이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빈체제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인데, 이 빈체제가 나오게 되었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워털루 전투에서 프랑스가 지게 되면서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프랑스를 상대로 가장 많이 싸웠던 나라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고. 어떤 나라들? 프로이센. 그렇죠? 프로이센이랑 많이 싸웠잖아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히가 빈체제를 주도했잖아요. 또 하나. 나폴레옹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되었던 게 바로 러시아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 요렇게 세 나라가 들어갔던 동맹이 바로 신성동맹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야, 장난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게 누구야? 나 영국이잖아! 라고 하면서 여기에 영국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신성동맹에다가 영국이 포함된 것을 사국동맹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 사국동맹은 영국에다가 프로이센에다가 오스트리아에다가 러시아. 요렇게 포함된다라는 거.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지금이 다 19세기죠. 19세기의 움직임 중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그리스는 유럽 사람들, 유럽 지식인들의 약간 마음의 고향? 뭐 정신적인 뭐 지주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럽의 상징과도 같은 그 그리스가 어디에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하는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크리스티교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지. 우리가 아무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고향 같은 정서적인 우리 그 시초와 같은 그리스가 어떻게 이슬람 문화권인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어? 그리스는 독립해야 돼. 라고 해서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그리스 사람들도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전 유럽에서 그 기운 그리스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더 활발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더 주도하게 되면서 그리스 독립이 선언됩니다. 요거 몇몇 책에서 보면 1821년부터 그리스 독립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은 뭐 22년에 했다. 21년, 22년 요게 이제 병기돼서 같이 쓰이고요. 요 연도보단 더 중요한 게 그리스가 독립이 완성된 건 1829년이에요. 그게 같이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는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것이죠? 시아시아? 러시아에서 청년 장교들이 주도했던 나름의 개혁 운동이었었고요. 그것을 우리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라고 하고, 요 연도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1825년 데카프리스트의 봉기가 있었다라는 거. 어느 나라에서? 러시아에서 있었다.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영국은 이 당시에 자유주의 움직임이 좀 나오게 돼요. 의회를 통해서 법을 개혁하면서 나름 자유주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신사법이 폐지되었던 것이 1828년, 그리고 29년도엔 가톨릭 해방법, 내지는 가톨릭 교도 해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 언저리쯤에 러시아에서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가 있었고요. 1829년도에, 요건 정말 많이 나왔죠? 그리스가 독립을 합니다. 어디로부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요. 뭐 청년 이탈리아 당이 요때 요 시기쯤에 만들어진 아마 요 연도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요 연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나오죠. 1830년도에 7월 혁명이 있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에서 있었던 것입니까? 프랑스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있는데 7월 혁명은 누구를 내쫓았던 사건입니까? 샤를 10세를 내쫓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앉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848년이 되면서 2월 혁명이 있게 되죠. 그럼 2월 혁명은 루이 필리프를 내쫓고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되었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 왕들 이름으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7월 혁명으로 인해서 예, 벨기에가 이제 뭐 독립을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 중에서는 1832년에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은근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는 프로이센이 주도해서 관세동맹을 1834년도 했는데 요 연도 문제보단 대략 요 시기에 이제 독일도 나름의 통일 움직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 정도 살짝 봐 주시면 좋겠고요. 요 지도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반드시 봐 두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봐 주시죠. 자, 그리스의 독립 언제가 마무리된다고요? 1829년. 요거 꼭 체크. 요거 꼭 체크.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830년에 7월 혁명, 1848년도에 2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영국에서는 1832년도에 1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고, 38년부터 48년까지는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이 뭐죠?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스트리아 3월 혁명으로 인해서 메테르니히가 몰락합니다. 그리고 빈 체제가 종식되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디의 영향입니까? 그렇죠.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 1848년도 3월 혁명이 있었다라는 거꼭 체크해 두시고, 요 위쪽에 보시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도 나오죠. 언제라고요? 1825년이라고요. 요 연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꼭꼭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대략의 요 시기에는 뭐 찰스 디킨스의 뭐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마르크스의 공당당 선언 정도가 있는데, 요거보단 요 위쪽이 더 중요하죠. 요 2월 혁명까지의 프랑스의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루이 펠리프였습니다. 루이 펠리프는 한때 그 시민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던 게 언제라고요? 1830년 7월 혁명으로 인해서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되고 나선 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보수화돼요. 그래서 이 루이 필리프를 내쫓고자 나왔던 혁명이 2월 혁명이고, 그걸로 인해서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것이 2월 혁명입니다. 자, 2월 혁명 전에는요,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고요. 요걸 뭐, 그, 피플스 차터. 이걸 인민헌장이라고 하죠. 그, 인민헌장을 확대하고자,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했던 일련의 움직임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물법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영국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월 혁명, 요게 중요합니다. 요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메테르니가 실각했습니다. 요 표현도 쓰고요. 다른 말로는 빈 체제가 종식되었다. 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일종의 통일 움직임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의회, 뭐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열렸다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 독일을 통일시킬 것이냐를 놓고 막 다툼이 있었다고 했었죠. 뭐 그러다가 영국에서는 항해법도 폐지되었었고요. 이 항해법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크로멜이죠. 항해법은 네덜란드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영국에서 만들었던 법이 항해법인데, 이 항해법도 1849년도에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프랑스에서 제2제정이 돼요. 자, 프랑스에서 이 제2제정이 됐다는 건, 이 루이 나폴레옹은 48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4년 뒤인 52년도에 그가 황제를 엽니다. 그가 누구죠? 나폴레옹 3세입니다. 이 나폴레옹 3세가 당시에 이탈리아 통일 운동에도 좀 기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플롱비에르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플롱비에르 협정 자체는 나폴레옹 3세가 아니라 그 나폴레옹이 대통령의 아니죠. 예. 플롱비에르 협정은 58년도니까 나폴레옹이 황제 때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당시에 사르데냐 왕국이 있었는데요. 사르데냐 왕국으로부터 땅두 군데를 받게 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니스와 사보이 땅이 지금도 그 프랑스 땅이 되거든요. 그거에 기여했던 인물은 나폴레옹 3세예요. 근데 나폴레옹 3세가 그 땅을 받는 대가로 당시에 그 사르데냐 왕국에 그 군사적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사르데냐 왕국이 누굴 이기게 됩니까?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되죠. 예. 그 내용까지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게 나오죠. 자, 보세요. 자, 52년도에는 루이 나폴레옹이었다는 인물이 52년을 기점으로 나폴레옹 3세가 됩니다. 자, 이 나폴레옹 3세 시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하나 크림 전쟁이죠. 크림 전쟁은 누구랑 싸운 겁니까? 러시아랑 오스만 제국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1853년부터

56년까지 있었고요. 요 연도 꼭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꼭꼭꼭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 크림 전쟁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거 하나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그리스 독립할 때는 보세요.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오스만은 이슬람 문화권이죠. 이슬람 문화권의 오스만의 지배하에 그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독립운동 하라고 정말로 많은 나라들, 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합니다. 이슬람 대 크리스트교 문화권 간에, 이슬람 문화권 대 크리스트교 문화권의 대립이었었죠. 그 대리전 양상이 그리스 독립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등은 이 다른 사건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크림전쟁이에요. 크림전쟁은 러시아가 내려오고 싶었거든요.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었었는데 그 내려오려면 바로 흑해연안 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흑해연안에서 부딪혔던 게 누구예요? 오스만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랑 오스만이랑 부딪혔던 요 크림전쟁에선 같은 크리스티교 문화권이라고 했었던 영국, 프랑스 등은 누구를 후원하는지 아세요? 오스만을 지원해줘요. 오스만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같은 종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문화권이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크림 전쟁에서는 오히려 영국 대 러시아라는 거대한 그런 세력의 움직임에 더 치중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까지. 왜 그러냐면 이 크림 전쟁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나이팅게일이잖아요. 나이팅게일이 어디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오스만을 후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인물입니다. 그거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 연표에서 제일 중요한 연도 하나 꼽으라면 1861년 뽑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1861년은 연표상의 문제로도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상징적인 사건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61년도에 발발했죠. 그리고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왕국이. 1861년도에 이탈리아 왕국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농노해방령이 선언했습니다. 요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의 노예해방령은 63년입니다. 요 63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세요. 미국의 남북전쟁은 61년에서 65년, 그 가운데 있었던 63년도에 노예해방이 있었고, 미국의 남북전쟁이 시작했던 1861년도 같은 해에 뭐가 있었다? 러시아의 농노해방령이 있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62년도에는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의 재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바로 그 유명한 철혈 정책, 군비 확장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 있었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었던 것이 바로 이 플롱비에르 협정인데, 플롱비에르는 프랑스가 누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중심적인 나라였었던 사르데냐 왕국을 후원해주기로 했다. 땅을 두 군데 받았다. 어디랑 어디? 니스와 사보이. 그 지역을 프랑스가 받으면서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던 것이 플롱비에르 협정입니다. 요건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3년 전에 수능 특강에서 되게 깊게 나왔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요. 다른 선지 중에서는 1859년도에 종의 기원. 이거는 뭐전 세계의 세계관을 바꿔버리죠. 그 전까지의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창조론이 바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찰스 다윈이라는 인물이 종의 기원이라고 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진화해서 지금의 세상에 오게 된 것이야라고 하는 진화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던 종의 기원이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 크리스트교 문화권에 뭐 크리스트교 문화권 아니라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유일신 사상이고 크리스트교도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럼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었었는데 그것을 정면 대응을 하는 바로 그 진화론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었고요. 이 가리발디가 바로 시칠리아 일대와 나폴리 중그 이탈리아의
중남부 일대인 나폴리 일대까지 장악했던 것이 바로 1860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었습니다. 61년도에 기억하시고, 1864년도엔 63년에는 미국에서 노예 해방령이 있었다라는 것도 꼭꼭 체크.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주셔야 되겠죠. 1804년에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의 독립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티라는 나라가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티는 좀 특이했던 게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투생 류베르 티르라는 사람 이름도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그 사람이 흑인이었었는데 검은 나폴레옹이라고 불려가지고 이 그 프랑스에 대항을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가 아이티인데, 요게 교과서가 바뀌기 그 전 세계사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많이 물어봤어서 그 당시 기출문제 찾아보면 이게 정말 많이 나섰었어요. 근데 최근에 현행 교과서에서는 요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그렇게 뭐 시험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혹시 처음 들었는데 좀 몰라서 당황했던 친구 있으면 모르셔도 돼요. 아마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알리라는 인물이 이집트의 태수가 돼요. 원래 이 당시에 이집트는 19세기 초까지 어디에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오스만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의 식민지배로부터 일종의 자치권을 획득하게 돼요. 자치권을 획득하게 돼요. 네, 그러한 모습까지 체크해 두시고, 뭐 페루와 멕시코가 1821년에 독립했고 볼리비아가 25년에 독립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지도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선생님 교과서에 뭐 잘 찾아보면 있던데요.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이 볼리비아에 대해서 뭐 우유니 사막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세계사의 문제가 될 때는 뭔가 그 사건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나 그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개별 연도 이러한 문제가 사실 나오지까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사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요건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죠.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기여했던 인물이 크게 보자면 두 명이 있는데,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있고요. 볼리바르. 이 볼리바르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북쪽에서 해당해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여기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의 독립에 기여했던 인물로는 산 마르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명의 이름 정도만 살짝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시몬 볼리바르, 산 마르틴, 아하, 이들은 주로 어디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들이지 정도만 해 두셔도 충분하옵니다. 충분하옵니다. 그 정도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보세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임칙서가 나와. 임칙서가 나와. 90% 이상은 1차 아편전쟁입니다. 자, 1차 아편전쟁은 1840년부터 42년까지 있었습니다. 이 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나왔던 것이 난징조약이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요 연도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편을 단속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왜 너네 우리 마약 파는 것 같고 뭐라 그래? 아편이 일종의 마약이거든요. 이거 선생님 그거 너무나 불명예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영국 내부에서도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의 시작이다. 아무리 이권을 탐하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형식과 명분을 갖춰야 되는 건, 이것은 명분도 없고 형식적으로도 너무나 성립이 불가능한 우리들의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전쟁이다라고 해서 영국 내부에서의 불만도 꽤 많았었어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었고요. 1842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상하이, 광저우를 비롯한 다섯 개 항구의 개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공행제도가 폐지되는 그러한 결과도 있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 자, 2차 아편전쟁이 1856년부터 60년까지거든요. 이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두 사건이 있는데, 바로 태평천국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태풍이 불면 홍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수전. 태평천국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1851년부터 64년까지 태평천국운동이 있었고요. 태평천국운동엔
어디를 기점으로 난

난징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났던 중국의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죠. 네, 난징을 수도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태평천국 운동이었었고요. 자, 또 하나 움직임 중에서는 미일 화친 조약이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자, 미일 화친 조약은 미국과 일본이 화친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에요. 1854년도에. 이걸로 인해서 일본이 개항됩니다. 미국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일본, 이제 시작하자. 시작하자.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하는데요. 시모다, 하코다테. 뭐라고요? 시작하자. 시모다, 하코다테를 개항했다. 그러면 난징 조약으론 다섯 개의 항구가 개항되는데, 이때는 제 친구 상광이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상광이. 상하이 광저우를 비롯한 다섯 개 항구의 개항.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본의 개항은 미일 화친 조약인데 시모다 하코다테. 시작하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일 화친 조약 4년 뒤인 1858년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도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2차 아편 전쟁 중에 2차 아편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는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텐진 조약. 텐진 조약. 그리고 이 텐진 조약을 마무리했던 게 1860년에 무슨 조약입니까? 베이징 조약입니다.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1860년에 베이징 조약. 그거까지 한번 봐주시고. 다른 쪽 한번 살짝 조금 더 보자면. 오스만 제국 하에서의 일종의 근대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탄지마트라고 하고요. 1839년도입니다. 탄지마트. 다른 말로 은혜 개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요 세포의 항쟁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당시 인도에 대한 독점적인 무역권을 갖고 있었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들을 세포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본인들에게 지급되었던 탄약 주머니에 소기름 아니면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 우리의 인도인들의 정체성을 무시한 행위다 라고 하게 되면서 그들이 저항을 하게 되었던 것이 세포의 항쟁이죠. 1857년도에 있었고요. 대략 여기 보시면 요 1857년도는 어떤 전쟁 중이었습니까? 2차 아편 전쟁 중이었다라는 포인트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이 세포의 항쟁으로 인해서 1858년도에 인도 통치 개선법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영국이 인도를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이었었다라면, 이 세포의 항쟁의 결과에 있었던 인도 통치 개선법에 의해서 직접적인 통치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포인트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베이징 조약의 내용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아편 전쟁이죠. 자, 볼게요. 보시고 다시 넘어옵시다. 여기 보시면 아편 전쟁인데 요건 1차, 2차를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1차 땐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인데, 제가 이거 뭐, 이걸 1차 아편전쟁의 결과, 난징조약으로,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요렇게 이제 다섯 개 항구로 개항했다라고 했는데, 요거 제가 알려드렸죠. 상광아, 니 푸사 꽤 이쁘더라. 뭐라고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상광이만 기억하셔도 돼요. 상하이, 광저우. 동아시아에서 하는 친구들은 나머지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세계사만 하는 친구들은 상하이, 광저우만 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는 그 전쟁 중에 있었던 바로 텐진 조약이 있었고, 텐진 조약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 텐진 조약은 10개 항구의 추가 개항과 뭐 크리스트교 포교 자유권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 됐던 게 바로 베이징 조약입니다. 1860년. 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다 2차 아편전쟁과 관련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도적인 개념까지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따가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예, 그러한 내용들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만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1860년에 뭐 있었다? 베이징 조약이 있었다. 이 베이징 조약과 텐징 조약은 뭐와 관련된다? 2차 아편 전쟁과 관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자면, 일본 쪽으로 보자면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요것은 미국이 일본을 개항하는 과정이었었고, 시작은 54년, 4년 뒤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요게

일본 정부로 따지자면 어떤 정부예요? 에도 맞고예요. 요거 메이지 정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메이지 정부는 무슨 사건 이후? 1868년 메이지 정부 이후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정부지. 그 전까지는 에도 마쿠였고, 이 에도 마쿠 하에서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소통상 조약이 둘다 불평등 조약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마쿠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쿠 타도 운동의 결과로 메이지 유신이 있었고, 이 메이지 유신으로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요 포인트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연이어서 맺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딱 보니까 우리보다 되게 중국 입장에선 뒤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저들의 무기나 이런 거 진짜 쓸만하네. 저들의 이 테크놀로지 요건 좀 받아들이자. 중채 서용이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양무 운동이죠. 이홍장, 증국번 등의 양무 운동이 있었고, 그 양무 운동의 결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 금능기기국 같은 것이 1865년도에 만들어졌다. 체크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의 세포양쟁이 있었고, 결과 인도통치개선법, 이걸로 인해서 간접통치였다가 직접통치로 넘어오게 되었고, 자, 프랑스는 베트남과 제1차 사이공 조약을 62년도에 맺었는데, 여기 아마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동아시아사는 친구들은 꼭좀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19세기 초부터 한 중반, 한 60년대까지 살펴봤는데, 과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2년 9월 모평 문제 한번 가볼게요. 밑줄 친 기역 시계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지난 4년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홍콩 경유였고, 당시 연해주 하량 소식에 충격을 받은 중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우리 경계를 했대요. 지난 4년간 나왔어요. 연해주 하량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이죠? 베이징 조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1860년이죠. 지난 4년이라고 하니까 언제부터요? 1856년부터 60년까지의 시기 찾으라는 거죠. 전형적인 연표 문제입니다. 베이징 장학회에 성공하는 백년교 개통의 단원, 이거는 의화단 운동이고요. 의화단 운동은 1899년부터 1901년입니다. 상관없고요. 이와쿠라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은 메이지 정부 하에서 1871년도에 파견되었던 것이죠. 타이완 등의 하량 소식에 분개하는 중국 지진. 타이완 하량은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이 되겠습니다. 베이징에 공사관 설치를 요구하는 영국 외교관. 자, 그래서 베이징에 공사관 설치라든가 요런 것들은 바로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자, 5번은, 자, 홍콩을 영국이 하량했다. 이거 뭐죠? 난징 조약. 그건 언제입니까? 1842년에 있었던 게 난징 조약 아닙니까? 서명하는 중국 관리라니까. 요건 요때 확인할 수 있었겠죠. 나머지는 다 시기적으로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같은 해에 있었던 수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어요. 가 내용에 들어갈 것으로 적정한 걸 찾으래요. 1에서 5순위인데 우리는 3 찾아야 되니까 2하고 4만 보면 되겠네요. 세포의 항쟁 발생 직후 인도로 파견돼서 2년간 진압했대요. 세포의 항쟁 언제 있었어요? 1857년. 2년간 진압했대요. 이 하면 1859년이겠죠. 그리고 내전 중인 미국에서 남부 지지들과 우호적인, 내전 중인 미국? 이거 미국의 남북전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861년. 그러면 59년에서 61년 찾으래요. 5·4 운동이요? 5·4 운동 언제 있었죠? 1919년. 신축조약? 이건 그 의화단 운동에 의해서 나왔던 조약 아닙니까? 1901년.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던 것은 신의혁명이죠. 1912년. 광서제의 신임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량치차오. 같은 인물이 주도했던 건 변법자강운동입니다. 1898년. 프랑스와의 연합군으로 참전하여 베이징 조약 체결. 베이징 조약 체결 언제죠? 1860년. 여기 안에 들어가죠. 예, 정답 5번.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디테일한데요? 그렇다니까요. 여기 파트는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모르면 당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계속 이어집니다. 23년 수능 한번 볼게요. 밑줄 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설명이래요. 요 새로운 정부가 나왔는데, 이건 프랑스 혁명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봤더니 파리 각지에 병력이 배치되고 정부에 대한 탄압 압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5명의 총재 중 3명은 스스로 물러났고 사임을 거부한 2명은 감금되었대요.
다음날 정면의 주도자들은 의회에서 근위대를 동원하여 반대파의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했고요. 곧이어 CAS 등은 반대파 의원들은 자코뱅으로 규정하여 축출되었대요. 새로운 헌법 제정에 착수했고요. 이에 대의제 소유권, 평등권, 자유권 등을 담은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부, 총재정부 다음 정부 아닙니까? 통령정부죠. 자, 프랑스의 통령정부는 1799년부터 1804년인데 사실은 요 통령정부가 요걸 물어보고 여기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연표 문제를 물어봤으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고,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패하여 붕괴하였던 것은 뭐 나폴레옹 3세가 되겠죠. 뭐 1870년, 71년 공화정을 선포하고 파리 꼬민을 진압했다. 파리 꼬민은 1871년 교육제도 개혁, 국민투표 실시, 요게 통령정부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요렇게 연도를 찾으라고 하고 여기에 있었던 다른 사건을 갖고 왔으면 정말 어려운 문제였을 텐데 그것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냥 통령정부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륙봉쇄령? 대륙봉쇄령은 언제? 1806년. 그러니까 통령정부 때가 아니라 나폴레옹의 황제 때죠. 제1제정 때. 제한선거를 토대로 둔 입헌군주제. 요것은 국민의회 내지는 7월혁명, 1830년 7월혁명 때 입헌군주제가 시행되었었습니다. 통령정부랑 관련 없어요. 자, 다시 연표 문제 한번 가봅시다. 24년 수능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역니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청년 이탈리아다. 1830년 되겠죠. 차티스트의 영향을 받았대요. 차티스트는 1838년부터 48년까지 있었고, 그리고 중하층 시민계급과 노동자가 성적권 확대를 요구를 익혔고요. 사건으로 내각이 사임하면서 자국에서 공화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중하층 시민계급과 노동자가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여 일으켰던, 파리에서 일으켰던 사건, 이거 뭡니까? 1848년도에 있었던 2월혁명이고요. 새로 생겨난 국가가 공화국이길 원했으나 국왕주도의 통일을 보고 실망했다. 이 통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탈리아 왕국의, 그건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봅시다. 타르미도르 반동과 2월혁명과는 관련 없습니다. 샤를 10세가 퇴위하는 계기는 1830년에 있었던 7월혁명이죠. 빈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갖고 왔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이 병합되었다. 요 이탈리아 왕국과 알자스 로렌은 관련 없습니다.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랑 독일과의 관계예요. 비렐름 1세의 제국 선포로 마련되었던 거, 이건 독일 제국의 선포죠. 이것은 이탈리아 왕국의 통일입니다. 거기까지는 관련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상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봤더니 여러 조약에 따라서 자신의 제국과 프랑스로 보는데 자신의 제국과 왕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상실해왔다. 예나에서 프로이센 군에 승리하기도 했었고요. 러시아 군에 승리하기도 했었고 맘누크 군대에 승리하기도 했었고 거의 전 유럽에서 전쟁을 벌였었네요. 누굽니까? 바로 나폴레옹이죠. 그럼 나폴레옹과 관련된 것 한번 찾아봅시다.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크림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패배한 것입니다. 나폴레옹과는 관련 없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던 건 표트르 대제죠.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를 점령하였다.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봐두세요. 저희가 다음 강에 보여드릴 텐데 요 트리폴리는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트리폴리거든요. 요 리비아를 식민지배했던 게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문제가 그해 수능에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25년 구모에서 요게 나왔었죠. 그리고 그해 수능에서 요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모평 문제가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 나폴레옹과는 관련 없지만 요 선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선지였었고요. 영국과의 트라팔가르에서는 격돌하였다. 뭐 이거죠. 정답은 4번. 그런데 요 3번 선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던 인물은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6강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 그동안 우리가 기본기로 쌓았던 것을 그냥 한 방에 정리하다 보니까
몇몇 친구들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친구들은 요 강의 여러

0: 사건 걸쳐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디테일한 연도, 사건들, 또 그런 유기적인 관계 같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옷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우리 이제 논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부정어, 빈칸, 부정구조 논리 배웠거든요. 논리를 배우는 이유는 당연히 평가 요소에서 있거니와 필업이 출제자가 왜 하필 거기에 빈칸을 뚫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논리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정어 구조도 너네 이제 핵심을 파악해서 부정어와 결합시켜가지고 핵심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게 빈칸이었고, 오늘 배울 결론 도출과 일반화도 너네 핵심 다 읽고 나서 너네가 결론 도출할 수 있니? 일반화 시킬 수 있니? 요 지점을 묻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를 배운 이유는 빈칸을 설계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 다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일단은 두 가지 논리를 배울 거거든요. 첫 번째는 결론 도출의 개념을 배울 겁니다. 결론 도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논리거든요. 빈칸을 설계할 때 결론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고 그 결론 빈칸이 없는 부분은 추론의 대상이 되겠지. 우리한테 이미 정보를 알려주겠지. 이 정보를 보고 너네가 결론이라는 것을 도출해봐라. 그 논리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결론 도출 논리 갈게요. 자. A, B, C 뭐 다양한 정보가 있을 거야. 그러므로 하면서 빈칸을 주면 우리 뭐 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결론을 도출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빈칸이 없는 부분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고 나서 이 정보를 추론해봐, 결론을 도출해봐 라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빈칸 설계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게 바로 논리다 라는 거. 자, 그러므로를 이제 알려주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 thus, therefore, hence, accordingly, 그에 따라,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no wonder도 진짜 중요합니다.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 최신 기출에도 나왔거든요. 놀라울 것도 아니다. 당연하게도 앞에 어떤 얘기를 한 다음에 당연하게 B에 A가 있었어. 당연하게 B야.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B는 A를 설명해주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따 우리 감잡기 연습할 거예요. That is why도 많이 했죠. 그래서라는 뒤에 결론 나오거든요. 결론 도출의 시그널 한번 보시면서 정보를 모아서 결론 도출해 줄 겁니다. 우리 정답의 모양새 기억나? 재진술과 상위진술은 지금도 계속 유지하는 거야. 지금 정답과 오답 분석은 그대로 배운 대로 하시면서 논리로 살짝 넘어갔을 뿐이야. 그렇지만 정답과 오답 거르는 거, 정답 고르기, 오답 거르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앞에 진술들을 함께 가리키는 하나의 귀결을 찾는 것이 결론 도출입니다. 두 번째, 일반화 개념은 뭐냐면, 결론 도출은 자, 너네가 하나의 귀결을 한번 찾아봐 라고 한다면, 일반화 같은 경우는 일단 예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예시를 모아 올려서 그걸 일반화 한번 해봐. 그러면 뭐로 나오기 쉬울까? 상위 진술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겠지. 구체적인 예시를 모아서 상위 진술로 올려봐라는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take something for example 하면은 예를 들자. 또는 우리 많이 나오는 게 suppose,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정해보자, imagine, 한번 상상해봐, 이런 것도 예시에 많이 나온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례가 공통으로 말하는 말을 묶어 올리는 거니까 상위 진술로 나오기가 너무 좋다고 배운 거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감 한번 잡아볼까? 결론 도출과 일반화. 일단 첫 번째 결론 도출 감 잡아볼게요. 그는 도착합니다. Before anyone else and leaves last. 해서 어떤 사람보다 빨리 일찍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떠날 때는 가장 늦게 떠납니다. 그쵸? 다음에 그는 대답을 하는데 모든 메시지에 1분 만에 대답을 해주고요. 그는 기억을 합니다. What you said last month. 해서 너가 지난달 말했던 거 또 기억해. No wonder 나왔지. 당연하게도. 그럼 얘를 모아서 앞에 있는 걸 근거로 잡아가지고 결론을 너네가 도출하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의 팀은요, 그를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Avoid, 피할 것 같아? 아니, trust, 믿음직스럽지. 누구보다 빨리 도착해가지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으면서 막 일처리 다 하고 답변도 빨리 주고 기억력도 좋고 날 막 나의 말을 기억해주고 믿음직스럽겠지. 자연스러운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아, 노원도도 알겠지 이제. 다음에 questions, 뭐 의문을 갖는다, 뭐 질문한다, 의문을 갖는다, 의심한다 이런 뜻 아니고요. 돈을 낸다라는 것도 관련이 없죠. 믿는다. 이게 바로 결론 도출입니다. 위에 모아서 빈칸 이외의 부분의 정보를 모아서 빈칸의 결론, 귀결, 하나의 귀결을 찾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일반화 한번 가볼게요. 일반화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체적인 예시들을 모아가지고 상위 티어로 올려주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bees, 벌들 얘기 나오는데 벌들은 댄스, 춤을 춥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꽃이 어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가 나오네. 1번 예시 벌, 2번 예시 개미입니다. 개미들은요, 냄새 자국을 남깁니다. So others can follow. 다른 아이들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개미들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래가 나오거든요. 아, 세 가지의 예시가 나열되어 있네. 고래 같은 경우는요, 이 바다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야? 춤을 추고, 트레이를 남기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른다. 이거 뭔가 전달하려는 거지, 정보를. 그러면은 이 애니멀들은 뭐 한다? 이거를 하나의 상위어로 올려줄 수 있어야지. 이거 마이그레이트 이동한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커뮤니케이트 전달한다, 의사소통한다, 정답이겠지. 댄스 추고 노래 부르고 트레이를 자국을 남기는 거, 자취를 남기는 거, 전달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자, 경쟁한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숨는 거 말이 안 되고요. 이게 바로 구체적인 예시를 보고 상위 진술로 일반화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결론 도출과 일반화 비슷하죠? 모아서 올려주는 거야. 모아서 빈칸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할 수 있는 말로 쏘아주는 겁니다. 요거 한번 배워볼게요. 이 논리 진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너네가 결론 도출해봐. 아, 논리를 배운 이유는 빈칸이 설계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니다. Does 보여? 기출이잖아. 그러므로 그럼 너네한테 뭐 하라는 거야? 결론 도출해봐. 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결론 도출, 기출 적용부터 갈게요. 자, 최근에 나온 문제고요.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자, empathy는 공감이잖아. 공감을 prescription 뭐 하는 거야? 처방하는 겁니다. 우리 막 처방전이라고 외웠잖아. 진짜 공감해라고 딱 처방하는 거.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이 어떤지. 그러면 우리 소재랑 특성 잡아야지. 소재는 뭐야? 공감을 처방하는 거. 특성이 빈칸 아니겠어? 타겟 잡았네. 공감을 더 처방하는 것이 그래서 어떠한지. 그러면 우리 타겟을 잡을 때 논리를 배우니까 타겟에 뭐가 포함돼? 논리가 포함될 수 있어. 아, 결론을 도출하는 게 나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 한번 가볼게요.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생각이야. 공감 여러분 잘 하시나요? 선생님 진짜 공감력 하나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공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 T로 바뀌긴 했지만, 뭐 T가 공감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T쪽으로 많이 가긴 했지만, 쌤은 F야, F. 파워 F인 것 같아, 내가 봐도. 막 MBTI 검사를 파워 F인데, 몰라, T쪽으로 많이 간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무튼 공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쌤 친구들도, 아, 살다 보니 T가 됐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것마저도 공감이 돼. 아무튼. 자,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랬잖아. 불구하고는 주절이 중요하다고. 그치? 뭐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보를 하는 겁니다. 자, empathy is widely praised에서 그 공감이라는 것이 주인공 나왔습니다. 널리 널리 칭송을 받았습니다. 학자들과 그다음 public figure는 공인이겠죠. 공공적인 인물이니까 공인들.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 돼. 이렇게 칭송받았지만 공감은 좋은 거야. Not everyone.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절이죠. 여기서부터 힘을 조절해 낸다. 다 그런 건 아니야. 부분 부정입니다. 다 공감을 부스트, 지지하는 거. 공감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지지자는 아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모두가 공감에 찬성하는 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지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공감을. 자, critics. 이 공감이 그래서 누가 나와? 비판자, 비평가가 나옵니다. 공감 비평가는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공감은요,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데, 뭐로부터 구해주지 않냐면, from, interpersonal. 사람 사이에, 인터가 들어간 뭐뭐 사이란 뜻이야. 퍼스널은 사람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그다음에 그룹과 그룹 사이, 집단들 사이 컨플릭트 뭐야? 갈등.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갈등. 많이 나와요. 갈등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진 못한데. 그러면 이제 특성 나오기 시작하네. 공감은 지켜주지 않아.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의 갈등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 마이너스. 됐어?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 Empathy makes such conflicts worse. 자, make는

보면은 우리 5형식 동사 대표적인 동사잖아. 뒤에 두 덩어리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such conflicts 목적어, 두 번째 덩어리 words 목적격 보어. 사이에 중요한 거는 두 개가 같다라는 거. 어차피 보어는 목적어 설명하는 거니까. 해석은 어떻게? 그러한 갈등, 이 such가 가리킨 건 뭐야? 사람과 사람, 그 다음에 집단과 집단을 가리키는 거겠지. 이둘 사이의 갈등을, 두 유형의 갈등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진짜 안 좋은 거네. 봐볼까? 공감. 칭송을 받을 줄 알았더니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인트인 중요합니다. 메인테인이 동사로 쓰일 때가 있다. 동사로 쓰일 때는 주장하다라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유지하다도 있지만 대절과 같이 이렇게 나오면 주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평가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공감이라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 exhausting, 아주 우리를 지치게 만든대. 공감은 지치게 하고 and lead to burnout, 공감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막 진짜 계속 공감하다 보니까 나한테 계속 막 고민 상담하고 막 이런, 지쳐 막 이렇게. 아무튼 지치고요. insensitivity에서 자 이것은 또 어떤 걸 유발하냐면 뒤에 보시면 insensitivity to suffering or worse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insensitivity는 sensitive한 거 뭡니까? 민감함이잖아.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둔감입니다. 고통에 둔감하게 하고 아니면 더 나쁜 것들을 우리한테 유발한다. 그럼 이거 여러분이 여기서 궁금해져야지. 아니 공감하는데 어떻게 둔감하다는 거지 고통에? 여기서 좀 궁금해서 이게 뒤에서 해결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잖아. 아니 공감하는데 어떻게 둔감해지지? 이 둔감이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We tend to empathize. 공감은 하는데 strongly we 누구랑 공감해? Our in-group. 우리의 내 집단, 내가 속한 집단에만 공감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저항합니다. Empathizing. 뭘 공감하는 거냐면 out-group. 다른 그룹한테는 공감하는 걸 저항하는 거야. 됐어? 아 그러면 공감이라는 건 누구? 집단 사이를 좀 하면서 내 집단에는 공감을 좀 많이 해주는데 외 집단, 내 집단이 아닌 집단에는 공감력이 줄어들어. 그러면 갈등이 어떻게 됐어? 다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 좀 더 추가되면서. 자, and even enjoy. 즐기기까지 합니다. 고통을 누구의 고통? 다른 아웃그룹. 나의 집단이 아닌 다른 상대방 팀의 그 집단의 고통까지도 즐기기까지 합니다. 어디에서 특히 경쟁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insensitivity가 해결되네. 누구의 고통에 둔감한 거야? 상대방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거야. 왜? 내가 우리 팀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는 공감이 되는데 너는 차라리 고통스러운 거 나는 오히려 즐겨버리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둔감한지 그 고통에 둔감해지는 거죠. 진짜 최악이네. 그렇죠? 그러므로 결론도 줄 이제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공감은 봐봐. 뭘 하게 하는 거야? 다른 그룹한테 공감하지 않게 하면서 그들의 고통까지도 즐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나쁜 거 마이너스가 반드시 와야겠죠. 그러니까 결론 도출. 공감을 하라는 것이 우리 갈등에서 좋다 안 좋다? 갈등을 악화시킨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진짜 안 그래도 싸우고 있는데 우리 팀에만 계속 공감이 되고 남의 팀에 공감 안 하고 막 그 너 고통스러운 것도 즐긴다? 이거 진짜 갈등이 악화될 뿐이겠죠. 자, 결론 도출 다 했고요. 좀 더 읽어보면요. Empathy.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기에 뭐 할 수 있냐? Further entrench. 더 확립할 수 있다? Conflict. 여기도 이제 뭐가 있어? 근거가 있네. 갈등만 더 깊어진다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죠. And force us into 우리를 어디로 내보냐면 us versus them mentality에서 mentality는 사고방식이란 뜻입니다. 우리랑 그들의 vs 구조를 더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내 집단이고 그들은 외 집단이겠죠. 둘이 떨어뜨려 놓기만 한다. 왜? 우리 집단에만 공감을 할 테니까.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특이한 시선이죠. 그러니까 뭔가 납득이 좀 되죠. 읽으니까. 아 공감이 그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특히 갈등할 때. 특히나 이제 결국에는요. 우리가 언제마저도 even when we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그래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하려고 할 때마저도 그때도 문제가 있대. 근데 우리랑 다른 사람들 또는 우리랑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 상황에서 공감을 하려고 할 때 sometimes we are unable to. 우리는 뭘 할 수 없냐면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경험에. 그러니까 공감을 하려고 해도 그냥 진짜 어설픈 공감이란 뜻이겠죠. 정확하게 공감도 못하거니와 컴마 아이즈 뭐뭐 하면서 자연스러운 결과가 뒤에 뒤따라옵니다. 컴마 아이즈 이렇게 계속하시면 뭐뭐 하면서 쭉 가시면 돼요. 자, causing 뭘 유발하냐면 더 깊은 오해만 낳는다. 오해만 낳을 뿐이야. 그다음에 좌절만 낳을 뿐이다. 그러니까 공감 진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critics of empathy. 그래서 이렇게 그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공감은 그냥 하지 말고 employee 이용하자. 어떤 걸 이용하냐면 다른 툴들을 좀 이용해보자. 어떤 걸 따라가는, 어떤 걸 추구하는 사회적인 이 하모니, 조화를 추구하는 다른 툴이 더 있다. 이 주는 여러분 예를 들어라는 뜻입니다. 굳이 아니지만 외우는 방법, 이 그 샘플 이렇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지, 공감을 하려고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두려움이라든지, 화라든지, shame, 이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더 좋은 툴이 되는 거지. 굳이 공감하지 말라!

라는 게 글의 주제가 되겠네. 자, 다 찾았네요. 소재와 특성 나오니까 너무너무 쉽네. 그치? 공감은 갈등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대로 갈게요. Underestimate 뭐야? 과소평가하는 거죠. 안 보이는 갈등을 과소평가한다니 갈등이 깊어진다니까? 갈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으로 됐지만 한끗 차이. 과소평가가 틀렸고요. 갈등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Possible within a group에서 여기서도 봐봐. 한끗 차이. 이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룹 안에서의 갈등이었어? within의 x를 당당하게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within이 뭐냐면 그 그룹 안에서거든요. 내 집단 안에서가 아니고 그룹 간에였죠. within이 틀렸지. 그쵸? 다른 그룹 간에. 됐죠? 뭐 예를 들어 between groups라든지. within a group은 그룹 안에서니까 이게 전제가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에 2번. be triggered by. 이것은 갈등이라는, 그 공감이라는 처방은요. 촉진될 수 있습니다. 뭐로써? Need for solutions to emotional conflict. 여기서도 이 단어를 썼네. 감정적인 갈등의 솔루션으로서, 솔루션이 필요하니까 자극될 수 있다. 이게 솔루션으로서 작용하고 있어. 아니, 악화되고 있는데? 틀렸어. 완전 모순이죠. 3번. Often counterproductive. 이 단어를 알았어야 돼. Productive는 무슨 뜻입니까? 생산적인데, 카운터는 역방향이거든요? 역반대 이런 뜻입니다. 우리 펀치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카운터 펀치 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제 반격입니다. 그러면 역방향으로서 프로덕티브한 건 뭐야? 역효과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자, 역효과 또는 부작용이 난다. 역효과가 납니다. 어디에서? 갈등의 경우에서는. 그러면 갈등을 더 깊어지게 한다는 거, 역효과가 난다는 걸로 뭐돼 있어? 재진술되어 있을 뿐이야. 갈등을 악화시킨다. 역효과가 난다. 재진술입니다. 3번. 선생님한테 배운 정답의 모양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재진술. 4번. 자, 갈등의 처방은요. functions. 어떻게 기능하는 거냐면 facilitator. 어떤 더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resolution이 이것도 해결 아니야? 아니, 갈등을 해결해준다고? 해결의 어떤 촉진자로서 기능한다고? 완전 모순이지. 반대. 오케이? 무관, 모순, 매력오답. 됐어? 모순입니다. 자, 그다음 5번. raises question에서 의문을 낳습니다. 어떤 이 5번 해석이 좀 중요하거든요. 5번 한번 해석해봐, 얘들아. 읽어봐.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선지 해석이 어려워, 얘들아. 5번 어떻게 해석해야 돼? Raise question이 무슨 뜻이야?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이거 맞아? 이렇게 의문 제기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해서? Negative attitude. 또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뭐에 대한 태도냐면, social disharmony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어. 근데 그 갈등이 부정적인 거라는 태도가 있어.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있어. 갈등하지 마.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갈등이 꼭 나쁜 걸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5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바로. 됐어?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떤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그러면은 갈등을 꼭 부정해야 할까? 라는 게 5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관련이 없죠. 의문, 갈등에 대한 의문 제기 자체가 아닙니다. 저 정답은 3번. 자, 정리해볼게요. 핵심은요, 공감 처방이었습니다. 근데 특성이 뭐였어?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라고 그대로 나와있죠. 악화의 이유는 우리 집단에만 공감하고 다른 집단에는 공감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 고통도 즐겨버리고. 내 편엔 강하게 공감한다. 남의 편 밀어낸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결론을 도출하셔야 돼. 로직이 여기 뚫린 겁니다. 빈칸 설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엔 역효과다라는 걸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또 결론 도출해볼게요. 이제 노원더를 볼 겁니다. 좀이 문제가 말이 많은 문제더라고. 그래서 별표 3점 드렸습니다. 자, 노원도 아까 선생님이랑 했듯이 당연히 무엇하다. 앞에 있는 어떤 말, 원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 당연히 무엇하다. 아까 우리 감잡기 연습한 것처럼. 그러면 봐봐. 이 뒤에는 결과가 나올 건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 하는 게 어렵다. 면대면의 그룹 디스커션. 어떤 그 그룹의 그 토론 상황에서 면대면으로 보고 있을 때 뭐가 어려운지를 찾는 거야. 이거는 자연스럽게 앞에서 나온 거에 대한 결과일 거야. 왜? 노 원더 때문에. 그럼 저건 어떤 시그널이 돼? 너네가 결론 도출해봐. 원인에 대한 결과 이어봐.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가 약간 왔다 갔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사실 왔다 갔다가 아니다. 볼게요. Speakers don't always put everything. 에서, 이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는요, 항상 모든 것을 담지 않습니다. That's important to them. 그들한테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담지는 않아요. 어디다가? into, put A into B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하셔야겠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단어에 담지는 않습니다. 말에 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뒤에 보시면 아주 자주 you can understand a speaker's meaning. 너는 이 말하는 화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by ing 뭐 함으로써라는 뜻이죠. 관찰하면서 그들의 non-verbal behavior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 이 비언어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change나 vocal tone, 목소리 톤을 바꿀 거라든지 볼륨, 어떤 목소리 크기를 바꾼다든지 아이 컨택이라든지 아니면 이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gesture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이 말에 안 담긴 중요한 의미를 너가 꺼내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추론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지금 나오는 거는 그러면 뭐가 담겨 있어? Nonverbal behavior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미닝이, 스피커의 미닝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키워드 지금 뽑아냈어. 오케이? 비언어적인 표현에 스피커의 미닝이 담겨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다. 자, as it is easy to misinterpret. 여기서 근데 우리가 뭐할수 있냐면 이러한 그 비언어적인 표현들 있잖아. 행동들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대. 이게 쉽대. 그러니까 effective listeners에서 이 효과적인 이 청자는요, verbally confirm 뭐할수 있냐면 말로 그냥 확신을 할수 있대. 뭘 확인을 하려고 하냐면 그들의 해석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non-verbal communication 어떤 행동을 보고 나서 이거 맞아요?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요?라고 확인하려고 한대. 왜냐하면 자기가 틀릴 수 있거든. 뭐라고 나왔냐면 a question as simple as. 그래서 as simple as는 이제 이것만큼이나 간단한 퀘스천을 던진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do your nose 너의 끄덕임 있잖아. nose는 끄덕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 너의 끄덕임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yes vote 해서 이너 투표를 할때 yes에 투표한 거 맞으신가요?라고 물어보기도 해. 왜냐면 끄덕끄덕했는데 이 말, 이 의미를 잘 모를까봐, 잘못 추측할까봐, 이거 동의하신 거 맞죠? 라고 물어본다고. 이펙티브한 리스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오해할 수 있을까봐. 그쵸? 자, 뒤가시면서. 이게 can make sure that 어떤 걸 확신할 수 있냐면, everyone is on the same wavelength.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는 거. 이거 파동이잖아. 같은 파동 위에 있다는 게 뭘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너도 끄덕끄덕한 거 동의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same wavelength겠죠. 똑같이 이해한다. 자, 이게 확신이 되는데, 만약에, 자, 이 non-verbal에 대한 연구가 드러내듯이, 만약 절반 이상의 어떤 스피커의 미닝이 conveyed non-verbally. 자, 그러면 이 연구가 드러냈다고 해. 절반 이상의, 절반보다 더 많은 화자의 의미가 어디에서 전달이 된다고? 비언어적으로 전달된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로만 하지 않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뭐 이런 손짓도 하고, 막 강조의 표현도 하는 거잖아. 이런 걸로 나의 의도가 전달이 된다고. 선생님 지금도 막 손짓하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의도의 절반이, 의미의 절반 이상이 전달이 되는데, 그렇다면, we are missing a lot of important information. 해서 우리는 많은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조건이 뭐야?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 논버벌 비헤이어를 정확하게 듣는 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이걸 쳐져 있다는 건 진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걸 해석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 행동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행동 안에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도출할 수 없을 거야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계속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 보여? 비언어적인 행동 있잖아. 요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의미 많이 담고 있어.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중요해. 해석이 중요하단 말을 하고 있어. 이걸 해석을 잘 못하면, 그러면 이제 많은 정보를 놓치게 돼 있어. 그럼 이건 누구 편이야? 이거는 듣는 이의 입장 아니야? 이건 청자의 입장입니다. 그쵸? 화자의 어떤 비언어적 행동을 잘 해석해가지고 의미를 잘 도출해야 돼. 안 그러면 의미가 거기 많이 담겨 있는데 놓칠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뒤에 가시면. 근데 여기서 꺾인다?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프로이트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he, 어떤 사람이 있어. 여기서 he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뭐, one이라고 쓰기도 하고, he.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볼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대.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뭘 확신할 수 있냐면, no mortal, 여기 주어져 있었어. 어떤 인간도 뭐 하지 못하다고, no라는 것은 이게 전체 부정입니다. 전체 부정은 팁을 드리자면 동사 부정하시면 돼요. 어떤 인간도 뭐 못한다라고 하시면 돼. 뭘 못하냐면 비밀을 유지하지를 못한대. 그러면 지금 누구의 편으로 돌아간 거야? 듣는 이가 아니고 이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보는 거야. 관점만 달라진 거라고. 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밀을 유지하지를 못해. 어떤 인간도. 뒤에 보시면 그의 입술이 조용하다면 그 말은 말은 안 해도 그의 행동에서 he chatters with his fingertips. 그 손끝으로 막 수다를 떤데 그 말은 이게 뭐야? 이게 비언어적인 행동 아니야? 그럼 이거 듣는 이의 입장이 아니고 말하는 이의 입장이네? 그렇지만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의미가

입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도, 입술은 가만히 있어도, 조용히 있어도, 말은 안 나와도, 너의 행동에 많은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생각하시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배신은 앞에서 보면, 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밀이 새어나가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지금 is out은 여기서 스며나오다라 돼 있어. 그로부터 스며나옵니다. Every pore에서 모든 모공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그 지킬 수 없는 비밀, 진심, 뭐 속내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지. 갑자기 뭐 배신하는 거 너무 뜬금없잖아, 그치? 그 안에 감춰야 되는 그런 어떤 비밀들이 새어나옵니다. 모든 모공으로. 그 말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 비언어적인 행동은.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야? 똑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얘기하면서 듣는 이는 잘 해석해야 돼. 그치. 그러면서 해석이 안 되면 묻기도 해. 자기가 오해할까봐.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숨기기가 힘들어. 다 새어 나와. 이건 말하는 이의 입장이야. 결국에는 관점만 바꿨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언어적 행동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듣는 이는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오해하기도 쉽지만, 말하는 이도 숨기기가 힘들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거기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의미가 담겨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됐어? 관점만 다른 것이지. 그러면서 no wonder가 나왔어. 그러면 no wonder는 그래서 당연하게도 앞을 받아야지. 숨기기가 너무 힘들어. 다 여기에 정보가 많아. 말하는 이한테 감추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기 힘든 거야? 여기 뭐 해야 돼? 면대면으로 봤을 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 거지. 그럼 내가 그 정보라든지 나의 의미를 감추기가 그대로 가는 거야. 힘들어. 이말 가야겠지. 노원더가 그런 기능이에요. 당연하게. 그럼 봐봐. 앞에서 뭐라 그랬어? 너말안 해도 네 행동에 다 담겨 있다? 말한 이로써? 너가 말한 네 입장일 때는? 그러니까 다 새어나오는 거야. 네 비밀이. 당연하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네 몸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감추기 어려운 거야. 그대로 도출이 되는 거지. 이게 결론 도출입니다. 됐어?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 똑같은 소재에 대해서 말하면서 글이 막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뭐만 달라진 거야? 초점만 듣는 이에서 말하는 이로 옮겨왔을 뿐. 됐어? 입장만 달라졌을 뿐.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 어떤 말 들어가야 돼? 우리 핑칸 조준했지? 숨기기 힘들어. 가볼까? Pretend to pay attention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나의 속내가 계속 드러난다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을 하는 척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다음 뒤에 보시면, conceal what they mean and feel. 감추다라는 뜻이죠. conceal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의미하고 느낀 바를 감추기 힘들어. 왜? 네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도 너의 행동에 많은 게 담겨 있거든. 당연히. 이거 어때? 결론 노출 2번이지. 3번, interpret one's nonverbal behavior, 별표. 3개. 2번과 3번을 엄청 고통스럽게 공인했을 거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해석하기 어렵다. 이거 분명히 말했거든요. 위에서. 우리 첫 번째 갔을 때 해석하기가 어려워라는 말 있었단 말이야. 봐봐. misinterpret 하기가 쉬워라는 말은 반대로 바꾸면 해석하기가,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맞단 말이지. 근데 우리 No wonder가 어디로 넘어왔어? 말하는 이의 입장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듣는 이의 입장이 아니고 이번엔 말하는 이의 입장을 너네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력적인 오답이거든요. 여기서 No wonder 뒤에 들어갈 자리가 아닌 거야. 이건 듣는 이의 입장이었고 지금 우리한테 묻는 거는 말하는 이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왜? No wonder가 저 자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보시면 이 행동을 해석하기 어려운 건 누구 입장? 얘는 듣는 이의 입장이야. 여기는 이거는 말하는 이의 입장이야. 근데 노 원더가 도출하려는 결론은 말하는 이가 새어나오는 행동에서 많은 게 새어나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이의 입장을 고르는 게 맞겠지. 이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선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이고 이미 있는 말인데 저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오케이? 관점이 바뀌었어, 말한 이로. 자, 4번. Maintain the non-verbal communication에서 이 non-verbal communication 유지하기가 힘들다. 아니,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게 아니죠. 감추기가 어려운 거죠. 자, encounter chance에서 어떤 기회를 맞닥뜨리기가 힘들다. To understand other. 다른 사람을 이해할 기회를 맞닥뜨리기가 힘들다. 아니, 숨기기가 어려운 걸 말해야 한다니까. 이게 결론 도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no wonder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야. 너네가 이 자리에 결론을 도출해봐.

그러면 이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야겠지. 앞과 뒤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살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선지였고요. 자, 소지는요, 비언어적 행동입니다. 특성은 잘 보세요. 말에 안 담긴 뜻이 절반 넘게 드러나니까 듣는 이도 해석을 잘해야 되고 말하는 이도 감추기 어렵다. 입이 닫혀 있어 온몸에 티가 나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뭐야? 노 원더입니다. 그래 당연하게도 숨기기가 힘들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야겠죠. 3번, 2번, 3번 선지가 굉장히 헷갈렸을 거야. 매력적인 오답은 위에 있는 것도 그 자리가 아니면 오답이다라는 거이 문제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강점 충전 갑니다. 할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많이 하시나요? 선생님은 할수 있다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비꼴 수도 있다. 너 정신승리하는 거야 라고 비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할수 있다라는 요거 있잖아. 진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해서 항상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 오기 전에 선생님은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지금 좀 잘하고 있지 않니? 그런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못한다고 믿는 순간 시도할 이유가 그냥 0%예요.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할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시도가 되게 되고, 시도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그래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수 없다라고 믿으면 완전히 0%. 할수 있다라고 믿어야 그나마도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믿으면서 진짜 자신감 있게 가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좋은, 멘탈이라고 선생님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할수 있다를 좀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로 갑니다. 일반화는 뭐였지? 구체 예시를 모아서, 구체 예시를 모아가지고 상위 진술을 올려주는 거였지.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수능 문제입니다. Studying interaction on the dance floor. 자, dance floor라는 게 이제 무도회장? 뭐, 춤을 추는 곳인데, 그걸 연구해 봤대. 거기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연구해 보니까, provides us. 우리한테 뭘 제공하냐면, 많은 illustrative. 이거 뭐야? 예시를 보여주는 이란 뜻이죠. 오케이? 좀 명시적으로 예시를 보여주는 어떤 예시를 줍니다. 이 예시를 준다라는 게 포인트였어. 이것의 예시를 주는 거니까 예시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것 자체가 예의 예시니까 여기가 일반화된 내용이 들어가. 봐봐. 뒤에 부분에 예시가 되는 거니까 뒷부분은 이 예시를 설명하는 이제 예시가 나오기 전에 일반화된 개념이겠지. 그래야 이것의 예시란 말이 성립을 하겠지. 됐죠? 자, 그래서 뭐의 예시냐면 어떻게 individual 개체들이 changing their own behavior in response to local information 여기까지가 changing이 데리고 가는 현재 분사였습니다. 그래서 뭘 바꾸냐면 그들의 행동을 바꾼대. 뭐에 반응하면서 local information 그러니까 지역 정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정보를 가리키거든요. 눈앞에 있는 정보에 반응하면서 행동을 막 바꾼 내용이 나올 거야. 이러한 개체들이 부의하는 거. 지금 여기서는 뭐가 들어갈까? 동사본이 들어가거든요. 동사하는 예시를 보여준다라고. 지금 타겟 잡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 뭔 말인지 모르면은 그냥 일단 가는 거예요. 근데 뭐는 발견했어? 일반화시키는 걸 알겠다. 예시들, 뭐의 예시니까 이 정도 한번 가볼게요. 어떤 걸 찾는지. 읽으면 저 빈칸 문장이 해결이 된다. 자, 어떤 허니비 컬러니, 컬러니도 많이 나오는데 컬러니를 집단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군집, 집단. 우리 식민지 아시면 안 되고요. 군집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꿀벌의 군집의 입구. 근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가 댄스 플로어구나. 아, 이 입구를 댄스 플로어라고 부르는데 불리다 비 refer to as에서 갖고 온 거죠. refer to as는 불리다라는 뜻입니다. 왜? refer a to b가 refer to 자, 적어볼까? refer to a as b야. A를 B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A의 입장이 밖으로 나가면 be referred to as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과거 분사가 수식하는 구조기 때문에 B는 없는 것이고요. 자, 뭐라고 불리냐면 이 댄스 플로어라 불리는 이 입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시장이 됩니다. 정보를 막 교류하는 시장이래. 뭐에 대한 정보냐면 스테이트, 상태입니다. 이 콜로니의 상태. 그다음에 환경입니다. 이 바깥의 환경. 그러니까 입구에 있으면서 바깥에서 온 벌들은 바깥의 환경 정보를 알려줄 것이고 안에 있던 애들은 안에 환경을 알려주겠지 정보를. 그러면서 이 아까 읽은 거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입구에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많은 예시를 준대. 한 다음에 이제 빈칸이 뚫려 있는 거거든요. 뒤로 좀더 가볼게요. 읽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 나오죠. 이 예시를 보고 반드시 위로 올릴 수 있어야 돼. 자, 예시 볼게요. 예를 들어서 upon ing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벌집에 돌아오자마자 꿀벌은요. 근데 어떤 꿀벌이야? 돼지 꾸며주고 있네. That have collected water. 여기까지.
물을 막 이렇게 모아왔거든요. 밖에 나가지고 물을 길어 온 거야. 물을 모아온 이 꿀벌들은요, search out, 찾아나섭니다. 뭘 찾아나서? receiver bin은 receive가 받다란 뜻이니까 이 물을 받아줄 벌을 찾습니다. to unload, load은 짐이란 뜻이니까 어디 붙으면 짐을 내리는 거죠. 물을 내리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내리기 위해서 receiver bin을 찾아갑니다. to within the hive에서 어디서? 그 하이브. 그러니까 벌집 안에서 찾아 나선다는 뜻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벌집 안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 거죠. If this search time, 이러한 찾는 시간이 뭘 가리킬까? Receiver bee를 찾는 시간이죠. 찾는다고 했으니까. 자, 나물 가져왔어. 누가 받아줄래? 이 찾는 시간이 만약에 should을 짧다면, then the returning bee, 돌아온 그 벌이 is more likely to perform a waggle dance. 와글 댄스라는 걸 추니까 댄스 플로어라고 불렀구나. 그 와글 댄스라는 춤을 춘다고 합니다. 뭐가 짧으면? 시간이 짧으면 와글 댄스를 춘대. 그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귀엽다. recruit. 모집하는 겁니다. 다른 벌들을 to the water source에서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더 데려가기 위해서. 아,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얘네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니? 찾는 시간이 짧는다고 하면은 내 물이 더 필요해가지고 빨리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 그걸 보고서 이제 춤을 추는 거야. 너네 물더 필요하구나. 그러면 춤추면서 빨리 가가지고 더 물을 가져오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봐. 돌아온 벌이 있어. 지금 물을 가져온, 돌아온 벌이 있는데, 좀만 정리하고 갈게. 근데 지금 receiver bee, 그러니까 수신하는 벌이 찾는 시간이 적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댄스를 추는 거야. 오케이? 춤을 추는 이유는 뭐 하려고? 더 찾으러 나가는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이렇게 됐습니까? 돌아온 벌에 수신벌 찾는 시간이 조금 적어지면 춤을 춘다 더 모집하려고. 자, 되어진 conversely 반대로 만약 이 search 타임이 길다, 그러면은 물이 안 급한 거 아니겠어? 그치? 길면 then the bee is more likely to give up collecting water에서 그 비, 돌아온 비는요, 이제는 뭐 하는 가능성이 그냥 포기합니다. collecting water, 그 워터를 모으는 일을 포기한다. 그럼 봐봐. 벌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면 포기한다. 그럼 모집을 한다, 안 한다? 모집을 안 하겠지. 여기서는 모집은 없겠죠. 되게 똑똑하네. 그쵸?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뒤에 가시면, 그래서, since the receiver bees, 이 받는 수신벌 자체가 will only accept water. 물을 언제만 받냐면 if 만약에 그들이 require 이것을 필요로 할 때만 물을 이제 받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to pass on to other bees and brood에서 다른 이제 벌들한테 주려는, 그치? 다른 애벌레들한테 주려는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아무튼 필요할 때만 받아. 그래서 이렇게 물을 내리는 시간 자체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집단의 전체적인 필요, 물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듯이 찾는 시간이 조금 걸리면 물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춤을 춰가지고 더물 길러로 가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포기하고 모집을 안 한다는 요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말이네. 자, 보시면 thus, 그러므로 individual water foragers, 이 개체에 물을 조달하는 그벌 자체의 반응 자체가 뭐에 대한 반응입니까? unloading time, up or down, 더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적게 걸릴 수 있지. 이게 regulate가 동사겠죠? 뭘 조절하냐면 water collection, 물을 모으는 걸 조절합니다. 뭐에 반응해서? 콜로니의 니즈에 반응해서.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 이 individual water foragers의 response가 뭘 의미하는 거야? 반응을 어떻게 했어? 이 정보에 대해서 춤을 추거나 포기하거나로 반응했지. 이게 반응 아니야? 여기가 반응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찾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니까. 이게 local information 아니야? 아까 봤던? 이게 눈앞에 있는 정보겠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적게 걸린다. 이거에 따라서 반응을 조절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 한번 가볼게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뭐의 예시인 거야? 봐봐. 어떻게 개체들이 그들의 행동을 바꿔 춤을 추냐 마냐, 뭐에 반응해서 이물 걸리는 시간, 물을 받는 아이를 찾는 시간에 반응해서 춤을 추냐 마냐가 여기 어떤 말 들어가야 돼? 위에 나왔던 모집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거지. 아까 여기 정답이 큰것또 나와버렸는데 앞에 보세요. Regulates water collection. 워터 컬렉션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력 자체를 조절하는 겁니다. 너더 가자 아니면 그냥 포기하자, 이거 자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 자체 모집을 한다 만다. 모집을 한다, 안 한다를 조절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겠지. 자, 1번, allow the colony to regulate its works
its workforce. 어때? 예시를 보고 올릴 수 있겠어? 군집을 허용합니다. 이 노동력을 조절하는 걸 허용해준다. 어떻습니까? 노동력을 어떻게 조정해? 춤을 추면서 더 가는 아이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정답은 1번이죠. 이 노동력을 조종한다, 조정한다, 조절한다, 이런 말들이 상위 진술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던 3강에서. 자, 2번. Search for water sources by measuring distance. 갑자기 거리를 재? 소설이지. 무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Decrease the colony's workload when necessary. 별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콜로니의 워크로드. 줄입니다. 일을 줄이는데, 언제? 필요할 때는 줄인다. 그러면 필요할 때 일을 줄인다고? 필요할 때는 오히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치? 물이 필요할 때는 워크로드를 올린다라는 게 맞지 않겠어? 그치? 그다음에 일을 줄인다라는 것만 나오면 안 되고, 오히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포괄적이어야 되지 않아? 필요할 때는 더 가고, 필요 없을 때는 줄인다. 오히려 이건 포괄을 못 하고 있지. 두 가지 상황을 다 포괄 못 하니까 탈락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다음에 일을 나눕니다. 뭐에 따라서 각각의 벌들의 탤런트를 막 재능을 파악해서 무관이죠. 아예 관련이 없죠. 자, 워커들을 이제 일벌들을 더 트레인, 이 훈련을 시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패턴? 완전히 관련이 없죠, 이거. 의사소통의 패턴을 막 이렇게 얻기 위해서? 말이 안 됩니다. 소설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핵심은요, 소재는요, 개별벌의 행동 변화였지. 춤을 출지, 그만둘지. 이게 중요했고, 특성은 군집 전체 일손을 조절한다. 더 갈래 말래 하는 거였죠. 예시에서, 물 받아줄 벌을 금방 찾으면 춤을 춰서 다른 벌을 더 모집하고, 물 받아줄 벌을 못 찾으면 물실을 포기한다. 그럼 이거는 로컬한 정보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뭘 조절한 거야? 노동력을 조절한다. 즉, 개체들이 군집이 일손을 알아서 조절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되겠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기출 적용 4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반 한번 해볼게요. Centralize formal rules. 자, centralize는 중앙화된, 그리고 formal 한건 뭡니까? 뭔가 이렇게 공식화된 룰들이 뭐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었고, 뒤에 이제 보시면서 한번 예시를 위로 올려볼게. 자, baseball, 우리 야구의 룰들 있잖아. 그럼 룰이 우리한테는 확실한 주인공이야. 이 소재에 대한 특성을 찾는 건데, 나왔어. 어떤 베이스볼의 룰, 이거 자체가 바로 예시입니다. 야구란 예시 나왔네. 야구의 룰들은요, don't just regulate, 그냥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통제하는 게 그냥 아니고, 그들은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통제만 하는 게 아니고, 결정도 합니다. 행동을요, 어떤 행동이냐면, 구성하는 행동. constitute는 구성하다는 뜻이 있죠. 뭘 구성하는 거냐면, playing the game. 이 게임을 진행할 때 이걸 구성하는 행동을 결정한다. 아, 진짜로 이 룰이 있어야, 진짜로 이렇게 배트로 치고, 달리고,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고. 자, 뒤에 가시면요. Rules do not prevent people. 또 똑같이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Playing baseball. 오히려 그들은요, 만듭니다. 결정하고 만듭니다. 어떤 것을. The very. 바로 그 강조법이었죠. Practice. 무슨 뜻이야? 행동이나 일이 되겠죠? 어떤 행동에 allow people to play baseball. 그 베이스볼을 할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만들어낸다. 자, 봐봐. 룰이 무엇하냐라고 하려고 했더니 지금 예시로 뭐가 나왔어? 일단 예시로 야구 나왔어. 뭘 만든다? 행동을 만들어. 결정해줘. 그저 레귤레이트 조절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것만 아니야.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A score of music. 이거 보자마자 예시의 나열이네. 이거 보자마자 2번이야. 예시 나요. 그러면 이거 야구 말고 이번에는 음악도 있습니다. 음악에서의 스코어는 악보예요. 됐어? 스코어는 반드시 알아야 돼. 악보입니다. 점수가 아니고 악보. 악보는요, imposes rules에서 어떤 규칙을 impose하는 거 보니까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들어내. 자, create가 계속 반복되고 있네. 이제 핵심은 왔네. 뭘 만들어내냐면 pattern of conduct. conduct도 행동이죠.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칠하는 거죠. That enables people, 사람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produce music. 결국에는 음악을 만드는 걸 가능하게 한다. 게임을 하는 걸 가능하게 해. 봐봐. 얘는 게임이 가능하게 했어. 그치? 얘도 음악 악보도 음악이 나오는 걸 가능하게. 그쵸? 음악을 만들게 합니다. 이런 말 나와 있고요. 자, legal rules. 그리고 법적인 룰들도, 근데 뭘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법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대식계정이 연결돼 있죠. 뭘 가능하게? wills and trusts. 이제 여기도 좀 어렵잖아, 그치? 유언이라든지 뭐뭐 신탁,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뭐 유통증권인데 이런 거 몰라도 좀다 퉁쳐가지고 아무튼 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좀 뒤에 봐봐.
And that establishes the practice of contracting. 계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이 룰들이 오메 여기가 동사겠네. 다 묶어가지고 아무튼 룰들은

해보시면 practices. 어떤 걸 만들어내냐? practice는 뭐야? 일들을 만들어낸다 또는 관행들을 만들어냅니다. That create new opportunity. 똑같은 말 create 계속. 뭘 만들어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For individual. 우리 개인들한테. 그러면 결국에는 기회가 생기는 거네. 그치? 예시. 게임이나 음악처럼 기회가 만들어진다. 뭔가를 할수 있는. 좋습니다. 자, and we. 그리고 우리는 어떤 법까지 있냐면, 이번에는 봐봐. roles에서 어떤 다른 얘기한다. 지금까지 어떤 할 일들을 만들어낸다. 관습을 만들어낸다고 했다면, role도 있습니다. role. 봐봐. 여기서는 practice가 나와 있다가, 다음에 end로 하나가 추가된다? role도 만들어야 된다. role은 뭐야, 여러분? 역할이지, 역할. 할수 있는 일도 만들어내고, 역할도 만들어낸다.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개인들이 지금 수행하는 legal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도 만들어내? 뭐, 예를 들어, 판사라든지, 아니면 뭐, 수탁자, 어려운 말이죠. 파트너, 뭐, 후견인 이런 것들 다 몰라도, 판사 하나만 알아도, 아, 역할이겠구나. 라고 할수 있겠지. 이게 이제 규칙이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고. 자, 그래,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리걸 룰들은요, 이런 룰을 만들어낸 건 constrain. 그래, 속박하긴 합니다. 그 행동을 속박하긴 해요. 그 룰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룰들은요, also create, 또다시 만든다라고 나와 있어. 룰그 자체를 만듭니다. 역시나. 그럼 결국에는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할수 있게 만든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네. 그치? 자, without them, 그들 없이는요, 개인들은요, 뭐할수 없어. 기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롤들을 차지할 기회도 가질 수 없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두 가지. 일과 역할을 가장 중요한 거는 create 한다. 그래서 수행할 기회를 준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겠죠. 1번. 자, categorize 이거 맞습니까? 전혀 이거 분류하는 건 아닌데? 전혀? 분류하는 거 전혀 관련이 없고요. 사람들을 재평가하게 한다? 관련이 없습니다. 만들어내야지. 자, 그 다음에 encourage는 뭡니까? 더 촉진시키는 거지. 새로운 생각 방식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죠. 자, reinforce는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별표.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있는 거를 더하게 한다는 건데, 만들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지. 여기서 강화의 X. 너무 중요하고요. Facilitate는 이제 촉진시키는 거죠. Productive activity,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By establishing roles and practice, 다 이것을 다 포괄하고 있죠. role, 어떤 역할과 그 다음에 일을 할때 생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걸 만듦으로써 정답 확실하게 5번. 오케이? 자, 갑니다. 소지는요, 중앙화된 공식적 규칙이고 특성은 할 일과 역할을 만든다라는 걸 예시로 보여줬습니다. 야구, 그 다음에 악보, 계약법, 그리고 판사, 파트너 이런 것들로 프랙티스랑 롤을 만든다. 규칙은 할 일과 역할을 만들면서 그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까 reinforce가 왜 아닌지 알겠지? 강화시킨다는 것은 원래 있던 걸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create,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이 4번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좋습니다. 핵심 정리해볼게요. 결론 도출은 그러므로 하나의 규율 찾기. 일반은 방금 했듯이 예시를 모아 모아서 상위 진술로 올려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실전 전략은요, 모아서 하나로 쏴주는 게 중요하다. 빠짐없이. 앞에 진술이나 사례를 빠짐없이 모으고 그 전부를 포괄하는 선택지가 정답이다. 포괄하는 선택지가 중요한 말이겠죠. 그죠? 자, 공략 퀴즈는요, conceal, illustrative, 그리고 mentality. 선생님, 이거 냈거든요. 단어 복습도 해주시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오늘 6강까지 왔습니다. 결론 도출과 일반화 열심히 공부 잘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 선생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 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주 작은 단원인데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27강부터 해서 여러분 끝나는 32강까지. 그러니까 내용은 32강에 끝나고 3, 4, 5 동안은 제가 확통 모의고사라고 따로 한번 빼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그 32강까지 많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한 번 쓰기니까 27, 28, 29, 30, 30. 그 내용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목이 멜 만큼. 왜냐?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 그러지? 제일 내용이 낯설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앞에도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있잖아. 그래서 낯선 거예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유는 딱 하나야. 뒤에 있다. 낯설다. 뒤에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내용부터 아마 끝까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텐데 세 번만 더 보시잖아요. 그러면 낯선 게 진짜 사라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확통 한번 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제 추천은 이제 한번 쭉 봤잖아요. 그럼 굳이 경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마시고 통계부터 다시 해봐요. 그래도 되냐고요? 아니, 우린 내용을 다 아니까. 진짜로. 자주 봐야 친해지는데요. 이 자주가 되게 중요한 한 가지는 처음에가 제일 의욕이 넘치잖아, 공부할 때. 통계를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가셔야지 되는 것 같아. 끝까지 가려면. 얘네가 좀 제일 그 모의고사를 봐도 전범위로 나가는 때가 제일 늦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일 좀 안 보더라고요. 여기가 진짜로 쉽거든요. 근데 다들 어려워합니다. 내용도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불쌍한 아이들이라니까 알았죠. 그런 의미로 오늘도 즐겁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아니 들어오기 전에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전신이 보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앞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보이는데 다리가 사실 여러분 이 옷이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뭔지 알겠어? 옷이 그 딱 그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거 하면은 옷이 그 느낌 있잖아요. 이 항아리처럼 생긴 그 바지 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내 다리가 요만큼 나오고 저는 키가 크니까 그래도 요만큼 다리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거 뭐야 신발을 신고 있거든요. 흡사 뭐가 계속 생각나냐면 닭다리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나는 볼 때마다 색깔도 약간 이러니까 치킨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거든요. 인생을 여러분들 단순하게 살고 있어서 제가 그냥 즐거운가 봐요. 볼 때마다 치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죠. 근데 그냥 볼 때마다 웃겨요. 그래서 스스로 치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내 스스로가 그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약간 하찮아서 웃겨. 또 치킨 하찮아? 웃겨. 이렇게 27강째 그러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튼 별거 없는데 그냥 즐거워. 볼 때마다 약간 치킨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보이거든요 제 다리가. 아무튼 자 오늘도 즐겁게 시작하는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문을 걸어볼까요? 난 당당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요. 당당해라는 말은 좀 이상할 텐데 그래도 당당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좀 주문을 걸어보라는 거지. 당당하게 내가 딱 그 자세를 취해야 어쨌든 간에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게 있어. 문제랑 나도 기싸움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문제랑 나도 얘가 당연히 생명체가 아니지만 기싸움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이 당당하지 않으면 일단 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딱 내용을 하려는데 이러면 여러분 그 개념 자체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얘네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은 얘네를 정복할 수가 없어진다니까. 당당한 애티튜드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냥 팔을 걷어붙이는. 저는 보면 항상 일단 시작할 때 이거 걷고 시작하거든. 나의 그 의식 같은 거더라고. 뭘 할 때 약간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해요. 그 자체가 내가 이거랑은 진짜 다르더라고. 당당함이 필요하고요. 스스로가 특별하고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되물어서 맞다고 얘기하도록 만드세요.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당연하지.
다 특별해요. 무조건 특별해요. 나보다 누가 더 잘났으니까 나는 별거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해서 나는 진짜로 되게 고등학교 때 나는 진짜 티안 나는 학생이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진짜 뭔가 그 드라마든 영화든 우리 교실이 만들어지면 나는 진짜 왜 학생 17번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엑스트라 중에서도 1번, 2번 엑스트라 말고 한 17번쯤 와다다다 지나가는 행인 17. 그러면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특별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게 당당하지 못함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았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그러지 말걸. 내가 그렇다고 해서 행인 17이 아니었더라는 거지. 나 혼자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날 기억하지 못하겠지? 아무도 날 모르겠지? 나는 그냥 잘,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잘안 나오는 애라고 취급당하겠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렇지,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거 있었잖아. 왜, 그 아이유님이 어디서 얘기하는 거 들었었어. 그 안에서. 근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인삼밭에 인삼이, 한 인삼이 있었어. 아, 나는 행복한 인삼이야. 행복한 인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누군가, 너는 인삼 아니야. 너는 고구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난 행복한 고구마야.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와닿았었어요. 나는 인삼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고구마든. 내가 감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행복하니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스스로가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게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웃으면서 즐겁고 당당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들어가는 내용이 한 방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야, 여러분. 왜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될까? 이러면은 잘할 방법이 진짜 없더라고. 여러분이 이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잊지 말아요, 그렇죠? 가봅시다. 헛, 거봐, 맨날 이런다니까, 내가. 아무튼, 자. 근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팔을 항상 이렇게 걷고 시작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모집단과 표본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내용 하나도 안 어려운 내용인데 뭘 하는지를 알아내는 거야. 오늘 하려는 일은요. 대체 얘네가 뭘 하는가? 너네가 뭘 하고자 하는가?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란 무엇이냐? 내가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와닿죠.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전부 조사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성인 여성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들의 키를 모아놓으면 그게 모집단입니다. 자, 그 모집단을 가지고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체를 다 확인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거기에 있는 건요, 다 밑줄만 그어놔요. 전수조사는 뭐라고요? 모집단에 있는 대상 전체의 성질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을 해서 내가 조사하는 것, 그것을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똑똑똑 계십니까? 성인 여성분 나오세요. 기재. 똑똑똑 나오세요. 기재. 아이고 오늘 안 계십니까? 어쩔 수 없네요. 내일 또 와서 기재. 또 기재. 이 동네에서 기재고 저 동네에서 기재고 내려가서 기재고 어디 가서 기재고 기재고 기재고 기재입니다. 자. 어떨 것 같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요. 그죠? 비용이 많이 들고요. 사실 시간도 많이 들어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대신에 정확하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행 갔는데요. 갔다 왔더니. 일하러 갔는데요. 갔다 왔더니. 이래갖고 내가 계속 조사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자, 이걸 전수조사한다라고 한다면, 모집단에서 중요하죠? 추출을 합니다. 뭐를요? 표본을요. 표본은 뭐냐면 이 밑줄을 잘 그어 놓으세요. 모집단에서 추출된 일부를 표본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밑에랑 같이 볼 거예요. 표본 추출하기 쪽으로 넘어와서 보세요. 내가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미 추출이란 무엇이냐? 각각의 모집단에 있는 대상들이 뽑힐 가능성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하는데 내가 우리 학교 배구부에 가서 우리 학교 배구부 친구 2명의 키를 쟀어요. 그것도 이제 모집단에

표본을 두 명만 뽑았는데 그 모델 같은 친구 두 명을 뽑아가지고 평균 키가 185군 이러면은 여러분 조사가 잘된 건가요? 안 됐잖아. 내가 일단 105부를 찾아가서 키를 재겠다고 뽑은 것 자체가 키가 큰 사람들만 선택될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추출이 뭐라고요?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이 추측이래. 추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성향을 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내가 어떤 키가 큰 사람일지 키가 작은 사람일지 알수 없어요. 가능성을 다 각기 해서 뽑아줍니다. 그걸 이미 추출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건 추출이라는 게또 있죠. 사실 대한민국 성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오늘 뽑은 사람을 다시 복원시켜서 뽑지 않아도 워낙 많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을 하더라도 거의 복원 추출에 가까워지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뽑기를 하거나 제비뽑기를 하거나 하던 상황을 생각하시면 내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뽑힌 거는 확인이 안 다시 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추출의 원칙은 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인한 건 다시 집어넣는 형태로. 그죠? 그래서 이게 복원 추출과 이미 추출인데 뭐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느냐? 아니에요. 여기 있는 페이지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야. 이해해보자는 거지. 얘네가 뭘 하는지. 그래서 표본을 뽑습니다. 중요한 건 표본의 크기가 중요하겠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해서 뭐 평균 키를 알아보고 할 건데 내가 너무 귀찮아진 유빈이는 그냥, 아휴, 대충 나랑 우리 엄마랑 두명키 잽시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 자료가 좀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되겠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양의 표본을 뽑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하는데 내가 표본을 한,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가, 성인 여성이 몇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본을 한 200만 명으로. 그럼 너무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적당한 양의 표본을 뽑아주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표본 크기 나오죠? 그래서 그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을 조사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일은 뭐겠어요? 당연하지만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추측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죠? 원래 하려는 일은. 추측하는 일을 할 건데, 이 추측하는 일은요, 여러분들, 애석하게도 29강에 가셔야지 볼수 있어요. 29강까지는 추측하는 일이 안 나와. 원래 목적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갖고, 표본에서 내가 얻은 성질로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추측하는 일인데, 그건 아직 안 나와요. 지금 저의 이 워딩은 29강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요, 표본이에요, 표본. 그래서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의 123쪽에 있어요. 방금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제가 잘 적어볼게요. 모집단이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표본을 뽑을 거예요. 그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건 추출을 할 거고요. 자, 근데 이 모집단의 성질들을 먼저 하나씩 써보자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일은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집단은 모집단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형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확률변수 X로 두고 전체에 대해서 구하던 것들.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은 이름이 뭘까요? 무평균이에요. 모집단의 분산은 모분산이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예요. 참으로 별거 없죠. 대신에 기호는 알아둡시다. 자,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알파벳 뭐를 사용할 것 같아요? Yes, M. 분산은 표준 편차를 보통 시그마로 놓죠? 시그마 제곱으로도 씁니다. 근데 하나는 더 있어요. 만약에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를 좀더 강조하게 되면 모평균은 EX로, 모분산은 VX로,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 X로 씁니다. 어떤 걸로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겠죠. 너무 당연하게. 하지 말까? 네모하면 더안 예뻐질 것 같죠. 동의해? 네, 그럼 그냥 안 하고 일로 갈게요. 자, 이게 모집단이었다면 표본을 뽑을 거예요. 근데 표본에서는 중요한 게 일단 뭐라 했지? 표본의 크기.

부분의 크기가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명 뽑은 거야. N개 뽑은 거야. 그러면 내가 조사한 표본에도 평균이 있겠죠. 그것의 이름이 뭐예요? 표본 평균입니다. 3시간 동안 나올 주인공이에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셨습니다. 얘야, 주인공이. 근데 일단 기다려봐. 자, 표본 평균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타내요. 나에게 그 대혼돈의 카오스를 줬던 기억이 또 있는 게. X는 알지 못하겠는데, 제 기억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X도 잘 모르겠는데, X 위에 짝대기가 달렸어요. 저 짝대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를 풀으래요. 나 그랬거든요, 진짜로. 짝대기의 의미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를 풀어요? 내용은 알고 풀어야지. 자, 표본 평균의 기호입니다, 기호. 표본 평균이 뭔데? 표본들의 평균이요. 네! 표본들의 평균이에요. 표본으로 나온 값이 예를 들어 아까 키라고 한다면 N명 있잖아. N명의 키를 다 더해서 그 표본을 X1, X2에서 XN이라고 할게요. 그것을 몇 개로? N개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지. 이거야, 표본 평균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죠. 그죠?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평균된 거예요. 괜찮아? 근데 이게 표본 평균입니다. 자, 얘가 왜 주인공인지는 잠시 뒤에. 표본도 분산이 있겠죠? 표본 분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표본 표준 편차도 있습니다. 자, 표본 분산은 기호가 S제곱이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S입니다. 시그마. 그러니까 괜찮지 않니? S라는 게. 자,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뭐 외우시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문제로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될것 같아. 자, 읽어보면. 분산이니까 어떻게 구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X1에서 뭐? 평균 빼. 평균이 뭔데? 이거 평균이라니까? 이런 뭐예요? 편차 제곱들을 싹다 더하는 거죠? 편차 제곱들을 싹다 더해서 xn에서도 평균 빼서 편차 제곱들을 싹다 더해서 그걸 평균 내는 거니까 원래 뭐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1로 나눠요.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 n-1로 나누느냐? 제가 거기 교재에도 적어놨는데요.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는 이유는 결국은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분산을 추측하는 일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통계 자료로서. 근데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눌 때 모분산이 더 가까워지더래요. 그렇더래. 그래서 n-1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분산이 더 가까워지더래. 그렇더래. 이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n-1로 나눈다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구한 것에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얘네 둘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표본 평균이 중요합니다. 왜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체크1에 써놨죠. S제곱이나 S는 직접 구하는 것이 나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얘네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n-1로 나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잖아. 왜? 얘를 여기다가 추측하기 위해서. 추측하는 과정에서 그랬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라고요? 얘가 주인공이라니까요. 새로운 주인공. 왜냐?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모집단에서 n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n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은 어때요? 달라지겠죠. 내가 대한민국 여성의 키 조사를 해서 평균을 찾고 싶은데 내가 10명의 표본을 뽑을 거예요. 10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달라지겠죠. 자, 중요한 표현 첫 번째. X 반은 모평균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죠?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표본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X 반은 일단 변수예요. X 반은 변수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떤 것을 뽑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뽑기로 바꿔서 생각해

수술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테마파크 안에서 왜 작은 테마파크가 한번더 형성이 된 느낌이에요. 방금 우리 이전 단원까지가 뭐였어? 확률 변수 해가지고 이상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하고 이런 거 하다 왔죠. 근데 다시 거기서 표본을 뽑았거든. 작은 테마파크가 완성되었어. 근데 X바가 다시 뭐래? 확률 변수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 이산 확률 변수 마냥 보는 게 있고 연속 확률 변수 마냥 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접근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대로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 다시 테마파크로 들어와서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셔야지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된다고요. 자, X바가 뭐라고요? 확률 변수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갈 거냐? 그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 마냥 보는 쪽으로 흐름을 타고 갈 겁니다. 아직까지 문제화 될 만한 내용 아예 없었어요. 아, 문제화 될 만한 내용 아예 없었고, 이제까지 자기소개였고, 이제 진짜 시작할 겁니다. 자, 일단 X바가 무엇인지 알았죠? 모르면 안 돼. X바가 뭐라고요? 표본 평균이요.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까? 아니요, 같지 않아요. 모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인 거고요. 표본 평균은 내가 어떻게 표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죠? 10명을 뽑아도 내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달라질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거치는 거예요. 이 예제가 납득이 안 갔었거든, 내가. 예제가 납득이 돼야 돼. 자, 일단 읽어볼게요. 주머니에 1, 3,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세 개의 공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1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대요. 근데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합니다. 그걸 X라고 하면 이 모집단인 거야. 아, 1, 3, 5고 확률 분포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모집단인 거예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그지? 그래서 평균은 곱해 싹다 더해 하니까 평균 구할 수 있고요. 분산은 평균 있으니까 편차 제곱에 평균 할까요? 1에서 3 빼고 제곱하고 5에서 3 빼서 제곱하고 곱해 싹다 더해 하니까 분산도 나와. 여기까지는 어때요? 굉장히 쉬운 이산 확률 변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이게 모집단이야. 이게 모집단인데 여기서 굳이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 거예요. 자,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도 너무 와닿는 게 대체 이해가 안갈 거예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고작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표본을 왜 뽑아요? 그죠? 그 생각하잖아. 자, 이걸 왜 하느냐면 이 단순한 모집단을 통해서 내가 표본이 어떻게 뽑히는지의 상황을 분석을 해놔야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제일 단순한 버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적을 알겠어? 목적은 X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표본 평균을. 그리고 크기가 2인 표본이라는 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 세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고 넣기를 두번 하겠다는 거예요. 두번 시행을 한다는 거야. 한번 확인하고 집어넣고 한번더 확인해야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은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 복원 추출한다 그랬잖아요.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번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잘 봐요. 나는 X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잘 따라와야 돼. 인생 최초로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자, X바란 뭐라고요? 그두 번의 평균이에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아까 써봤잖아. 첫 번째 확인한 수를 X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확인한 수를 X2라고 할게. 그럼 그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이겠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X바로 가능한 값이 뭐뭐뭐 있을까요? 놀랍게도 크기가 2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X 바로 나오는 것들을 나열해 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 마냥 딱딱딱딱 떨어지게 나타날 거예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 1을 뽑게 되면 평균이 얼마예요? 1이에요. 처음에 1을 뽑고 두 번째에 3 뽑게 되면 평균이 얼마예요? 2예요. 자, 중요한 건 선생님, 이게 가능하다고요? 당연하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크기가 2인 건한 번에 두

100개를 뽑는다는 게 아니에요. 복원 추출로 두번 뽑기 때문에 1 확인하고 다시 넣고 1또 확인이 가능한 거야. 천천히 이해하세요, 여기는. 알았죠? 자, 그러면 1 뽑고 1 뽑으면 평균이 1이야. 1 뽑고 3 뽑아도 평균이 2야, 그치? 대신에 뭐도 돼요? 그렇지. 3 뽑고 1 뽑으면 평균이 2겠지. 또뭐 있겠어? 3이 있겠지. 어떻게 해서? 3 뽑거나, 15 뽑거나, 51 나오거나. 맞아요? 평균이 4도 되겠지. 어떻게 하면? 15 나오거나, 아니지, 15 나오면 여기 있잖아. 35 나오거나. 35 나오거나, 53 나오거나. 맞아요? 마지막으로 5도 되겠지. 55 나올 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 1, 2, 3, 4, 5. 제가 얘기했죠? 크기가 2인 표본. 보통. 크기가 2 또는 3 또는 최대 4까지면 이산 확률 변수 마냥 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처음 보죠? 이따 문제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표본 평균이 동그라미가 될 확률입니다. 크기가 2가 될 때는 표본 평균이 정확히 1이 될 확률,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자, 이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표본의 크기가 10개야. 그러면 제일 작은 표본 평균은 1이겠지. 1만 10개 뽑으면 되니까. 그 다음은 1, 9개, 2, 하나예요. 표본 평균이 어때? 1. 그 다음은 1.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어디로 다가가? 연속하는 형태로 가겠죠.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들어갈 내용이겠지. 그래서 제가 마치 확률 변수니까 이산 확률 변수 마냥 크기가 두 개, 세 개, 네 개일 때는 딱 떨어지게 얼마가 나올 확률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밖에 못 해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이 출제 빈도가 더 높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만 기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가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표를 그려놨습니다. 표 한번 나타내 볼게. 요거 그대로. 얘만 들고 있으면 되잖아. 이산 확률 변수니까 확률 분포 표 그릴 수 있잖아. X 반은 어때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면 되고요. X 바가 그렇게 나올 확률은 해보자. 뭐 있어? 총몇 가지예요? 처음에 뽑는 방법의 수 1, 3, 5, 3가지. 두 번째도 1, 3, 5, 3가지. 총 9가지 중에서 내가 다 나열해놨다.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그 다음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싹 한번 더해볼래요? 확률의 합. 1. 아주 예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됩니다. 맞아요? 그죠? 요것을 제가 먼저 보여드렸어요. 자, 체크 1에 있습니다.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오타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한건 뭐예요, 여러분들? 표본 평균이에요. 다음 시간은 표본 평균의 평균도 해요. 말장난 아니고요. 진짜야.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은 X바, 즉 표본 평균만 제대로 이해합시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괜찮아? 여기가 아직 뭐 대단한 내용을 한게 없거든? 근데 여러분, X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X 위에 짝대기를 그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충격적이에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갈 거고요. 오늘 배운 내용 그대로 들고 다음 시간 또할 거예요. 두 타임에 걸쳐서 X바를 분석해 가는 겁니다. 표본 평균이요. 오케이, 알았지? 딱 알맞는 소원이 등장을 했어요. 모르겠고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있잖아. 처음에는 점수를 뺏어오고 싶다던가. 근데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 윤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의 성적을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뭔가의 치팅의 방법을 쓰고 뭐 공부 안 하고 성적 오르고 이런 거다안 된다고 하니까 에이, 그러면 이제 소원으로 빌수 있는 게몇개 남지 않죠. 그냥 행복하고 싶습니다. 막연한 소원을 이제 빌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나한테 소원을 비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진짜 이걸 많이 빌어요. 내 스스로가.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뭐 생일일 때뭐 소원 비세요 뭐 이러면은 막 대단한 소원을 빌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운이 좋게 온다면 그런 게 일확천금의 기회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빌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운이 뭔가 하나 터지는데 그게 막 금전적이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그냥 나는 행복한 쪽으로 나가고 싶어. 운이 터진다면. 행복? 우리 가족의

뭐 건강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진짜 소원 빌면 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냥 막연히. 그러니까 대단한 걸 바라지 않게 되는 게 오히려 진짜 소원인 것 같아요. 보통 뭔가를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실은 그걸 뺏어오거나 가져오지 못하면 결핍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원을 빌 때는 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되어서 오히려 나는 내가 소원을 빈다면 이런 소원을 빌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소원을 비는 거다 똑같아. 방금 전처럼 막 공부하다가 머리 막 아파. 으아! 이런 다음에, 아, 그냥 됐고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그죠? 뭔가 되게 바라는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소원을 빌게 되더라고. 이건 진짜 쉬워요,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는 건 진짜 쉽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항상 연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꼭 스스로한테 항상 물어봐 놔야 돼요. 단순하게 나를 빠르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놔야 돼. 나에겐 그게 무엇이었느냐? 내 고3 때? 나의 고3 때는 있었어. 우리 학교 매점에 파는 초콜릿이었어요. 가격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허에서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초콜릿에 머시멜로에 그 쿠키가 딱 이렇게 초콜릿에 쌓여있는 그 아이였어. 내 기억이 맞다면 한 2, 300원밖에 안 했어. 그 시절이니까. 그리고 낱개로 팔았거든요. 진짜 맛있었어. 진짜 살이 잘 쪄요. 매일 꾸준히 먹잖아요. 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 근데 어쨌든 그거 하나로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거? 아니면 떡볶이? 이런 식으로. 진짜 단순한. 진짜 단순한 행복. 아니면 어떤 노래를 들으면 나는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문을 걸어놓은 그 무언가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다 싫어 그러면 이런 거지. 뭐 밤에 별볼때 기분 좋아져. 이런 식으로 진짜 단순한 행복거리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으아 막 이런 순간이 무조건 오거든요. 막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그런 타이밍에 그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를 선물로 주세요. 항상 항상 그렇게 알았죠? 그래야 돼. 그러니까 행복이 거창한 행복은 모르겠고요.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진짜 소소한 행복. 근데 그 소소한 행복이 무시할 수 없는 되게 큰 행복인 거 알죠? 진짜 소소한 것들. 아, 막 진짜 이런 것도 있어. 나는 진짜 부드러운 수면 양말 신었을 때 기분 좋아요. 너무 별거 없어? 아니야, 여러분. 그 요소를 찾아 놓으세요. 진짜 중요해. 오늘의 숙제는 이것도 있지만 그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라는 느낌을 꼭 느끼고 오세요. 알았죠? 별거 없어. 대단한 거 싫어, 나는. 오케이, 가봅시다.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1개, 2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2개, 3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5개 들어 있습니다. 일단, 눈에 잘 읽힙니까? 안 읽혀요. 이 그림은 왜 있겠어? 문제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닌, 그치? 되게 파란색 공, 낯설고 새롭다. 그지 않아요? 보통 여기에서 색감이 드러나는 느낌을 우리가 안 느끼다 보니까, 오. 그럼 빨간 공, 흰 공, 이런 게, 흰 공은 되지. 되나?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신기한데. 아무튼. 자. 적혀 있는 공에 대한 거, 여기 다 그림 안에,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을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줄거를 읽으면서 눈은 그림에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케이, 됐고요. 자, 한 개의 공을 꺼내어서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이게 방금 전 제가 이야기했던 복원 추출을 의미합니다. 맞죠? 확인하고 다시 넣고. 오케이. 근데 그걸 뭐래? 두번 반복한대요. 자, 기억합시다.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만 표본을 뽑게 되면은 표본 평균이 이산 확률 변수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값이 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이렇게 적혀 있어. 한글로 읽어볼래요? 그두 개의 평균이 2가 될 확률이요. 조금 더 바꿔볼까? 두개 나온, 두번 나온 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X1, X2라고 할게요. 그럼 그 X1과 X2를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2로 나누었더니 2가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맞죠? 한번더 예쁘게 바꿔볼까요? X1 더하기 X2가 정확히 4일 확률. 그죠? 됐어? 자,

이렇게 될 방법을 한번 나열해 봐요. 합이 4가 되려면 뭐일까? 첫 번째에 1이 나오고요. 두 번째에 3이 나와요. 또는 3이 나오고 1이 나와요. 또는 2가 나오고 2가 나와요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가볼까요? 처음에 1이 나올 확률은요? 이 중에 총 공의 개수가 몇 개야? 8개 중에. 1이 몇개 있어? 한개 있어. 자, 이걸 멋있게 써줄까? 안 써도 돼, 이거는. 근데 그냥. 헷갈리니까.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로 가볼까요? 여기에 써있는 X. 1 또는 2 또는 3인데. 편안하게 그냥 2X, PX만 쓸게요. 총 8개 중에 1은 1개 있고요. 2는 2개 있고요. 3이 5개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눈에 잘 띄잖아. 그치?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1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 두 번째에 3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 그 둘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2를 곱할게요. 자, 이 2가 나올 확률은 처음에 2가 나올 확률은 8분의 2. 두 번째에도 2가 나올 확률은 8분의 2. 그런 다음 그 둘을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더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을 더하는 건데 얘네 둘은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정리. 그냥 끝낸 거지 뭐. 그치? 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32분의 5 더하기 16분의 1이잖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32분의 2로 쓸까요? 정답은 32분의 7입니다. 끝이에요. 자,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는 어때? X바라는 표본 평균의 겉옷을 입고 있지만 이 문제의 요 내용 제가 더 편하게 바꿔볼까요? 어디서 끊느냐면 다시 넣는다 두번 반복할 때 여기서 와봐. 두 수의 합이 4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완벽한 확률 문제예요. 솔직하게. 그냥 완벽한 확률의 곱셈 정리 이용하는 문제잖아요. 맞죠? 근데 X 바 집어넣고 X 바가 2일 확률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멋있게 영어로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할수 없어. 네, 아무튼. 겉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겉옷에다가 X바를 딱 끼워 넣으니까 우리는 어때? 우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별거 없죠. 엄청 간단해요. 이 뜻이에요. 요렇게 X바를 갖다 쓴다고. 제가 얘기했던 게딱 요거인 거예요. 이해돼? 선생님, 모집단 이런 거 그럼 안 써도 돼요? 네, 안 써도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말 없이 여기서 가봅시다. 두 수의 합이 4일 확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야? 처음에 1 나오고 3 나오거나, 3 나오고 1 나오거나 2 나오고 2 나오겠지. 1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고 3 나올 확률이 8분의 5고 아니 3이 아, 8 5고 그 둘이 순서 바꾸니까 2라고 하겠지. 그리고 2 나올 확률 4분의 1또 4분의 1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 이런 확률 문제잖아요. 그거를 복잡해 보이는 겉옷으로 바꿔 입는 겁니다. 근데 그 복잡해 보이는 겉옷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알겠어요? 계산이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봐봐. 한글로 제가 적었죠. P, X, 바는 2. 이걸 어떻게 했다고? 두 수의 평균이 2. 두 수의 평균이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2. 그럼 두 수의 합이 얼마? 4. 두 수의 합이 얼마? 4. 두 수의 합이 4가 될수 있는 경우들 써서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이제 문제 끝났어. 뭘 생각하냐고? 이거. X 바로 가능한 값다 불러봐요. X 바로 가능한 값. 1 뽑고 1 뽑으면 이럴 수 있어요. 한 개밖에 없는데 복원 추출이라고 했어요. 1 뽑고 1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야. 그러니까 1 뽑고 1 뽑으면 평균이 1이겠죠. 1 뽑고 2 뽑으면 평균이 1.5겠죠. 2분의 3으로 쓸까? 뭐뭐뭐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 원래 이산 확률 변수 하면 뭐예요? 나올 수 있는 변수를 다 적어보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2 뽑고 2 뽑거나, 뭐1 뽑고 3 뽑거나 이런 애들 2인 거. 또 2분의 5도 있겠지, 어떻게 하면. 2, 3 뽑거나 3, 2 뽑거나. 3, 3 뽑으면 평균 3이겠죠.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뭘 물어본 거야? 둘의 평균이 2가 될 확률만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두 개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알았어요. 또 해볼게요. 비슷한 느낌이야. 자, 2번 한번 봐봐요. 자, 그러니까 그 X 위에 바거든? 진짜 내가 그 말을 안 했나? 이거 뭐라고 읽어요? 바. 수학은 단순한 과목.

0: 제목이에요. 조건부 할 때에도 A, 바, B라고 읽어요. 진짜야. 짝대기잖아. 봐. 그래서 X 위에 바가 얹혀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X 바가 나오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평균. 한번 보세요. A 안에는 1, 2가 있고, B 안에는 3, 4, 5가 적혀 있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읽어봐야 그림 보면서 응,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고. 자, 다음 시행을 3번 반복한대요.
1: 오.
0: 갑자기 머릿속에 그게 딱 들어와요.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면 정확히 얼마가 될, 평균이 얼마가 될 확률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세 번인데 그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뒤로 지나갈게요. 두 주머니 AB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고요. 거기서 공을 꺼내서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고 꺼낸 주머니에다가 다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요. 그한개 확인했을 때 적혀 있는 수. 그냥 한 개만. 아직 세번 시행은 모르겠고, 일단 그냥 이 모집단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확률을 한번 먼저 찾아보자고. 그러면 모집단에서 보시면 나올 수 있는 수가 뭐뭐 있어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예요.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일단 A를 골라야 돼. 2분의 1 곱하기.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A를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럼 B를 뽑을 확률도 어때? A를 고를 2분의 1에다가 둘 중에 하나 2분의 1 곱해서 4분의 1이겠지. 얘는 어때요? B를 고를 2분의 1에다가 3을 고르려면 셋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겠지.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이게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세번 내가 확인한댔지? 이거 한글로 읽어. 한글로 읽어, 여러분. X바가 2일 확률. 좋은데. 그건 너무 그냥 읽은 거잖아. X바가니까 세수죠? 세개 수를 더해서 평균 내면 3으로 나누겠지? 그것이 2일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린 어떻게 돼? 그세 수의 합이 얼마일? 6이 될 구성을 먼저 찾아볼까요? 세수가 그래봐야 나올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거든요. 합이 6이 될수 있는 구성은 뭐뭐 있을까? 여러분 나타내봐요. 4가 나와버리면 1, 1이어야만 합니다. 구성 먼저. 배열은 나중에 할게요. 또는 3으로 줄이면 2, 1 가능하겠네. 또는 2, 2, 2도 가능하겠네. 이런 구성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올 확률을 이제 찾아볼까요? 자, 4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또 1이 나올 확률 4분의 1인데, 이런 배열은 몇 가지?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가디순. 또는 4가 언제 나올까? X1, X2, X3 중에서. 그치? 그러면 세 가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볼까요? 얘는 어때? 이쪽으로 계산할게. 이렇게 할게. 공간을 위해서. 자, 여긴 어때요?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구성 후 배열한 거야, 배열. 라스트. 얘는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들을 어떻게 싹 더해주면 되겠죠. 즉, 요거는 3 곱하니까 나누시면 32분의 그지? 64분의로 어차피 통분하자. 2 더하기. 여기는 이렇게 지우면 16분의 1이니까 64로 통분하시면 4. 얘는 6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64분의 7이 되어줍니다. 답은 64분의 7. 자, 3개니까 얘도 이산확률 변수로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 그릴 수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 모든 X바를 다 구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왜냐하면 111이면 평균이 1이지만 112면 평균이 3분의 4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3개만 되어도.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모든 X바를 내가 다 구할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원하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난이도를 높인 건 어디서 높였느냐? 모집단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원래 1이 뽑힐 확률. 원래 이가 뽑혔어.

뽑힐 확률. 원래 3이, 원래 4가, 원래 5가 나올 확률들을 각각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고요. 거기서도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찬찬히 갔잖아요. 뭐한 방에 가려고 노력하지 마요. 세개 수의 평균이 2가 될 확률. 이렇게. 일단 한글로. 그냥 X바가 2 이렇게 하지 말고. X바가 뭔데? 그세번 뽑지. 그세번 수의 평균이요. 그럼 그세 수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나타낼까? 그세 수를 x1, x2, x3이라고 할까? 그럼 그들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겠지? 그것을 2가 나오게 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그세 수를 더한 값이 6이 되었으면 좋겠지? 세 수를 더한 값이 6이 될수 있는 구성이 뭔지 찾아서 그 구성하고 확률 찾고 배열하는. 그럼 이 부분은 뭐로 바뀐 건줄 알아, 여러분? 확률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 구성 후 배열, 각각 나올 확률,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확률의 곱셈 정리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겁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 정답은 둘이 더해야 돼. 아, 그래서 위아래로 더하라더라고. 답은 71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X 바래가지고 뒤쪽에 있는 다음 단원에, 다음 시간에 할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다 보니까 오늘 하는 내용들을 정말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서 되게 긴장하더라고. 한글로 바꾸는 연습 제가 일부러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알았죠? 제가 다음 시간에 3번을 딱 킵해두고 하나 풀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어려웠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 나와주도록 하세요. 표본, 에이, 저 모집단과 표본이에요. 정리해봐.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원래는 표본을 가지고 추측하는 일을 할 건데 아직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을 뽑아냈죠. 표본도 평균이 있을 거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딱딱 해놓으시고요. 다시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인공 누구라고요? 표본 평균이에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표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 되다 보니까 마치 확률 변수 생각 그대로 가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은 이산 확률 변수 서타일로다가 표본 평균이 딱딱딱딱 떨어지게 이산 확률 변수처럼 나올 수 있는 값이 되도록 표본의 크기가 두 개, 세 개, 네개 정도 나오는 것까지. 저는 교재에서는 보통 두개세 개만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표본 평균이 몇이 될 확률 이런 걸 구하는 문제의 유형도 다뤄봤습니다. 요거는 딱 오늘 아니면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알아두도록 하시고 표본 평균은 뭐라고요? 내가 n개를 뽑았으면 x1, x2, x3 싹 더해서 xn까지 더한 다음에 n개 개수로 나누어 주시면 표본 평균이 됩니다. 기호로는요. x 위에 짝대기 달려 있고요.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호.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쓴다는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두시면은 좋겠죠. 그죠? 자, 오늘 거잘 들고 있으셔야 다음 시간이 편안하니까 정리를 좀더 잘하고 오도록 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낯설죠? 그쵸? 시간 투자를 잘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18강입니다. 18강 또 실전 모의고사 4회 순서 삽입 풀어오셨죠? 오늘도 조금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랑 정확한 근거 베이스로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스트잇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 CGV, 미시적 독해에서 키워드를 발견하지 못하면 필자가 진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겠지. 그래서 CGV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20강의 그 시간 동안 계속 알려드리겠고, 그 중에서 오늘 또 V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V는 뭐였어? 변주 variation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글이 펼쳐지는 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가 변화할 때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채는 능력, 요 V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V가 왜 중요하냐면, 이 비교 대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니었어요. 왜냐면 비교와 대조는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는 건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할 때는 분명히 소재도 따로 또는 특성도 다른 게 나와야 비교 대조가 가능하겠지. 근데 오늘 특히나 순서 삽입 문제에서 비교 대조를 정말 정확하게 다뤄야 되는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V와 비교 대조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비교와 대조의 경계를 어디까지 갖고 어디까지 다른지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는 게 삽입 문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삽입에서 나왔거든요. 요거 한번 신경 써 보면서 같이 가볼게요. 자, 오늘 어떤 문제 다룰지 한번 봅시다. 네 문제, 의료 건강부터 과학기술, 사회문화, 심리 인재 소재로 쭉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36번 갈게. 주어진 박스 문장부터 확실하게 잘 읽고 출발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151페이지입니다. 박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a recent poll 나왔네. poll은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자,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응당 생각하는 지식 또는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에 대해서? consumer spending에서 이 consumer spending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치? 소비자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조사가 발견한 바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발견했냐면, 자, 미국과 영국에서는 50%가 넘는 household grocery bill, 그러니까 household는 가게,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게의 식료품 지출의 50%가 넘는 그 지출이 뒤에 보시면 is spent on,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쓴다는 말이야? ultra processed food에서, 여기서 process는 가공된이란 뜻이지. 근데 완전히 초가공된 음식이네. 여러분, 가공 음식이 뭐야? 반대 거를 생각하면 되게 쉽지 않겠어? 자연적인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완전식품이라 부르는 뭐 계란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야채 이런 것들 있잖아, 베지터블. 이런 것들은 이제 내추럴 푸드라고 한다면 공장으로 들어가서 막 가공하고 그다음 그 안에 첨가물 넣고 상하지 않게, 그런 것들은 이제 가공식품인데, 그거에 이제 완전 더 익스트림한 버전이 초가공식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공이 완전 많이 되고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첨가물 넣은 거.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사 먹는 패스트푸드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자, 뒤에 보시면 This makes you wonder. 이것은 너를 궁금해할 거야. 이렇게나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이 디스겠죠. 초가공식품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라는 이 사실이 너를 궁금해 할걸. 뭘 궁금하냐면, What are the trickle down effects on the gut? 그것은 우리가 많이 봤지, 이제 장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 이게 장에 미치는 낙수효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궁금해하게 할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자, 낙수효과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선생님이 이제 가끔 걱정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출제자께서 이 낙수효과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주석으로 달아주셨지만, 이 한국말 낙수효과를 또 모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있으나 마나하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낙수효과도 알아야겠죠. 낙수효과가 뭐겠어? 위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져서 그 물이 아래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치? 이 트리코 자체도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듯이 영향력이 점점 퍼지는 걸 낙수효과라고 합니다. 그치? 그럼 봐봐. 이렇게 많이 초가공식품을 먹는 것이 우리의 장에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치? 이런 것들이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치?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초가공식품 소비가 많아. 바로 잡아야지. 소비가 많아. 근데 우리 궁금하다? 이 소비가 많은 게 우리한테 지금 우리 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지. 이렇게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문을 열었으니까 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라고 문을 연 것까지를 보셨어야 돼. 됐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딱 코어 잡아야지. 어떤 게 코어야? 이
초가공된 음식에 대한 소비가 코어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게 소재고 우리한테 어떤 특성을 말하고 있냐면 이게 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에 대한 특성이 궁금한 글 아니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ABC 가보겠습니다. 자, A 갑니다. The deliver...

diversity of his God. 여기서 이제 끝났지. 봐봐. A는 바로 탈락시켜줬어야겠지. 왜? 그 의라고 나왔는데, 그라고 칭할 만한 남자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대지연 중에 뭐야? 대명사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대지연 계속 잡고 있습니다. 대명사 가리킬 게 앞에 남자 없으니까 탈락. 자, B원 가겠습니다. 팀 스펙트라는 지금 의학 박사분 나오셨고요. 이분은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누구야? 히스가 가리키는 대상이겠네. 그러면 B는 A보다는 선행해야 되겠네는 알겠어. 자, 뒤에 읽어보시면요. 이분은 이제 역학, 어떤 유전 역학의 박사님 또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킹스 칼리지 대학에, 그쵸? 네, 뒤에 보시면, asked himself, 그 스스로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A similar question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나왔네. 비슷한이라고 하려면 앞에서 그 비슷한의 기준이 나와야 돼. 그치? 근데 비슷한 질문이니까 우리 박스가 질문으로 끝났었네? 그러면은 B는 연결성이 너무나 확실하게 잡히죠. 그쵸? 그래서 그 스스로도 요게 궁금했다는 거야. 도대체 초강홍식품을 먹으면은 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가 궁금한 그 궁금증을 스스로한테도 물어봤다. 말 너무너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학부생일 때 물어봤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 팀이라는 분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테스트 해야겠다. Hypothesis 에서 이러한 가설. 자, 가설이라는 단어가 어렵지만 뭐뭐 일 거야 라는 뜻이죠. 일단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는 게 실험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일 거야 라는 가설을 테스트하기로 했어. 근데 그 가설을 자, 지금 대수로 설명하는 동격의 대시입니다. 그쵸? 뭐라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이 가공식품의 consumption 뭐 하는 거야? 소비가 destroys gut bacteria diversity에서 뭘 망친다? 이 장에 있는 박테리아 균의 diversity 어떤 걸 망치는 거야? 다양성을 망친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것을 테스트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됐죠? 여기서는 지금 B에서는 어떤 그 이제 박사님이 나오고 박사님이 이거를 똑같은 궁금증을 해가지고 어떤 걸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봐야겠다 결심까지 하신 겁니다. 실험에 대한 뭐가 나왔어? 결심을 하신 것까지가 좀 중요했어. 오케이? C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일단 C 한번 보시고 결정하셔야겠지. C도 his로 시작하니까 반드시 B가 먼저 나와야 된거 맞겠네. 그쵸? 그래서 B로 갑니다. B 한 번만 정리. B에서는 이제 이 similar question이 너무너무 중요한 힌트였죠. similar이란 말. 그래서 이 팀이라는 분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실험을 결심합니다. 그렇죠? 실험을 결심하고, 그러니까 실험 어떻게 결심했어요? 일단 가설을 세우셨죠. 오케이. 가설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C로 갈지 A로 갈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 살짝 읽어보면 다시. 자, 이 장, 그의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어라는 미생물군이죠. 미생물군의 이 종들의 다양성이 dropped. 여기가 지금 동사고요. 다양성이 주어입니다. 이 다양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After only 10 days of the fast food diet. 패스트푸드의 다이어트는 여기서는 뭐 살을 뺀다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고 식단이란 뜻이 있지. 자, 그러면 패스트푸드만 열흘간 먹었대. 이걸 보고 나서 아, 맛있었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왜냐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근데 내가 사실 이그 질문을 분석할 때 배가 고파가지고 사실 좋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봐봐. 드랍트에서 보니까 이거는 실험 결과 아니겠어? 그치? 가설을 세우고 실험 결과를 바로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C로 한번 가볼까? C 가시면 그의 방법은 뭘 포함했냐면 자 그의 방법 실험 방법이 포함한 것은요 eating nothing but nothing but은 잘 보세요 but이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이 있어 그럼 봐봐 뒤에 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은 뒤에 것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only로 바꾸시는 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됐죠 패스트푸드만 먹는 것을 포함했어 열흘 동안 그럼 이건 뭐야 실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네 과정이 먼저야 결과가 먼저야 과정이 먼저지 그러니까 C 다음에 A가 나와야겠지 오케이 C가 먼저 나옵니다 자 C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가설 세웠으니까 이제 실험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실험의 과정은 열흘간 뭐만 먹어 패스트푸드만 먹는다 요거만 먹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이 스펙트라는 분은요 그의 뭘 테스트했습니까?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어라 아까 말했던 그 흔적, 시그니처 흔적이 되죠. 미생물군의 흔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before and after에서 전후 차이를 봐야겠지. 그럼 변인이 뭐겠어? 패스트푸드가 변인이 돼서 이걸 먹기 전과 먹은 후 10일 후에 이제 차이를 보면 되겠죠. To assess the impact에서 그 어떤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The results were pretty astonishing에서 pretty는 여기서는 예쁜이 아니고 꽤라는 부사입니다. 꽤 놀라웠다 결과가 이제 결과가 놀라웠다라고 A, C가 끝나니까 그 결과에 대한 구체화가 어디야? A에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결과를 말해주는 구체화였습니다. 그렇죠? C가 어떻게 끝났어? 결과가 진짜 깜짝 놀랐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말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쵸? A로 갑니다. 그 결과가 깜짝 놀랐다. 그 결과가 여기 있네. 여기가 결과야지. 여기가 결과입니다. 아니, 이거를 열흘 동안 먹으니까 진짜 장미생물군의 이 다양성이 이렇게나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니까?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임플리케이션 선생님이 강의에서 알려줬거든요. 임플리케이션은 영향. 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는 함의. 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개다 무슨 의미냐면 그 안에 뭔가를 품고 있다는 의미야. 오케이? 영향력도 뭔가 그 안에 품고 있어서 발휘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안에 품고 있다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봐라. 어린,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운동선수들. 이 사람들은요, 뭘 많이 먹냐면 우리도 그렇잖아. 그래서 바쁘면 뭐, 가공식품 먹고 그냥 대충 때우고 매점에서 막 사먹고 이런다는 뜻이야. 그치? 이 영향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클지. 라고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결과를 우리 일상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또는 이제 우리의 전형적인 살을 빼고 있는 의뢰인들을 생각해봐라. Who always is on the go. On the go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동 중이라는 뜻이야. 이동 중. 이동 중에 이제 항상 먹는 사람들 생각해봐. 근데 이동 중에 먹는다는 것은 그게 잘 차려진 밥상에서? 아니겠지. 그것도 패스트푸드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동 중에 밥 먹으시는 분들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그리고 struggle 뭐 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이 살을 빼기가. 그쵸? 그런 분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 이 패스트푸드는 몸에 안 좋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과는 장미생물군. 이게 다양성이 떨어지는 결과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이후에 뭐까지 나왔어? 결과랑 이거에 대한 영향력까지. 결과를 준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영향력. 누구한테?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뭐 운동선수, 대학 운동선수. 그 다음에 의뢰인. 이런 분들한테 적용하고 끝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요런 순서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는 similar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했어. 비슷한이라고 하려면 앞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요거 또꼭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CA가 되겠죠. 정리 한번 할게요. 코어는요, 소재 초가공식품이었고, 특성은 장내 미생물군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로직은요, 일반과 구체였어. 일반 어떻게 시작했어? 질문으로 딱 시작한 거야. 아니, 이렇게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데 장이 미치는 악소효과가 뭘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일단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나갔어? 구체적인 실험으로 풀어나가는 일반 구체의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수님 나오시고, 그다음 방법과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해 줬죠. 자, 메인 아이디어는요. 초강공식품 섭취는 장내 미생물군의 다양성을 파괴하며, 팀 스펙터의 열을 에이 걸친 패스트푸드 실험에서는 단 열흘 만에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가 MI겠죠.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우리도 이제 식사 정말 잘 챙겨야 되는데, 그쵸? 바빠가지고. 자, 리얼리딩 갈게요. 동격,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동격은 선생님이랑 너무 많이 표시했지. 이렇게 많은 표시를 선생님이랑 같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정리할 때가 됐거든요. 더 플러스 추상명사 플러스 대절. 이 대절에는 완전한 어떤 그 절이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절을 데려오면서 이거를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역할입니다. 많이 나오는 거, 가장 많이 나온 건 선생님이 이렇게 출연했거든요.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 그다음에 the idea that, the belief that, the possibility that. 그다음 the evidence that 하면은 앞에 있는 대절이, 대절이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동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다음에 37번 갑니다. 3점. 이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그 식물 얘기 나오고, 이거 무슨 얘기야? 막 이렇게 좀 헤맸을 거거든요. 확실하게 근거 잡고 가야 돼. 우리 뭐라 그랬지? 모호함을 없애는 연습이 중요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그 모호함이 찝찝함이 든다 생각해봐. 얼마 찝찝하니? 아니, 지금 36번, 37번 하고 있는데 뒤에 삽입도 남았어. 그치? 난 거기다가 또 40번 남았어. 요약 남았어. 그다음에 장문독 걔가 기다리고 41, 42. 그것도 얘도 어려워. 그치? 그다음에 얘만 또 찝찝하간? 31번, 34번도 또 찝찝했겠지. 그러니까 계속 그 찝찝함이 쌓이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계속 명확하게 푸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50 있죠? 자, 일단 박스부터 키네.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plant, 식물 나왔습니다. 식물은 평소에 뭘 이제 전형적으로 뭘 경험하냐면 warm daytime temperatures에서 따뜻한 낮에, daytime은 낮입니다. 낮.
오케이? 낮의 온도와 그다음에 근데 그 온도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해의 존재와 관련이 있겠죠. 그다음에 cooler nights. 그리고 이제 낮은 따뜻하고 그다음에 밤은 더 차갑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little이 중요합니다. 이걸 알았어요. 이 문제에서는 little is known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정말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틀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부정어입니다. 부정. 그래서 거의 뭐뭐 안타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없다란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Little is known은 알려진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little은 또는 few랑 마찬가지로 부정어 취급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의 알려진 게 없어. 뭐에 대해 알려진 게 없냐면 about. 자, about 전치사 뒤에 how절이니까 명사절이겠죠? 어떻게 이 식물들이 respond to 뭐에 반응하는지 오르내리고 있는 diurnal은 주어져 있죠? 하루를 주기로 하는 이 temperature 패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그럼 봐봐.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언제 말했지? 쿨러 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기도 했지. 이해됐어? 선생님이 연결성 잡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연결성 안 잡으면 다 튄다, 단어들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차가운데, 이러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온도 패턴에 대해서 얘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의 기재 같은 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연구를 해봤어? 전체 식물 호, 전체 식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건 알게 됐냐면 일단 전체적인 rate of growth는 이제 생장의 어떤 속도겠지. 생장 속도가 뭐에 있어서, 그치? 뭐에 있어서 강하게 의존하고 있냐면 일단 낮 기온에 있어서 강하게 의존하고 덜 의존적입니다. 밤 기온에 대해서는. 그럼 결국에는 일단은 낮 기온이 조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 얘네가 성장하려면 이 얘기까지 하는 거야. 이해됐어? 박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박스는 뭘 말하고 있냐면 식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식물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얘네가 낮과 밤에 성장을 하지. 그치? 근데 낮은 따뜻한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밤에는 온도가 낮아. 근데 어떤 거에 더 성장은 의존적이냐면 여기에. 그치? 여기에 조금 더 성장이 의존적이다, 달려있다, 이런 뜻이겠죠. dependent 또는 뭐뭐에 달려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낮의 온도에 성장이 조금 더 달려있구나, 이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연구를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전체 식물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일단 등장한 거야. 이 연구의 결과가 뭐였어? 이렇게 의존한다, 이런 결과까지 말을 해주고 끝납니다. 한번 가볼게요. ABC 갑니다. 자, subsequent란 단어도 진짜 진짜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별표. 그러니까 대지연뿐만 아니고 이 단어 자체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 순서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뒤이은. 그러면 뒤이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앞에는 기준점이 또첫 번째든 두 번째든 아무튼 간에 기준점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의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뒤이은 molecular이죠. 그러니까 분자의 molecular, 분자의. 그리고 그다음에 메타볼릭은 뭐 하는 겁니까? 대사잖아. 그치? 신진대사. 분자의 그리고 대사의 연구. 그러면은 뒤이은 연구들에 대해 나와 있네. 그치? 이거가 뭐에 영향을 지금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그럼 봐봐. 식물 연구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G는 연구가 나왔으니까 A는 절대 못 붙는 건 아니야, 절대. 오케이? 그러면 A는 일단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A를 킵해두고 B와 C의 관계를 살피셔야겠지. 이해됐습니까? 일단 연구가 나왔으니까. 그치? 전체 식물 연구 이후에 G은 연구를 한번 해왔다? 근데 얘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반응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속되는 변화. 근데 뭐의 변화? temperature. 그러니까 온도가 왔다 갔다 아까 fluctuating 나왔잖아. 그치? 그의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더 초점을 맞춰봤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연구가들은요, 어떤 거에 주목을 했냐면, 뒤에 보시면, decreasing the night temperature. 이 밤의 온도를 낮춰봤거든요. 24도에서 17도로 낮췄더니 had no effect. 어떤 효과가 없었대. 어디에 효과가 없었냐면, on the rate에서 어떤 속도라든지, 그치? 또는 아니면은 diurnal timing.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뭐 rate는 속도나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하루를 주기로 하는 타이밍. 이 잎이 팽창하는 성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잎이 큰다는 뜻이야. 그치? 식물에서 잎이 커가는 이 성장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얘가 하루의 주기 동안은 몇 시에 성장을 많이 하지? 이런 타이밍에도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안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 모르니까 A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후속 연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속 연구를 하면서 밤 기온. 밤 기온이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치? 그래서 성장 정도라든지, 성장 정도나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타이밍. 여기 쓸게요. 타이밍. 이런 것들에는 영향력이 없더라.

요 말을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굳이 선생님은 A를 바로 제외하기엔 조금 애매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오케이? 뭐 A, CB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럼 B 한번 가볼게요. B 한번 가볼까? 자, while this implies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this 대전 중에 뭐야? 지시하는 거지. 그러면 앞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면 이 this가 어떤 것이길래 뒤에 있는 것을 의미했을까, 함의했을까를 보는 겁니다. 자, 이 this가 함의하는 거는요. expansion growth. 이거 뭐겠어? 팽창 성장이잖아. 일단 A에서 우리 얘기했던 팽창 성장입니다. 이 팽창 성장이라는 것은 근데 밤이. 결국에는 이 글은 밤에 성장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네. 그치? 오케이, 식물이 밤에 성장하는 거. 이 밤에 성장한다는 것이 is temperature compensated 해서 이게 온도적으로 보상을 받았다. 뭐에 지금 맞서서. 자, 여기서 against는 맞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었을 거야. 온도적으로 보상받았다. 뭐에 맞서서.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 리얼리딩에 빼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small decrease in the temperature. 밤에는 뭐가 떨어진다 그랬어? 온도가 떨어지지. 온도가 떨어지는 거에 맞서가지고 온도적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내가 온도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나의 식물, 내가 식물이라고 하면 이 떨어진 온도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그래도 버텨야 되잖아. 그 온도를 버티면서 내가 뭔가 다른 걸로 보상을 하는 것을 온도적으로 보상받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단 잘하긴 잘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 거에 있어서 나는 다른 걸로 보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맞춰지겠지. 오케이? 이게 보상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뒤에 보시면 the underlying mechanism. 근데 이거 while절이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게 온도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 밤에 아무리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도 그래도 얘는 살아남고 자란다라는 뜻이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the underlying mechanism 그 아래 기반이 되는 메커니즘 원리는요 remain unclear 뭐하다? 이게 아직도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선생님은 이 this를 뭐라고 봤냐면 잘 봐. 여기서 이제 A에서 뭐라 그랬냐면 밤 기온이 떨어져도 아니 성장 정도나 타이밍에는 영향이 없더라라고 했지. 그러면 기온이 아무리 떨어져도 아니 성장하던 대로 하고 오케이? 그다음 타이밍도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 성장하던 대로 한다라는 게 B랑 연결되는 거 혹시 느껴져? B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무튼간 밤에 기온이 떨어졌는데도 다른 걸로 보상이 되는구나 라고 연결이 될수 있는 거겠지. 다시 A에서 뭐라 그랬어? 밤 기온이 떨어졌는데 이게 아까 거의 한 7도 정도나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 이게 성장 정도에 영향을 안 미치더라. 이게 함의하는 바가 분명히 얘네는 기온이 떨어지는 거에 맞춰가지고 뭔가 다른 어떤 보상 체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연결될 수 있지. 여기 봐봐. decrease가 의미하는 게 아까 뭐라 했어? A에서. 이게 나왔잖아. 이렇게 연결돼야지. 지금 A에서 말하는 24에서 17도로 떨어진 게 요렇게 small decrease라고 뭐된 거야? B에서 말을 다시 하고 있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A의 연구 결과였겠네. 선생님 이렇게 봤거든요. 오케이? 그다음에 C로 한번 가볼게.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읽고 C 한번 가보면 A와 B는 조금 요렇게 찰싹 붙는 거 보이시지? 이 사이가 this란 말이지. 그치? this가 지금 소문자니까. 그치. 그래서 반드시 뭔가 보상을 받았겠구나. 보상이, 기온에 대한, 온도에 대한 보상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함의한다는 뜻이었어. 근데 여러분이 C가 첫 번째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좀 빨리 왔을 거거든요. C 한번 봐볼게요. C에서 뭐라 그러냐면, lower night temperature. 그 밤에 낮아진 더 온도가 can lead to a decrease. 해서 어떤 걸 유발할 수 있냐면, 더 줄어들 수 있고, 아니면 거의 체인지가 안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성장이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럼 밤에 온도가 낮아지는 게 여러 가지 어떤 반응성을 나타낸다, 자아낸다라는 뜻이겠죠. 자, with the response. 해서 어떤 반응성이 있어서 누가 반응하는 거야? 식물이 반응하는 거겠지. 자, depending on. 근데 뭐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냐면, 그럼 봐봐. 반응성이 되게 다양하잖아. 그치? 다양한 이유는 이게 달라지니까 이거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뜻이었어. 뒤에 보시면 the temperature range에서 어떤 그이 온도의 어떤 변화의 range가 뭐겠어? 이 범위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광주기라고 나왔거든요. 광주기는 빛이 쬐는 시간이니까 결국 뭘 말하는 거야? 낮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낮의 길이에 따라서라는 것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밤은 짧아지니까 결국에는 밤의 길이랑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무튼간 밤의 온도가 낮아지는 게 서로 다른 반응성을 가져오는데 잘 보세요. However, these가 여기서 또 끝났어. 이 these가

디비전 중에 뭐지? 지시어지. 근데 이러한 초기의 연구를 가리키려면 일단 뭘 받아? 이게 확실하게 박스를 받아버린단 말이야. 그치? Whole plant study는 어디 나와서 박스에 나왔지? 얘를 뭐로 받아? 일단은 얘가 지금 C가, 그쵸? D's가 이걸 받아버린단 말이야. 이 초기 연구.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 earlier 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왜? earlier가 나오고 나서 subsequent가 나오는 게 확실한 순서겠지. 이해됐어? 초기의 연구, 뒤의 연구, 이 짝이 맞아버리네. 오케이? 그래서 이 these로 지금 가시고 earlier와 subsequent의 짝을 보셨으면 C 다음에 A겠구나라고 바로 알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조금 더 읽어보면요. 자, 이 초기에 그 연구가 didn't provide any information.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었대. 어떤 정보가 없었냐면 얘가 도대체 하루 중에 언제 크지? 라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커니즘, 원리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that compensate 또 나왔네. 그 성장을 보상하는 겁니다. 뭐에 맞서서 보상하는 거야? 밤에 온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이걸 보상해주니까 얘가 그래도 자랐겠지. 근데 이 보상 체계가 뭔지, 그 시스템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A에서 다시 뒤인 실험을 해봤더니, 온도가 낮아졌는데 별로 성장 정도에 영향을 안 미치네? 그러면서 B에서 뭐라 그랬어? 아, 이게 온도가 낮아져도 성장 정도에 영향력이 없어. 그래도 잘한다는 뜻이겠지. 그게 뭔가 그래도 보상 체계가 있구나. 이게 이제 뭔가 조금 더 컴펜세이트, 뭐 하는 겁니까? 보상하고 이것을 상쇄하는 체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안 읽었으니까. It's also unclear. 근데 이제 또 불명확합니다. 계속 불명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메커니즘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뭐인지가 불명확하냐면요. 이게 호즈는 잡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적용되다는 뜻이 있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only for expansion growth에서 이게 팽창 성장, 잎이 자라는 팽창 성장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 이게 이제 which is mainly driven by water uptake에서 이게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성장하는 팽창 성장 앞을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for 이렇게 이제 병렬이겠죠? 어디에도 적용되는 거지? 지금 뒤에 보시면 since as는 여기서는 합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세포의 components, 어떤 구성 요소들의 합성에도 이게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다. 결국에는 지금 보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작용 기제들, 메커니즘이 기제죠. 그다음에 적용 범위, 이게 잎에만 그런지, 세포의 어떤 합성에도 그런지 이것도 뭐하다? 이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다. unclear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밝혀진 바가 없음. 명확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이 어떻게 끝나냐면, 아, 이게 식물이 진짜 자라긴 자라. 밤에도 자라는데, 어떻게 그 밤에 추운 거를 뚫고 자라는지, 연구를 많이 해봐도 아직 그 기제는 모르겠다. 라는 게이 글의 결국에는 가장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정답은 그래서 CAP였고요. 자, 소재는요, 식물. 에 야간 온도와 생장이었죠. 결국에는 밤에 자라는 거, 밤의 온도와 그래도 성장하는 거, 요게 이제 초점이었지. 특성은요, 그 반응 메커니즘은 초기 연구로는 밝혀지지 않아서 후속 연구로 탐구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일반 구체였지. 그래서 하루 주기, 특히 야간의 온도 반응은 거의 안 알려졌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CAP를 거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초기 연구 earlier, subsequent의 요 짝이 너무너무 중요했죠? 요 단어들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야간 온도 반응과 생장 보상 메커니즘은 보상한다는 거 compensate라는 뜻이죠. 이 주관 중심의 초기 연구로는 밝혀지지 않았고, 후속 연구에서도 이제 팽창 생장이 유지됨을 보였으나 그 근본 메커니즘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really didn't compensate against 한 번만, 여기 체크하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를 어려워하시거든요? 저 1번, 2번. 자, compensate A against B. 어떤 의미라고? B에 맞서서 A를 상쇄하고 보상하는 겁니다. 밤의 온도가 아무리 변해도 이거에 맞서서 성장은 해야 되니까 성장을 시킨다, 성장을 지켜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동태로 나와도 똑같습니다. 이 A가 바깥으로 나가면 B compensated against B가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치? 여기 있는 요거. 이게 A가 앞으로 나가면, 목적 앞으로 나가면, B, PP 형태로 아래로 이렇게 수동태로 되는 형태였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A는 지켜진다, 보상된다. 근데 temperature가 껴 들어간 것뿐이야. 온도 면에서 보상이 되는 겁니다. B에 있어서. 오케이? 온도 측면에서. 요런, 해석을 해주시면 깔끔하겠습니다. Compensate.

받아들여질 것이다. 자, for entertain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대화 기술입니다. In social gathering, 어디서 특히나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나 상황까지 주어졌네. Social gathering이라는 건 사회적인 어떤 침묵을 뜻하는 거지, 그치? 사교 모임 같은 거죠. 사교 모임에서.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18세기 동안에 지금 이 단어 ridicule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ridicule은 조롱이란 뜻이잖아. 이 조롱이란 단어가 사실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농담이란 말이나 laughable은 뭐야? 우스꽝스러운. 얘 나한테 웃을 수 있는 거니까 우스꽝스러운이란 뜻이겠지. 우스꽝스러운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는데, 이 단어는 원래 사용이 되었습니다. In much the same way. 비슷한,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걸 대수로 설명하고 있죠. 어떤 방식이야? 우리가 이제 유머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럼 이제 코어 딱 잡아야지.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리디큘 잡았어야지. 조롱. 됐어? 막 우리 요즘에 막 조롱잔치 이런 거, 그치? 영상도 유명하잖아요, 그쵸? 조롱. 이 조롱이라는 거, 원래는 유머랑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 자, I는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즉이라고 해석하라 했죠? 즉, generic, 이거 헷갈리면 안 돼. genetic 아니야? T가 아니고 R입니다. genetic은 뭐야? 유전적이잖아. generic은 뭐냐? 포괄적인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단어예요. 포괄적인. 포괄적인 용어가 됩니다. For anything that causes laughter에서 뭐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어떤 것이든 간 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이자 and mirth에서 즐거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이제 조롱 또는 유머 이렇게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조롱. 그리고 오늘날의 유머가 비슷하더라. 그쵸? 그래서 우스꽝스럽고 재밌는 거.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however 그러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습. However라는 게 역할을 해야겠지. 역접의 역할을 1번 앞뒤를 가져가고 있으면 1번에 X를 쳐주는 거야. 오케이? 자기 역할을 하면 연결이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절대 넣어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 오케이? 자, 뒤에 보시면. 그러나, 이 웃음이라는 것이 passive response라면, 그러니까 웃기만 한다는 거, 여기 웃음 있잖아.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웃음이라는 것이 수동적인 반응이라면, ridicule은 그 말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 ridicule은 뭐 하는 거냐면, was seen as active하다. 뭔가 더 능동적이고 더 aggressive 뭐한 거다?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a form of attack 공격의 형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앞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엄연하게 다른 점도 있다라고 지금 however가 역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여? 그치. however 역할하니까 X.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유머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른 점이 있단다. 이 조롱이라는 것은 공격적인 형태야. 공세적인 형태야. 그쵸? 그래서 그냥 웃음을 자아내는 게 아니고 사실 조롱하면은 나를 공격하는 느낌을 들기도 하잖아요. 그쵸?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서 이 시기에, 그럼 이 시기, 이 디스타임도 잡았을까? 이 시기라는 것은 여기서는 18세기를 말하고 있겠지. 연결성 잡아가면서. 자, ridicule became a popular debating technique. 해서 이렇게 말하네. popular, 대중적인 논쟁 테크닉이래. 논쟁 기법이 된다. 그러니까 남과 이제 논쟁을 할 때, ridicule이, 조롱이라는 게 하나의 기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돼? 공격적인 형태, 여기서 뭐가 연결돼? 이게 바로 논쟁. 논쟁 기법이라는 거랑 딱 연결이 되지. 그쵸? 공격, 논쟁, 연결성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논쟁 기법이 되는데 특성 나왔습니다. 자, for outwitting. wit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야? wit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기지라든지 아니면 유머러스한 거를 뜻하는 거잖아. out 들어가면 더 뭐뭐하다는 뜻이니까 한수 앞서라는 뜻입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자, 한수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humiliating. 어떤 사람들한테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adversaries에서 자신의 상대방한테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을 조금, 우습게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조롱을 하면서 논쟁할 때 우습게 만들므로써 얘네를 한수 꺾는 겁니다. 됐죠?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웃기게 만드는 거야. 자, 뒤에 가시면, 자, the person who was adept. adept는 헷갈리시면 안 돼. A가 아니고 E입니다. A, 이 사이가 E가 아니고 A였으면 적응하다 우리가 많이 본 단어고, 여기서는 뭐를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adept은 어떤 걸 능숙하게 하다, 능숙한이라는 뜻이야. 뭐에 능숙한 사람이냐면, 이렇게 clever remarks는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특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어떤 말입니까? 자투가 꾸며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라거나 아니면 그럼으로써 뭐 하는 거야? 뭘 유발하는 거야? 이 웃음을 유발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까지가 이제 주어겠고요. person.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was겠죠. 뭐처럼 보이냐면 뭐로써 보여? as a particularly desirable dinner guest에서 특히나 어디에 바람직한 사람이야? 이 만찬, 저녁 만찬에 초대받기에 바람직한 사람이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 잘 봐.

지금 논쟁하고 싸우고 있지. 그치? 근데 완전 상황이 다른 거 보여? 이건 저녁 만찬. 그냥 우리 웃고 즐기기 위해서 만찬 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뭘 느껴야 돼? 갭을 매우 예민하게 느꼈어야 돼. 지금은 논쟁 기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저녁 만찬에 초대가 된대. 완전 다른 얘기지. 그럼 이 사이에 의심스러우면 너보라고. 이것은 또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가리킬 수 있는 건 뭐야? 리디큘이지. 우리의 주인공. 이것은 또한 뭐가 되냐면, 이거 대화 기술도 된다? 사교 모임에서. 그 사교 모임에 구체화된 예시가 디너가 되겠지. 이해됐어? 넣으니까 딱 되네. 그럼 여기에 바로 어우소가 들어가야겠지. 또한,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 그래서 공격적 형태가 아니라, 이번엔 뭐가 되냐면, 대화 기술로서 작용한다. 그래야 대화 기술이 되니까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정답 3번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 뒤에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단어들을 뭐가 있냐고, 그럼 ridicule이라는 단어는 이미 끝났어. 얘에 대한 내용 끝났습니다. 공격적인 형태도 되고, 그다음에 대화 기술도 된다. 그 각각의 사용처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됐죠? 사용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기에 사용된 거는 뭐가 있냐면, ridicule과 함께 사용된 거. 이게 raillery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 bante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네 둘다 뭐로서 지금 refer to 어떤 걸 가리키냐면, 공격적인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재치 있는 말투를 가리키는데, conversation 쓰는 거야. 그렇지만, while까지 끝났습니다. banter는 뭐처럼 보이냐면, 조금 더 거칠게 보이고, 더 무례하게 보인대. 그치? 뭐랑 뭐 비교하고 있어? raillery랑 banter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약간 저급한 타입의 ridicule이라고 합니다. whereas 반면, raillery 같은 경우는 더좀 refine 된건 뭡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정제되고, 세련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pleasing한 거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기쁨을 주는, 오케이? 그렇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소재는요. 18세기 리디큘이었고요. 주인공 특성은 웃음 유발 포괄호면서 공세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교적인 대화 기술이기도 하더라. 다면적인 역할을 말하는 거였어. 오케이? 그 사이에 얘를 넣어주는 거야. 이거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also로 갖고 온 겁니다. 됐죠? 자, 개념과 풀이었죠. 리디큘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삽입 문장이 딱 들어가는 거. 사교 대화 기술을 추가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 18세기 리디큘은 웃음을 유발하는 포괄어이자 상대를 굴복시키는 공세적 논쟁 기법이기도 했고, 동시에 also 사교 모임에서 남을 즐겁게 하는 용인된 대화 기술로도 발전했다. 용인됐다는 것은 그걸 한다고 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줬다는 뜻이에요. 자, the same way that 이거 아까 잠깐 잡았죠. that은 way를 수식하는 관계 부사로 작용합니다. the way in which, the way that 둘다 가능하거든요. 뭔안 돼. The way, how는 같이 안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다. 대 뒤에 걸 자연스럽게 넘겨주면서 뭐뭐 하는 방식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가겠습니다. 39번. 3점짜리였죠. 자, however로 시작하는 그러면 반드시 앞뒤가 역접이 일어나는 거. 대지연 중에 연입니다. 역접 일어나면서 그러나. 자, it is not the case that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야. not the case는 그 사례가 아니다. 케이스 경우 사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it is not the case는 너무너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셔야 돼. the case는 true로 바꾸시면 돼요. 이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됐죠? 마치 통념을 깨버릴 때. 오케이? 그러나 진실이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건 사실이 아닌데, 어떤 게 진실이 아니냐면, 그 강아지가, 그럼 앞에는 강아지가 나왔을 겁니다. 어에 참여하는 거냐면, 이 사냥꾼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또 추가를 해주네? 어떤 걸 추가해 주냐면, whole body orienting에서 몸 전체를 사용해가지고 방향성을 지정하는 거지, orientation 왜 하는 거야? 방향을 지정해줘서 내 강의가 이렇게 갈 거야, 너네도 따라와. 라는 게 orientation이거든요? 그 orient라는 단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가지고 방향을 지정하는 것은 뭐랑 다르냐면, 다른 중요한 방식에서 또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봐봐. 그러나 차이점도 있어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러나 한 다음에 차이점도 있어 하려면 앞에 뭐가 나오면 딱 좋을까? 공통점 얘기한 다음에 똑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차이점도 있단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겠지. 오케이? 이걸 생각하면서 갈게요. 여기는 누가 뭐라 해도 차이점입니다. difference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했어. 무슨 내용인지 볼게. 자, 어떤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pointing gesture에서 뭔가를 가리키는 제스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꽤나 중요합니다. 뭘 평가할 때? comparative evidence에서 비교 증거를 평가할 때 중요하다. 뭔가를 비교하려고 하나 봐요. 그렇죠? 이거를 정의

0: 상위가 확실히 내려져야 비교를 할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부터 시작합니다. 하우에버 나오긴 아직 멀었고요. 예를 들어서 포인터독이라는 것은 사냥감 저기 있어라고 이제 독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군요. 사냥할 때 뒤에 나옵니다. 자, 어떤 학자분에 따르면 포인터독은요, has been associated with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인간과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를 맺어왔는데 헌팅에서 아 사냥할 때 쓰였구나. 적어도 지금 2500년 정도는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쵸? 포인터독이 등장했고요. The dog. 그래서 그 독은요. 그럼 우리의 소재는 일단 독입니다. 그쵸? 자, 그 포인터독은 aligns. 맞췄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몸을 어디다 맞췄냐면 우리 호버드 여기 있었거든? 그러면 나오기 시작하네. 전체적인 몸을 타겟에 딱 맞춘 다음에 어디로부터 맞췄어? From tip of nose에서 코끝에서 완전 이제 꼬리. extended tail에서 긴 꼬리까지 딱 뭐에 맞췄다? 내가 잡고 싶은 타겟에 딱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와 함께 sometimes with 보세요. with 목적어, 그다음에 보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목적어를 보하며 뭐뭐 한채 분사 부분인 거 아시죠? 오케이. raised 올라간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발 하나를 하나 이렇게 올린 채. 그러니까 선생님이 따라하긴 좀 뭐해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꼬리가 달렸다고 하면 이렇게 가리킨 겁니다. 저기 있어, 사냥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온몸을 다해서. 그쵸? In a manner. 어떤 방식으로 이제 했냐면, partly analogous에서, analogous.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다는데, 별표. analogous는 유사한이란 뜻입니다. 자, analogy.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예요. 같이 알아두세요. analogy는 명사로 유사. 점이란 뜻이에요. analogous는 그러면 거기에 형용사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분적으로는 유사하다. 인간의 지시적인 행동과 유사하다는 내용 나왔는데, 그러면 얘가 뭘 기다리고 있어? However에 지금 역접에 있어서 역접을 한 다음에 차이점을 말해주는 그 경계로 가야겠지. 이 경계가 너무너무 중요했어. 그러면 유사한 점도 있구나.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포인터동 나왔거든요. 포인터, 이제 사냥견. 지금 얘가 인간과 유사한 면이 있어. 왜? 가리키는 거니까 유사한 면은 있는데. The orientation of the dog. 자, 그 포인터견의 오리엔테이션 가리킨다라는 것은요. indicates 어떤 걸 가리키냐면 나타내냐면 the general direction of fallen wildfowl에서 야생 조류가 새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새의 어떤 일단 일반적인 방향성은 나타내 줄수 있으니까 저쪽에 있구나라고 포인트를 딱 해준대. 강아지가. 그렇죠? 자, 근데 그것은요. 돕습니다. 인간을. 뭐 하는 거? locate는 위치를 발견하다는 뜻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prey 잡고자 하는 조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걸 도와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케이? 도와준다라는 거 선생님이 강조 표시를 한 이유는 봐봐. 인간을 도와주긴 하는데 그다음에 뒤에 한번 가볼까? 자. 도와주긴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강아지는 스스로를 보진 못한다? 향하는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와 온 몸을 다 이용해가지고 가리키긴 하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못 보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whereas가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였지. 이거 반면이란 뜻이지. 그럼 이거 뒤에서 지금 갑자기 vs 구조 나오고 있네? 갑자기 대조 나오고 있음. 이거 variation 발생한 거 보이십니까? 논리가 비슷한 하는 analogous에서 뭐로 바뀌었어? 반면 다르다는 거 바뀌었으니까 여기 경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앞에서 비슷한 점이 끝났구나. 그럼 여기에 4번에 들어가면서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다른 점의 예시가 뭐였냐면 얘는 스스로를 못 보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The side of the hand and the object in the visual field. 시야에 우리의 손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물체. 예를 들어서 내가 잡고자 하는 그 새. 이거의 광경이 maybe integral. 이건 뭡니까? integral. 이거는 필수적이라는 뜻이죠. 필수적이다. 뭐에 있어서 이 생산과 그다음에 이해에 있어서 뭘 만들고 이해하려고 이 인간한테는 포인팅을 이해하고 만들려면 내 손과 그다음에 내가 가리키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럼 선생님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153쪽을 가리키고 싶어. 그럼 나의 눈에는 이 타겟과 내 손가락이 같이 보여야 얘를 가리키는 행동이 된다는 뜻이야. 이거 인간이지. 근데 포인트 독은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기 몸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게 큰 차이였네. 이해됐어?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V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인간한테는 뭐가 있다? 뭐가 필수적이야? 자신의 손과 그 다음에 물체가 다 보이는 게 필수적이야. 이게 V를 통해서 VS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야. 됐어? 됐어? 그래서 비교대조의 그 경계선에 however를 넣어주는 거, 요 문제가 딱그 의도였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자, 이렇게 쓸까?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가 여기 들어가야지. however. 차이점도 있다. 비슷한 점도 존재하지만 차이점도 있어. 라고 하면서 포인터와, 포인터 지금 독이라고 쓸게요. 독과 인간이 완전히 다른 점도 있어. 이렇게 간 거지. 그치? 그래서 독은 어떤 점이야? 자기 자신을 볼수 없어. 근데 인간은 뭘 봐야 돼? 자신의 손과 그날 사물을 봐야 해. 그게 필수야, 오히려. 여기 사이에 지금 however를 넣어준 거였죠.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체크한 요거 있잖아. 인간을 도와서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이걸 지금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인간을 도와 보이지만 이게 대화를 한다는 건 아니야. 의 의미였어. 인간을 돕긴 하는데 이게 서로 대화한다는 건 아니야. 의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견해. 자, 요거. 아, 요거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5번 마지막. 그래서 바디의 파트를 사용해서 그리고 암과 핸들을 사용해서 instead of whole body를 사용하기 보다는 may also require 그리고 뭐도 필요하냐면 이 whole body relation에 대한 cognitive analysis 이거 뭡니까? 인지적인 어떤 분석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손의 부분만 사용하니까 내 몸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인간 얘기를 끝내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소재와 그다음 특성이 각각 V 되는 것까지 같이 봤습니다. 포인터 견의 몸 방향 잡기는 특성이 위치를 알리는 것에 있어서는 인간과 같지만 인간의 손 가리킴이 소재가 하나 더 등장하면서 이거는 스스로를 보고 손과 물체를 못 보고 본다라는 거에 차이점이 특성에서 V가 variation이 발생한 게 너무너무 중요했죠. 비교와 대조가 함께 일어나는 지문이었습니다. 둘다 제3의 위치를 알리는 점에서는 그치? 비교 비슷한 점이었지만 그러나 한 다음에 대조가 여기 뒤에 나오는구나. 이 문제 핵심은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의 그 경계선을 설정해 주는 걸 여러분이 하는 거가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위치를 알린다는 점 유사하나 그 가리키는 자기가 향하는 방향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리킴과 다르다라는 게 MI였죠. 자, 알아보시면요. This is not a case, not the case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고요. The case는 true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It is the case that 이것이 사실이다. It is not the case that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히 통념과 예상을 뒤집을 때 자주 등장한다는 것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자, 수강 후기 실전편 다짜 해주시고, 오늘 리얼 리딩은요, compensate A against B가 B에 맞서 A를 땡땡하다, 어떤 뜻인지 써주시면 이해가 확실히 다시 정리가 되시고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4회 순서 삽입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 드디어 이제 실무 5회 푸는 날입니다. 문제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7 수능완성 세계사. 자, 박세훈이고요. 자, 이제 18번째 시간이고 문항풀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국주의 파트에 대한 그런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내용이 많은 단원, 밀도가 높고, 실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문제를 풀때 가장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런 문항들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제국주의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 수능 완성에서도 수록된 문항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꽤나 더 이렇게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점 테스트가 8개, 그다음에 3점 테스트가 10문항으로 문항 배치도 많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국주의 파트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이 트레이닝,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될 텐데, 자, 그럼 그런 문항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것, 시중에서 뭘좀 세계사 어려운 걸좀 찾아서 풀어봐야 되나?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에 계속 반복적으로 끼고 더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3개년, 4개년, 5개년 나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조금만 더 발품을 팔아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능 완성만 해도 실전 모의고사가 5회차인데 또 작년 것까지를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럼 5회차가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차별 모의고사를 풀어볼 수도 있고 기출문제를 아니면은 주제별로 모아진 기출문제집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그 주제별로 제국주의 파트만 딱 펼쳐놓고 계속 트레이닝을 좀 해주셔야 되는 파트가 이 제국주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확률도 높고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수능 완성의 수록 문항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탐구 1번. 난징조약 체결부터 메이지 유신 시기 동아시아 정세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 보이는 문항의 포맷이에요. 이렇게 말풍선이 있고 대체로 1부터 4 이렇게 말풍선이 있는데 어떠한 한 인물의 어떤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런데 1번에서부터 4번이 시간순이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 1번과 4번, 이게 끝이니까, 시작과 끝이니까, 1에서 4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을 고르면 되는 이런 문항들이 요즘에 많이 보이는데, 이 말풍선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게 다 쓰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시작이나 끝 지점에 좀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이 문항 같은 경우는 입국해서 중국어 수업을 받았다. 이걸로는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은 또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2번을 봤을 때 홍콩 할양 등을 규정한 조약 체결을 목격했다. 2번을 우리가 시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보면 홍콩이 할양됐다. 그리고 뭐 공교롭게도 또 영국인이 이렇게 중국 내에서 행적을 하고 있고 일본까지 건너간 모습인데 홍콩 할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난징 조약이겠구나. 자, 뭐 때문에 난징 조약을 체결을 했느냐? 1차 아편 전쟁의 결과 영국과 청 사이에 체결이 된 것입니다. 자, 요거는 1842년 난징 조약이었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것도 요즘 많이 쓰이죠. 이듬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1868이죠. 메이지 유신. 그런데 이듬해이기 때문에 다음 해 1869. 요렇게 잡고 18 사이에서, 1869년 사이에서 동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고르면 되는 그런 접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쌤이 쓴거 그대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고 유형 연습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부연 설명으로 텐진 조약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죠. 2차 아편 전쟁의 결과, 텐진 조약. 그런데 청나라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징 조약까지 가서야 이 내용을 포괄하면서 인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 시기 사이. 그러니까 포맷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죠. 이렇게 말풍선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가에서 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난징 인근에 창장강에 정박 중이던 영국 해군, 그러니까 중국의 난징인데 영국 해군이 들어왔고요. 콘월리스호 함상에서 청나라는요, 영국의 전권 대사 헨리 포틴저와 자, 논의를 했는데, 자, 이거죠. 홍콩을 할양한다. 나왔고, 문호 개방. 그 다음,
몰수당한 아편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아편 문제가 결부돼 있었죠. 임칙서가 황제의 특명을 받아서 광저우로 파견이 됐고, 거기서 이제 아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했죠. 몰수하고 폐기하고 이런 정책을 했더니 영국에서 뭘로 돌아옵니까? 전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1차 아편 전쟁이었고, 요거는 아예 이제 이 홍콩 할양이나 그다음에 아편 보상금 지불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다. 그래서 난징 조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년. 나갈게요. 교토의 왕정 복고 세력. 자, 교토가 나왔으니까 일본 사고 천황의 권력을 복구를 한다. 천황이 정치에 다시 이렇게 전선에 나서는 걸 그런 체제로 복구를 시키겠다. 그런데 아직 에도 막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이제 막부 타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까지가 첫 문장이고요. 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에도 막부군은 항복했고 왕정 복고 세력이,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메이지 유신 세력인 거죠. 유신을 주도했던 에도에 입성하면서 신정부가 유일한 중앙정부가 되었다. 메이지 유신이죠.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 그래서 1868이다. 그러면 앞에 우리 자료탐구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형태와 사료만 좀 달랐지 똑같은 형태가 됐다. 자, 똑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푼다. 1번 5.4운동 1919년이라서 안 되고요. 우창 신군봉기는 뭡니까? 우리 신해혁명이 이제 불꽃이 탁 이제 피어나게 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1911년일 테고. 태평천국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 자, 홍수전, 멸만흥한 그런 태평천국 운동인데, 자, 5.16사죠. 1851에서 64년이다. 자, 그러면 볼 수가 있냐라고 할 때, 이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이 사이에. 태평천국 운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시기를, 각각의 사건의 시기를, 연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나왔고요. 1차 국공합작은 1924년.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은 우리 강의제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1683년에 진압을 했고, 그에 따라서 1684에 해금 정책인 천계령을 해제시켜버리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간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적에 열강의 아프리카 또는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할이라고 해서 누가 어디 식민지를 이렇게 차지했느냐 그 나라 싸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맞아요. 일단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이긴 합니다만 이 제국주의 단원 안에 뭐도 들어가 있냐면 그 서구 열강의 침탈 빼고도 중국 근현대사, 일본 근현대사, 서아시아 근현대사, 인도 근현대사 등등등 기타 각국의 근현대사가 들어가 있는데 자, 그중에 아랍 지역의 근현대를 다루고 있는 게이 와하브 운동입니다. 일단 아라비아 반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슬람교 초기에 순수함을 회복하자. 그래서 최신 수능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주제가 수능 메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어렵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단지 이 파트를 강의로 한 번이라도 들었거나 책을 읽었으면 너무나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처음엔 종교적이었지. 이슬람교 초기에 순수함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뭐냐면 이슬람의 경전이죠. 쿠란으로 돌아가자.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돌아가자. 종교적 순수성 회복. 이런 구호가 함께 나오고요. 자, 아라비아 반도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빠르게 확산됐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와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후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가 이 가해 정신을 계승해서 왕국을 세웠는데, 이게 바로 사우드 왕국이 되고, 뭐 중간에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와하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압둘 와하브가 주도를 했는데 여기 있는 사우드 가문과 협력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사우드 왕국까지 만들어지고 그게 일단은 1차 사우드 왕국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 사우드의 정신 사우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우드 왕국이 만들어졌는데 요게 1차적으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지게 되냐면은 당시 오스만 제국이 이것을 굉장히 경계를 했고 그 오스만의 명령을 받은 자 이집트 총독이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나서서 요거를 진압해서 멸망을 시켜버리거든요. 1차적으로는 자 그때 여기서 또한 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서 그 유명한 이집트 총독 무함마드 알리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는 이 오스만의 이집트 총독으로서 어쨌든 오스만을 위해서 꽤나 중요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이집트의 자치권을 오스만으로부터 얻어낸 사람으로서 이집트에서 이제 거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내죠. 그래서 사실상 이집트의 왕조를 열어버린 것이 무함마드 알리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근대화의 시작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집트 근대화의 거의 아버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인물인데 이 와하브 운동이 여기까지도 우리가 키워드를 타고 가면 무함마드 알리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주로 18세기인데 19세기까지도 연계해서 볼수 있는 지점이

있다. 와하부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자료 설명을 보면 이슬람교 초기 순수함을 회복하자라는 점,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라는 점, 사우드가 왕국을 세웠다. 그래서 이건 와하부 운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결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와하부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사진은 다리아 협정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디리아 협정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이 디리아 통치자였던 무함마드 빈 사우드와 한 이슬람 학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 무함마드 시대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다 교과서 용어거든요. 뭔가 종교적 순수성을 되찾자. 이런 식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민족적인, 정치적인 부분까지 결합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의 탄생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 이거 보면서, 아, 이 교과서적 문장이네? 와하부 운동 가르치는 것 같다. 이 느낌을 탁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들은 이슬람 신앙에 섞여있던 다신교적 요소나 미신, 이단적 관습들을 바로잡기로 했고, 예, 이슬람의 의무를 함께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슬람 본래 정신을 회복하자라는 와하부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벵골 분할령이 취소됐다. 이건 영국이 인도에 대해서 내렸던 조치가 벵골 분할령 1905년에 내렸고, 힌두교와 이슬람 사이에 어떤 대립을 이용해서 인도인들의 민족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거센 저항이 있었고, 1911년 결국 철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 정답이고요. 영국의 담배 독점권 획득에 대해 반대. 자, 이 담배 이야기 나오자면 이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란이고요.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포의 항쟁이죠. 1857년. 세포의 항쟁이 일어났고, 영국이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 통치였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포의 항쟁을 겪고 아예 1858년에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동인도 회사는 없애버리고, 1877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예 직접 지배,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본뜬 정치제도, 뭐 이쪽에 자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갑신정변 세력도 있겠고,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캉웨이나 량치차오 같은 변법 자강운동 세력이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은 우리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2점 테스트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9세기에 동남아의 천연 자원을 둘러싼 프랑스와 외교적 긴장과 상업적 경쟁. 주력 식민지. 자, 여기서 게임 끝났죠. 주력 식민지가 어디다? 인도다. 이 가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아, 이거 영국이겠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습 차원에서 뭐도 꼭 체크를 하자? 미얀마도 꼭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동남아의 미얀마는 인도에, 자, 1886년부터 1937년까지 편입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최근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시사뉴스, 국제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미얀마에서 뭐, 로힝야 부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영국 식민 통치 기간이 끝났음에도 그 영국의 식민지 통치, 특히 민족 분열책, 이런 것들의 후유증으로 대표적으로 남은 사례가 미얀마의 내전이거든요. 최근까지도 뉴스가 나오는,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입니다.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했다. 1757. 인도 진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이고요. 아, 프랑스와 벵골 연합군을 못 지르고 동인도 회사 간판 내걸고 인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정답은 1번 찾았습니다. 자, 마다가스카르를 식민지로 삼은 건 프랑스. 프랑스 횡단으로 해서 오른쪽 섬까지 내려가죠. 그다음 하와이 나오면은 미국.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대립한 건 독일입니다. 두 차례의 대립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획득했다. 중재자 역할을 했던 러시아가 대가로 얻어간 것이죠. 2점, 2번 갑니다. 밑줄 친이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것은 영국입니다. 이번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발행했는데, 메달을. 자, 일단 뭐 빅토리아 시대죠. 한창 제국주의 영국은 빅토리아로 대표되고요. 자, 뒷면에는, 자, 청나라가 결부되어 있네요. 영국과 청 관리들. 그러면 여기 임칙서의 아편폐기 등을 계기로 발발한 이 전쟁. 그러면 1차 아편전쟁이겠네요. 여기 홍콩 할양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년에서 42년까지 1차 아편전쟁 결과였던 난징조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연습으로 두번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공행무역이 폐지된 배경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국이 뚫어내고자 했던, 무너뜨리고자 했던 청나라의 질서가 광저우에서 한정된 공행무역 있죠. 근데 이거를 깨고 영국이 더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노예해방선언 1863년 미국 남북전쟁에서 나오는 키워드고, 이때 이제 자극을 받고 고무된 많은 흑인 노예들이 또 북부군에 합류를 하게 되고 국제사회의 명분을 얻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겠죠.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됐다. 1806년입니다. 나폴레옹 1세에 의해서 해체됐고요. 잔다르크는 우리 13에서 14세기, 아니죠. 14에서 15세기 백년 전쟁 때 프랑스에 큰 이제 승리를 안겨주었던 잔다르크. 그 다음,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거는 우리 한국사에서도 너무 대표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건 러일 전쟁 이후에 포츠머스 조약으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강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일단 순원이 나왔어요. 혁명의 아버지 순원이 나왔고, 반청운동의 일의 영웅이다. 순원이 또 대표적이잖아. 왜냐면 신의 혁명이 청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원이 평가하는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야. 자, 힘도 권세도 없는 지식인이었지만 그의 부름에 만인이 응답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호응을 했고, 여기서 핵심이 나오네요. 많은 사람이 어디에? 상제회에 참여했다. 자, 크리스트교적인 영향을 좀 받았고, 상제회가 나왔기 때문에 느낌이 좀 왔고요. 세력이 꽤 컸고, 특히 난징까지도 점령했다라는 게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 대혁명의 시초였다. 자, 이거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교과적으로 성립할 때 상제회란 키워드가 가장 핵심이 되었거든요. 자,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다. 태평천국 운동이고요. 자, 이 사람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 홍수전 말하는 거죠. 홍수전.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했던 그는 어느 날이 성경 책자를 접하게 됩니다. 즉, 크리스트교적 영향,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아, 막 열병을 앓으면서 막 시름시름 앓으면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한 남자와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크리스트교적 성격을 드러냈고요. 상제회.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태평천국 운동이 벌어졌는데, 자, 이때 천조 전무제도라는 개혁안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토지 균분, 그다음에 각종 뭐 전주과 같은 악습 폐지 이런 것들을 내걸면서 상당히 세력이 커졌었고, 여기 난징을 점령했으며 이 난징을 천경으로 선포를 했다. 자, 그다음에 무엇보다 절대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만주족을 멸하겠다. 멸만. 그다음 한족을 흥하게 하겠다. 흥한. 요 키워드를 절대 놓칠 순 없겠다. 그래서 반청운동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천조전무제도를 발표했다. 나왔고요. 자,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된 거 의화단. 삼민주의는 이제 순원의 이제 동맹회로부터 신혁명까지의 대표적인 그런 강령이었죠. 전례 문제를 계기로 전면 중지됐다. 이건 크리스트교 선교사들, 특히 예수의 선교사들의 어떤 선교 활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되고, 청나라 때뭐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철도 국유화 조치에 저항이 일어났다. 이것도 신의 혁명이랑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국유화 조치. 그래서 이 철도를 국유화해서 이걸 담보로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끌어올려고 청나라가 그렇게 하자, 시민들이 이제 저항을 했고, 이제 시위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진압해야 될 군대가 오히려, 혁명파가 들어가 있었다 보니까 그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게 바로 아까 앞에서 하나 나왔는데, 우창 신군의 반란이었죠. 아, 우창이 여기 나와서 그랬군요. 여기 우창의 신군이 오히려 그 안에 이런 혁명, 그 세력이 포진해 있었고, 우창신군이 오히려 봉기를 일으키면서 신의 혁명이 확산이 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태평천국운동 문제였고요. 4번 가봅니다. 밑줄 친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건, 서양식 무기. 그냥 이거 보면서 느낌 오는 거야. 서양식 무기. 뭐 탄약, 기선을 제조하기 위해 세워진 다양한 공장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운동, 그러니까 이 운동이 뭐야? 양무 운동이죠, 뭐. 양무 운동이다. 서양 시설. 자, 그래서 6.19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년대로부터 청일 전쟁 때 이제 깨지면서 실패였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자, 그다음 그걸 주도했던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바로 그 한인 관료들, 이용장, 증국범 이러한 관료들이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핵심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다 뜯어고치자는 게 아니라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중국의 기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로. 그게 중체 서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군벌타도를 목표로 북벌 추진했다. 장제스의 1926에서 28까지.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 수용, 신문화 운동, 증국번 등이 이끄는 향용. 요게 이제 태평천국운동이 진압됐을 때의 이야기고요. 이들이 이용장이나 증국번 등이 양무운동을 추진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계기가 된거 신축조약이죠. 그러면 주제는 의화단 운동이다. 자, 5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주제. 자, 파리 강화회의에서 산둥 문제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이. 자, 파리 강화회의가 나왔습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후 처리가 되겠고요.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뭔가 총론을 이렇게 짰다라고 한다면 더 세부적인 강론은 또 이제 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그런 이제 전후 처리,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이야기고요. 거기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됐냐면 산둥, 자, 중국의 산둥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 봤더니 중국인들에게 정말 분노, 낙담, 절망이 표출되게 만든 어떤 내용이 결정이 됐던 거야.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일본이, 서구 열강들이 일본을 지지하고 이제 지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용이 쭉 나머지가 전개가 됐습니다. 아하, 파리 강화회의에서 열강이 어디를 지지해? 일본을 지지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은 낙담, 좌절, 뭐 절망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뭐래? 산둥에 대한 이야기였대. 그러면 일본이 산둥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그걸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요거 우리 여러분 많이 생각나시죠? 이 산둥 문제가 들어가 있는 바로 1915년에 21개조 요구가 있었는데, 요거를 위안스카이 정부가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서 국제사회가 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 거대한 분노가 뭘로 표출이 됐다? 1919년 5.4 운동으로 표출이 됐다. 그리고 이 대표단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명을 거부를 했고, 나중에 워싱턴 회의 이런 것들 가면서 중국이 이제 이권을 다시 이렇게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삼국간섭의 결과 일본이 랴오둥 반압했고 뭐 그런 것들 나오고요. 5.4 운동의 배경이 가장 적절하겠다. 1919년 민족적인 저항. 신의혁명 전개 과정. 전혀 이거는 그냥 제목으로서 다 틀린 것들이죠. 삼각무역. 이거는 이제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로 이렇게 반입을 시키면서 무역에 있어서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고, 아편전쟁 전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강의제 타이완 반정 세력 진압했고 천계령이 해제가 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그래, 청나라 상인들이 활발히 진출했다. 뭐 이런 거. 밑줄 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패번치헌을 단행했다. 번을 없애고 다이묘가 다스리는. 그다음 현을 설치했다. 이게 1871년 메이지 유신 시기에 메이지 정부의 정책이죠. 대표적인. 자, 그다음에 뭐 징병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징병제 이야기가 부가적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패번치헌도 당연히 핵심 키워드로 설계가 됐고요. 자, 메이지 정부 다이카 계시는 7세기 야마토 정권. 미이라 친주약 1854년이고 에도 막부죠. 주입. 헤이안으로 천도했으니까 헤이안시대 본격 전개될 때고 8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평등 조약 개정하거나 교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서구 문물 시찰을 위해서 이 1871년부터 73년까지 구미, 뭐 미국이나 유럽 열강을 시찰을 떠났던 것이 이와쿠라 도모미를 단장으로 했던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뭐 너무너무 잘 나오는 파트고요. 자, 5번은 가마쿠라 막부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밑줄친 조치에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달 제국 정부가 발표한 선언에 따라서 지나치게 방대하고 다루기 어려운 어디? 벵골입니다. 두 개의 주로 분할하는 조치가 어제 조용히 시행됐다. 그러니까 힌두교와 이슬람 사이에 이런 대립을 이용해서 민족 분열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벵골 분할령. 자, 그럼 이걸 내린 게 어디야? 영국이 한 거죠. 자, 벵골 분할령을 여기서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영국 정부에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뭐 다루기 이런 것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벵골 분할령인 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마우리아 왕조. 세포이 항쟁이 발발한 것은 그 이전이죠. 이전이죠.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된 것도 그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도 국민회의가 처음에는 영국에 협조하는 성향의 단체였다. 지주,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벵골 분할령이 내려지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반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고 그 핵심 운동이 4번이다라는 거죠. 정답. 콜카타 대회에서 4대 강령이 채택되었는데 자, 스와라지. 인도인들의 자치, 그다음 스와데시, 국산품 애용, 그다음 영국 상품 불매, 그다음에 국민교육 지능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콜카타 대회가 채택이 되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결국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민족적 어떤 상처는 남게 되었다.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지아가 폐지됐다. 우리 이거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테스트의 마지막 가제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장교들이 술탄 전제 정신을 비판한다. 그럼 역시 이것도 술탄이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쿠데타를 일으켰다. 자, 이거 우리 교육 과정 내 사건 하나 있습니다. 자, 결국 술탄 폐위됐고 새 내강이 구속됐는데, 자, 술탄은 이 제국 역사상 최초의 성문헌법이었던 미드하트 헌법을 부활시킨 후 폐위되었다. 미드하트 헌법 부활하라. 그다음 각종 개혁 실시했던 젊은 장교들의 쿠데타. 이거 뭡니까? 청년 튀르크당의 봉기가 되겠죠. 1908년 청년 튀르크당의 봉기였고 나라는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탄지마트 끝자락에 만들어졌던 헌법이 미드하트 헌법이었고요. 탄지마트가 나왔네요. 1830년대로부터 70년대 위로부터 내려오는 개혁을 뜻한다. 그 개혁의 끝에 헌법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오히려 술탄 전제 정치가 강화된 상황이었고 그때 이 청년 튀르크당의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헤레로의 봉기는 독일에 저항했던 독일령 이제 남서아프리카 오늘날 나미비아 쪽의 봉기였고요. 동유운동 동쪽으로 유학 보내겠다. 요거 뭡니까?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베트남이 이제 판부이쩌우의 주도 아래 일본으로 유학생 보내는 운동이었고요. 피해 일요일 사건 1905년 러시아 상황이었습니다. 군관과 둔전병제는 비잔티움 제국의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 갈게요. 자,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쭉쭉 보니까 아프리카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네갈 프랑스 식민지. 그쵸? 북아프리카 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다 프랑스 식민지. 자, 그리고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는 어디냐? 이거 그냥 바로 단순 암기통에서 그냥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독일. 그다음에 가 볼게요. 그냥 나와야 돼. 말레이 쪽이지, 물락하니까. 그 다음 싱가포르 있으니까 이거는 영국이다. 말레이반도 남단에 조르까지 식민지로 삼았다. 끝. 말레이반도 나왔고요. 말레이, 싱가포르 나오면 영국이다. 자, 가나 끝. 가. 튀니지는 프랑스. 필리핀은 에스파냐였는데 미국으로. 파쇼다에서 프랑스와 충돌한 거는 영국. 영국이 나니까 파쇼다 사건. 정답은 이렇게 3번 찾을 수 있었고요. 콩고는요, 자, 여러분.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면은 벨기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레오폴디제. 그런데 그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콩고의 왼쪽에는 또 프랑스령 콩고도 있어서 콩고는 위치를 좀 파악을 하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건지 벨기에 건지. 자, 비스마르크 독일 사람이잖아. 그리고 독일입니다. 독일. 2번 갈게요. 가 전쟁 결과를 옳은 거. 이 사진 속에 기념비가 서 있는 곳은 1860년 베이징 조약 체결 직후, 그러면 2차 아편전쟁 이야기 생각나면서 러시아가 중재하면서 베이징 조약까지 갔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초소를 건설했던 장소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해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다. 그 2차 아편전쟁 맞습니다. 56에서 60까지고요. 러시아는 청나라와 연합군 사이 강화를 알선했다. 중재했고 그 대가로 연해주 받아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주반도 일부가 영국에 할당됐다. 정답이죠. 2차 아편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 이거 신축 조약, 의화단 운동의 결과.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 상하이, 그 다음에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까지, 이거 1차 아편전쟁이고요. 난징 조약의 결과죠.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이권을 확보했다 일본이, 이거 러일전쟁의 결과인 포츠머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전범 처벌을 위한 군사재판, 그 뉘른베르크 재판, 그 다음 도쿄, 극동국제군사재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대체로 요거 또 도쿄 재판 동아시아사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런 전범 체발을 위한 군사 재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갈게요. 자, 밑줄 친 근대적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고위 관료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탓하지 않는다. 뭐 첩괄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근데 좀 친숙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뭔가 개혁하자 이런 이야기인 건 알겠어. 그 다음에 변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제도 개혁, 인재 선발, 과거 선발에 이제 그 관리 선발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봤더니 량치차오 나왔습니다. 변법 이야기 다시 한번 나왔고요. 강유웨이, 량치차오 생각을 하면 되겠죠. 1898년 무술년의 변법 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천조 전무제도를 발표했다. 태평천국 운동 키워드. 중채 서용은 양무 운동 키워드. 3번 난징 조약은 1차 아편전쟁 결과. 일본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한 30년 정도 이렇게 흘렀고, 말 그대로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을 표방을 했습니다. 정답. 그러나, 보수파, 서태후나, 위안스카이의 그런 이제 진압으로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 이제 실패로 끝났던 변법장화운동. 자, 일조편법은 이제 장거정 나와야겠죠. 16세기 후반 장거정, 북로남해, 장거정, 명나라 이런 키워드. 자, 4번 갑니다. 밑줄친 이들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우딩프에서 70명 이상의 크리스티교도가, 자, 크리스티교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또 신부가 살해당했다. 자, 아까 서양 세력이 살해를 당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을 약탈, 불타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매우 뭐 끔찍하고 잔인한 양상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중국 이야기고요. 산둥에서 봉기한 이 세력이 이렇게 서양 세력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교회 공격,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은 철도를 뜯어버린다 할지, 굉장히 이제 외세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9호를 볼까요? 부청멸왕 이러시면 알겠죠? 바로 청나라에는 일단은 청주에는 협조하는데 서양 세력은 빨리 우리가 먼저 멸하는 것이 옳다. 바로 의화단 운동이 되겠습니다. 산둥에서 또 봉기를 했기 때문에 힌트가 여기서 가장 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1번 변발과 전족을 거부한다. 이게 이제 태평천국 운동 쪽에 있었고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 부청멸왕 의화단 정답. 정부의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대한다. 신의혁명 시작점. 국민당과 공산당과 내전 중지하자 이러면서 뭐 이제 나중에 뭐 시한 사건까지 갔고 나중에 이제 국공합작 2차 체결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유교패단 타파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수용하자. 신문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 가는요. 임시대총통. 아하. 신혁명 때 나오는 키워드고, 일단 순원이든 위안스카이든 둘다 임시대총통을 거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위안스카이는 나중에 정식 대총통까지도 가는 사람이고 순원은 양보했죠. 위안스카이한테. 그러니까 임시대총통이었던 사람인 건데.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더 볼게요. 전제정부가 무너지고 국내 변란이 없으며 중화민국 신혁명이죠. 우뚝 서서 열강의 공인을 받게 되면 본인은 마땅히 물러날 거야. 그러면서 위안스카이에게 두 통의 전보를 보내서 자신이 임시대총통에서 사임한 것과 당신에게 이렇게 양도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물은 누가 되겠습니까? 순원이 되는 거지. 위안스카이는 여기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양보한 자 순원. 자, 그럼 1번 북벌 완성.
자, 순원이 죽고 나서 그 후계자였던 장제스가 28년에 완성입니다. 대장정을 이끈 건 공산당이죠. 마오쩌둥. 시한 사건을 일으킨 것은 장쉐량이가 장제스를 이렇게 감금한 것이고요. 삼민주의를 제창했다. 자, 동맹회를 결성을 했고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제창했다. 정답.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과 그 이제 홍위병들이 되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6번. 밑줄 친 전쟁 중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어떤 전쟁일까? 자, 청으로부터 영토를 할애받았다. 아하, 그럼 청일전쟁이지 뭐. 1894에서 95였고 이 95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 랴오둥, 뭐 펑우제도 근데 굳이 뿅까지 쓸 필요 없겠고 뭐 타이완 이런 식으로 할양을 받았고요. 그런데 삼국 간섭이 벌어지면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간섭이 벌어지면서 랴오둥은 뱉었다 뭐 이런 스토리였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삼국 간섭도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쌤이 했던 말다 나왔네요. 랴오둥반도를 청해반란했다. 전쟁, 청일전쟁 확실합니다. 그쵸?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막부타도 운동에 참여하는 무사. 막부는 이미 지금 사라진 지꽤 됐고 메이지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볼수 없고요. 포츠머스 조약은 1905년이라서 안 됨.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러 떠난다. 1851에서 64니까 이미 진압된 시점이고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에서 73까지 안 되겠죠? 5번 일본 제국의회. 자, 일본이 1889에 대일본 제국 헌법 만들어지고 다음 해 1890에 의회 개설이 되거든요. 그 뒤로 의회는 계속 있겠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의 모습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도 우리가 모두 풀어봤고요. 자, 이제 7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상황이 가져온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궁전과 강사의 모래돈독을 따라 20명가량의 기병들이 말을 타고 올랐다. 아직 몰라. 칼, 총, 다리, 무리, 머리, 보따리, 하층민 몰라. 이것까지 알수 없습니다. 자, 중반 넘어갑니다. 기병, 돔, 격자, 아그라 여기서 멈칫. 아그라. 이거는 뭐 개념 강의 할 때마다 선생님이 항상 말하기도 하고 이미 이거는 교과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수도죠. 어디의 수도다? 무굴 제국의 수도였고 우리 타지마할이 있는 게 바로 아그라입니다. 자, 우리는 메르트에서 영국인을 죽이고 왔다. 아하, 영국과 지금 대립 중이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나 돼지 기름을 입힌 탄약통에 입을 대라고 했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유명한 일화고 너무 뭐 개념 강의 때도 항상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인도죠. 그리고 이제 동인도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용병, 바로 이제 세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인도인들이다 보니까 무슬림,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많겠고, 그다음 힌두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 근데 자, 소는 힌두교인들에게 신성한, 아주 신성한 동물입니다. 근데 막상 저도 현지를 가보니까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모습보다는 그냥 노터치 느낌이 훨씬 더 강했어요. 방치, 안 건드림, 약간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긴 했어. 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소 보니까 또 저의 시선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그다음 돼지 기름은, 자, 돼지는 뭡니까?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그런 동물인데 어쨌든 이 세포이들에게 이 소나 돼지 기름을 입힌 탄약통에 입을 대라고 했다. 이 군인들이다 보니까 항상 이 총포와 탄약과 이런 것들을 몸에 소지를 하는데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 포를 입으로 뜯어가지고 할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입에 대는데 야 감히 불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능멸하는 처사다. 이렇게 해서 민족적, 종교적 그런 반발이 폭발하면서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플라시 전투로부터 정확히 100년 뒤, 1857년 이야기였습니다. 플라시 전투가 발발했다. 100년 전, 1757. 벵골 분할령은 그 뒤, 1905년. 인도 통치 개선법이 그 직후죠. 자, 영국이 이 상황을 결국 겪어본 뒤, 아하, 얘네들은 직접 지배로 간다. 동인회사를 오히려 폐지하고 직접 지배로 가게 된다. 1858의 인통계, 인도 통치 개선법.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지아가 폐지됐다. 아크바르. 5번. 미드아트 파샤 주도로, 우리 앞에 문제에서 미드아트 헌법이라고 한번 나왔었죠? 최초의 뭐 성문법이었다. 이렇게. 바로 그 미드아트 파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70년대의 근대적 헌법,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발간합니다. 각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프랑스 일단 나왔고요. 크리스티교 선교사를 보내 정부의 통상을 요구하고 군함을 보내 침입했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인식 위에서 그는 인재 양성의 독립의 근원임을 깨닫고 동유운동을 전개한 거죠. 일본으로 유학을 가자. 우리의 청년들을 보내자. 그러나 결국에는 프랑스의 방해 공작 등으로 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오키나와 현이 설치됐다. 1879년 류큐 왕국을 무너뜨리고 일본이 직접 편입한 거죠. 오키나와 현으로서. 이산들 완화 전투가 벌어졌다. 줄루 왕국, 남아프리카의 줄루와 영국 간의 전투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전투에서는 줄루 왕국이 좀 이제 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지배를 피할 수는 없었다. 자, 그다음 마라타 동맹이 반란을 일으켰다. 무굴 제국, 아우랑제브를 겪으면서 특히 뭐 이슬람이 아니라 뭐 힌두나 그다음에 뭐 시크교나 반란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무굴 제국 상황입니다. 호세리살은 필리핀의 또 민족운동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을 추진했다. 필리핀이고요. 에스파냐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9번.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진실은 모두에게 자명합니다. 국가의 수출은, 국가의 주요 무역 원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자, 일단 페이지 저도 좀 넘기고요. 따라서 국가 통치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자국 물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하며 장애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돼. 자, 우리나라를 두고 어디가? 러시아와 영국이 들어왔어. 요것도 그냥 기본 공식이자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육과정이고 제국주의 파트고 러시아랑 영국이 같이 거의 이 나라를 분할했다. 이런 느낌이 나오면 이란이에요, 여러분. 이란이야. 근데 이 이란이 먼저 생각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개념 공부를 했고 기출을 풀면 아, 그냥 딱 보니까 사이즈가 이란 얘기하는 것 같네. 이란이야. 이렇게는 하실 필요 없어. 수능에서 시간 많으니까. 이란인 것 같은데 좀더 읽어볼까? 이런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념이. 이란인 것 같은데 샤. 우리 이란, 페르시아 쪽에서는 항상 샤를 쓴단 말이죠. 지배자를. 이란 맞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담배까지도 힌트를 줬어. 담배. 이런 이야기들. 영국 회사의 관계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담배 독점권 반환 운동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란이었다. 자, 뉴딜은 대공황 이후에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이고요. 관세 동맹 체결은 뭐 여러 나라가 세계사에서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830년대 독일 지역이겠죠. 프로이센이 주도했고. 헤르로 봉기 진압한 거 독일. 이판혁명으로 자, 요겁니다. 아니, 일본이 저렇게 러시아를 러일 전쟁에서 깨고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 아, 우리 이란도 자극을 받는 거야. 이펀 군주제적인 개혁이구나. 해서, 이펀 혁명을 이렇게 해봤던 나라가 바로 이란이 될 텐데, 영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의 방해로 잘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란의 상황이었습니다. 1906년 이야기고요. 농노해방령은 1861년이고, 알렉산드르 2세, 러시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10번. 가구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자, 우리 올해 본 솔직히 세계사 수능 보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요거 딱 여기 그냥 찍혀 있는데 요거는 지도 중에서 기본 위치죠. 솔직히 아프리카 동북부의 이집트다. 이건 지도로도 한 방에 가는 게 맞고요. 더 읽어보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고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했다. 이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문제 그 자료 풀때 와하부 운동의 결과 1차 사우드 왕국이 만들어졌는데 요거 진압한 게 오스만의 이집트 총독이었던 누구? 무함마드 알리가 이거 진압했다. 멸망시켰다. 요거. 무함마드 알리. 그래서 이 무함마드 알리가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운 뒤 자신의 어떤 카리스마와 그런 힘을 바탕으로 오스만으로부터 이집트의 자치를 사실상 획득해낸 거야. 그래서 이 무함마드 알리의 왕조를 열어버립니다. 이집트엔. 그다음 지중해 홍해를 직결해서 유럽 아시아 항로를 크게 단축시켰다. 이게 뭐예요? 수에즈 운하.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는 뭐 이집트인들의 어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피땀 눈물이 좀 서려 있죠. 자, 일단 개통은 1869인데 이 수에즈 운하에서 뻗어나오는 키워드가 일단 프랑스가 먼저 접근한다. 프랑스가 이제 레셉스에 의해서 접근이 되는데 이게 이집트가 감당이 안 돼. 너무나 큰 이제 재정이 소모되는 부분이었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도 손 놨고 그래서 이게 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재빨리 영국이 유대자본까지 끌어들이면서 요거를 사들여서
경제적으로 먼저 이집트를 종속화시키고 나중에는 정치적인 지배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알리는 이집트의 근대적

아버지 이렇게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지배자들 중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꺾이게 된다. 자, 1번 시크교의 반란은 우리 아까 인도 무굴 제국 아우랑제브 이후 시점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인도죠. 인도의 근대적 운동입니다. 뭐 악습 사티 같은 그런 악습을 폐지한다. 그 다음에 폐지하자. 그리고 뭐 람 모한 로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죠. 그 다음 아라비 파샤의 반역 운동 이게 뭘까요?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이 아라비 파샤 나오면은 이집트 근현대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카타 대회에서 사대강령 스와라지 스와데시 뭐 이런 것들 있죠? 콜카타 대회 벵골 분할령에 저항하는 인도 아도아 전투에서 이탈리아가 패배했다. 이건 뭐야? 에티오피아지. 에티오피아가 메넬리크 2세 등 군주들의 어떤 개혁도 있었고 또 나름 수완을 잘 발휘했고 그래서 이탈리아를 막아내서 이 19세기에 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가 서구 열강에게 식민 지배를 받는데 라이베리아 같이 태생이 그냥 그 태생 자체가 그냥 그 자유롭게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를 막아냈기 때문에 또 독립을 유지했던 이 두 나라 제국주의 파트 때 우리가 확인을 해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와 관련된 이 해당된 문항 다 풀어보았고 제가 오프닝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론 아직 배고파야 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세수 3개년 이상 이 단원별로 묶어져 있는 거 구하셔가지고 제국주의는 계속 훈련 연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해당되는 문제들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오늘은 9회 모의고사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볼 차례죠. 선생님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오프닝 때 얘기했듯이 뒷부분에 무역 문제가 많이 같이 몰려 있는데 이 세 문제가 다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무역 문제가 총 4문제인데 그 중에 한 문제는 우리 지난 강의 때 5번에서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17, 18, 19가 다 무역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들 그리고 많이 헷갈려하는 파트들이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무역 파트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복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9회랑 다음 회차가 10회죠. 9회, 10회 둘 다 무역 파트 문제가 다른 회차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확실하게 잘 복습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11번부터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9회죠. 11번부터 볼게요. 자, 11번. 아, 이 문제, 11번 문제. 여러분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가 나에 들어갈 매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상 증권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문두부터 일단 어렵죠. 그 다음에 단. 이 문두가 중요합니다. 이 단서 조건. 공개 시장 운영 정책 중 증권 매매에 활용되는 증권만 활용한다.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이 파트는요, 우리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수단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수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수능 완성 때 선생님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살짝 이제 비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EBS 수특에 이제 EBS 플러스라고 하죠. 조그만 옆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제 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파트까지 꼼꼼하게 여러분 공부했다면 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근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통화정책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준금리 제외하고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문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개시장 운영 정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또 잠깐 보습해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증권

매매, 증권 매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공채 매매, 증권 매매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익숙한 통화 안정 증권 기억나시죠? 우리가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 안정 증권을 이제 발행하거나 환매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하나는 통화 안정 계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정에다가 이제 금액을 예치하게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또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공개시장 운영 정책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수신제도 배웠고요. 여수신제도, 뒤에 제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지급준비제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이 익숙한데, 여기 안에 디테일하게 이 증권 매매, 국공채 매매에 관련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전체적인 구조화를 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증권 매매에 해당하는 것만 배울 건데, 이 증권 매매는요, 또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이 파트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죠. 첫 번째는 단순 매매입니다. 정말 단순히 매매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국공채 같은 거를 우리가 매각하거나 매입해서 소유권을 완전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단순 매매는요,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좀 장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국공채 같은 거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환매 조건부 매매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환매, 다시 사들이거나 다시 사거나 이런 다시 사들이거나 다시 팔거나 이런 조건이 있는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가지를 둘다할수 있는 증권, 그 대상 증권을 골라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단순 매매가 조금 더 엄격하고 장기적인 효과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우리가 채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증권 중에 증권을 골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자, 한국은행의 증권 매매는,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그 증권 매매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매매로 구분된다. 첫 번째, 간은 한국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시장 통화량을 고려해서 증권을 직접 매각하거나, 직접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 선생님 아까 두개 설명했잖아요. 증권 매매에서. 그러면 1번 단순 매매일까요? 환매 조건부 매매일까요? 맞아요. 방금 설명한 간은 이 단순 매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나는 자연적으로 뭐가 될까요? 환매 조건부 매매가 되겠죠? 그럼 읽어볼게요. 나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금융기관에 매각 또는 매입하였다가, 일단 했다가, 만기일에 다시 되사거나 되파는 형태래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건 조건부로 내가 다시 사거나 다시 판다는 거죠? 이런 해당 만기 동안 자금을 흡수, 공급한 효과를 갖는다. 방금 설명했던 대로 간은 단순 매매, 나는 환매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RP, 이런 환매 조건부 매매보다는 우리가 아까 꼼꼼하게 그 뭔가 파급력도 크고 장기적이고 더 안정성 있는 증권을 배상으로 하는 단순 매매에 적합한 우리가 증권이나 채권 찾아야 되는 문제. 그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이 국채가 정답입니다. 양쪽 다 활용할 수 있는 증권이라는 거죠. 자, 금융채는요,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둘다 해당이 되지 않고, 특수채는 이제 특별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특수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배웠죠. 은행의 그 뭐라 그럴까? 종류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반은행, 특수은행, 그러면서 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등등 배웠는데, 특수은행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그 특수은행, 특별법인, 특수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단순 매매는 안 되지만 RP, 우리가 두 번째 배웠던 나에는 해당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입니다. 자, 주택저당증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디테일하게 그렇게 뭐 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주택 이제 담보 대출을 받으면 저당권이라는 게 생기죠. 그와 관련된 증권인데, 얘도 똑같이 단순 매매는 해당되지 않지만, RP 두 번째, 이 나에 해당하는 증권에는 해당이 가능합니다.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 선생님이 아까 요 설명했죠.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증권, 통화안정증권인데, 통화안정증권도 단순 매매는 잘 활용하지 않지만, 두 번째, 나, 환매 조건부에서는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화정책수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이중 안에 증권 매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 다음 A씨가 투자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금융시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융시장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금융시장이고, 그런데 전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보니까 이 금융시장은 간접이랑 직접으로만 분류한다. 그러니까 간접과 직접만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제시문에서 말하는 금융시장이 뭔지 먼저 찾아봐야겠죠? 자, 2025년에 A씨는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신용이 높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융통업에 투자했다. 엄청 문장이 길죠? 근데 사실 이 하나의 문장에 이미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았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일단 신용이 높은 기업이래요. 보통 신용이 높은 기업은 우리 기업 이렇게 신용도가 높아. 우리 믿고, 우리 이거 어음 발행할 건데, 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업 어음이죠. CP,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상거래와 관계없이 뭐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키워드,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융통 어음이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그런다? 기업 어음이네요. 기업 어음. 그 다시 말하면 기업 어음이 거래되는 기업 어음 시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간접과 직접으로만 우리가 구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업 어음 시장이 어디에 속하는지만 알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을 한번 구조화해 보려고 해요. 자, 금융시장. 금융시장. 우리 크게 뭐랑 뭐로 나눴죠? 맞아요. 직접 금융시장이랑요. 뒤에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뉘는 걸 배웠습니다. 상업경제에서는 직접과 간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많이 나오죠. 특히 간접이란 단어 되게 많이 나오죠. 이제 금융에서는 직접이라는 건 금융, 자금을 융통한다는 거죠. 자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어요. 이 둘이 중간에 제3자가 없이 그냥 둘이 직접 거래했을 때 그런 시장을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했고, 간접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누군가 제3자 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은행, 아니면 보험회사, 뭐 신탁업 회사, 뭔가 이거 제3자의 금융기관이 껴서 우리가 자금의 공급자, 수요자가 만나는 시장을 간접금융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간접 중요하고, 이 간접이란 단어는 우리가 사실 뭐 그 상업의 주체에서도 나오고, 그 무역에서도 나오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직접금융시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일단 단기 금융시장, 얘 쓸게요. 단기 금융시장. 단기 금융시장, 얘는 1년 이내에 보통 우리가 금융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그럼 얘가 보는 순간 뭐가 쓰고 싶죠? 맞아요. 장기 금융시장 있습니다. 장기 금융시장은 자기네 융통거래가 일단 보통 1년 이상인 경우, 장기 금융시장 배웠고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 배웠어요. 외환시장. 우리 다른 나라의 그런 환거래, 그런 거 활용해서 하는 시장. 마지막이 파생 금융상품 시장. 이렇게. 품 시장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 시장 안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간접 금융 시장은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이제 금융기관 대표적인 은행이 끼는 경우 우리는 그걸 예대 시장이라고 배웠어요. 예대 시장, 예대 시장 예금과 대출 예대 시장. 그 다음에 보험 시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신탁업 시장 아니면 뭐 펀드 회사가 끼는 펀드 시장 이렇게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예시들이 있다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금 말했던 제시문의 CP 어음, 그러니까 기업 어음 CP 시장은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죠? 맞아요. 보통 CP는 단기 금융시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의 예시를 잠깐 복습해 보면 첫 번째 CP, 우리 방금 했던 CP 기업 어음 시장 있고요. 그럼 양도성 예금 시장, CD 시장 기억나시죠? 우리 금융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근데 금융 상품이랑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금융 시장 파트는 뭐 CP 시장, CD 시장, 콜 시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콜이라는 건 정말 초단기가 가능했죠. 뭐 빠르게 정말 1일 안에도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콜 시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장기 금융 시장, 우리 금융 상품 복습할 때 진짜 많이 그 연계돼서 나오는 파트죠. 예시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맞아요. 주식 시장. 또 얘랑 세트인 채권 시장.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금융 상품과 연계해서 금융 시장에도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머리에 넣고 다시 한번 가보면 기업어음 시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단기 금융 시장보다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직접과 간접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 이 직접 금융 시장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로만 구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업 볼게요. 콜 시장. 자, 콜 시장은 초단기 시장이죠. 그래서 방금 설명했지만 얘는 단기 금융 시장이기도 하고 직접 금융 시장 맞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예대 시장. 예대 시장 아까 말했지만 예금과 대출할 수 있는 이건 누가 있어야 돼요? 은행이 있어야 되죠. 제3자가 있어야 되는 간접 금융 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대 시장 아닙니다.

자, 통화안정증권 시장. 통화안정증권 시장은 뭐지? 약간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통화안정증권, 우리 아까 방금 이 직전 문제에서 선생님 설명했었죠?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저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왜요? 통화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14일짜리도 단기도, 정말 짧은 단기도 있고, 길게 계속 연장하다 보면 뭐 2년까지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단기에 해당하고요. 어쨌든, 단기, 장기에 좀 궁금해할까 설명했지만, 크게 본다면 직접 통화 안정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하면 그걸 보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직접 금융시장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장기, 단기, 일반적으로 단기지만 어쨌든 이제 이거는 직접 금융시장에 해당한다. 그래서 적합하다. 그래서 기업 디귿 정답이고요. 자, 리을 양도성 예금 증서 시장. 아까 말해주는 CD 얘기했었죠? 우리가 예금 증서 뒤에다가 이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배웠어요. 기역 리을 이러면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하나하나 예시까지 볼수 있는 문제는 유일합니다. 우리 수능 완성에서는 금융시장이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헷갈린다면 꼭 복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주식채권 얘기했듯이 금융상품 계산하는 문제나 금융상품의 그런 특징들을 물어볼 때 가장 통합형으로 나오기 쉬운 그런 내용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복습해 두시고요. 12번.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험 문제는 사실 되게 다양하게 다뤘죠? 우리가 사회보험도 다뤘고, 손해보험도 다뤘고, 생명보험도 다뤘고, 잘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배우는 파트는 공영보험 파트고, 사실 10회 나올 때도, 우리가 그런 파트들이 나와, 사회보험 파트가 나와, 공영보험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그 보험금 산출하는, 계산하는 문제를 많이 못 풀어봤어요. 그 선생님이 나중에 금융 파트 이제 21강부터 25강까지 선생님이 하루에 한 영역씩, 큰 단어씩 복습하잖아요. 그때는 수능형 문제 갖고 와서 계산한 문제 풀어볼 건데, 수능 완성에선 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꼭 보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어떤 보험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 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 사업이다. 이걸 누가 보상하죠? 맞아요. 나라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영보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전국 73종 중 정읍시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벼, 인삼 등 56종이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 그래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채 등록과 재배 면적 강단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나라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서 지역 농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가입 보험료를 최대로 지원한대요. 84% 지원하죠.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농가는 16%만 부담하면 된다.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민영보험의 느낌보다는 계속 선생님이 말했던 공영보험에 가까운 성격이죠. 그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 우리 지난 수능 완성에서 풀어봤던 적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뭘까요? 맞아요. 농업재해보험입니다. 농업재해보험. 뭐 구체적인 명칭을 여러분이 딱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영보험이고 이 농업재해보험은 뭘 위해서 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가 산업 정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잘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선지로 바로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 장기보험에 속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농업재해보험, 산업정책보험은요, 장기보험이 아니라 단기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설명. 두 번째, 민영보험에 해당한다. 우리가 보험이 크게 민영보험, 공영보험 나뉘죠. 그래서 공영보험 안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산업정책보험, 아니 뭐 사회보험, 4대보험 이런 것들이 있고, 민영보험은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민영보험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나라에서 관리해주고, 나라가 산업을 잘, 농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신 보험료 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공영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자, 3번. 산업정책보험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안에서도 이제 산업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산업정책보험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자, 4번. 저축성 기능을 가진 보험이다. 자, 저축성 기능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면 그 일부분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저축성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얘는 저축성 기능이 아닙니다. 얘는 보험료를 내면 그냥 소멸하는, 소멸성을 가진,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보험사고가 없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자, 비슷한 의미죠. 보험료를 환급받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보험료를 내고 소멸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조금 비슷한 얘기죠. 어쨌든 둘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산업정책보험에 대해서 가볍게 봤고, 이 문제 사실 지난해 우리가 선생님이 정확히 몇 회차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농업재해보험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공부했다면 또 무리 없이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14번 볼게요. 14번. 자, 다음 AB 증권 주의 업무 일지에서 수행한 주식 매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둘다 주식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A, B 증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업무 일지를 보니까 왼쪽에 A 증권부터 볼게요. 자, A증권주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 자금을 투입했대요. 이제 A증권의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거죠, 직접.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자사주를 매수하였다. 자, 중요한 건 일단 A증권이 첫 번째 본인의 회사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본인의 이제 자금 돈을 써서. 그 다음에 직접 자사주를 매수했어요. 그쵸? 이 중요한 키워드. 그럼 비증권도 볼게요. 비증권주는 자사 고객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씨의 주문을 받아서, 근데 중요한 건요, 자사 고객인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주문을 받았대요. 이미 여기서부터 큰 차이점이 느껴지죠? 코스닥 시장에서, 얘는 시장이 다르네요. 약간 코스피, 여긴 코스닥. 주당 5,000원 지정 가격으로 이 세모세모 주식의 5개의 주를 매수하였다. 둘의 차이점 느껴지나요? 첫 번째, A증권의 주는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자기가 직접 하는 자기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쵸. 본인의 명의로 본인이 본인의 돈을 투자해서 사고 있는 거고, 지금 비증권주는 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자사 고객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씨의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매매일까요? 위탁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 매매. 저 약간 구분하자면, 뭐 자영상인 아니면 위탁 매매인 같은 그런 성격의 차이가 느껴지죠. 같은 증권회사에서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만 느낌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자영상인, 보조상인 이 정도 여러분이 차이점을 기억하면서 선지 접근해 볼게요. 자, 1번 A증권주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주를 매수했다. 자사주 매수한 건 맞아요. 그리고 자기의 계산으로, 맞죠? 자기의 계산으로 했잖아요. 본인의 자금을 투입해서 자영상인 자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옳은 걸 고르는 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B증권주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씨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를 대행했다. 일단 대행한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그라미 동그라미 씨의 명의래요. 이 자기 매매가 아닌 위탁 매매의 경우에, 위탁 매매인의 경우에는 비증권주의 자기 명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에요. 매의 대응한 거 맞지만 명의가 틀렸다. 그래서 2번 적절하지 않고요. 3번, AB증권주는 위탁 매매인의 상업활동을 수행했다. 위탁 매매인의 상업활동 수행한 거는 B에는 해당하지만 A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고요. AB증권주는 주식 매수에 따른 손익에 대해 책임을 진다. 손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고 얘는 A에 대한 설명만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 A증권주는 발행시장에서 B증권주는 유통시장 주식을 매수했다.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은 둘다 무슨 시장이죠? 유통시장이죠. 그래서 얘는 둘다 틀린 말이죠. 아, 얘만 틀린 말이죠. 발행시장. 둘다 유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이해 봤고요. 15번으로 넘어갈게요. 15번. 아, 15번 문제. 15번 문제 좀 생소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많이 만나보지 않은 문제고 수특에서도 깊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선생님 설명 듣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15, 16은 연계 문제고요. 다음은 환율의 종류에 대한 이제 장면이에요. 그래서 환율의 종류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위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빈칸이 많죠. 일단 먼저 문제 읽기 전에 보면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고 풀이하셔야 되고, 수특엔 일단
개념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로 가려고 해요. 일단 환율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아까 15, 16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볍게 보세요. 첫 번째는 기준 환율이에요. 우리 기준 환율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보통 통화량이 이제 거래량이 많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 환율, 그리고 기준 환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미국 달러화로 하기 때문에 원미 달러를 우린 기준 환율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거, 가장 거래량이 많은

환 거래를 기준 환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 환율이 있어요. 재정 환율. 그세 번째로는 일단 다 적어 볼게요. 교차 환율이 있습니다. 교차 환율. 물론 EBS 플러스에 조그맣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치만 없는 개념도 있어서. 일단 기준 환율이 가장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 재정 환율은 기준 환율을 바탕으로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원미 달러처럼 미국 통화처럼 굉장히 거래량이 많진 않고요. 좀 거래량이 적은 편이고, 보통 이 교차 환율을 반영해서 간접적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하는 걸 재정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교차 환율이 뭘까요? 교차 환율은 이 기준 환율을 예를 들어서 원미 달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가 같이 들어가 있죠. 원화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 재정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원화가 되지만 여기는 통화량이 이제 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이 교차 환율은요, 원화가 기재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 통화 간의 비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원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원화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재정 환율 같은 경우에 이 원미 달러인 기준 환율을 바탕으로 하지만 환출할 때 뭐를 영향을 받는다? 교차 환율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환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같이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제시문을 가나다가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이종, 다를 이자죠? 다른 종류의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래요. 맞죠? 우리나라 원화와 미 달러 환율을 기준 환율이라고 한대요. 여기 나와 있어요. 기준 환율은. 이 기준 환율을 통해 국내 외환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되지 않은 다른 외국 통화와 원화의 환율인 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기준 환율을 통한다. 얘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외국 통화와 원화의 환율이다. 자, 여기 뒤, 세 번째 교차 환율은 원화가 기재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해당하는 재정 환율이 뭐다? 가에 해당한다. 그럼 가는 뭘까요? 얘는 재정 환율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 어떤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한 도식화된 그림. 근데 2번으로 가볼게요. 그럼 기준 환율만 알면 가 재정 환율을 구할 수 있나요? 산출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죠. 여기에 원화가 게재되지 않은, 원화가 표시되지 않은 다른 외국 통화 간, 그러니까 다른 외국 통화 간의 환율인 나를 알고 있어야지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나가 볼까요? 선생님 아까 세 번째 말했던 교차 환율이 됩니다. 교차 환율. 그럼 기준 환율, 재정 환율, 교차 환율 다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 다는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따가 풀고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자, 기억. 가에는 재정 환율이 들어간다. 맞죠? 얘는 환율의 종류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나의 환율은 그림에서 800원, 원이라고 표시할게, 읽을게요. 800원. 100엔을 의미한다. 나에서 나는 교차 환율이죠. 그런데 어쨌든 원화가 표시되어 있고 교차 환율. 그 다음에 이건 N이잖아요. 얘 의미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교차 환율에서는 아예 원화가 게재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여기 원이 있기 때문에. 얘 원을 의미합니다. KRW. 자, 디귿. 다에 들어갈 환율은 이거다. 지금 다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다는 아까 뭐라고 했지만 재정 환율, 교차 환율이라고 했는데 얘를 우리가 환산하려면 얘네를 알아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원화와 미화는 아까 말했던 기준 환율이죠. 그리고 원화와 엔화는 우리가 아까 봤던 재정 환율이에요. 자, 그런데 미화와 엔화를 알려면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둘을 가지고 얘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수학의 방정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USD, 우리가 1달러 기준으로 산출해 볼게요. 그럼 여기 안에 이제 엔이라고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JPY, 이제 몇 엔인지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기도 원이 있고요. 800원. 여기도 1200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얘를 KRW를 그냥 원으로 생각하고 구해볼게요. 그럼 1원에는 얼마가 되는 거죠? 800분의 100이니까 그냥 8분의 1N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1원엔 8분의 1N이죠? 그럼 1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여기다가 갖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1달러당 얼마인지 n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학 시간 같지만 1200 곱하기 8분의 1n이 되죠. 그럼 얘를 곱해서 약분하면 150n이 됩니다. 150n. 그럼 150 JPY 150엔. 얘네 둘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다로 가볼게요. 다에 들어갈 환율

환율은 150엔에 1달러다?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 디귿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의고사나 우리가 뭐 수능에서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아, 이런 뭐 환율의 종류가 있구나. 이게 가볍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16번. 16번은 이제 통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여러분 조금 헷갈렸을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가볍게 풀어보세요. 자, 일단 기역의 의미와 이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학생이 활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근데 중요한 건 기역이 뭔지 봤더니 통화예요. 통화. 통화라는 것만 알면 그냥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화폐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를 보니까 통화는 이러이러한 화폐다 설명되어 있고, 여기 부분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학생은 방과 후에 편의점에서 1,000원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자, 일단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대요. 뭐를 주고? 1,000원을 주고. 이 1,000원이 내가 사 먹는 어떤 지급의 역할을 했죠. 내가 얘 1,000원이 있어야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지만 정답은 지급수단.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사고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위탁수단 볼까요? 위탁은 말 그대로 내가 부탁을 한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 뭐 수표나 어음 같이 우리가 뭔가 수표는 은행에 위탁하는 거고 어음도 누군가 지급인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얘는 해당되지 않다. 사례와 관련이 없다. 같이 저장수단이 저장하고 보관하는 건데 여기가 좀 관련이, 제시문과 일단 관련이 없죠. 얘도 아니고요. 자, 4번. 같이 척도수단. 얘는 가치를, 얘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매력적인 오답. 같이 척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니까 라고 할수 있지만 조금 더 적합한 건 지급수단에 가깝고요. 얘는 가치를 만약에 이거와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뭐 가격표라던가 어떤 가격을 정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좀더 적합할 거예요. 5번. 기축통화수단. 얘도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답 찾은 것처럼 지급수단의 역할을 했다. 16번은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셔도, 아, 이렇게 통화의 기능이 있구나 정도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17, 18, 19번이 다 무역 문제죠? 근데 계속 말하지만 되게 좋다. 여러분 헷갈려하는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7, 18, 19 문제를 풀면 신용장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신용장 파트에 뭐 환원 당사자, 뭐, 인코텀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정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꼼꼼하게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7번 볼게요. 다음에 무역 업무 흐름을 통해서 당사자인 ABCD가 수행하였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업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래요. 자, 이렇게 항상 당사자가 나온다. 그런 선생님이 신용장 같은 파트에서는 그림 도식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나중에 복습할 때도 시간 관계상 빠르게 여러분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도식화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가 신용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네 가지 그림이죠.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수출업자가 있습니다. 수출이라고만 적을게요. 수출업자랑 누구랑 거래하죠? 수입업자랑 거래를 하죠. 근데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입업자가 내 신용장 개설해줘, 발행해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수행하는 게 발행은행, 다시 말하면 개설은행, 똑같은 말이죠? 개설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개설은행이 나중에 이거 신용장을 발행하면 그거와 맞는 서류를 수출업자가 열심히 만들어서 그걸 주죠. 매입을 요청하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서류를 매입해주는 매입은행이 있습니다. 얘는 은행까지 적어볼게요. 매입은행, 발행은행. 이렇게 네 가지의 당사자가 있죠. 그래서 이네 명의 당사자가 누군지 여러분이 잘 찾으면 또 금방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시문 볼게요. 자, A 기업은 B 기업과 체결된 계약 조건에 따라 자사거래 은행인 C 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요청했다. 한 문장에 세 명의 당사자가 나왔기 때문에 세명다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기업은 뭐랬대요? A 기업은 신용장 발행을 요청했대요. 나 이거 요청해줘,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수입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얘는 A 기업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A 기업. 실제로 발행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래은행, 발행은행, 개설은행이 누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은행이 됩니다. C은행. 그럼 자동적으로 얘랑 거래한 B기업은 뭐가 되는 거죠? 수입업자가 되는 거죠. 아, 수출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업자, 수입업자, 발행은행 다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B기업은 D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이 개설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대요. 통지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D은행, 어차피 은행이 하나밖에 없지만 일단 여기 적어보겠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이두 번째 문장에서는 얘가 매입은행이라고 하기보다는 통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지은행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자, 세 번째. 비기업은 비기업이었죠. 수출업자. 수출업자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했다. 자, 화환어음 중요한 용어죠. 화환어음. 환어음 플러스 운송서류, 뭐 보험 증권 등등등 이런 것들을 화환어음이라고 합니다. 화환어음을 발행했고 D은행은 화환어음을 매입했대요. 우리가 아까 통지은행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했죠? 매입 역할을 했죠? 그래서 얘는 D은행은 매입은행 플러스 어떤 역할까지 했다? 그럼 쓰진 않겠지만 통지은행 역할까지 했다. 실제로 무역의 그런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매입은행과 통지은행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A 기업은 C은행이 제시한 환어음, D은행으로부터 받은 환어음에 대해 즉시 대금을 지급했대요. 즉시. 자, A 기업이 아까 수입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얘가 서류 왔어라고 알려주자 어떻게 했냐면 대금을 즉시 지급했대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아 얘는 SIT LC 일람 출금 신용장을 발행했구나라고 그러고니 여기서 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개의 문장으로 우리가 당사자는 일단 찾았죠. 그러면 문제로 바로 접근해 볼게요. AB 기업은 일람 출금 신용장 조건에서 방금 얘기했던 거 나오네요. 일람 출금 신용장 SIT LC 조건으로 무역을 계약했다라는 건 마지막 문장을 보고 알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비기업이 수출업자죠?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준비했다. 자, 이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 비기업이 신용장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열심히 선적해서 물건 싣고 이런 서류들을 준비, 재반서를 준비해서 매입은행한테 화환어음을 주죠. 나 이거 매입해줘.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너가 봐봐. 라고 하죠. 그럼 매입은행이, 일치하네? 그러면서 이 서류를 매입하면서 매입하는 동시에 이렇게 수출업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장 방식은 수출업자가 유리하죠.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입을 했다는 거는, 매입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여기서 서류를 잘 준비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매입은행이 다 비교해보고, 이거 서류 준비 괜찮네, 잘했네,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네, 라는 걸 봤기 때문에 매입했다는 걸 우리가 반대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3번. D은행이 매입은행, 통지은행이었죠? 통지은행 및 매입은행 역할 수행했다. 맞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여기선 통지, 여기선 매입. 둘다 맞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설명. 4번 볼게요. A 기업은 D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했다. 자, A 기업이 수입업체예요. 근데 D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다 이상하죠? 사실 4번은 오류가 많죠. 첫 번째, 일단 환어음을 발행하는 건 누구죠?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건, 나돈 줘. 돈 받을 거야. 나돈 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출업자, 비기업이 보통 환어음을 발행해요. 근데 일단 A 기업이 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이미 틀렸고요. 얘도 틀렸죠. 환어음의 지급인, 우리 뒤에 문제에서 어차피 다뤄볼 거지만, 우리가 신용장에서 이 지급 보증을 하는 건 누군가요? 누가 지급 보증하는 거예요? 여기. 발행은행, 매입은행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매입은행, 발행은행, 개설은행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C은행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C은행, 개설은행, 발행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D은행, 엉뚱한 은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럼 정답을 옳지 않은 거라서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C은행은 D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을 받고 대금을 상환했다. C은행은 D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을 받고 대금을 상환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금 이 서류를 받아서 이 수입업자는 통지했겠죠. 이제 나 대금 줘. 해서 일람 출금 신용장에 따라서 대금을 즉시 지급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생략돼 있지만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17번 풀어봤고요. 우리가 당사자를 유추해서 신용장에서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는 많이 풀어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17번. 자, 18번 중요해요. 선생님, 작년 수능 완성 때부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파트예요.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신용장 방식에 대한 문제고요. 다음 AB 기업 간의 무역 거래 상황에서 가해 당사자가 되는 주체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매입 신용장만 고려한다. 자, 매입 신용장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신용장에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건데 지급 신용장과 다른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푸는 문제들이 사실 매입 신용장을 바탕으로 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눈치챘겠지만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을 보는 순간 이거는 뭐와 관련된 문제다? 아, 얘는 환어음과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아셔야 해요. 그런데 이 환어음 3인을 다 물어보는 문제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고
한번 제시문을 볼게요. 수출업자인 A 기업은 수입업자인 B 기업과

가구를 거래하면서 비기업의 거래은행이 수입 대금을 보증하는 서류를 활용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문장이 길지만 중요한 건 수출업자가 A기업. 그럼 얘랑 누가 거래해요? 수입업자인 비기업 B거래랑 같이 거래를 해요. 그런데 비기업의 거래은행이래요. 비기업의 거래은행인데 이 거래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한대요. 그럼 얘는 뭐에 관련된 얘기다? LC 방식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첫 번째 문장으로. 그럼 여기는 발행은행, 아까 말했던 똑같이 개설은행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후 비기업의 의뢰에 따라, 비기업은 여기죠. 수입업자. 비기업의 의뢰에 따라, 비기업의 거래은행 C은행. C은행이네요. C은행. C은행은 수입대금 지급을 보증한 서류를 발행한 개설은행이 됐다. A기업은 자신의 거래은행인 D은행을 매입은행으로 했대요. A은행은 또 D은행. 매입은행. 매입은행인 D은행. D은행을 이제 매입은행으로 해서 선적서류와 매입은행이 지급받게 한 모를 발행해서 제출했다. 자, 수출업자가 발행했대요. 근데 이 서류와 매입은행이 지급받게 한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가는 환어음에 해당합니다. 그럼 얘는 환어음. 환어음이랑 우리가 같이 주는 거 환어음이라고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그리고 D은행, 이제 매입은행은 C은행에 A기업으로 부터 받은 환어음을 제출하고 대금을 상환받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그래서 개설은행이 발행은행에게 이제 수입업자가 LC 개설해줘라고 하면 이거를 개설하죠. 그러면 통지하죠. 신용장 왔어 알려주죠. 그럼 열심히 환어음 준비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매입해줘. 그럼 이제 매입은행이 보고 LC랑 일치하네. 매입해줘야겠네. 그 매입을 해줍니다. 돈을 주죠. 그리고 다시 누구한테 돈 받아야 돼요? 얘한테 돈 받아야 되잖아요. 매입은행은 이미 돈을 준 상태잖아요. 수출업자에게 서류를 또 줍니다. 그럼 발행은행이 맞네. 또 돈을 지급해 주죠. 그래서 그때 돈을 받는 거고 매입은행은 마지막으로 개설은행이 이제 수입업자한테 서류를 주면서 여기서 만약에 일람출구 신용장이면 돈을 바로 주는 거고 일람출구 신용장이 아니라 기안부 신용장 유전스 LC를 발행하면 돈은 나중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급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인 신용장 그 방법을 알수 있는 거죠. 어떤 종류인지. 이런 흐름이고, 그래서 발행인, 환어음의 발행인 드로어는 A기업이다. 일단 환어음, 나돈 줘라고 하는 건 누구라고요? 수출업자. 맞잖아요. 그러면? 자, 지급인, 이거 지급보증 확약하는 거 누구예요? 발행은행, 개설은행. 그러면 지급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시은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네요.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게 이겁니다. 수취인. 수취인은 D은행이다. 돈을 받아야 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누구다? D은행이다. D은행, 매입은행입니다. 이미 여기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결과 최종적으로 발행은행이 매입은행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취인은 D은행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5번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수취인을 많이, 환어음의 수취인을 많이 헷갈려해서 선생님이 이 문제 꼭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작년이죠. 작년 6월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에서 이 수취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놓쳤을까봐 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18번. 자, 19번, 20번도 무역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제 20번 운송수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19번도 좋은 문제죠. 전체적인 무역 계약 조건을 다 알고 있느냐, 라는 문제고, 다음은 AB 기업 간 무역 계약 체결 내용이다. 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보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위 체결된 계약 조건에 따라서 AB 기업이 수행하는 업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인코텀즈는 늘 똑같은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무역에선 진짜 중요한 게 당사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지죠. 누가 수출업자, 누가 수입업자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으로 우리가 누가 수출업자인지 누가 수입업자인지 먼저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우리나라의 A 기업은 미국의 곡물 수출업체래요. 곡물 수출업체인 B 기업에 다음 계약 조건이 포함된 구매 청약서를 발송했다. 자, 중요하죠. 구매 청약서. 나 이거 구매하고 싶어. 구매에 대한 오퍼를 준 겁니다. 자, 누가 줬죠? 구매에 대한 오퍼를 우리나라 A 기업이 줬죠. 그럼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이미 다 정해졌네요. 수출업자,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사고 싶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A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미국의 B 기업 이미 나와 있네요. B 기업의 수출업체, 곡물을 수출하는 업체. 둘이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수량 조건, 중량, 곡물이니까 당연히 중량, 쉽게 말하면 우리 계량 배웠죠. FAQ 조건, 유전스 LC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격 조건을 보니까 비용 분기점, 수출업체가 목적 항까지의 해상 운임 보험료를 부담한대요. 여러분, 이거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 인코텀즈에 뭐가 하나 생각나죠? 수출업체가 목적 항까지 도착할 때까지 해상 운임, 프레이트랑 보험료, 인슈어런스를 다 부담한대요.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죠? CIF 조건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근데 비기업은 비기업 수출업체예요. 수령한 금액청약서에 따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근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다음에 가격 조건만 수정한 반대 청약서를 다시 발송했대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고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걸 먼저 봤더니, 선적항의 본선까지만 비용을 부담하고 싶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여기 갈 때, 목적항까지 갈때 CIF, 운임이랑 보험료를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출업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든 거예요. 나는 이 비용에 얘네 두 개는 내가 부담하기 싫어.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선적항의 본선상까지, 선적항의 본선 여기 앞에 본선까지만 내가 그냥 부담할 거야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 분기점이 달라진 거예요. CIF에서 어떻게 바뀐 거죠? FOB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CIF에서 FOB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좀 비용을 덜 부담하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CIF가 아니라 FOB 조건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승낙했어요. 오케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A 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관 절차를 밟는다. A 기업이 수입업체거든요. 근데 미국의 수출 통관 절차를 밟는다. 수출 통관 절차를 얘가 왜 밟죠? 수출 통관은 지금 비기업인데, 그쵸? 그 얘는 지금 인코텀즈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우리가 옳은 걸 찾는 거죠, 적절한 거. A 기업은 과부족 용인 조항에 따른 언급이 없으면 인도 수량의 5% 과부족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용장에서 여기는 그냥 전제 조건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통일장 신용 통일규칙이라고 UCP 600이란 조건이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신용장 거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정한다고 하고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곡물, 원유 이렇게 뭔가 딱 명확하게 우리가 딱 수량을 계량을 할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통일 그 저기 뭐죠? 신용장 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5%의 과부족을 용인해 줍니다. 따로 적지 않아도 우리가 과부족 용인 조건 ML 클로스라고 배웠죠? 그래서 따로 적지 않아도 5% 차이 나도 괜찮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A 기업이래요. A 기업이 어디냐면 수입업자거든요. 이 책임을 면하는 건 주체가 A가 아니라 수출업자에게 주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 기업이 아니라 B 기업으로 바뀌어야만 맞는 설명이라서 이번엔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B 기업은 목적항 도착 품질의 계약 품질과 동일하게 품질을 면한다. 자, 목적항 아니죠. 우리 지금 FOB 조건은요. 선적항 기준으로 품질을 정하기 때문에 얘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볼게요. B 기업은 통지은행을 지급은으로 한 환엄. 이거 아까 배웠잖아요. 계속 두 문제 계속 봤죠? 통지은행이 아니라 어디? 발행은행, 개설은행. 자, 기업은 자국의 수입 통관 비용과 해상 운송비와 해상 보험료를 부담한다. 일단 FOB 조건인데 A 기업이 수입업자잖아요. 근데 수입 통관 비용과 해상 운송비, 해상 보험료 다 부담해요. 왜요? 여기까지가 이제 FOB였잖아요. 이 이후로는 다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FOB 조건은. 그래서 얘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 18, 19가 다 무역에 대한 되게 중요한 문제들로 공부해 봤어요. 우리가 FOB랑 CIF 조건을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마지막 20번 문제는 무난하게 풀수 있죠. 우리 운송수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AB 기업이 사용하게 된 운송수단의 특징을 다른 거랑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AB 기업이 FOB, CIF였어요. 그럼 얘는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해상 내수로 조건이니까 선박을 활용하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운송수단은 선생님이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강조하지만 다른 운송수단이랑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보다 뭐, 뭐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 특징을 정리하면 난도는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자, 기억. 철도 운송 대비 근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가까울 근자죠. 가까운 거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 선박은 훨씬 더먼 거리. 그래서 무역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운송수단이죠. 그래서 아니고요. 항공 운송 대비. 단위당 운임이 저렴하다. 맞아요. 항공선 고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단위당 운임이 저렴해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무역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운송수단이고요. 육상 운송 대비 기후의 영향을 덜 받는다? 더 받죠. 해상 내수로 조건인데, 그쵸? 선박인데요.
자동차 운송 대비 대량 화물 운송이 유리하다. 맞아. 자동차는 소량 화물에 적합하잖아요. 그쵸? 소화물 이런 거. 근데 선박은 굉장히

크고 무거운 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니을 이렇게 4번 푸는 문제네요. 어렵지 않게 2번은 풀수 있었죠. 자, 이렇게 20번까지 오늘 10문제 다 풀어봤고요. 우리 9회 모의고사에서는 난도는 전체로 높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 내용 영역들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 혹시 틀렸다면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더 중요한 문제들을 맞았으면 충분히 잘했다고 해줘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으면 특히 17, 18, 19번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 마지막 10회 남았습니다. 10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돼서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 해서 읽어보고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거, 좀더 물어보고 싶은 그런 좀 간지러운 부분들을 영상에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명언 볼게요.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다 누구한테 쌓인다고요? 여러분에게 다 쌓여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시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내 10회 풀이를 할 거예요.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복습하시고 선생님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너들 119입니다. 약점 공략이고요. 우리들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강점으로 바꾸자는 9강의 내용을 열심히 담아서 진행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랑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봐주고 와주세요. 그럼 오늘 약점이 강점되는 생활과 윤리 119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은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가가 강의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 생윤너들은 느낌적으로 압니다. 아, 자연과 윤리 문제구나. 아, 내가 고민했었던 그 선택지이구나. 그걸 6월 이후에 약간 긴장이 풀렸거나 살짝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 생윤너들 있다면 다시 한번 수능을 목표로 나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맞춰서 만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이 선지에 다시 한번 자극받아 자연관리 클리어해보는 한강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1강에 자연관리 이 선지를 넣었는지 잠깐 설명해드리고 가죠. 이번 육모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집계가 된 오답률 분석표입니다. 자, 이 가안을 바탕으로 1순위부터 쭉 분석을 해보니 문항번호 14번이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보여드릴 바로 이 자연과 윤리 문제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 문제를 학생들이 왜 어려워했는가로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어라?

잘못 지적해서이냐? 이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인 우리들의 취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할수 없다. 잠깐이라도 개념, 핵심적으로 한번 탁 짚어보고 가자. 핵심 중에 핵심을 골라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갑니다. 옆에 미리 메모해놨어요.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으니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연과 윤리 문학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는 11명의 사상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인간과 윤리에는 거의 많은 비율로 칸트가 나오고 있고,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네스보다는 레오폴드가 나오고 있으니 이 구도로 두고 만들었을 때 사상가의 소스는 여기 위. 그럼 이 사상가를 두고 선지 4개, 대개는 4개죠. 자연과 윤리 문항이 아니면 5개를 만들었을 때그 문장 안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이거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계속 설명하게 되던데요. 이 말은요, 계속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계속 와서 물어봐요. 이거 기본적인 말 바꾸는 것부터 훈련을 하면 좋겠어. 라고 해서 다시 한 번만 반복드릴게요. 인간 중심주의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사상가들에게서 핵심적인 원스텝.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 함은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건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니까 이성적인 사유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성적인 사유능력이 있는 존재는 이 자연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상가들이 모두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의 주체라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도덕적인 사고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까지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게 옳은 걸까요? 이게 큰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도덕적 고려 혹은 도덕적인 의무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중에서 칸트까지를 우린 인간 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레건부터 레오폴드까지를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하잖아요. 선지에 이 말을 쓰진 않죠. 하지만 이 구도가 들어가요. 이 구도가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 세 사람의 조합 중에서 혹은 두 사람의 조합 중에서 이 사람은 인간 중심이구나. 이 사람은 탈인간이구나. 이거 하나 걸러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다 또 하나의 걸러내는 틀이 있어요. 아시죠? 네. 레오폴드를 주축으로 봤을 때요. 레오폴드, 자, 이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테니까 요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찰떡같이 딱 알아보실 수 있죠? 여기에다가 레오폴드에게는 전일론이라는 중요한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개체론이기 때문에 선지예시 들어갑니다.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까? 다시 한번.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까? 라고 하면 이 중에 예스라고 말할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나머지의 부류에 들어가는 분들은 생태계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러한 유가 말이 바뀌면서 계속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나 존중,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건 기본에 깔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권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 중에서, 제가 이것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갑을병의 벤다이어그램 조합이거나, 갑을의 조합에서 꽤 높은 확률로 나오는 사상가가,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생태중심주의가 전일론이라는 관점으로 하나 들어가야 되려다 보니 꽤 높은 비율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오폴드가 존속할 권리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은근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생명공동체 자체가 생태계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에요.

라고 레오폴드가 말을 하고 보니, 어머, 그러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생태계, 자연은 이용하면 안 되겠군요. 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대상물을 어떻게 이용 안 해요? 인간의 삶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죠. 아,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다 여러분. 자연의 대상물을 이용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이제 말을 완곡하게 바뀌었어요. 이 말을 이 중에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생태계 내에서도 생태계 내에 있는 자연에 있는 존재들끼리 서로 그 안에서 이용하는 관계들이 형성되는데, 인간이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자연의 대상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종종 말하는 얘기지만, 나무 베어다가 종이 쓰는 것도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것도 일절 되지 않는 일이겠어요? 굉장히 폭은 다양, 스펙트럼은 넓어지지만, 이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범주를 갖고 있는 것인데, 레오폴드조차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어머나, 근데 계속 틀려요. 이거 확실히 짚고 가요. 자, 거기에다가 이런 모든 얘기들을 할 때요,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재적인 가치를 갖느냐, 도구적인 가치를 갖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리고 보니까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내재적 가치를 갖는 건 인간만이겠죠. 그럼 인간 아닌 존재는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겠죠? 띠? 아니요. 인간 아닌 존재는 도구적 가치를 갖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제가 지금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지금 평가원 선지들이 탈탈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울 정도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다 연결돼서 실제로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줄줄이 줄줄이 개념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백지노트라고 생각하시고 이큰 틀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저랑 같이 시작할 때 메모 끄적이셨잖아요. 끝나고 나서 나의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가? 잘못 잡혀 있는가를 바로잡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수업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될것 같아서 이거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개념이면요. 이걸 두고 문풀할 때에는 특히 자연과 윤리에서는 이두 가지 기억하세요. 대개는 법례 판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이어도 순서도여도 갑과 을 구도여도 법례 판단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야, 이거 갑의 입장 맞아? 둘째, 갑만의 입장 맞아? 세 번째, 혹시 을이나 병도 들어가진 않아? 이거 꼭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길고, 이거 뭔 말? 헷갈리죠? 헷갈리라고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거 훈련하셔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엔 이렇게 바꿔볼까? 저번엔 저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더 매력적일까? 이렇게 하면 좀 새로워 보일까? 계속 바꾸는 거거든요? 그 바꾸는 말에 원래 기본형과 상위 버전은 똑같아요. 그걸 계속 말을 바꾸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청나게 진지하게,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 보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바꿔놓은 이 말에 원래 기본형이나 상위 버전의 말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환하기. 자, 이거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지금 한 번만 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말로 따다다 할 테니까 여러분 몇 배속 틀리지도 말고 제가 오늘 빨리 열심히 달릴 거예요. 이두 가지 내용 머릿속에 딱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럼 평가원 문항 분석부터 시작해 보기로 해요. 그냥 문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분석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레오폴드가 핵심적으로 나옵니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리 심어 놓고 가요. 레오폴드에게서 제가 강조드린 것 중에 자, 이세 줄을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토지윤리가 이들 자원의 변경, 관리, 사용, 적어요. 변경, 관리, 사용, 막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토지윤리는 그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좁은 구역이나마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적어요. 존속할 권리. 자, 이거 레오폴드가 이 말을 자신의 저서에서 딱 박아서 했다는 거, 이렇게 번역되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소스가 됐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요. 메모해놨죠? 자, 다음 갑니다. 간단히 말해서 토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켰고, 토지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여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

어머나, 이거 누구밖에 얘기 못한다? 레오폴드. 왜? 전일론자란 뜻. 이거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요 내용들은 제시문에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개념들 체크해 놓고, 자, 이거 어디에 나왔었어요? 이런 말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도장 꽝 박아놨어요. 그럼 평가 문항 분석 이 내용 토대로 가보겠습니다. 27학년도 6월 이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기니들이 풀기 전에 전체 큰 그림 한번 보면서 갈게요. 개념 말씀드린 대로 기니들이의 핵심 주제어 단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의무의 대상, 정당화예요. 다양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특히나 이번 육모에 제가 매우 크게 느끼는 점은 선지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의 추측컨대 그 사상가의 텍스트에서 그가 한 언급을 되도록 그대로 가져와서 살린 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상가들 간에 정오 판단을 추론해야 되는 선지로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장 지난해 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선지가 매우 짧아졌어요.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핵심 주제어 골랐잖아요? 문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형된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 걸 기본형으로 바꿀게요. 변형된 표현을 기본형으로 기억법.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 뭐예요? 동물. 니은범. 개별 생명체 중 의무의 주체. 여기 써놨어. 걸려있어요. 그쵸? 의무의 주체. 누구예요? 인간. 됐죠? 됐죠? 자, 그럼 기억과 니은에서 선지 안에 있는 변형된 문장을 상위 버전으로 바꾼 상태에서 가볼까요? 기억.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에요. 아, 짧고 확실하다. 싱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싱어만이니? 혹시 을도 들어가지 않니? 이것도 판단하라 그랬죠? 을도 들어가지 않니? 여기에서 실수한 거예요. 왜? 아, 나 싱어 동물 중심주의 이거 완전 쾌고감수능력 이익평등 고려원칙 엄청 했잖아. 싱어 맞아. 아, 맞아, 맞아. 기분 좋아. 그리고 눈으로 확 돌아가거든. 안 돼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동물 존속할 권리 있잖아요. 도덕적 고려 대상 들어가잖아요. 그럼 법내 판단에서 레오폴드 넣어줘야 된다고요. 기억이 얘를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 뺀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기니, 니디, 니리에서 요거 판단 못한 친구는 1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니은범, 인간은 의무의 대상이다. 인간은 의무의 대상이다. 말해 뭐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인간들 간에는 도덕적으로 존중해야죠.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죠. 존중 안할 거예요? 도덕적인 의무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당위적인 거예요, 윤리에. 그러니 니은범은 싱어도 레오폴드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 니은범은 다 맞는 말, 맞말 잘 판단하셨어. 좋아, 하트 하나 치고 갑니다. 얘는 사랑스럽게 프리패스했어. 그럼 디귿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입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포인트는 이용이라는 거죠. 인간이 동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거 정당화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죠. 전일론자 레오폴드도 부정하지 않는다.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 변경을 막을 수 없다. 분명 말했어요. 싱어는요? 비용 대비 혜택 분석을 해봤을 때, 동물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그 이익이 엄청 크고, 동물에게 주는 뭐 고통이나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적었을 때 정당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싱어도예요. 그런데, 어머! 이거는 레오폴드 내지는 싱어한테 틀린 말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뭔가 이 기니, 니리 중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겠죠. 얘도 맞다는 거예요. 리번. 생태계 균형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어머, 레오폴드가 생태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어머, 생태계에 개입을 해도 되나? 어머, 그런데 균형을 위한? 어? 근데 인위적? 인위적이란 말은 왠지 좀 틀린 말 같은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생태계 균형

개입한 거니까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네. 근데 싱어는 공리주의자예요. 결과론자.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크면 고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인간이 생태계에 인위적 개입을 했는데 그것이 이 생태계 전체에 혹은 인간에게 더 큰 이득과 혜택을 가져다 줘요. 정당화될 수 있어요. 싱어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근데 싱어를 빼놨으니까 리을을 뺀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까 표 썼을 때에도 줄거리 줄거리 줄거리 쓰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어떤 말, 특정 문장 자체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가치 판단의 그 호환 버전들, 상위 버전들, 법내 판단하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건 아마도 9월과 수능에 그대로 갈 사인이 아닐까 싶어요. 괜찮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딱 워밍업 됐죠? 그럼 우리 속도 조금 내볼까요? 작년도 문제를 소환해 볼게요. 그럼 작년도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 선택지가 조금 길어져요. 여기에서 비판구도로 가니까 조금 더 복잡한 형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이때의 포인트는 자연물의 활용,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거. 의무, 의무, 의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두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건요. 아, 이 문제 센터가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칸트쌤이에요. 칸트가 비판을 받을 거냐? 칸트가 비판을 할 거냐? 그래서 칸트쌤을 센터에 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3원형 비판구도 놓고나 벤다그램 보면은 복잡해서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아, 칸트가 센터구나가 훨씬 더잘 보이실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자, 1번. 자연물의 활용은 도덕적 행위자. 말 바꿔요. 누구?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임을 간과, 칸트가 간과하겠어요? 자연물의 활용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인간 중심주의자도 인정할 것이고 다른 사상가라고 해서 이걸 부정하기는 쉽지 않죠.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2번.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은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칸트,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연에 대한 의무는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의무로서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는 간접적 의무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간과하지 않아요. 세 번째,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 사이에서도 의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칸트에게서 대체 이게 무슨 말? 바꿔봐요. 칸트 입장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 중에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덕법칙의 입법자이자 그 실행자, 명령자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져요. 그러면 인간들 사이에서 의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아, 이게 당연하다니까요. 첫 번째 쓴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간과할 리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칸트에게서 비판의 구도로 나가는 거예요.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를 의무로 규정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왜 안 돼요? 간접적 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 없음이 칸트에게서 나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생물에 관련된 의무는 모두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이 말이 뭐예요? 무생물이건 자연이건 아니면 인간의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즉 간접적 의무는 있어. 왜?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니까. 라고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칸트가 레오폴드에게 할 진술로 비판의 진술로 적절한 걸로 이게 정답인 거예요. 괜찮아요? 네. 확실하죠? 그래서 보시면 특히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추측만 해보는 거예요. 현상만, 사실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환원 그리고 여기 있는 환원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면 귀속 이 표현이 유독 1년 동안 지속됐어요. 환원, 환원, 귀속 쉽지 않죠. 근데 지금까지 안 나왔던 말이죠. 이런 이렇게 한번 표현할까요? 이런 기술 한번 들어가 주는 거예요. 난도 한번 더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비판 구도인 건데 5번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 잡아먹죠. 그럼 여러분들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에도 영향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이게 작년 수능이에요. 9월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제시문 속에 있는 변형된 문장을 상위 버전, 기본형으로 바꿔라. 기억법.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 얘를 바꿔야 되겠네.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동물이네요. 좋아요. 그러면 동물은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싱어만의 입장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아!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떠올리는 건 우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2차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똑같은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하라는 건 아니었었던 점 때문에 싱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기억을 먼저 빼낼 수 있네요. 그 다음, 니은범. 동물학대 금지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환원, 귀속이라는 작년 버전의 어려운 제가 생각한 장치,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칸트에게서 동물학대하지 마. 그건 동물에 대한 의무는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의무로서 인간과 관련돼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맞죠? 즉,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도덕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학대도 함부로 하지는 말아야 돼. 학대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니까 칸트라는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만 할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탈인간중심주의자 두 사람이 아닌 인간중심주의자가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다 인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칸트만의 입장인 거예요. 디귿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럼 싱어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건 아닌 게 맞죠. 왜? 기억버릇 했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할 테니까. 그럼 그걸 짧게 한번 동물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럼 아니야. 동물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 거지, 동물 아닌 생명체까지, 모든 생명체까지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은 아닌걸? 그러면 칸트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은 인간뿐인걸?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야. 맞죠? 그럼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해. 자, 개념 소환. 존속할 권리. 생명공동체 안에서 존속할 권리를 갖고 있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니 그 존속할 권리를 가진 생명체로서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할 때,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존속할 권리로서 존중해줘야 해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범의 입장은 싱어와 칸트만 네, 라고 말하는 구도가 맞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리을에 존속권리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지니는 건 아니야. 지금 이야기한 대로 레오폴드가 존속할 권리를 지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오폴드 생각해 본다면 존속권리를 지니는데? 라고 레오폴드가 말을 해야 되니까 레오폴드가 여기 예스로 들어가면, 포함 관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빼줄 수 있는 구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정답은 잘 찾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방법에다가 그저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이거 하나 걸러냈잖아요. 이때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선지는 짧은데 좀더 사악해요라고 느껴지는 건이 하나의 장치가 더 들어가서요. 선지 4개에 알죠? 우리 생윤어들이 살짝 떠는 모든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엄근진으로 접근하며 그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판단근과 자꾸 헷갈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 안에 있는 문장의 기본형이나 상위 버전에서 생각하면 저 모든이라는 말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6월 가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기역번에 같이 니은번의 권리, 디귿번의 의무, 리을번의 의무, 단 이때부터 귀속이란 단어가 들어왔네요. 그럼 새 사상가 입장에서 기역번 갑니다. 기역번의 문장에서 상위 버전으로 바꿔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녔다. 그럼 이거 뭐예요? 네, 내재적 가치입니다. 그럼 줄여보죠.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없어. 라고 테일러가? 설마요.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자인데. 식물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유기체로서의 가치를 지녀요. 그러니까 테일러의 입장으로도 맞지 않아서 빼줬네요. 니은범,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 라면서 레오폴드만의 입장이 맞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가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말할 것은 맞겠지만, 그 생명 공동체 안에 또 개념이 동원되네요. 생명체들이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말했으니까,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개체들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존속할 권리를 갖는 존재로서 권리를 지닐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개체가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존속할 권리라는 개념의 동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만의 입장이다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디귿법.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생태계를 보호해야 돼. 그 이유는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생명체들 때문이야.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테일러의 입장. 혹은 동물 중심주의자인 싱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생태계에 있는 유기체이거나 혹은 동물중심주의자 입장에서 간접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의무라는 말이 두번 들어갔고요.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인간이라는 말이 두번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 아닌 동물. 그러면 인간 외의 동물들이요. 그냥 그 동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즉,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동물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건 인간에 대한 의무 때문인 거야. 동물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간접적 차원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라는 건, 아니, 저 생명체가 소중하기 때문이지. 아, 저 동물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이지. 와 같이 탈인간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아닌 동물 중에서, 동물 중에서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으로서 탈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 존재 자체를 직접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생명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그리고 레오폴드가 위에서 말했었던 존속할 권리까지 생각해 본다면 세 사람이 모두 예스라고 답할 부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1년을 거슬러 가본 거예요. 그 패턴이 훨씬 더 훈련이 잘 되시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 연계교재 열심히 한 친구들 물론 있지만 꼼꼼히 안 봤거나 다안 봤다라는 거 알아요. 이것도 오티에서 얘기했어요. 다안 봤다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석하면서, 아, 나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거 꼼꼼히 공부하는 거 숙제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번 연계교재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시죠. 알고리즘 문제인데요. 쾌고감수 능력의 유무가 동물에 대한 도덕적 존중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싱어의 입장에서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존중이 인정되죠. 정당화되고, 그 정당화 근거는 쾌고관습 능력의 유무로 인해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레오폴드는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물,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물이 있다면, 지금 방금 이 동물 말했잖아요? 이 동물이 있다면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존속할 권리를 갖기 때문인 것이지 쾌고감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 자체의 문제로 정당화 판단을 하는 그 구도는 또 아니겠죠. 그래서 기역번은 예, 아니오의 구도에 적합하겠네요. 그럼 니은번.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에 의무가 있나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칸트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라는 답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지점에서 틀렸다는 걸 바로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로서 간접적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데 노라고 답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변형해요. 디귿범,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인간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나요? 개입. 이번 선지에서는 인위적 개입이라고 나온 거예요. 정당화라는 말도 그대로 썼어요. 어때요? 인위적 개입이건 개입이건 인간이 들어간 거니까 인간이 그것에 작동 그 생태계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같은 의미죠. 그래서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육무로 보자면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라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전성, 신비성을 위해서라면 가능하겠는데? 1번. 비이성적인 존재는 말 바꾸면 인간 외의 존재는 어떠한 가치도 없으므로 칸트 땡 도구적 가치는 있지. 그러니까 릴 선지에서 예스라고 답하는 구도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릴 선지 같은 거 이렇게 한 번만 더 훈련해 보면서 자신감을 얻어봐요. 인간의 존재는 수단적 가치가 없으므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 이게 뭐야? 틀렸지라고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바꿔놓으면 어느 한 부분 매력적인 포인트로 바꿔놓으면 거기서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태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능 특강 문제를 통해서 기역 디귿 선지 같은 것은 정진술, 그러니까 맞는 구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왜 그런가? 그리고 뭐 문제 풀다가 개입 같은 단어들이 나왔을 때 뭔가 찜찜했다면 지금까지의 기출의 구도나 우리의 연계 교재 등에서 풀었었던 문제에서도 이 접근들이 있어 왔다라는 자신감도 한번더 가지면 좋겠어요. 다음 준비한 문제는 수능 완성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요, 좀 특이하게 네스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생태 중심주의적인 관점이고 이번 수능 완성에서 네스 들어간 문제가 또 있었어서 이번 수능 완성의 특이점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큰 부담은 갖지 않고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자체에 보시면요. 아마 제가 출제 선생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생명 공동체의 개입. 지금 앞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기에 있는 개입과 이번 육무에 나온 개입처럼 이 개입을 매력적으로 쓰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좀더 확실하게 딱 닫아놓은 느낌이에요. 왜? 과도하게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윤리적인 정당성 판단하는 게 우리 과목이잖아요.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잘못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생태 중심주의자 네스뿐만 아니라 특히 이 문제에서 생명 중심주의자 테일러의 입장에서 인간이 생명 공동체, 즉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인 자연과 생명 공동체에 만약에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 그 생명체들의 보호나 생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지금 말이 길어지죠? 이유가 뭘까요? 초심스러우니까요. 한정어를 잘 달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선지로 날려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개입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과도하게 개입해서 심지어 뭐가 들어갔어요? 통제까지 했다. 그럼 잘못이냐? 잘못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테일러가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구도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 선지를 또 붙여놓은 것은 출제 선생님들의 입장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어떤 장치가 붙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오답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매력적인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2번. 인간 이외 생명체의 안전과 번영은 인류 보존에 기여할 때만 가치를 지닙니까? 그럼 이 가치는 뭡니까? 도구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외의 생명체들,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이 도구적 가치를 지니나요? 라고 했을 때 테일러 다시 한번 소환하죠. 테일러는, 어우,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져요. 니까, 노인 게 맞겠고. 또 하나 판단해 드릴게. 생태 중심주의자 네스에서도, 아니, 그 생태계에서의 생명체들은 내재적 가치를 가져요. 라고 말해야 되니까, 여기가 틀렸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럼 3번 선지 갑니다.
인간의

사소한 쾌락을 위해 덫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거 옳지 않은 일인가요? 라고 생명중심주의자와 동물중심주의자에게 물었는데 이건 두 사람 다 예스, 예스라고 할 대답이에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선 개념이 필요한 거였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테일러를 약자로 T라고 쓰겠습니다. 이 개념을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을 존중해야 되는 의무로서 네 가지 외우시죠. 불침해, 불간섭, 성실 혹은 신의, 보상적 정의. 이것 때문에 이 개입이라고 하는 선지가 테일러 혹은 레오폴드에게도 엮어서 연결시키는 선지가 이 불침해 항목 때문에 잘 나오기도 하고 이 선지에서는 성실과 신의의 의무 때문에 테일러는 이런 사냥에 대해서 낚시에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싱어에게서는 어떻게 할까요? 싱어에게서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 봤을 때 이런 말 왜 들어갔을까요? 사소한 인간에게 쾌락이긴 쾌락이야. 쾌락은 선이긴 한데 그게 사소한 쾌락인 거고 위에서 말한 대로 야생동물을 사냥했다면 야생동물에게는 큰 고통이 따르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사소한 쾌락을 위해서 야생동물의 큰 고통이 따라온다면 이익평등 고려 원칙과 이것까지 동원해 봅시다. 그 고통과 쾌락을 비교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냐? 고통이 더 크지 않냐? 이러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예스로 해야 되는 건데 구도는 맞지 않습니다. 개념을 동원해서 복습해봤습니다. 다음, 생명체 간 종의 차이가 도덕적 고려에 차이를 두는 근거가 테일러 입장에선 될 수 없죠. 생명중심주의자니까. 유기체라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테니까. 그래서 구도에 맞지 않고 5번, 이건 그냥 산뜻하게 준 느낌이죠.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 모든 애 떨어요. 아유 떨지 말아요. 뭘로 바꿔요? 동물이요. 그러니까 센티언스 빙으로서의 그 동물이라면 이익 관심을 갖나요? 네? 틀릴 리가 없죠. 그래서 앞에 선지에서 많이 고민하고 5번을 가져가렴? 이런 구도처럼 보여요. 우리가 긴장만 안 하면 돼. 자, 그럼 다음 거 한 번 더 가볼게요. 이 문제는요. 제가 픽한 이유가 세 사람 다 노를 하라는 거예요. 구도는, 요구 조건은요.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핵심은 한 사람이라도 예스를 하면 빼줘야 되는 구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사람에게서 다 판단을 해서 15개의 선지로 벌려놓기보다는 어느 특정 한 사람이 정확하게 예스라고 할 게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 지금 대학교에서 철학 강의 듣는 거 아니죠? 수능이죠? 이거 거의 패턴화가 된 시험이잖아요. 이 수능 수험생으로서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 약자를 한번 써볼게요.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 편의상 이렇게 약자 쓰고 어떻게요? 한 사람에게서 정확히 예스인 거 빼내는 거. 1번, 아, 또 나왔어. 존속할 자격 혹은 권리, 생명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러면 레오폴드가 예스. 2번,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니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니 에요. 그러면 싱어 예스이잖아요. 테일러는요? 예스죠. 레오폴드는요? 존속할 자격을 지녔으니까 도덕적 고려 대상이겠는데요? 이런 거 매력적일 수 있죠. 세 번째,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자신의 선을 지니니? 라고 할 때 테일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되겠죠. 그 외 사상가들한테서 얘기하자면 깐깐히 비껴가야 되는 설명이 필요한데 싱어의 관점에서는 뭐 굳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는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면 센티언스 빙이어야 되고 쾌고 감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레오폴드의 경우에는 생명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존속할 권리를 갖는 구성원들 이런 표현일 테고 가장 확실하게는 위에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라도 정확히 그의 이론에 근거하여 예스라고 할 수 있으면 빼내라고 했으니 테일러에게서 정확하게 그 판단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므로 빼내는 거 문제 없죠. 4번 도덕적 지위를 지닌 대상을 이성적 존재로 제한해야 하나요? 이 말을 간단히 바꾸면 요 개념이잖아요. 넌 인간 중심주의자니?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세 사람 다 높
나는 탈인간 중심주의자임. 이라고 말할 테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동식물은 물론 생태계 자체가 인간에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가요? 생태계 자체가, 동식물은 물론이라고까지 쓴 이유는 뭘까요? 생태계에다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동식물까지 넣으면 이 사람은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을까? 그치. 레오폴드 에게서. 그래서 아마 여기랑 이 표현이 1번과 5번 안에서 통하고 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레오폴드 엄청 나온다. 이거 개념을 확실히 박아도, 그래서 이번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도덕적인 지위, 존속할 권리, 도덕적인 의무, 도덕적인 지위라는 핵심적인 문장으로 명확하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선지 보겠습니다. 생태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아. 라고 하는 건 나는 전일론자가 아니야. 라는 얘기일 것이고, 그러니, 레오폴드, 나는 전일론자 입장에서 생태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데? 라고 말할 테니까 포함 관계에 빠져야 되고, 칸트와 테일러가 아니, 지니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구도가 맞겠습니다. 니은번, 동물과 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야. 또 나오네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봤을 때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물과 식물은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맞지 않는 선지가 되겠네요. 레오폴드에게서 중요한 정오 판단 근거를 심어둔 선지라고 분석이 됩니다. 디귿번, 동물학대는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칸트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차원에서는 그 의무가 성립되니까 학대하면 안 되지, 의무에 위배될 수 있어.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생명체 를 중시하는, 유기체를 중시하는 입장이니까 동물학대는 그런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일 수 있어. 라는 생명 중심주의자의 입장.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존속할 권리를 갖는 동물을 학대한다면 도덕적 의무에 위배될 수 있어. 라는 관점에서 또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부분은 새 사상가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 내지는 특히나 이 칸트의 입장에서 간접적 차원에서 이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둬야 된다는 게 열려있는 선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칸트에게서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 1번.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진 존재. 말 바꾸죠? 뭘로요? 인간이요.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져. 도덕적 행위 주체인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져. 맞죠? 그러니까 세 사람 다 공통점으로 얘가 들어간 게 맞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짧지만 확실하게 정오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할수 있는 선택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하면 기역 리을 나오는 거였는데 요거는 여러분 문제 전체 구성 내에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와 이렇게 개념과 문항을 보는 눈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눈을 키우는 마지막 한 문제. 기역번부터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기역번에서 인간에 대한 의무로부터 동물학대를 금지해야 되는 의무가 도출된다라고 하면 인간 중심주의자가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 간접적 차원의 의무다라고 인간 중심주의자만 얘기할 부분 맞죠? 니은번. 의식이 없는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어라고 테일러가 포함 관계에 들어갔는데 테일러는 유기체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테니까 의식이 없는 생명체, 식물 같은 생명체, 도덕적 지위 지니잖아요. 그러니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죠. 디귿번.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야. 테일러가 빠지는 게 맞아요.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요. 위에 말한 그 이유죠. 그럼 칸트는 어떻습니까?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야.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야. 라고 하니까 두 사람만 포함 관계에 들어가는 게 맞죠. 1번. 생태계 그 자체는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될수 없어. 라고 하는 건난 전일론자가 아닌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레오폴드 없는 상태에서 칸트, 테일러, 싱어라면 생태계 자체는 직접적 의무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해. 이게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빼고 나머지 선지가 왜 맞는지 판단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 메시지들, 개념과 문항에 접근하는 방법들까지

0: 소개해드렸잖아요. 꼭내 걸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과 윤리, 혹시 찜찜하고 불안한 부분 있으셨나요? 자, 제한된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안함을 저는 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득점 바랍니다. 그럼 득점이 될수 있을지 다시 한 번만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까? 1단계 말 바꾸기.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입니까? 싱어 예스, 레오폴드 예스. 자, 여러분 1강 클리어했습니다. 꼭 득점하기. 그럼 우리 2강에서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수능 완성 우리 타원에 접수단 들어갈 차례죠. 선생님이 2차 곡선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얘기를 하면서도 접선은 특히나 더더욱이 다 똑같다. 뭐냐? 그냥 공식 쓰는 거예요. 예, 고민할 것 없이 도형의 반응식을 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2차 곡선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좀 재미가 없어요. 왜? 약간 뭐 새로운 느낌이 아니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포물선의 접선이랑 똑같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지만 그렇다고 또 여기 있는 문제들 또 안 풀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좀 그럼 섭섭하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한 번씩 풀어보면서 빠르게 한번 접선 이야기를 한번 끝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선 문제들도 나오면은 문제들이 2차 곡선 중에서도 쉬운 문제로 등장하고 고민할 것도 별로 없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타원의 접선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능 완성 78쪽에 타원의 접선입니다. 타원의 접선, 우리가 이제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타원이 주어지게 되고 좌표축에 y축이 있어, x축이 있어, 타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타원이 이렇게 어떤 직선과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a제곱분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분 1 이라고 두고 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둔 상태에서 얘네들이 안 만나네, 접하네, 한 점에서 만나네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해준다? 얘네들을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판별식을 가지고 얘가 0보다 크네, 작네, 같으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안 만나네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죠. 근데 매번 이걸 하자니 어때? 너무 귀찮어. 그래서 우리가 경계점이 되는 요 접선의 경우를 아예 뭐 해버려서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버리자. 해서 첫 번째 케이스가 뭐라고요?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는 경우는 내가 너의 값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너만 체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y가 들어갈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서 mx 플러스 n의 값을 집어넣어서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열심히 정리해서 x에 대한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뭐 해주면 판별식은 0이다를 계산해주면은 요 n의 값이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더라 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만들어낸 그 접선의 방정식이 뭐더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 제곱에 m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식이 됐었죠. 해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었는데 포물선 때는 포물선의 초점이 어떻게 있느냐, 준선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본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px와 x제곱은 4py가 어땠냐면은 모양새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2차식의 출발 스타트가 다르니까 당연히 결과식도 달랐었던 거고 근데 다만 포물선 때는 이 녀석은 어차피 미적분, 아니 수학2에서 우리가 하는 2차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하에서 볼 일은 없을 거다. 기하에서 접선 얘기를 하면은 얘만 다루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의 이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X 초점 두 개가 이렇게 가로로 두 개 있냐 세로로 두 개 있냐에 따라서 식 자체가 달라져요? 아니에요? 식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질 때도 이 타원의 방정식은 어때? 얘랑 똑같이 생겼거든.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어떠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얘가 되느냐, 제가 되느냐가 달라지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폼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여기에 출발하는 타원의 방정식이 뭐기 때문에 a제곱분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그때 y절편을 계산하면 출발 스타트가 똑같은 모양새니까 결과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에 상관없이 접선의 방정식이 동일하게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워준 거, 여기에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은 거, 이걸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포물선과 쌍곡선, 이 둘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포물선과 쌍곡선은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느냐, 쌍곡선은 이렇게 있느냐 따라서 식 자체가 달라지지만 타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뭔가 기하적으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대수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쭉쭉쭉쭉 가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가 같으니까 결과식도 어떤 케이스건 같을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요 케이스 두 케이스 모두 이렇게 접수할만한식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더라? 타원 위의 점인 거죠. 그래서 타원 위의 점 내가 너의 좌표를 뭐라고 두면 x1, y1이라고 둔다면은 요 녀석의 접수하는 반열식을 우리가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더라? 얘도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요 접선의 방정식을. 이번에는 요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기울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한점 좌표를 아는데. 그럼 내가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를 연립을 해서 y자리 얘를 주면서 판별식은 0이다를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줘도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미 구해놓은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 뭐니까 루트에 a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y절편 파트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 녀석을 전개했을 때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여기에 있는 y절편 부분과 여기 있는 얘랑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내가 찾아냈던 거죠. 그 기울기를 찾아내서 그 기울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식을 열심히 정리를 해서 나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뭐더라? a제곱분의 x1x 플러스 b제곱분의 y1, y는 1이다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던 거죠. 그죠? 해서 타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포물선 때도 그렇고 쌍곡선 때도 그렇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기억할 때는 공식을 기억하기는 쉽다고 그랬어. 어떻게? a제곱분의 x제곱을 x 곱하기 x로 써주고 b제곱분의 y제곱을 y 곱하기 y로 써준 다음에 하나에다가 원원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딱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나온다라고 했었더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타원도 어떻게?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얘기하겠다. 타원이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은 너를 x축, y축, 타원 밖의 점 p,q에서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타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투트랙으로 간다. 첫 번째, 뭐, 1번을 이용해 주는 거. 기울기를 이용해 주거나 두 번째는 뭐다? 타원의 위의 점. 위의 점을 이용해 주는 거. 위의 점을 이용하는 거. 그냥 이용한다. 이를 이용해 준다. 해서 이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였었죠.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었던 저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아볼라? 기울기를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써놓고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a랑 b는 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얘기해 주면 돼? m값만

찾아주면 되죠. 그 m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접선이 p,q를 지나니까 x자리에다가 p, y자리에다가 q를 대입해주면 누굴 구할 수가 있겠어? m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기울기를 찾아서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고, 접점좌표를 이용한다는 것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저 접점좌표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 p,q를 지나니까 x자리에다가 p, y자리에다가 q를 대입을 해주고, 그러면은 지금 p, q를 모르고 x1 a제곱 y1 b제곱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pq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x 아니 다시요. x1과 y1을 모르고 지금 접점을 내가 모르고 선생님 반대로 얘기했어요. x1과 y1 접점 좌표를 모르니까 모르는 녀석을 구해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써주고 그럼 pq 지금 이 점을 지난다는 게 문제에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알려주고 너도 아는 상태에서 x1, y1을 모르니까 x1과 y1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x1과 y1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x1, y1의 관계식을 또 하나 어디서 가져올 수 있어? 타원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a제곱분 x1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1의 제곱은 1이다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였었죠. 그쵸? 그럼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생각해봐요. 얘가 편하겠어? 얘가 편하겠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m에 대한 방정식 하나 푸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쵸?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접선을 구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다. 접선을 구하는 데는 얘가 좀더 계산이 편하다. 얘는 쓸모가 없느냐? 얘는 접점좌표를 구하는 데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라는 것 정도. 우리가 얘를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데, 다만, 요 케이스는 기울기가 어디까지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타원 밖의 점 p,q가 요 라인에 있어. 그럼 여기서 그은 접선 두 개는 요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데, 얘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없거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그게 안 없거든요. y축이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가정해서 출발했을 때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그림을 그려가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타원의 이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야. 근데 타원 밖의 점뭐 3,7에서 그은 접선이래. 그럼 이걸 자연스럽게 하나 구해놓고 나머지 하나를 얘를 가지고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기하적 특징 몇 가지만 보자. 포물선 때는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타원과 쌍곡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정도 이제 좀 보고서 요 정도의 어떤 각의 관계가 있구나. 느낌을 가져가자고요. 첫 번째, 빗반사에 대한 이야기. 접선의 기하적 특징 첫 번째 이야기는 접선 타원. 타원이 요렇게 있어. 그럼 타원에서 초점 두 개가 있는데 이 초점 두 개에 대해서 한쪽 초점에서 이렇게 쭝 빛을 쏘면 타원 모양의 거울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초점으로 무조건 들어간대, 반사돼서. 여기다 이렇게 빛을 쏘면 이게 여기로 반사가 된대요. 이렇게 빛을 쏘면 여기로 반사가 된대요. 이렇게. 어디를 쏴도 여기로 반사가 된대요. 요런 건 수능에 안 나오겠죠. 그쵸? 요런 건안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자라는 거다? 여기서 이 곡선 모양의 거울에 빛이 반사된다라는 상황은 그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했을 때 접선 모양의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거와 동일하다. 타원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아, 그렇구나. 여기에 입사각과 여기에 반사각이 같구나. 아, 이 정도의 느낌을 보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요 쓸모없는 것들은 살짝 지워버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여기에 뭐 해버리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접선을 수직인 직선을 그려버리면 너네 둘이 같으니까 너랑 너도 같네? 어? 각이동분선이네. 이거는 이것 대 이거가 되는구나. 요 정도 그림을 눈에 한번 담아두고 가자. 라는 거 정도. 그 다음 두 번째로. 타원도 이렇게 있으면,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타원 밖의 점에서 내가 접선 두 개를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게 직각이 돼. 타원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어. 이게 직각이 돼. 타원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어. 이게 직각이 돼. 이런 점들을 죄다 모아놓으면은 원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타원의 방정식을 내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때문에 한번 정도 눈에 담아두고 넘어가자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기하적인 특징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포물선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 이용을 해가지고 접선 찾아주고 도형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연습했던 수학 1, 수학 2에서 많이 연습했었던 그거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연습해왔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단원이다. 필수형 문제 한번부터 시작해보자고요. 78쪽에 필수형 5번 보시면은 2023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자 타원의 x제곱 플러스 x 타원 x제곱 플러스 x제곱 a제곱 플러스 x제곱 b제곱 플러스 y제곱은 더해주면 1. 이거 위의 점이요. 일단 위의 점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부터 일단은 등장하자마자 우리 뭐할수 있어? 대입할 수가 있어. a제곱분의 x제곱 4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1의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이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 계산해주면 초점 좌표 찾아줄 수 있고 초점 사이 거리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를 선생님, 저는요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얘를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a제곱분의 x1 x죠. 그 다음 플러스 b제곱분의 y1 y 1 곱하기 y는 1이 될 거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를 이항시켜버리고 비제곱을 곱해주면 y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2배 b의 제곱의 x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이 녀석의 뭘 알고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a제곱분의 2배의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겠네? 그럼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a의 제곱은 뭐가 된다? 4배의 b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겠네?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는 a는 2배의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랑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자라고 접근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저 a제곱분의 4 플러스 b제곱 자리에다가 그냥 a제곱 자리에다가 4b제곱을 넣어버릴까요? 4b제곱분의 4 플러스 b제곱분의 1은 1.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럼 b제곱분의 2는 1이니까 b제곱이 뭐가 돼버리고? 2가 돼버리고. b의 제곱이 2가 돼버리면은 a의 제곱은 6이 돼버리고. 즉, 저 타원의 방정식은 뭐다? 6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은 1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6이 아니라 4를 곱했는데 8이 되죠? 8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y제곱은 1이 될 거예요. 그쵸? 4를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원해? 초점의 좌표를 원해. 그럼 초점 F를 C,0라고 한다면은 C의 제곱은 뭐가 되고? 8 빼기 2가 돼서 6이 되고 C의 값은 2루트 6이 되기 때문에 초점 좌표를 알면은 두 초점 사이 거리는 루트 6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따라 계산이 자꾸 틀리는 게 되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내 탓이 아니야. 열심히 하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초점 사이 거리 EC는 2루트 6이 되는구나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요 계산은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예요.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해서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도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잖아요. 미괄식. 중요한 정보를 뒤에 썼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위의 점에서 접선의 위의 점 접선이 아니라 기울기가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분의 a제곱 곱하기 m제곱 m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할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a제곱 m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지금 요 타원을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2,1이라는 지점은 1사분면인 점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요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y절편은 양수인 요런 그림이 그려지지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서 지금 얘가 어디를 지나? 2,2를 지난대. 여기서 얘가 2,2를 지난 위에 점 2,2를 지난대. 2,2를 지나는 거니까 이 접선의 반전식도 2랑 1을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루트의 4분의 1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항시켜버리면 2가 되죠? 제곱해주면 4는 4분의 1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ab의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낸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요 녀석이랑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은 가능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요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계산이 좀더 어때요? 복잡하겠죠, 그쵸? 이 b제곱 대신에 4-4분의 a제곱을 집어넣는다거나, 그쵸? a제곱 대신에 뭐가 이 b제곱 표현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이 다 항식이 되면서 계산은 좀더 복잡하지만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런 거 뭐하러 얘기를 했나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게 단항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a가 b에 대한 어떤 그 덧셈 없이 곱으로만 이루어진 나타내진 식이 되기 때문에 얘를 대입하는 게 편했었는데, 얘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얼마일 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서 위의 점, 위의 점, 위의 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다. 주어진 조건이나 식에 따라서 상황이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좀 복잡해? 이게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 얘를 먼저 기울기를 가지고 스타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내지는 여기서 했어. 얘를 해놓고 얘랑 쟤를 연립할 생각이 좀 엄두가 안 나서 얘를 갔어. 그럼 여기서 얘랑 얘를 연립을 해서 내가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단계에서고,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요렇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계산이 복잡해 보여. 시험 볼 때는 그냥 킵 고잉 해야죠. 일단 여기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럼 그냥 하면 돼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짜증내는 순간 틀립니다. 알겠죠? 수학 문제 풀때 계산이 복잡하다고 짜증내는 순간 그냥 와장창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6월 모평 때 봤잖아요. 2차 곱셈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막 말도 안 되게 막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다만 뭐야? 계산이 좀 복잡했죠. 근데 그 계산이 복잡했을 때, 뭐 하면 되네 라고 무던하게 계산한 친구들은 그 문제를 어렵지 않게 맞았을 거고, 28번 문제 얘기하는 거죠. 와,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고서 후퇴를 한 친구들은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좀 어려움을 느꼈겠죠. 그쵸? 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풀이를 보면서 다양한 시각을 갖는 거는 좀 빠르고 기하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전 시험에서는 기를 새가 어디 있어? 일단 빨리 풀고 봐야지. 그게 바로 안 보였다. 보이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바로 안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어? 계산 그냥 킵 고잉 하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필수형 5번 문제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7번 문제, 뭐 별거 없습니다.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k,5를 지난대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 위의 점 좌표 다 알려졌어. 타원의 반시 알려졌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은 1도 아니다. 그죠? 어떻게? 12분의 x1, x 플러스 4분의 y1,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y인 거죠? 1이 되는 거죠? 3 나눠주면 4분의 x-4분의 y는 1이 되는 거죠. 이 접선이 뭘 지나? k,5를 지나. 고민할 게 없다. 4분의 k-4분의 5는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그러면 k의 값이 얼마가 되겠다? 4 곱해주고 5 이항식, 마이너스 5 넘겨버리면 9가 되겠다라고 가볍게 그냥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 쓰자. 지난다. 대입하면 되겠다. 17번 문제 가볍게 그냥 공식 알고 있느냐 정도의 수준의 연습이었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타원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림을 친절하게 줬습니다. 타원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 y제곱은 1. 위에 2, 4분면에 있는 점이에요. 거기에서의 접선. 일단은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반전식을 쓴

나라는 의심을 일단 해보고서 들어가는데 의심만 확신이 아니라 점 A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불렀어요. 근데 A, O, B가 정삼각형, 정세모. 야, 그러면 너 뭐야? 60도. This is 60도. This is 60도. 너네들 죄다 60도인데다가 너랑 길이가 어때? 같아. 근데 그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했었는데 그 길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넓이를 심지어 말을 해줬어. 그럼 일단 묻지도 따지 말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거부터 계산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저 넓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3이라고요. 루트 3이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뭐다?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란데 루트 3은 날려버린데 다 넘겨버리고 L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L값은 뭐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넓이라는 조건에서 요 변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너의 길이는 2가 되는군요. 그럼 너의 길이가 2가 되니까 B의 좌표는 0,2라는 걸 알아냈군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보다 초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A랑 B만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A제곱, B제곱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림에서도 물론 좌우로 길쭉하기는 하지만 좀더 확실하게 텍스트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초점의 X좌표를 C라고 불러준다면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A랑 B를 구해서 A제곱 빼기 B제곱에서 루트 씌워서 C를 구해서 두배 주면 된다. 오케이. 그럼 얘네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조건 넓이가 루트 3이라는 것을 길이 알아냈거든. 그럼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됐어.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내가 AB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아직 안 써먹은 거. 너네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얘기했지만 60도라는 거는 아직 우리가 뭔가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죠? 이용해야 되겠지. 얘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60도야.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너가 몇 도야? 30도야. 30도, 60도, 90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특수각이네.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것이고 2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준 2루트 3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요 X좌표는 X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2루트 3, 콤마 0라는 직선을 얘기해 줄 수가, 아니,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X가 루트 3클때 Y가 1만큼 큰 요런 직선. Y좌표는 얼마예요?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즉, 접선의 방정식을 딱 구해버렸어. 기울기가 얼마인? 루트 3분의 1인. 그럼 여기서 내가 저 접선의 방정식을 타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루트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Y좌표는 양수인 거. 루트 속에 A제곱에다가 기울기의 제곱, M의 제곱을 곱해줘요. 더하기 B의 제곱을 해줘요. 이 접선이 이 접선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 Y절편에다가 이 녀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2라는 녀석은 루트 속에 3분의 1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양변을 뭐 해줘버리면은 제곱을 해버리면, 아이 괜히 다 지웠다. 4라는 녀석은 뭐다? 3분의 1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AB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아. 좋아. 그럼 여기서 AB의 관계식 우리는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럼 내가 뭘할수 있을까 봤더니 여기서 지금 기울기 가지고 접선을 얘기했는데 A라는 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나 없나? 있어요. 지금 얘가 정삼각형이라며. 그죠? 60도, 60도, 60, 30도, 30도. 그럼 여기서 얘도 2예요. 요만큼은 루트 3이에요. 여기 30도, 10도요? 이등분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얘의 절반인 1이 A의 좌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뭘 가지고 저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위의 점에서 접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의심이? 아, 그치.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저 접선의 방정식을 이번에는 뭐라고? A제곱분의 X1, X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1, 1 곱하기 Y는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더라. 그럼 여기서 얘는 이항시켜버리면 Y는 A제곱분의 루트 3의 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뭐가 빠졌는데?

x가 빠졌죠? x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이 바로 저기서 얘기하는 저 접선에보다 루트 3분의 1이 되고, 이 녀석이 저기서 얘기하는 뭐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아, 얘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얘만 가지고 충분히 A랑 B를 구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가지고 먼저 찾을 수 있어? B의 제곱이 2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얘랑 얘를 연립해서 여기다 2를 대입해서 이항시켜버리고 곱해줘서 A의 제곱을 6이라는 걸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애초에 여기서 출발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여기서 접점 좌표를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얘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루트 3 b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항시켜 버리면은 a의 제곱은 b의 제곱의 3배가 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a 제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겠죠. 그럼 게임 오버죠. 초점 x좌표 c에 대해서 c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에서 a의 제곱에서 6에서 b의 제곱 2를 빼준다 2가 되는구나. 얘가 2,0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초점 사이의 거리는 이 c는 얼마가 되는구나 4가 되는구나라고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접선 얘기예요. 그럼 접선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기울기를 가지고 세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접점 좌표를 가지고 세팅을 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보고, 저렇게 계산을 해서 해보고, 뭐 충분히 우리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냥 무기가 두 개씩이나 있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요 정도의 기하학적인 이야기들, 정삼각형이야? 60도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각이잖아? 반가워. 길이를 내가 다 알아. 좌표도 다 알아. 고민할 게 없어. 너무나 고마워. 진짜 기하적인 어떤 느낌에 이렇게 살짝 묻은 그 정도의 느낌의 문제였던 거죠. 그쵸? 접선 문제는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에게 점수를 주려고 점수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갈 필요 없어. 걷어 찰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다 가져가자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로 보시면은 19번은 이번에는 좀 그림이 없어요. 18번 문제보다는 조금 불친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게 있나? 그려보면 되지. 19번 문제.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에요. 두 점이 일단 X축에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A제곱에서 누구를 빼주면 B의 제곱을 빼주면 2의 제곱이 되는구나. 를 반사적으로 쓰고 출발해줘야 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타원에서 저 A랑 B의 값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뭔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일단 써놓고 출발한 거죠. 근데 위에 일사분면에 있는 점에서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X축을 그려주고, 요렇게 Y축을 그려주고, 너 Y축이 되어라. 지금 초점 두 개가 X축에 있기 때문에 타원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나쁘지 않죠? 자, 요렇게 타원을 그려주고 나서 일사분면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사분면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불러주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불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초점 F를 요렇게 F'. 그리고 여기서 F를 요렇게 잡아주시고, 세 점, A, B, F'을 지나는 원은 두점 A, F'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고, 지름의 길이가 6이랍니다. 잘 그릴 수 있을까? 세 점을 지나는데 여기가 지름이야. 그럼 내가 원을 짠. 아, 역시나 예쁘게 그리긴 실패. 약간 찌그러진 약간 좀 감자가 아니라 오늘은 약간 좀그왜그그 생명과학 시간에 이렇게 막 안구의 그 단면 막 이런 걸 그려놓은 것 같은데 좀 그러면 F를 좀 왜곡하자. 그림이 너무 요 정도? 손을 대면 댈수록 감자 같아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아무튼간, 뭐,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줍시다. 그럼 여기서, 얘 X좌표가 2란 말이죠. 그죠? 얘 X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AB를 지르

흐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수학 문제 풀 때, 기하 문제 풀때 정말 특히 많이 쓰이는 거죠. 지름의 양 끝점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어봤을 때 뭐가 되는구나, 직각이 되는구나, 일단 그리고 출발하셔야죠. 항상 원 문제 나오고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거 직각을 그리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금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아니란 말이지.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아니고 지금 써져 있는 텍스트들을 차분하게 타원 그렸어, 접선 그렸어, x축, y축 만난 점 그렸어, 얘네들을 지나는 원을 그렸어.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그냥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쭉쭉쭉 그렸단 말이지.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어디서 스타트가 끊어지는 거야? 얘를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얘를 그려내야 그 다음에 이걸 직각인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뭔가를 접근을 쉽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어. 만약에 틀렸어. 헤맸어. 어려웠어. 근데 해설을 들을 때는 이거를 그리면 직각이지?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답이 나왔네.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 다음에 이런 문제 또못 풀어요. 내가 어디서 놓쳤는가? 이거를 그릴 생각을 안 했구나. 난 다음부터 지름이고 이 위에 점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 얘를 무조건 이어서 문제를 풀때 얘가 요렇게만 그려져 있으면은, 요렇게만 그려져 있으면은 얘를 그려가지고 직각인 걸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메모해 두고 복습을 해야 다음번에 다른 도형에서, 비슷한 도형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체크하자고요. 내가 왜 틀렸는가?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풀어보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체크하자고. 잠시 흥분해서 캄다운. 자, 그런 거 계속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직각이라는 걸 찾아냈어.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얘가 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말을 했어. 그럼 너가 마이너스 2,0라면서. 너가 마이너스 2,0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요만큼의 길이가 2인데 이만큼의 길이가 4인 건 기분 탓이에요. 4입니다. 그쵸? 문제 주어진 조건이면 4예요. 그럼 여기서 AX 좌표가 4라는 것을 또 찾아내 버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B의 좌표를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잖아. 선생님이 기하는 기하다. 선생님이 계속 강의하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개념에서 얘기했었던 기하를 공부하는 데서 정말 꼭 요것만은 기억을 좀 해주자. 여기서 지금 내가 요거의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리고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고, 2가 되고, 요만큼의 길이가 4가 되는 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이 되는구나. 물론, 이거를 기억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뭐 삼각함수라거나 뭐 닮음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지만, 기억해두면 좀 빠릿빠릿하게 계산이 된다고요.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이거 제곱이 8이고 요거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8을 루트로 씌워준 2루트가 된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럼 B의 Y좌표가 뭐가 된다는 것을? 2루트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저 2루트 그리고 여기에 4라는 게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지점이잖아.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1학년 때 했었죠. X 절편, Y 절편을 아는 직선의 방정식은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이다라고 금방 써낼 수 있는 거. 1학년 때 우리가 연습을 했던 부분이죠. 해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캐치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삼각형 PF'F의 둘레래요. 여기에 이 접점 우리가 뭐라고 그랬고, P라고 했고, 너가 F가 되고, 너가 F'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P, F, F'의 둘레를 구하래. 너의 길이는 이미 4거든. 그럼 둘레를 구하려면 이거 더하기 이건데, 뭐겠어요? 설마 P의 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하고,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해서 더하겠어요? 아니겠죠?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 두 개를 이어놓은 거리 합. 이게 뭐야? 장축의 길이랑 같아. 즉, 우리가 원하는 둘레 길이는 4 더하기 이건데, 이게 장축의 길이니까 4 더하기 장축의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둘레 길이구나. 그럼 장축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만 알아주면 된다? 여기서 A에 대한 데이터만 알아내서 두 배의 A를 찾아주면, 거기에다가 뭘 더해주면? 4를 더해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y는으로 바꿔버리면은 이항시켜버리고 2루트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x 플러스 2루트 2.

이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낸 상태에서, 기울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의 y절 편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한다고 생각하면은 문자가 몇 개나 나와? 두 개나 더 출동해버려. 그럼 이걸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또 타원에만이 돼. 그럼 너무 복잡하겠죠? 얘는 접점보다는 누굴 이용하는 게 낫겠다? 기울기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판단을 금방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가지고 가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인 것만 써주고요. 루트 속에 a제곱에다가 뭐를? 기울기 제곱을 곱해주고 플러스 b제곱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라더라. 그럼 너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y절편에 해당하는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요 녀석을 제곱해주면 8은 이 녀석을 제곱해준 2분의 1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문제 풀자마자 했던 저기 저 녀석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4라는 녀석과 이 녀석을 뭐 해주면 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4라는 녀석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다. 문자 두 개, 식두 개니까 일단 a나 b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없애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궁금한 게 누구였어? A였거든. B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A를 어떻게 살리고 B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더해버립시다. 8 더하기 4는 10인가요? 네. 2분의 3에 뭐가 되는 건가요? A의 제곱인가요? 네. 3 나눠버리고 2를 곱해주면 A의 제곱은 8이 되면서 A의 값은 2루트 2가 돼버리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할수 있다? 장축의 길을 구할 수 있다. A 값에 뭘 집어넣으면? 2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답은 요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2루트 2를 집어넣으면은 그 결과는 4 플러스 4루트 2라고 하는 정답이 등장하게 된다더라. 그러니까 듣고 나서 보면은 뭐가 없지, 그치? 뭐, 그래. 다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다. 요 라인을 안 그려서 그 다음 단계를 내가 뭔가 못 찾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들에서 왜이 문제를 못, 항상 우리가 이제 오답 정리를 하고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볼 때, 설명을 들을 때, 아,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왜 놓쳤을까? 나는 이 조건을 왜 캐치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메모하고 복습하고 반성해야 다음번에는 점점 더 그런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19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타원의 접선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요. 20번 문제. 이번에는 조금 친절하게 그림을 줬습니다. 두점 F는 3,0, 마이너스 3,0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의 방정식, 타원이에요. A가 더 B보다 크다라고 대놓고 말을 해줬고,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 위에 이 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 L이라고 부르겠대요. 오케이. 타원이 Y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Y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Y좌표 양수점을 Q라 할 때, F'과 Q를 지나는 직선은 L과 평행하다.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네. 그걸 써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딱 떠올라야죠. 그쵸? 벡터에서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 거지만 벡터에서는 평행하다 보면 어떻게 해줘야 돼? 실수배. 오,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수능완성 공부하는 타이밍에는 벡터도 공부했잖아요. 잠깐 샜어요. 자, 평행하다는 말 보자마자 무조건 나오는 그런 어떤 무조건 반사처럼 하라는 걸 얘기하려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잠깐 샜어요. 자, 다시 돌아서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직선 L이 X축과 만난 점 X좌표를 마이너스 5라고 말을 해준 상태에서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주세요. 해요. 그럼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뭔가 우리는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 전에 다시 첫 줄로 돌아와서 이두 점을 초점으로는 타원의 방정식이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아까처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3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일단 떡하니 써놓고 출발해줘야 되겠죠. 그럼 저기서 A제곱과 B제곱을 구하려면은 A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아냈으니까 하나만 더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 하나를 여기서도 봐요. 얘의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세팅을 할 거냐? 아니면 기울기를 가지고 세팅을 할 거냐? 근데 접점 좌표는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점으로 하면은 모르는 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기울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얘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까? 모르면 M이라고 미지수를 놔도 되는데, 너네 둘이 평행하다며. 너의 기울기를 내가 알고 있나?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지금 얘가 뭐야? 꼭지점이 0, B
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거꾸로도 기울기. x가 얼마? 3 클 때 y가 b만큼 컸거든. 그럼 얘랑 평행한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직선 l의 기울기도 어때? 동일해져야 되겠죠? 그럼 내가 저 직선 L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알고 있는 Y는 얼마? 3분의 B, 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Y절편이 양수인 저런 꼴이 되기 때문에 2, 4분면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양수가, Y절편이 양수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루트 속에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A제곱에다가 M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9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더라. 근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얘기했으니 너가 마이너스 5일 때 너가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마이너스 5,000을 지나는 거구나. 그럼 이항 시켜버리면은 3분의 5의 b는 루트 속에 여기서 b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겠지요. b 루트 속에 9분의 a제곱 플러스 1인가요? 네, 그쵸? b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주게 되면은 9분의 25는 9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항시켜 버리면 9분의 16이 될 것이고, 그럼 a제곱이 16이 되겠죠? 그럼 a는 뭐가 될 것이다? 4가 되겠죠? 그럼 a의 제곱이 16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b의 제곱을 여기다가 16을 대입해주면은 b의 제곱은 7이 되겠죠? a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은 누구였기 때문에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둘을 더해주게 되면은 23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 문제도 보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흐름을 보면은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위의 점에서 접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위의 점을 먼저 세팅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A랑 B를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뭐 4분의 X제곱 플러스 뭐 1분의 Y제곱은 1이다. 거기서 위의 점은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뭔가 살쓸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어. 근데 A랑 B도 모르는 상태에서 X1, Y1을 대입해서 내가 접선에만 얘기하자니 너무 문자가 많아지면서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쭉 일단은 킵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조건이 나왔어? 평행하다는 조건이 나왔네. 그럼 평행하면은 내가 기울기 같다라는 걸 써볼 수 있잖아. 그럼 너의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 문제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너의 기울기를 내가 B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었네. 그럼 내가 조금 거칠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새로운 문자가 등장한 게 아니라 새로운 문자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B라는 문자를 가지고 이 녀석의 Y절편을 체크할 수 있잖아. 뭐야, 그럼 계산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마이너스 5,0을 지난다는 걸 대입을 해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냈던 거죠. 그쵸? 만들어 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A 값을 찾아주고 또 다른 관계식에서 B 값을 찾아줘서 답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포물선의 접선 얘기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지. 뭐만? 식만 다른 거예요, 식만. 근데 이게 어디서? 뒤에서 나오게 되는 쌍곡선의 접선도 똑같이 흘러갈 거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게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 했었던 원외 방정식 때도 그랬어요. 원외 방정식 때도 기울기를 아는 경우 접선의 기울기 말고 접선 원의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 이야기,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이야기 똑같이 흘러갔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뭐 그렇다고 이렇게 재밌는 건 아니고 원도 사실은 2차 곡선이거든. 원도 2차 곡선이거든. 그래서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공식을 기억하는 방법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지.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얘기했을 때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실 다 똑같은 흐름 속에서 내가 만들어 나왔던 거고 그게 그 기울기 알 경우 한점 좌표 하는 경우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학2에서도 똑같이 흘러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좀 지겨울 정도 얘기하죠. 틀리지 말자고요. 접선 얘기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점수 가져가자고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다음 시간에 쌍곡선 접선 딱한 번만 더 복습하면은 우린 여기서 더 이상 마스터해서 복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치? 마지막으로 딱한 시간만 더
복습해 봅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쌍곡선 접선 한 쌍곡선의 접선 한번 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제발.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 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모의고사 5회의 분 마무리 해볼 거고요. 13번 문항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 바로 보시죠. 자, 13번입니다. PN 접화 발광 다이오드에 관련된 회로 문제인데요. 자, 실험 과정을 볼게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LED A에서 T, 저항 스위치 등을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A 또는 B에다가 연결을 하고서 그 연결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를 이제 해석하는 문항인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위치를 A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 A에서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데요. A에 연결했을 때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확인할 수 있고, A의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A의 아래쪽은 N형 반도체, 위쪽은 P형 반도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흘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C에서는 흘렀다라는 이야기고, C의 위쪽은 P형, 아래쪽은 N형 이렇게 되겠죠. 자, 쭉 갑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D 검육의 C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쭉 갔는데 A를 다시 통과해서 스위치 A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쪽으로 B를 통과해서 회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B에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B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즉, X는, 그렇지, P형 반도체, 아래쪽은 N형 반도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B에 연결했을 때를 확인해 볼게요. 자, B에다가 연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전지의 위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아래쪽이 플러스 극이 돼요. A에서 빛이 방출이 됐대.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전류가 이제 흐를 텐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나 봤더니 플러스 극과 N형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렇지, 역방향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즉 D를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D에는 전류가, 맞아요, 흘러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거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B에 연결했을 때 전류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방향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요. 전류 흐르지 않고 A에 연결했을 때와 똑같이 D 검육의 C 순서로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기억은 C 검육

그게 D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을 한번 볼게요. 스위치를 B에다가 연결을 했대요. 그러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쭉 흐르게 될 거고,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아래 방향으로 A를 통과해서 B로 연결돼야 되는 상황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디귿에서 B에다 연결을 하면 D의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접합면에서 멀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여러분들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양공이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접합면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회로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전류의 흐름을 잘 찾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14번 굴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굴절과 전반사를 융합한 그런 문항인데요. 상황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A에서 B로 입사한 후에 A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한대요.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보자, 얘들아. P가 A에서 B로 굴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억에서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각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매질에서의 각을 비교한 다음에 속력 굴절률을 세트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입사각은 이만큼, 굴절각은 법선과 굴절 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만큼. 비교를 해보면 A에서의 각과 B에서의 각이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A의 진행 속력, B의 진행 속력을 비교해 봤을 때 A가 더 빠르다. 그럼 굴절률은 A보다는, 그렇지,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은요,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반사를 한대요. 자, A에서 C로 진행할 때는 전반사를 하는 상황이고요. 자, 요렇게 A에서 C로 진행을 할 때, 요 각이 잘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직각이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반사할 때이 전체 각도 직각이고, 반사 법칙에 따라서 입사각과 굴절각 같아야 되니까, 45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 그럼 45도구나. 그럼 이 45도라고 하는 것은 입사각인데, 전반사 조건에 따르면 이 입사각이 무엇보다 커야 되죠? 맞아요. 임계각. A와 C 사이의 임계각보다는 커야 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A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어때야 될까? 그렇지. 더 커야만 합니다. 자, 그럼 굴절률 조건이 두 개가 다 나와 있네? 이두 개를 종합해 볼게요. 종합해 보면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C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러면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A와 C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45도였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엇각에 의해서 여기도 45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빛의 역진성에 따라서 A에서 B로 빛을 진행시키지 말고 B에서 A로 빛을 진행시켜 볼때 45도의 각도로 굴절률이 더큰 B에서 A로 진행을 시킬 때 빛은 전반사하지 않고 굴절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45도라고 하는 것이 A하고 B 사이의 임계각보다는 더 작다라는 거예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니까 전반사를 하지 않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체크

일단은 요 두 개를 한번 종합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임계각 AB 사이의 임계각은 누구보다는 크고, 그렇지. 45도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A하고 C 사이의 임계각이 45도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AB 사이의 임계각이 AC 사이의 임계각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한다라는 결론이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해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전반사와 관련된 간단한 문항이었고요. 그다음 우리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림 나는 X축상에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냈고요. 원점 O와 중요한 조건이죠. 원점 O와 X equal ED에서의 자기장은 0이래요. 0. 자기장이 0이다. 합성 자기장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은 여러분들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이다라고 제시를 해줬고, 자, 또 하나의 조건. O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A 도선하고 B 도선이 두개다 이제 있는데, 저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가 그러니까 위치가 0에서 D로 가까워질 때, 즉 B 도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로 증가하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B 도선의 왼쪽 방향으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즉그 말은 위로 올라가는 전류의 방향으로 왼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D에 가까워질 때, 즉 도선 A에 가까워질 때는 그렇죠. 마이너스잖아요. 즉 A의 오른쪽은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왼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A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쪽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ABC 지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이 0, 그다음에 X equal ED에서 ABC의 합성 자기장이 0임을 활용해야 되는데, 보세요. ED라고 하는 지점은 A 도선, B 도선의 전부 다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ED에서 A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둘다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합성 자기장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C는, 그렇죠,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C가 플러스다라고 한다면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이어야 ED 지점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니은 볼게요.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걸 또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합성 자기장이 0인 지점을 아직 써먹지 않았어요. 제대로.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A는 원점에서 들어가는 방향,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 C에 의해서도 나오는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 두 개를 세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관계식 세워볼게요. 원점에서는 옆에다가 정리할까요? 여기다가. 자, 원점에서는요, 마이너스 BA. 왜냐면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BA라고 한다면 B에 의해서는 BB라고 정리할 수 있고, C에 의해서도 BC라고 정리할 수 있고, 이게 0인 거예요.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x equal ed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ed는요, a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3d만큼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BA가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D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기는 한데 방향이 어때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 B. C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건 ED이건 뚝 떨어져 있는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B, C 이퀄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0이 나왔을 때이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빼보면, 자, 3분의 2 BA 마이너스 2 BB가 0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2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BA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죠? 3 BB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이 D만큼 떨어져 있을 때를 이렇게 BA, BB라고 표현했으니까 결국에는 전류의 세기, A의 전류의 세기는 B의 전류의 세기의 3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D급 볼게요. Y축상의 Y equal ED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EB 제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원점 부분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B, C 이렇게 정리해 볼 건데 A하고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똑같아요. 그죠? 하지만 반대인 게 있는데 C라고 하는 도선을 기준으로 O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었다면 ED에서는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그쵸? 그러면 이 합성 자기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EB 제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마지막 줄 한번 보실래요? O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 제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B 제로인 거죠? 요거. 요게 B 제로인 거예요. 근데 BA는 B의 3배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마이너스 3B0가 되는 거고 BC는 EB0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3B0, B는 플러스 B0,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EB0.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4B0. 아, 크기만 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4B0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귿은 틀렸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일단 AB의 전류의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전류의 방향을 찾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점과 ED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A와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B0임을 활용하면 ED에서도 B0로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첫 시작은 그래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프 분석 통해서 방향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항 16번 열역학 열기관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16번도 우리가 열기관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의 이제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그래프가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아니네. 즉, 압력 절대 온도 그래프네. PV 그래프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 각 과정별로 열역학 1법칙을 통해서 흡수한 또는 방출한 열,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 1, 등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사용돼야 되는 우리의 열역학 분석 도구는 PV가 T에 비례한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부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부피는 P분의 T를 활용해서 부피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P0분의 T0를 V0라고 세팅을 해본다면, B 같은 경우에는 P0분의 ET0니까 결국에는 똑같죠. V0입니다. 자, 숫자만 볼게요, 이제. 2분의 4니까 EV0.
1분의 4니까, 그렇지, 4V0. 이렇게 PV를 다 찾았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수 있냐면,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조금 작게 그려볼게요. 압력 부피 그래프로 그릴 거고요. 압력이 지금 P0, EP0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점을 찍으세요. EP0, P0. 그리고 부피는 1부터 2, 4까지 있으니까 1, 2, 3, 4 이렇게 네개 찍고 V0, EV0, 4V0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A부터 하나씩 그리는 거야. A는 P0의 V0죠. 그러니까 여기 A. 그다음 B는 EP0의 V0니까 여기는 B. C는 EP0의 EV0니까 여기가 C네. 그 다음 D는 P0의 4V0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의 그래프, 즉 PV 그래프가 하나 완성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변환하는 거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금방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를 좀 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표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표에 A, B, C 전체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얘를 A에서 B, B에서 C로 나눌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밑에도 C에서 D, D에서 A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열역학 제1법칙을 활용해서 이 표를 채워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조건을 한번 볼게요. 문제의 조건에서 A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으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3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래요. 등적과정이니까 일단은 1이 0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B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도 같이, 그렇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30이 되겠지. 그러면 델타 U도 플러스 3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BC 과정은 등압 과정이고요. C, D 과정은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일 거예요. 자, 그리고 ABC 전체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40이래. 근데 AB가 0이네? 그러면 BC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이, 그렇지, 여기가 플러스 40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단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에 비례하냐면 온도의 변화량에 비례하게 돼요. 자, AB 과정을 잘 보세요. AB 과정은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T0에서 ET0로 T0만큼 온도가 변합니다. 근데 이제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 ET0에서 4T0로 ET0만큼 온도가 변해요. 그러면 T0일 때 T0 변했을 때 30만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있다면 ET0만큼 변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렇지, 60이어야 되겠지. 플러스 60. 왜냐면 BC는 부피가 증가하니까. 자, 그러면 Q는 델타 U 더하기 W에 의해서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60 더하기 40 해서 얼마? 100이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PV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 거는, 그렇지, 넓이요, 넓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1이었죠, 1. 1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외부의 1을 얼마만큼 해줬는지를 면적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보니까, 자, BC의 면적은 EP0V0입니다. 면적 지금 구한 거예요, 면적. 근데 요때 1이 40이야, 40. 40만큼 외부에 1을 해줬어. 그런데 D에서 A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에 해당되는 면적인데, 이 면적을 보니까 P0의 3분의

이렇게 사다리꼴 만들어서 면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것의 절반 중간값이 2분의 3p예요. 2분의 3p에 EV0를 곱하니까 이 사다리꼴 자체가 얼마가 나오냐면 3p0v0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C에서 D 과정에서 외부에 해준 일이 이것보다는 어떻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작다. 작다라는 거겠지. 작으니까 합쳐서 10이 만들어지려면 여기는 플러스 70인 게 아니라 플러스 50이 나와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아, 그럼 여기 CD 과정에서 W가 플러스 50이야? 그러면 Q가 플러스 50이겠네. 그리고 열기관이 1회 순환하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렇지, 0이니까 마이너스 90. 그럼 마이너스 90과 마이너스 60을 더하면 마이너스 150. 이렇게 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온도 변화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PV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통해서 이를 구한다. 요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C는 EV, A는 V이기 때문에 C에서가 더큰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니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자,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플러스 50. 그러니까 50줄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은 열기관의 열효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열효율은 흡수한 열량분의 외부에 얼만큼 일을 해줬는가로 볼 수가 있고 흡수한 열을 보니까 이렇게 세개 더하면 얼마예요? 180. 외부에 해준 일을 다 더해보면은 일의 양 토탈 일은 얼마냐면 30. 해서 열효율은 6분의 1이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디귿까지 맞아서 정답은 5번. 기역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열기관과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이 그래프를 PV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표를 나눠서 다 써보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하면 실수를 좀덜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페이지. 제일 어려운 문항들이 포진되어 있죠? 17번 문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문제 조건들을 살펴보자. 자,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D, 3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세기가 각각 균일하고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인 자기장 영역 1에서 3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표에서 지나갈 때마다 특정 지점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당연히 알려줄 거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D에 있을 때, D에 있을 때니까 P가 D에 있을 때면은 한 이쯤 되겠네. 여기다가 조선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는 D인 지점이에요. 자, D인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Y 방향이려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 그럼 왜 이게 형성이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근데 어떤 게 증가해야 얘를 방해하려고 들어가는 게 형성이 될까? 그렇지. 나오는 방향이 증가되어야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영역 1에서는요, 잘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걸쳐져 있는 영역 2하고 1의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두 칸으로 쪼개서 자, 들어가는 부분 마이너스 b, 들어가는 부분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나오는 방향이 증가되어야 여기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니까 p에서 마이너스 y니까 이 영역은 무조건 들어가는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기장의 세기는 아직 몰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제 반가운 숫자가 있죠? 0. 유도전류의 세기가 0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영역이다. 그러면 7D에다가 위치를 한번 시켜놓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두칸 나눠서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장의 변화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영역 3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EB가 되어야 되고 그 방향은 그렇지.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기억에서 뭘 물어봤냐면 1에서 3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센 게, 큰게 2가 맞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EB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유도전류는 그렇지, 흐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0이니까. 만약에 EB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자기장의 변화의 결과가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만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EB보다는 당연히 커야 됩니다. 그러면 영역 1을 B라고 했을 때 영역 3가 EB고 영역 2 같은 경우에는 E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거는 영역 2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은 이제 4D일 때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에서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4D로 한번 위치시켜보자. 요렇게 갈게요. 4D. 자,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요렇게 X축으로 나눠보면 X축 위쪽 방향으로는 통과를 할때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요 아래 영역만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영역 2라고 세팅을 해볼 수가 있고 영역 3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 B만큼이었잖아요. 자, 이 변화를 한번 옆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다 써보면 나오는 방향의 영역 2의 자기장은 점점 감소를 해요. 변화야, 변화. 그리고 나오는 방향의 영역 3의 자기장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가 있으니까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감소해?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는 거를 만들어야 돼. 나오는 게 증가해? 그러면 나오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를 만들어야 돼.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요게 4D일 때 상황이에요. 그럼 요것도 한번 보자. D일 때. D일 때는 여러분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해요. 그리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영역 2의 자기장 B2가 증가합니다. 자, 이런 변화의 방해의 결과로서 들어가는 게 증가해? 그럼 들어가는 거 만들어. 나오는 게 증가해? 그러면 반대로 들어가는 걸 만들어주면 돼요.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것을 B2로. 아,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나오는 걸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자, 선생님이 지금 물결 치고 있는, 아니다. 체크하고 있는 걸 한번 봐보자. 요 체크하고 있는 요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예요. 그쵸? 그럼 그 말은 뭘까? 이러한 변화로 얘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기장의 결과가 이거인데, 이거 일대의 유도전류의 세기가 I0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유도전류의 세기는 I0가 될 텐데, 부호가 반대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플러스 Y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X equal 4D하고 D를 보니까 니은 디귿이 자연스럽게 둘다 해결이 됐네요.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기역은 I0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럼 디귿, 니은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각각의 위치에서의 자기장 변화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변화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변화에 방해하는 결과가 무엇일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문항입니다. 질량이 M3M, EM, 라지 M인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가 정지에 있대요. 정지. 아주 땡큐인 조건이죠. 정지에 있습니다. R자임이 0이에요. 자, 그리고 자, 잘 보셔야 돼요. P만을 끊었을 때.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 그럼 P만을 끊었을 때 A는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 B도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텐데 B는 BCD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죠. 얘네들이 각각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거리가 2L이 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대요. 그거랑 자, 다시 문제 보세요. Q만을 끊었을 때, 이제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를 끊었을 때 D는 내려갈 거고 A, B, C 한 묶음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2L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서로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일단 무슨 말일까? 자, 정지 조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동일한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각각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을 질량비로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이 M인 물체의 빗면 방향 R자임이 F다라고 한다면 3M인 물체는 그렇죠. 3F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C의 R자임을 빗면 방향 R자임 F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지 M을 스몰 M의 K배다라고 한다면 D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2분의 K의 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를 이용한다면 정지 상황, 즉 R자임이 0이다라는 것을 활용을 해보면 4F가 라지 F 더하기 2분의 K의 라지 F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P만을 끊었을 때 A 운동할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리고 B하고 C하고 D 묶음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 A의 가속도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A, B, C, D의 묶음 가속도의 T제곱. 그치? 그게 얼마가 나오면 돼요? 2L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Q를 끊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D 따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A, B, C가 하나의 묶음이 되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초기 속도 0이므로 2분의 1 A, D 가속도 T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A, A, B, C 묶음 가속도의 T제곱. 요게 2L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식을 쓴 겁니다. 실제로 바로 이해를 했다면 식을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거리가 똑같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T제곱, T제곱, T제곱, T제곱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 결론이 뭐냐면, A의 가속도의 크기의 합과 BCD 묶음 가속도 크기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그렇지. D의 가속도의 크기 더하기 ABC 묶음 가속도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가속도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뉴턴 제2법칙에 따라서 R자임과 질량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그렇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A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m분의 스몰 f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BCD는 질량합이 OM 더하기 라지M이니까 KM. 그리고 힘 같은 경우에는 F 더하기 2분의 KF에 3F 뺀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3F를 한번 빼봐요. 그럼 좌변의 결과가 얼마가 되죠? 그렇죠. F가 됩니다. 그러니까 ABC 가속도를 표현하기 위한 R자임은 결국에는 F와 같다라는 거예요. F. 오, 식이 뭔가 깔끔해졌어요. 자, 그 다음 AD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EM분의 EM이 아니죠. KM분의
2분의 K의 F.

더하기 ABC 질량합은 6M 그리고 알짜임은 ABC니까 4F-F 이렇게 되겠네. 4F-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F-F도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KF랑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분의 K의 라지 F. 됐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식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K라고 하는 것은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정리는 이제 수학이니까, 이 식을 정리했을 때 K가 4가 나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 여기로 다시 가세요. 우리 D의 질량을 KM으로 두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D의 질량이, 그렇지, 4M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가속도의 크기의 합이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특정 K의 값을 찾아내고 그 K가 D의 질량에 적용되어서 쓰여진다면 4M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19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입니다. 자, 문제의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은 마찰 구간이 나올 거고요.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마찰 구간 나올 거고, 용수철도 나올 거고, 굉장히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운동량 보존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전형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3M, 2M인 물체 A, B로 용수철 P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을 시켰대요. 자, 여기서 이제 D만큼 압축을 시킨 거고요. A는 마찰 구간 1을 지나서 높이가 H인 용수철 Q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또 압축을 시켰대. 여기도 D만큼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오른쪽도 보니까 여기도 D만큼 압축을 시켰어. 그죠? 자, 그리고 Q와 R의 높이는 서로 똑같고요. P와 S의 높이 차는 라지 H. 그리고 1, 2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마찰 구간을 한번 지날 때 각각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QR 용수철 상수는 똑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수평면에서부터 가장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뭐 H'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P에서 Q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손실되는 에너지를 W라고 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높이를 H2라고 해보겠습니다. H1이라고 할게요. 마찰구간 1이니까. 자, 여기서는 H2라고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P'이라고 하는 것을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에 라지 P는 mgh로 표현되는 형태. 그다음에 뭐 PH'이라고 하면 mgh'. 뭐 이걸 여러분들 문제 풀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그다음에 P1은 mgh1, P2는 mgh2, 그리고 K는 뭐 운동에너지는 굳이 쓰지 않을게요. 자,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요걸 이제 바로 아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D만큼 압축이 되었다가 분리가 되었죠? 자, 압축이 되었을 때는 정지 있는 상황이니까 분리 전에 운동량은 0이에요.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분리 후도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에너지 식 EK는 EM분의 P제곱에서 분리 후에 A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비는 질량비의 반비례예요. 그렇죠? 근데 A 대비의 질량비가 3대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그렇지. 2대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를 2K라고 해 볼게요.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그렇지. 3K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A부터 식을 한번 써 보도록 합시다. 자, A의 식은요. 2K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빼먹으면 안 되죠? 질량이 3이니까 3pH 프라임. 자,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쭉 내려가는데 마찰 구간 1을 지나게 됩니다. 마찰 구간 1은 손실되는 에너지를 W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여기에 도착해서 용수철을 D만큼 또 압축시켜요. 그러면 P 프라임의 에너지와 수평면에서부터 H만큼 높이 있으니까 3P, 질량이 3이니까 3M이니까 3P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요게 A에 관련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B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B는 초기에 운동 에너지 3 라지 K,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주의해야 되죠. 질량이 2M이니까 EPH 프라임. 그리고 마찰 구간 2를 지날 때 1과 같은 에너지만큼 손실된다 했으므로 W. 자, 요게 이번에는 바닥면에 도착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P 프라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요렇게 한번 빼볼게요. B에서 A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이 K가 될 거고요. K-PH'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P가 된다. 그러니까 K는 PH'-3P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식을 요 A 있죠? A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걸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P'. P'은 D만큼 압축시켰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분리가 되면서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로 나뉘어졌죠? 그 말은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A, B의 운동 에너지 합 OK와, 그렇지, 같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쓸수 있으셔야 되고, 이게 OK다라고 하는 것은 2K를 넘겼을 때 3K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한번 써볼게요. 3에다가 K를 대입하면 PH' 마이너스 3P 플러스 3P는 이제 좌변 3PH' 빼기 W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요. 이 W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을 없애기 위해서 W는 3mgh1이 되는 거니까 3을 한 번에 이렇게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 pH', 우변에 pH' 없어질 거고 좌변에 마이너스 3p 플러스 p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2p, 우변은 마이너스 mgh1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p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mgh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h1이 eh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찰 구간 2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도 똑같다 그랬어요. W로. 근데 그 W라고 하는 표현이 B는 질량이 2m이니까 emgh2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요게 3mgh1하고 같은 건데, 요 H1이 EH니까 H2는 자연스럽게 3H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요 H거든요. 그 H는 H1 더하기 H2예요. 그럼 여기가 EH이고 여기가 3H니까 전체는 얼마? 그렇지. 라지 H는 5H가 됩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죠? 해서 정답은 동그라미 2번 5H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치고 2점짜리 문항으로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는 다소 간단했어요. 자, 하지만 실제로 어렵게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명심하시고 어려운 문항들, 3점짜리 문항들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기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자나 ABC가 각각 마이너스 XA, 마이너스 D, D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림 나는 가에서 양전하인 A의 위치를 X equal XA로 옮기고 고정을 했대요.

자, 표에서는요,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각각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요 A가 여러분들, BC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위치해 있죠? 근데 나를 보니까 BC 고정되어 있고, 똑같이 XA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XA, 여기서는 XA. 그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보니까 C에서 0이래요, 여러분들. 두 전하의 외부에 있는 이 C라고 하는 전하에 작용하는 합성 전기력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 전하의 종류는 서로 반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가에서 3F, 나에서도 3F예요. 가 3F, 나 3F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B하고 C의 전하량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대칭인 상황인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C가 과연 플러스 전하인지 마이너스 전하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자, 나에서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보니까, 잘 보세요. 자, 이 흰색을 C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는 C를 어떻게 하냐면 밀 거예요. 그쵸? BC 사이의 힘, AC 사이의 힘은 이렇게 인력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A도 볼게요. B는 A를 이렇게 당길 거고요. AB 사이의 힘, A와 C 사이의 힘도 이렇게 인력이 되겠네. 그치? 자, 근데 이제 만약에 C가 플러스이다 라고 한다면 BC 사이의 힘은 인력, A와 C 사이의 힘은 청력, A와 C 사이의 힘은 청력, A와 B와 A 사이의 힘은 인력. 이렇게 표현이 되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A에서는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C에서는 플러스일 때 힘의 방향이 서로 같잖아요. 이렇게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같음을 통해서 우리가 크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 C에 작용하는, 즉,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AC 사이의 힘, BC 사이의 힘을 합할 때가 OF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3F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C가 양전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C가 양전하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니은에서 XA가 3D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가의 A와 그다음에 가의 C, 그리고 나의 A, 나의 C를 우리가 다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A에서는 AB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CA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그렇지, 0이에요. 그러면 A가 C를 미는 힘과 B가 C를 당기는 힘, 요 힘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가에 A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자, 가의 A 같은 경우에는 AB 사이의 힘에서 FAB라고 해볼까요? AB 사이의 힘에서 AC 사이의 힘을 빼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그치. 3F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의 B를, B가 아니죠? C를 보니까 BC 사이의 힘과 AC 사이의 힘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C를 볼게요. 나의 C에서는 AC 사이의 힘. 근데 AC를 가에서랑 B, 구분하기 위해서 AC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랑 FBC를 더한 결과가 OF가 나와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가의 AB하고 나의 AC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전하량의 크기가 BC가 똑같고요. 가에서 A는 마이너스 XA에 있고요. 나에서는 XA에

그러니까 A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가에서요, 나에서 A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그치. 크기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얘를 1, 2, 3, 4번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4번을 3번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3번식에다가 대입하면 FAB, 자, AC를 이렇게 대입하면은 FAB 더하기 FBC가 OF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1번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한번 더 써보면 FAB 빼기 FAC가 3F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두 식을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FBC 더하기 FAC가 그치. EF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2번에서 BC와 AC 사이의 힘은 R자 힘이 0임을 통해서 서로 크기가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둘의 크기가 같아? 둘을 더했을 때 EF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얼마라는 걸까요? 각각이 F. 얘도 F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보세요. FBC가 F면 FA에 얼마를 더해야 OF가 될까? FAB는 그렇죠. 4F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F, 지금 니은에서 XA가 3D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A하고 B, A하고 C 사이의 관계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거리에 대한 B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XA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FAB와 FAC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 대 AC는 얼마예요? AB는 4F, AC는 F. 그러니까 결국에는 4대 1이에요. 그럼 거리의 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쿨롱 법칙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AB 사이의 거리와 AC 사이의 거리는 1대 2가 될 거예요. 그지? 그럼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AB 사이의 거리는 XA 빼기 D. 그리고 AC 사이의 거리는 XA 더하기 D.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EXA 빼기 ED는 XA 더하기 D가 될 거고 XA는 3D가 된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에서 AB, 가에서 AC 사이의 힘의 관계를 파악해서 쿨롱 법칙에 적용해가지고 거리의 비를 찾아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지 않았죠? 그죠?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얼마일까요? A가 B를 당기고 있어요. 그쵸? A가 B를 당기고 있는데, A가 B를 당기는 힘은,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F였어요. 그리고 C가 B를 당기고 있는데 BC 사이의 힘은 F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보면은 3F가 나와야 돼요. 가에서는 3F. 이제 나에서 보면은 B가 C를 당기고 있고요. A가 B를 당기고 있는 거죠. C가 B를 당기고 있고 A가 B를 당기고 있는데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 조건에 따라서 요 조건에 따라서 A와 C 사이의 힘, 그러니까 BC 사이의 힘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F 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AC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게 4F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은 3F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AB 사이의 힘이 그렇지 F 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가 F가 되겠네. 그러면 나에서는 EF가 되겠구나 해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렇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문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6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5회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번부터 13번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은 남아있는 14번부터 20번까지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이 있죠. 요 문항들 한 문항 한 문항 내가 어떤 생각들 했어야 하는지 짚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항풀이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개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그 집중해야 되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일단 화학식량과 몰, 화학반응식 특히 이 안에 양적관계 요 문항들 좀 집중해서 풀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문항이기도 해서 우리 오늘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어야 하고 그럼 이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어야 하는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동적 평형 이거 pH, pOH 관계 파악하면서 미지수 특정하는 문항이 있었거든요. 크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출제된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가 얼마나 노련하게 문항들을 접근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적용하기에는 좋은 문항이었어요. 그간 내가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항 해석을 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오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화반응, 중화적정 실험에 대한 것이었는데 밀도와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미지수를 어떻게 썼는가 이게 좀 중요했거든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주관식 여러분 선원수령의 문항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선택형을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활용하면서 문항을 푸셔야 돼요. 그런 거 내가 바르게 방법들이 숙지되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라서 우리가 화학반응식 완성할 수 있었는지 특히 금속의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은 더 난도가 점점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양전하량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모두 미지수 특정이 가능했는지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집중해야 되는 개념들 머릿속에 잘 한번 넣어주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13번까지 문항을 풀었었거든요. 오늘은 14번부터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요. 원소 X와 Y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X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를 마이너스 2다라고 우리한테 이미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미지수 조합에 대한 값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화학반응식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 산화환원 이거 가지고 화학반응식 완성할 때는 증가한 산화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결정해가지고 화학반응식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반응물에서 Y의 산화수, 생성물에서 Y의 산화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됐을까? 이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반응물에서 Y의 산화수 보니까 산소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산소의 경우에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Y의 산화수를 플러스 5로 한번 볼까라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를 플러스 5라고 보게 되면 하나당 마이너스 2, 전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요 m에 해당하는 값이 3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응 후에 생성물에서 y의 산화수를 우리가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플러스 2로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소 마이너스 2니까 더해서 0이 돼서 이 숫자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산화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한번 지금 산화수 맞춰봐 주시면, 이제 우리 X를 한번 결정해 볼게요. X의 경우에 얘는 이온이니까 마이너스 2 그대로 한번 적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X 하나가 플러스 6이었겠구나라는 산화수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우리 확인을 할게요. 먼저 X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이 됐죠. 그러면 8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증가된 걸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럼 산화수가 8만큼 증가했구나. 이렇게 표시. 자, 그 다음에 Y를 보면요. 플러스 5였는데 플러스 2가 된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3만큼 감소했구나. 그럼 우리 공부했을 때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쟤는 8만큼 증가했고 얘는 3만큼 감소했으니까 같게 맞춰 주려면 여기에는 3을 곱해 주시고 여기에는 8을 곱해 주시면 증가한 산화수 24, 감소한 산화수 24로 맞춰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3을 곱해 주기로 했으니까 A에 해당하는 걸 3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3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B에는 8을 곱해 줘야 되니까 여기 B에는 8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화수가 변화하지 않은 원자는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개수들을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산소의 경우에는 3개짜리가 8개 있으니까 총 24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응 후에도 24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4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12개 있어요. 그럼 나머지에서 12개 가지면 되는데 하나짜리가 8개 있으니까 8개 빼면 4개만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 하나짜리 있으니까 D에 해당하는 것이 4였겠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바로 수소까지 결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2개짜리가 4개니까 총 8개 있는 거고 수소는 여기 하나 있으니까 C에 해당하는 게 8이었겠다. 라고 모두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우리 모두 찾은 거거든요. A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3이라고 적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B는 우리가 8이라고 찾았고 마지막에 수소 이온 앞에 있는 C도 8이라고 찾아주신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은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요. 결국에는 B와 C를 더한 바로 16이라고 하는 것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5번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 문항을 보시면서 내가 조금 낯선 산화환원 반응식이 등장했을 때도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맞춰가면서 미지수를 모두 다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면 내가 정말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문항이었어요. 요 문항 가지고 여러분의 숙련도를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1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25도씨의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부터 다는 각각 염산 수용액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시된 것은 일단 pH에서 pOH를 뺀 값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를 보면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그거 지금 몰수로 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부피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몰수, 그리고 몰수비, 그리고 부피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그렇죠. 몰농도의 비를 알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롱

정도의 비를 안다는 건 이걸 가지고 pH가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이 문항을 풀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가와 나에서 한번 보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그럼 20y 대 y니까 이 비율이 20대 1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럼 거기를 부피비 구해볼게요. 1대 5라는 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그럼 1대 5입니다. 그럼 이거 나눠주시면 그게 결국에는 몰농도의 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해주시면 10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해주시면 1이 되는 거니까 100대 1이 되는 이걸 보면서 얘가 지금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의 비가 100대 1이 되는 거니까 얘를 pH로 바꾸게 되면 결국 가에서 나보다 pH가 이만큼 더 작겠구나라고 하는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미지수를 좀 써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pH를 제가 지금부터 A라고 한번 둘 거예요. 그러면 pOH는 당연히 14-A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문항에서는요. 단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10^-14제곱입니다 라는 걸 줬기 때문에 pH와 pOH 더해서 14라고 하는 값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pH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고 했고 가에서 pH가 이만큼 더 작은 거였으니까 나의 pH는요. A에다가 이를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걸 또 14에서 빼주시면 12-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pOH였을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제시되어 있는 미지수 특정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pH에서 pOH를 뺄게요.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 A-14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X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2로 약분하면 A-7에 해당하는 게 X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 다음도 pH에서 pOH를 뺄게요. 그러면 이 A에서 마이너스 10에 해당하는 게 X 플러스 1인데 X를 우리가 A-7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1을 더해주시면 A-6인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A는 넘기면 A만 남을 거고요. 10 넘기면 4가 되면서 우리가 A가 무엇인지 찾아낸 거예요. 아, 그러면 가에서 pH는 4의 값이었고 그러면 얘는 10의 값이었구나. 그러면 두 개 빼볼게요.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X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맞는지 그 다음 걸로 확인. 여기에 보면 여기다 4를 넣으면 pH 6이고요. 얘는 8이 되죠. 빼주시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우리가 X를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보세요. 더해주시면 이 값이 6이 되는 거죠. 그럼 pH와 pOH 빼가지고 6이 되는 거 우리 어떻게 연습했냐면 요거 반으로 나눠요. 그럼 3이 되는 거죠. 그럼 7에서 한 번은 3을 더해주고 한 번은 7에서 3을 빼주는 거였잖아요. 그럼 pH가 10이 되는 거고 pOH는 4가 되면서 10에서 4를 빼서 6이 나왔던 것이다 라고 판단을 모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정만 할게요. 가와 나의 경우에는 pH가 pOH보다 작아요. 산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시했던 거에 하나는 염산수용액,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염산수용액이거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와 나의 경우에는 염산수용액이 될 거고요. 다의 경우에는 pH가 pOH보다 큰 거죠. 그럼 염기성이니까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입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자료 해석했으니까 기억본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염산수용액입니까? 이거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겠죠. 두 번째 보면 가의 pH, 이거 우리 4라고 이미 찾은 거예요. 나의 pOH, 8이라고 이미 찾은 거죠. 그 값은 2가 맞습니다. 니은 옳은 보기. 디귿을 볼 건데 디귿도 우리가 연습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가에서 OH-의 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에서 우리는 pOH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농도로 바꾸면 10^-10제곱인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양으로 가려면 이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비율로. 비율로 접근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밀리리터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이에서 보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거든요. 그럼 pH 보면서 얘도 몰농도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될 거고 그때의 부피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그 값이 10입니다 라고 하는 디귿은 당연히 옳은 부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골라주시는 거니까요.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항은 내가 그동안 pH에서 pOH 뺀 값, 이거 정말 많이 우리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거 내가 연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좋았어요. 일단 이두 개를 보면서, 아, 몰농도에 대한 비를 알수 있겠다. 몰농도에 대한 비가 나오면 내가 pH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할수 있어. 그럼 미지수 처리에서 가와 나의 pH와 pOH를 모두 측정하고, 그럼 X에 대한 값이 나오니까 X 넣어가지고, 다에 대한 정보도 모두 가지고 오면 되는 문항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 문항 여러 번 연습하시면서, pH, pOH 모두 다룰 수 있는지, 나의 이해도를 꼭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을 볼 건데요. 다음은 중화적정 실험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풀던 중화적정 문항보다는 저는 좀 어려웠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 문항을 푸는 구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X분의 Y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택형 문항을 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답 안에서, 우리 답 안에서, 보기 안에서 정답을 고르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골라야 하는 답안, 보기 선지를 한번 보세요. 모두 D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곱해져 있죠. 즉, 분모에 다 D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그냥 내가 D를 1이라고 놓고 푼 다음에 문항의 답을 구하고 마지막에 그냥 D분의 1 곱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미지수 하나는 덜어놓고 갈 수가 있죠. 그러면 훨씬 더 계산하기도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아, 모두 다 보기 선지 안에 분모에 D가 있네. 나는 D를 1로 놓고 풀 거야. 그리고 나다푼 다음에 D분의 1 해서 그 값을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에요. 25도씨에서 밀도가 D g 퍼 밀리리터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밀도를 그냥 1로 놓고 보겠다. 밀도가 1이에요. 그러니까 부피 제시되면 그냥 질량으로 볼 거고, 질량으로 제시돼도 그냥 부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거기에 아세트산 수용액을 준비를 한대요. 가의 수용액 5ml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뒤쪽에 살짝 한 장만 넘겨갔다 올게요. 보시면 가의 아세트산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이거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실험을 100g 가지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했냐면 5ml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밀도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밀도는 부피는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 밀도를 1로 처리하고 보기로 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100g 가지고 실험했을 때의 질량인데, 내가 100g 가지고 실제 실험을 안 했고, 5ml 가지고 했는데, 밀도를 1과 1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5g 가지고 실험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5g 가지고 실험한 데이터 값을 얻을 건데, 실제 문항에서는 100g 가지고 실험했을 때 몇인지가 나는 궁금해요 라고 우리한테 물어본 거니까, 내가 다 모든 절차를 통해서 구한 값을 정해지면 실제 이 값으로 갈 때는 몇배 해야 돼요? 그렇죠. 20배 해서 그 Y를 구하면 되는구나. 내가 실제 이 실험은 밀도 1로 처리하면서 5g 가지고 실험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되셨죠? 그래서 얘도 그냥 그람으로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당연히 그 값도 우리한테 그람으로 안 준다고 했어요. 뭐에 대한 값으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한테 몰농도에 대한 값을 아마도 줄 거다.

그럼 몰롱도에다가 빨리 부피를 곱해서 몰수에 대한 정보로 가지고 오고 여기는 부피를 곱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우리한테 준 분자량 있는 거죠? 분자량을 곱해줌으로써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요 질량에 대한 값을 찾아낼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문항에 보시면 이제 이 수용액 5ml에 물을 넣었대요. 그럼 우리 희석한 거죠. 희석하면 부피 몇 배인지 확인, 그럼 몰롱도는 거기에 반비례 할 거다. 그 연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5ml였는데 수용액을 20ml로 만들었대요. 그럼 지금 부피가 4배 됐네. 몰롱도 몇 배? 4분의 1배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A몰롱도라고 만약에 생각한다 하면 그 전에 얘는 4A몰롱도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20ml 다 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A몰롱도라고 하는 거 내가 몇 ml 갔냐면 10ml를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0.1몰롱도 염산수용액 10ml를 혼합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양이온의 양이니까 그럼 요 안에도 요 몰롱도와 밀리리터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0.1에다가 그리고 요 10ml라고 하는 걸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물을 넣어가지고 얼마만큼으로 만들었냐면 50ml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럼 몰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M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최종 수용액의 부피는 50ml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대로 두고 우리 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만든 M몰롱도라고 하는 거 20ml를요 삼각 플라스크에 놓고 페노부탈레인 용액 떨어뜨린 다음에 0.1몰롱도 수산화칼륨으로 적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수산화칼륨의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아, 내가 여기에서 말한 요 몰롱도 1일 때 얘를 20ml 적정을 하는데 뭐 이용했냐면 0.1몰롱도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몇 ml 들어갔습니까? 라고 보면 x ml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어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나는 그냥 얘가 궁금한 거예요.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구하러 가는 길에 특정해야 되는 미지수가 너무 많은 것뿐 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요 X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밑에 어떤 힌트가 있었냐면 요런 힌트가 있었어요. 라 과정 후에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K+ 칼륨 양이온의 몰롱도. 근데 여러분, 칼륨 양이온의 양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몰롱도를 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0.1몰롱도였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는 80분의 8 몰롱도였는데 얘는 양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몰롱도가 80분의 3 몰롱도가 됐대요. 몰롱도 몇 배? 8분의 3배. 아, 그럼 부피가 변한 거죠. 부피가 3분의 8배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 X에다가 부피가 3분의 8배 된 게 X에다가 얼마만큼을 넣어줬냐면 20ml를 넣어줬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식을 하나 세워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X를 넘기면 3분의 5X라고 하는 게 2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결국엔 몇이 될 거냐면 X가 12였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넣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게 그러면 12라는 것이었어요. 요거 10으로 약분되고 요거 6이 되면요. 결국 요 M에 해당하는 값은 0.06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개 곱해주시면 이 값은 3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얘가 1인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이 2를 가지면 되는 거죠. A에 해당하는 것은 0.2였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앞으로 문항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0.8, 그럼 부피를 곱해야 되니까 200분의 1이었던 거고, 분자량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100이 될 거고, 요거는요, 30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24가 되니까 100분의 24가 되는 거죠. 요거 다시 한번 약분을 요렇게 해주시면 몇이 될 거냐면, 25분의 바로 6이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값이냐면, 바로 우리가 5g 가지고 실험했을 때 25분의 6이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20 곱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요거 약분해 주시면 결국 5분의 24g이라고 하는 것이 y 값이었다라고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에 보면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요 y라고 하는 걸 5분의 24로 찾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걸 x로 나눠주라고 했어요. 우리 x는 이미 9하고 왔거든요. x는 1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거 요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결국 5분의 2였는데, 우리가 계산한 건 미지수 하나 떼놓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한 다음에 d분의 1 곱해줍시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다 그냥 d만 요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2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풀었던 그 구조에서 달라지는 문항은 아니었거든요. 몰롱도 계산하면 부피 곱해서 몰수 가지고 올 거고, 분자량 곱해서 질량 가지고 오는데, 나는 100g 다 가지고 실험한 거 아니니까 거기에 배수만 해서 답을 구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했었어요. 내가 문항들 바르게 풀수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 구조들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금속 A부터 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입니다라고 하고, 우리한테 실험 과정 그리고 결과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의 반응성 문항이 나올 때는 우리가 어쨌든 양전하량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항의 유형이거든요. 그럼 우리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옳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1가 양이온 12mmol 들어있는 수용액, 우리 N은 그냥 빼고 갈게요. 그러면 수용액 불이 밀리리터를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금속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반응이 일어나고 석출되고 다될수 있는데, 어쨌든 양전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전하량은 요거 두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플러스 12로 계속 맞춰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가이의 비커에 XM몰을 넣어서 반응 완결시키고요. 나의 비커에다가 C3M몰을 넣어가지고 반응을 완결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과정에서요, B3 플러스는 C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나이에서도 다이에서도 플러스 12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조건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얘네가 몇 몰로 존재하고 있을진 알수 없는데, 그 양이온의 양이 6몰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X 곱해주시고 그 X를 특정해 주셔도 당연히 문항은 쉽게 풀리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4몰이 있다라고 하면, n을 빼고 가면 이거 이미 곱해서 12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얘를 3만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3이 되고, 그럼 나머지 3, 두개 더해서 6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플러스 3이 되니까 양전하량의 함이 플러스 12로 유지되는 걸 바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a 플러스 이게 남아 있는 거니까 넣어준 b가 모두 반응했을 것이고, 넣어준 이 b는 3mmol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3mmol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 여기서도 플러스 12가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양이온의 양 C의 경우에는 CN 플러스는 1.5mmol이 있는 거고, 요거 두개 더했을 때 A 얘를 대체하는 거니까 플러스 3을 감당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M에 해당하는 것은 E였을 것이다 라고 쉽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M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E로 결정을 했고,
했고요. X에 대한 건 산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값이 2냐고 물어봐서 기억은 당연히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 과정

후에 요다 과정이거든요. C에 근데 요거 고체의 양을 물어봤어요. 그럼 3엔몰 넣는데 얘는 1.5엔몰만 녹아 들어갔으니까 1.5엔몰은 남아 있을 거고 더 이상 A 플러스가 없죠. 모두 석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엔몰은 모두 석출됐을 겁니다. 그럼 그게 그 값이 4는 아니니까요. 니은도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디귿 볼게요. 다 과정 후에 양이온수의 비를 물어봤는데 우리 이미 구했어요. 3대 1.5, 2대 1이 되는 거죠. 2대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귿까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셔서 정답은 디귿 하나만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요 문항 보시면서 금속의 반응성의 경우에는 요런 요 정도의 난도에서 크게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양전하량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 위에 내가 미지수들을 빠르게 좀 특정할 수 있는가 그런 연습들이 되어 있는지만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XY가 반응하여 Z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하고,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요. 마저 한번 문항을 좀 읽어보면, 그림 가는 실린더에 XY를 넣은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의 실린더의 일부가 반응한 것을, 그 다음에 다는 나의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킨 거래. 그러니까, 완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둘 중에, 반응물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소모함으로써 반응하는 총량을 결정하는 물질이 있었다. 라는 얘기니까 한개 반응물을 잡아야겠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나는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문항을 많이 푸는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이 문항을 많이 풀어보다 보면 어떻게 문항들을 풀어야 하는지 세줄쓰기 먼저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문항으로 달려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달려들기 전에 문항에서 나에게 어떤 정보 보드를 주고 있지? 그걸 먼저 파악하면 훨씬 더 우리가 세줄쓰기 하는 그 시간, 우리가 정보 찾고 하는 그 시간들을 좀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눈이 먼저 가야 하는 것은 화학 반응식이에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럼 이 반응에서 X1몰, Y2몰 반응하면 Z2몰이 생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반응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만큼 반응한 라고 한다면 3몰이 사라지고 2몰이 생성되는 거죠. 아, 이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1몰씩 감소하는 반응이구나라는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전체 부피는 어쨌든 몰수에 비례할 거니까 전체 부피의 변화, 전체 몰수의 변화를 보시면 되겠죠. 얘는 지금 18부피, 18몰이라고 볼게요. 얘는 16몰. 그 다음에 여기는요, 13몰, 아, 감소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보시면, 얘가 반응이 일어난 게 2몰 감소한 거라면, 얘는 3몰 감소하고 있으니, 반응이 일어난 게 2대 3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총 반응이 5만큼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B로 얘기하고 있어요. Y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면 얘는 그 5에 해당하는 반응이 일어날 만큼 존재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떤 힌트를 볼수 있냐면, 그러면 3만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Y는 6W 필요했던 것이고, 이거 다 반응한 거였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만큼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4W가 필요할 거고 6W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여기에서는 10W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요 개수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개수대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반응할 때 Y가 2몰씩 감소하니까 3몰이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가정하는 거죠. 그럼 얘가 6몰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10몰이었던 것이구나. 그러면 반응이 이 반응 계수대로 두번 반응하면 Z는 그때 4몰만큼 생성이 되었을 거고 이 계수대로 세번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Z는 10몰 생성되었던 것이겠다라는 이 계수비를 따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13몰, 16몰, 18몰? 그럼 얘가 3몰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응이 반응

0: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세번 반응하면 산물 감소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6몰 있었을 텐데, 다 더한 게 16몰인 거죠. 얘가 이만큼 두번 반응이 일어났으면 여기에서 더 더해서 8만큼 존재했을 텐데, 두개 더해서 실제로 18몰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서 모든 걸 특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우리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에는 10W, 그냥 우리 W 떼고 갈게요. 10이 다 반응했죠. 근데 X는 4가 다 반응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 X에 지금 3몰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산물 남아있다는 건 1.5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비를 따져보면 2.5만큼 반응했다는 거고, 그때 Y는 10이 다 반응한 거죠. 따라서 10만큼 다 반응했습니다. 그럼 생성물은 우리 질량보존법칙 써야 되는 거죠. 반응물의 총량과 생성물의 총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요거 두개 더해주는 게 12.5가 되면서 결국 우리는 질량비를 찾아주신 거예요. 요거 질량비 적어보면 1대 4대 5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바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쓰시면 되는 거죠. 개수비가 1대 2대 2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바로 분자량비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2대 4대 5입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그냥 내가 생각 없이 그냥 원래 푸던 관성대로 그냥 세줄 쓰기하고 문항을 푸는 게 아니라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 반응식의 개수가 의미하는 거 보고 전체 몰수의 변화를 보면서 아, 내가 몰수를 이거 비율로 특정할 수 있겠네. 그러면 간단하게 질량비 구하고 부담에 몰비 구하고 그다음에 바로 분자량비를 바로 구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사실 토대로 기억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에서 실린더 속에 Z의 질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성물만 넣고 여기 반응이 완결된 다음에 Z가 생성된 거니까 생성물의 총량과 반응물의 총량은 같아야 돼요. 12.5W입니다라고 하는 기억은 당연히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우리 X의 분자량을 2의 비율로 볼 때, 그 다음 Z의 분자량의 비는 5라고 본 거죠. 그러면 2분의 5입니다. 라고 하는 니은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볼게요. 가에서 실린더 X의 양분의 Y의 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요거 우리 이미 몰수 계산 이미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걸 8, 그리고 Y에 해당하는 걸 10으로 본다면 4분의 5입니다라고 하는 D급번도 당연히 옳은 보기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골라주실 거니까요. 정답 5번으로 특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항이요, 굉장히 좋은 문항이었어요. 간단한 문항 같지만 내가 제시되어 있는 걸 그냥 풀려고 문항 속으로 막 달려들어 가지고 내가 그냥 문항 풀던 그 습관대로 버릇대로 풀려고 그냥 답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고, 문항 보면서 어떤 정보가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지? 그거 조합해서 기역, 니은, 디귿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았거든요. 요 문항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의 스킬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우리가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우리는 바로 1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가의 실린더에 지금 X2Y 기체 11W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에는 가의 실린더에다가 ZY2 11W를 첨가된 걸 나타낸 거래요. 그 다음에는 다에는 나의 실린더에 X2 14W가 첨가된 것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을 내가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었느냐가 이 문항을 풀었을까 못 풀었을까 그거를 가늠하는 척 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 서술이 뭐였냐면 실린더 속 기체 1g에 들어 있는,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했거든요. 1g에 들어 있는, 근데 얘는 혼합 기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구체적인 몇 그램인지가 질량에 대한 정보가 아예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볼게요. 1g에 들어있는 X원자 수비. X원자는 뭐예요? 얼마나 있는지 보고 분자당 X원자 수 곱해주시면 바로 우리 계산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와, 나에서 다, 나 대 다, 여기에서요. 몇이라고 줬냐면 6대 11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요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문항 속에서 실린더 속의 기체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한 서술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아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피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아 그럼 나는 그냥 이 부피를 지금부터 몰수로 볼 거야. 그럼 여기 넣어준 X2Y11, 우리 W 빼고 갈게요. 11g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지금부터 얘를 1몰이라고 볼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첨가했어요. 근데 얘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얘 1몰이 있는 거고 근데 EV가 됐다는 건 부피 2배, 몰수 2배? 그럼 얘 들어온 것도 1몰이라는 얘기잖아요. 얘도 1몰인가 봐. 되셨죠? 자, 여기다가 이걸 첨가했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몇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얘 아까 있었던 애, 얘 1몰, 얘도 아까 있었던 애 1몰, 얘가 몇 몰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구나. 그럼 그 정보를 아마도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던 실린더 속 기체 1g에 들어있는 X원자수의 B, 이거 가지고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1g에 들어있는 이거 등장하면 우리한테는 질량에 대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이에 해당하는 거 우리 W 빼고 가면 11, 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전체 질량이 22분의 그러면 X원자 수라고 하는 거는 분자의 양에다가 분자당 X원자 수를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얘가 1몰이다 1몰이다 지금 가정하고 문항 풀고 있으니까 X가 어디에만 있냐면 여기에만 있거든요. 아 얘가 1몰 있다고 하는데 분자당 X의 원자 수가 2예요. 그러면 곱해주시면 그게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내 우리 비율로 갈 거니까요. 그럼 다에 해당하는 건 11, 11, 14를 더해주시는 거니까 그냥 22에다가 14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36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가 지금 1몰에 X 지금 먼저 두 개 있으니까 동일하게 2에다가 어디에도 X가 있냐면 여기도 X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우리는 몇 몰인지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A몰 이렇게 둘게요. 그럼 분자의 양이 이 A몰이고 분자당 X의 원자수가 2니까 여기다 이 A를 더해준 이 B가 6대 11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그냥 던져준 것이었다고요. 근데 얘를 보면 요거 요렇게 약분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얘 비율을 다시 표현하면 이거는 결국 11분의 1대 6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금 11분의 1이에요. 결국 이 값이 몇을 가지면 되냐면 6분의 1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값 몇을 가지면 돼요? 6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A가 4가 되면 되니까 아 A는 2몰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X2-14WG이 2몰이면 X2 바로 1몰에 해당하는 것은 7WG이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X 그리고 Y, G에 우리는 원자량의 비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X2가 지금 7, W 빼고 가면 7이라고 하면 X 하나당 3.5의 비로 본다면 X2, X2 똑같이 있는데 Y 하나 더 붙었더니 4g이 더 붙었죠. 그러면 Y는 원자량의 비가 4로 볼 수가 있겠구나. 근데 그게 Y 두 개 있으면 8이 될 거고 Z가 붙었더니 또 11이 됐대요. 그럼 Z의 원자량 비는 3이 되겠구나. 결국 얘네는요. 7대 8대 6의 비를 갖는 것이구나 라고 모두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우리한테는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1, 1, 2 그대로 더해주시면 요 X는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넣어주시면 얘는 4의 값을 갖는 거고요. Y의 원자량의 비를 우리가 8이라고 했어요. 8 넣어주시고 그 다음 Z의 원자량의 비를 6이라고 했으니까 6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도 약분이 되니까 결국 그 값은 3이었다라고 해서 정답이 여러분 3번에 있었어요.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항 보실 건데 어디가 여러분들이 조금 난도 있게 느껴졌을 수 있냐면 단 그 풀이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이 풀이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문항 속에서는 어떻게 제시했냐면 실린더 속 기체 1g에 들어있는 이라고 얘기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실린더가 전체 몇 g인지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한테 제시된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1g에 들어있는 그거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것이 X 원자수의 비였으니까 우리가 특정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분자 양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 그냥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라고 하면서 얘를 1몰로 보고 1몰 1몰이라고 봤으니까 얘를 미지수 A몰이라고 칭해주시면서 A를 먼저 특정하고 나면 문항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 문항들을 여러분 꼭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 문항 사이에 어떤 저 정보들이 제시가 될 때 실린더 속에 뭐 모든 기체 1g에 포함돼 있는 1g에 들어 있는 이런 표현 등장할 때 아직도 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법들을 알고 있는지 특별히 이런 혼합 기체의 경우에는 질량 제시가 됐으니까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그 방법 반드시 꼼꼼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항, 20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은요. 표는요. 세 가지 수용액이에요. 그래서 A몰롱도 염산 수용액, 그 다음에 B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그 다음에는 0.1몰롱도 YOH2거든요. 이거 수용액,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한테는 그냥 이온수비 분석하는 그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한테 제시할 때 세 번째 요 수용액의 경우에는 몰롱도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거든요. 이거 0.1몰롱도에 해당합니다. 이거 이용하면 사실 요 문항이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물론 여기 제시되어 있는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수의 비 요거 가지고도 풀 수는 있는 문항이었는데 우리는 제시되어 있는 몰롱도가 있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이용해보면 저는 가, 나, 다 적혀있는 거에 왼쪽에는 양이온 그리고 오른쪽에는 음이온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몰롱도와 부피 그대로 곱할 건데 우리는 미리몰 사용해보면서 어쨌든 비율로 접 끝날 거라서 해석이 가능한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 곱해 주시면 지금 Y 2 플러스 양이온이 한 개 생성될 때 OH 마이너스는 그렇죠. 두 개 생성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부피가 같으니까 여기 역시 1, 2로 체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부피가 두 배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수의 비를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H 플러스의 경우에는 산성의 경우에 존재하고 중성이나 염기성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거죠. 그러나 반드시 누구는 있어야 되냐면 구경꾼 이온은 존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부피가 있고 세 개의 수용액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 여기 나트륨 이온, Y, E 플러스라고 하는 구경꾼 이온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개는 모두 구경꾼 이온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지금 1만큼 존재하고 있으니까 얘도 1만큼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기는 1가 염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OH-도 1만큼 만들어냈을 겁니다 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부피가 두 배가 됐거든요. 그러면 양이온 이만큼 만들 때 음이온 이만큼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다시 절반이 됐으니까 1, 1만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에 보면 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음이온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지 더 볼 수가 없는데 나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 수 B라고 하는 것이 1대 2대 2의 B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미 1대 2까지는 찾았으니까 얘가 2의 B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누구냐면 수소 양이온이거든요. 수소 양이온은 알짜 이온으로서 반응에 참여해요. 그 안에 OH-가 있다면 반응 다 하고 OH-가 더 이상 없으니까 H+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반응 다 하고 그 나머지가 이만큼 존재했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럼 누구랑 반응하냐면 H+는 OH-랑 반응한단 말이에요.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와 함께 여기 있는 거와 함께 즉 4만큼 반응했다면 아 원래 6만큼 있었을 것이고 4만큼 반응하고 현재는 2가 남았구나. 그래서 1대 2대 2의 B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배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1가산이기 때문에 얘가 6을 만들어냈다면 음이온도 6을 만들어냈을 거고 부피가 절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3이 될 거고 3이 될 거예요. 이거의 중간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5 얘도 4.5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용액의 액성을 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OH-3, H+3만큼 반응해서 가의 경우에는 얘는 중성이었던 것이구나 라는 결정이 가능해지고요. 나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OH- 다 반응하고 H+가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경우에는 산성이었습니다 라고 최종 액성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이의 경우에는요 4.5 이거 다 반응하고서도 0.5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럼 OH-가 남아있으니까 다이에 있어서 최종 액성은 바로 염기성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 수 B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럼 모든 양이온 수 B라고 하는 건 얘네 둘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Na+, 그리고 Y+, 순서로 쓸 때 그것이 1대 2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억까지 모두 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부터 보면서요. 옳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B를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문항에서 A가 무엇이었냐면 염산수용액의 A몰농도,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수용액이 B몰농도였거든요. 몰농도를 물어볼 때는 결국 같은 부피 안에서 몇 개씩을 만들고 있는지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가에 있어서 10ml와 나에서도 10ml 각각 에서 몇 개씩을 만들고 있는지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의 경우에서 10ml에서는 지금 우리 분석한 대로라면 3개. 근데 나의 경우에는 10ml에서 지금 2개씩 만들고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3대 2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넣어주시면 3분의 2가 되어야 하는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1대 2라고 찾았는데요. 기억이 1대 2로 적절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가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첫 번째로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을 먼저 한번 구해보고 어떻게 또 구할 수 있었는지를 두 가지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의 경우에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음이온이라고 하면 음이온 요거 3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을 적어주시고 부피로 나눠줘야 되니까 부피는 올릴게요. 다 더해주시면 25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나이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예요. 그럼 나이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는 6이 되니까 위에다 적어주시고 부피로 나눠줄 거죠? 다 더해주시면 그 부피는 40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요렇게 2로 약분이 되고요. 얘는 5가 되고 얘는 8이 될 건데 요렇게 다시 약분이 되니까 결국 4분의 5였다라고 확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니은 하나 골라주셨어야 돼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모든 음이온, 모든 양이온 혹은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시되어 있는 요 값이 있는데 요 거기 값에 이 몰농도의 합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결국 모든 음이온의 양, 모든 양이온의 양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였잖아요. 물론 지금의 현 문항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몰농도의 합을 가지고 문항 해결해 주셔도 되지만 앞으로 어떤 문항이 어떻게 복잡하게 제시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면 나는 반드시 전체 부피를 곱해줌으로써 모든 음이온의 양, 모든 음이온의 양, 양에 대한 정보로 다시 가져오면 우리가 분석했던 이온 수비를 그대로 활용해 주면서 문항들을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문항과 연계해서 개념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모든 양이온의 양 혹은 모든 음이온의 양 요거 정리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일단 모든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량을 결정했어야 되죠. 그래서 최종 수용액의 액성이 뭔지가 중화반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량의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걸 먼저 과량의 혼합전 이온의 양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혹시나 들어온 것 중에 이가가 있으면 이가의 구경군 이온의 양만큼은 빼서 우리가 모든 이온의 양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였죠.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제시가 됐어도 그러면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서 결국에는 모든 이온의 양에 대한 정보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바뀌어서 모든 양이온의 양을 물어본다라고 해도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과량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과량이 산성인 건지 염기성인 건지 그 과량의 양이온의 양을 먼저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제 뭐만 봐야 돼요? 그렇죠. 들어온 것 중에 이가가 있는지 이가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되죠. 이가에 양이온이 있다면 그럼 그 들어온 이가의 양이온 양만큼은 빼주시면 되는 거고 보기 안에 제시된 정보 중에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술이 등장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전체 부피를 곱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모든 양이온의 양에 대한 정보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모든 음이온의 양 이것도 방법 동일한 거죠. 과량의 음이온의 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과량 결정했으니까 혼합점 음이온의 양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하시고 무엇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그렇죠. 들어온 것 중에 이가가 있는지 이가가 없는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 게 이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가의 음이온의 양만큼은 반드시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빼고 나면 우리가 모든 음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 문항에서 제시하게 될 때 우리가 앞에 문항으로 살짝 돌아가 본다면 우리한테 제시했던 것처럼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 아니면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 이렇게 제시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냥 전체 부피 각각 곱해줄 거고 모든 음이온의 양, 모든 양이온의 양, 모든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서술로 바꿔서 이온수비 분석한 거 가지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했던 과량 결정하는 거, 들어온 이가의 구경꾼 이온 빼주는 거, 그게 양이온과 음이온과 관련해서도 과량 결정하시고 혼합전 이온의 양 찾은 다음에 들어온 이가의 양이온이 있는지, 들어온 이가의 음이온이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셔가지고 빼준 다음에 이온의 양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요 5회에 해당하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들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문항 풀었던 것 중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거 굉장히 어렵다 라고 느끼는 문항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항 풀 때 요 부분을 넘어갔으면 괜찮았다, 요 부분을 생각해냈으면 이 문항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짚어드렸거든요. 그 부분 꼭 점검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학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제가 또 진행을 할 건데요. 물의 자동이온화와 pH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4페이지. 최근에 이제 4페이지 등장을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2페이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3페이지로 거의 이제 고정화돼 있고 3페이지에서는 최강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슬며시 4페이지로 등장하기 시작한 그 파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제가 좀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도 좀 중요한데 최근의 경향과 예전 경향이 좀 완벽하게 달라진 파트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제가 3차시에 걸쳐서 제가 꼼꼼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차시 이 3개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차시거든요. 그러니까 1차시에서 지금부터 23문항을 풀 건데 이걸 관통하는 뭔가를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들으시고 거기서 무기를 잘 장착하셔서 저하고 사냥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자, 지금부터 23문항을 관통을 할 건데 그 관통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지금부터 다루는 농도는 몰농도라는 것들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몰농도는 부피분에 녹아있는 용질의 모습인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요긴하게 좀 잘 쓰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막 넣어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 어떤 용액에 물을 막 넣은 다음에 pH 얼마야? 이런 식으로. 막 물을 넣은 다음에 pOH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물을 넣을 때 용질은 변하지 않아요. 얘는 고정되어 있고 부피가 막 콸콸콸콸 늘어납니다. 그래서 몇 배로 늘릴 거냐면 지금부터 전체 국물을 두 배로 할 거야. 그럼 농도는 몇 배 돼? 거꾸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배가 늘어나면 농도는 2분의 1배. 농도가 만약에 10분의 1배 됐다는 것은 부피가 10배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늘어난 부피의 배수와 전체적인 농도의 배수 관계는 서로 역관계에 있다는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만약에 뭐 두 번째 좀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자, 두 번째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pH에 대한 개념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참 좋아요. pH는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H 플러스의 농도를 갖다 넣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pH는 H 플러스의 몰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씌운 것이 pH라는 것들도 아마 개념에서 아마 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pH가 2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라는 뜻이냐면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것도 사실은 단박에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H가 만약에 4라고 할게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몰농도는 얼마죠? 맞아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강좌는 기출 강좌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H가 4다. 그럼 요거에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뭐 하나만 더 해보죠. pH가 5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된다라는 것들도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하시는 분은 왼쪽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오른쪽 데이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연습을 좀 하셔야 되냐면 얘와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외우고 들어가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좀 더 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얘하고 얘를 갖다가 비교를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몇 배가 된 거냐면 곱하기 100배가 된 거죠. 100배. 그러니까 농도가 100배가 되면 pH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칸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두 칸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죠. 빨리 규칙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도가 늘어날수록 산의 농도가 늘어날수록 pH는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 농도가 10의 제곱배가 되면 pH는 두 칸 감소 이런 것들 좀 더. 자,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를 좀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면 얘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의 1승배가 되는 거죠. 그럼 pH가 감소될 것 같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농도가 10배가 되면 pH는 감소되는데 얼만큼 감소하냐? 1감소가 일어나요. 1감소.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아, 요 지수승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게 지수와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10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지수와

요거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되냐. 이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H 플러스의 몰 농도다라는 건 뭐냐면, 용액의 부피분에 녹아 있는 H 플러스의 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물을 갖다 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써볼게요. 대략적으로 몇 배가 되냐? 10배가 돼요. 전체 용액의 부피가 10배 되면 얘는 몇배 되죠? 거꾸로 10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배가 되는 거냐면 10분의 1배로 묽어지는 거예요. 진해지면 pH 감소. 근데 묽어진 pH는 잘한다. 증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얼만큼 돼야 되냐? 이 경우는 pH가 증가가 일어나는데 얼만큼 증가 일어난다고? 요 지수승. 요 10분의 1승인 거니까 10분의 1배인 거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수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야. 얼만큼이 증가되냐면 pH는 1이 증가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더 사고를 계속 확장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렇게 구했어.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물을 갖다가 부었더니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가 됐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이 된 거니까 전체 농도가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냐면 쓸게요. 이렇게 갈때 10의 마이너스 1승 배가 된 거죠. 그러면 부피는 몇배된 거죠? 10배 된 거야. 부피가 10배로 희석돼야 농도는 10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부피가 몇배된 거다라는 것도 볼줄 아셔야 되냐면 10배가 되었으니까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됐고 좋아. 그럼 pH 결과. 그래서 이 경우 pH는 얼마가 된 거냐면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pH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됩니다. 그럼 pH는 얼마가 증가되냐? pH가 묽어지면 묽어질수록 증가는 될것 같은데, 진해지면 감소하고, 묽어지면 증가되는데, 증가될 것 같긴 한데, 얼만큼 증가되냐? 1 증가된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카메라를 거꾸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왔다면, 시험 문제는 얘부터 줘요. 얘부터 시험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잘 따라오십시오. 저도 이제 거꾸로 갈 겁니다. 자, pH가 1 증가됐다라는 뜻은 뭐가 같은 말이냐면,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됐다는 뜻이고, 그럼 부피는 10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10배가 됐다는 건,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된 거고, pH는 1이 증가된 겁니다. 다시. pH가 1이 증가됐다라는 건, 농도가 10분의 1배 됐다는 뜻이고, 그럼 부피가 10배 됐다는 뜻이고, 부피가 10배 됐다는 얘기는,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된 거고, 요게 어색할 거예요. pH는 한 칸이 증가된다라는 것들을 무한루프로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문제 풀면 막 모래성이에요. 그것만 풀고 이해한 것 같죠? 근데 숫자만큼 못 풉니다. 요걸 무한루프로 조금 이해해 보시고, 되면 다음 단계로 가죠. 2단계. 자, 그렇게 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 끝에 어떤 결과를 딱 찾게 되냐면, 아,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H 플러스의 몰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를 곱하면 이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항상 변하지 않는 상수. 변하면 변수. 안 변하면 상수. 항상 일정한 수란 뜻이에요. 항상 일정하다는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 K, 와타. 그래서 W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영국식 발음이에요. 워터.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을 갖다가 냅두면 물의 이온화 상수는 항상 일정한 상수라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온도에 의해서 변형을 시키지만 온도값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는 항상 몇 도씨가 나올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25도씨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값은 항상 얼마냐면 이게 이렇게 일정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증명 과정은 화학 2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아, 이게 항상 일정하구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값은 물일 수도 있고, 물에다가 염산을 뿌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지어 액성이 변하더라도 이건 변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개념 강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죠. 자, 물일 때는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이 값도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동일하게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좀 하시고. 좋아. 자, 물에다가

염산을 뿌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늘어나겠죠? 10에 마이너스 뭐 3까지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곱은 무조건 일정. 무조건 일정. 그러니까 둘의 곱이 10에 마 14가 되려면 얘는 10에 마이너스 11승이 되면 된다. 여기까지 좀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떤 결과에 도달하냐면 둘 중에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종속적으로 따라온다. 제가 종속이란 말 썼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그냥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것들도 자신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로그시온 pH가 되겠죠? pH는 7이 되는 거고요. 그럼 pOH는 7이 됩니다. 규칙성을 찾으셔야 돼요. 자, pH는 3이 될 거고요. 이 통해서 pOH는 11이 됩니다. 규칙성은 둘의 합은 무조건 14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죠. 만약에, 자, pOH가 2다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가 되냐? 종속적으로 12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뭔가가 하나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반드시 꼭 아셔야 돼요. 개념은 요게 끝이에요. pH와 pOH 합은 14. 그리고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은 무조건 10에 마이너스 14. 요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슬슬 진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벌써 진화됐죠? pH와 pOH 합만 줬는데 지금부터는 요렇게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게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지금부터 계속 진화시킬 거예요. 계속 출제되는 것들 계속 연습을 시키고 시험장에 보낼 겁니다.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자, pH와 pOH의 비율이 6분의 1이래요. 그럼 합하면 14인데 비율이 6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얘를 더하면 7밖에 안 되니까 얘를 뻥튀기를 쳐주는 거야. 뻥 쳐주는 겁니다. 합쳐서 7밖에 안 되니까 14가 되려면 2배 튕겨주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은 실제 값 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12가 됩니다. 그럼 둘을 합치면 얼마 되냐면 14가 되죠. 아, 좋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는 실제 pH가 2고, 실제 pOH가 10이고, pH가 10이고, pOH가 2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냈고요. 그럼 얘의 주인공은 얘라는 것들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pH가 7보다 크다는 것은 염기성인 거니까, 현재는 7보다 작은 아이가 주인공. 그러니까 현재는 얘가 주인공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요게 이제 언제 써먹을지는 제가 이제 문제 풀때 보여드릴게요. 좀더 봅시다. 자, 두 번째.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용액의 pH와 pOH의 비율이 2분의 5랍니다. 그러면 둘을 합치면 7밖에 안 되죠? 그럼 14로 가야 되는 거니까 두 배를 튀겨주는 거야. 그럼 얘는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10이 되죠. 그럼 둘을 합치면 14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 값에 실제 pH가 4란 뜻이야. 그럼 얘는 pH가 7보다 작은 거니까 산. 얘가 주인공이죠. 아, 그럼 이 바닥에선 pH가 주인공이군. 그런 생각. 좀더 볼게요. 자, 이번엔 빼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pH와 pOH 합은 14인데 차가 8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두 수가 떠올라야 되냐. pH와 pOH 합은 14인데 차가 8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각각의 pH와 pOH를 구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11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탁 떠오르는 학생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은 이제 저하고 점점 후자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 정식을 풀지 말고 아, 11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떠오르게 된다. 그럼 둘을 더하면 14고 그들의 격차가 8이라는 거. 가 나오게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바로 뭐라는 뜻이냐면 pH가 되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 pOH가 되겠죠. 그 중에서 7보다 작은 아이가 주인공이라니까. 염기성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잘 체크하시고 한번 더 해봐. 자, 이번엔 이렇게도 나와요. 둘을 합치면 14인데 그들의 차이가 마이너스 10이래요. 겁먹으면 안 된다. 그럼 연립방 정식 풀지 말고 어떤 학생은 2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가 떠오르나? 둘의 합은 14고, 둘의 격차는 마이너스 10이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값이 바로 뭐라는 걸 알냐면, pH라는 걸 찾고요. 아, 그럼 얘는 pH가 7보다 작으니까 산이다. 그럼 요 바닥에서 주인공은 pH군. 현재 액성은 산성이군.

항상 주인공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좀 더. 자, 이번엔 마이너스 7이랍니다. 둘의 합은 14인데, 둘의 격차가 마이너스 7이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숫자들이 있을까요? 어떤 숫자들이 있을까? 그럼 뭐,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그냥 뭐, 연립방정식 푸셔도 돼요. 그두 개를 더하면 자연스럽게 POH가 날아갈 거니까. 그래서 EPH가 얼마가 될 거냐면, 얘하고 얘를 갖다 더하면 얼마 되겠어요? 7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pH가 얼마가 되냐면 3.5가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3.5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10.5가 되죠. 그래서 얘와 얘의 격차는 마이너스 7이고 둘을 더하면 14입니다. 선생님, 소수점도 있나? 아, 있지. pH, POH는 이렇게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서 pH와 POH에서 현재 7보다 작다라는 것은 아, 얘가 주인공이다. pH가 주인공이니까 현재 산성이군. 이런 것까지 잘 체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보이지 않는 숫자들은 이렇게 연립하는 게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니까 연립하시고, 그다음에 요 값이 이렇게 소수점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나오는 건다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봅시다. 자, 둘의 격차가 1일 수도 있고 더하면 14일 수도 있어요. 잠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머리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는지 보시고, 없어? 괜찮아. 연립방정식 풀면 결국에 위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연립해보세요. 그두 개를 더해보면, pH 둘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15가 되겠죠. 그럼 하나당 7.5가 되겠네요. 하나는 7.5가 되겠고요. 하나는 6.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14고, 차는 1입니다. 그 중에서 주인공은 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니까 POH인 거니까 이 바닥의 주인공은 염지성이군. 이란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있나요? 없네요. 이제. 이 정도 연습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좀 더,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좀 연습을 시킬게요. 자, 일단 좀 기초 문항들을 좀 풀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저기 교재 뒤에 가보면 기출 플러스? 거기에 좀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이제 좀 쉬운 문제 연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142쪽 펴보도록 할게요. 기다릴게. 142쪽 펴볼게요. 자, 8번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자, 25도씨에서 얘와 얘의 비율이 100대 1이래요. 근데 둘의 곱은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그러니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곱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인데 그게 100대 1로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00대 1. 좋아.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가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과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밸런스가 딱 맞죠. 근데 이쪽에 더 치우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숫자를 만져주면 되겠죠. 요 값을 6으로 놓고 요 값을 8이라고 놓으면 둘의 곱도 맞고 이게 더큰 숫자니까 맞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pH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에 요걸 씌우면 됩니다. 그럼 요 값은 6이 됩니다. 요건 6이 되겠죠. POH는 종속적으로 8이라고 결정이 될 거야. 첫 번째 1번. 자, 이제 9번 잠깐 가볼게요. 자, 25도씨에서, 자, HC에다 밑줄. 요게, 그 화학원에서는 강산이 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화학2에 가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들어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화원에서는 무조건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강산이기 때문에 얘가 100% 이온화돼, 100%.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농도를 그냥 이 농도라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녹인 만큼 100% 이온화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스킬 쓰는 거죠. 그래서 0.1을 녹였다. 그중에 H 플러스의 농도는 0.1이라 보셔도 돼요. 0.1. 자, 그럼 OH 마이너스는 얼마냐? 그럼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종속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그 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3승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 좋아요. 조금씩 무뎌질 거예요. 10번. 자, 다음은 25도씨에서 물과 NaOH와 염산.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는 산성, 하나는 중성, 하나는 염기성이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각각 나타냈다는 건 순서를 지켜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뜻이고요. 중성이죠? 중성. 그다음 여기는 염기성. 여기는 산성을 대표합니다. 여기까지. 자, 산성이니까 pH가 3이다. 가에서는 pH가 7이래요. 그럼 H 플러스의 농도는 pH 보고 이걸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와야 됩니다. 그럼 이 값에 마이너스 로그 씌운 게 이건 거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pH가 10이다라는 건 pOH는 4란 뜻이죠. OH-의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마킹. 하고 빨리 나와야 돼요. 자, 가와 다를 혼합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고 있네요. 그럼 얘를 혼합했다라는 것이 그 예전에 기출이 한번 된 이후부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를 좀 똑같이 푸십시오. 자, 갑니다. 자, 가와 다를 혼합했다라는 건 뭐냐면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가와 다를 혼합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산에다가 물을 갖다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석의 관점으로 본질 풀란 뜻인데요. 자, 10ml에다가 화살표. 자, 10ml에 90ml를 넣으면 결과적으로는 100ml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ml가 된다라는 뜻은 결과적으로 부피가 몇배된 거냐면 10배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피가 10배 되면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된 거죠. 까먹었어요? 아, 이쪽. 제가 일부러 살짝 안 지웠거든요. 쭉 가봅시다. 자, 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피가 10ml에서 100ml가 됐다는 건 부피가 10배 됐다는 뜻이야. 그럼 농도는 거꾸로 10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럼 10분의 1배 된 겁니다. 그럼 pH는 얼마큼 차이 나죠? 1 차이 난다는 것도 좀잘 기억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쭉 갑니다. 저 이따 또 써먹을 거라 안줄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10ml가 100ml가 됐다는 것은 국물이 10배 됐다. 부피가 10배. 그럼 농도는 10분의 1배. 묽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pH는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pH는 1이 증가돼야 돼. 그래서 pH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pH는 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에 가까워진다는 건 수직선 좌표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를 7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7보다 작죠? 3입니다. 근데 원래는 pH가 3인데 물을 넣었다는 건물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인 거니까 7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7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7을 향해서. 그러니까 1 차이는 1 차이인데 얘가 1로 뒤로 후퇴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물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에서 7을 향해서 가서 1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얘는 4가 된다. 이렇게 가면 빠르게 푸실 거예요. 답은 몇 번이냐면 4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넣으면 물을 향해서 가는 거. 점점 물을 향해서 간다. 염기도 똑같아요. 물을 넣잖아. 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죠. 자, 여기까지 저하고 이제 아이템이 장착이 끝났습니다. 저하고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수능 문제 사냥하러 갑시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24번이 되겠는데요. 실제 수능에서는 16번인데 이게 좀 만만치 않았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푸는지 좀 잠깐 볼게요. 자, 가나다에 대한 얘기들 좀 주고 있고,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염기입니다. 근데 그걸 좀 주지 않고 있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누구를 먼저 제일 자꾸 푸면 좋냐면, 누가 물이지? 를 찾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이 누구지? 를 찾으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물은 pH와 pOH가 77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의 격차가 10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물이 아니구나. 그 정도는 찾아야 돼요. 아, 물이 아니구나. 그럼 이제 무엇이 가능할 수 있는 거냐? 써볼게요. 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염기일 수도 있죠. 물은 절대 될수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산일 수도 있고, 2번, 염기일 수도 있어. 절대 물일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얘기들을 좀 주고 있냐면, 가와 다에서, 얘와 얘를 이제 찾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OH가 얘가 많대요. 그러니까 1분의 5. 그러니까 이쪽이 더, 다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이 여기와 비교했을 때 OH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산이라면 물과 염기가 될 텐데 OH가 많은 거니까 그때는 여기가 염기가 되고 여기가 물이 되겠죠.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가 염기라면 여기는 물과 산일 텐데 물과 산 중에서 OH가 더 많은 것은 물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는 이런 경우 수를 두 가지를 갖다 범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니까 오류를 먼저 범해 볼게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강사니까 오류를 먼저 범하고 왜 아닌지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밑에 게 오류예요. 그러니까 위에대로 풀었으면 좋았는데 만약에 이 경우라고 할게요. 얘와 얘라고 칩시다. 이첫 번째 경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 첫 번째. 자, 나의 10ml, 염기라 한다면 염기에다가 산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염기와 산을 갖다 넣으면 중화가 일어나죠. 중화가 일어나요. 그럼 pOH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나와
성과

얘는 산이라는 걸 찾고요. 요게 물이라는 걸 찾고, 여기는 염기라는 걸 찾아요. 자, 그러면 산에서 pH가 pOH보다 더 작죠? 근데 그들의 격차가 1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절대값을 베껴주면 이 값은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것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둘의 합은 14인데 격차가 마이너스 10. 그렇죠. 2와 12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돼야 되냐면 요 값은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요 값은 12가 되어야 둘의 합은 14고 격차가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것들을 찾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pH가 2라는 걸 찾았고요. pOH는 12라는 것을 찾았어요. 얘는 물인 거니까 pH는 7일 거고요. pOH는 7이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선지를 잠깐 보죠. 여기에서 10mL와 10mL에. 자,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섞었을 때, V만큼 섞었을 때, pOH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 pH가 얼마였냐면 2예요. 그러니까 얘만 있을 땐 산입니다. 산. 근데 몇 밀리냐면 그 중에서 10밀리만 뜨겠다는 거예요. 10밀리. 10밀리에다가 여기다가 얘를 갖다 넣는다는 뜻은 뭐냐면 얘를 묽게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산에다가 물을 넣겠다는 뜻인데요. pOH가 1만큼 작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pH는 1만큼 크다는 뜻이죠. 그럼 pH가 1만큼 크다는 것은 10배 묽어졌다는 뜻이야. 묽어졌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몇 밀리였냐면 10밀리였는데 10밀리가 100밀리가 되면 부피가 10배가 되면서 농도가 묽어지면서 pH는 1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10밀리가 100밀리가 되려면 몇 밀리를 갖다 섞은 거냐면 물을 90밀리 섞었다라는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자, 나는 산이죠. 기억 정답. 디귿을 먼저 풀었어요. 그래서 V는 얼마냐면 90이라고 해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죠. 자, 니은 보죠. 자, 가에서 pH가 얼마냐 물어보는데요. 요 pH는 7인 거니까 이제 바로 갖다 쓰면 될것 같고, 요걸 찾는 것이 이제 마지막 요두 번째 조건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잠깐 보죠. 이렇게 해서 이 분모, 분수값이 이게 이제 5가 되면 돼요. 그럼 얘가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분모값은 가에서, 여기서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곱하기, 부피가 얼마냐면 200이죠. 그러니까 부피를 곱하면 되는데, 어차피 비율밖에 안 물어봤으니까, 그냥 2를 곱할게요, 2. 2, 200 하지 말고, 0.2 하지 말고, 그냥 비율상 2. 그럼 여기다 비율도 곱하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는 부피가 100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쓰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럼 이 값의 농도를 좀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 통해서 OH-의 농도를 찾으면 pOH를 알수 있고, 그걸 14에서 뺀 pH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값을 갖다 계산해 보면, 이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면, 요 값은 이제 10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11승이 되겠죠?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면 됩니다. 아, 끝났네요. 그럼 여기서 pOH가 6이 되겠네요. pOH가 6이면 pH는 8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 8분의 7이어서 정답이 됩니다. 다음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이니까 3번에 마킹 하시고, 시험지는 사실 요만큼만 좀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시험지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제 풀이법이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비커가 3개가 존재하면 누가 물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최소한 누가 물인지, 물이 절대 될수 없는 애를 잡는 것도 좋아요. 얘는 절대 될 수가 없죠. pH와 pOH가 0이 돼야 되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얘가 산일 수도 있고 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가하고 다를 갖다 비교했을 때 이쪽에 OH가 많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 한 번에 규류법을 써야 된다는 거. 그렇게 비약이 없습니다. 다음. 25번. 이 문제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가나다가 산과 염기 중 하나다. 지금 이런 말들을 지금 주고 있고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대신에 어디 정보를 주고 있냐면, 요 정보, 여긴 안 주죠. 그죠? 여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보와 요 정보를 엮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제일 좋죠. 좀더 볼게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자, 지금 보니까 H 플러스의 몰수와 여기에 몰수를 갖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늘어나는 쪽으로 비교하는 게 좋으니까 늘어나는 쪽.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몰수가 몇 배가 되냐면 5배가 됩니다. 그럼 같은 방향으로 읽어보죠. 요런 식으로. 그럼 부피가 몇 분의 몇 배가 되냐면 2분의 1배가 돼요. 2분의 1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때 밑에 부피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고요. 몰수가 5배가 돼요. 5배. 그러면 전체가 몇 배가 되는 거냐면 10배가 됩니다. 뭐가? H 플러스의 농도가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가 돼요. 10배. 그럼 pH는 1 감소. 그게 와야 돼요. pH가 1 감소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비교할 때 pH는 1이 감소해요. 그럼 그들의 합은 무조건 14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pH가 1이 감소됐다는 건 POH는 1이 증가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선 1이 증가되고 1이 감소된 거니까 전체적인 차이는 얼만큼이냐면 2가 증가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로 갈때이 값은 2가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에 비해서 2가 증가된 게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2a에 빼기 9에서 2가 증가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빼기 7이 됩니다. 이게 끝났어요. 그럼 얼마가 될 거냐면 a 값은 바로 7이라고 이렇게 노출이 일어납니다. 계속 가보죠.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7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제 5가 되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갖다 찾을 수 있냐? 빨간 펜. 그러면 요 값이 7이다. 그러면 둘의 합은 14인데 그들의 차가 7이다. 라는 거. 그럼 어떤 거가 있죠? 그 연립 풀어도 되지만 10.5와 3.5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이 값은 얼마냐면 10.5와 pH는 얼마가 되냐면 3.5가 되면 둘의 차는 10, 합은 14고 차가 7이 됩니다. 자, 그들의 차가 마이너스 2래요. 그렇죠? 6과 8이죠. 6과 8.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면 앞에 있는 게 6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게 얼마냐면 8. 그럼 합은 14고 차가 마이너스 2죠. 자, 5가 된답니다. 그럼 누구와 누가 있죠? 그렇죠. 9.5와 4.5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값이 9.5, 뒤에 있는 게 4.5. 합은 14고 둘의 차이는 5고. 여기까지 뭐 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pH가 7보다 크죠? 염기성이라는 뜻인 거니까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잠깐 볼게요. 자, 다에서 pH, 요 뒷자리죠, 그죠? 요 4.5. 훑어주면 되고. 자, 가에서 pH, 요 앞에 거 쓰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는 10.5가 됩니다. 그럼 1.5로 약분이 될 거니까 3분의, 그다음에 얼마 될 거냐면 7 되겠다. 정답이죠. 자, 나에다가 물을 갖다 붓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공인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pH가 7보다 크죠? 그럼 얘가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염기가 주인공이에요. 염기. 그러면 물을 갖다가 추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다 살짝 써볼게요. 그러면 현재 pOH가 현재 얼마냐면 7은 물이죠. 7이 기준인데 현재 얼마냐면 pOH가 6입니다. 6. pOH가 6이에요. 물을 갖다 부으면 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증가되겠죠? 그래서 pOH가 증가된다는 건 pH는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감소된다. 답은 기역 니은이니까 답은 3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었나 반드시 꼭 보시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문제에서 H 플러스가 몇배 됐고, 부피가 몇배 됐는지의 관점으로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 됐다는 걸 찾았고요. 그럼 pH는 그렇죠. 1 감소. 그러니까 얘가 1 감소면 얘는 1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점프 칠때 합은 14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2가 증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2 증가돼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시발점을 잘 이렇게 엮어갔으니까 꼭잘 보십시오. 계속 그 문제입니다. 자, 26번 별표.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방송이라서 표현을 못하겠네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즘에 이게 거의 대세라 보시면 됩니다. 좀더 볼게요. 현재 지금 보니까 하나는 염산이고 하나는 염기다. 이런 말 지금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100% 돌아옵니다. pH와 pH를 찾을게요. 자, 여기서 이 값을 갖다 풀어낼 때이 값은 얘와 얘 합이 14니까 14 빼기 2x라고 놓는 학생도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제하신 분은 그게 의도가 아니고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냐면 자, 얘는 H 플러스의 농도를 주고 있죠? 그럼 pH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주고 있죠? 그럼 pOH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농도는 pH로 구현이 되는 거고,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pOH로 구현이 돼요. 근데 그 농도가 몇배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농도가

10배 됐죠. 그러면 1 감소. 1 감소. 그럼 여기서는 요게 pH로 대변이 돼요. 그러니까 요 농도는 EX로 대변이 됐다면, 이거는 pOH로 대변이 되죠. 그러니까 요게 변화될 때1 감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농도가 10배 되면 기존 것의 1 감소.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되냐면 EX 빼기 1. 그렇게 가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노출이 일어나냐면 pH와 pOH가 일어나죠. 그죠? 그럼 요 둘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무조건 14가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10x가 15가 되겠네요. 그럼 10x가 15인 거니까 x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5가 된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5k가 된다라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프리는 요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요 크로스로 가는 거, 요게 지금 세 문항 나오거든요. 계속 연습시켜 줄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요걸 내가 왜 지금 봤을까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둘의 곱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10의 제곱에 b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될 거니까 그럼 요 값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는 16승이 될 거고요. 그럼 b 하나당은 얼마냐 물어보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얼마냐면 8승이 된다는 건 pH가 8이라는 것에 방증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K 약분 안 됩니다. 그러면 K 값을 얼마라고 구할 수 있냐면 이 값은 1.5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16이 됩니다. 이거 참 독특한 숫자죠. 그죠? 그래서 기어. K는 3분의 16이다.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니은 잠깐 보죠. 자, 나에서 H 플러스의 농도가 아니라 몰수예요. 나에서는 이제 얘 보란 얘기고,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인 거니까, 여기에서 구할 수 있죠. X 값은 아까 전에 얼마라고 구했냐, 우리가 1.5라고 구했으니까요. 그럼 pH는 얼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12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자, 부피는 그냥 1이라고 놓을게요. 비율인 거니까. 그 다음에 다에서는 부피를 2라고 놓을게요. 2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H 플러스의 농도가 아까 전에 요거였죠. 그죠? 요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8승.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딱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10의 4승이니까 요건 2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틀린 거죠. 기억은 정답이고. 자, D급 별표. 자, 가에서 V리터를 추가해서 만든 용액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데요. X값은 1.5인 거니까, 그럼 이 값은 3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값은 11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V리터. 현재 pH가 3입니다. 그럼 4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그럼 pH가 3인데 4가 됐다라는 건, 전체 국물이, 전체 용액의 부피가 10배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0배까지 희석이 일어나면 4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V에다 V를 넣는다는 것은 10배까지 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희석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10배까지 희석되면은 4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진할 거예요. 그거보다 진하다는 건 pH가 얘보다는 작다는 뜻이죠.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기역 디귿이니까, 몇 번이 되냐면 3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는 이 어떤 뭐 선지를 구성하는 것도 되게 좀 독특했고 이 K 값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만 처음에 발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pH로 대변하고 염기는 pOH로 대변하는 거니까 농도가 10배 됐다는 건 여기서 넘어갈 때 얘가 1감소. 요거 꼭잘 쓰세요. 좀더 볼게요. 자, 다음 27번. 요 모의고사에서 19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파트가 거의 양적 관계나 중화 반응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거든요.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면 문제가 어렵냐. 출제하신 분이 상대값에서 아이들이 겁먹는다는 걸 알아. 두 번째, 여기가 진짜 값이 아니라 이렇게 절대값으로 씌우면 어려워진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연습을 해볼게요. 하나는 염산이고 하나는 NaOH다. 뭐 여기까지 좀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보면 상대값을 무력화시키려면 비율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얘가 몇배 됐어? 요렇게 가면 이게 진짜 값이건 상대 값이건 그냥 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가 뭐 예를 들어서 2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상대값은 1대 5죠. 1대 5.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대값에서 겁을 먹어요. 그럼 요걸 실제 값으로 변환시킬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아, 몇배된 거야? 그럼 얘 다섯 배 됐죠. 그럼 얘도 몇배 됐냐? 다섯 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상대값이건 실제값이건 몇배된 거야? 에 관점으로 풀면 그냥 바로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볼게. 몇배된 거냐라고 물어보면 10의 16승 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의 곱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 뛸때 10의 16승 배가 되려면 분모값은 몇 배가 된 거냐? 10의 마이너스 8승 배가 된 거고, 분자값은 10의 8승 배가 되어야 요게 넘어갈 때 10의 16승 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몇배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16이야? 그럼 그걸 반토막을 쳐가지고 88. 8배야? 44. 7배야? 3.5, 3.5. 그러니까 몇 배냐 물어봤을 때 10의 16승 배야. 그러면 88. 그러니까 분모값과 분자값이 8씩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요게 10의 16승 배가 된다는 건 요게 10의 마이너스 8승 배, 요건 플러스 8승 배. 그렇게 가는 것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묽어졌다는 건 8이 증가되는 거죠. pH는 8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자,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진해진다는 것은 pOH는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8이 감소죠. 그러면 그들의 격차가 얼마가 된다는 걸알수 있냐면, 요렇게 점프 칠때 우리가 얼만큼 차이 난다는 걸 알고 있냐? 얘는 늘어났고 얘는 줄어든 거니까 16만큼 차이가 늘어난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산이고 염기인지를 사실 좀 주는 거죠. 하나는 산이고 염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 값이 커졌다는 건 분모가 작아지고 이게 커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이 OH가 많은 거니까 그럼 이쪽이 염기란 뜻이고 그럼 이쪽이 산이란 뜻이죠. 그러면 산은 pH가 작은 거에서 큰걸뺀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란 뜻이고 염기는 pH가 크죠. 작은 걸 빼니까 요거는 플러스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절대값도 무력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마이너스에 의해서 5분의 3a가 된 거니까 얘는 5분의 8a만큼 증가가 된 거고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냐면 16이라는 걸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럼 a는 바로 노출이 일어나죠. a가 얼마냐면 10이다.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먼저 풀었습니다. 정답. 자, 가는 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자, 디귿 보죠. 자, 가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이 얼만큼 되느냐. 이거는 이제 하시면 돼요. 가는. 가. 가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요 값에서 A 값이 방금 전에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10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10이란 뜻이죠. 마이너스 10. 그럼 떠오르는 숫자. 그렇죠? 2와 12. 2와 12. 그래서 얘는 pH가 2인 거고, 실제로 얘는 12인 거죠. 그래서 둘의 합은 14고, 차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곱하기. 부피는 그냥 1이라 놓을게요. 비율이니까요. 자, 나에서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거 10 넣어보면, A 값10 넣어보면 요거에 6이 될 거예요. 그러면 pH와 pOH의 합은 14인데 차가 6. 뭐 있죠? 10과 4가 있어요. 요 값은 얼마나 될 거냐면 10이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4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여기 존재하는 OH는 얘를 갖고 구하면 됐죠?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곱하기 부피는 그냥 10이라 놓겠습니다. 요게. 이게 풀이는 끝났어요. 요만큼만 지금 딱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분모에다 10의 제곱을 곱하면 얼마로 이제 끝나게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끝나고요. 여기다 곱하기 10으로 하면 되겠네요. 답은 10분의 1인 거니까 정답이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요. 답은 몇 번에 마킹하시면 되냐면 4번. 그렇게 마킹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몇 문항 풀었는데 이 전체 문항을 관통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상대값이에요, 상대값. 그래서 pH와 pOH의 차의 절대값.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내는 것이 이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좀잘좀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는, 제가 한번 프리뷰 형태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풀 거다. 본격적인 해설은 다음 강에서 제가 붙여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렇게 풀 거다. 그런 얘기들 좀 하죠. 자, 여러분, 이게 왜 겁나는 문제가 되냐면, 이게 보니까, 이게 진짜

살짝 값이 아니라 상대 값이기 때문에 겁을 먹어. 그럼 제가 어떻게 풀어내냐면 몇 배야? 그걸 딱 떠올려야 돼. 문제에서 상대 값이 나오면 몇 배가 된 거야? 그 생각.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렇게 점프 뛰면서 몇 배가 된 거예요? 10에 8승배가 된 거죠. 그러면 분모 문제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8승배? 그럼 4, 4. 그러니까 요렇게 점프 칠때 얘는 얼마냐면 10에 마이너스 4승, 얘는 몇 승? 10에 4승배. 그럼 요렇게 점프 뛰면서 분모 값은 10에 마이너스 4승, 분자 값은 10에 4승. 그런 생각들을 조금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다. 좀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점프 뛰어볼게. 이렇게 점프 뛰면 얼마냐면 10에 16승배가 되죠. 16승 반반, 8, 8. 그러니까 분모 값은 얼마가 된 거냐면 10에 마이너스 8승배, 분자 값은 얼마가 되냐면 10에 8승배.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주고 있냐면 가에서 H 플러스의 농도와 다에서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몇 배인지를 좀 주고 있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낼 때, 아,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요 값을 K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여기 값에서는 100배라고 했기 때문에 가에서 이것의 100배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100K로 놓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야겠다. 대신에 요렇게 넘어갈 때요 분모 값은 10의 마이너스 8승배. 그럼 이제 분모 값이 나오죠. 이걸 K라고 설정했으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8승 K란 뜻이고요. 그럼 여기는 10의 8승배가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거꾸로 갈때 10의 마이너스 8승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제가 다음 강에서 연결을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문항들을 제가 한번 4문항 정도 풀었고, 4문항인가요? 그렇죠. 한 4문항 정도 풀었고, 마지막 문항은 제 프리뷰 형태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지금 로그인한 그 문항이 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좀 같이 써주면서 가시는 것이 좋고요. 이 파트는 제가 3강에 나눠서 풀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한 방에 쭉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를 보는 분명히 인사이트가 생길 거니까 믿고 가보시죠. 알겠죠?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강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강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을 해 고정남입니다. 자, 오늘 17강이죠. 17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9회 1번부터 10번까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자, 내가 외롭다고 느끼고 있다면 나는 자유롭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아, 나 외로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좀 많죠. 근데 그 외로움은 사실은 엄연하게 따지고 보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로부터 어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뭐 맞춰 나가거나 이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외롭다고 여러분이 혹시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자유롭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펼칠 수 있다라는 그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자유롭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자유롭다는 생각으로 그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층 더 발전해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구애분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생애발달 연구학자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 나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봤더니 슈퍼야. 슈퍼학자가 이제 발달 단계를 헤비거스트 중심으로 우리는 출제되고 있지만은 슈퍼도 이제 중요하다라고는 했었죠. 그래서 슈퍼의 발달 단계가 헤비거스트랑 비교해서 좀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발달 단계 가부터 해서 새태기까지 이렇게 이제 다섯 단계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이가 단계를 뭐라 그래요? 이 단계를 우리가 성장기라고 하죠. 슈퍼에서는 성장기라고 해요. 성장기, 탐색기, 그 다음에 나를 이제 확립기라고 그러죠. 확립기. 확립기, 그 다음에 유지기, 새태기. 이게 좀 헤비거스트랑 좀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 성장기까지가 통상 우리가 14세 정도까지, 예, 아동, 그때까지 이제 주로고, 탐색기가 우리가 청소년기와 성년 초기에 해당하죠. 14세부터, 15세부터 대략 한 24세 정도까지. 확립기가 이제 25세부터 약 44세, 유지기가 45세부터 64세, 그 다음에 새태기가 65세 이후 이렇게 이제 보통 하기 때문에 헤비거스트로 본다면은 이제 탐색기가 청소년 시기하고 그 다음에 성년 초기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 이제 확립기가 이제 성년기에 중간에 딱 성년기에 좀 포커스 맞춰져 있는 시기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중년기가 이제 유지기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었죠. 특강에서도 선생님이 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헤비거스트의 생애 발달 단계와 그 비교해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근데 여기는 지금 평가 요소를 볼 때는 슈퍼에 이제 한정지어서 이제 보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 보도록 하죠. 기억. 가는 시행기에 해당되는 시기다. 이 시행기는 탐색기의 가장 마지막. 탐색기도 이제 여러가지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탐색기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탐색기, 시행기는 탐색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고, 니은. 가 시기에는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기 개념을 발달시킨다. 자기 개념을 발달시키는 단계가 바로 이 성장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 된다라는 것이고, 디귿. 나는 원하는 직장에 입사해 적절한 직무를 선정하는 시기다.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시기에 해당하냐?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년 초기 이때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 같은 경우는 탐색기에 우리가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죠. 니을. 나는 직업 세계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기가 바로 이 확립기죠. 확립기. 성년기의 어떤 정점을 이루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니을은 요 니을은 나에 대한 내용이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 니은하고 니을은 4번이 정답이됨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현재의 그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헤비거스트 중심으로 나오지만은 향후에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제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는 이 슈퍼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되고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헤비거스트의 생애 발달 단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되 요 단계별로 볼때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요 단계도 같이 헤비거스트랑 매칭해서 같이 꼭 봐놨더라. 어떻게 우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강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공부해 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 2번 문제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선배와의 만남에서 취업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장면이다. 발표 내용에 나타난, 요 내용에 나타난 진로 선택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졸업생 누구누구입니다. 자, 오늘 만남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강연하신 선배님 덕분에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며 얻게 된 최신 취업 정보로 전략을 이제 수립하고 실행을 했대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 혹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은 좀 취득했나요? 어떤 적성은 자격증 유무가 진로 장벽이 되기도 하니 극복할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걸 따고 그 취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죠. 자, 기억해볼게요. 직업 선택에 있어 확고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 명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이 안에서 지금 제시문에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고, 니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취업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서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 된다라는 거죠. 직업별 장단점을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목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자, 요 내용 디귿과 같은 경우는 이 제시문에는 나타나 일반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이 제시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디귿은 제시문에서 이것을 자신의 어떤 직업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답으로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내용은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문만 잘 파악한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시문에 대한 어떤 내용 요소에 대한 파악이다라는 그런 측면의 문제다라는 거. 자, 2번 문제도 이렇게 이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3번 문제 해볼까요? 다음 주식회사 공공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장면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주식회사네. 벌써 딱 이렇게 주식회사라는 회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주 공공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가끔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 주식회사라는 건 이렇게 주로 표시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주자가 뒤에 표시되어 있어요. 회사명이. 회사의 어떤 표시 방법이. 요거나, 요거나, 다 똑같습니다. 예,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혹시 참고로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운영하고 평균,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해서 운영한다. 이게 바로 뭐야?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평균 매출액은 2천억, 자산총액은 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이래요. 그래서 아, 대기업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래서 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이라는 거. 자, 저희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결국에는 대기업을 나타내는 의미죠. 공정거래법상에 적용받는 게 대기업이죠. 그래서 공시 대상 기업의 집단이다라는 거 때문에 기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대기업이라는 거알수 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거알수 있다. 결국 답지에서는 주식회사와 대기업과 관련된 답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 1번. 기업의 규모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아니죠. 어디다? 대기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2번. 보유 주식에 따라 비례하여 의결권이 부여된다. 오케이. 주식회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주식수, 보유한 주식들에 비례해서 의결권이 부여된다. 자, 의결권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으로서 주식회사는 몇 주당? 1주당. 1의결권을 갖죠. 결국 내가 얼마만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결권 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100주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50주를 가지고 있어. C라는 사람은 30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를 이제 했는데 A는 찬성을 했어. 찬성. 반면에 B씨는 반대를 한 거야. 이두 사람이나 반대했고, 얘는 한 사람이 찬성을 했지만, 결국에는 의사결정은 어떻게 된다? 찬성으로 결론이 난다죠. 왜? 주식수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B와 C가 합한 주식수는 몇 주? 80주밖에 안 돼. 그럼 쉽게 설명하면은 얘는 100표에 가까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80표에 가까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두 사람 합해도. 결국에는 100표가 더 크기 때문에 찬성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주주, 1주당 1의결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결국 2번 보유주식에 따라 수에 비례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의결권이 부여된다. 즉 더 많이 보유되어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 바로 그 뜻을 해석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3번 볼게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한다. 아니, 이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죠. 그래서 이 두 개로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합자회사죠. 합자회사. 합자회사. 합자회사다라는 거. 그 다음,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직접 경영하는. 이거는 어떤 공기업에 해당하는 거죠. 공기업에 당한다. 그래서 둘 다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5번. 자신의 지분을 전 사원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명회사죠. 한명회사. 전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무한 책임 사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한명회사. 합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합자회사 중에서도 무한책임사원은 전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이제 유한책임사원, 그 합자 같은 경우는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잖아요.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명회사고 합자회사도 무한책임사원은 전사원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지분의 양도와 관련해가지고 문제로 나왔을 때 본 수능이나 모의평가 때 나왔을 때 많은 학생이 틀리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예전에 설명했었으니까 특강 내용 같이 참고하면서 모르면은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특히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의 어떤 지분의 양도와 관련된 부분 내용들은 좀 중요하니까 잘 봐놨더라.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회의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영관리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경영관리 순환 과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고 그 다음에 지휘하고 통제의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이 통제죠. 통제의 과정을 거친다. 이 통제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또 더 좋은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영관리 순환 과정은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회의록 보도록 하죠. 안건, 환율 변동에 따른 회의 진출 전략 수정했어요. 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저희 기업에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우리 회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 6월 중 현지 법인 설립과 운영 시작이 목표였고 투자 비용은 약 3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투자 비용보다 비용이 약 20% 증가하여 약 36억 원의 요건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네요. 그럼 당초 여기 핵심이네. 계획을 수정하여 진출 시기를 3개월 연기하고 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도록 합시다 했어요. 결국에는 계획했던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계획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회의록 전체로 볼 때 어디에 해당한다? 바로 이 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번 뭐죠? 결국 이 회의록은 통제에 해당한다. 자, 1번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결정한다.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죠. 조직 단계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다. 업무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설계한다. 마찬가지고 또 조직에 해당하죠. 그래서 통제가 아니다라는 거.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건 뭐예요? 지휘죠, 바로. 지휘야.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3번도 아니다라는 거.
계획과 경영 결과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게 바로 뭐야? 통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에 대한 내용이다. 경영 목표를 달성을 위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과 구체적인 뭐 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얘는 계획 단계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영 관리 순환 과정이라는 평가에서 하나 가지고 출제를 했지만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이 경영 관리 순환 과정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답지로 형태로 우리가 하나를 구성하는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제시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계는 뭐 경영 관리 순환 과정 중뭐 조직에 해당한다, 통제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답지를 구성해서 다른 내용 요소와 결합해 가지고 문항을 구성하는 경우가 그간 기출 문제 보면 많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 관리 순환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가에 해당하는 제품 생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가가 여기야. 가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것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모두 충족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지. 자, 첫 번째 맨 상단부터 보게 되면 소비자의 주문이 먼저 발생하는가? 예, 써, 예. 예, 써. 아, 주문이 먼저 발생한데 여기서 벌써 사실은 거의 답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 설계와 생산 공정이 달라지는가? 예, 예 했어. 그다음 재고가 남을 우려가 없는가? 예 했어. 예.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가? 예. 이거 뭐야? 주문 생산이지. 이걸 모두 충족하는 것은 바로 주문 생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주문 생산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계획 생산. 계획 생산하고 연속 생산, 뭐, 아, 시장 생산이죠. 계획 생산과 시장 생산은 같은 말. 시장 생산 방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계획 생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문 생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미리 시장의 어떤 계획을 통해서 미리 이제 생산하고, 그러니까 미리 생산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시장 예측, 수요 예측을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계획 생산, 시장 생산의 특징이죠. 그래서 주문 생산에 거의 반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요 생산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10번 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생산 방식과 관련된 것들은 또 한번 살짝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 생산 방식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거든요. 문제상으로는 어렵진 않고요. 나올 만한 부분들이 딱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번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잠깐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5번은.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6번 문제. 다음 학생이 구상하는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저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표준화된 서비스를 대량으로 제공한다 했어요. 대량으로 제공해서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할 것입니다. 결국 서비스 생산 방식 중에서도 대량 생산 방식이라는 거알수 있죠. 대량 생산 방식 말고 서비스 생산 방식에 요거에 상이 돼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개별 생산 있죠. 개별 생산. 개별 생산. 개별 생산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고객의 어떤 맞춤형으로 그 개별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이 바로 개별 생산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 요거에 대비되는 거죠. 자, 제시문. 가격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대량의 생산 방식, 서비스에서 대량 생산 방식은 표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생산한다. 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에서의 서비스 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량 생산 방식 중에 하나죠. 기업. 고객 한 명에게 집중하는 VIP 마케팅? 요거 같은 경우는 개별 생산에 가깝지. 대량이 아니지. 개별이다, 이건. 개별 생산이다.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서비스 제공 과정의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품질 일관성, 이게 되게 중요하지.
품질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죠, 대능 성장에서. 그래서 니어는 맞는 답이다라는 거. 그다음 모든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수시로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조정하는 유연성이 확보한다? 아니지. 이렇게 하면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표준화되고 대량으로 우리가 일제히 동일한 표준 품질로서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정답은 니은 하나네. 그래서 니은 하나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생산 방식 중에서도 대량하고 개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놔둬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기출에서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두개 부분이 잘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제시문은 이제 좀 짧았지만, 중간에 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민간 서비스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지 사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답지로 구성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서비스에 관련된 파트에서 문제 출시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좋겠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7번 문제. 다음 채용 공고문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보니까 저두 가지네. 제시문 길죠. 교재를 보니까 제시문이 두개 있네. 직무 기술서까지 있네요. 자, 채용 공고 보니까 채용 절차,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 시스템, 1차 서류 전형, 학교명 대신에 직무 관련 교육 사항을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2차 필기 전형에는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대. 이 평가를 통해서 직무 능력을 검증하겠다라는 거. 3차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 노출을 배제하고 직무 수행 능력 기반의 구조화된 면접으로 실시하겠다. 우리 NCS 능력 기반의 어떤 면접에서는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우리가 이 진행된다라는 거다 알고 있죠? 자, 4번 복리후생 봤더니 4대 보험을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거. 이 복리후생 중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직무 기술서 봤더니 채용 문화는 영상 제작자야. 그러니까 한 명이고 학력은 무관하대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 세분류는 뭐라 그런다? 직무라 그런다. 결국 여기에 직무는 뭐다? 공사, 광고, 콘텐츠 제작이 바로 직무다라는 거. 직무 내용을 봤더니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한 기획안 작성이래. 기획안 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서 작성 능력이기 때문에 직업 기초 중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한 광고 콘텐츠 제작이야. 뭐를 활용했대? 컴퓨터를 활용했으니까 얘는 직업 기초 중 정보 능력에 해당한다라는 거 우리가 또알수 있죠. 자, 이렇게 안 상태에서 보도록 합시다. 기업 법정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오케이. 어디서 할수 있었다? 우리 바로 요거 복리후생 4대 보험 제공, 4대 사회보험 제공이 바로 이 4대 보험이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니은 직무는 공사 광고 콘텐츠 제작이다. 직무는 세 분류가 직무라 그랬죠? 그래서 광고 콘텐츠 제작이 바로 뭐야? 직무에 해당하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케이. 의사소통 능력과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직무 내용에 나타나 있는 직업 기초 능력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다. 그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NCS와 관련돼 가지고 전형적으로 우리가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7번 같은 형태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본다면 세트 문항도 이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 부분. 서류 필기 면접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접 전형에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토론 면접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해 가지고 같이 요 면접 부분에 대해서도 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세트 문항으로 해서 두 문제로 이것도 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채용 절차적인 요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문항,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문항 형태로 해서 두 가지 문항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고, 그간의 기출 문제도 보면 알겠지만은 채용 공고가 꼭한 문제씩 나왔었어요.

모평이라든가 본수능에 보면은 채용 공고를 내고 그 채용 공고 안에서 나와 있는 채용 절차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가 제시가 돼서 이 직무 기술서와 관련해 가지고 NCS와 연계해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간 계속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NCS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그 정도만,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NCS와 관련된 문제를 나왔을 때 이제는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7번 문제는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냈기 때문에 7번 문제와 같은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거, 7번은 잘 받아두면 좋겠다.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기사에 나타난 채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세모세모진흥원은 신규 사업 확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총 21명 모집 규모의 정규직 신규 직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자격 요건에 별도 제한이 없는 공개 경쟁으로 실시하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 대상, 즉 보훈 대상자와 실무직 채용을 위한 별도의 청년 제한 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자, 채용 전형은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인재 채용 및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에 직무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장애인, 지역 인재, 저소득층, 자립 준비 청년,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겐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채용하는 게 NCS 기반 능력 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채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형 일정은 7월 18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서류 전형 및 필기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을 거쳐 10월 중으로 이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핵심적인 것은 이제 NCS 기반 능력 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1번. 필기 평가 과목은 비공개로 한다? 아니에요. 아주 아니에요. 공개되어 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겠다.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와 관련된 직무 능력 중심으로 이제 보통 이루어지겠죠. 자, 2번. 직무 중심 인재 선발을 통한 공정한 채용 방식이다. 그치? 직무 중심, 요 키워드 잘 외우라 그랬어. NCS 기반 하면은 직무 중심. 직무 중심이라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네. 3번. 편견과 차별적인 평가 요소가 개입되는 채용 방식이다. 아니야. 이거를 배제한, 편견과 차별적인 평가 요소를 배제한 어떤 채용 방식이 바로 이 블라인드, 즉, NCS 기반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이다라는 거. 4번, 면접관 재량에 따른 비구조화 면접을 진행하는 채용 방식이다. 비구조화의 구조화된 면접 방식이야. 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이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면접을 어떤 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이 사전에 공개가 되고 그걸 토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구조화된 면접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선발된 사원들의 신입사원 교육 및 훈련 비용이 증가하는 채용 방식이다. 아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직무 중심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면서 신입사원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적 측면에, 회사의 측면에서 볼때 감소, 즉,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채용 방식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8번은 이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출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8번도. 그래서 NCS 기반 능력 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출제되고, 그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보다 직무 중심. 아니, 그 키워드를 애워. 직무 중심으로 채용한다. 직무 역량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 채용 시에.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자, 이제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에서 능력단을 검색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자, 제목 봤더니 07 사회복지 종교야. 그다음에 무슨 분류, 무슨 분류, 무슨 분류 능력단이야. 자, 그러면 07이 어느 분류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 힌트를 어디 나와 있을까? 이 분류 번호 나와 있지, 여기. 여기 나와 있어. 그쵸? 07이야, 맨 앞에.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총 10자리죠. 앞에서 두 자리 07이 뭐야? 무슨 분류? 대분류잖아, 이거, 대분류. 07이 대분류야. 그래서 결국 07 사회복지 및 종교가 무슨 분류? 대분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02, 요 상담은 무슨 분류?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세분류. 그 다음이 바로 뭐야? 능력단이잖아. 그쵸? 그러면 03 진로 지원. 이게 바로 뭐가 돼? 세분류니까 이게 바로 뭐다? 직무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지. 직무다. 그래서 03 진로 지원이 바로 직무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 순서대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세분류이면서 그다음에 직무를 의미한다라는 거알수 있고, 자, 직무에 대한 정의, 이 진로 지원에 대한 정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진로 지원은 청소년의 진로 개발을 위하여 영양 진단과 환경 조성, 진로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진학, 취업, 창업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이 진로 지원에 대한 직무명에 대한 정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지. 이 분류 체계가 여러분이 쉽게 이제 바로 알수 있을 거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쉬운 문제가 됐죠. 여러분한테 스스로가. 자, 1번 기억 볼게요. 대분류는 공의 상담이다. 아니지. 대분류는 뭐다? 07, 뭐, 사회복지 및 종교지. 사회복지 종교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02 상담은 뭐다? 중분류. 요거는 중분류에 해당한다라는 거. 중분류에 해당한다. 니은,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에 대한 개념이야? 능력 단위에 대한 개념이지.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야? 능력 단위는 진학 취업 지원이다. 능력 단위는 뭐였어? 여기. 진학 취업 지원. 요거네. 능력 단위 요거네. 그러니까 맞는 답이네. 그죠? 요게 능력 단위죠. 능력 단위. 진학 취업 지원이다. 그래서 능력 단위 맞는 거다라는 거. 니은은 맞는다. 디귿. 세분류는 03 진로 지원이다. 세분류 어딨어? 요거지. 세분류. 세분류가 직무잖아. 직무잖아, 그치? 직무가 세분류니까 결국 이거는 맞는다. 그래서 정의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직무에 대한 정의 나와 있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다. 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9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주 출제됐었고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NCS와 관련된 분류 체계, 그 다음에 분류 번호, 그 다음에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9번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NCS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꼭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하나하나 요거를 해부해서 하나하나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선생님처럼 그동안 우리가 배워

하나가 뭐였어요? 그동안에 6월 모의평가도 봤고 작년 기출문제도 그랬고요. 계속 제시문이 뭐 하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제 직탄 보는 학생들을 성공적인 직업생활 보는 학생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지난번 6월 모의평가 본 다음에 선생님 제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어. 나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선생님이 눈에 강조했잖아요. 시간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 시간을 좀 안배해서 빨리 풀수 있어야 되고, 빨리 푼다는 개념이 뭐야? 기본적인 개념을 잘 숙지되고 있어야 제시문을 읽으면서 그 시간 소요를 우리가 확 줄일 수 있지. 아, 이거 뭘 의미하는구나. 제시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답지 어떤 식 구성되겠구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풀다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 감이라는 게 있어. 시험에 대한 감을 이제는 잘 체득해야만이 문제에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내 몸을 적응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업의 인재상 순위 변화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인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보니까 2008년도에 창의성이 가장 높았어요. 그럼 전문성, 도전정신, 이 순서대요. 되어 있었고, 2013년, 그다음 2018년, 2023년이니까 몇년 단위로 인재상을 갖다가 몇년 단위로 하고 있다? 5년 단위로 우리가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수 있겠죠. 이렇게. 자, 2013년에 만약 도전정신이 1위였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이제 인재상을 보니까 도전정신이 가장 높은 사람, 그다음에 책임의식, 전문성 이렇게 됐어요. 2018년 오니까 소통 및 협력 이 가장 높은 1순위로 올라왔고, 그다음 전문성, 그다음 원칙과 신뢰, 도전정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23년에 보니까 책임의식이 가장 높고, 그다음 도전정신, 소통과 협력, 창의성, 그다음에 전문성은 오히려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은 2023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은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제는 책임의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거지. 즉,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그 알고 있는 그 어떤 직무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지. 많아졌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그 사인제 대학을 나와서 취업하기 정말 힘들잖아. 그 사람들 능력이 없는 거 알지? 능력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어. 그 중에서도 이제는 책임의식이 높은 사람들을 이제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보니까 사회공헌은 10이 없다가 갑자기 탁 나타났어. 이런 것도 이제는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의 변화를 매년 조사한 자료이다. 매년이 아니지. 여기 보면은 뭐야? 8년, 13년, 18년, 28년이니까 5년마다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소통 협력은 최근까지 인재상에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소통 협력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진 않아. 그치? 낮아져 있고 있진 않다라는 거알수 있죠. 뭐 1에 3이든 급격하게 낮아지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에 랭킹하고 있으니까 낮아지고 있진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3번 사회공헌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서 항상 포함되는 대표적인 인재상이다. 사회공헌은 그동안에 없다가 여기에 나타났잖아. 그치? 항상 포함된 대표적인 인재상은 아니었다는 거. 그다음에 전문성이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낮아진 것은 과거에 비해 이렇게 전문성에다가 여기까지 딱 낮아졌어. 6위로. 그치? 낮아진 것은 취업 구직자들이 직무 관련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 수준이 낮아진 건 아니야. 그만큼 상향 평준화가 된 거야. 직무 관련성은 대부분 다 높아진 거지. 높아진 거야. 사실 그래. 전문성이 강조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 취업을 준비하면서. 낮아진 건 아니라는 거야. 그치?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향, 직무에 대한 능력들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인 거지. 5번, 책임의식이 2018년에 비해 책임의식 어디 있을까? 요거네. 그쵸? 여기 5위에 있다가 1위로 올라갔네. 비해 중요도가 높아진 것은 기업이 Z세대의 그 요구에 맞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 및 관행을 제거하는 노력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수평적 조직 문화로 많이 바뀌었죠. 그에 상응

하는 조직에서의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오케이. 책임의식을 반영한 결과지. 최근에 이제 이러한 Z세대들이 이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뭐 학교도 사실은 굉장히 학교는 원래 수평적인 조직 문화이기도 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죠. 그만큼 뭐야? 책임의식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도 책임의식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이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해석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알아봤고, 생산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제조업의 발달 단계별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대공업, 경공업, 중화공업, 첨단공업 순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 이 제대공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보면 가내 수공업이다. 집에서, 이집 가짜거든. 집안 내에서, 손으로 할수 있는 이런 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져 제작하는 게 바로, 제대공업이다. 가장 전통적이고, 예전부터 해서 이루어졌고, 가족 단위 소규모 제품 생산 활동으로 주로 하는 게 제대공업이다. 그게 이후에는 경공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경제개발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이 경공업에서 핵심 키워드, 노동 집약적 공업이다.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노동 집약적 공업이라는 사실 꼭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중화학공업 하게 되면은 대규모 생산시설과 자본, 그 다음에 요 최근엔 첨단 기술에 결합된 기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첨단 기술 분야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 상을 창출하고 있는 게 바로 최근의 중화학공업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조선, 철강, 자동차, 에너지 산업, 화학공업 이런 것들이 중화학공업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공업이 발달되고 있는 게 바로 첨단공업이죠. 그래서 첨단공업은 핵심 키워드는 지식집약 산업이다라는 거. 미래지향적인 지식집약 산업, 그 다음에 혁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특징적인 것은 연구개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인력 비율이 높은 산업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로봇, 우주항공, 그 다음 신소재,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요 발달 순서별로 핵심적인 키워드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으면은 제시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품 생산 방식의 유형이야. 그럼 계속 강조했었죠. 반드시 나올 거야. 이 작업 공정에 따른 생산 방식과 앞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 바로 주문 생산 방식이죠. 즉 시장 수요에 따른 생산 방식. 요거랑 요거는 어떠한 식으로든 반드시 출제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개별 생산, 노트 생산, 연속 생산, 그다음 프로젝트 생산, 요거에 대한 중요성 반드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개별 생산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을 뭐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어떤 것들? 선박, 그다음 항공기 이런 것들, 특수 기계. 뭐더 나아가서 마침 의류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 생산 방식으로 해당하겠죠. 그래서 고가의 제품 생산에 주로 이용된다라는 거. 로트라는 것은 한 생산 분량을 우리가 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품을 로트 단위로 생산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이 로트 생산 방식은 개별 생산과 연속 생산의 중간 형태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부품이나 제품을 일정 수량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로트 생산이다. 그래서 가구라든가 의류라든가 재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트 생산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제품이라는 거. 그다음 연속 생산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표준이 표준화된 제품을 정해진 생산 공정에 따라서 뭐 대량으로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조립 라인 생산 방식이 있고 연속 흐름 생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프로젝트 생산이라는 것은 제한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생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생산 같은 경우는 보통 댐, 교량 이런 것들이거든. 고속도로 건설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젝트 생산의 가장 일반적이고, 이 프로젝트 생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나가서도 많이 활동을 하죠. 해외 나가서 뭐 중동에 어떤 건설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짓는 뭐 고속도로를 놓는다든가 뭐 그다음에 어느 특정 나라에 가서 댐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한

0: 뭐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 그 제한된 기간 내에 대규모로 생산하는 방식이 바로 프로젝트 생산이다라는 거, 이런 것 있다는 거. 그치? 중동 지역에 우리가 그 오일 머니를 활용해서 우리가 나가서 다양한 어떤 빌딩이나 이런 거 짓는 것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문 생산과 계획 생산. 계획 생산을 다른 말로 이제 시장 생산이라고 한다. 이거는 시장의 수요를 예측해서 계획해서 우리가 제품 생산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특징적인 거 키워드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는 거. 품종의 수는 많지 않지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주문 생산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뭐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고 난 다음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재고가 남을 우려가 없다라는 거. 반면에 가격은 어떨까? 높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주문 생산 방식은 여러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한다.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이다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이 생산 방식과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회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저는 이제 그런 학원가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미적 폰트 강의의 남철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 시간 어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1강 끝나고 2강 왔으면 우리 50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 1강 딱 열심히 나 공부해야지 딱 시작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미적 폰트 어렵네. 어떡하지? 나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봐. 또 포기. 이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일단 두 번째 시간까지 저를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50강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정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 내용 연결하기 전에 바로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리뷰.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단원 이름이 수열의 극한이거든요. 단원 이름이. 대단원 이름 안에 중단원이죠. 첫 번째 중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었고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뭘 공부했습니까? 수렴이 뭡니까? 발산이 뭡니까?를 공부했죠. 네. 이제 미적분 원과 개념이 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렴이다라고 하면 수열 AN이, 그러니까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AN이 특정한 값 알파인 경우도 있죠, 사실은. 우리 뭐 AN이 2, 이러면 2, 이런 수열도 있으니까. 알파이거나 혹은 알파가 아니지만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A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고 리미트 애니먼 들어갈 때 기호로 AN

알파입니다. 리미트 기호를 붙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호를 쓸 수가 있다. 요때 요 알파를 뭐라 부른다? 극한 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그러니까 발산한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였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까? 진동합니까? 진동도 발산한 종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판단할 때는, 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n자리 1, 2, 3, 4, 5, 6, 7, 8, 9, 10, 대입을 해서 어떻게 생겼지? 이 수열을 관찰하는 거죠. 나열해서. 혹은, 이 친구의, 우리, 점이 찍히는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프를 통해 점근선이 존재하는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리고 조심하라 그랬어요. 함수의 극한과의 차이점이, 우리가 코사인 2파이x 같은 경우 전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예제풀 코사인 2파이x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친구는 진동하는 경우구나.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런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자, 점, 점, 점, 코사인 2파이 n이라고 하면 1, 1, 1, 1로 수렴하는 경우가 나온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요 극한값을 구하는 것에 관심, 수렴에 관심이 있었다. 그럼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극한값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었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각각 수렴할 때 가능하다.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이 친구들을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고 분모 0한일 때 나눴을 때 따로따로 극한을 붙였을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에는 바로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치환이나 식변형을 통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개념 플러스 한 걸음 더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쫙 해서 제가 명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전 시간에 계산을 했죠. 자, 어떤 꼴에 계산했습니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극한값 계산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n에 관한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죠. 그래서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 수렴할 수밖에 없었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양의 무한대, 최고차항의 계수에 따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예제와 유제까지 한 것이 전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3, 4분 안에 정리했는데 싹 머릿속을 스쳐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개념 얘기할 때는 계속 다음 시간에도 그 앞에 거 내용 계속 누적해서 복습을 할 거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진 않아. 쉽진 않은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봐.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종이에다가, 굳이 뭐 태블릿 없어도 되지. 종이에다가 연필 써보는 거죠. 앞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내가 어제까지 배운 걸 설명을 해볼게. 자, 들어봐. 수열의 극한은 이렇고, 네. 그러니까 좀, 혼자 선생님 그렇게 떠들면 이상하지 않나요?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예. 네. 중학교 때인가? 예, 네, 우리 집에 그 장난감 화이트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요만한 거. 그게 있었는데, 그걸 갖다 놓고 제가 연립방정식을 막 중학교 2학년 때 풀면서, 이제 공부하기 지루하니까, 그 당시는. 예. 그리고 제가 형제가 없어요. 저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를 또 TMI. 네.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네. 혼자 자랐어. 얼마나 심심해. 친구가 다야. 그때는 스마트폰이 어딨어. 휴대폰도 없어요. 친구 집에 전화했는데 없으면 그날 못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전화했는데 누구 없어요? 없다. 이러고 그날 못 만나는 거야. 다음날 만나야 돼. 또 전화해봐야 돼. 아무튼, 네. 그래서 얘기하다 어디까지 갔죠? 설명을 혼자 방제식 풀면서 막 설명하면서 방문 닫고 풀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밖에서 쟤 도대체 누구랑 대화하나?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경험이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학 문제를 설명하면서 한다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교사가 돼 있고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로 가겠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다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열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근호가 포함된 경우. 그래서 이그젬플 나와 있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6n. 루트 n제곱 더하기 6n. 여러분 이 이그젬플은 지금

학습 자료실에 개념 필기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2n이에요. 자, 물이식이 나와 있습니다. 물이식이 나와 있으면 유리화해야죠. 유리화. 자, 루트 an 마이너스 루트 bn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자, 루트 an 플러스 루트 bn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앞에 중요한 말을 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판단하는 겁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 파악을 하지 않고 유리화를 하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질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너무 문제 푸는 기계가 돼서 우리가.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참고로. 문제 푸는 기계야. 보자마자. 유리화. 촥. 아니지. 이거는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커지니까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지 생각할 게뭐 있어요. 그쵸? 요런 경우가 판단이 안 되는 경우야. 이때 유리화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여러분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1 플러스 n 뭐 3n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이거 보고 유리화. 아니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일 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분모의 최고창인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근호 안에 n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고, 그렇죠. 2분의 3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면 전 시간에 안 했던 얘기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야. 이 루트 1이 어디서 왔어? 이 루트 1이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 요 1은 어디서 왔니?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 요 3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최고차인 계수의 비로 계산 가능하다. 다항식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무조건 유리화하지 마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유리화를 해야 하겠지요.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분모 분자에 자, 여러분 지금 처음 하는 친구는 이렇게 깨끗하게 필기를 예, 어느 순간에는 뭐가 된다? 암산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처음 제가 수업을 하는 거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글씨 좀 깨끗하게 써. 알겠죠? 네, 수학. 자기가 쓴 글씨 이제 잘못 보고 답 잘못 쓰고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를 보세요. 제곱에서 제곱을 뺐어. 그럼 얘가 이 분자가 an-bn이 되는 거죠. an-bn 얘가. an-bn이. 분모는 루트 an 더하기 bn이 되는 거예요. 루트 bn. 그럼 여기서 얘를 빼야 하는 거죠. 합차 공식에 의해. 그럼 n제곱이 없어질 거고 6n에서 2n을 뺐으니까 4n이 남을 거예요. 4n이 남을 거예요. 그럼 분모 어떻게 되고요? 그대로 루트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2n이 되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석대로라면. 정석대로라면. 빨리 하는 것도 할게요. 분모의 최고창인 n으로, 루트 n제곱으로 나눈다. 네, 정석대로라면. 분모의 최고창인 루트 n제곱으로, 즉, n으로 나눈다. 그래서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왜? 루트 1 더하기 루트 1 분의 4였던 거야. 루트 1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루트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4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다항식 빼기 다항식인데 이게 아마 n제곱 마이너스 10n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책에. 그죠? 개념 노트에. 이거를 사실은

베스트는 이거예요. 베스트는. 이건 이제 수학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n제곱 마이너스 10n의 그래프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n제곱 마이너스 10n의 그래프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10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 위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결과 점들이 어디로 가? 당연히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가 됐든 최고차이 계수 양수입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지. 이게 맞는 거고요. 이거를 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난 이 기하적 의미를 몰라. 모르면 안 됩니다. 참고로. 네, 몰라. 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면 최고차항으로 묶습니다. 최고차항으로 묶어요. 이렇게요. 선생님, 그럼 최고차항으로 묶게 되면 이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봐봐요. 얘는 한없이 커져요. 얘는 0으로 가요. 그럼 1-m분의 10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해요. 앞에 있는 친구는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는데 얘는 양수로 수렴해요. 그럼 얘네들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양의 무한대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한대 곱하기 1이 무한대 이거 아니야.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해서 무한대 곱하기 2로 수렴하면 2 무한대야. 이거 아닙니다. 숫자 아니니까. 그죠? 양수를 수렴하고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양의 무한대. 만약에 음수를 수렴하고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이런 상황은 2차함수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네, 판단 바로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추가로 한 가지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다 아셔야 되는 거야. 방금 한 것까지는. 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혹시 이제 이해가 되는 친구는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막 억지로 안 되는데 공식처럼 막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 저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일단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자, 처음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것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2n 빼기 n이야. 어떻게 될까? 아, 선생님, 이거는 n이잖아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계산이 되니까. 좋아. 계산이 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자, 루트 n제곱 더하기 1 빼기 2n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유리화예요. 유리화 맞아요. 유리화 하는 게 맞죠. 유리화 안 하면 얘는 거의 n에 가깝겠죠. 한없이 커져도 n이 루트 n제곱이니까. 그럼 n 빼기 2n을 물어본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무슨 말이야? 얘보다 얘가 더 훨씬 빨리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자, 루트 9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n.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얘는 루트 9n제곱이랑 비슷해지겠지. 3n이랑 거의 비슷할 거야. 3n에서 2n을 뺐어. 앞에가 더 뒤에 거보다 빨리 커지기 때문에 역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이제 느낌을 알았어. 그러면 다시 질문. 요런 거는 판단이 돼요. 자, 루트. 자, 4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n.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말 못할 것 같아. 왜? 여기 루트 4가 있어. 2가 있고 여기 2가 있어. 네, 맞아요. 이럴 때 유리화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런 걸 내지 않고 이런 상황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는 유리화. 만약에 여기가 3이면 양의 무한대 발산. 여기가 3이면 음의 무한대 발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사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사실 0이거든요. 혹시 어디 유리화 안 하고 0인 거 아셨어요? 얘가 거의 2n에 가깝거든. 이게 유리화하면 분자 1이고 분모는 루트 4n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n이에요.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걸 지금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n에 관한 식이 들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유리화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정석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루트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거 n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서 n을 뺀 것과 마찬가지니까 얘는 1로 수렴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루트 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n은 어떻게 될까요? 유리화해야죠. 얘도 얘는 이제 완전 제곱꼴이니까 그랬는데 얘는 유리화해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 1을 더하든 여기에 100을 더하든 근호안에 n이 무한대로 n이 한없이 커지면 이 뒤에 더해지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을 더한 거와 같게끔 그 극한을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같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요 1이 요2 때문에 나온 거예요. n이 근호를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얘도 n 플러스 1 빼기 n 1로 수렴한다.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도 풀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유리화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방금 얘기한 거대로 풀어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봐봐. 그럼 얘는 9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n 플러스 3의 제곱이야. 1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n 플러스 1의 제곱이야. n은 없어져서 3 빼기 1, 2로 수렴을 2 맞아.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오 하면 안 돼. 오 하면 안 돼. 이거 뭔가 막 대단한 스킬을 이거 아니야. 정석은 유리화해도 돼. 다만 요 공식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매우 의미 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달라 버리면 차수가 다르면 말할 것도 없고 아까처럼 차수가 다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다. 좋습니다. 자, 유형 3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일단 맞아. 유리화. 그러고 얘네들을 확인하는 거야. 만약 여기가 5야. 그럼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얘가 앞에가 5야.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는 뭐야? 알수 없어.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왜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기계처럼 하지 말고. 오케이.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충분히 암산되죠. 암산되는데 제가 공부하는 거니까 네. 귀찮다라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귀찮다는 거 인정하는 거네. 자, 아니 안 귀찮아. 네. 한땀한땀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자, 루트 4n 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분모에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자, 4n 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 좋아요. 자, 그래서 분자.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합차 공식. 합차 공식. 자, 이 친구의 제곱에서 이 친구의 제곱 빼는 거죠. 여기 빼는 거야. 그럼 4n 제곱, 4n 제곱 없어지고 5n 마이너스 마이너스 n 6n이 됩니다. 여러분,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부모 루트. 4n 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n 제곱으로 루트 n 제곱으로 분모 분자 n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정석이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에서 루트 4 더하기 루트 4 분의 6 2 더하기 2분의 6 4분의 6 정답은 2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이런 풀이도 보여드렸으니까 사실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짚어볼까요? 자, 여기서 얘를 뺐대요. 얘를 이제 완전 제곱꼴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 2n 더하기. 자, 5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하려면 곱셈 공식을 잘해야 돼. 완전 제곱식. 자, 안 되지. 예, 오랜만에 하니까. 계산이. 근데 잘하는 친구는 또 하니까. 예, 4분의 5.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만들려면 4분의 1인가요? 이렇게. 없어지고. 4분의 5 빼기 빼기 4분의 1. 4분의 5 더하기 4분의 1, 4분의 6, 2분의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극합값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 4번입니다. 리미트 n이 먼저 갈 때, 루트 9n 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3n분의 10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화하는 게 아니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자, 그리고 여기 루트 9가 보이고, 여기 3이 보여요. 그래. 유리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판단이 안 돼. 자, 따라서 분모 분자에, 여기다 그냥 여기다 쓸까요? 분모 분자에. 루트. 자, 9n 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3n을 분모 분자에 곱하자. 루트 9n 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3n을. 자, 그랬더니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9n 제곱 더하기 4n에서 9n 제곱을 뺐습니다. 4n이 될 거고요. 분자 10배 루트 9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n이 되겠죠. 1차분의 1차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야 하는 게 맞지만, 최고차항이 계수의 비처럼 4분의 10에, 자, 루트 9, 3. 루트 9 더하기 3. 됐네요. 자, 3 더하기 3, 6입니다. 4분의 60이네요. 약분하게 되면 정답은 15가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도 사실 있죠. 분모만 따로 계산이 가능해요. 분모가 따로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형태니까요. 왜? 얘가 3n 더하기, 자, 3분의 2로 수렴하는, 아, 3분의 2의 제곱인 상황이죠. 이거 제곱하면? 아닌가? 9의 제곱. 맞네요. 4n. 그래서 3n, 3n 없어져서 얘가 어디로 가? 분모가 3분의 2로 수렴해. 따라서 뭐야? 3분의 2분의 10이에요. 15로 수렴한 상황이네.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네 번째 개념 갑니다.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계산 연습했어. 그러면, 자, 부등식이 나온 경우에도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 이야기는 처음이 아니야. 미적분 원에서 여러분이 이미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배웠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가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AN이 수렴하고 BN이 수렴할 때 얘기다. 각각 수렴할 때. 자, 각각 수렴할 때 우리 첫 번째. 자, AN이 BN 이하이면 알파는 베타 이하이다. 자, 요거를 이제 이하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하라는 거, 작거나 같다라는 거, 사실은 작다도 포함이 되고 같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등호가 없는데 등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개념 노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n분의 1보다는 n분의 2가 더 커요. 물론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리진 않지.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근데 n분의 2가 더 커. 그런데 극한을 취하면 얘는 0이고 얘는 0이야. 둘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등호가 생길 수 있다. 극한값에서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세 개의 수열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야. 자, 무슨 말이냐면, AN과 BN 사이에 CN이 끼어 있어.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같아.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같다는 것은, 얘가 알파로 수렴하는데 얘도 알파로 수렴해. 그러면 가운데 끼어 있는 친구 역시 알파로 수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AN을 4n 제곱분의 1이라고 하고 CN이 있어. EN 제곱분의 1이야. 이거 0으로 가잖아. 이거 0으로 가. 자, 만약에 CN이 뭐 3n 제곱분의 1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바꿔. 얘도 0으로 0으로 다 등호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좀 차이점은, 함수는요, 마이너스만 들어갈 때, 양이만 들어갈 때, a를 양해 갈 때,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갈 때,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갈 때, 좌익한 온칸 이런 걸 설명을 다 하지만, 수열은 오로지 무한대로 갈 때예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여러분, 미적분 1 개념서 내신 교과서를 보시면, X가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진 이런 상황이면, 이 부등식들이 X,

상관없이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등식을 성립하는 X의 범위가. 그럼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부등식이 언제 성립해야 돼? 그냥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걸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그냥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개념서에서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요게 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1억 한글로 썼대. 자, 예. 네. 한글로 썼어. 네, 10에 몇 제곱이냐? 1억 8제곱인가? 예. 네. 야, 이 수학 선생님이 1억이 공이 몇 개인지를 지금 헷갈려. 네. 이 상황에 얘가 성립해도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가 성립한다. 틀리지 않아요. 모든 자연수에 n이 필요 없어. 선생님, 왜 얘가 돼도 성립해도 상관없습니까? 왜 이때 성립해도 상관없습니까? 맞아요. n이 한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이 한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n이 커지고 있는 거니까 특정한 값보다 큰 모든 상황에서만 성립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필기 개념 노트 아래 서술형 도전 해서 요 얘기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또 교과서에 많이 나온 이야기, 수리논술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건 아니고요. 네. 절대값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요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때 절대값을 이렇게 취했어. 얘가 0이야. 그럼 a는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해. 이거 왜? 이거 가지고 못 만들어. 절대값이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로만 있으면 이렇게 쓰면 그냥 편하게 이거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 이거에 대한 근거를 뭐로 설명한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대수관계로 설명한다. 자, 증명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서술형 도전 증명.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논술에도 항상 많이 나옵니다. 이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로 답안을 쓰는 때는 범위를 제시하고 부등식의 좌우가 같은 곳으로 수렴하므로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에 의해 가운데 있는 측으로 수렴해. 요게 이제 답안 쓰는 것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논술형 서술형에서. 자, 그럼 부등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얘는 부등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부등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a를 가운데 두고 이 친구를 이용해서 요 부등식이 어려워. 자,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간색으로 지금 쓴이 부등식. 네, 요게 아이디어였던 거야, 사실은. 써놓고 보니까 맞네. a는 절대값 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절대값 a보다 크거나 같다. 맞네. 자, 이런 상황 의 부등식을 여러분이 찾았다. 이 부등식이 된 상황이고 얘와 얘가 각각 같은 곳으로 수렴해 마이너스 절대값 an, 절대값 an 같은 곳으로 수렴해 같은 곳으로 수렴해. 그리고 근거는 뭐라고 씁니까? 우리 서술형에선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에 의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가운데 끼어 있는 수열 AN의 극한은 0이다. 이렇게 하면 서술형 100점짜리 답안이 되는 겁니다. 부등식 좌우 극한 같애 수열의 극한 대소관계에 의해 가운데 끼어 있는 친구 극한 0이야. 이런 연습 좋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9쪽 유형 4번. 아까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곳을 수렴해. 근데 지금 수렴꼴이 아니야. 발산하는 꼴이에요. 양의 무한대로. 그런데 얘가 지금 얘를 물어봤어요. 이 친구의 수렴값을. 극한값을.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n으로 나누면 돼. 이렇게. 아, 뭐 하면 돼? n으로 나누면 돼. 뭐 하면 돼? n으로 각각 다 나누면 돼. 그랬더니 얘는 2n제곱, 6n제곱. 그랬더니 얘도 2n제곱, 6n제곱. 그렇지. 2분의 6, 3으로 수렴해. 2분의 6, 3으로 수렴해. 2분의 6, 3으로 수렴해. 가운데 끼어있는 친구, 3으로 수렴해. 정답 3. 끝. 야, 이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5초 컷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많이 연습이 된 상황에서, 경험치가 많은 상황에서는

아, 이거 뭐지? n분의 a냐? 어, n 여기 촥촥, 촥촥, 어, 2분의 6 끝! 3. 눈수령 답안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눈수령 답안 어떻게 써? 눈수령 답안은,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부등식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얘를 가운데로 둔 부등식을 만들어내야 돼. 쟤를 가운데로 둔 부등식을. 네. 조금 빨리 쓸게요. 네. n분의 2n. 자, 그리고 n에, 자, 2n 더하기 3분의 6n 제곱 플러스 1. 자, 이거, 리미트 n이만 들어갈 때. n에, 자, 2n 더하기 3분의 6n 제곱 마이너스 1. 자, 얘가, 리미트 n이만 들어갈 때. n에, 2n 더하기 3분의 6n 제곱 플러스 1. 얘가 2분의 6, 3으로 같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마지막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이것도 이제 시험 보는데 예전에 이제 채점 할때 귀찮으니까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예? 풀네임 쓰셔야 돼요. 수국대가 웬 말이야, 수국대가. 네? 안 됩니다. 대소관계에 의해. 저 선생님 이제 교직 경력이 점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막 별의별 사례가 막다 떠오르는 거예요. 자, n분의 2n의 극한이 3이다. 이렇게 쓰면 100점짜리 답안입니다. 보자마자 3인 걸 알지만.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유제 4번.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답안 쓰는 폼 그대로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방금 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객관식이면 바로 보이겠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이 범위 쓰면 돼. 이거 넘겨서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2 마이너스 n 이상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하 이고, 그 다음에 각각 극한이 같으니까 an의 극한은 무엇이냐? 이렇게 쓰는 거야, 답안을. 대신 여기 들어가는 게 조금 길겠다.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게. 요걸 따로 써보겠습니다. 따로.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친구의 극한 계산하고 이 친구의 극한 계산해서 같다라는 걸 보이시면 되겠죠. 자, 쓸게요. 물론 이제 암산으로 하면 바로 나오지만, 예, 바로 나오죠. 이 정도면 n 플러스 4n, 어, 4로 수렴하네. 1초 컷이죠. 완전 제곱을 써버렸죠, 그냥 바로.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루트 n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2 마이너스 n.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친구예요. n제곱 n제곱 빼지니까 8n 더하기 2가 되고 루트. 자, 지금 제가 뭐한 겁니까? 유리화한 거예요. 플러스 n. 자, 그러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8 뭐예요? 4가 되겠네요. 네, 4. 자, 부등식이 우변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주셔야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6n. 자, 플러스 1. 이것도 센스 있게 저라면 묶어서 한 번에 가면 어떨까 싶어요.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분자. n제곱 더하기 6n에서 n 플러스 1의 제곱을 뺍니다. 4n 마이너스 1이겠네요. 감산했어요. 자, 루트 n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n 더하기 1. 루트 1 더하기 1분의 네.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어, 선생님 지금 뭐 계산 잘못했나 보다. 아, 그래요. 자, 틀린 걸또 바로 찾아봐야지. 풀이 깨끗하게 썼으니까. n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1 마이너스 n. 그래서 마이너스에, 그렇지. n 플러스 1이 아니었네. n 마이너스 1이었지. 이렇게. 그러면 n제곱 더하기 6n에서 뺍니다.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을 빼면 6n 마이너스 마이너스 8n이네요. 8n. 8n 마이너스 1이었네요. 따라서 루트 1 더하기 1분의 8, 네, 4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둘이 같아. 이므로
따라서 an의 극한 정답은 4가 됨을 알 수 있다.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도 꼼꼼하게 서술형 기준으로 답안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의 값의 계산까지 끝! 여기까지가 아마 정규 수업 한 3시간 정도의 분량일 겁니다. 그 지금 2강 중반까지 왔는데 1, 2강이 그죠?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리식도 있었고 수열의 일반항이 다항식인 경우를 다뤘다라고 하면, 자,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거나 막 섞여 있을 때 극한을 따로 우리가 하나의 소단원으로 다뤄보자라는 거고요. 사실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려면 R의 n제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R의 n제곱의 수량과 말상, 가장 기본적인 등비 수열이죠, R의 n제곱. 그래서 R의 범위에 따라 얘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 일단 결론은 알아야 돼. R이 1보다 크면 R의 n제곱이 어떻게 될까? R이 1보다 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기본적인 이해. R이 2. 2, 4, 8, 16, 32, 64, 128, 250, 512, 1024, 2040, 4090, 끝까지 가는 거 8190, 16380도. 그다음 몰라. 자, 커! 커져! 두 번째, R이 1이면 어떻게 되니? R이 1이면 1의 n제곱, 1로 수렴하네.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야?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만약에 R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면, R이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0으로 가겠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전 시간에 했는데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위아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폭이 줄어들어서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그젬플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R이 마이너스 1 이하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위아래, 위아래,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진동하네. R이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 또 마이너스 2면, 여러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위아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폭이 확 커져! 역시 진동 발산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범위에 따라서 결과를 써봤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직관적으로라도 이해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만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 진도 나간다면 이 정도로 가볍게 설명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논술도 한 친구들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1 집어넣고 이런 거는 증명이 안 되겠지만,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하면 그것만 간단하게, 네. 요거 얘기하면 보통 애들이 막 꾸벅꾸벅 하다가 픽픽 쓰러지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건 사실 증명법이요, 이거예요.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1 더하기 H라 하자. H는 양수가 존재할 거야. 그리고 부등식을 하나 나와요. 1 더하기 H의 n제곱이 1 더하기 NH보다 크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1 더하기 NH라고 하는 건 HN. H가 양수야. 0.1N, 0.5N. 이거 뭐야? N에 관한 1차식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한없이 커질 거라고. 그럼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당연히 얘도 한없이 커지겠지. R의 n제곱은 한없이, 얘가 R의 n제곱이잖아요. R의 n제곱은 한없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해. 그러면 이제 질문. 선생님, 이 부등식을 왜 성립합니까? 요거 배웠어. 여러분, 언제 배웠어? 대수 시간에 배웠어요. 대수 시간에. 펴보세요. 수열 단원. 모든 교과서에 이 부등식이 나와 있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됐습니까? 수학적 귀납법. 좋아요. 자, 그러면 3번.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증명해? 일단 R이 0이면 0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해. 끝. 근데 R이 0이 아니라고 하자. R이 0이 아니면 지금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뒤집는 거야.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죠? R이 0인 거 뺐어요. 지금 R이 0인 거 뺐어.
그러면

N제곱이라고, 절대값 R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절대값 R분의 1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얘가 1보다 크니까 이 친구의 N제곱은 한없이 커질 거야. 왜? 1번에 의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수렴해.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증명까지 했고, 결론은 이걸 알아야 돼. 결론은 이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를 보니까. RN제곱이 수렴하는 친구는 도대체 어디야? 이거 발산. 발산. 요거네. RN제곱이 수렴하도록 하는 범위는 RN제곱이 수렴해. 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선 0으로 수렴하는데 1일 땐 1로 수렴해.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A의 RN제곱, A의 R의 N제곱꼴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X에 관한 식, 여기도 X에 관한 식. 그랬을 때는 그렇지, A가 0이면 사실 끝나는 거지.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0인 경우만 하나만 추가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RN제곱의 수렴과 발산. 예. 요 얘기가 이제 이 다음 유형, 유제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얘도 똑같아요. 극한값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극한값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하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념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이그젬플을 보면, 자, 3의 n제곱 더하기, 자,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자, 2의 2n 플러스 1제곱,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어? 일단은 지수 법칙을 잘 다루는 친구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수 법칙을 잘 못해, 그럼 지수를 n 또는 n-1로 통일합니다. 지수를 n 또는 n-1로 통일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2의 2n제곱, 즉2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모에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그럼 4분의 3의 n제곱 1이고요. 4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2가 돼요. 그럼 얘가 뭐예요, 여러분? 얘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0으로 가. 따라서 1분의 2, 정답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풀이 과정을 놓고 보면 뭐랑 원리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뭐랑 원리가 똑같아요? 자, 기하적 의미는 다르지만 식이 다르지. 뭐 제가 뭐 기하적 의미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식이 지금 이런 뜻이야.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어떻게 풀어? n 4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풀었어요. 똑같은 거야, 이걸로 나눠서 푸는 거랑.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그죠? 한 번에 돼. 이거 한 번에 어떻게 돼?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 풀어. 1분의 2로. 똑같은 거야. 요 1과 요 2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앞에 있는 1과 여기 앞에 있는 2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마치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계산이 가능하구나. 끝.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자, 5n제곱 마이너스 3n제곱인가? 3n제곱 마이너스 5n제곱이라고 썼나? 선생님이 교재 필기노트에다가, 5n제곱 맞네요. 자, 뭐 상관없죠. 똑같은 거긴 한데. 5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이것도 앞에가 훨씬 더 빨리 커져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묶었지. 5n제곱. 최고창으로 묶듯이, 공비가 가장 큰 항으로 묶어! 묶었더니, 설명하자면, 사실 이렇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1로 수렴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따라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근데 실전에서는 얘가 더 빨리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똑같죠? 앞에 했던 거랑. 선생님, 등비수열의 극한 지금 개념 설명 10분도 안 걸렸네요. 맞아요. 간단하게.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유형 유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R의 n제곱꼴입니다, 여러분. R의 n제곱꼴이 수렴.

아래 N제곱 꼬리 수렴. 저 뭡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0으로 수렴. 1은 11111로 수렴. 부등식 풀면 끝! 갑니다. 자, 7분의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7, 2x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6, 2x, 플러스 8.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0: 엄밀하게. 자, 유제 5번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하라는 얘기인데, 자, 1차 부등식을 풀었으면 이제 2차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RN제곱 꼴이니까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으로 수렴, 1일 땐 1로 수렴.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등식과 뒤에 있는 부등식을 나눠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등식을 풀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0보다 커. 그런데 이 친구의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번 부등식은 성립해. 자, 2번 부등식 어떻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서 x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0, 1, 2, 3, 4를 모두 더하게 되면 정답은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계산하시면 충분하다. 2차 부등식 여러분 풀줄 아는 거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유제 5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유형 6, 유제 6은 등비수열의 극각각 계산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육수산입니다. 우리 드디어 포물선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라고 하긴 너무 이강밖에 안 됐잖아. 지난 시간에 너무 타이트하게 우리가 이제 도형에 대한 이야기, 중학교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에게 한 시간에 수업하기에는 약간 타이트하고 두 시간에 하기에는 약간 좀 여유가 있어서 선생님 이게 압축적으로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서 가져가야 돼요. 수업을 듣는 게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그 개념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이야기들 복습해서 여러분이 술술 설명할 수 있어야 이 개념은 여러분께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게 되는 거고 그냥 선생님의 개념 그 서커스를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한번 복습해서 잘 가져가 보자고요. 오늘 이야기 포물선입니다. 우리 2차 곡선 첫 번째 단원의 첫 번째 포물선이라는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올림포스 6쪽이요. 포물선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포물선이란 이 단어 자체는 이제 던지다, 포, 물, 물체를 해서 물리 시간에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던지면은 물체를 이렇게 휙 날아가는데, 이걸 막 물리 시간에 막 계산을 하면은 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뭐 이쪽으로는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이쪽으로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중력과 속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관계식을 찾아봤더니 막 2차식으로 나타나더라. 해서 2차함수가 포물선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2차함수 다룰 때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수학 시간의 포물선을, 물체를 던졌을 때 날아가는 곡선? 이게 뭔가 수학적이지 않거든. 멋지지가 않아. 수학에서 이 포물선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거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포물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직선과 점을 먼저 등장을 시킵니다.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봐. 그리고 중점을 한번 잡아봐. 그럼 이 중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중점에서 점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도 한번 그려봐. 그럼 정사각형도 그려보면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 같죠? 그럼 이 점에서 봤을 때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점, 이런 점뿐만 아니라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 점까지의 거리랑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딘가를 내가 찍어봤는데 여기서 이 점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죄다 싸그리 몽땅 모아봤더니 어떤 곡선이 생기는데 그 곡선이 바로 뭐가 된다? 포물선이다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 점을 F라고 불러주고 이 직선을 L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 이 포물선 위의 점 P에서 포물선의 어떠한 점과 이 직선에까지 이르는 거리가 언제나 어떻다? 같다. 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거. PF랑 PH가 같은 PF를 먼저 쓸게요. 저 점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 일치하는 이 둘이 언제나 같은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 점들의 모임, 이것이 포물선의 약속, 정의예요. 그럼 이렇게 포물선을 정의를 했을 때 각각의 점, 직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먼저 요 F라고 하는 녀석, 저 F라고 하는 녀석을 이 초포물선의 초점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해서 F라고 하는 녀석은 포물선의 초점이고요. F는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저 직선 L을 포물선의 준선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초점에서 포물선의 준선에다가 내린 요 수선, 요 녀석을 연장시켜주면은 요 녀석을 내가 직선 L'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저 L'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을 내가 A라고 O라고 불러줄게요. 저 O라고 하는 녀석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렇게 용어들을 정리해줘요. 그럼 포물선의 정의, 고정된 한 점과 고정된 직선, 얘네들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고, 각각의 용어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포물선을 세팅하려면은 초점과 준선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포물선을 그려질 거라는 거지.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으면은 거리가 같은 점들을 그려서 포물선을 그려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포물선의 정의, 뜻을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그럼 포물선의 정의를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포물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뭡니까? 좌표 평면상에다가 얘를 놓았을 때그 도형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세팅한 상태에서 그 x랑 y가 어떠한 방정식, 관계식을 갖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상에 놓을 때요 녀석을 내가 x축으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꼭지점의 축의 수직인 요 직선, 왜 이렇게 삐뚤었어? 얘야, 삐뚤게 잘하면 안 되지. 똑바르게, 요렇게. 요 녀석을 내가 Y축이라고 세팅을 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포물선이라는 녀석을 얘기하려면 뭐랑 뭐가 세팅이 된다고요? 초점과 준선이 세팅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초점의 좌표를 세팅할 건데, 초점의 좌표를 P,0라고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할 건데 얘가 P,0, 준선의 방정식을 X는 마이너스 P라고 준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은 얘네 둘의 중점. 여기서 얘가 X값이 마이너스 P가 되는 거니까 중점이 원점이죠. 원점이 꼭지점이 되는 이런 포물선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포물선 위의 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위의 점 XY에 대해서 저 X랑 Y가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느냐, 대수적인 어떤 식을 가지고 만족하느냐라는 거죠.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PF라는 것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루트의 X-P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0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PH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지금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H의 X좌표는 마이너스 P고 Y좌표는 얘랑 같거든. 그럼 PH라는 녀석은 저 PX좌표와 저 HX좌표에 빼서 절대값을 씌워준 차가 됩니다. 마이너스 두개 만나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그럼 양변을 루트도 절대값도 없애버리고 싶어 뭐 해줘버리면 돼? 제곱을 해줘버리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배 PX에다가 플러스 P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은 우변 X 플러스 P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에다 플러스 2배 P의 X에다가 플러스 P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양변을 똑같은 녀석

빠지고 맥스지고 피지고 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워지고 날아가고 그럼 이 px를 이항시켜 버리게 되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느냐?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리해 보자고요. 초점이 p,0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4px다.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이 세팅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수 있어야 할 것이고, 거꾸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초점과 준선을 세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y제곱은 뭐 16x다라는 포물선이야. 그럼 16이 뭐 곱하기 뭐니까 4 곱하기 4니까 초점 x좌표가 보다 4,0.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 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그림은 이 초점 x좌표를 뭐라고? 양수라고 세팅을 해놓고 그림을 출발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p의 값이 음수가 된다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초점 p,0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초점 p가 음수야. 준선 x는 마이너스 p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포물선 어떻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그래서 y제곱은 4px에서 초점의 x좌표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초점이 지금 x축 위에 있고, 준선이 x축의 수직인 이런 포물선을 그려봤는데, 언제나 저런 것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더라. 즉, 무슨 말이냐? 너 x축, 너 y축,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초점이 여기 y축에 있어서 f가 0,p가 되고요. 준선이 어떻게 되느냐? x는 마이너스 p라는 포물선을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쵸?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pf랑 누구랑 ph랑 같다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 녀석의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주려면 너와 너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PF는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겠죠? PH는 절대값 X 플러스 P가 될 거예요. 역시 이 녀석을 양변을 제곱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저기서 X랑 Y가 뒤바뀌어진 형태, 즉 무슨 형태? X제곱은 4PY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등장하더라라는 거죠. 저기서랑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 지금 p의 값이 뭐가 되는 경우 양수가 되는 경우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만하게 그림만 그려보면은 저기서 p의 값이 음수면은 초점 f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준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p가 뭐가 되는 경우 음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봐요. 포물선의 초점이 X축 위에 있냐, Y축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포물선의 방정식 자체가, 식의 폼 자체가 어때요? 아예 달라져 버리죠? Y제곱은 4PX냐, X제곱은 4PY냐에 따라서 아예 식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의 디테일함을 보고서, 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혹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혹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 그러고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포물선에 준선이 이러면 안 돼요?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초점이 이러면 안 돼요? 2, e, 2. 그럼 포물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에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하려면 할수 있겠죠?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같다를 이용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복잡하겠죠? 그쵸?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선 여러분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죠. 그죠?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준선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경우만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준선이 삐딱하게 있는 이런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포물선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안 한다고요. 참 다행히도. 알겠죠? 그리고, 교육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예. Y제곱은 4px예요. 예. X제곱은 4px.

교화예요. 그럼 두개 중에서 우리가 이 포물선,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과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 둘 중에 어떤 친구가 좀더 많이 등장을 할까요? 느낌적인 느낌. 얘보다는 좀더 많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굳이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서 본 친구야, 이 친구. X제곱 4PY. Y는 4분의 1P 곱하기 X제곱이죠. 몇 참수예요? 2참수예요. 그쵸? 얘는 2참수 우리가 이미 아는 녀석이지? 그치? 그럼 왜 얘가 좀더 많이 등장을 하느냐? 이 기하라고 하는 이 교육 과정에서 이게 고등학교 수학 교육이 그냥 이렇게 대충 아무거나 막 이렇게 넣는 게 아니야.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 단원에서 요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걸 이제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포물선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이제 포물선의 정의를 알았으면 좋겠는 거거든. 포물선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얘는 이참수야. 그럼 얘를 포물선의 뜻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출제자의 의도랑 다르게 그냥 이참수로도 뭔가 해결이 돼 버리잖아. 그러면 그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걸 몰라도 포물선의 그이 기하에서의 뜻을 몰라도 이참수로 끄적끄적대면 풀 수가 있어? 그럼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랑은 다르단 말이지. 우리 성취 기준에서 이 우리 학생들이 이걸 알았는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y제곱은 4px꼴이 조금 더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많이 등장한다고 했지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얘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얘가 이참수를 가지고 뭔가 접근해서 해결하는 어떤 포인트가 주된 방법이 된다거나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뭘 가지고 이용한다? 정의를 이용해서 이 포물선 단원의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포물선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 포물선에서 좀 그림을 두 가지 정도를 기억을 좀 해두자. 요거 잠시 두고서 저 옆으로 와서 좀 볼게요. 두 가지 그림을 좀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그림, 포물선이 요렇게 있어요. 포물선이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초점 F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려. 그럼 준선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얘가 y제곱은 4px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어버리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얘가 정사각형이 나와요. 얘를 수식으로 증명해라. 첫 번째, 수식으로 증명해라. 라고 한다면 수직으로 쏘아 올렸기 때문에 저 px좌표가 p의 값을 가지게 될 거거든? 그럼 여기 x좌표에 p를 넣어봐. 그럼 y제곱은 4p가 나와. 그럼 저 1사분면, 4p제곱이 나와. 그럼 1사분면 2에서 y는 2p가 되거든. 그럼 얘가 p, e p가 돼버려. 그럼 여기서 얘가 2p야. 근데 얘가 p고 얘가 x는 마이너스 p니까 얘도 2p야. 얘 직각이야. 정사각형이 됐지.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라고 수식을 통해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가냐.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거. 포물선 위에 점이잖아.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같지. 계산을 뭐하러 해? 무조건 같은 거지. 근데 얘가 직각이니까 직사각형의 이웃한 두 변이 같아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요 그림이 정사각형이 무조건 나오게 돼요. 요 그림이. 그래서 얘 그림이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을 그릴 때 문제의 그림이 딱 주어지면 기분이 너무 좋지. 너무 해피. 근데 그림 안줄 때도 있어. 그치? 그안줄 때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반반이 되니까 얘 길이와 얘 길이 몇 대면 1대 2가 되겠죠? 그 지점쯤에 초점을 찍으면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요. 무슨 말이냐? 포물선은 대략 이렇게 그려. 내가 초점을 적당히 찍고서 문제를 그려줘야 나가야 되잖아? 여기서 이것 대 이것이 한 1대 2가 되는 지점. 요쯤에다가 F를 찍으면은 그림이 좀 얼추 초점 위치를 맞춰서 그리는 거라는 거지. 한 번만 더 그려볼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려봤다. 그러면 1대2가 대충 눈대중으로 한 여기는 좀 과하고 한요 정도? 아, 이 정도 되겠다. 여기다가 내 초점을 F를 찍으면은 그림이 예쁘게 나오더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그림 그릴 때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서 요 정사각형을 눈에 담아둬라. 담아둬야 될 그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정말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 포물선에 요렇게 주어지게 되어 Y축, X축, 포물선이 요래 그려지면 여기에 초점 F가 있어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Y제곱은 4px에 대해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문제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A와 B 교점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부터까지의 길이를 내가 L1이라고 불러주고 여기서 여기부터까지의 길을 L2라고 불러주면 L1, L2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P콤마0에 대해서 우리는 뭘 그려줘야 돼? 준선 X는 마이너스 P를 그려줘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는 단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 위의 점이 초점까지 이어 놓으면은 나머지 아니라 이 점에서 준선까지를 그려보시고 너네 둘이 같다라는 걸 쓰셔야 돼요.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이어놨으면은 여기서 내가 준선까지 그려보시고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고 너네 둘이 같다라는 것을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안 하면 유죄예요. 유죄 불법. 예. 포물선 2점 초점, 포물선 2점 준선, 포물선 2점 초점, 포물선 2점 준선.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 안 하면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잡혀가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L2면은 너의 길이도 L2가 되는 것이고, 너가 L1이면 너의 길이도 L1이 되거든. 근데 얘가 P콤마0고, 얘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P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가 되느냐? 2P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2p에서 l2를 빼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l1에서 2p를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직각삼각형이 뭐냐면 닮았거든. 그럼 빗변의 길이 l1 대 l2는 l1 대 l2는 요것 대 요거죠. l1 마이너스 2p 대 2p 마이너스 l2가 돼요. 내항이고 외항이고 보내주게 되면은 l1 l2 마이너스 2p의 l2라고 하는 녀석은 EPL1, EPL1 마이너스 L1L2가 돼요. 그럼 L1L2를 이항시켜버리면 두배 L1L2가 되고, 요거 이항시켜버린 다음에 2로 나눠주면 L1L2는 PL2 더하기 PL1이 되겠죠? 양변을 L1L2 P로 모두 다 싸그리 몽땅 나눠버리면은 P분의 1은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등장을 합니다. 은근히 많이 등장하는 친구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역수의 합이 뭐와 같다? P분의 1과 같다. 공식만 기억하려고 그랬지, 지금. 응? 그랬지, 그랬지, 그치, 그치. 안 돼요. 증명을 한번 해보셔야 돼. 여러분 손으로 이 증명을 한번 해보시고 해본 다음에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지 결론만 기억하셔서는 아주 나쁜 수학 공부다.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서 여러분 손으로 한번 스스로 증명을 해보면서 그래 봐야, 아, 여기서 내가 닮음을 얘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 같다는 것을 내가 연습을 하면서 이 기하, 이 포물선 전반에 든걸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내가 포물선이 자연스러워지고 수학이 쉬워지는 거고 재밌어지는 거지. 결론만 기억해서 공식만 기억하겠다? 절대 안 돼요. 혼나요. 알겠죠? 한번 여러분 손으로 백지에다가 직접 포물선 그려가면서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포물선을 공부하는 시간이 시험 3일 전이야. 처음 오늘 봤어. 내일 3일 뒤에 시험인데 오늘 포물선을 처음 봤어. 그러면 외운 수밖에 없겠지. 이거 할 시간에 하나라도 외우고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서 100점까지는 못 맞아도 내가 한 70점, 80점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런 급한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한다면은 증명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과정을 그려나가면서 포물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닮음을 찾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손으로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이게 남는다고요. 자주 쓰이는 성질입니다. 기억해 두자고요. 정사각형 눈에 담아 두자고요. 눈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포물선에서 기억해 둬야 될 만한 두 가지 도형 정도 보시고 나면은 포물선의 방정식 넘어갔어. 이제 포물선의 평행이동.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 그려왔어요. 어떤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나 도형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의 그림, 원점 근처에서 어떤 그림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내가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주면 도형의 반전식 뭐가 나오겠어? y-n의 제곱은?

4p의 x-m이 나오겠죠. 그럴 거예요. 요 녀석을 내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주면은 x-m의 제곱은 4p의 y-n이 나오겠죠. 그럴 거예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거를 평행이동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다? 얘를 평행이동시켜줬을 때 생각해봐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켜주면 초점과 준선과 축과 꼭지점 어떻게 돼? 다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 그럼 꼭지점은 n만큼 n만큼 가니까 n,n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p,0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p만큼 떨어진 n 플러스 p,n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준선 x는 마이너스 p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갔어요? y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안 주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에다가 n만 더해주면 될 거예요. 텍스트로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텍스트로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때그때 우리 평행이동해서 초점과 준선과 꼭지점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돼요. 그게 다예요. 예. 얘를 텍스트를 기억하면은 헷갈리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대충 쓰고 지우는 거예요. 에이, 외우지 말래. 얘도 마찬가지죠. 이 포물선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해주게 되면 이 초점 평행이동하겠죠. 이 꼭지점 평행이동할 거예요. 준선 평행이동할 때 X축의 방향은 평행이동은 얘는 영향을 안 받겠죠.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것만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쵸? 그거를 텍스트로 외워라? 아니라고요. 그냥 평행이동시켜서 우리는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면 충분하고 그때 초점, 꼭지점, 준선 찾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문제에서 전개해 놓은 식은 어떤 꼴이 나오겠어? 아마도 y의 제곱항이 있겠죠? 그 다음에 y항이 있겠죠? x항도 있을 거예요? 상수항이 있을 거예요? 이런 꼴로 나타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제곱항이 있겠죠? x항이 있겠죠? 그 다음 y항이 있겠죠? 상수항이 있을 거예요. 이런 꼴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은 얘를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서 4의 배수로 4 곱하기 얼마 꼴로 묶어주고 꼭뭐 4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지. 이게 6이면은 4 곱하기 2분의 3이 될 거예요. 해서 x 앞에 개수가 1이 되게끔 여기 앞에 묶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4 곱하기 p에다가 y-n 꼴로 묶어주고 만들어줘서 내가 이런 꼴로 변형해준 다음에 포물선이 어떤 그림이 될지를 내가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고요. 그거를 기억해서 할건 아니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평행이동시킨 포물선의 초점, 준선, 축, 꼭지점 이런 것들 우리 다 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평행이동은 우리가 대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1학년 때부터 해왔던 내용이라고죠. 그쵸? 그렇게 우리가 포물선을 일반화된 모든 포물선을 그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림포스 교재 8쪽이요. 8쪽으로 넘어가요. 우리 좀 전에 6쪽에서 개념 설명했죠? 8쪽으로 넘어옵니다. 8쪽에는 유형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형 1번.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8X의 준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포물선 그림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겠지. 그치? 그럼 포물선을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1대2가 되는 느낌적인 느낌, 뭐 내가 이렇게 자를 대고, 뭐 이렇게, 물론 시험 볼때 자를 가져갈 수도 없겠지만, 대충 느낌, 한 요쯤에다가 내가 F를 잡자고. 1대2 되는 느낌 정도예요. F를 내가 Y제곱은 8X니까 Y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X잖아? P의 값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2야. 그럼 F가 몇 콤마 제로? 2 콤마 제로가 되더라. 그 다음 준선도 내가 그려주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더라라고 내가 초점과 준선을 잡아줄 수 있겠죠. 준선이 x축과 만난 지점을 a라고 불러주겠대요. 포물선 2에 있는 14분면에는 점 p가 있는데 p에서 f까지의 거리가 a에서 f까지의 거리의 몇 배다? 두 배래. 우리는 af의 길이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4예요. af의 두 배가 pf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지난날까지 해왔던 어떤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여기서 너의 길이가 8이니까요. 선생님, 저는요. p를요. a,b라고 놀래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성립해요. b제곱은 8 곱하기 a가 될 거예요.
그 다음 PF의 길이가 8이니까요. 점과 점세 거리에서 루트의 A-2의 제곱은 플러스 B의 제곱은 8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풀었다라고 한다면 B제곱 자리에다가 8을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점 P의 좌표를 찾고 P의 좌표를 찾아서 PAF의 넓이를 찾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지. 도형의 방정식 그 위에 있어 도형의 방정식으로 성립해. 점과 점 사이 거리 대입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답은 나올 거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지 말자라는 거지. 좌표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선분의 길이, 특히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게끔 뭐라 그랬죠? 포물선 위의점에서 초점을 이어놨잖아. 그럼 우리는 포물선 위의점에서 준선까지 그려봐야지. 이거 안 하면은 뭐라 그랬어? 유죄. 형법상 유죄. 불법. 예. 너랑 길이가 같아. 너의 길이가 8이라는 걸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럼 봐요. 얘가 준선이 x는 마이너스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야? 6이잖아. 그럼 p의 x 좌표가 뭐가 나오는 거야? 6이 나오는 거야. 금방 나오죠. 그죠? 금방 나와 버렸다고 너무나 허무하게. 그럼 여기서도 PAF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누구를 밑변을 하느냐? 얘를 밑변을 해주면 높이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또두 가지로 풀수 있어요. 선생님, P의 X좌표가 6이라는 걸 찾아버렸어요. 그럼 저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을 할 거예요. Y제곱은 8 곱하기 X자리에 6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6, 8에 너가 48이 되는 거니까 Y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4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1사분면이의 점이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요 높이가 4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F의 길이인 4에다가 높이 4루트 3을 곱해줘. 그럼 8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라고 풀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죠. 우리는 기하라고요. 도형에서 끄적대줘도 된다고요. 너의 길이가 8이라고 그랬고 너의 길이가 4라고 그랬잖아. 수선의 발 내렸으면 너의 길이도 8이잖아. 그럼 너의 길이가 뭐예요? 4예요. 그럼 1대 2대 루트 3 그냥 끄적끄적대면 4루트 3이 나오죠?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풀이라고 해놓고 내가 뭐쓴 것도 없어. 그냥 그림에서 끄적끄적끄적끄적 되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죠? 선분의 길이에 내가 포인트를 맞춰서 도형 문제를 풀라고, 기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식의 좌표를 이용한 풀이가 너무 익숙해졌어. 1학년 수학을 하면서, 대수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기하를 공부하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어. 미적분을 학습한 이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미적분까지 하면 더더욱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내가 x랑 y에 대한 좌표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 거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졌었는데, 기하에서 2차 곡선에서는 그거보다 선분의 길이, 도형의 어떤 선분의 길이들 사이의 관계, 직각 삼각형 요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해 주는 것이 훨씬 계산이 손쉽고 빠르고 편하다는 거지. 그거에 우리는 익숙해질 거예요. 알겠죠? 하나 더 해보자고요. 유제 1번입니다. 유제 1번 보시면은 바로 밑에 있죠? 8쪽 유제 1번. 초점이 F인 포물선 X제곱은 AY야. Y제곱은인지 X제곱은인지를 잘 보셔야죠. X제곱은 AY이고 A가 양수라는 말을 했어. A가 양수니까 포물선이 일단 어떻게 그려져? X축, Y축에 대해서 초점이 여기에 있고 준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은 이런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쵸? 점 F를 지나고 그럼 F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F는 0, X제곱은 4가 없으면은 만들어주면 되지롱. 그쵸? F의 y좌표는 4분의 a가 될 거예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 하자. PQ의 길이가 얼마래? 12래. 요만큼이 10인데 포물선이 y축에 대해서 지금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랑 얼마로 쪼개지겠어? 6과 6으로 쪼개지겠죠. 그때 양수 a의 값을 찾으래. 그럼 여기서도 내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지금 얘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에다 수선의 발안 하면 이거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까지 초점까지였어. 준선 수선의 발 내렸어.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너도 6이에요. 근데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준선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너랑 똑같잖아. 얼마로 쪼개져? 3, 3으로 쪼개지죠? 그럼 여기서 얘가 3이고 3인데 초점 x좌표가 4분의 아, y좌표가 4분의 a니까 4분의 a가 3이 되잖아. 그럼 a의 값이 뭐가 된다? 1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끝이에요.
얘도 선생님, 저는 좌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P의 좌표가 지금 몇 콤마면 6콤마 3이니까 저기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3

아니죠. 6의 제곱은 6의 제곱은 a 곱하기 3이 됩니다. 해서 a가 10이라고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림에서 그냥 끄적끄적대서 너 4분의 a가 3과 같구나. 그냥 찾아주자. 그림에서 선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자. 그 포물선 위에 점의 어떤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하는 방법은 뭔가 해보다 해보다 안될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 보기를 바라요. 물론 그런 방법이 완전 뭐 필요 없는 이렇게 버려야 되는 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밖에 안 보일 수도 있고 시험 보는 긴장된 상황에서 시간이 타이트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빠른 계산을 찾기 위해서 뭔가 도형에 대한 뭔가 성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대입을 하면 되겠네? 그럼 계산하는 게더 시험 볼땐 빠를 수도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 두면은 점점 이런 게 눈에 보이면서 기하 시험이 정말로 쉽고 재밌어질 겁니다. 그냥 끄적대니까 답이 나오네? 끄적대니까 답이 나오네? 끄적끄적 길이가 나오네? 답이 나왔네? 끝났네? 히에! 이렇게요. 정의를 이용할 겁니다. 포물선 위의 점에 초점을 이어놨어. 준선의 수선의 발 내려봐야 돼. 반대로 준선의 수선의 발 내려봤어. 초점을 이어서 둘의 길이 같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포물선에서 할 일들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유형 봅시다. 포물선의 평행이동이요. 우리 8쪽 유형 2번. 포물선 y제곱 더하기 4y-4x 더하기 k는 0의 준선이 y축일 때. 준선이 y축일 때. 그럼 얘기했죠. 이 포물선을 내가 해석을 해주려면은 표준 형태로 세팅해줘야 된다. y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y에 대한 완전제곱으로 먼저 바꿔줘. y 플러스 2의 제곱은 나머지를 우변으로 싸리몽땅 이항시켜줘. 그럼 4x 마이너스 k. 얘네들은 이항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4가 더해졌죠. y 플러스 2의 제곱하면서 없던 4가 생겼지? 그럼 우변에도 4를 더해줘야지 똑같은 식이 되겠지? 그럼 내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평행이동을 해석해주기 위해서는 x의 계수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그럼 얘는 4분의 k 마이너스 4라고 세팅할 수가 있겠다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면 요 포물선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포물선이다? y제곱은 4x라고 하는 요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4분의 k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준 그런 포물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행 이동시키기 전에 포물선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떤 포물선? y제곱은 4x는 요렇게. 초점 1콤마 0,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었던 포물선이야. 근데 얘의 준선이 y축이래. 그럼 얘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은 준선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얘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영향을 안 줘. 누구만?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만 영향을 준단 말이지. 그럼 얘가 평행이동을 해서 준선이 어디에 있다? Y축 위에 포물선이 있으려면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잡아주고 포물선이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준선이 Y축 위에 와주려면은 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준선이 평행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k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그 녀석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x는 제로가 돼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4분의 k만 남겨주면은 마이너스 2항 시켜서 8이 마이너스 2를 2항 시켜서 2가 될 것이고 k의 값은 뭐가 된다? 8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주어진 저 포물선의 식을 내가 표준 형태로 y-n의 제곱은 4px-m을 꼴로 만들어서 평행이동을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준선이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어질 것이냐. 그 준선의 방정식이 x는 0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우리가 식을 써줘서 k 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평행이동이 얼마나 해서 되느냐를 내가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답니다. 대단한 게 없어요. 하나 더 해보자고요. 이제 2번 보시면은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3입니다. 준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y좌표가 k일 때 16k 값을 구하시오. 두 가지로 풀어봅시다. 첫 번째,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초점의 좌표를 알려줬고 준선의 방정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판단합니다. x축, y축. x가 마이너스 3이고요.
y가 3이에요. 여기가 초점이에요.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물선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거든. 그럼 그때에 요 꼭지점은 어디에 오느냐? 여기서부터 초점까지와 여기서 준선까지 어때? 중점에 와야 돼. 그림이 너무 안 이쁘다. 조금만 더 중점 느낌이 오게. 1차 시기 실패. 자, 그림을 너무 다시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한요 정도. 요 정도의 포물선이 이렇게 왔을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꼭지점에서 준선까지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3이야. 그럼 중점에 여기는 뭡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즉,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돼버리는 것이야? 마이너스 3, 1이 돼버리는 것이야. 그러면 원래 포물선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포물선이 평행이동을 했을 때 꼭지점이 요로 갔다라는 것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 1만큼 이동시켜주면 돼. 뭐가?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 근데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포물선도 이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변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2란 말이지. 그럼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포물선은 어떤? 0,2가 포물선의 초점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였던 포물선, x제곱은 4py의 포물선이었다. 그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시켜줬다.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은 4py. 그냥 바로 8이라고 쓸까요? 8 곱하기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 주었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포물선의 방향식이라는 거지. 이 녀석이 y축과 만난 점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 0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3의 제곱은 9는 8에다가 y-1이 될 것이고, 이항시키면 y-1은 8분의 9, y는 8분의 9에다가 1을 더해주세요. 8분의 17이 되겠다더라. 그럼 그 값이 뭐가 된다? k가 된다더라. y좌표가 k라고 그랬죠? 그럼 이 k에다가 몇 배를 해서 16을 곱해주세요. 16 곱하기 8분의 17은 34가 정답이 된다더라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이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을 그려놓고 초점에서 준선에다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이 녀석, 이 선분의 중점이 꼭지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거리부터 우리가 p의 값을 찾아내고, 꼭지점의 좌표로부터 평행이동한 양을 내가 찾아줌으로써 포물선의 반영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지. 그쵸? 그런데 얘를 요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 친구는 포물선이잖아요. 내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몰라도 할수 있어요. 왜냐?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3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1인가? 여기 위의 점 px, y에 대해서 포물선의 정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였거든요. 그러면은 정의를 그냥 이용해 버리겠다라는 거죠. 누구랑? pf랑 ph랑 같다. pf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루트 속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ph는 x좌표가 같기 때문에 절대값 y 빼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루트랑 절대값 제거해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은 그대로 덩어리로 둘게요. y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6배의 y예요. 플러스 9가 되겠죠? y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2배의 y예요. 플러스 1일 거예요. y제곱이 양변에 똑같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럴 거예요. 그럼 이항시켜 버리게 되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은 이항시켜 버리면 8배 y에다가 이항시켜 버리면 마이너스 8이 되면서 x 플러스 3의 제곱은 8배의 y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찾았던 포물선이랑 어떻게 당연히 똑같이 식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어서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은 답은 똑같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그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추천하는 풀이보다 첫 번째 풀이었어요. 왜 근데 두 번째 풀이도 얘기를 한 거냐? 두 번째 풀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었는가를 되돌아보자. 여기에서 출발했던 거였다. 그쵸? 여기에서 저 f가 0, p,0,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였던 단순한 형태에서 적용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다른 점, 다른 직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포물선의 반영식을 구할 수 있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포물선의 반영식을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포물선의 정의를 되짚어 봤던 것뿐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우리는 좋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꼭지점이 일로 오게 되는 걸 보고서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얼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가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y제곱은 4px에 해당하는 p의 값을 내가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요 기하적인 해석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연습해봄으로써 평행이동 시킨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할 만해요? 그죠? 그럼 이제 페이지를 또 넘겨서 11쪽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OT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같은 개념에 있는 덩어리들, 문제들을 연달아 풀어보면서 이 개념들을 확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되짚고 다잡고 넘어갈 거예요. 해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11쪽으로 넘어가요. 유형학 1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볼게요. 좀만 힘내요. 자, 초점이 F인 포물선 Y점은 4X예요. 보자마자 우리는 뭘 찾아줘야 돼? 초점의 좌표를 찾아줄 수 있어야 돼. Y제곱은 4 곱하기 1 곱하기 X니까 P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야? 1이야. 즉, F는 1,0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위에 1, 4분면에 있는 점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PF를 O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기서 이것만 그려줘도 나는 이걸 그릴 거고, 이걸 그려줘도 우리는 이걸 그릴 건데, 첫 번째 문제답게 손쉽게 아주 친절하게 둘다 그려줬어. 너네 둘의 길이가 같다며. 그게 포물선의 정의라며. 그렇게 우리가 O라고 주어졌을 때 선분 PH의 길이는, FH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계산을 해 달래요. 그럼 여기서 얘를 도형의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주면은 P의 H의 길이가 5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럼 여기서 P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 4가 나와.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도형의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주게 되면은 P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4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x에서 x자리에 4를 집어넣게 되면 1, 4분면 위에 있는 점 y좌표가 4가 나올 거예요. 그럼 p의 좌표가 뭐가 돼? 4,4가 되겠지요? 그럼 p의 좌표가 나온 상태에서 FH의 길이를 구하래. F좌표는 알았어. 근데 h는 p랑 누구 좌표 같아? y좌표가 같아. 그럼 h의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1,4예요. f는 뭐야? 1,0예요.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FH의 길이를 구해봐라. X좌표의 차 2의 제곱. Y좌표의 차는 4 빼기 0의 제곱, 4의 제곱. 20이죠? 2루트.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도형의 방정식으로 접근하면 그래요. 좌표를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이용하면 그래요. 근데 웬만하면 끄적대서 풀자고요. 그냥 기하라고요. 기하. 도형. 키야. 수선의 발을 내려요. 너의 길이가 5예요. 근데 너의 길이도 5였다며? 근데 너의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럼 너의 길이가 2인데 너의 길이가 5면은 너의 길이는 얼마예요? 3이에요. 5, 2, 3. 5예요? 3이에요. 피타피타 너무나 친숙한 우리의 3대 4대 5 직각선형이잖아. 그럼 너가 4면은 너도 4잖아. 그럼 2예요? 4예요? 1대 2대 2루트 5. 정답은 얼마? 2루트 5다. 두 번째 풀이라고 내가 했지만 뭐쓴거 없이 그냥 여기다가 끄적끄적대면 나왔죠. 너의 길이가 5야. 너의 길이가 2야. 그럼 너의 길이는 3이네? 5니까 3이니까 4네? 너가 4네? 2루트 5네. 뭔가 어려운 고민 없이 그냥 끄적대면 나왔다고요.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자꾸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포물선에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너의 좌표가 내가 궁금해? 그게 아니라고요. 좌표가 궁금한 일은 우리가 뒤에서 선생님이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접선 파트가 들어갈 때는 이 좌표가 궁금하게 될 거예요. 그건 우리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근데 그 전에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한 데서는 좌표는 우리가 관심사에 별로 없다라는 거지. 물론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은 해. 근데 대부분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기하만 가지고 도형만 가지고 풀어주는 것보다 계산이 훨씬 복잡하고 번거로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도형만 가지고 선분의 길이만 가지고 합동을

찾는다거나 피타고라스성을 이용한다거나 닮음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적극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이러한 풀이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이 이차곡선 단원 문제들이 아주 금방 손쉽게 풀릴 겁니다. 선생님이 기하 강의하면서 맨날 말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이차곡선, 우리가 기하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틀렸다. 적어도 이차곡선 문제는 아니어야 돼요. 이차곡선 문제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 정의를 이용하는 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아는데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차곡선은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 알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좌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아니, 걔네들은 곁들이는 것뿐이야. 도형의 선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보면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된것 같아. 뒤에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요. 알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복습해보면서 고민해보시고, 선생님이 자료실에 기출문제 좀 올려놓은 거 있죠? 그것도 한번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의 문제까지 우리가 할수 있겠구나.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꼭 문제 풀어보고 만나요. 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쟁생님 문혜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활동의 요소라고 해서 경제활동이 뭔지,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누가 하는지, 그 대상이 뭔지 이런 거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도 사실 그 목차와 흐름과 조금 비슷한데요. 오늘은 상업이라는 주제로 배울 거예요. 상업의 주체가 누군지, 상업의 객체가 뭔지도 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상업 경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사회탐구에 있는 경제가 아니고 앞에 상업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과목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또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눈에 보는 프리뷰를 보면서 기출분석 해보고 그 다음에 상업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보여줬던 그 기출분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상업이 가장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상업의 기능, 상업의 주체, 객체, 상업의 조성기관 이렇게 선생님 키워드 4개를 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우리가 상업의 조성기관은 사실 모의고사에만 좀 출제가 되고 수능에 단독으로 잘 출제가 안 됐었는데 작년에 단독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대부분 상업의 기능과 주체, 객체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됐었었고 전체적으로 첫 번째 경제활동과 상업의 파트를 봤을 때 여러분이 딱 눈에 띄게 느껴지시겠죠? 오늘 배우는 2강, 상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업 경제, 상업을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원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메인 키워드는 뭐다? 상업이다. 하나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수요와 공급 3개 이렇게 키워드 배웠잖아요. 오늘은 상업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프리뷰 목차로 다시 한번 볼게요. 교재 기준 2강, 우리 지금 강의 기준은 똑같죠. 2강 상업의 중요성이고요. 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볼 거예요. 그 상업이 뭔지 일단 의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상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기능 6가지 배울 거거든요. 상업이 어떤 건지를 알면 그 속에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상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을 누가 하는지 상업의 주체는요. 여러분 상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업의 주체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배워볼 거예요.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의 객체, 우리가 상업활동을 할 때 그 객체를 배우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활동의 객체 배웠잖아요. 재화랑 용역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큰 목차, 뿌리가 이어지는 엄청나게 큰 목차를 통해서

상업의 객체를 깊게 이해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 1강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상업 활동을 도와주는 조성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9개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제 이름에 근거해서 목적을 연결시켜 보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배워볼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키워드는 뭐다? 상업이다. 자, 상업이 뭘까요?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 재화나 용역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였죠? 생산물이었죠? 생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활동이래요.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큰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나마 도식화를 하면 재화나 용역 이런 생산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상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상업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꼼꼼하게 배워보는 파트가 바로 다음 파트 상업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재화도 용역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재화나 서비스가 나에게 올까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구매를 해야 돼요. 매매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재화나 용역을 내가 가지고 올수 있죠.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상업의 기능은 매매 기능부터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가지 기능을 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업의 기능. 첫 번째 기능, 매매 기능. 매매 기능을 보면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선생님, 이 6가지 단계를 어떻게, 어떤 예시를 들어야 여러분이 한 번에 머릿속에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최근에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 얘기를 해주면 다 기능들이 쏙쏙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풀어가면서 이제 기능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선생님, 최근에 스마트폰을 샀어요. 요즘 스마트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도 알아보고 이제 고민해서 선택해서 생산자 연락을 해서 이제 연락이라기보다 매매를 해서 생산자 연락이 갔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업 활동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사실 뭐를 어떤 불일치를 해소시킨다? 사람이 서로 불일치했을 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올수 있는 인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능입니다. 이 매매 기능을 교재에서는 본원적 기능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본질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매매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연쇄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매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업 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 선생님이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구매한 재화, 그 스마트폰이 선생님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겠죠? 소유권은 넘어왔더라도 일단 그 스마트폰이 배송돼 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에서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항공기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온다면 뭐 철도나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이제 운송 활동을 통해 선생님의 집 앞까지 배달이 올 거죠. 그걸 바로 운송 기능이라고 합니다. 재화를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그 창고에서부터 선생님 집까지, 소비지까지 이동시키는 활동, 어떤 불일치를 해소해 줄까요? 우리가 장소적으로 맞지 않은 걸 해소해 주잖아요. 그래서 운송 기능은 장소적인 불일치를 해소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 활동에 이런 기능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관 기능인데요. 우리가 선생님은 사실 스마트폰을 샀지만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같은 기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 며칠 몇 시에 구매를 했지만 다른 소비자들은 지금 선생님처럼 똑같은 시간에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년 뒤에 살 수도 있고요. 똑같은 기종을 아니면 뭐두달 뒤에 살 수도 있고 선생님보다 빨리 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원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출고했을 때 그걸 만들어진 그 생산물을 일정한 어떤 창고에다가 보관 을 해놓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운송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관을 해둬요. 그 보관을 함으로써 각각 다 원하는 시기가 불일치하는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보관 기능입니다. 보관 기능, 그 재화를 소비할 때까지 일정 기간 뭐 한다? 저장해 둔다. 창고에 저장하면서 어떤 불일치를 해소해 줄까요? 시간적으로 불일치하는 거를 해소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적 불일치 해소라고 할수 있어요. 시간적 불일치 해소. 자, 네 번째 금융 기능이에요. 자, 금융이라는 일단 용어 자체는 여러분 자금 융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금을 융통한다, 돈을 융통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금융을 기준으로 금융을 목적으로 한네 개의 강의 정도 깊게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깊게 배워보겠지만 금융이 어쨌든 돈의 흐름과 융통과 관련된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주는 활동이다. 쉽게 말해 선생님이 만약에 스마트폰이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갈 때 선생님이 시중에 막 돈이 없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

보험 기능인데, 보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창고에 아까 보관돼 있던 수많은 그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자연재해나 아니면 화재로 인해 다 소실될 수도 있죠.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갑자기 엄청나게 큰 타격이니까 불안해요. 갑자기 큰 경제적 손실을 얻기 이제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보통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게 보험 기능입니다.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위한 활동, 그 경제적 손실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 기능, 화물보험 이런 거들수 있죠. 이제 그런 화재가 그런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이제 보험의 보장을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보 전달 기능,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기능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아무거나 사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 가지 기능도 막 검색해보고, 그리고 뭐 영상으로도 후기 같은 것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보를 습득해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갖죠, 얻죠. 그런 게 바로 정보 전달 기능. 정보가 필요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해 줄수 있다. 상업 활동을 통해 이렇게 6가지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매매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했어요. 매매 기능이 있어야 상업 활동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운송 기능과 물류, 이 보관 기능은요, 선생님 말해버렸는데, 물류 기능이라고 합니다. 물류 기능. 운송과 보관은 물류라고 해요. 뒷부분에 유통이랑 물류 배울 때또 깊게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 기능, 보험 기능, 이 정보 전달 기능은요, 우리가 이제 보조적 기능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매매 기능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달달달 무슨, 기능을 해소한다, 무슨 무술치 해소한다, 이런 내용을 막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떤 제시문을 통해서 읽고, 키워드를 통해 어떤 기능을 하고, 이게 상업에 어떤 불일치를 해소해주는지를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외우기보다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나의 매매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쉽게 이제 우리가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업의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의미와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본격적으로 상업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 상업의 주체를 배워볼 겁니다. 이 상업의 주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실 이렇게 정리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업의 주체, 상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자연인과 법인이래요. 자, 그런데 상행위, 이게 뭘까요, 일단? 상행위. 상행위라는 건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자연인과 법인이래요. 말이 좀 어렵죠. 교재에 나와 있긴 한데, 자연인의 경우는 그냥 개인을 의미하면 됩니다. 개인. 법인은 뭘까요? 개인처럼,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받은 회사예요. 법인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회사, 뭐 개인과 법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상업의 주체를 볼 건데 도대체 상업을 누가 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내 명의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잘 돼도 내 덕분이고 영업이 안 돼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모든 손실 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다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상인이냐면 자영상인이라고 합니다. 자영상인. 자, 자자가요. 스스로 자자예요. 한자로. 자영상인. 내가 스스로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자신의 명의와 책임.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죠. 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신이 부담하는 상인이라고 합니다. 자신. 자, 중요한 키워드, 스스로 자자. 다 내가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카페 창업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해서 개인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 1인 카페 창업이라고 했을 때그 자영상인은 누가 될까요? 내가 되는 거죠. 나는 자영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잘 돼도 안 돼도 다 내가 책임을 지는 자영상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영상인과 대등해요. 위치가 대등해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대등합니다. 누가 위아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인데 상업활동을 보조해준대요. 아까 봤던 그 여러 가지 상업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고 그냥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거 아니죠. 그거에 대한 뭘 받아요?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 상인을 의미합니다. 도와주는 보조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상인은 이름이 보조상인이에요. 보조상인. 보조해준다. 대신 그거에 대한 대가,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다가 중요한 키워드고요. 안에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 운송주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네 가지는 여기서 보지 않고 뒤에서 그림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특징을 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요. 특정 상인의 종속이 됩니다. 여러분, 종속. 종속은 대등이랑 다른 거예요. 대등은 정말 똑같은 대등한 위치인데 종속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상인에게 종속되어서 또 중요한 키워드 계속. 계속해요, 계속. 그러니까 종속도 되고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보조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를 어떤 형태로 받느냐? 급여 형태로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매장, 우리가 매장 운영을 한다. 어떤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이 있다. 그럼 거기서 판매원으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일을 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바로 상업 사용인이라고 합니다. 상업 사용인. 용어가 좀 생소하죠? 상업 사용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두 개예요. 하나 더 하자면 보수, 급여까지. 그래서 우리 총 주체가 몇 개로 나뉜다? 세 개. 스스로 하는 자영 상인, 그리고 보조해주는 보조 상인, 특정 상인에 종속돼서 우리가 그런 영업 활동을 도와주고 보수, 급여 형태로 받는 상업 사용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뒤로 가서는 뭘 배울 거냐면 이네 가지의 특징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볼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보조상인 네 가지. 보조상인, 우리가 자영상인과 대등한 상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대리상이에요, 여러분. 이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최대한 뽑아서 연결할 거예요. 첫 번째, 대리상. 자, 대리한대요, 여러분. 뭔가 대리한다. 뭔가 대신한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한다는 거거든요. 그쵸? 대상이 없으면 이게 대리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내가 대리할 때 대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상이 이네 가지 중에 가장 특징, 독점적인, 좀 독창적인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으로 볼게요. 대리상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특정 상인. 그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어려운 말로 상법상 본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법정 용어로 본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특정 상인이에요. 특정 상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명의로 매매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내가 매매를 하면 대리상 이름으로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특정 상인, 이 사람을 위해서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명의로 매매를 해요.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내 이름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약을 통보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이 보조상인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예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동그라미 동그라미 통신사. 선생님, 통신사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통신사 대리점 많이 보죠. 우리 길 가다 보면 통신사 대리점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대리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이 통신사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 특정 상인.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리를 하는 거죠. 대리.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어떤 거래 계약을 할 때, 이 대리상 이름이 아니라 이 통신사 이름으로 매매를 하고 결과를 계속 알려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상인 첫 번째, 대리상. 이 밑에 나와 있는 표는요,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대리상은요, 거래 명의가 누구다? 정말 중요해요. 본인 명의입니다. 본인 명의. 본인이라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 본인은 누구다? 통신사. 동그라미 동그라미 통신사. 특정 상인을 명의로 매매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 거래 대상이 누구다? 특정 상인이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특정 상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본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통신사. 또 중요한 거, 기간이 계속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 매매 계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일하는 거죠. 대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수는 누구한테 받는다? 특정 상인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특정 상인 본인한테 받는 거죠. 아까 수수료 보수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대리상이 가장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리상을 잘 정리해 두시면 나머지는 또 차분하게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보조상인 첫 번째 대리상은 예시가 뭐다? 통신사 대리점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자, 중개라는 뜻이 뭐죠? 중개했어. 중개했어. 약간 어려운 말로 또 하면 알선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중개, 알선 비슷한 느낌이고 좀더 쉽게 표현하면 연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중개인, 중개하다, 연결하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먼저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 아직 여러분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왜냐하면 아직 집을 팔아보거나 사본 경험이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돈을 벌고 나중에 집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계약을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매매하고 거래하게 되거든요. 이제 집을 어떤 조건에 내가 이런 가격에 이런 조건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매자. 내가 이런 조건으로 팔고 싶어. 내집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의

판매자가 있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주면 그거에 둘을 딱 보고 둘이 약간 계약해도 되겠어? 서로 약간 표현하는 욕구가 맞아라고 했을 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둘을.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은요, 연결을 해주고요. 만약 둘이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연결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임 명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중개인의 특징. 나는 개입했지만 명의는 너네 둘이 해. 너네 타임 명의로 거래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결만 해줬기 때문에 우리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왜냐면 어쨌든 구매자의 욕구를 채워줬고 판매자의 욕구를 채워줬잖아요. 둘이 거래가 성사됐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는다는 게또 쌍방으로 받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개인의 큰 특징입니다. 자, 중개인 볼게요. 거래 명의, 누구의 명의로 일한다고요? 타인 명의. 타인 명의 중요해요. 유일한 특징입니다. 타인 명의. 그들의 명의로 거래하게 한다. 그리고 거래 대상과 기간이 불특정 다수고 일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특정 다수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누구나 이제 거래 대상이 될수 있다. 원하는 사람이면. 기간 일시적이라는 거는 계약이 끝나면 끝이에요. 그때 거래 계약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아까 대리상은 계속적으로 일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대리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수 중요해요. 거래 쌍방으로부터 뭘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 되게 큰 특징입니다. 중개인, 중개인. 이 중개라는 표현은 나중에 무역에서도 또 나와요, 여러분. 중개 서로 연결하다, 알선하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개라는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고 예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 까지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위탁 매매인이에요. 위탁 매매인, 여기도 이름 안에 다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 위탁이 뭘까요, 여러분? 매매하다. 위탁이라는 거는 이제 부탁을 위임한다. 부탁을 한다. 쉽게 말해서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위탁한다는 거는.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해요? 매매를 부탁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위탁 매매인한테 내가 이걸 팔아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부탁하는 사람, 위탁자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위탁자. 부탁하는 사람이 부탁해요. 내가 이거 좀 팔아줘라고 부탁하면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열심히 매매합니다.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아까는 타인 명의, 본인 명의 이런 명의 있었잖아요. 여기선 자기 명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라는 건이 위탁 매매인의 명의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부탁을 받았죠, 여러분. 보통 사람 부탁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걸 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약간 책임감이 들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받아서 아, 나좀 책임감을 어느 정도 느껴.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매매를 해야겠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매매해요. 거래가 성공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 결과를 위탁한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나 이거 매매 성공했어. 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죠. 수수료를 줘야죠. 왜냐면 부탁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그림의 지금 형태예요. 위탁 매매인 특징 볼게요. 자기 명의 외 어느 정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책임을 좀 느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똑같아요. 그냥 누구나 될수 있어요. 이 거래 상대방은 누구나 될수 있어요. 내가 매매를 하는 거래 상대방. 그리고 그때 계약하면 끝이에요. 매매하면 거래 끝이에요. 내가 거기서 뭐 계속적으로 그 사람과 이런 거래 기간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거래 계약했을 때 일시적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위탁 매매인은요, 수수료를 위탁자로부터 받아요. 왜냐면 부탁한 사람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 그래서 위탁자로부터 수수료 받는다. 수수료 형태로 받는다. 이게 바로 위탁 매매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운송 주선인이에요. 운송. 딱 봐도 운송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운송이 맞아요. 운송 주선인의 이 주선자 있죠? 주선. 주선한다. 이 주선의 느낌도 여러분, 아까 우리 중개할 때는 약간 타인을 연결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냥 연결만 해주고 너네끼리 거래 명의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거래 명의 너네끼리 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주선은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뭐 책임도 어느 정도 좀 지는 그런 강한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요. 운송 주선인. 그래서 운송 주선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일단 화주를 만나요. 화주. 이 화주가 누구냐면 우리 무역에서 많이 나올 용어인데 이제 화물의 주인이에요. 화물 운송해야 될것 같고 이런 화물의 주인. 화물의 주인이 운송 주선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어디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운송 업체 좀 알아봐줘라고 합니다. 그럼 운송 주선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요. 그쵸? 그 부탁을 비슷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화물 계약도 해주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계약을 진행합니다. 누구랑? 운송업자랑. 그래서 운송업자한테 자기 명의로, 아까도 했었죠.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서 자기 명의로, 이 사람 명의로 운송 주선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해줘요. 그런데 그럼 보수를 어떻게 받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주한테 100만 원을 받았어요. 운임을. 그러면 내가 이 운송업자한테 100만 원 다 주면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다? 한 80만 원만 준다. 그러면 나는 얼마 갚는 거죠?
20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 20만 원을 내 보수로 갖는 거예요. 그거를 운임 차액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징 볼게요. 운송 주선인. 거래명이 누구로 한다고요? 네 명이 어느 정도 주선하는 거.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느끼고 내가 직접 계약하고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 아, 예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예시. 포워더가 있어요. 포워더. 아까 선생님이 위탁매매인에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증권회사 예시를 들기도 하거든요. 위탁매매인은 증권회사는 나중에 금융파트에서 좀더 깊게 선생님 얘기해 볼게요. 포워더라는 것도 사실 개념이 좀 어려워요. 무역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직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 주선을 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 포워더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하고요. 거래 대상은 아까랑 똑같아요. 불특정 다수, 그리고 거래 기간도 일시적입니다. 아까랑 똑같죠. 위에 특징들이랑. 그리고 운임 차액, 아까 말했지만 20만 원 차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좀 특이한 형태로 보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운송 주선인이었어요. 우리가 각각의 이 특징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래명의 거래 대상 기간 보수가 다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겠어요. 그래서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볼 거예요. 상업의 주체. 상업의 주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선생님이 아까 쭉 정리를 했어요.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말이 들어가지 생각해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영상인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하는 거래요. 그쵸? 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가 진다? 자신이 부담한다. 내가 다 책임지는 거, 자영상인. 그리고 보조상인은요, 자영상인과 어떤 관계? 그렇죠. 대등한 관계. 서로 종속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대등한 관계. 창업 활동을 뭐 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렇죠. 보조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 보수나 수수료 형태 대가를 받는 거죠. 안에 네 가지의 종류가 있었고요. 첫 번째 대리상. 제일 특징적인 부분이 많은 대리상은 누구 명의로 했었습니까? 통신사 명의. 그렇죠. 얘는 본인 명의로 했었고요. 그리고 거래 대상은 특정 상인. 이 사람 특정 상인이라는 건 본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어땠어요? 일시적이었나요? 아니요. 계속 대리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계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특정 상인한테 보수를 받았었죠. 보수 형태로 아니면 수수료 형태로. 중개인은요, 말 그대로 연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래 명의 어떻게 해요? 내 명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명의.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는 타인 명의로 진행하고요. 불특정 다수 일시적은 똑같죠. 그리고 거래 쌍방으로부터 뭘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 그 집을 연결해준 판매자, 구매자 양쪽에 받는다. 위탁 매매인 부탁을 받았어요. 매매하는 거를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요. 운송 주선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얘는 자기 명의로 한다. 불특정 다수 일시적. 그리고 위탁 매매인은 위탁자. 그 예시를 말하면 뭐 증권회사 주식을 대신 매매해주는 증권회사 이런 게 있다. 운송 주선인은 아까 말했던 포워더가 있었고요. 자기 명의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지죠. 그래서 자기 명의 똑같아요. 불특정 다수 일시적. 운임 차액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가장 특징적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그 보조상인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업사용인, 상업 특정상인에게 어떻게 되죠? 대등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종속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종속이 굉장히 큰 키워드고요. 계속적으로 도와줘요. 영업활동을 보조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급여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카페 창업 아까 했을 때 자영상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카페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직원을 막 고용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분도 고용하고 뭐홀 서빙하신 분도 고용하고 여러 직원들을 고용했어요. 그럼 고용된 분들이 어느 정도 그 근로 계약을 하면 그 안에서 계속 판매 활동도 도와주고 뭐 커피도 만들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그 보수 형태로 급여를 받아가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영상인으로 있을 때 직원을 고용한다면 그들은 상업 사용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진짜 진짜 중요한 또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특징을 하나 찾아보려고 해요. 어떤 특정 상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주체가 두 주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요. 특정 상인을 위해서 계속 일단 도와주는 주체. 첫 번째 주체, 대리상. 자, 대리상은요. 아까도 봤지만 특정 상인을 위해서 일해요. 그렇죠? 특정 상인 명의로도 일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해요. 기간이 계속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특정 상인에게 종속되죠. 상업 사용인 속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대리상과 상업 사용인에게 법적으로 딱 어떤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게 어떤 의무일까요?
여러분 교재에 그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경업 금지 의무라는 내용이에요. 경업 금지 의무. 자, 경업이라는 거는 경쟁되는 업을 하지 말아라. 금지하겠다라고 상법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건 법으로 정해 놓은 거거든요. 경업 금지 무슨 말이냐면 대리상과 상업 사용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이라는 건 아까 그 대리점, 본인, 그 특정 상인의 허락 없이 사업 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그 비슷한 동종 업계의 부류, 그러니까 비슷한 카페라면 카페에 비슷한 업종 있죠? 그런 동종 영업을 목적 거래를 하거나 목적으로 하는 무한책임 사원, 책임을 계속 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함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내용 밑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나 내가 같이 지금 일하는 사람의 그 허락 없이 마음대로 비슷한 그 경쟁이 되는 업무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엄청 유명한 음식점에서 이제 근속이 돼서 일하던 분이 나중에 퇴사를 하고 다른 비슷한 뭐 지역이나 아니면 저 멀리 가서 내가 똑같은 비슷한 어쨌든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맛을 내는 음식점을 또 창업을 하는 거죠. 그 레시피를 그대로 비슷하게 활용을 한다던가 그거는 어쨌든 본인의 허락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뭐 영업주의 허락이 없었다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서로 경쟁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업을 하지 말아라 정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공통점을 이렇게 경험 음식 구매로 많이 묻고요. 하나 더 한다면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도 많이 나옵니다. 대리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영상인과 그 대등한 관계예요? 아니면 속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얘는 보조상인이라서 대등한 관계예요. 근데 상업사용인은 어땠죠? 얘는 종속이 됐어요. 특정 상인에게 종속이 됐거든요. 이런 특징 키워드도 차이점이라는 거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경업금지 의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업의 주체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그 다음이 상업의 대상이 되는 바로 객체입니다. 자, 객체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걸 다 이제 보여주면 여러분이 너무 공부하기 싫어질까 봐 하나씩 제공하려고 제시하려고 선생님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상업의 객체는 대상물이에요. 상인들이 상거래를 할때그 대상 어떤 걸 가지고 도대체 이 상업 활동을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품입니다. 상품.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일단 세 가지 먼저 볼게요. 유가증권, 무형재화. 일단 상품,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어떤 거냐면 일단 어떤 권리를 표시한 증서예요. 좀 여러분이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구체적으로 같이 볼 거고요. 무형재화는 형태가 없다, 없음을 형태형자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인간에게 만족감을, 효용을 줄수 있고 뭐 독점적인 뭐 형태로 매매가 될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같이 볼게요. 상품 먼저 볼게요. 생활용품, 산업용품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 우리 지난 1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생산재와 소비재를 배웠잖아요. 그랑 똑같은 의미예요. 생활용품은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소비재랑 똑같은 얘기고요. 이 산업용품은 생산재를 의미해요. 산업용. 그래서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생활용품은 편의품, 선물품, 전문품인데 유통 단원에서 또 나올 거예요. 용어들이. 자, 편, 선. 전 앞글자를 따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편의품은요, 내가 편리하게 언제든지 살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치약, 뭐 샴푸, 여러분이 뭐 칫솔, 일상생활 정말 편하게 쓰는 것들 있죠? 그런 게 편의품. 선매품은 내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돼요.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옷. 옷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가구,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선택을 할때 비교를 해야 된다. 전문품은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고가의 명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 전문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편의품에서 전문품으로 갈수록 마진율은 높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편의품으로 갈수록 상품 회전율이 높다 이런 표현도 교재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용품은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예시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이해, 암기해서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것들이 있다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료품은요, 우리가 상품의 그 제품의 제 원, 그러니까 원료가 정체성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건요, 발효하면은 뭐 술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가루로 뭐 빵이나 떡도 만들고요. 되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거든요. 그런 거에 바로 원료품의 예시가 될수 있겠죠. 재료품은요, 말 그대로 형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그대로인데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구, 나무로 형태는 있지만 뭐가 바뀌죠. 정체성은 그대로지만 가구로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료품. 설비품은 오래 장시간 쓰는 거, 기계 같은 거. 부분품은 그냥 부분적으로 쓰이는 거, 나사, 뭐 부속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모품은 말 그대로 소모되는 거예요. 이런 거 분필, 이거 쓰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연필 이런 것들, 볼펜 이런 것들, 사무용품 같은 거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그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유가증권 여러분 여기서 뼈대를 잘 잡아놓으시면 뒷부분에 금융, 유통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좀 쉽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뉘는구나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증권. 자, 금전증권은요,

화폐증권이라고도 해요. 화폐 기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표나 어음이 있습니다. 이 예시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수표나 어음 뒤에서 유통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자본증권은요, 자본 조달할 때 쓰는 증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투자증권, 이제 교재엔 투자증권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주식이나 채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 조달, 투자 목적일 때 주식이나 채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있다. 마지막 상품 증권, 얘는 무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화물 증권, 이제 화물에 뭔가 권리를 표시하는 거죠. 그 선화 증권, 창고 증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역에서도 깊게 배울 겁니다. 근데 유가 증권은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세 개만 나왔지만 여기는 유통, 여기는 금융, 여기는 무역. 그래서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계속 나올 반복될 용어들입니다. 무형제화 볼게요. 자, 무형제화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지식재산권. 어떤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받는 권리 같은 거. 지식재산권. 다 무형제화죠. 형태가 없는. 그리고 영업권은요, 우리가 어떤 동종의 영업에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월권이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화폐 단위로 권리금 형태로 매매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죠. 우리 용역 배웠잖아요. 지난 1강에서. 그래서 우리 간접 용역, 직접 용역 이런 거 배웠었죠. 그때 용역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지식재산권이 또 나뉘어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요, 말 그대로 산업상, 뭐 이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안에도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따 볼게요. 저작권은요, 인간의 생각이나 아니면은 이런 감정,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이제 우리가 저작권 형태로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신자. 새로운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뭔가 시대가 막 변하면서 기술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이건 인정해줘야지 하는 것들이 신지식재산권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뭐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교재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산업재산권 중요하죠. 산업재산권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계속 기출해서 만날 애들입니다. 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특허권은요 말 그대로 기술상, 뭐 발명상, 뭐 새로운 가치 인정받아야 돼요. 특허권, 새로 발명하는 거. 실용신안권은요,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이란 게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뭐 구조나 형상을 좀 개선했을 때 권리로 인정받는 거. 자,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우리 뭐그 어떤 물품의 형상, 색채 이런 거를 보고 인정받는 거. 디자인권. 상표권 뭘까요? 우리가 어떤 그 브랜드 마크를 딱 보면, 아, 이거 어디 거야라고 바로 알잖아요. 그게 바로 상표입니다. 다른 브랜드랑 구별될 수 있게, 다른 좀 정확한 유형어는 식별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걸 바로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자, 또 중요한 거요. 여기서 우리가 권리 존속 기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무형재화 속에서 이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권리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까지 알아두면 완벽하죠. 특허권은 이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존속받을 수 있어요. 실용신안권은 10년, 출원일로부터.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만 특이하게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요. 중요한 건 얘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여러분. 갱신이 뭐죠? 내가 10년이 끝나면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어떤 말이죠? 이거는 갱신이 가능하다는 건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이 상업의 객체 안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풀었을 때 처음 보는 개념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리했고요. 상업의 개체. 굉장히 뿌리가 많죠. 나중에 더 깊게 배워보는 시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상업을 도와주는 조성기관들이 있습니다. 조성기관들. 이것도 여러분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무슨 업무를 하고 막 달달달 외워요. 외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막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요. 제시문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산업 조성기관이 어떤 게 있을까 이해하는 걸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적었고요. 여기에 중소기업 중앙에는 선생님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약간 너무 많아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업무 재반의 역할들을 한다고 여러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무역협회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해요, 여러분. 키워드만 볼게요. 첫 번째. 한국무역협회는요, 얘도 무역이 들어가고, 얘도 무역이 들어가잖아요. 업무들은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역 활동에 대해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민간경제단체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민간경제단체. 근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요, 정부가 모두 출자를 해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이에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한상공회의소의 키워드는 뭘까요?
상공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도와준다던가, 뭐 재반 활동을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상공업 발전을 위해서 도와준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특성하고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통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그 자격증을 도와주는 그런 검정 기능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대한상공회의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한국 소비자의 키워드는 이 소비자 키워드예요. 소비자가 뭔가 피해를 입었다. 그럼 도와주고, 뭐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한국 소비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뭘 할까요? 그렇죠. 그냥 공정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독점이라던가 뭔가 불공정한 일들을 했을 때그 사건 처리를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상사중재원, 여러분, 중재라는 키워드는 무역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끼리 타협이나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돼요. 그러면 제3자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알선도 해주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렇게 해라고 뭐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소송도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배울 건데, 그중에서 알선 조정 중재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사 중재 기관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상사중재원은 우리가 그 수능에 종종 선지로 많이 껴서 무역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굉장히 오랜만에 작년 수능에 나왔었죠. 단독 문제로. 그 상품 검사소,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상품을 왜 검사하죠?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할때 클레임이 많이 발생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상품이 제대로 계약서 요인대로 왔는지, 그런 품질 같은 거 검사하는 역할 상품 검사소에서 하고요. 세관, 이 세자가 뭘까요? 그것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해올 때 세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세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계속 키워드 보면서 연결해서 아,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라고 하면 문제에서 제시됐을 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기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상업조사한 기관까지 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눈에 보는 파이널 상업의 중요성 배웠죠. 오늘의 키워드 뭐라고요? 상업이라고요. 우리가 상업 경제이기 때문에 이 상업이란 어떤 건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좀 떠올라야 돼요. 상업의 기능 6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었지라고 여러분 떠올라야 되고, 우리가 삶 속에 사실 상업이 그냥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구매하거나 어떤 활동을 해도 다 상업 활동에 들어가요. 그렇죠? 굉장히 넓은 의미. 기능 6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잠깐 리마인드 해볼게요. 매매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송이나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경제 불일치를 도와주는 경제 정보 전달 이런 기능도 있었고, 금융 기능, 그 다음에 뭐 보험 기능 이런 것들이 있었죠. 6가지. 그래서 크게 본원적인 거, 그 다음에 뭐 물류, 그 다음에 보조적 기능 이렇게 3가지로 묶어서 선생님 설명도 했었죠. 주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스스로 다 책임지는 자영상인 있었고요. 보조상인은 자영상인과 대등하지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총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대리상, 그리고 중개인, 그리고 위탁매매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주선인. 그렇죠. 네 가지 운송주선인 배웠어요. 그래서 각각의 거래 기간부터 특징들, 누구랑 거래하는지, 보수 누구한테 받는지 다 우리가 표로 배웠기 때문에 그 표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은요, 어떤 특정 상인의 종속이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보조상인의 대리상과 상업 사용인의 공통점, 어떤 의무? 경업 금지 의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이제 대상이죠. 어떤 걸 바탕으로 상업을 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 상품 안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생활용품, 산업용품이 있었죠. 그리고 유가증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전증권, 수표나움, 자본증권, 투자 목적으로 한 주식이나 채권, 화물은 이제 우리가 화물상한증 이런 것들, 무역에서 나오는 화물의 권리를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형재와 지식재산권, 영어권 용역이 있고요. 지식재산권 안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산업재산권 4개였어요. 그래서 권리 존속기간까지 선생님이 정리하라고 했죠. 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래서 기간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업조성기관. 선생님이 아까 8개에서 9개 정도 봤었습니다. 그 이름에 들어있는 키워드로 정리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상업이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 이런 거 배웠지. 구조화가 됐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덮고 나중에 한번더 목차를 통해서 복습해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이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기출문제. 첫 번째 기출문제. 다음 가나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상업의 기능.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2025년도 문제거든요. 얼마 안된 최신의 문제죠. 한번 볼게요. 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화주가 요구하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늘어난 배송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 등차가 필요하면 은행에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가 안에 기능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당일 배송 서비스, 운송과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적어볼까요? 운송.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뭐죠?
다 자금을 대출받았대요. 얘는 금융이잖아요. 자금의 융통, 자금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기능. 나 볼게요. 보부상의 세모세모 씨는 상품을 지게 해주고 하루 양복할 수 있는 거리 장터까지 30에서 40여리를 걸어서

이동했대요. 얘도 운송이네요. 그렇죠? 운송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상품 가격에 반영해서 팔았다. 얘는 매매 기능이네요. 그런데 지금 상업의 기능의 공통적인 걸 물었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 운송입니다. 운송. 운송은 어떤 기능을 했었죠? 우리가 장소적으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하는 걸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송에 해당하는 거 장소적 불일치 해소하는 2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뭐 외우지 않아도 되신 분 통해서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죠. 상업의 주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업의 주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보조사항인 안에 네 가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업의 주체 A와 B를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A, B에 해당하는 상업의 주체로 오른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특징을 봐야 돼요. 특징 키워드 세 가지를 가지고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경업금지 의무 있는 거 나왔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동종의 비슷한 부류에 있는 경쟁이 되는 업무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딱 규정해 놓은 거두 가지 주체밖에 없었어요. 적어볼까요? 첫 번째, 대리상. 두 번째, 상업 사용인. 기억나시죠? 둘다 공통점은 특정 상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었다. 둘이 공통점이 있었다. 어쨌든 A는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가. 이거 딱 하나 떠오르지 않나요? 연결해주고 쌍방으로부터 수수료 받는 거. 내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게 하는 거. 뭘까요? 이 B. 얘는 중개인이죠. 여러분, 그 상업의 주체에서 쌍방으로부터 보수 형태로 어떤 수수료를 받는 건 중개인밖에 없습니다. 특징 딱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상인과 종속 관계, 아, 너무 중요하죠. 종속 관계를 가지면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가, 급여 형태로 받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종속이란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떤 거였죠? 그렇죠. 상업 사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이 예로 통해서 대리상이 지워지고 우리는 뭐가 남는 거죠? 상업 사용인이란 주체가 남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는 상업 사용인, B는 중개인. 정답을 찾아보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상업의 주체랑 객체는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정말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상업의 주체를 이렇게 제시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열린 형태로 두고, 우리가 자영상인, 보조상인 4개 상업사용인에서 알아서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늘 빠짐없이 나오는 건이 경험금지 의무는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잘 복습을 해두면,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도 선생님처럼 어느 순간 술술 푸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업의 주체로, 상업을 주제로 우리 굉장히 많이 깊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상업 경제의 상업이라고 했죠.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반드시 복습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지금 저번 시간에 두 문제, 이번 시간에 두 문제 갖고 왔잖아요.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최신 문제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적당히 효능감 느끼면서 이 중요성을 느꼈으면 좋겠는 문제들만 갖고 오는 거예요. 엄청 고민하고 갖고 오는 거거든요. 개념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화면을 멈춰보고 푼 다음에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며 나중에 수능 실전 문제 한 20여 문제 한 번에 풀때 여러분이 좀, 아, 그때 했던 거랑 비슷하네 라는 것까지, 감각까지 느끼면 정말 베스트겠죠. 너무. 훨씬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난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랑 2강 여기서 마무리해 봤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1강 경제 활동 했고, 2강 상업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 지표와 환경 별 거거든요. 우리가 교재 기준 3강까지 끝나면 여러분, 우리 전체 상업 경제에서 5분의 1이 끝납니다. 5분의 1 파트가 끝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사실 해왔다는 거죠. 뒷부분에 금융이랑 무역 같은 어려운 파트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강조했던 것처럼 상업의 객체에는 그 무형재와 뭐 유가증권 이런 파트들이 뒤에서 유통에서 금융에서 무역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그냥 말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한눈에 보는 그 프리뷰랑 파이널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조화가 됐네, 이런 형태로 뼈대가 있네 하면서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구조화를 그려보면서 복습을 하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의 명언으로 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선생님 명언은요, 열심히 하면 기회가 찾아오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명언에서는 이제 시작을 하면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죠. 근데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강이지만, 선생님 계속 말했던 것처럼, 3, 4, 5강까지 여러분이 복습하고 문제 푸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탄력이 붙어서 30강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 말이 믿기 때문에 끈기 있게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그

변화를 찾아오고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찾아뵐 거고 수능 실전 문제 22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꼭 풀어오시고 3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6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6번부터 30번 문항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의사소통 표현 영역 문항 정리하고 문화 문법으로 차례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먼저 이제 A가 뭘 물어보냐면, ¿Has estado alguna vez en el Teatro Real? 이라고 묻죠. Teatro Real 하면은 왕립극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왕립극장에 ¿Has estado alguna vez? 자,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가본 적 있어? 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왕립극장에 너 가본 적 있어? 라고 이제 A가 물어봤더니, B가 Pues no, pero algún día quiero ver una ópera ahí. 라고 하죠. 아니, 근데 algún día. algún día는 영어로 따지면 someday가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 언젠가 보고 싶어. 거기서 오페라를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A가 ¿Sabes cuánto puede costar una entrada? 라고 묻죠. 뭐예요? Entrada. 여기서는 이제 입장권이란 뜻이 되겠죠. 입장권이 얼마인지, 입장권으로 입장권을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문맥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대답을 찾으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네. 진짜 제대로 된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기본 표현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문장으로 다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차분히 선택지를 하나씩 보시면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í, ser cantante de ópera no es fácil. 이라고 하죠. 자, 뭐예요, 이거는? Cantante de ópera니까 오페라 가수란 뜻이겠죠?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은 no es fácil, 쉽지 않아 라는 뜻이 되죠. 자, 질문은 뭐였어요? 입장권이 얼마인지, 입장권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냐고 지불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normalmente no hay óperas en fin de año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fin de año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우리 fin de semana 하면은 그거는 주말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fin de año 하면은 이거는 연말이란 뜻이 되겠죠. 보통 연말엔 오페라가 없어. 자, 이것도 역시 입장권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냐고 묻는 거에 대한 답은 될 수가 없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estoy segura, pero creo que es muy cara. 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No estoy segura.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매우 비쌀 것 같아. 자, 요거는 이제 딱 맞는 문장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No sé mucho sobre eso, pero creo que es tarde. 라고 했어요. 이것도 대충 보면 그럴싸해요. 왜냐면은, 많이 알진 못해.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렇지만, creo que es tarde. 늦은 것 같아. 아니, 요 뒷부분을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4번은 들어갈 수 없고요. 5번 보겠습니다. No, no me gusta la ópera porque me da dolor de cabeza. 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떻대요? Dolor de cabeza. 하면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두통이란 뜻이죠. 두통을 주거든. 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5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6번의 정답 몇 번? 네, 3번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다음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입니다. 자, 공지문이네요. 이번에는 공지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아비소라고 했습니다. 아비소는 공지 뭐 혹은 알림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공지를 볼까요? Mañana, 내일이죠. 21 de abril 이랬으니까 내일 4월 21일입니다. 자, 이날 no hay classes. 수업이 없대요. 수업이 없답니다. 자, A causa de 하면 뭐뭐로 인해 란 뜻이에요. 뭘로 인해서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En los servicios. 자, servicio 하면요. 이게 화장실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이제 수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edimos estar atentos a las noticias. 자, noticia 하면 소식이란 뜻이죠. 소식에 이제 주목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얘기죠. 그것을 주목해 달라는 것을 pedimos니까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소식. 자,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은 comunicamos por medio de nuestra página web. 자, 우리 웹페이지를 통해 por medio de 뭐뭐를 통해라는 뜻입니다. 통해 전달된 소식들의 주목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가 됩니다. 그쵸?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서 attentamente la dirección이라고 했어요. 자, attentamente 우리 편지 형식에서 많이 봤죠? 정중하게 이런 뜻이잖아요. 네, 정중하게. 그래서 la dirección은 이제 행정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공지문은 읽어봤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휴강에 대한 내용이다. 그쵸? No hay classes라고 나와 있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 네, 서비스요에 문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이남이라고 했고요. 웹페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여기를 통해 이제 소식을 전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일 있을 일에 대한 알림 글이다. 맞고요. 등교일은 웹페이지에 공지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지문, 뭐 안내문, 뭐 이런 것들, 광고문 아무리 길어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보통 이런 유형의 문항은 거의 1점으로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8번입니다. 엄청 긴 대화문이 또 나왔네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래서 이제 합답형 문항이 됩니다. 자, 먼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가 먼저 묻습니다. Porque decidiste vivir aquí en el campo? 자, campo는 시골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decidir 하면은 결정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왜 여기 시골에서 살기로 결정했어?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puedo darte mil razones. 자, razón 여기서는 이유란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너에게 1000개의 이유를 줄 수도 있어. pero 하지만 lo más importante

Es que estoy lejos de la ciudad y desde mi ventana veo el mar.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이죠. Lo más importante니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가 도시로부터 멀리에 있고, 그리고 desde mi ventana, 내 창문에서부터, 자, 내가 뭘 본다라는 거예요? Veo el mar, 바다가 보여. 자, 그랬더니 이제 A가 다시 물어봅니다. ¿Y qué es lo que menos te gusta de la ciudad? 라고 하죠. 뭐예요? 그러면 도시에서 너가 마음에 가장 덜 드는 거는 뭐야? 뭐가 이제 마음에 제일 안 드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bueno, no me gusta mucho tener que esperar en el supermercado o en el banco cuando hay mucha gente. 라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자, 뭐가 마음에 들지 않냐면, tener que 동사 원형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기다려야 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어디서? 슈퍼나 아니면 은행에서. 언제? 자, cuando가 들어가 있네요. 언제? 사람이 많을 때, 슈퍼나 banco, 은행에서 기다려야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Pero, 하지만, lo peor para mí, 라고 하죠. Lo peor. 이제 가장 이제 나에게는 가장 나쁜 건 뭐냐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es encontrarme con la calle llena de coches a las 8 de la mañana, 라고 하죠. 마주하는 거야. 뭘 마주하는 거? 거리를 마주하는 건데 그 거리는 예나데 꽃이에요. 자동차들로 가득 찬 예나데니까 자동차들로 가득 찬 거리를 보는 거. 언제? 아침 8시에. 그걸 보는 게 가장 별로란 얘기예요.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또 꾸안도가 나와있죠. 꾸안도 모이야 트라바하르. 내가 일하러 가는 때. 아침 8시에 자동차로 가득 찬 거리를 마주하는 게 이제 싫다라는 얘기죠.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아. 자, 그랬더니 이제 A가 뭐라고 하냐면, Pues yo creo que en general a mí me va más la vida rápida de la ciudad. 나는 en general,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란 뜻이죠. 나는 일단 일반적으로 도시의 빠른 생활이 잘 맞아. 더 맞다란 얘기죠. Pero 하지만 también me encanta pasar el fin de semana tranquilamente en el campo. 하지만 나도 무척 좋아해. encantar 동사니까. 자, 뭘 무척 좋아하냐면 pasar 하는 거.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 주말, el fin de semana니까 주말을 campo에서 시골에서 조용하게 보내는 걸 무척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와 B의 긴 대화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A입니다. A는 B는 시골에 산다. B는 시골에 살고 있죠. A 맞고요. A는 시골 생활을 선호한다. 그렇진 않아요. 도시가 더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B의 집에서는 바다가 보인다. 예. 자기 창에서 바다가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는 빠른 도시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와 C가 맞겠네요. 자, 그러면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갈게요. 자, 이제 세트형 문항이 나왔습니다. 19번, 20번 묶여 있는 문항인데요.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화는 좀긴 대화문입니다. 자, A가 먼저 Vanessa, ¿qué tal te ha ido la entrevista? 자, entrevista는 인터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각주 지금 나와 있죠? 면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Vanessa, 면접은 어땠어?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Vanessa가 Creo que bien. 좋았던 것 같아. Yo he salido contenta. 만족하며 나왔어. 자, 그랬더니 이제 A가 ¿Qué te han preguntado? 라고 하죠. 너에게 뭘 물어봤어? 하면서 이제 물었더니 이제 B가 쭉 얘기를 하죠. Bueno, me han hecho tantas preguntas que ya no las

recuerdo todas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문형이 눈에 띄셔야 되냐면, 그렇죠. Tantas que를 보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스페인어의 무슨 문형이라고 했나요? 이게 so that 문형이에요. 그쵸? 기억하시나요? 스페인어의 so that 문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란 뜻이죠. 그래서 요 문형은 잠시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나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그래서 ya no las recuerdo todas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 이제는 기억나지 않아.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는 않아. Pero, 그렇지만, primero, me han preguntado sobre los estudios que he hecho 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sobre, 여기서 sobre는 뭐뭇에 대하여 라는 뜻이죠. 나에게 뭐에 대해서 처음에 물어봤어. 자, estudios니까 학업이죠. 내가 했었던 학업에 대해서 처음엔 물어봤어. 그리고 나서 una señora, 어떤 한 부인이 me ha hecho una prueba de inglés. 자, prueba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prueba de inglés 하면은 영어 테스트겠죠. 나에게 영어 테스트를 했어 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qué te ha dicho 라고 하죠. 뭐예요? 뭐라고 말했는데?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pues que hablo muy bien inglés라고 하죠.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대.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me han preguntado por qué quiero mo estudiando y qué trabajo quiero tener en el futuro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물어봤어. 자, por qué 왜 querer 그다음 뭐가 나오겠죠? estudiando 원하는지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왜 공부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qué trabajo. 여기서 trabajo는 직업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무슨 직업을 en el futuro, 미래에 갖고 싶냐고 물어봤어.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간에 면접을 본 친구에게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이 물론 길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대화였고요. 자, 이 세트형 문항 일단은 문항을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일단 19번 문항입니다. B의 면접에 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첫 번째는 영어 테스트 있었죠? 맞아요. 자, 그리고 B는 만족했습니다. 만족한 채로 나왔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연구 분야에 대해 질문을 했나요? 아니요. 처음에 무슨 질문을 했죠? 공부했었던, 공부한 학업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했고, 무슨 직업 원하냐고 물어봤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왜뭐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뭐 그런 거를 물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3번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하려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거 맞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그리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번의 정답은 뭐가 될까요? 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원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19번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20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현재 분사, 수능 특강에서 우리가 봤었죠? 현재 분사 구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되는, 계속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느 동사와 현재 분사를 같이 썼었나요? 맞아요. 세기로 동사 뒤에 현재 분사가 오면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물어봤어. 왜 내가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번, 20번 문항은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요 so that 문형, 스페인어의 so that 문형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용사 딴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오고 그리고 뒤에 깨. 자, 이게 이제 so 대시 되고요. 자, 지금처럼 지금 이 대화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의사소통 표현 문항 마지막 문항입니다. 21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뭐 간단한 1점짜리 문항이 되고요. 자, 두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자, 먼저 여자가 얘기를 하네요. El cielo está muy oscuro. 자, oscuro 무슨 뜻이에요? 어두운이란 뜻입니다. oscuro, oscura. 어두운이란 뜻이고요. 그 반대말 하면은 밝은이란 뜻이 될 텐데요. 밝은은 어떻게 표현하죠? 어떤 어휘로? 맞아요. claro, claro, clara 하면 밝은이란 뜻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하늘, cielo. 하늘이 매우 어두워. Parece que va a llover. 비가 올것 같아. ¿Tú crees? ¿An crees?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자가 대답을 하면서, Porque hay muchas nubes 라고 하죠. 왜냐하면 구름이 많기 때문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니까, 하나씩 보죠. 자, 1번에 기사. 아마도. 왜냐하면 구름이 많기 때문이야. 2번, tal vez. 마찬가지예요. 아마. 라는 뜻이죠. 3번에 puede ser. 그럴 수도.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에 a lo mejor. 자, 이것도 아마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2, 3, 5번은 다 같은 뜻이고요. 4번에 por cierto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그건 그렇고. 그래서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1번의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6회의 의사소통 표현 문항을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22번부터 26번은 문화 문항이 되는데요. 자, 한 문항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22번 문항입니다. 자, 22번 문항은 어휘 문화입니다. 어휘 문화에 관한 문항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철자의 발음을 정리했을 때 여러 번 접했었던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세세오에 대한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세세오가 뭐지? 보세오는 들어본 것 같은데,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세세오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세오라는 것은, 자, 밑에 각주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체예요. 음의 대체입니다. 음의 대체를 세세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번데기 발음 있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번데기 발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따의 발음. 요 번데기 발음. 그리고 또이 세따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세시 발음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세, 예, 요 번데기 발음. 기억하시죠? 자, 요 번데기 발음.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Como zapato y cielo. 자, 여기 보이시죠? 번데기 발음. 요거처럼. 요런 단어에서처럼. 자, 요 번데기 발음이. 자, 요게 이제 뭘로 되는 거? 에세. 그러니까 편하게 S 발음 나는 거. 자, el de la S. S 발음, S 발음 있죠? 그거처럼 그냥 편하게 S 발음 하는 거. 자, 요걸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세세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번데기 발음 대신에 S 발음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세세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철자에서 번데기 발음을 갖고 있는 게 세따. 그죠? 그리고 세시. 요거였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세세오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Es decir 라고 했습니다. Es decir 하면 즉, 다시 말해 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 seta, letra, seta라는 철자. 그리고 에, 이 앞에서의 세. 지금 좀 전에 제가 적어드렸죠? cc 발음 말하는 거. 자, 요게 발음된다라는 거다. 모처럼, 에세처럼 발음된다라는 거다. 자, 이거를 우리가 세세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en lugar de. 자,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무슨 뜻이죠? en lugar de. 뭐뭐 대신에 란 뜻이에요.
원래 이거 발음, 번데기 발음으로 하면 원래 뭐예요?

zapato가 돼요. zapato 대신에 zapato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마찬가지죠? en lugar de, en vez de 이거 다 같은 뜻이에요. 뭐뭐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cielo 대신에 cielo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다. 자, 이러한 세세오 현상은 어디서 이제 듣게 되는 거냐면, 안달루시아. 자, 스페인의 남부 지방이죠. 네, 안달루시아. 그리고 까나리아 제도에서 들을 수가 있고, 아시꼬모죠. 또한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 히스패닉 아메리카의 라 마이어로 파르테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들을 수 있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세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휘 문화가 이제 지문으로 담기니까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수차례 봤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번데기 발음 혹은 편하게 S 발음하세요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세세오라고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읽었으니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역에 따라 사파토의 발음이 다를 수 있다. 그쵸? 사파토 혹은 사파토. 네, 다를 수 있고요. 두 번째, 스페인어권 세계의 발음 차이에 대한 글인 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히스패닉 아메리카의 전 지역에서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요. 히스패닉 아메리카의 라마요르 파르테 대부분의 지역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알맞지가 않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모든 지역에서 세세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5번. 안달루시아와 까나리아 제도에서는 이 발음이 유사하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어휘 문화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3번 문항입니다. 레스토랑테 보틴에 관한 글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자, 보틴 레스토랑. 이게 뭘까요? 자, 여기 사진 잘 나와 있고요. 자, 레스토랑테 보띠는, 자, 일단은 위치 표현 나와 있네요. encontrarse en,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마드리드 중심, 마드리드 시내의 옛 구역, 옛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보띠는, cumplió, Tres siglos de la vida en 202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Tres siglos니까 3세기, 300년이란 뜻이죠. 2025년에 삶의 300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지 오픈한 지 300년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고요. 자, 뭘로서도 알려져 있어요. 까사 보틴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소브리노 데 보틴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레스토랑테 보띠니.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레스토랑테 보띠는 엘 마스데입니다. 뭐예요? 최상급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랍니다. 세군, 뭐뭐에 따르면. 자, 뭐에 따르면? 기네스북에 따르면 그렇대요. 기네스북과 그리고 이제 많은 매체들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왜 본토가 붙었을까요? 요건 지워주시고, 예. 그리고, 자, ¿Cómo está escrito en la entrada? 자, entrada는 입구란 뜻이겠죠. 그래서 입구에 써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이시나요? 입구에 써 있는 것처럼, 입구에 써 있는 것처럼, 자, 언제 문을 열었냐면, 1725년에 문을 열었대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ntre los platos más famosos죠. 가장 유명한 음식들 중에는 자 뭐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음식들은 뭐 이제 뒤에 붙여진 거죠.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카스티야와 마드리드의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이제 매우 유명한 요리들 중에는, 자, 뭐가 있냐면, 꼬르데로와 꼬치니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다 이제 구이 요리입니다. 그래서, 새끼 양구이와 새끼 돼지 구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깨이야라고 합니다. 자, 이 레...

레스토랑에 아주 중요한 고객들이 들렀었대요. 그 중요한 고객들은 누구냐면 프란시스코 데 고야 혹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식당을 들렀었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모띠네에 관한 글은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없는 정보가 뭘까요? 바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등급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네요. 그죠? 자, 나머지는 맞을까요? 위치 나왔죠? 마드리드에 위치를 했다라고 했고, 개업 연도 1700, 어디죠? 네, 여기 1725년에 개업했다라고 했고, 역사적 평가도 나와 있었죠. 그리고 판매 음식의 지역적 특성, 그죠? 가스티아와 마드리드, 그죠? 다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마드리드 여행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4번. 오솔레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에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되고요. 오솔레도 역시 이제 음식이 되네요. 지금 사진 나와 있고. 조금 생소하죠. 저에겐 뽀솔레가 뭔지. 자, 그렇지만 읽으면 또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문화 문항은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뽀솔레는요, 멕시코의 전형적인, 뭐 대표하는 수프라는 거예요. 멕시코를 대표하는 수프래요. 자, 그런데 이제 에차콘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뭘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수프 뭘로 만들어졌냐면 마이스, 옥수수죠? 옥수수, 뭐 고기, 야채,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 등으로 만든 멕시코를 대표하는 요리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뽀솔레는 다양한 띠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몸멋에 따라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거냐면 그 나라, 그러니까 멕시코라는 나라의 각 지역의 조리법에 다양한 어떤 전통에 따라서. 조리법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그곳에 따라 아주 많은 종류의 뽀솔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엔트레 에이오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자, 그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뽀솔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뽀솔레는 보통 색깔, 세 가지 색깔을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색깔은 뭐냐면 흰색 블랑코, 로호 빨간 거, 그리고 베르데. 초록색 뽀솔레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색깔의 뽀솔레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엘 뽀솔레 블랑코입니다. 흰색 뽀솔레는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거라는 거예요. 단지 재료로 뭐만 들어가냐면 옥수수와 그리고 까르네 고기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뽀로로케. 그래서 그 색깔이 그렇게 블라로 맑은 겁니다. 너무 이제 간단한 재료만 들어가는 거니까. 까다 페르소나 이제 각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취향에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소스들을 넣으면서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이제 엘 보솔레 블랑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엘 뽀솔레 로호입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뽀솔레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게 기사스 아마란 뜻이죠. 아마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포플라르 대중적인 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 콜로 로호. 자, 그 빨간색은 비에네 데 어디 어디로 해서 유래하다라는 걸 뭘로 인함이다라는 뜻이겠죠. 고추로 인함이에요. 러스칠레스. 칠레가 고추란 뜻이거든요. 고추로 인함입니다. 자, 그 고추는 뭐예요? 살사, 소스를 만드는데 사용된 고추로 인한 거예요. 자, 수프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고추로 인해서 빨간색을 띈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엘 뽀솔레 베르데입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뽀솔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색을 갖는 거냐면
초록색 토마토.

그리고 다른 야채들이 들어가서 그렇대요.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런 초록색 토마토와 야채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색깔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글을 한번 읽어봤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알맞은 거죠? 보기에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것 같고요. 고추가 들어간 보솔레는 매운맛이다. 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전통에 따라 조리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다라고 했고요. 옥수수와 고기로 만든 흰색 보솔레는 국물이 말딱라로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와 D로 이루어진 게 답이겠네요.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문항으로 갈게요. 25번. 역시 문항. Puerta del Sol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Puerta del Sol. 우리 많이 들어는 봤는데, 자, 이 Puerta del Sol이 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Puerta del Sol은, 여기 나와 있죠? Las Más데니까 역시 최상급입니다. 그죠? 마드리드의 가장 중요한 광장 중 하나입니다. 아, Puerta del Sol이라고 해서 문인 줄 알았는데 광장이구나. 자,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세기죠. 16세기에, Alrededor de,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거 무슨 뜻이죠? 뭐뭐 주위에 라는 뜻이죠. 이 장소 주위에 최초의 건물들이 이제 들어섰다라는 얘기죠. 지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no empezó a ganar la importancia que tiene hoy en día hasta el siglo 뭐예요? 18가 되겠죠. 그렇지만 얻지는 못했다. 얻기 시작하지는 않은 거예요. no가 붙었으니까. 중요성. hoy en día 하면 오늘날이란 뜻이죠. 18세기까지는 오늘날, 오늘이 오늘날에 갖고 있는 그러한 중요성을 얻지는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뿌에르타 델 솔이. 원래 이제 뿌에르타 델 솔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드리드의 상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18세기는 언제였냐면, Casa de Correos죠. 근데 Real Casa de Correos니까 왕립우체국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왕립우체국이 지어진 18세기까지는 그 오늘날의 그 중요성을 얻지는 못했대요. 자, 그런데 이제 19세기가 됐습니다. 19세기. 자, 19세기에 이 광장이 또 totalmente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완전히 바뀌었고 desde ese momento. 자,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제 형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를 갖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게다가 1950년부터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그 뿌에르타 델 솔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그 나라의 도로죠. 카르테라. 도로의 0km라고 불리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드리드의 이 광장은 아주 유명하다라는 얘기죠. 자, 또이 광장이 뭐로 그렇게 유명하냐면, 트라디시온. 자, 전통으로도 매우 유명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뭐냐면 무슨 전통이에요? 거기서 먹지요? 뭘 먹어요? 12개의 행운의 포도알을 먹잖아요. 언제? 12월 31일 밤에. 예, 그거를 바로 이제 뿌에르타델솔에서 많이 먹죠. 뭐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예, 그걸로도 매우 유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에르타델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저 연관된 풍습 있고요. 명칭이 뜻하는 것, 중요해지게 된 계기, 도로 체계에서의 역할, 전면적인 변화가 발생한 시기 다 있고요. 뭐만 없어요. 명칭이 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문화, 아주 주옥 같은 문화 문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화문항입니다. 26번 문항이고요. 인물 관련된 문화문항입니다. 루벤다리오.

다리오에 관한 글인데요. 자, 루벤 다리오는 누구냐면 니카라과의 시인이자 작가이자 신문 기자입니다. 자, 그는 스페인어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들 중한 명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와 함께 문학에서의 모더니즘,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1888년에 그의 가장 유명한 책들 중 하나인 아수리, 한국말 해석하면 파랑이란 뜻이겠죠. 아수리, 빛을 봤습니다. 자, 아파르티르데 하면 뭐뭐 이래로란 뜻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루벤 다리오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사랑받는 또 비평이 되는 작가 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가 언제예요? 스페인어에 있어서 19세기 말에 그랬대요. 자, 아마도 루벤 다리오는 동시대겠네요. 수띠엔 보니까 동시대 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남긴 그런 시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시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래요? 이 루벤 다리오는 가스티아 문학에 있어서의 왕자로도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문학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입니다. 루벤 다리오. 자, 글의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뭘까요? 자, 출신 우리 알수 있었고요. 자, 언제 죽었는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볼수 있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작품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작품은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어요.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언급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일단 3번이 될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모더니즘과 무슨 관계인지, 테네르케 메르콘 하면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모더니즘과 무슨 관계인지도 역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카스테야나 문학에서의 왕자라고 불려지는지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문항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지문이 좀 제법 길고 내용도 조금 깊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시간 되실 때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문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하면서 두 사람 대화를 하는데, 자, 이 구두가 너무 예뻐요. 그치만 나에겐 un poco caros. 좀 비싼 것 같아요. 좀 비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왜냐면 말이에요. 자, 그거는 수제.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표현 알아두시면 되죠. echo a mano 혹은 뭐 echa a mano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아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zapatos니까 echos의 형태를 띈 거고요.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합답형 문항이고요. 자, 이 밑줄은 전부 다 쇠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특에서 쇠의 용법, 다양한 용법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셔서 문항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쇠가 어떤 쇠인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보도록 하죠. 자, A는 뭐예요? 하이메세 누차 까다 만냐나. 그래서 하이메는 매일 아침 샤워를 한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쇠는 뭐예요? 그렇죠. 제귀의 쇠입니다. 두차르세, 샤워하다라는 뜻이죠. 자, B 보겠습니다. B는 se cerró la puerta por el viento라고 했어요. 자, 문이 닫혔어요. 뭐로 인해 닫혔습니까? 바람으로 인해 문이 닫혔다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의 쇠는 뭘까요? 그렇죠. 수동의 쇠입니다. 자, C 보겠습니다. Te gustan estas flores? 자, 이꽃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Se las voy a regalar a mi madre. 자, 여기서 쇠는 누구를 말해요? A mi madre를 말하죠.
우리 엄마한테 선물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감목대의 세가 됩니다. 자, D 보겠습니다. 돈 알론소와 나의 삼촌은 거리에서 마주치면 악수를 해. 그래서 여기에서의 세는 뭐예요? 여기서는 여기다 쓰고 상호의 세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D 모두 다 맞아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9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메르세데스. 이 사진의 이게 뭔지 알아? 물론이지. 불고기야.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지.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뭘로 만든? 까르네 데 바카니까 소고기로 만든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요리야. 매우 맛있다라고 하겠죠? A mí me encanta 하니까 나 너무 좋아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맛있다라는 표현을 할때 동사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맞아요. Estar rico 혹은 Estar rica 하면 맛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Esta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자, A가 뭐래요? 아, 그래. 그래서 나도 알군디야. 언젠가라는 뜻이죠. 언젠가 그거 먹어보고 싶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30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자, A가 먼저 No sé qué vamos a cenar hoy 라고 했죠. 뭐예요? 모르겠어. No sé. 모르겠어. 오늘 무엇을 우리가 저녁으로 먹을지 모르겠어. 자, A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A는 맞습니다. 자, 그랬더니 B가 pues yo quiero una buena hamburguesa. 함부르게사는 햄버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엄청 맛있는 buena hamburguesa 앞으로 위치했으니까 엄청 뭐 멋진 햄버거를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A가 뭔가 이유 내지는 변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SK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싫은 말이야. Es que no me gusta la carne. Ya lo sabes. 라고 하죠. 내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너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라고 하죠. 너도 이미 알고 있잖니. 자, 그래서 SK가 들어간 게 맞을까요? 틀까요? 이것도 역시 자연스럽죠. B도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B가 뭐라고 하냐면 제안을 하는 거예요. Entonces, 자, 그러면 ¿qué te parece? 어떠니? Si vamos al restaurante tailandés. 타일란데스니까 타일랜드, 태국, 그죠? 태국 식당에 가는 건 어때? Que tanto te gusta.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태국 식당 가는 건 어때? 라고 이제 B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하냐면 Es demasiado lejos, no? 라고 하죠. Demasiado lejos입니다. Demasiado는 여기서 부사로 쓰였죠. 그래서 지나치게 멀지 않아? 그치?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자, 그러면서 tardamos unos 40 minutos en llegar hasta ahí 라고 하죠. 아, tardar 하면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에요. 숫자 앞에 unos는 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약 40분 걸리잖아.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해서 tardar 동사는 역시 맞죠? 그랬더니 비가 bueno. 알겠어. 그러면서 pues tú me dices. 네가 나에게 말해줘. 선호하는 것을 놓게 뒤에 절 오는 거 맞죠? 너가 결정하는 거야. 알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도 맞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C가 틀렸네요. C 왜 틀렸죠? 위치 표현하고 있죠? 지나치게 멀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니까 여기선 S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그렇죠. Esta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6회를 모두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해볼 만 하시죠, 계속.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7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7회에 30문항, 40분 안에 푸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강이죠. 2강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역시 2강이고, 생애발달 단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학습할 텐데,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제가 어떠한 부분들이 그동안의 기출로 출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설명 중간중간에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별표하시고, 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꼭 인지하면서, 여러분 수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되게 고마웠던 친구들 몇명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제 강의로 특강에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또한번더 살펴봤는데, 역시나 그게, 출제되었다. 뭐, 적중률 100%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나름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우리 사실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사교육 시장이 없죠. EBS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BS의 의존력이 그만큼 큰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능 그동안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 올해 나올 수 있는 예측 부분까지도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2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애 발달과 발달 과업.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러 학자도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수능에 매번 단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되는 부분, 바로 해비거스트의 생애 발달 단계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미리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음 생애 발달에 관련된 연구 학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아 정체감과 관련해서 마샤의 자아 정체감 유형 이것은 출제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생애 발달 과정의 어떤 특징을 제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직업 생활과 연계시켜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배우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이 평생 동안 신체, 정서, 지능 등의 성장, 유지, 쇠퇴하면서 발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애 발달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에서의 그 단계별로 어떻게 우리가 발달이 이루어지느냐. 를 총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달 단계에는 크게 헤비거스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 과정을 거친다. 이따 표로 보도록 하죠. 자, 발달과업의 개념 볼게요. 헤비거스트가 제시한 개념이고 이 헤비거스트의 발달과업과 발달 단계별 어떤 특징과 과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성직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학자들도 있지만, 중심은 이거다라는 거. 자, 발달 과정에서 단계마다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업을 우리가 발달 과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인간이 한 단계에서 발달 과업을 잘 성취하면, 다음 단계의 어떤 과업으로 원만하게 수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이제 수행하지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단계별로 살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 단계별로 과업을 잘 성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발달과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인생의 각 시기에서 획득해야 될 어떤 행동의 형태이고 질서와 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각 발달 단계에는 결정적인 어떤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 발달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면서 그 시기에 해야 될 과업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제 수행돼야만이 그걸 수행해 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발달 단계별로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요 내용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에서 어느 게더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어느 거 될지 몰라. 핵심은 이거야. 자, 심지어, 뒤에 나오는 여러 학자들이 있어. 뭐, 레빈스도 나오고, 슈퍼도 나오고, 나와. 그러면 그게 제시문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 나오더라도 정답지, 즉, 선택 답안지라든가 정답지, 답지 부분에 대해서는 헤비거스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찾는 걸로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 오늘의 학습의 거의 80%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정말 중요. 저는 별 다섯 개 더해요. 별이 다섯 개. 응? 별이 다섯 개. 굉장히 좋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다. 이때까지 단한 번도 모의평가, 그다음 본수능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던 부분이라는 거 먼저 강조드립니다. 자, 영아기는 0세에서 2세부터 이제 영아기라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2세까지를 의미한데, 아, 꼭이 나이까지도 완벽하게 우리가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 발달 단계에 있어서 나이는 대략적인, 이거 좀 오래전에 이제 제시된 이론이잖아요. 지금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꼭저 나이대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징과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 영아기 때는 이제, 특징으로 보면 대뇌가 발달하고 감각기관, 근육. 그러니까 태어나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달하는 거죠. 실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태어났는데 한 번도 말을 안 하게 되면 애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만큼 이러한 감각 기관이라든가 그다음 근육, 인지, 언어 발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들이 보면은 이제 자녀한테 빵빵 웃으면서 막할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언어 습득이라든가 기본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때 과업은 뭐냐? 젖대기, 걷기, 말하기, 돌봐주는 사람과의 어떤 신뢰와 애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영아기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어나고 뭐 육아휴직 쓰고 엄마가 이제 자녀를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유아기, 근육이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되고 사회성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인지적 성장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게 되죠. 2세에서 6세 보통 통상 이런데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 유아원 뭐 이때까지인 거죠. 어린이집 뭐 이런. 기본 생활 습관 및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생활 습관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게또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유아기 때. 자, 아동기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유치원, 그다음 초등학생 이때겠죠. 6세에서 12세니까. 그렇죠? 신체 및 운동 기능이 발달하고 지적 흥미의 어떤 다양성, 그다음 또래 집단 형성과 관계 유지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굉장히 이 시기에는 중요해요. 친구들하고 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학원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친구랑 많이 노는 애들이 오히려 성장했을 때 지적 수준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뭐 12시까지 학원 가고 있고 엄청나게 뭐 의대 준비한다부터 뭐 보내고 있고 이건 별로 안 좋은 현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그 부모의 욕심 이런 것들이 더 지나치게 발휘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적절한 성 역할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도덕성의 기초라든가 학습 습관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제 아동기 때 보게 되면은 스스로 학습하거나 그다음에 꾸준히 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만이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도 학습 어떤 습관이 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 가장 직업과 연계시켜서 가장 중요한 시기 하면은 바로 이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청소년기는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성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인지 발달, 가치관 형성하게 되고 자아와 이성에 대한 태도가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자아 정체감 형성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 정체감 형성. 그래서 애우세요.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 이렇게 애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자주 또 표현되는 거, 제시문 중에 나오는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 청소년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신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많이 발달하게 되고, 특히 이제 진로 탐색 및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의 단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발달 과업으로서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소년기다라는 거. 여러분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성년기. 성년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세부터 40세 정도 이때인데, 결혼, 가정생활, 직업생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직업인, 배우자, 부모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고,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성년기다. 그래서 성인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제 수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와의 어떤 배우자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들, 그다음에 직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게 이제 발달 과업으로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년기 때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학습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물론 이제 특성화고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중년기가 되게 되면 40세 이상, 이제 65세, 이때까지를 우리가 보통 중년기라고 하는데, 신체적 노화가 이제 시작되게 되고, 그다음에 성격이 안정적으로 이제 조금 변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중년의 어떤 생리적 변화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고, 이 중년의 생리적 변화, 이때를 총칭해서 갱년기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직업 안정, 직업 전환도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 및 직업 생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인생 철학에 대한 어떤 확립하기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중년기 어떤 위기, 특히 이제 갱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건강 약화에 대한 대비해서 심신을 단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한다? 선생님은 마라톤 한다라는 거. 매일 아침 10km 뛰어요. 평일에는 이제 방학 때는 매일 아침 10km.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매일 아침 7km,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뛰고 출근해요. 예. 그래서 심신 단련하는 거. 저도 오래 살아야죠. 그죠? 그 다음, 갱년기. 갱년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갱년기 오면은, 갱년기 한 명과 사춘기 10명. 누가 싸우면 이긴다? 갱년기 한 명이 사춘기 10명과 이길 정도로, 굉장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갱년기가 왔는지 아닌지 여러분 잘 파악하고, 아, 우리 부모님이 갱년기가 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줘야 돼요. 특히 엄마한테. 엄마들이 이제 우울하고 나는 평생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막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 엄마, 내가 있잖아. 엄마 옆에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든든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옆에서, 엄마 옆에서 그런 좋은 말들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갱년기 온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년기. 노년기가 오게 되면 체력이 저하되고 의존성이 증가돼요. 감각기능, 운동기능이 당연히 저하되고 사회 어떤 활동도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노년기에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은퇴에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든가 또 본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노년기가 되게 되면 역할 변화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막 융통성 있게 안 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고집이 세서 막 이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역할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생명이 이제 우리가 연장이 되다 이러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마라톤을 하는데, 제 옆에서 한 75세, 80세, 된 분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60대 정도 되는 분이 이제 옆에서 나 옆에서 뛰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다 뛰고 나서 마침 또 이제 다 뛰고 나서 막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아, 곧 조만간 80이에요. 이런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건강을 유지하니까 젊어진 거죠. 그래서, 이 노년기에 돼서 건강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애 발달 단계와 관련된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보겠는데, 첫 번째, 에릭슨 같은 경우는, 에릭슨 하면은 이제 정체감 발달을 연구한 사람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 정체감이라는 단어를 이제 에릭슨에 의해서 더 확대되고 이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릭슨은 청소년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므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학자가 바로 에릭슨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발달 과업대 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해당하겠죠. 요까지가 그죠? 뭐하고 비교했을 때 헤비거스트.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 중심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서 헤비거스트랑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헤비거스트가 중심이다. 다른 학자 여기 봤을 때, 아, 여기 시기는 헤비거스트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습관화 들릴 필요가 있다. 중심이 헤비거스트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 시기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아동기, 여기가 영유아기고, 여기가 영유아기고, 요 6세에서 12세, 요때가 이제 아동기인 것 같아. 그죠? 아동기. 요 12세에서 20세가 청소년기고, 그 다음에 요때가 성년기지. 요때가 중년기고, 헤비거스트의 이론에 따르면 요때가 이제 노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알면 도움되는 게이 청소년기인 이요 시기, 요 시기의 자아 정체감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형성이 안될 경우에 어떤 역할 혼미에 대한 위기가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때 성년기에는 친밀감, 친밀감이란 단어, 요거 좀 중요하다라는 거. 이러지 못할 때 어떤 고립감에 대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어떤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어떤 위기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잘 봐놔두세요. 요두 개는. 자, 제시문에, 이 제시문에 뭐 자아정책과 관련된 막 얘기 나와. 혹은, 뭐, 학자 뭐 에릭슨이 주장한 자아정책감과 관련된 막 제시문이 제시가 돼. 그러면 이제 답을 찾을 때는 뭘로 찾아야 돼? 헤비거스트의 청소년기와 관련된 답을 찾는 거야. 그런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보는 게 뭐의 기준에서 헤비거스트에서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이 더 도움된다라는 거. 에릭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에릭슨의 학자 이거에 대해서 다 이건 내진 않아. 근데 제시문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헤비거스트의 생애 발달 단계별 발달 과업과 관련돼서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레빈슨.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인생 주기를 계절에 비유했어요. 계절에 비유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절에 비유했다. 그래서 레빈슨 잘안 나타나니까, 그냥 뭐, 이런 거다라는 거 알고. 긴즈버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유사한 발달 과정을 경험하지만 그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진로 선택을 일회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은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 자, 뭐이 학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학자들이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은 기존에 출제했었어요. 그러니까 출제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좀 봐놨더라. 특히 요 표. 요 표에 대해서 정체감, 성취, 유해, 그 다음에 유실, 혼미에 대한 내용. 요 내용이 중요해. 요 내용. 요 내용이 중요해. 요 내용이 중요하다. 여기서. 자, 자아정체감의 변화 양상에 따른 구성 요소로 마샤는 위기와 전념의 두 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차원의 조합에 의해서 자아 정체감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기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간으로서 대안들을

탐색하는 어떤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탐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념,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신이 계획, 가치, 신념 등에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야.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먼저 정체감 성취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방면에서 탐색을 하고 그다음 그 후에 그 역할에 관여하면서 몰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진로를 위해서 진로 뭐 탐색도 하고 뭐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예를 들면 진로 검사 결과 혹은 뭐어쭉 보니까 나는 이제 간호사가 되는 게 나의 어떤 꿈이고 그쪽 진로하고 맞아.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거나 열심히 뭐 공부를 한다든가 혹은 간호사 관련된 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정체감 성취라는 거야. 가장 이상적인 거지. 가장 이상적인 거지. 정체감 성취는. 그렇죠? 그다음 정체감 유실은 뭐냐? 스스로 하기보다는 누구나 요거 밑줄 쳐요. 부모나 동력의 조력을 통해서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내가 하기보다는 너 이거 해. 이거 하면 좋아. 아, 알았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정체감 유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정체감 유해야. 자신의 정체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가치라든가 역할, 흥미, 직업 등에 대해서 뭐 탐색만 하고 있어. 근데 아직 결정을 못 했어. 뭐 검사해보고 이거 막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 요 결정하지 못한 단계야. 결정하지 못한 단계. 이게 정체감 유예. 유예라는 건 잠시 미루는 그런 의미잖아. 그래서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거지 뭐 정체감 혼미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검토해보거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지도 않아. 상태. 이거야. 그래서 뚜렷하게 어떤 직업관이냐, 이념 자체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체감 혼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 내용을 제시문으로 주고 이 단계에서의 어떤, 이게 정체감 성취인지 어떤 건지를 찾는 그런 형태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내용 결합형 문제를 많이 내고 있거든. 제시문 속에서 나는 뭐 진로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나의 꿈을 찾았고, 그 꿈을 향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몰입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라는 제시문이 주어졌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답지가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답지로서, 지금 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정체감 성취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지가 형성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과 결합해가지고 그중에서 답지로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기출문제를 본 학생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아직 못 봤다면 괜찮아요. 제가 앞으로 문제를 풀이하면서 바로 이게 내용 결합형 형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 얘기해 줄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중요하다 이거. 출제 가능성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슈퍼. 자, 슈퍼의 생애 발달 하게 되면은 요거는 슈퍼는 이제 내용이 좀 비슷한 감이 모아 비슷한 헤비거스트 내용과 좀 비슷해. 단계별로 보게 되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태기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기 하면 또 아마 책에는 더 구분되어 있을 거야.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이거 사실 0세부터 14세까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정도까지 를 우리가 성장기라고 슈퍼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직업적 자아 이미지 발달이라든가 필요한 직업 기초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이제 뭐 부모님의 보살핌, 가정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과 자신이 동일시하면서 자기의 어떤 개념을 이제 발달해 나가는 것들. 이때 발달 과업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개념과 관련된 그리고 흥미, 그다음에 어떤 능력, 태도, 욕구 등을 발달시키는 어떤 이 시기가 중요하다. 라는 거. 두 번째, 탐색기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충 봐도 이제 뭐 청소년기 정도, 청소년기에서 성년기 초기, 요때를 우리가 탐색기라고 할수 있죠. 이걸 또 구분해가지고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또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발달 과업으로 본다면은 학교 생활, 여가 활동,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업을 탐색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탐색기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헤비거스트하고 비교하잖아.
근데 헤비거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뭐 제시문 속에서 쭉 나오다가 슈퍼는 이 시기를 탐색기라고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문이 쫙 문장이 나왔어. 아, 청소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황립기. 황립기로 한다면 우리 그 헤비거스트로 본다면 성년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발달 과업으로 보면은 직업 생활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과 자아 개념을 실행하고 적합한 일을 발견하려고 하고 일단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어떤 발달 과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세계에서 안정, 만족감,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 지위를 획득하는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노력이라든가 그다음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경력 개발이라든가 이걸 하는 시기가 바로 황립기. 더 나아가서 이제 헤비거스트로 비교한다면 성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유지기. 유지기는 헤비거스트에 뭐에 해당한다? 중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직업생활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안정된 정서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년기 때의 어떤 소득 수준도 소득도 가장 많은 시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도 뭐 부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높은 직위로 올라가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잖아요. 그게 그때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달 과업으로서는 직업적 역할, 일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우리가 중년기가 되면은 이제 젊었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것들을 내가 하는 그 과업의 수준을 갖다가 유지해서 회사에서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정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향상하는 어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세태기 하게 되면은 헤비거스트로 본다면은 우리가 노년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기능이 쇠퇴하게 되고 직업 생활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발달 과업으로 보면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후에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어떤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도 이제 아는 선배님들 정년해서 교직 생활 정년하고 난 다음에 아 스스로 나 예전에 정말 애들 열심히 가르쳤고 막 이러는데 이제 정년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이가 내가 지금 현재 19살이다. 여러분도 60이 언젠가 오겠죠. 그렇죠? 저도 올 테고. 그 이상이 될 테고, 80이 올 테고, 혹시 알아요? 저는 열심히 마라톤 했기 때문에 100세까지 갈지. 그 이후에 우리가 건강한 삶과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헤비거스트랑 슈퍼랑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헤비거스트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요때를 이제 슈퍼에서 성장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성장기는 이제 0세에서부터 14세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청소년기는 12세에서 이제 20세, 탐색기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슈퍼에서는 24세 정도까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년기. 성년기를 슈퍼에서는 황립기. 나이로 본다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림잡아, 대략 이 정도 시기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중년기는 유지기, 노년기는 쇠퇴기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 비교했고 앞에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에릭슨하고도 비교했었죠. 그중에서도 에릭슨도 역시 청소년기하고 성년기 그때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그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업 생활과 연계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아동기는 직업 생활과 연계해서 봤을 때좀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동기 때 직업 생활하면 좀 그렇잖아. 진로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업 생활과 하고 연계해서 볼 때는 바로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를 보게 되면은 성장 속도가 급격해지는 어떤 성장의 급등기라고도 할수 있고 성호르몬 분비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죠. 2차 성징. 신체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인지적 변화로 본다면 추상적 사고와 가설을 통해 합당한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예요. 정서적으로 본다면 급격한 정서 변화를 보이며 자아 탐색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이제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요 시기다 보니까 아 정말 힘들죠. 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죠.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때가.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청소년 시기에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변화해 나가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아 정체감과 또 효능감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이 분명 성공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성공할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부모로부터 정서적 어떤 독립이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성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도 열심히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PC방도 그러고 있죠. 자, 2차 성징기가 나타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자아 정체감 형성,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 요로 단어. 저는 이 내용보다 요 단어, 2차 성징, 자아 정체감, 정서적 독립, 요게 제시문에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거 잘 받아두세요. 이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업 생활로 보게 되면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 탐색 및 경험 쌓기라든가 학업 성취감이라든가 유능감을 확장하는 어떤 직업 생활에서의 연계해서 본다면은 이 직업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청소년기에 선생님이 이제 출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음 제시문에 나타난 을 통해 그 시기에 직업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제시문에는 뭐야? 이러한 단어들을 조합한 제시문이 제시가 되고, 아, 딱 보니까 이거 청소년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직업 생활은 뭐야? 이 내용이 정답지로서 구성이 되겠지. 그치?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겠죠? 그렇게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출제를 이해했다면은 앞으로 여러분 수능 준비할 때, 아, 문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학습하면서, 아, 요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년기. 성년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신체적 변화. 성년 초기가 되니까 모든 신체가 이제 성장하게 되고, 인지적으로 본다면은, 개인차는 크기 때문에, 뭐 합의된 명확한 이론보다는 여러 학자의 이론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성년기 이후에는 학업적, 요게 중요한 거야. 학업적 지능보다, 뭐보다? 학업적 지능보다는 실용적, 그 직업과 연계된, 내가 직무와 연계된, 이런 것들. 창의적 지능의 어떤 중요성이 커진다. 요거, 실용적 지능. 요게, 중요성이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자아 정체감이 좀 안정되는 그런 감이 있죠.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지, 우리가,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가 22살까지도 갈수 있어. 남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까지 간다니까. 그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아유, 우리 아들 정신 차렸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시기적인 건 있지만, 어쨌든 간 성년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안정화된다라는 거.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확립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만의 직업 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꽃피운 시기다라고 보면 되고, 뭐, 배우자 선택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자녀 출산하기도 하고, 그렇죠?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전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때 직업 생활로서 본다면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넓혀가고, 그다음에 원만한 대인관계 및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서 이제 공유하는 그러한 어떤 직업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년기, 중년기. 중년기 하면은 뭐다? 갱년기. 그냥 중년기 리코르 갱년기.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중년기는 갱년기. 이렇게 외워놔두면 좋겠다라는 거. 가끔 제시문에 갱년기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인지적 변화를 보게 되면은 기억, 회생 능력이 전보다 어떻게 좀 감소하겠지. 당연히 30대 이때보다는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민첩성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정서적 변화를 보게 되면은 직전 시기보다 남성은 더욱 정서적이야. 그러니까 되게 남성적이었던 사람들도 중년기가 오게 되면은 좀 여성스러운 경향이 있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빠가 우네? 아빠가 울고 있네? 이러면 이제 우리 아빠가 중년기에 접어든 거예요. 정서적으로 되게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어떤 라디오 사연을 듣다가 그 딸하고 같이 운전하면서 라디오 사연을 듣다가 내가 눈물이 찔끔 났어요. 아우, 아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딸이 아빠 울어? 이래더라고요. 아빠, 어우, 아빠, 갱년기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딸이 놀리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여성스러워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안정적인 그런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하는데 되게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노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시기가 바로 어떤 중년기다라는 거.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라고도 하고요. 노화의 진후가 나타나면서 갱년기가 오는 시기다라는 거. 직업 생활로서 보면은 안정적인 직업 생활과 경제적인 안정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업 생활의 어떤 경력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돼요. 직업 생활에서는. 그다음 노후 준비, 더불어 노후에 할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중년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기 하게 되면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보면 모든 신체 감각이 쇠퇴해지고 직장 생활 은퇴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수입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때 소비가 어떻게 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고 생산 인구들을 많이 늘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과 나라 성장에 굉장히 도움되는 거죠. 그래서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과제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생활로 보게 되면은 은퇴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도 가입되고 뭐 적금도 뭐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 유지에 대한 점검, 그다음 노년에 대한 어떤 일자리 준비. 직업 생활에서의 경력 활용해서 어떤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노년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살펴봤고, 그럼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1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생애 발달 단계의 발달 과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생애 발달 단계는 당연히 헤비거스트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임상 심리학자인 레빈스는 이 시기를 인생의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생물학적 능력이 다소 감소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커지게 된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며 삶의 전반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요 재평가. 삶에 대한 어떤 재평가. 아, 요 부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가정에서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직장에서의 과업 수행 방식을 재조명하기도 한다.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심리적, 경제적 압박감도 존재하는 시기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이라고 한다는 것은 언제냐? 바로 중년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드라마나 노래에서 보면은 이 가을이라는 표현을 쓸때 중년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를 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다. 이 표현은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밑줄 쳤어요. 자, 중년기에 대한 거라는 거. 그럼 중년기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1번, 노화에 적응, 은퇴 후에 대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이거는 어디? 노년기에 당하겠죠. 노년기.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2번, 자아정체감 형성하면 뭐야? 청소년기죠. 그다음에 행복한 직장 시작이래. 직장 시작을 위한 근로자 지원. 이거는 어디야? 성년기네. 그쵸? 자, 4번. 직장 내 팀장 경력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 요게 바로 뭐야? 중년기에 해당하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 요거는 성년기에 해당하겠죠. 성년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생애 발달 단계별 특징 및 발달 과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시 헤비거스트 이론에 근거했고. 자, 학생 A 보니까 저는 두달뒤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취업을 바로 해야 할지 고민과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학생 B예요. 저는 특성화고 졸업 후 공공회사에 취업해서 4년간 특성화고 졸업한 다음에 4년간 근무하며 일하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했어요. 자, 기억. 학생 A가 속한 시기. 얘는 이제 청소년기지. 아직 졸업 안 했잖아. 이 학생 B는 뭐야? 성년기잖아. 그죠? 자, 청소년기 시기의 발달 과업으로는 자아정체감 형성하기가 있다. 오케이. 청소년기 하면은 자아정체감. 그쵸? 기억. 맞고. 니은, 학생 B가

전자 속환시계 발달 과업은 역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요건 어디야? 노년기지, 노년기. 노년기에 대한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 학생 A와 B의 속환시계의 공통적인 발달 특징으로 노화 현상이 나타나. 이건 뭐야? 노화 현상이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 뭐? 노년기에 해당하지. 그래서 결국 정답은 1번. 기억 하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가보도록 하죠. 3번. 다음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생애 발달 시기의 직업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이 갑자기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면 스스로 늘어난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했어요. 첫 문장에서부터 우리 알아버렸어. 취업한 사회 초년생 했으니까 얘는 성년기라는 것을 벌써 우리는 첫 문장에서 알수 있다는 거죠. 이 시기는 취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삶의 이벤트에 대비해 재무 목표를 세우고 재무자원의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했어요. 먼저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예적금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종잣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1억 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연령별 저축액이 20대는 6,500만 원, 30대는 6만 5천 원, 30대는 11만 9천 원, 10년이 지나면 월 24만 원, 20년이 지나면 월 64만 원 증가한다. 여하튼 여기 나타난 시기는 뭐다? 성년기라는 거 우리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먼저 취업하게 되면 우리가 통장부터 계산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월급에서 몇 퍼센트는 적금에 가입하거나 각종 요즘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입하면서 우리가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 시기이기도 하죠. 기억, 학업 성취감과 유능감을 확장한다. 학업 성취감과 유능감을 확장하는 시기는 언제야? 청소년기지. 학업적 어떤 성취감이나 유능감보다는 실용적인 어떤 지능을 개발하고 뭐 실용적인 지능이 요구가 되고 그런 실용적인 어떤 실무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게 이제 성년기죠. 니은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 요게 바로 뭐야? 성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 직장 생활의 경력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경력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는 요거는 중년기지, 중년기. 그치? 중년기다라는 거. 니을,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성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니은하고 니을이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일기의 글쓴이가 속한 생애 발달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요즘 매일 거울을 보게 된다. 키도 갑자기 크고 2차 성징이 시작된 뒤에 체형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기능 경기 대회 준비로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빵을 만질 때는 즐겁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멋진 제빵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해서 슬프고 외롭다. 잠시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란다. 우정이란 무엇일까? 했어요. 2차 성징하게 되면 뭐야? 어떤 시기? 청소년기. 자, 청소년기에 대한 내용 찾으면 되겠죠. 기억,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이 시작한다. 오케이. 그쵸? 니은,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죠.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바로 영아기예요, 영아기. 헤비거스트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영아기예요. 니을, 사회 참여의 감소로 사고가 자기중심적으로 변화한다. 이건 노년기에 해당하는 거죠. 노년기. 노년기. 그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기억하고 니은이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 자, 앞에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도 중요한 키워드들을 애워놨으면 제시문은

0: 다안 읽어도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직업생활 본 수능에서 보면 굉장히 시간에 대해 촉박감을 아이들이 그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게 이런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5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생애 발달 단계와 진로 탐색 보고서에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보니까 생애 발달과 진로 탐색 보고서, 자, 신체적 특징 봤더니 갱년기 나왔어. 바로 갱년기 하면 뭐야? 중년기라고 애호라 그랬잖아. 그래, 얘는 중년기야. 중년기에 대한 뭐? 발달 과업에는 어떤 것이 있니? 이거잖아. 인지적 특징 보게 되면 특징을 보게 되면 민첩성이 떨어지고 실용적 지능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남성 더욱 정서적 표현 이거 여성 활동 지향 이거 정서적 표현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 뭐야? 중년기의 특징이지. 그치? 자, 그래서 발달 과업 중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차지게 되게 되면 기억 적절한 성 역할을 익힌다. 적절한 성 역할을 익히는 건 어디야? 아동기잖아, 아동기. 아동기. 인생 철학을 확립하도록 한다. 맞지, 이건. 이건 중년기 때 인생 철학을 확립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건강 악화에 대비해 심신을 단련한다. 이것도 맞아. 그치? 맞아. 이것도 중년기의 어떤 발달 과업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네. 자, 니을 보니까 배우자와 사별 및 본인의 죽음을 준비한다. 이거 어디야? 노년기잖아. 노년기. 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키워드 딱 하나만 알아도 이거는 뭐볼 필요도 없이 아 중년기의 발달 과업의 내용 찾으면 되는구나.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 헤비거스트의 발달 단계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아까 지금 2강에서 앞에서 이론에서 살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런 키워드들은 되게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은 시험 볼때 굉장히 도움 된다. 자, 그럼 2강에서 수능에서 그동안 자주 출제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출제 가능성 높은 부분이 어디냐? 첫 번째, 뭐 뭐니 뭐니 해도 헤비거스트의 세계 발달 단계에 관한 내용들이다. 특징과 발달 과업 반드시 여러분이 표를 싸그리 외워야 돼요. 표를 싸그리 외워라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시문으로서 낼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에릭슨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 학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시문으로 내고 답은 어떻게 찾아라? 헤비거스트의 어떤 발달 단계별 발달 과업과 연계된 답을 찾는 형태. 그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빌드업 통합사회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2강으로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이제 확실히 기억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제목 한번 보면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앞에 인간, 사회, 환경이 붙는 건지 조금 감이 오시죠? 우리가 다양한 관점들을 공부했으니까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선생님이랑 2강과 3강에서 한번 쭉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질문으로 하나 꾸려볼게요. 굉장히 쉬운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쉬우면 쉬운 거지,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어떻게 굉장히 쉬운데 어렵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듣자마자 이해할 거예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굉장히 어려워. 들어봐. 여러분은 언제 행복해요? 어우, 쉽다. 아, 근데 또 대답하려니까 막상? 나는 최근에 언제 행복감을 느꼈지? 내가 속으로 스스로 행복해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였지?라고 떠올려 본다면은 대답이 잘안 나오죠. 봐봐, 쉬운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언제 행복해요? 자, 우리 언제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뭐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MBTI가 확신에 외향형인 사람들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혹은 모르는 사람과 친해질 때,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향형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검사를 여러 번 해봐도 정말 내향형이 아이가 맨 앞에 나오는, 이게 막 95%씩 나와. 선생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막 방송을 하거나 막 여러분들을 카메라로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는 게뭐 내향형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는 혼자 있을 때야. 놀랍게도. 촬영을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싹다 정리하고, 내일 갈걸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직전에 혼자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멍 때릴 때난 너무 행복해. 근데 만약에 주말에 친구가 나와 놀자라고 해. 근데 주말에 그 친구가, 근데 너 모르는 친구인데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같이 놀고 싶대, 놀자라고 하면 난 그때부터 엄청 스트레스야. 하지만 다른 친구는 거길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례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어느 시기에 사는지에 따라서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일단 행복이라는 거는 무엇일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했을지에 대한 내용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과 함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건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으로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를 하나하나 따져볼 거고요. 행복의 의미를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도 한번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2강에서는요, 교재 10쪽과 11쪽에 해당하는 개념만 공부할 거예요. 문제풀이는 바로 3강으로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제일 첫 번째 내용, 행복의 기준, 행복의 의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요, 이 행복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끄덕끄덕 할수 있는 거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복의 다양한 기준을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울 거라 그랬죠? 시대에 따라서 공부하고 지역에 따라서 공부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을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는 선사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선사시대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직관적으로 빡 떠오르는 뭔가 그림, 장면 뭐 있어요? 그치, 뭔가 동굴 속에서, 움집 같은 데서 옷은
막 따뜻하게 입었어? 막 여러 옷을 겹쳐 입었어? 아니죠. 그냥 막 풀로 엮은 그런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도구를 들고 가만히 앉아있는 뭔가 이런 그림, 이런 장면 확 연상되시죠? 그 상황 생각해봐. 동굴 밖으로 나가면은요, 야생동물의 위험이 있어. 그 당시 막 맘보스 이런 거 있었겠지? 막 그런 애들이 막 돌아다녀. 그리고 어디서 무화가 나타날지를 몰라. 그 다음에 식량은 부족해. 당신은 막 채집 생활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량은 부족해. 하지만 먹여 살릴 부족과 가족들은 있어. 하지만 나가면은 야생동물의 위험에 처해 있어. 이런 상황에서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는 내가 식량을 확보하는 걸 거예요. 내가 오늘, 내일, 일주일 동안 나와 우리 가족이 먹을 식량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안전한 곳에서 야생동물의 위협 혹은 추운 날씨 등등을 피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선사시대 때 행복의 기준이 됐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선생님이 당시 시대 상황을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 살짝씩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고대 그리스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철학자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각기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노구나 끄덕끄덕 했던 내용은 뭐냐면요,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는 딱한 가지가 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딱한 가지의 기준은 바로 인간 이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야. 이성을 잘 발휘해서, 물론 이 이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은 철학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 이성을 잘 발휘해서 인간답고 완성된 삶을 살아갈 때, 인간 이성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행복해, 행복이 실현된다라고 보았어요.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당시 어떤 얘기로 선생님이 여러분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했어요? 철학자. 요 얘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진짜 한 1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요, 당시는 막 도시 국가라는 것들이 해체되는 시기였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간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커뮤니티가 사라진다고 생각해봐. 두 번째,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였어. 세 번째, 정권이 계속 교체되는 시기였어. 그것도 매우 빠른 주기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해봐. 전쟁은 계속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야. 도시국가, 나의 지역적 기반은 막 해체가 돼. 거기다가 정권은 막 교체가 돼. 이런 상황에서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 내가 평온할 때.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 내 마음의 평온함, 평화, 안정을 찾았을 때 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헬레니즘 시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쉽게 헬레니즘 시대는 전쟁의 상황, 불안의 상황이었구나. 이 상황에서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의 이너피스, 평온함을 얻는 것이 행복이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 나중에 하실 때빡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당시 상황, 선생님이 말해줬던 거, 이 내용들을 빌드업으로 삼

나와서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린 빌드업이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서 연관시키면은 나중에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중세시대 갑시다. 자, 우리 중세시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누구였냐면요. 바로 신이었어요. 신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삶이었고요. 신과 하나가 되는 삶이 가장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그이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종교적 신념이었겠죠. 신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은총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신과 함께하는 삶을 이룰 수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에는 이 신앙을 통해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자, 우리 근대 시대에는요.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민혁명이 왜 발생했냐면요. 절대 왕정이 막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야. 네가 본 거? 내 거야. 너는 사람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했어요. 즉, 이전의 상황은요. 절대 왕정으로부터 억압받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억압받던 시기에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찾고 평등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번거 내가 쓰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할 때, 즉,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때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근대 시대 때에는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어때요? 자, 우리 이렇게 시대적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그 당시 상황들을 조금 떠올려달라. 이게 바로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행복의 다양한 기준을 시대와 역사적 특징, 그리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살펴볼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지역적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여건에 따른 기준을 크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눠볼 거예요. 우리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처음 배우는 개념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연환경은 쉽게 자연상태의 환경,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후 같은 것들을 들수 있어요. 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크잖아요. 우리 조금 뒤에서 배울 건데, 기후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사는 모습들, 생활 모습들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인문환경은요, 문화와 같은 인간 활동으로 형성되는 환경이에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종교, 산업, 문화 같은 것들이 인문환경의 사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같은 자연 상태 환경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건조 기후 지역이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려봐.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까? 깨끗한 물. 왜?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깨끗한 물을 얻고 깨끗한 물이 충분히 확보가 될 때, 어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라는 행복이 찾아오겠죠. 두 번째,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개었어. 그래서 햇볕이 충분히 내리쬐고 있어. 행복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충분한 햇볕이 보장이 될때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인문환경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빈곤 지역이에요. 당장 내가 먹고 살 의식주가 부족해요. 이 상황에서는 행복하다라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기준은 물질적인 조건이 가장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지역입니다. 분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분쟁이 사라졌을 때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겠죠. 즉, 평화가 찾아왔을 때, 때로는 안정이 찾아왔을 때, 이때 나는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사례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빈곤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룩한 지역에서는 무엇을 과연 행복의 기준이라고 볼까요? 어느 정도 좀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어. 여기서도 여전히 물질적인 조건은 당연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인간 남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삶의 질도 따져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빈곤 지역의 경우에는 당장 내가 먹고 살 음식, 당장 내가 입을 옷, 내가 당장 살 집이 필요해.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뤘을 때에는요, 당연히 옷, 음식, 집 필요하지만 이젠 어떤 집인지, 어떤 옷인지, 어떤 음식인지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가 생활을 무엇을 하면서 누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누었을 때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요. 동양과 서양으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동양과 서양으로 나눴을 때 동양의 대표적인 행복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서양의 다양한 학자, 학파의 이야기들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동양의 행복론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자를 대표적인 사상가로 하는 유교가 있습니다. 야, 유교에서는요,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걸막 고민을 해 봤어요. 사회적 혼란은 왜 발생할까? 유교는 이렇게 합니다. 바로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해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이 혼란의 원인이라면은 이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그렇지. 도덕적 본성을 찾게 된다면은 이 혼란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본성을 보존하자. 왜? 사회적 혼란은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발생한다. 이걸 다시 회복하자.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가 바로 요 인을 실현하는 겁니다. 자, 인은 선생님이 지금 하트를 그려놨어요. 쉽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면적인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 내면적인 도덕성 같은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어디서부터 생각해 보냐면은, 아, 이 당시에는 사회적 혼란이 개인적 타락 때문이었구나. 그럼 도덕적 타락을 회복하자.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뭐? 한 글자, 인. 인이라는 사랑의 마음을 실현하고 내면적인 도덕성을 회복하자라는 거에 유교는 중점을 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불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바로 바른 수행을 통해서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행 과정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그냥 멍 때리고 졸지 않았을 거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나를 되돌아보고 되새기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고 무엇을 수행했냐면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그리고 변화한다.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이른바 연기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지어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열반의 경지가 뭐냐면요.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가 사라진, 소멸된 상태를 바로 열반의 경지, 해탈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가에서는 마찬가지로 사회적 혼란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봤어요. 사회적 혼란은 왜 발생했을까? 도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 혼란? 이것 때문이야. 인위적인 규범이라든지 제도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이러한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혼란은 사회적 인위적 규범, 제도 때문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에서 벗어나면 그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이게 바로 도가의 사상입니다. 도가는 사회적 혼란이 인위적 규범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면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른바 무위자연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도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저절로 그러한 것. 그냥 냅두더라도 우리가 뭔가 손을 대고 뭔가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러한 것. 그거를 바로 도, 무위자연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그 삶을 쫓는 것, 인위적인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행복이라고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지역적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 그리고 동서양의 행복론에서 동양의 행복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유교, 불교, 도가 살펴봤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자.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단어. 사랑의 마음, 내면적 도덕성, 인. 불교에서는 어느 경지에 이르르다 모두 번뇌가 소멸되고, 아, 그렇지,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 다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경지. 도가는 한 글자로 한다면은 도, 도가 뭐였지? 그렇지,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저절로 그러한 것을 쫓는 것. 이거 우리는 바로 도가에서 말하는 행복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동서양의 행복론 보고 있어요? 동양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서양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양의 행복론은요, 여러분 교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까지 나와 있고, 스토아학파 칸트 벤담부터는 오른쪽 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에 보여줬다라는 거, 교재 여기까지가 밑에, 여기서부터 오른쪽 위에라는 거 하나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무엇을 가장 강조했냐면은 목적이 있어야 돼라고, 목적이 매우 매우 중요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뭔데? 우리는 무슨 목적을 추구하는데?라고 한다면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좋은 거야. 즐거운 거 추구하는 거야? 우리는 고귀한 거를 추구하는 거야. 우리가 추구하는 건 되게 쉬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을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가장 최고의 좋은 게 나와요. 이 좋은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가장 최고의 좋은 것, 최고선이 나옵니다. 그 최고선이 바로 행복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된 사상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봤어요. 목적을 추구한다 그랬죠? 그 목적이 뭔데?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할 거야. 그럼 그 끝까지 가보면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좋은 걸 추구하다 보면은 최고로 좋은 게 쌓이겠지? 최고선이며 그게 바로 무엇이다? 행복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성을 발휘하는 거야. 인간은 동물과 비교되는 이성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성을 발휘해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을 할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에피쿠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행복은 잘 들어봐.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이 쾌락은 언제 추구되는 거냐면은 고통이 제거되었을 때 쾌락이 추구될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아, 이게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쉽게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통이 제거됐을 때 진정한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배고파요. 고통스럽지. 막 엄청 허기진 상태야. 엄청 허기진 상태에서는 물론 무언가를 먹었을 때 어떤 걸 먹더라도 다 맛있어. 근데 진짜 진짜 허기진 상태에서는 내가 평상시 같았으면은 잘안 찾았을 것 같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빵. 그냥 뭐 설탕도 없고 맛있는 초콜릿도 안 들어있는 그런 밀가루로만 반죽된 빵. 진짜 진짜 배고팠을 때 내가 그 빵을 딱 먹잖아? 고통이 제거되잖아.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고통이 제거되는 순간 나에게 굉장히 큰 쾌락이 오는 거야. 라고 에피쿠로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주장하는 거는요, 쾌락을 추구해야 돼. 근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게 적극적인 쾌락, 막 신난다, 놀자, 막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제거된 상태를 에피크로스는 바로 쾌락의 추구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쭉 추구해야 돼라고 보는 게 바로 에피크로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에피크로스는요,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평정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평정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내가 평정심을 유지한다. 우리 이렇게도 쓰이잖아요. 근데 이 평정심도 에피쿠로스가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평정심이 찾아온다. 이 평정심의 상황에서는 평온한 삶을 살수 있고 이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라고 보는 게 바로 에피쿠로스의 입장입니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욕구를 충족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욕구를 좀 나눌 필요가 있어. 욕구들 중에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도 있고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도 있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가 있어라고 욕구를 좀 분류를 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앞에서 에피쿠로스는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들을 최소한으로 충족해 나가자.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자, 또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그렇지 않은 욕구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구별하는 게 바로 인간 이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의 힘으로 욕구를 구별하고, 욕구를 무제한적으로 신난다, 놀자라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에피쿠로스의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에피쿠로스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했어요. 근데 이 쾌락이 막 놀고 신나고 이것보다는 고통이 제거된 상태, 즉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세 글자로 평정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정심을 찾았을 때 평온한 삶, 행복이 추구될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욕구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 분별하는 힘은 인간 이성이야. 그래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예를 들면은 수면욕. 졸려, 자고 싶어, 배고파, 이런 것들만 최소한으로 절제하면서 충족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에피쿠로스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의 교재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학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토아학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헬레니즘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헬레니즘 시대, 우리 어디서 들었었지? 앞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에서. 당시에는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념이 뭐냐면요.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야.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충동들을 정념이라고 해요. 이 자극들에 흔들리지 않고 정념에 방해받지 않고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념에 방해받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초연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스토아학파는 바로 세 글자. 부동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동심은요, 여러분 이거 한자 뜻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동이 흔들릴 동자야. 흔들리는 거야? 안 흔들리는 거야. 즉, 외부의 자극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라는 걸 바로 스토아학파가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자.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로 정념이 뭐였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휘둘리는 나의 마음의 상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때 부동심을 지킬 때 나는 행복할 수 있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온갖 정념에서 벗어나서 그래,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구나. 그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이래서 벌어지는구나라고 초연한 태도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본게 바로 스토아학파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진짜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동기와 결과 중에 뭐가 중요해라고 묻는다면 무조건 동기가 중요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칸트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 법칙이라는 게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만약에 이 도덕 법칙을 잘 따랐다면은 그럼 오케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칸트는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지. 왜? 결과에 상관없이 무엇이 제일

그만큼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를 엄청 엄청 압축했다라는 얘기예요. 빌드업이에요. 그러니까 압축한 내용을 토대로 일단 머릿속에 기초부터 깔아주세요. 점차 점차 쌓여가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서양의 행복론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삶의 목적과 행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뭐 삶의 목적에서 행복을 주고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뭐 행복은 객관적인 기준도 있고 주관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이른바 물질적인 조건들을 주로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거고요. 주관적인 기준은 개인이 정말 말 그대로 느끼는 주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주 아주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내용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밑에 있는 자료 탐구입니다. 여러분 교재 밑에 자료 탐구 찾으셨나요? 자, 우리 행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더 완전하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따라서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될 뿐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는 일이 없는 것을 단적으로 완전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는 목적을 추구해야 돼. 그 목적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야. 그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이 바로 행복이야. 행복이 이렇게 단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행복이 모든 것에 최고선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봐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덕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 행복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위해서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내용을 두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다른 것들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뭐라고요?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최고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자.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서 덕을 실현하고자 할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덕을 함양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어라고 말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목적을 추구했다.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교재 10쪽 마무리했습니다. 교재 11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교재 11쪽에서는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에 대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겠죠.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조건도 다를 거고, 지역에 따라서도 조건도 다를 거고, 동양의 사상가의 조건이 따르고, 서양의 사상가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통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조건들을 크게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펜 하나만 들어주시고요. 뭐 형광펜 같은 거 주변에 있다면 하나만 들어주시고요. 선생님이랑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 한번 네 가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네모 1번. 질 높은 정주 환경입니다. 쭉 내려가 주세요. 2번, 경제적 안정입니다. 3번, 오른쪽 위로 올라가 주세요.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4번,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도덕적 실천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나 끄덕끄덕 할수 있는 조건들은 크게 네 가지.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도덕적 실천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주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많이 생소하시죠? 자, 우리 정주환경이라고 하는 건 쉽게 정착해서 의식 주할 때그 주자야.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생존 환경을 정주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나의 집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등등처럼 전 영역을 일컫는 말을 바로 정주 환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는 뜻은 당연히 주변이 깨끗해야겠죠? 환경이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뿐만 아니라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 생활 반경 안에 큰 병원,
내일 생활 변경

안에 도서관, 학교 등등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 교통안전망 등등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예를 들면은 전쟁, 분쟁이 일어난 지역이 아닌 정치적으로 안전한 곳도 질 높은 정주환경의 일반적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 높은 정주환경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낙후된 환경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선생님 위에서 밑줄 치면서 여러분과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단 하나라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질 높은 정주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주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주거환경의 질을 증진합니다. 그래서 주택개발 정책이라든지 혹은 때에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을 기반을 다시 다진다라든지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한다라는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각종 학교나 병원들의 설립, 확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한 단계 나아가서 나의 삶의 질도 고려해야 돼요. 내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문화, 여가, 예술, 체육, 복지, 치안 시설 등도 확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서 녹지 공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깨끗한 자연 환경도 필요하다라는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제적 안정이에요. 자, 우리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만족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만족감은 물질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는 충족이 되어 있을 때올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막 부유하다. 내가 막 복권에 1등이 당첨됐어. 물론 이런 것도 경제적 의미라고는 볼수 있지만 경제적 안정의 진정한 의미는 생활에 필요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를 경제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궁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내가 만약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모자라서 먼 거리를 걸어 다닌다면요. 만약에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다면요, 행복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궁핍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경제적 안정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이유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려면 내가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도 필요하고 내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국가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생활하면서 다쳐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실업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복지 제도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겁니다. 자, 근데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면 소외계층이 절대적인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소득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은 어느 정도는 완화될 필요도 있다라는 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구체적 노력 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뭔가 정신적인 것들만 추구해야 돼라고 볼수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 기본적인 경제적인 안정도 나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오른쪽 맨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민주주의의 발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심지어 내가 나의 목소리를 국가를 향해서 낼수 없다면 행복할까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시민이 주권자로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쉽게 민주주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민이 주인으로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정책 마음에 듭니다. 이 정책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바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이 행복에 필요한 이유는요? 시민의 정치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 체제에서는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지 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거야. 난 저거 싫은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된다면은 당연히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겠죠. 또한 나의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이 자유와 권리를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각자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때 행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인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민주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치주의 필요하죠? 왜냐면은 법이 없이 통치자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당연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겠죠. 권력 분립! 권력이 만약에 한 군데 뭉쳐있다면은 남용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겠죠. 선거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없다면 당연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겠죠. 따라서 기타 등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참여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도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선거제도가 있지만 아무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시민들 역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어렵진 않아요. 투표권 행사, 내가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아예 공직자로 선출되어서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어서 뽑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책 결정과서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내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를 통해서 나의 목소리,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활동하는 것도 바로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국민 다수가 주인이 된다라는 거. 그렇지 못하다면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거.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행복 실현을 위한 조건입니다. 도덕적 실천이에요. 자, 우리 도덕적 실천이라는 거는요,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을 돕는 행동을 도덕적 실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찰은 쉽게 반성하고 관찰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했대? 이런 걸 선택했어. 이게 맞았나?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게 혹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건 아닐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반성하고 도덕적 실천을 하는 걸 우리는 바로 성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도덕적 실천은 행복을 위해서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개인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생각해봐. 무조건 내 이익만 최고야. 나만 생각할 거야. Only me. 내가 최고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다 보면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리고 서로 신뢰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도덕적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성찰을 바탕으로 계속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의 기준에서 순간순간순간의 선택마다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잘 선택하고 있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있진 않나? 다른 사람을 믿고 있나? 라는 거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이라든지 특히 사회적인 약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때로는
봉사 활동 등등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들도 바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이번 강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강의 큰 주제는 뭐였죠?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자, 우리 행복이랑 관련돼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연적, 인문적 환경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부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재 보실 필요 없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한번 나랑 같이 빠르게 얘기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죠. 동양과 서양의 행복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동양, 유교, 인, 불교, 도가의 사상들 우리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행복론은 아리스토텔레스, 목적, 그리고 이성의 실현, 덕의 실현, 최고선, 그리고 스토아학파, 쾌락을 추구하고 이건 고통이 스토아학파 이전에 우리가 에피크로스 공부했죠. 에피크로스 고통이 제거되고 그 고통 제거가 바로 쾌락의 추구이다. 그래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좀 쾌락을 분별하자 공부했었고 에피크로스 다음에 스토아학파 뭐가 사라진 상태? 정념에서 벗어난 부동심의 상태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칸트 도덕 법칙에 따르는 삶, 행복한 삶,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내용까지 해서 동양과 서양의 행복론 비교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거는요. 그렇죠. 행복 실현을 위한 네 가지 조건. 안 보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 두 번째, 경제적 안정. 세 번째,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 실천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다소 조금 양이 많았지만 선생님이 잘 압축을 해서 여러분의 수능과 친해지기 위한 빌드업을 쌓아드렸어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우리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문제 풀 겁니다. 문제 풀때 당황하지 않기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개념에서 안 배운 내용 빌드업으로 쌓아갈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강 넘어오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통합사회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변춘수입니다. 어느 헬스장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대요. 운동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헬스장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려운 걸 해냈으니 이제부터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에 적혀 있대요.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딱 펴기까지, 강의를 딱 누르기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걸 여러분 했으니까 이제부터 좀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네, 통합과학 2강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과 스텝 3 문제풀이 오늘 진행할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초기 우주의 생성, 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그리고 태양계의 생성, 별의 진화, 그래서 지구라는 행성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원입니다. 우리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면 일단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핵심 개념이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별의 스펙트럼. 스펙트럼엔 여러분 세 종류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우리 뭐 백열등 같은 광원, 태양 이런 광원이 분광기,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검은색 바탕에 밝은 방출선이 있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여기 선생님 정리 좀 하면 이거는 이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이고요. 이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로는 뭐

기체 방전관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수소 방전관을 통과한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은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밝은 색깔 선, 방출선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빨주노초파남부 연속적인 세 개 띠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거든요. 왜 여기가 검냐면 그 파장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은 언제 나타나냐면 이 고온의 빛이, 아,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왜냐면 바탕이 지금 연속 스펙트럼이잖아. 그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저온의 기체. 그래서 분광기를 통과하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흡수선의 위치, 이 방출선의 위치가 원소마다 달라서 마치 원소의 지문과 같다라는 표현도 좀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재 13쪽에 있는 탐구 내용 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백열등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이렇게 연속적인 세개 띠가 나타나거든요. 이거 무슨 스펙트럼? 네,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소 기체 방전관, 헬륨 기체 방전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색깔 띠가 나타나, 방출선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수소랑 헬륨은 워낙 중요해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약 3대 1입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설령 가린다고 해도 여러분, 수소의 방출선이 헬륨의 방출선보다 개수가 적어요. 그리고 이 3대 1은 워낙 많이 물어오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수소와 헬륨입니다. 자, 별 A에, 별은 광원이죠? 그리고 그 별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 이 별의 대기. 그래서 그 광원에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분광기를 통과하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스펙트럼의 종류 세 가지,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쉬울 것 같아. 이거는 빨주노초파 하나 보니까 이건 쉬울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 이게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얘는 방출하잖아. 그래서 그 부분만 밝게 밝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고 얘는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두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탐구의 결론은 뭐냐? 이별 A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는 봐봐요. 헬륨의 방출선이 나타나죠. 또 수소의 방출선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별 A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있다, 라고 이 실험, 이 탐구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고요. 이별 A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아하니, 저 수소의 방출선, 그리고 헬륨의 방출선과 일치하는 흡수선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별 A의 대기에는 이 수소와 헬륨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지만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이 흡수선의 위치가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이게 마치 원소의 지문과도 같다. 그래서 이 천체를 구성하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볼 때이 기본 도구로서 스펙트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핵심 개념 스펙트럼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현재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빅뱅 우주론이 뭐냐면 약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현재의 지구가 되었다는 이 가설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 빅뱅 우주론에서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요. 일단 질량은 일정해요. 질량은 일정한데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는 증가해요. 그러면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모가 커지는 거면 숫자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밀도는 작아지고요. 그리고 점점 우주의 온도는 낮아진다라는 게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 틀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최초의 그 원자가, 우주 초기의 원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원자는 여러분,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이 양성자나 중성자는 쿼크라는 기본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여러분, 쿼크랑 전자를 기본 이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기본 이자가 먼저 생기는 거야. 첫 번째 기본 이자. 뭐라고? 전자. 쿼크. 같은 게 이제 기본 입자예요. 이 기본 입자가 생긴 후에, 자, 두 번째, 뭐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가 생겨요. 쿼크, 그리고, 쿼크들이 모여서 이제 양성자 혹은 중성자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 핵 하나가 바로 될수 있지만,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 핵이라는 게 돼요. 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약 빅뱅 후 3분 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에 이제 전자가 붙들리면은 이제 원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원자는 빅뱅 후 38만 년때이 원자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어렵지 않아. 반복하면 어렵지 않아. 자, 기본 입자가 뭐다? 쿼크와 전자. 기본 입자 생성 다음이 뭐다? 양성자, 중성자 생성. 그 다음이 뭐다? 원자 핵 생성. 특히 이제 수소 원자 핵 같은 경우에 그냥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핵 하나가 될수 있지만,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에 전자가 붙들리면은 이제 원자 핵과 이 전자가 이제 붙들리면 원자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약 빅뱅 후 130 아니고 38만 년 후, 빅뱅 후약 38만 년이다. 우리 그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빅뱅, 대폭발, 기본 입자가 뭐라고요? 쿼크, 전자 같은 게 이제 기본 입자. 그게 1번이에요. 오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성자는 이때 말하는 기본 입자에 해당한다. X. 양성자, 중성자 아니고 기본 입자가 뭐다? 쿼크랑 전자다. 1번 사건. 자, 두 번째 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된다. 이때 양성자 한 개는 곧 수소 원자핵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헬륨 원자핵이라는 것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데, 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는 빅뱅 후약 3분 뒤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시기는 약 빅뱅 후 38만 년 뒤로서, 여러분 1, 2, 3, 4번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까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부에 지금 뭐가 있어? 철이라는 이제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할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운명이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 별이라는 것은

문자는 성운. 이 운이 이제 구름 문자예요. 이 성운이 모여서 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야 돼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원시 별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제 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주계열성 시기를 말하는 건데, 이 주계열성 별의 가장 큰 특징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질 때요, 질량이 결손되면서 그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별의 대부분의 시기를 이 주계열성 시기로 보내다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뭐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이런 운명을 따르게 되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별 같은 경우에는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운명은 뭐 블랙홀, 중성자별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낼때이 가운데 이 물질이 뭐냐? 탄소, 산소,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이 가운데 뭐예요? 철이라는 이제 무거운 원소 이렇게 많이 가리고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별의 진화 과정도 나와 있고요. 태양계 행성 과정을 보면 일단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진 다음에 중심부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바깥쪽에서는 납작한 원시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원시 원반에 있던 그 티끌이나 먼지들이 충돌하면서 미행성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미행성체가 충돌하고 이제 결합하면서 원시 행성이 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요. 지구라는 것도 이 원시 행성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미행성체가 충돌을 하다 보면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지구에 뭐 마그마의 바다라고 해서 매우 뜨거운 시기를 또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철,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는 이 핵으로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게 되고, 규소, 산소, 이런 가벼운 원소는 이제 위로 떠서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이제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핵이 있고, 제일 겉에 이제 지각이 있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또 나중에 이제 통합과학 다른 단에서 또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펙트럼,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별의 진화, 그리고 태양계의 형성, 지구의 형성, 이런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주, 지구,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여러분,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은데, 그 질량비는 약 3대 1입니다. 그리고 지구는요, 이건 우주였어. 지구는 그 가운데 핵에, 주성분 철, 니켈 해서 이제 철이 1이야. 철이 1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그 암석을 이제 규산염 광물 이렇게 하는데, 규산염. 규소랑 산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철, 핵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소, 규소. 이거는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해서 1, 2, 3, 2 정도만 좀 기억합시다. 사실 1, 2만 좀 기억해도 돼. 철이 1이야! 그러면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요, 산, 탄, 수, 질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안 나왔는데, 선생님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각도 좀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개만 알아두면 돼. 우주, 지구, 생명체, 지각.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1위는 산소예요, 산소. 그 다음에 규소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규산형 광물. 그래서 산소, 규소,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좀 특이하게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1, 2, 3위가 산소, 규소, 알루미늄이다 해서 우주, 수소 대 헬륨이 3대 1, 지구, 1위가 뭐? 철, 생명체, 산탄수질, 그 다음에 지각. 산소, 규소, 알루미늄.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네개 중에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하고 핵심 개념 정리했으니까 이제 스텝 1, 개념 다지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
스펙트럼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연속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그렸습니다. 빨주노초파남보 연속적인 세계띠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나는 이제 검은색 바탕에 밝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이건 이제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백열등 같은 이제 광원에서 나온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은 이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스펙트럼을 통과시키면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네, 선지 가볼게요.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네, 맞고요. 나에서 방출선의 개수는 모든 원소 같다. 아니에요. 원소마다 이 방출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니은 틀렸고요. 디귿. 백열등은 광원이죠? 그걸 분광기로 관찰하면 가와 같은 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그림은 별 S와 고온의 기체 원소 AB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이라는 건 이제 광원인데,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게 돼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랑 B는 뭐라고 했냐면, 고온의 기체 원소래요. 고온의 기체 원소. 기체 방전관을 통과한 빛을 분광기로 보면, 분광기에 통과시키면은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밝은 방출선이 나타나게 돼요. 네, 됐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여기는. 기억. A의 스펙트럼에는 방출선이 나타나는 거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B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 이 기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선의 개수가 달라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온도라든가 아니면은 밀도 이런 거랑 무관하고요. 원소의 종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랑 무관합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럼 답은 디귿일 텐데, S의 흡수선을 보면요. 지금 A의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죠? 그쵸? 또, B의 방출선도, 근데 B는 안 나타난다, 그지? 조심해야겠다. B는 없네. 그래서 결론, 이 별의 S의 대기에는 A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 S의 대기에는 A가 존재한다. 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입니다. 다음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그림 가와 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순서 없이 기억과 니은은 양성자와 중성자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성자 한 개가 곧 수소 원자핵이 돼요. 그래서 니은은 양성자, 기억은 중성자입니다. 그리고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돼요. 네, 현지 가볼게요. 기억은 중성자, 니은은 양성자이다. 네, 맞고요. 니은은 기본 입자이다. 그게 선생님 아까 냈던 오답이야. 기본 입자는요, 쿼크, 전자 이런 걸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고,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를 기본 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우주에서 나는 가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기본 입자 생기고, 그 다음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양성자 하나가 곧 수소 원자핵 하나가 되니까 수소 원자핵이 먼저 하나 생기는 거고, 수소 원자핵이 먼저 생기는 거고, 그 다음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생기니까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보다 먼저 형성됐죠. 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원소, 뭐죠? 수소. 그 다음은 헬륨. 몇대 몇? 3대 1. 그래서 지금 보면 기억이 수소고, 니은이 헬륨입니다.
대부분 이제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고요. 네, 선지 가볼게요. 우주 전역의 천체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 구성 원소의 질량비를 알아낸다. 그렇죠. 이 3대 1이라는 것.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수소고, 그 다음 헬륨인데, 그것이 3대 1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뭐냐, 질량비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기억은 수소, 니은은 헬륨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니은은 대부분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었다. 아, 여러분,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생기는 건 맞는데요. 그건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얘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우주에 존재하는 그 헬륨이라는 게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소나 헬륨은 초기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기본입자 생성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생성되고,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생성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생성됐잖아요. 이렇게 우주 초기에서 생성된 것들이야. 이거는 이제 그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은, 물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그 수소랑 헬륨은 초기 그 우주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은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별 가와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별의 진화에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여기까지. 탄소까지. 기억은 탄소입니다. 탄소 또는 산소.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경우에는 이렇게 철 같은 이제 무거운 원소까지 생성될 수 있었죠. 수소, 원료, 아, 수소, 헬륨, 그 다음 뭐, 기억? 탄소. 산소, 그 다음에 규소, 그리고 가장 안쪽에 무거운 철, 이렇게요. 네, 선지 가볼게요. 탄소는 기역에 포함된다. 네, 맞습니다.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어때요? 그렇죠. 맞고요. 다음, 디귿.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하는 별이 가이다. 어때요? 맞아요. 우리가 질량이 태양보다 큰별 같은 경우에 초거성, 초신성 폭발, 그래서 중성자별, 블랙홀, 이런 운명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 이 철보다 무거운 금, 우라늄 같은 원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여기 이제 중심부에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이후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이런 운명을 거칩니다.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거, 태양보다 큰 거, 이 내부,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이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번 문제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6번.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까지 보이고요. 나는 이제 그 원자핵의 전자가 붙들린 원자의 형성 과정이네요. 네, 원자의 생성은 빅뱅 후 38만 년 때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 1번 기본입자 생성. 기본입자는 뭐예요? 전자, 쿼크 같은 게 이제 기본 입자고요. 두 번째, 양성자, 중성자 생성. 그래서 저가 그림 있죠? 가 그림 보면 지금 양성자, 중성자, 전자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두 번째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가 곧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고,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 핵이 생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둘 중에서는 얘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지. 얘는 그냥 양성자 하나가 되는 거니까. 헬륨 원자 핵은 빅뱅 후약 3분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 원자의 생성. 이게 바로 이제 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개 정도만 여러분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질량은 일정하고 부피는 팽창하니까, 우주가 팽창하니까 부피가 증가를 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숫자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게 돼요. 네, 이 정도. 네, 선지 한번 가볼까요? 기억. 가시기에 우주에는 수소 원자 핵이 존재했다. 어때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양성자 하나가 곧 수소 원자의 하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가식이 이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의 하나가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선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우주의 크기라는 건 점점 팽창하거든요. 점점 부피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다 나가 더큰 거예요. 자일자 가일 때가 부피가 크기가 더 크다 어때요? 아니지. 주어 잘 봐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우주의 온도라는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잘 읽읍시다. 가일 때가 높다 어때? 그치? 가에서 나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지니까 가일 때가 온도가 높다는 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7번 태양계 형성 과정을 나타냈대요. 일단 성운들. 성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서 우리가 꼭 말해줘야 되는 건 바로 중력 수축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이제 수축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회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주변부는 납작한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이제 말해야 되는 거는 미행성체. 이 원시 원반에 있던 먼지나 티끌들이 결합하고 충돌하면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미행성체가 충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주변부에는 이제 행성들이 있는 태양계가 형성되게 됐죠. 네, 선지 가볼게요. 기역 과정에서 중력이 작용하여 수축한다. 네, 맞습니다. 이 성운이 성운에서 원시 태양이 중심부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중심부의 그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큰 부분은 이제 중력이 강해져서 중심부 위주로 수축하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다 맞고 니은. 니은 과정에서 미행성체가 형성되었다. 그렇죠. 이 미행성체.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원시 태양에서 나온 성분에 의해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시 원반에 있던 먼지나 티끌들이 결합해서 미행성체가 형성이 됐고, 미행성체가 결합하고 충돌하면서 행성이, 원시 행성이 된 거예요. 니은 맞고, 다음 디귿. 디귿 과정에서 태양과 가까운 곳은 먼 곳에 비해서 가벼운 물질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 그 행성들 보면 태양과 가까운 곳은 지구형 행성이라 그래서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물질,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태양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은 이제 목성형 행성이라 그래서 걔는 대부분 이제 기체로 되어 있어요. 가벼운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곳은 가벼운 물질이 존재한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8번 가볼게요. 자, 8번.
그림은 지구의 진화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7번에서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태양계 형성. 거기에 이제 행성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인데요. 그 지구를 보면은 초반에는 그,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걸 뭐, 미행성체의 충돌,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는 가라앉아서 핵을 구성하고, 규소, 산소 같은 가벼운 원소는 위에 떠서 이제 지각을 구성하고, 이렇게 좀, 멘틀, 그리고 핵, 이게 좀 분리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이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생명체는 여러분 그 지각 바다 중에 어디에서? 원시 바다에서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구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가 과정에서 지구의 표면 온도는 높아졌다. 그렇지. 여기 지금 여러분 마그마 바다 단어만으로 좀 뜨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그 열에 의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나아 과정에서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높아졌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철이나 니켈 같은 이제 무거운 원소는 가라앉아서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심부의 밀도는 높아지고요. 반면에 이제 산소나 규소 같은 좀 가벼운 원소는 떠서 이제 멘틀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멘틀의 그 상단 부분이 이제 냉각되면서 이제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높아졌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나아 과정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 여러분, 아직 이때는 최초의 생명체가 없고요. 이제 수증기가 응결해서 비가 내리고 원시 바다가 형성되면 최초의 생명체는 이 원시 바다에서 탄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1 개념 다지기 문제 같이 해봤고요. 이제 스텝 2 개념 적용하기 문제로 넘어갈게요. 1번입니다. 그림 가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무슨 스펙트럼? 그렇죠.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인 세계띠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나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여 프리즘을 통과하는 모습을. 그럼 이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사실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지? 근데 저 저온의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소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빛이 흡수가 돼서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세 개 띠에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죠. 이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이제 고온의 기체에서 출발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기체 방전관, 수소 기체 방전관, 헬륨 기체 방전관을 통과한 빛을 보면 검은색 바탕에 밝은 색깔 선이 나타나거든요.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소들의 방출선과 그리고 어떤 별빛의 흡수선을 비교를 하면, 아, 저 별의 대기에는 어떤 원소가 있구나라고 이 우주와 별과 천체를 구성하는 그런 원소를 알수 있게 하는 기법이 바로 이제 스펙트럼입니다. 어우, 이 그림 좋네요, 여러분. 연속, 흡수, 방출 스펙트럼 세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기어. 가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렇죠. 광원을 통과한 빛.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인 세개 띠. 연속 스펙트럼 맞고요. 다음, 니은. 나와 다의 기체가 같을 경우 같은 위치에 선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아, 저 별의 대기에는 이 원소가 있구나,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원소의 지문이라고 합니다. 원소마다 나타나는 그 선의 위치, 개수, 굵기 등이 모두 다르거든요. 네,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별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근데 이 별빛이라는 게 뭐냐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 별의 대기를 통과하는 거니까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에서 나타난 스펙트럼과 같은 종류의 스펙트럼, 즉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그림가와 나는 서로 다른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은 양성자 하나가 곧 수소 원자핵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수소 원자핵 네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여러분,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통합과학 2에서 태양 에너지 할때 우리 이제 지구의 근원 에너지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인데 그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태양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때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태양 빛에너지, 열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지금 현재 태양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뭐가 만들어진다?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헬륨이거든요, 이게. 헬륨 세 개가 결합을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탄소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헬륨 핵 융합 반응. 반응으로는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핵 융합 반응 있죠? 이 과정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네, 선지 가볼게요. 기억. 가와 나는 모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나에서 탄소가 생성된다. 네,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탄소가 생성된다. 네, 맞고요. 디귿.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진화 과정에서 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까진 다 일어나요. 질량이 태양 정도이건 태양보다 큰 별이건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거는 공통적인데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거기까지 일어난다면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경우에는 뭐 탄소 핵 융합 반응, 뭐 규소 핵 융합 반응 이런 게 이제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그 중심부에는 뭐가 써져 있었죠? 무슨 원소? 철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어때요? 다 일어나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은 빅뱅 후 우주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는 일단 1번은 기본입자 생성. 기본입자라고 하면은 뭐 전자, 쿼크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이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양성자, 중성자의 생성. 그쵸?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거 2번, 양성자, 중성자 생성. 그래서 양성자 하나는 곧 수소 원자핵 하나가 되고,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3번, 헬륨 원자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4번, 원자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1, 2, 3, 4번. 선지 가볼게요. 중성자와 양성자 형성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그렇죠. 그게 일어나야 그 다음에 이제 헬륨 원자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맞고요. 다음 니은. 나라는 것은 이 헬륨 원자의 형성은 빅뱅 원제 약 3분 뒤입니다. 여기 38만 년일 때는 이거야. 중성 원자의 형성이 빅뱅 후약 38만 년일 때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다음, 너무 어렵죠? 이거 두 개만 알면 돼. 헬륨 원자핵은 빅뱅 후약 3분 뒤. 그 다음에 원자의 생성은 빅뱅 후 38만 년. 다음 디귿. 라에서 이 최초의 별과 은하를 형성할 때그 최초의 별을 형성한 성운에는 탄소와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일단 성운에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우주의 초창기잖아요. 그때 주된 원소는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랑 헬륨이에요. 3대 1. 그래서 이제 최초의 별을 형성한 성운에는 이 수소랑 헬륨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시 별, 별,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 별이라고 할때 이제 비로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1위 하면은 이제 철 말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지각의 규산형 광물 떠올리면서 니은 산소, 그 다음 규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생명체,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은요. 앞 글자 따서 산, 탄, 수, 질이에요.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거 말고도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뭐? 그렇지. 수소 대 헬륨이 몇대 몇? 3대 1 이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막 규산형 광물, 막 지각 이런 거 배우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1위는 산소. 이 생명체랑 좀 겹치긴 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규소예요. 규소. 그 다음이 뭐냐면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특징적인 거 위주로 기억하거든요. 지구다. 그러면 이제 핵을 떠올리면서 1위 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는 뭐 여러분 산소.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기물.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의 구성 원소가 뭐야? 산소랑 수소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연상하면서 이제 얘는 좀 쉬울 거고 지각을 구성한 원소는 이제 규산형 광물 떠올리면서 산소, 규소,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이렇게 좀 특징적인 거 위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원소이다. 여러분,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철은 나중에 그맨 중심부에 있잖아.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같은 경우에. 그쵸? 걔는 이제 규소 핵 융합 반응으로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다음, 니은. 니은과 디귿은 같은 원소이다. 디귿 산소, 니은 산소.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리을은 탄소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별의 진화도 어려워하지 말고 질량이 이제 태양 정도인 별,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로 나눠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겉에 수소, 그 다음에 이제 헬륨, 그 다음에 가운데 뭐 탄소, 산소 여기까지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똑같아.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다 똑같은데 맨 중앙에 뭐 철, 철. 그렇게 좀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오늘 2강에 스텝 2까지 하고요. 스텝 3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정리한 핵심 개념과 이제 문제 풀이한 내용은 초기 우주의 원소 생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별을 구성하는 원소가 뭔지를 알아보려면 별빛 스펙트럼, 그리고 기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엔 세 가지가 있다.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주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이제 우주가 생성될 때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네 가지 사건. 첫 번째 기본 입자 생성, 두 번째 양성자, 중성자 생성, 세 번째 헬륨 원자의 생성, 네 번째 중성 원자의 생성. 이렇게 네개 정도 딱 기억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부피라든가 온도나 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에서 어디까지,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우리 태양계, 그리고 지구의, 형성 과정. 그래서 이 현재 우주, 지구, 사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1, 2, 3위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고요.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복습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있듯이 복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지에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이 2강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어떤 주제어를 가지고

가지고 어떤 핵심 단어가 있는지를 조금 여러분이 백지복습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실 문제풀이량보다는 그 기본 개념을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알겠죠? 백지복습 잘하고 틀린 문제 복습하고 스텝 3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은요, 오늘 12번째 만남이고요. 자, 우리 공업일반 단원이 5개 단원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자, 이제 세 번째 단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원.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랑 2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앞에서 좀 했을 거예요. 2단원과 3단원이 좀 통합해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단원, 공업일반 3단원의 첫 번째 시간, 구매 및 자재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는요, 10강이 되겠습니다. 10강.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구매 관리, 자재 관리, 그 다음 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 공업은요, 제조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했는데 그 제조업 안에 뭔가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 관리 안에는 정말 많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매 관리도 있고 자재 관리도 있고 생산 관리 안에 작업 관리 있고 품질 관리 있고 회계 관리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관리 안에 이제 구매랑 자재 관리를 선생님이랑 오늘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구매 관리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구매 관리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의미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거,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요. 생산 계획에 차질 없이 어떤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구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생산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자,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 원자재를 적정한 거래처로부터, 어디서부터? 적정한 거래처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잖아. 우리도 뭔가 내가 뭔가 구매하려면 정말 조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니까. 그죠? 자, 그다음 적정한 거래처부터 어떤 거? 적정한 품질을 확보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수량에 뭐를 최소의 비용으로 입수하기 위한 일련 모든 활동을 구매관리를 한다. 아시겠죠?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자, 구매관리의 목적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질의 원자재를 확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구매에 소용되는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원가를 절감하면 우리 생산의 전체 비용이 절감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가격에도 경쟁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관리를 왜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 자재 관리는 무엇이냐.

자재관리 보도록 할게요. 자재관리 가는 거는 이제 보통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매한 원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자, 안전하게 보관해야지. 그치? 그리고 나서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함으로써 생산 시스템을 지원하는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의 목적으로는 구매 관리와 연계한 재고 관리를 통해서 생산 원가 절감 및 생산 합리화에 있다. 자, 그다음 원자재 소유 계획이 있어요. 자재 명세서에 따라서 원자재 소유량과 계획을 발주서에 작성하는 건데, 이게, 자, 이 자재 명세서라는 게 시험 문제 또 나왔어요. 자재 명세서. 우리 자재 관리잖아. 이 중에 자재 명세서라는 거는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속과 조립품을 나타내는 목록을 말해요.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속, 조립품을 나타내는 목록이야. 그래서 기출 표현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출 표현 볼까요? 기출 표현에는, 자, 제품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구성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 것. 자, 그러니까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이 구성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 것. 이렇게 자재 명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우리 친구들 7강에 있어요. 7강에 48쪽에 EBS 플러스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원자재 구매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원자재를 구매하는 방법, 구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 친구들 다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원자재를 집중 구매하냐? 이렇게. 그 다음, 분산 구매하냐? 요 차이야. 요거 그대로. 그래서 선생님 요거 한번 써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일괄 구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분산 구매에 해당이 돼요. 분산 구매. 자, 이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일괄 구매야. 그래서 공동 구매라 생각하면 돼. 자, 중앙 부서가 따로 있어. 이거를 구매하는 구매 부서가 따로 있는 거야. 이게 있고요. 자, 분산 구매라는 거는 기업에 보면 부서가 여러 개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부서가 있고, 그리고 B 부서도 있고, C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일괄 구매 같은 경우에는 구매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중앙 부서가 있는 거야. 중앙 구매 부서. 중앙 구매 부서. 여기에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재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야. 한꺼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한꺼번에 구매하니까 대량 구매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량 구매, 공동 구매 같은 경우는 저렴하잖아. 그래서 대량 구매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장기 수급이 안정적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시장 조사나 구매 효과 측정 등에 효과적이야. 그런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 단점이 이런 거야. 긴급한 구매 요구. 예를 들어서 항상 어떤 시기에 한꺼번에 구매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가 긴급하게 이게 원자재가 필요해. 근데 그거는 대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긴급한 구매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가 어렵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각 생산 부서의 재고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야. 분산 구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필요한 자재를 다양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거야. 직접 구매 하다 보니까 장점 뭐냐? 긴급한 구매 요구에도 유리한 게 있죠. 유리하죠. 긴급한 구매 요구에 A 부서 따로, B 부서 따로 하니까 유리하다. 자, 그다음 생산 부서마다의 자주적인 구매가 가능해. 그죠? 막 의지하지 않고 자주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단점으로는 일괄 구매에 비해서 구입 단가 및 경비가 당연히 높아지겠지. 우리가 공동 구매 생각해봐. 우리 일괄 구매 한꺼번에 하는 거, 대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구입 단가 경비가 높아집니다. 자, 그다음 본사와 지사가 다른 자재를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원자재 구매 방법에 정말 이게 나와. 이두 개. 두개 차이. 근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볼게요. 자, EBS 플러스에 보면 구매의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원칙. 자, 이거는 이제 구매를 할 때, 이건 뭐그 아까 선생님이 구매 관리 개념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적정한 거래처를 선정해야 돼. 당연하지. 그다음 적절한 품질도 확인해야 되고, 적정한 수량도 확인하고, 적정한 납기도 확보해야 되고, 적정한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뭐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원자재 구매 관리의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 자, 요인은 구매를 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자, 이걸 볼게요. 먼저 수요 예측을 해야 돼. 그래서 언제, 얼마만큼, 이거 선생님이랑 한 번만 읽어보면 이거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되니까 크게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제품이 판매될 것인지 예측하는 활동이 수요 예측이야. 수요 예측은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할수록 적절한 양의 원자재를 구매해서 적정한 수요 제품이 생산이 가능하다. 당연하지.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생산을 계획하는 거야. 수요를 예측했으니까 이거에 따른 생산 계획입니다. 시장에 대한 수요 예측에 따라서 이를 만족하기 위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수립해. 자, 그리고 나서 구매해야 될 자재의 종류, 수량, 구매 방법 등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급해주는 업체를 관리해야 되겠지. 그치? 구매부서에서 이거를 우리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적절한 가격과 품질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원자재 구매 관리의 기법이 문제가 나와요. 자, 요거 별표. 최근 들어서 이거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매, 여기 가로 있는 게 나왔고요. 이제 요것도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것도.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원자재를 구매하는 기법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거 좀 조금 이제 약간 개념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좀 들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구매조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의 용도를 분석한 다음에 필요한 기능이 적용된 자재를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먼저 분석을 해. 그래서 그 용도가 같다면 최저가를 검색하는 거야. 우리 친구도 이거 하잖아. 충분히 하잖아. 그럼 당연히 기업에서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구매를 할때 같은 용도라면 가능한 조금 가격이 저렴한 걸 하겠지. 그래서 가장 싼 가격으로. 그래서 나는 조사를 합니다. 구매할 때 조사하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 구매조사법이라고 합니다. 구매조사법이야. 어렵잖아. 그죠? 근데 두 번째가 보세요. 구매하고자 하는 자재의 가치. 이번에 뭐라냐면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싼 대체 자재를 구매하거나 불필요한 자재를 생략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거야. 그 말이 이 말, 이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가치 분석법이라고 해요. 가치 분석법. 얘는 구매를 조사하는 거지만 얘는 가치를 분석하는 거야. 얘는 용도를 조사하는데 얘는 가치를 분석해서 가능한 가성비를 찾는 거야. 가성비. 싼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가성비 있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우리 친구도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케이스를 어떤 이제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휴대폰 케이스에 막 금속으로 된걸 하는 친구도 있어. 근데 그거보다 휴대폰 케이스로는 플라스틱만 해도 충분히 괜찮겠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조금 더 대체 자재를 찾는다던가 이런 겁니다. 용도를 분석하는데 얘는 가치를 분석해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싼 가금 최저가를 검색하는 거라면 얘는 선생님 따지면 얘는 가성비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두개 차이가 있죠? 자, 그다음. 근데 걱정하지 않는 게 우리 공업일 반이 정말 정직해요? 요거 문제 그대로 나와. 그대로. 선생님이랑 이따가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표준화법은 뭐냐면 표준에 맞는 재료나 부품, 작업 당부를 표준화함으로써 구매 원가를 절감. 이게 표준화됐다. 그 얘기야. 그냥 표준화. 그냥 크게 어렵지 않아, 이거는. 자, 그 다음 단순화법은 구입해야 될 원료나 소모품을 창고에 보관할 때 자, 이 재고별 종류를 최소화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거야. 최소화. 그러니까 최소화, 단순화, 간소화, 최소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외주. 외주가 나와. 외주. 외주입니다. 자, 외주의 목적을 보면은 자, 고용 비용이라든가 설비 비용 그리고 이거를 인하를 통해서 제조 비용을 줄이는 데 외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사에서 갖추지 못한 특정 자, 이런 것들을 제한을 받은 제품 생산지 외주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외주 관리 절차를 보면은 보통 외주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자사, 우리 회사의 설계 기준에 맞는지를 계속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외주 계획을 짜고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 및 관리한 다음에 생산해서 납품 받는 것까지 이게 외주인데요. 보통 요 말보다는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웃소싱. 이거 정말 우리 그전에도 많이 풀었죠. 이거는 항상 나온다. 아웃소싱은 항상 나온다. 소싱이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필요한 자재나 서비스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공급업체를 찾아내서 선택하는 과정이 우리가 소싱이라고 하잖아. 이 소싱을 하는데 안에서 하느냐, 인소싱이냐, 아웃소싱이냐, 바깥에서 찾느냐, 이거야. 바깥에서 찾잖아. 아웃소싱. 그럼 왜 바깥에서 하냐면 기업에서 생산이나 용역 등의 핵심 사업 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외부의 전문화된 업체에 맡겨 하는 거야. 외부의 전문화된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신제품 개발에만 좀 주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신제품을 조금 더뭐 예를 들어 생산을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럼 전문화

된 생산 업체에 맡겨서 바깥에다가 맡겨서 하는 생산 방식, 이게 바로 아웃소싱이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화된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요, 기술 개발이라던가 핵심 역량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장점, 이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물류라는 말이 좀 나와요. 물류가 말 그대로 물건의 흐름이야. 흐름. 흐름인데, 한 번만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 한번 이거 보도록 할게요. 원자재와 부자재가 생산 현장에 투입돼서 완제품으로 나한테, 고객한테 오기까지 여기에 생산되고 있는 모든 전 과정, 그래서 물건의 흐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자, 요 말들이 좀 있어요. 이 말들이 있어서 조달이냐, 생산이냐, 유통이냐, 반품이냐, 팩이냐. 그냥 우리 친구들 딱 제목만 봐도 뭔지 알것 같지. 근데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조달 물류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업에서 이 자재 구매를 하잖아요. 생산하고 판매하기까지. 근데 공급처에서 여기까지 이걸 조달 물류하는 거야. 볼까요? 원자재나 중간 가공품, 포장재료 등을 구매해서 창고에 입고한 후부터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가 조달 물류이다. 그쵸? 자, 그다음 생산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생산 안에서요. 이루어지는 거. 원자재, 중간 가공품, 부품 등의 생산 공정에 투입해서 완제품이 되기까지의 물류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생산 물류야. 그 다음, 유통이 뭐냐면, 여기 있는 유통 물류는 출하된 후에 고객에게 전달까지,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 반품 물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폐기하는 물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런 걸 물류라는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원자재 및 제품의 물류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류 관리 시스템. 자, 이 시스템은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운송하는 시스템이냐. 자, 이런 거. 자동차 운송, 철도 운송. 이렇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 이게 운송 시스템이야. 그냥 우리 친구도 구구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 그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보관 및 재고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생산해서 소비에 이르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원료나 부품을 공급해서 얘를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수요에 적합하게 추리해서 판매 효과를 높이는 기능으로 보관 재고가 있고요. 하역은 운송 및 보관 관련해서 발생되는 작업입니다. 포장은 말 그대로 요거에 관련돼서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치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의 보관 상태를 포장이라고 하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것도 다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다. 자, 원자재 및 제품의 물류 관리 원칙이 쭉 있습니다. 물류 관리 원칙을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얘는 집중 지원이냐, 집중 지원돼야 된다. 그 말이야. 자, 한번 읽어보면 돼. 추진 지원이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방 또는 후방에서 인사 현장을 추진하냐, 이겁니다. 그 다음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 간편성이 있어야 된다. 적시성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수량을 적시에 즉시 공급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권한도 있어야 된다. 얘도 도난, 망실, 화재,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된다. 그 다음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있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서.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이제 여기부터 나와요. 자,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정기 발주냐, 정량 발주냐, 이게 나와. 자, 두 가지. 그 다음, 이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량 발주라는 건 이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뭔가 부품이 필요한데, 현재의 재고량을 파악을 해. 그래서, 현재 재고량이 일정량 이하인가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500개를 세팅해. 어떤 부품이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정확히 필요량을 주문하는 거야. 정확히. 정확한 양. 고정량이 있습니다. 고정량. 고정량. 그래서 500개 떨어지면 1000개를 주문한다.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항상 얘는 1000개씩 주문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얘는 500개를 한번 보는 거야. 근데 500개 일정량 이하인가? 아니, 얘가 예를 들어 520개가 있다.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쓰고 나서 근데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1000개 주문하는 거죠. 어때? 매번 똑같은 고정량을 주문돼. 똑같은 양. 정량을 주문하는 거잖아. 정량. 그래서 얘는 정량
발주라는 겁니다. 정량발주 아시겠죠? 자, 정량발주 여기 있습니다. 정량발주. 자, 그다음 이거 볼게요. 자, 2번에는요. 얘는 수요 발생, 재고 발생, 재고 감소야. 근데 얘는 이거야. 뭐 검토 주기가 되었는가? 검토 주기. 그다음 얘는 재고량을 파악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일단 주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문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유지할 양이야. 주문량이 필요한 양만큼 주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면 얘는 500개 세팅해 놓고 1000개씩 주문하는 거라면 얘는 예를 들어 이거야. 매주 수요일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에 주문을 하는 거야. 매주 수요일에 주문해서 일주일 동안 필요한 분량.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예를 들어서 700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800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300개가 필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유지할 양이야. 근데 필요한 양만큼 양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때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정기발주라 합니다. 정기발주. 아시겠죠? 아, 그래서 정량발주냐 정기발주냐 이 의미만 알면 충분히 우리 친구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위에 한번 볼게요. 재고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일정 발주량을 주문하는 거. 일정 발주량, 일정한 양, 똑같이 1000개 일정한 양. 얘를 그래서 정량발주 모형이라 한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일정 시점마다, 즉 정기적으로 부족한 재고량을 발주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한다? 정기발주라 한다. 정기발주, 그래서 Q모형, P모형,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고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와. 이거 별표. 우리 친구들 별표. 자, 재고. 재고의 유형입니다. 재고입니다. 재고. 자, 우리 친구들 재고란 뜻이 뭐냐면 있을 재, 창고 고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재고라고 하면 뭔가 쓸데없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라 얘는 모든 물건, 모든 것을 우리는 재고라고 한다. 그럼 이 재고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얘가 안전 재고냐, 완충 재고냐, 계절 재고냐, 수송이냐, 사장이냐, 과잉이냐 이겁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요거 많이 나왔어. 안전 재고, 안전 제품의 수요가 자꾸 변동되잖아. 그치?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고 요 말이 그대로 나와. 수요 변동, 수요 변화, 능동적, 안전하게 재고를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안전하게 뭔가 있어야 잠깐 누군가 갑자기 어떤 부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 그럼 안전 재고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거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 그쵸? 이게 안전 재고다. 근데 우리 공업 일반은 정말 정직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 문장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완충 재고는 뭐냐? 얘도 요 문제 그대로 나와. 완충은요. 얘는요, 공정 단계별로 산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다. 산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재고다. 완충해주는 거. 딱 일정하게 완충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계절 재고. 말 그대로 계절 수요 등을 예측해서 하는 거다. 수송 재고, 이동, 수송, 이동 재고라 한다. 이동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한 재고입니다. 사장 재고는요, 사용이 불가능, 사장됐다. 사용이 불가능한 재고야. 과잉 재고는 허술한 재고 관리로 인해서 원인 없이 쌓아놓은 재고를 과잉 재고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고의 유형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 자,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 요거 생각하면 돼. 요거는 꼭 거기다 필기. 크게 써요.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 뭐를? 자, 재고를요,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하는 거야. 어떤 건 A등급, 어떤 건 B등급, 어떤 건 C등급이야. 중요한 거는 A등급이겠죠? 그 다음, 그닥 중요하지 않는 건 그건 C등급인 거야. 순서대로. A, B, C. 그래서 재고 관리 시스템에 자, 등급으로 관리하는 건데 얘는 그냥 수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 ABC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 A, B, C가 있잖아. A는 자, A는 매출액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뭔가 다릅니다. 품목 수는 적지만 사용 금액은 굉장히 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가면 얘는 단순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ABC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요런 도표야. 이 도표가 뭐냐면,
우리 품질관리도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야.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파레토도. 이렇게 생겨. 파레토도라고 그래. 파레토도는, 자, 이거 어때요? 이거 막대 그래프지. 우리 친구 이건 다 알지? 막대 그래프. 자, 그 다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꺾은 선 그래프야. 근데,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자, 여기, 누적 비율 있죠?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누적 꺾은 선 그래프에 합쳐진 거.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 선 그래프 합쳐진 거. 이걸 우리는 파레토도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이 그래프로서, 예를 들어서 얘는 A 등급이야. 두 가지 항목으로. 얘는 B 등급이야. 얘는 C 등급이야. 근데, A 등급의 누적 비율을 봤더니, 자, 어디서 보냐? 여기 있는 거. A 끝나서. 끝난 거 보면, 아, 얘는요, 60%나 되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C 재고관리 시스템, 중요한 건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도표는 대부분 이렇게 생긴 거 파레토도이다. 뭐, 다른 품질 관리 도구도 있겠지만, 공업 일반에서는 요것만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요게 또 뭐가 있냐? 요게 투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기발주, 정량발주 했잖아요. 자, 그럼 이 투빈은 뭔지 선생님이랑 요거 한번 볼게요. EBS 플러스에 투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품목을 두개 상자에 보관 후 사용하다가 모두 소진되면 발주를 늘어 필요 물량을 상자에 다시 채우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자가 두 가지 상자가 있어. 1번 박스, 2번 박스.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 라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라면에다가 1번 박스에 라면을 10개 넣고 2번 박스에 라면을 10개 놔. 그래서 1번 박스가 자 모두 소진되면 두개 상자네. 그러니까 투 빈, 빈이 상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두 개의 상자가 이 1번 박스가 모두 소진되면 2번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을 우리가 라면으로 채워서 먹을 때 1번을 채우는 방식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게 그냥 박스에다가 10개씩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품목에 요거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MRP라는 게 있습니다. MRP는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ERP 생산정보 시스템에서 많이 배웠던 거야. 자재 소요 계획 MRP 요것도 같이 외워야 돼. MRP, MRP입니다. 자,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조립 공정별로 필요한 자재를 사용 직전에 준비하기 때문에 낱개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고관리 시스템이야. 그래서 얘를 보통 소요량과 소요시기 요 말이 꼭 같이 함께. 그래서 어떤 문장에 소요량과 소요시기가 나왔다 그러면 MRP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구매 자재 관리에 대한 내용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자, 1번. 다음은 A 기업의 경영 분석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영 분석 보고서 봤더니 이제 A 기업이야. 이게 A 기업이 원자재 및 물류관리 분야를 경쟁사인 B기업과 비교 분석해서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서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A 기업의 경영 보고서잖아요. 이게 A 기업의. 근데 A 기업이 B 기업과 비교해서 자사에 맞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벤치마킹 기법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으로 볼까요? A 기업은 벤치마킹 경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특정 공급업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받고 있어요. 자재 구매. 근데 B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 시장 가격을 비교한 후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볼까요? B 기업의 원자재 구매 방식은 외주 구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주 구매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직접 구매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직접 구매라고 되어 있어. 어디에다 협력업체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A 기업이 재고 관리 시스템을 MRP에 해당한다라는 재고 관리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장 수요를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 제품 생산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재의 수량과 공급 시점을 계산해서 적정 재고를 유지. 소요량과 소요시기 대신 요 말이 나온 거야. 소요량, 자재 수량, 그리고 공급 시점, 소요시기를 계산해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고 있어. A 기업은 재고 관리 시스템을 MRP에 해당한다. 자재 소요 계획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리을 볼게요. B 기업은 A 기업보다 계획 생산 방식이 적합하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걸 보면 돼. 자재의 중요도와 가치를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특정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고를 발주한다. 자, 그러면 고객의 주문이니까 얘는 주문 생산이죠.
주문 생산. 근데 얘네 뭐라고 했어? 수정

수요일을 예측했다. 이게 바로 계획생산이죠. 계획생산. 자, 그랬을 때, 자, 얘는요, 비기업은 계획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업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다음 땡땡 기업의 구매 관리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품을 수급하고 있다. 핵심 부품인 프로세서 CPU는 설계에 따라 제작 가능한 하청업체를 선정한 후에 장기 계약을 통해 대량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청업체를 선정한 후에 장기 계약을 대량 구매한다. 그 뭔가 프로세서의 제작 방식은 뭐예요? 외주에 해당하는 거죠. 협력업체에다가 하는 거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니은. 디스플레이 패널은 다국적 공급망을 구축해서 부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 다국적. 그러니까 공급망이, 공급업체를 여러 국가, 다국적에서 구축해서 부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긴급한 뭐 이렇게 구매가 필요할 때할수 있다고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자재 구매 방식은 일괄이 아니라 분산 구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분산. 분산. 여기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또한 기업 자체의 규격 포트를 USB-C 포트를 적용함으로써 품목을 줄여 구매 원가를 절감하였다. 품목을 줄인 거야. 단순한 거죠. 그래서 구매 관리 기법은 단순화 법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그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재고 관리에 대한 회의 장면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자재팀장 보면 겨울 상품 생산에 대비한 재고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네. 사원 A가 수요 급증 시 원단 부족을 방지하고자 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량을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원단 구매를 변경하였습니다. 필요량이야.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필요량, 양이 변하겠죠. 정기적으로. 이거 뭐죠? 정기발주에 해당이 되겠죠. 정기발주. 자, 그냥 볼게요. 보관이 필요한 재고품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기법을 적용해서 원가를 절감했다, 최소화했다, 단순화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 고품질의 우려 충족제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 업체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 그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원단 구매는 정기 주문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님. 원자재 구매 관리 기법 중 단순화법을 적용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 충전제의 조달은 아웃소싱 방식을 적용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까요? 리을은 확보한 재고는 뭔가 재고를 겨울 상품 생산에 대비한 재고 관리 현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 급증 시 원단 부족을 방지하고자 뭐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근데 수송 재고에 해당한다가 아니죠. 수송 재고는 이동적인 물품에 대한 재고를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한 어떤 수요 변화에, 수요 변동에 대응하고자 하는 안전 재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과 7번 세트형 문항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재고 관리 시스템 활용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개요와 목적, 특징, 그 다음 이거에 따라서 개당 보관비용 1,000원인데, 자, 도입 전과 도입 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위 재고 관리 시스템 활용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1번. 재고 발주 방식은 정기 발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정량인지 정기인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알수 있습니다. 목적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재고가 설정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자동으로 발주하는 겁니다. 어쨌든 발주하는데 어떠한 설정값 이하야. 그 예를 들어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그럼 뭐죠? 얘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되겠죠. 정량 발주. 그렇기 때문에 정기 발주에 해당한다.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품 관리에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자, A, B, C. 아, 선생님, A, B, C 이거밖에 없다 했어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 A, B, C 재고관리는 중요도와 같이 따라서 분류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대로 보면 그냥 입고 출고 어떤 수량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중요도와 뭐에 따라서 구분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보시면 A, B, C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들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 시스템 도입 후에 주요 부품의 완충 재고는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충 재고는 감소하였다. 그 뭐를 보면 알수 있냐면, 완충이란 거는 입고 되고 나서 출고 빼고 팩이랑 빼는 거야. 그게 바로 완충인데요. 계산해 볼까요? 120에서 95, 5. 이거를 100개를 빼는 거야. 그럼 여기 몇개 남죠? 20개 남죠. 자, 그 다음, 110에서 70이랑 5를 빼. 75를 빼면 얘 같은 경우는 35. 그죠? 35가 남겠네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50에서 30이랑 10을 빼면 10개가 남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자, 요는 130에서 도입 후에 115개를 5개를 합친 거. 그래서 얘는 10개가 남고, 얘 같은 경우는 100에다가 80이랑 4를 빼면 16개가 남네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70에다가 62랑 3을 빼. 63을 빼. 그러면 7개가 남았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완충 재고는 감소하였다. 감소했잖아. 20개에서 10개, 35개에서 16개, 10개에서 7개. 이걸로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다음 4번 볼게요.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도입한 시스템은 MRP이다라고 돼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매, 생산, 재무, 영업 등 전체 업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이거는 뭐야? ERP지. 전사적 자원 관리. 전사적 자원관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산부서 따로, 구매부서 따로, 재무부서 따로, 영업부서 따로, 따로따로의 자원을 통합한다.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 ERP 시스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MRP가 나타나 있기 않기 때문에 틀린 답지입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템 도입 후에 사용 가능한 A 부품의 재고 보관 비용은 15,000원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알수 있냐면 도입 전에는 지금 20개 남았잖아요. 그럼 재고 보관 비용이 20 곱하기 1000 하면 얘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10 곱하기 1000 하면 얘는 만 원이 되겠죠. 얼만큼 감소한 거야? 만원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감소였다?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 보고서에 나타난 원자재 구매 관리 기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게 됐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구매 관리 기법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 구매조수법은 가장 싼 거, 그죠? 최소 이렇게 좀싼 거, 싼 거를 찾는 거고 가치 분석법은 가성비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단순화 표준은 우리 친구들 아는 내용들이야. 그랬을 때 여기 볼게요.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재고품의 종류를 최소화해서 보관 비용을 절감한다. 최소화한다. 이거는 단순화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다음 이거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분석해서 최적의 구매 시점을 결정한다. 최적의 구매 시점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구매 조사법에 해당이 되겠죠. 구매조사법. 가격 변동을 분석하는 거죠. 가격 변동.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구매조사법, 그리고 단순화법. 격과 리을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능 실전 문제 선생님이랑 풀어봤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기출문제는 여기 관련된 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물론 똥알평 무당이 많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땡땡 기업의 재고 관리 활동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 관리 활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 한번 볼게요. B그룹 부품의 구매 방식은 일괄 구매에 해당한다. B그룹 볼까요? 부서마다 필요한 부품을 다양한 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다. 이건 일괄 구매가 아니라 분산 구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들림 보기.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C그룹 부품의 재고 유형은 안전 재고에 해당한다라고 되는데 C그룹 보겠습니다. 불확실한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됐어요. 이거 안정적인 안전 재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D그룹 볼게요. 재고 현황을 나타낸 도표는 파레토도이다. 이거 어때요?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로 이루어진 파레토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보기. 그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선정된 중점 관리 항목의 재고량 누적 비율을 물어본 거야. 선정된 중점 관리 항목이 뭐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많은 부품을 중점 관리 항목으로 선정했대.
그럼 뭐야? A그룹이야. A그룹. 그럼 여기 A그룹에 와 있어. 얘랑 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보냐면 누적 비율을 물어보는 거죠. 재고량 누적 비율. 그럼 이 누적 비율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면 얘는 70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80%가 아니라 70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3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자, 그다음 또 이제 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제조 현장 관리를 나타낸 기사이다. A 기업이 수행한 활동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시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노인용 스쿠터 생산 업체인 A 기업은 제품 조립 일정 관리에 뭐를 하냐면 갠트 차트를 활용해서, 갠트 차트가 뭐였죠?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작업의 진척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갠트 차트 나왔죠? 자, 자재 관리는 부품 재고량이 기준치 이하가 되면 일정 수량만큼 발주하는 방식, 기준치 이하가 되면 일정 수량만큼 발주하는 방식의 일정 수량만큼 정량을 발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된다. 정량 발주. 자, 입고된 물품은 RFID 시스템을 활용해서 입출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RFID 뭐야? 무선 주파수 RF. 자, 레디오 프리퀀시에다가 ID, 자신의 ID, 그러니까 전자태그에 내 ID가 있어서 리더기를 통해서 내 정보를 읽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라든가, 그리고 뭐 하이패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 생산된 완제품의 재고는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거 많이 나왔어.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래서 주문 증가에 따른 제품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거 봐. 안전 재고죠. 안전 재고. 자, 그다음 A 기업은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노인용 스쿠터 생산 업체로서 제조 현장 관리 기법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돼 있을 때 우리 기억 보도록 할까요? 생산된 완제품에 완전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안전 재고 확보하고 있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볼까요? 자재 관리에서는 정기 발주 모형으로 부품을 발주하고 있다. 정기가 아니라 정량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 그다음 디귿. 제품 조립 일정 관리에 계획 대비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도표. 계획 대비 실적. 계획 대비 진척 사항.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계획. 이렇게 돼서 3월, 4월, 5월, 6월, 7월에서 계획이 이만큼인데 실적은 이만큼이다. 계획은 이만큼인데 실적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도표 봤죠? 이게 바로 갠트 차트죠. 갠트 차트.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릴. 전자태그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부품의 입출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RFID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맞는 보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땡땡 기업의 자재 관리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양이 많지만 우리 공업 일반은 문장이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 볼게요. 땡땡 기업은 전자 제품용 리튬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리튬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구매 부서에서 한꺼번에 대량 구매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를 하는 거야? 대량 구매. 구매 부서에서. 이거 바로 일괄 구매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일괄 구매 방식. 그죠? 자, 그다음 다른 핵심 소재인 분리막과 전해질은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고 납품받은 후 자사의 설계 기준에 맞는지 검수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자, 여기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고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 이거 외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외주 관리. 그죠? 자, 그다음 구매한 자재에는, 자, 이것도 비슷해. 무선으로 인식되는 전자 태그를 부착해서 무선, 레디오 프리퀀시 RF, 전자 태그 내 아이디, 실시간으로 재고 현황을, 제 자재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다. RFID 시스템, 무선 식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무선 식별 시스템. 또한, 효율적인 자재 구매 관리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대체 자재에 대한 가치 분석을 수행해서, 가치 분석. 가성비가 더 괜찮은 걸 찾는 거야. 가격이 저렴하고 기능은 더 우수한 자재를 변경을 모색하고 있다. 이게 뭐죠?
가치 분석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볼까요? 자, 1번, 기억. 양극재와 음극재의 구입 방법은 분산구매 방법이다가 아니라 일괄구매이기 때문에 얘는 들림보기.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재구매관리는 단순화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화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관리기법 네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구매조사법이냐, 조금 더뭐 저렴한 거를 찾는 거냐. 그 다음, 여기 있는 가치분석법이냐, 단순화법이냐, 표준화법이냐. 이거 네 가지. 기억하세요. 이것도 종종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들림보기.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분리막과 전해질의 수급 방식은 외주관리에 해당한다. 외주관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 그리고 리을, 자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RFID를 포함하고 있다. 아까 RFID 선생님이랑 해결했죠. 풀어봤잖아요. 너무 자주 나와. 얘가 사실은 1단원에 있는 첨단 공업에 나오는 기술이죠. 정보통신 기술에 나오는 기술인데 다 통합해서 나온다. 이렇게 문제가 단원간 통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컨설팅 보고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하는 거야. 옳지 않은 거.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어디서 많이 본 문항들도 다 나옵니다. 자, 생산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품, 정량, 정위치. 이게 뭐죠? 이거 3정이었어. 3정이야. 꼭 헷갈리시면 안 돼. 정으로 시작하는 3정은 맞아. 정품, 정량, 정위치. 암기하세요. 여기다 정비해놓고 이게 3정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3정은 정품, 정량, 정위치다. 그 다음,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 이거 바로 OS 활동이다. 그럼 얘는 왜 OS냐? 일본어 영어 표기로 S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정돈하고 이걸 가지고 청소하고 그랬더니 청결해졌네. 이거를 습관화하자. 이게 OS 활동이다. 3정 OS 활동이 생산혁신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제품 생산 공정에서는 불필요한 작업 요소를 제거해서 공정을 간소화할 것을 제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합리화의 업체, 생산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생산 합리화의 원칙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단순화할 거냐, 표준화할 거냐, 전문화할 거냐. 이세 가지 중에서 간소화라는 거는 얘는 뭐야? 단순화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불량률 개선을 위해서 사내에서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수행하는 소집단 활동. 그러니까 자발적 소집단 또는 소모임이라고도 나와.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품질 분임조로 한다. 품질 분임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요. 품질에 관련된 부서만 품질의 활동을 했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 뭐 여러 가지 품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 품질에 관련돼서 품질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다 모여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소모임 활동이에요. 그래서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재고 품목의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을 다르게 분류한다.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A, B, C 등급 관리하는 거야. 중요도와 가치. 자, 그다음 주문 모양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주문 모양 보면 수요 대기, 수요 발생. 현재 재고량을 파악하는 거야. 재고량 파악해. 아, 그랬더니, 500개 이하로 떨어졌네. 그러면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일정량을 주문하는 거야. 1000개씩 세팅을 해놓고. 정량을 주문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됩니다. 정량 발주. 그쵸?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정기 발주 모형으로 자재를 주문한다? 아니죠.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틀리고. 옳지 않은 건 1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2번 볼까요? 생산 합리화의 원칙 중 단순화. 자, 이거는 단순화, 간소화가 되죠? 맞는 답지. 자, 그 다음 생산의 향상을 위해서 3정 OS 활동을 실시한다. 이게 바로 3정 OS. 자, 그 다음 4번. 불량률 개선을 위해서 품질 분임조 활동을 실시한다. 맞는 답지. 5번.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재고를 관리한다. ABC. 그대로.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구매랑 자재 관리는요, 얘를 조금 응용하는 건 약간 계산하는 정도고, 이렇게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이거를 몇 번만 반복하면, 자, 그 다음 수능 실전 문제도 기출 문제에 나왔던 이 문장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그대로 수능 특강의 개념에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이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면 구매와 자재 관리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자, 우리 3단원의 첫 내용인 구매와 자재 관리 내용 다 맞췄습니다. 이거 이제 3단원 조금 다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거의 막 3분의 2가 지나가기도 하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동화입니다. 동화라고 하면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심을 기초로 해서 지은 이야기니까 어린이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나의 어린이를 위해서 읽는 동화 더하기 나 어른을 위해서 읽는 동화의 의미와 추천 도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재밌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이름을 연상하게 돼요. 누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연상하게 되죠.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한국 최초로 아동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아동 잡지 이름이 어린이입니다. 1923년에 이제 마혜송이라는 작가님이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고 하는 작품을 어린이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마혜송 작가님은 시인 마종기 시인의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이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창작 동화, 한국 창작 동화의 세계가 이주홍 선생님, 이원수 선생님, 뭐 고한승 선생님 같은 이제 다른 작가들하고 같이 계보를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동화 제법 자주 주변에서 발견하거든요. 아이를 위한 동화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외국 작가들한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칼데코 수상작이라든지 외국에서 굉장히 뭐 히트를 쳐서 뭐 전 세계 몇 개국에 어떻게 번역이 된 소설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1920년대부터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고 그 안에 아이들이 읽기 정말 좋은 우리 국어로 된 동화들이 상당히 많았다. 동화에 우리말 동화에 계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는요, 사실 어린이들만

아, 이거 나는 애기들 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도, 어머, 크롱이 이제 말을 해? 어머, 우리 크롱이 참 자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잔망 루피 보면, 아, 루피 왠지 알던 사람인 것 같고, 뽀로로가 되게 친근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근황은 챙겨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동화가 어떤 계기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려고 미리 사전 미팅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작가님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은, 요즘 뭐 읽으셨어요? 저뭐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동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했더니, 저랑 이야기를 나누던 작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도 그거 좋아하세요? 저도 그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서 읽으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직장 말고 좀 사적인 모임으로 성인들의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3개월째 동화 읽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동화 읽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막 주옥 같은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 동화인데 이렇게 40대 아줌마의 심성을 이렇게 울려주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 이 동화를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같이 읽기에 참 좋은 텍스트다, 책이다, 이야기다라고 꼭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동화는요, 장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요, 읽기가 쉬워요. 막 꼬아서 꼬아서 저자가 자기 학식을 막 자랑하려고 이상한 용어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왜? 난이도는 쉬운데 주제는 쉽지 않아요. 주제가 어렵고 고차원적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린 시절, 친구에게 가졌던 순수한 마음, 맑은 마음, 진정성이 있는 어떤 행동, 배우지 않았지만, 어머,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따뜻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을 대하네? 이런 동화를 읽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은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이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쉬운 말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동화가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혹시 이미륵 작가라고 아세요? 저는 이 작가를 제가 스스로 찾아낸 건 아니에요. 저희 그 시인이신 부친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륵 한번 읽어볼 생각 없니? 없어요, 그랬어요. 이름이 미륵이어갖고 저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9살에 고향집 떠나서 짐 싸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올때 아버지가 이미륵에 나오는 구절이야. 이 구절은 너한테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은 너는 나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었다. 그러니 얘야, 이제 네갈 길을 가거라. 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런 멋진 구절이 있으면 한번 읽어 봐야겠다. 이미륵은 미륵이 본명이 아니에요. 이분이 1899년도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1919년 3.1 만세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살 언저리인데 독립운동을 해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따리를 막 싸줍니다. 미르가 보따리 메고 너는 살아야 된다. 가라. 미륵이라는 아주 귀한 이름을 붙여서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는데 어머니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나한테 기쁨이었어. 이제 너는 가라. 그래서 그 아들이 1919년, 20년쯤에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 수암이라고 하는 사촌하고 자기가 훈장님한테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해줬고 그다음에 만세운동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머니랑 어떻게 헤어졌다. 이분은 195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독일말로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은 대단합니다라고 찬사를 보냈는데 그중에서 독일 작가 슈테판 안드레스가 이렇게 썼답니다. 당신의 작품에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가 똑같이 배려되었습니다. 그 수용폭이 얼마나 넓은가 잘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잘쓴 청소년 문학 동화는 아이들도 즐길 수 있지만 어른들도 똑같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건 아이의 껍질, 아이의 본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아이가 들어 있고요. 그 위에 뭔가 더 많은 켜켜이가 쌓여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안에는 모두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아이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나이에 국한하지 않는 텍스트가 동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심을 가득 담아 주옥 같은 동화 작가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앞만 둘러봐도 이분이 1등인 것 같아요. 미국 작가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작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셔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제목은 기억나실 거예요. 초록색 책 제목에 한 든든하게 생긴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에 논이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무려 한 5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964년에 출판됐거든요. 그런데 반세기를 넘어서 언제든 읽을 때마다 항상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니. 이 작품을 추천하지 않는 건 저는 약간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 책을 읽을 때는요, 나무가 참 호구인가 얘는? 바보 같은데? 답답했어요. 나무 정신 좀 차려. 그렇게 다 주기만 할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소년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 예쁘게 나무랑 같이 놀았잖아요. 나무가 그늘과 가지를 내주었잖아요. 나무한테 사과도 따서 먹었잖아요. 심지어 사과를 가져다 팔기도 합니다. 밑둥을 남기고 몸통을 베어가요. 베어가는 그 장면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왜? 나무가 계속 기다렸는데 소년이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아주 드문드문 돌아와요. 그런데도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엄마 얘기예요. 나무는 엄마라고 생각하면 너무 찰떡같이 맞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인 엄마, 나 키워준 엄마만 엄마인가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한테서 우리는 엄마의 마음 조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한테 엄마의 어떤 조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음은 이 자녀, 엄마의 관계 아니어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따뜻한 보살핌, 주고서 기뻐하는 마음, 이런 선행, 이런 게이 책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읽혔으면 좋겠어요. 셸 실버스타인은요, 글하고 그림이 동시에 가능한 작가예요. 사실 저는 글도 쓰고 그림도 쓰고 글, 점, 그림, 이름 하나 이렇게 되는 작가들을 조금 편애하는 편입니다. 글을 쓴 사람이 그림까지 같이 그리면요, 이두 개가 찰떡같이 잘 붙어요. 동화 작가의 세계관에 흠뻑 빠지기에는 글, 그림이 동시에 되는 작가가 좀 유리한 편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과일까? 라고 하는 정말 띵작을 만들었던, 좋은 작품을 만들었던 요시타케 신스케의 작품들도 이 사람 특유의 어떤 명랑하고 엉뚱한 게 그림에도 보여요. 그 녀석 맛있겠다 시리즈를 쓴 미야니시 타치야도 역시 글과 그림이 동시에 가능해서 이야기의 따뜻함과 어떤 뭉툭한 느낌이 그림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본에만 있어요? 아니요. 안녕달이라고 하는 작가. 필명이 안녕달이세요. 안녕달이라는 작가도 그림이 그 따뜻함과 온기가 글하고 그렇게 매치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베키나 작가님은 인형같이 이렇게 실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글과 그림이 공존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죠. 영국에도 있어요. 앤서니 브라운. 그다음에 앤서니 브라운보다 더 이전에 나왔지만 굉장히 지지층이 확고한 존 버닝엠도

글과 그림을 같이 했던 작가들입니다. 이제 서양의 작가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우리 동화에서는 어느 분을 소개해드릴까 너무 많아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한만 생각해도 이분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어야만 하는 분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은요, 강아지똥, 황소아저씨, 길아저씨, 손아저씨, 사과나무맛 달림, 무엇을 읽고 싶으시든 선택하세요. 저한테 그 여자가 이상한 거 선택했어, 그 여자가 이상한 거 추천했어,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강아지똥은 아주 짧은 동화예요. 아주 짧은 동화인데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 강아지똥 다시 읽기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권정생 작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은 1930년대에 도쿄에서 출생하셨어요. 부모님이 도쿄에서 일하시던 가난한 노동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결핵에 걸려요. 지금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는 없는 병인데 이 결핵이라는 병이 걸렸다라고 선고를 받는 건 저 예전에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을 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랑 같아요. 이상한 시인 이상도 기침에서 각혈하고 죽었고요. 그의 친구 김유정도 결핵으로 죽었거든요. 결핵을 낫게 하려면 엄청난 양의 약과 그리고 아주 좋은 양질의 음식,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이 바탕이 깔려야 나을까 말까 합니다. 약도 구하기 어렵고 밥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결핵이란 아주 무서운 병이었다는 얘기예요. 권정생 작가님은 가난하게 살으셨는데요, 결핵이라는 병 때문에 몸이 아팠고요, 떠돌아다니기도 많이 하셨고 여기저기 다녀서 일도 많이 하셨고 했다는데 나중에 몸이 너무 아파서 한 교회의 종지기로 평생을 사십니다. 그 사시던 집이 너무 허름하고 하고 다니신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저분이 저렇게 유명한 작가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어린이와 같은 눈으로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의 마음을 쓴 사람이거든요. 이분 생애를 읽다 보면 구구절절이 참 고난의 연속이에요. 조국을 잃었을 때 태어났고 부모님이 가난하셨고 그 부모님마다 마저 돌아가셨고 결핵이 찾아왔고 세상을 원망해도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원망을 안 했어요. 권정생 작가의 그 작품 세계를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평화하고 사랑이에요. 이 평화가요, 평화를 방해하는 빌런 같은 요소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태초부터 주어진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올 수 없는 힘든 상황인데 평화를 되찾아오는 힘이 있어서 평화로운 거예요. 늘 버려지고 천대받고 놀림받고 너는 쓸모없어 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면에서 단단한 심지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회복해요. 혹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너한테는 이런 가치가 있어, 이 가치를 돌려주는 과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뭔가 한 송이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분 작품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강아지똥 한번 보세요. 강아지똥이 개똥도 아니에요. 조그만 강아지가 눈, 길바닥에 눈 조그만 똥입니다. 그 똥이 태어났어요. 나는 똥이네 하고 딱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이구 내 귀한 흙덩어리하고 주워 갔거든요. 근데 강아지 똥은 거름도 안 쓰네요. 농부님이 그냥 놓고 가셨어요. 놀리는 거죠, 강아지 똥을. 너는 똥이야.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그래서 강아지 똥이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으앙. 자, 그때 민들레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네가 거름이 되어주면 내가 꽃을 피울 수 있거든. 무서울 법도 하거든요. 몸뚱이를 녹이래요. 그런데 강아지 똥은 행복해요.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강아지 똥이 민들레 싹을 껴안아요. 그리고 민들레가 꽃이 피어나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강아지 똥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 작품 말고도
황소 아저씨도 참 짠한 작품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한 아저씨와 다리를 못 쓰는 한 아저씨가 둘이 서로 도움이 돼서 길을 찾아 나가는 손아저씨, 길아저씨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권정생 작가가 있다면 오늘날은 안녕달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안녕달의 안녕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 이름이 안녕달이잖아요. 근데 이름에 있던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았어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거는 내 인생 작품이야. 그래서 안녕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세지 할아버지와 이제 강아지 이야기인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아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눈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해가 나고 날이 이제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눈아이가 점점점 녹아요. 아시죠? 눈사람은요, 처음 만들었을 때가 제일 예뻐요.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고 점점 작아지죠. 근데 눈아이가 물어봐요. 나 이렇게 더러운데 아직도 내 손을 잡아줄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때 친구가 잡아주죠. 안녕 누나이, 이런 책들이 안녕달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아이들이 읽기에도 참 좋아요. 어린 아이들, 그림만 보는 아이들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이가 아니라 아예 본격적으로 어른을 위한 성인 동화도 있습니다. 성인 동화를 개척한 사람은 정채봉 작가예요. 정채봉 작가의 오세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5살 아이가 부처가 되어 암자라고 해갖고 오세암이에요. 정채봉 시인의 시와 소설에 깔려있는 정서는요, 엄마가 너무 좋은 순수한 소년이에요. 제가 정채봉 작가의 그 소설도 동화도 좋아하지만 더불어 소개하고 싶은 게 정채봉 작가의 시거든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뭘 하겠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세상이 우리를 좀 핍박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더한 압력이 우리를 짜부러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채봉이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저 소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참고 있지만 엄마 앞에서는 다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은 마음. 그 소년의 어떤 심성, 연약하지만 그냥 난 잘 참고 있어. 외롭고 고달프고 슬프지만 엄마 앞에서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오세암에도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5살 아이예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서 어떡하느냐? 그 절간에 가면 이제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한테 가서 예쁘게 생기셨고 착하게 생기셨고요. 제 엄마가 돼주시면 안 되겠어요? 불상은 말이 없어요. 근데 불상한테 가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암자가 한 달 이상 눈으로 교통이 단절돼요. 그 암자의 이 어린아이가 혼자 있었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를 다시 찾으러 어른들이 왔을 때 아이가 되게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모습, 뭔가 직전까지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준 것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거기에 살짝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린아이보다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아이가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속에 부처님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프고 서럽고 어머니도 없고 없는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그런 안아주고 싶은 어린 소년이 정채봉 시인의 소설과 시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을 은근하게, 애잔하게 그려냈다는 것이 바로 정채봉 소설을 읽을 때 느껴지는 짠한 마음,

진실감, 뭔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낳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채봉 소설을 읽으면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져요. 정채봉 시인의 시집이 한권 있는데 시집 제목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집인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이 세상에 와서 다 같이 먼지 섞인 바람을 먹어요. 다 같이 울고 살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면 당신 마음도 아팠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포용력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달 작가도 뭔가 춥고 아주 좀 매서운 눈바람 속에서 건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정채봉 작가가 보여주는 세상 자체가 겨울이에요.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살기가 참 팍팍하고 추운 겨울의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 손난로의 온기를 잊지 맙시다. 라는 메시지가 들려요. 추운 겨울에 만나는 손난로의 온기. 정채봉 소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레전드를 말씀을 해드렸어요. 레전드 작가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주제별로 세 가지 주제를 간추려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동화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 건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에게는 돈과 친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느끼는 우정보다 이 우정은 좀더좀 깨끗한 우정인 것 같고 조금 더 풋풋한 우정인 것 같아요. 루리라고 하는 이제 우리 작가분이 쓴 긴긴 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저희 5학년 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준 소설이에요. 엄마, 학교에서 누가 이거 빌려줘서 읽었는데 너무너무너무 재밌어. 엄마, 이거 나 사줘. 라고 해서 애한테 사줬거든요. 사주기 전에 제가 한번 그냥 훅 읽었는데, 어머,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꼭꼭 울고 있더니 우리 아들이 와갖고 또왜 그러냐고 구박을 했던 긴긴 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 막 읽었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댓글 다세요. 자, 어쨌든 이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은 너무너무 절망에 빠진 코뿔소 한 마리가 나와요. 아내는 밀렵꾼한테 죽었습니다. 예쁜 딸도 밀렵꾼한테 죽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생긴 펭귄 아기를 키워가면서 얘를 버리면 아기가 죽을 텐데 얘를 키우다 보니까 살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어린 펭귄을 다 키워놓고 코뿔소가 자기 임무를 다했다라고 이제 아내하고 딸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페니페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사라 페니페커가 쓴 팍스라는 소설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우가 자기를 키워준 소년이라는 친구를 찾아가고 소년은 자신의 여우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흉폭한 사건이 터졌지만 여우는 소년을 사랑하고 소년은 여우를 사랑해요. 나는 너로 인해 살아라고 하는 우정의 동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거인의 동화입니다. 프랑수아 플라스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거인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큰 책인데 사실 글밥이 제법 돼요. 그다음에 뭐 동인도에서 막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어른이 읽어야 될 동화예요. 탐험가가 미지를 탐험해서 아주아주 아주 거대한 아름다운 거인들을 만나요. 몇 남지 않은 거인들을 만납니다. 이 거인을 만나고 돌아와서 책을 씁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거인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거인의 목을 잘라옵니다. 그 거인이 얘기해요. 얘야, 친구야. 얘기를 안 했으면 안 됐겠니? 너는 침묵할 순 없었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인이라는 것은 태초의 어떤 존재, 거대한 자연을 상징합니다. 숨어 사는 어떤 원시 민족들, 거대한 포유류들, 멸종해가는
거대한 포유류들,

을 의미하기도 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우리 사피엔스가 도착하는 대륙마다 너는 거대한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도 포유류인데 네가 가는 대륙마다 거대한 포유류가 사라졌어. 다음 순서는 네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니? 너도 포유류야. 너도 멸종될 수 있어. 그걸 기억해.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장 짓고 집터 닦고 너무 많은 나무들을 베어버렸죠. 너무 많은 바다를 메워버렸고 너무 많은 호수를 잃었어요. 환경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책을 읽는 것보다 우리 거인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서 마지막 거인이 거의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어떤 슬픈 이야기를 보면 인간과 문명에 대해서 조금 돌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건 동화의 주특기인 것 같아요. 가장 잘 다루는 주제, 생명의 주제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려고, 그 생명을 키워주려고 누군가가 되게 노력하는 생명의 동화가 동화 안에 굉장히 큰 주제가 됩니다. 유명한 동화 있죠.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이것도 더 이상 알을 못 낳아서 죽어라 하고서 이제 닭장 밖에 버려진 암탉이 남의 알을 가져다가 키워서 엄마 되고 이 아이를 지켜서 계속 살려나가는 그런 생명 키움의 이야기예요. 루이스 세블베타의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작품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8세부터 88세까지 읽는 동화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고양이가 어떻게 갈매기를 가르쳐줍니까? 고양이는 갈매기를 주로 알을 좀 먹죠. 먹어야 되는 건데 얘를 키워요. 자,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의 상황이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살릴래. 너를 살리면서 나도 살래.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더 과거로 가면 권정생 작가의 엄마 까투리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이야기. 불이 났어요. 엄마 까투리가 발이 빠르니까 엄마 까투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불이 났을 때 엄마 까투리가 새끼들을 꼭 품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엄마 까투리는 새까맣게 탔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애기 까투리들은 다 옹기종기종기 살아있더래요. 생명의 동화는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느 때는 내가 사는 게 삶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경쟁이 일상화돼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해. 너의 생존은 나한테는 안물안굶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존재죠. 이런 현대의 문법에 아주 예쁜 말로 아름다운 스토리로 맞서는 작품들이 바로 생명의 동화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게 나를 진짜 살아있게 해.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집 밖을 이제 얘가 신발을 신고 대문을 나설 때는 현관을 나설 때는 무사히 잘 돌아와줘. 다치지 말고 위험한 행동하지 말고 안전하게 웃는 얼굴로 엄마한테 다시 돌아와줘. 그게 엄마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잘난 척하면서 이제 아들이 나가거든요. 나의 생존은 너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동화에서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동화를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읽을 것 같습니다. 동화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읽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는 가장 마지막의 단계는 가장 처음의 단계하고 이어져 있기도 해요. 사람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나이든 늙은 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동화는 돌아서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생명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잖아요. 이렇게 전 구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단순한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막다라는 생각을 동화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게 그 아이한테 양분이 되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어요. 저를 위로해주고 구해주고 다독여준 게 동화였습니다. 여러분도 동화 읽는 시간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좀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편안하셨나요? 오늘 강의는 두 파트로 나뉩니다. 전반부에는요,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후반부에는 상실을 어떻게 견디고 회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신과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번아웃 중에 간병인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케어기버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병인들의 우울증이라는 이야기죠.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또는 다른 아픈 자녀 이걸 돌보는 사람들을 가족 간병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의 40%에서 7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돌보다 보면 되게 힘들고 괴롭고 마음적으로 상처도 많이 입는데 또 그거를 힘들고 괴롭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죠. 심한 경우는 부모님을 돌보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더 중한 병에 걸려서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간병의 스트레스는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한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동양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부모님 돌봄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50대 여성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와의 스트레스, 배우자와의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스트레스까지.

쉽게 말하면 감정노동의 극단인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도 자주 하는 말인데요. 스트레스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으면 비행기에 탈 때처럼 해라. 비행기 안내 방송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류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니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돌볼 수가 없어요. 당신의 건강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지속가능하게 돌보겠다는 그 지속돌봄을 위한 필수 조건인 거죠. 나부터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형제자매 다른 가족하고 역할을 나누세요. 역할 분담을 하라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하는 데는 물리적, 경제적인 요인이 다 들어가요. 돈도 분담에 따라서 나눠서 내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도요. 시간 여유 있는 형제 한 명이 한다 그러면 적어도 주말에 한두 번쯤은 다른 형제가 와서 하는 거예요. 휴가를 좀 며칠은 줘야 되거든요. 역할을 나누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을 돌보고 노부부, 노부모를 돌보는 것들은요. 도와주는 지역사회의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어요. 방문요양서비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이걸 사용하는 게 사실 불효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반드시 간병을 안 해도 되는 나만의 시간, 휴가 시간을 좀 몇 시간이라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이 연세가 점점 드시고 몸이 약해지잖아요. 사실은 중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진 자녀들이 많아요. 일종의 양가 감정인 거죠. 뭐 도덕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잘 키워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고 그냥 마치 애증이 섞여 있는 관계로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자녀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도 많고 서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서로 주고받다가 사이가 아예 틀어진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7순, 8순, 9순 넘어가고 자녀들은 30살, 40살, 50대가 되니까 부모님이 점점 노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되게 안 됐고 안쓰럽고 심지어는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노쇠를 목격하는 건 나의 거울을 보는 것과도 비슷해요. 근데 그 거울을 내가 스스로 볼 때는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존재론적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늙고 힘이 빠져가는 등이 굽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죽는 게 불안한 거 잊어버리려고 막 젊은 척하고 안 늙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다 그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죽음을 직면할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친구가 우연하게 찍었던 뇌 영상 MRI 사진에서 아주 중대한 암일 수도 있는 얘기를 듣고서 3일 후에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3일 동안 죽음을 직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안 좋은 암으로는 안 나와서 지금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의 마지막을 예상할 때 내 삶에 진지해지죠. 근데 내 부모를 돌볼 때 성인 자녀, 특히 50대 자녀들은 여러 가지 우울함과 불편함, 그리고 괴로움, 도망가고 싶음,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평생 보호만 받던 자녀였던 내가, 그리고 내 맘대로 하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무겁고 도망가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하겠어요. 근데 그 낯설고 무서운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그 모 대학 교수님으로 정년퇴직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분 본인의 어르신을 모시고 저한테 다니세요. 늘 볼 때마다 되게 얼굴 표정이 되게 여유 있어지고 뭐라 그럴까 품이 있어지는 모습이에요. 아마 굉장히 마음 아프고 불편한 거 괴로움 본인 하고 싶은 거 잘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어려워지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이겨내고 계시면서 마음 성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지금 50대 우리들은 다 그런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50대에는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애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최근에 저도 느끼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요새 결혼 청첩 무지 많죠. 그리고 특히 지인 부모님들 부고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구나. 자녀들이 다 떠나는구나.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그렇게 되겠구나. 언젠가는.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 이야기 아시죠? 음악의 신 아폴론의 아들이잖아요. 이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만나서 정말로 미남이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에우리디케가 갑자기 죽었어요. 오르페우스는 그걸 못 찾고 부인을 찾으러 저승까지 내려가죠. 거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천상 하프 리라를 연주해서 저승의 신들을 그냥 울게 만들어서 아내를 데려 나올 수 있게 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네 부인은 너를 따라갈 테니 저승을 나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오르페우스가 등 뒤에 부인을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 조금 있으면 나가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집에 가서 우리 좋은 영화도 보고 즐겁게 데이트도 하고 근데 대답이 없어요. 조용히 따라오니까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에우리디케는 다시 먼 저승으로 사라지는 장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잡으려고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뒤를 돌아보려고 하면 돌아볼수록 그거는 더 사라질 거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게 상실의 심리인 거죠. 정신과 의사들은요, 애도의 5단계를 제안합니다. 퀴블러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까운 사람이 떠나가면 가장 처음 부정을 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고는 화를 내죠. 이건 누구 때문이야? 어떻게 하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부모님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 수가 있어? 화를 냅니다. 분노하죠. 그러다가 할 수 없구나. 우리 부모님도 연세가 있고 누구나 다 늙어지는 거니 타협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는 약간의 우울증에 빠졌다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복잡성 애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

나중에 주변에서 그 슬픔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슬퍼하라고 자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슬픔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성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트라우마를 입고 나서 쓰러지는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또는 중증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딛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외상 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실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깊은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우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의 나로 변하지 않았을 거다. 어쩌면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술 작품 중에 일본의 긴스키라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왜 도자기 같은 거 그릇들 깨지면 우리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 귀해서 그걸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인 기법이래요. 그러면 수리한 게더 귀해지는 거죠. 상실을 경험한 사람도요,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그 흔적이 오히려 더 깊은 인간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개 있어요. 내 건강을 먼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마음이 잘하려고 해도 내 몸이 따라지지 않으면 잘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경험, 나의 상실의 경험을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게 나의 회복을 도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통에 빠져서 평생을 사는 거. 그게 나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이 상실에서 내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나 스스로의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긴 인생에서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직면하고 잘 통과하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는 50대가 겪는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소통을 할 것이고 어떤 품위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아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우리 집은 게임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요.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하는지 물어봤어요.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너는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니? 놀랍게도 친구의 대답은 난 게임을 안 해. 클릭.
1: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2: I don't play games.
1: How come?
2: It's not fun.
1: How come it's not fun?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채울 빈칸 하루, 하다, 즐거운 세 개가 있네요. 떠오르는 단어 있죠? 내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하루를 채워볼게요. 하루, 하루. 그렇지. Day. Day예요. Day는 하루라는 말도 되고 not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뭐 특별한 날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day라는 것이 우리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친구들은 단어 볼 때마다 생각해 보면 좋겠죠. How long이에요. 여기서의 how는 얼마나겠죠. 얼마나 길게 시간. How long do you play? 너는 하니? Games a day. Play games가 게임을 하다예요. 이쯤 되면 친구들 하다가 무조건 do가 아닌 거 알고 있죠. play가요. 운동이랑 붙어서도 운동하다 될 수 있고요. 악기랑 붙어서 악기 연주를 하다도 될 수 있고요. 그냥 놀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오늘처럼 게임을 하다 할 때도 do games가 아니라 play games라고 하는 거예요.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a가 하나거든요. a day니까 하루에가 되겠죠.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너는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니? 그랬더니 I don't 하다 games. 게임을 하다니까 이거 하다 뭐라고요? 그렇지, play. 친구의 대답이 띵, 엄청 놀랍죠? I don't, 나는 안 하는데 play games. 나 게임 안 하는데? 그랬더니 다음 친구 답이 웃겨요. How come? 어째서? How come은 친구들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세요. How come? 또 친구가 How come it's not fun? 아니, 어째서? 어째서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 친구는 지금 자기 게임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짜증이 나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의 대답이 훨씬 더 첩첩산중이죠. 나 게임 안 하는데? 어째서? 재미가 없으니까. 왜 재미가 없는데? 어째서? 라고 대화가 아주 재미있게 진행이 되었어요. How come? 어째서? 요거 잘 친구들 기억하고요. 그럼 우리가 만든 완성한 이 대화 리듬에 맞게 함께 읽어볼게요.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이렇게 많은 단어가 있는 문장, 어디를 강조하면 자연스럽고 잘 들릴까요? 그렇지, 뜻을 나타내는 부분.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하니 무엇을, 게임을, 언제, 하루에가 중요하잖아요.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해보고 익숙해지면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대답도 말해볼게요. 나는 게임을 안 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 너 이런 말은 강조 안 한다 그랬죠. 대신에 안 해. 뭘 안 해요? 동작. play. 뭐를 play 한다고요? games. 그래서 I don't play games. 이렇게 그랬더니 물어보는 말 어째서? How come? 어디 강조? 이건 다 해요. How come? 한 번 더. How come? 아니 어째서? 그랬더니 재미가

0: 없어. It's not fun. 어디 강조? 그렇지. Not과 fun 강조하면 되겠죠. It's not fun. 마지막. 아니, 어째서 재미가 없다는 거야? How come은 당연히 강조일 거고요. Not fun도 강조해야 되겠죠. How come it's not fun? How come it's not fun? 좋아요. 자, 그럼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자, 오늘도 친구들 스피킹 눌러서 친구, 그리고 scene 18이네요. 18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 볼게요. 리듬 중요해요.
1: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0: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1: I don't play games.
0: I don't play games.
1: How come?
0: How come?
1: It's not fun.
0: It's not fun.
1: How come it's not fun?
0: How come it's not fun? 감정까지 살려서 완성.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talk more 함께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해볼 문장은 바로 I don't 동작이에요. 물론 친구들 I don't like vegetables 이럴 때 우리가 I don't를 봤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동작이 강조된 것들로 나는 뭐뭐 안 해. 습관이나 일상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I don't. 여기서는 우리 친구가 I don't play games. 나는 게임 안 하는데 이건 자기의 습관, 항상 그런 것들이 일상에 관련된 거죠. 우리 동작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TV 안 봐. 안 보는 습관이 있는 거죠. 나는 TV를 안 봐. 어떻게 해요? 오, I don't 다음에 TV를 보다 넣어주면 되죠. I don't watch TV. 한 번 더. I don't watch TV. 이렇게 표현한다. 이건 어때요? 나는 아침 안 먹어. 아침 안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나는 아침을 안 먹어. 어떻게 말할까요? 아침을 먹다는 have breakfast니까 I don't have breakfast. I don't have breakfast. 좋아요. 마지막. 나는 축구 안 해. 뭐 이런저런 운동 있는데 다른 건 좋아하지만 나는 축구는 안 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축구를 하다를 넣으면 I don't과 만나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축구를 하다. 그렇지. Play soccer. 나 축구 안 해. I don't play soccer. I don't play soccer.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게임을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니 지금 충격받은 우리 친구도 있을 텐데. 나와 다름을 인정하자고요. 자, 오늘 우리 앱에서 클릭하지 않은 다른 답변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친구들 클릭해서 스스로 대화 연습해보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어 대화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 약점 공략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까지 빗면 위에서 물체를 발사시켰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웠다, 그렇죠? 해서 기본적인 해석법을 배웠고 오늘은 그 문제에 이어서 이제 실제로

그 작년 수능 완성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작년 수능 완성 문제였는데 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해서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 같이 풀어보면서 또 우리 배웠던 내용들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그림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45도인 빗면, 오, 빗면에 각이 주어졌고, 빗면 위의 점 P에서 빗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점 Q를 지난 물체는 빗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점 R에, 여기 R점이죠. 여기에 수평면과 각 세타를 이루며 도달합니다. 오케이, 확인했고요. 이때 Q의 연직 아래의 빗면으로부터 Q의 높이는 H랍니다. 아, 요 높이가 H다. 좋아. 자, 요걸 통해서 옳은 선택지가 뭔지 한번 볼 건데, 요거 작년 수완 해설할 때는 쌤이 다양한 방법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뭐 속도 벡터도 이용했었고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 방법을 좀 활용하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약점 공략 다섯 번째에서 평균 변화율을 아주 깊게 들어갈 겁니다. 자세히 다룰 건데 그 전에 이 문제에서 한번 간략하게 적용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봅시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0분의 루트 2V냐. 자, P에서 Q까지라고 하는 것은 출발한 다음에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잘 아는 공식이 있어. 자, 시간 변화를 구할 때는 중력 가속도분의 y 방향 속도 변화량을 가지고 구해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지금 여기 빗면 자체가 수평면과 45도의 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X축과, 즉 수평면과 45도의 각으로 발사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Y 방향 속도를 구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루트 2V로 발사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 나왔죠? 자, 기억. 그럼 걸린 시간 T는, 오케이, T를 구해볼게요. T는 중력 가속도 G분의, 그리고 Y 방향 속도 변화량은 최고점에 갔을 때딱 멈춰 속력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속력 변화량 얼마가 된다? 2G분의, 오케이, 루트 2V가 되겠다. 요것이 걸린 시간입니다. 오케이? 2G분의 루트 2V. 맞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라주 H. 여기서 라주 H는 요 거리를 말하는데, 요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았네. 그쵸?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물체가 이제 등속 운동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속도가 잠시 없다라고 생각하고 슉 그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긋고 나면은, 자, 요 길이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지금 45도를 이루고 있고, 여기서 이 변이 벡터를 그렸을 때, 얘가 45도, 얘도 45도기 때문에 이 길이와, 그리고 요 길이가 같죠? 이거와 이게 같아요.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아. 왜냐면은 얘도 45도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라지 H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길이를 구해. 그럼 요 길이에서 이 전체 길이는 요거랑 이거랑 똑같고, 요거랑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 요것이 H잖아. 그치? 그럼 이 수평방향 변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은 라지 H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거랑 이거랑 똑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데, 이 길이는 우리 변이 벡터 배웠죠? 요 길이의 딱 절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따라서 수평방향 거리에서 2분의 3을 곱하자. 자, 그럼 니은 가볼게요. 니은. 수평방향 이동 거리 구하려면 수평방향 속도에다가 뭘 구하면 되냐면 시간을 곱하면 돼. 자, 수평방향 속도 또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하고 똑같죠? 2분의 루트 2V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2V 곱하기 시간이 얼마다? 2G분의 루트 2V입니다. 자, 요거 정리하게 되면 얼마? 2G분의 V제곱이 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라지 H거든. 얘는 요 길이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돼. 따라서 결국은 라지 H는 얼마?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은 4G분의 3V 제곱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죠? 자, D급 갑니다. 탄젠트 세타. 사실은 쌤이 이 문제를 우리 약점 공략에서 다루고자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자, 탄젠트 세타를 말해본다는 것은 결국은 요 얼점에 도달했을 때 수평방향 속도분의 연직방향 속도를 물어보는 건데, 이번 우리 수능 특강 문제에서 수평방향 속도분의 연직방향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 수특 3점짜리 문항입니다. 이번 우리 수특에서. 그러면 그것도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 수완하고 찾아보니까는 이 문제가 있었어요. 해서 연습을 할 건데, 우리 지난 강의 때 배웠던 평균 변화율을 활용할 겁니다. 평균 변화율. 잘 보셔야 돼요. 평균 변화율.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쌤이 그 한번 문항 코드 찍어서 들어가 보세요.

속도 벡터로도 풀었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평균 변화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어떤 거였냐면 2분의 탄젠트 세타의 출발 속도 벡터의 기울기, 출발 속도 벡터의 기울기는 45도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 탄젠트 얼마? 세타. 요거는 평균 속도 기울기하고 똑같습니다. 평균. 자, 여긴 도착이겠죠? 자, 평균은 지금 보니까는 요 변이가 이거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빗면과 45도를 이루는 게 평균 속도 기울기다, 그렇죠? 요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 구할 수가 있었는데, 자, 사실은 이 공식도 속도 벡터를 그냥 화살표 벡터를 긋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속도 벡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가봅니다. 그러면 자, 2분의 자, 처음에 출발 속도 벡터는 지금 수평면과 얼마? 45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 45도는 1입니다. 1. 그리고 도착 속도를 보니까 수평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위 플러스로 간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빗면 아래로 갔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기 탄젠트 세타를 해줄 겁니다. 음수를 해주고 는 평균 속도 벡터는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수평면과 45도이긴 하나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음수를 붙여서 마이너스 1이라 합시다. 오케이. 따라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3이라고 나오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해주고요. 이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거는 X 방향 속도분의 Y 방향 속도의 비율이다. 요거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용한 방법이야. 요거는 우리 조금 이따가 약점 공략 다섯 번째 때 쌤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줄게요. 좋아. 이 문제 이렇게 적용하시고 정답은 5번으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오케이. 자, 우리 이어서 이제 또 기출 문제 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또 빗면에서 물체를 발사했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림과 같이 빗면상의 점 P에서 물체를 V0의 속력으로 비스듬히 던졌더니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최고점과 여기가 최고점이다. 그렇죠? 최고점과 Q를 지나 빗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점 R에 도달합니다. 좋아. 오케이. 이때 P에서 R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체의 수평 이동 거리는 3h고요. 자, 그리고 P와 Q의 높이는 4h로 같고, 오, 여기 지금 딱 수평 같다는 말이 주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Q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P와 R을 잇는 직선과 나란하다. 아, P와 R을 잇는 직선과 나란하다는 것은 Q에서 딱 운동 방향이 뭐가 된다? 빗면과 나란한 방향이네. 빗면과 나란하다는 것은 변위와 나란해. 이 변위 방향과 나란한 속도 벡터는 우리가 평균 속도 벡터라고 속도 벡터 배울 때 많이 다뤘다, 그렇죠?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자, 이걸 통해서 옳은 것이 뭐냐?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여기가 지금 빗면과 나란하다는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잘 보시면 빗면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는 수평 방향 3h, 연직 방향 4h, 얘를 세타라고 뒀을 때 탄젠트 세타가 정보가 주어졌어. 자, 탄젠트 세타는 얼마냐면은 3분의 4. 탄젠트 세타 크기죠? 크기가 지금 3분의 4라고 주어졌거든.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딱 수평 방향 그었을 때 얘가 세타기 때문에 지금 얘도 세타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도 얘도 세타가 되겠네? 오케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각도 세타겠죠? 오. 자, 그러면 뭐가 주어졌냐면 출발 속도의 기울기, 탄젠트 세타가 주어졌고, 평균 속도 또한 탄젠트 세타가 주어진 거고, 그쵸? 도착에 대한 정보는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바로 물어보죠. 자, 기억봅시다. R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도 연직 성분의 크기, 연직 성분의 크기는 5분의 12V0냐? 자, 수평 방향 속도는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기 때문에 얘가 3이고 얘가 3이 얘가 5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수평 방향 속도는 5분의 3V0입니다. 5분의 3V0. 자, 그러면 연직 성분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바로 뭘쓸수 있다? 평균 변화율. 그렇죠? 평균 변화율. 오케이. 요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 출발 속도 벡터 그리고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 그러면 바로 이 도착했을 때의 요 기울기를 우리가 알수 있겠죠. 얘를 편히 쌍 세타 프라임이라 둡시다. 요것만 찾으면 바로 연직 방향 속도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공식 쓰지 말고 바로 적용해 봅시다. 2분의. 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발 속도 벡터의 기울기, 즉 운동할 때 출발하는 이 운동 방향의 수평면과 이루는 각, 요 세타의 탄젠트 값이 기울기거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입니다. 오케이, 3분의 4. 그리고 플러스 중요한 것,
도착 속도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 프라임인데 수평면에서 아래 방향으로 갔죠? 기울기를 음수라 볼게요. 음수를 붙여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프라임. 요거는 자, 그다음 평균 속도 벡터 기울기인데 얘가 지금 평균 속도입니다. 그리고 요 빗면이 지금 평균 속도 기울기와 똑같은 거죠. 변위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얘가 세타기 때문에 얘도 세타야. 즉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이긴 한데 수평면의 기준은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음수.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붙이시면 되겠다. 좋아. 따라서 탄젠트 세타 다시를 구해보면 요거 올리면 마이너스 3분의 8? 3분의 10이죠. 4가 나옵니다. 4. 아, 요 기울기, 요 각도의 탄젠트 세타 프라임의 값은 4가 나오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연직 방향 속도분의, 아, 수평 방향 속도분의 연직 방향 속도가 4란 소리죠. 그럼 연직 방향 속도는 얼마가 된다? 요거의 4배지. 5분의 12 V0. 맞죠? 5분의 12 V0다.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두 번째.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 갔냐? 자, P에서 어디 Q, Q에서 어디 R. 자, 그리고 최고점이 있어. 자, 이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따져봅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물리원에서 배웠던 그냥 등가속도는 적용밖에 없어요. 자, 여기가 P입니다, P. 자, 시간을 따질 때는 Y방향 속도만 따지는 게 유리해. 자, 출발할 때 Y방향 속도는 얼마냐면은 5분의 4V0죠. 편의상 5분의 4만 적을게요. 5분의 4. 자, 최고점에 갔을 때, 이 최고점에 갔을 때 속력은 0이겠지. 다시 어디로냐면 Q점에 와. Q점에 왔을 때 속력은 얼마? 5분의 4죠. 자, V0는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Q에서 어느 중간쯤 오게 되면은 대략 5분의 8이 되겠지. 시간 간격 똑같다고 보고. 그 다음, R점에 내려왔을 때, Y방향 속도는 얼마냐면은, 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시간 간격 등가 속도 운동 잘 배웠어요. 5분의 4에서 0이 될 때까지 1초가 걸렸다고 생각하자. 그럼 0에서 5분의 4까지 또 1초. 5분의 4에서 5분의 8까지 또 1초. 5분의 8에서 5분의 12까지 또 1초. 따라서, P에서 Q까지 가는데 2초. 그리고 Q에서 R까지 가는 또 얼마? 2초. 똑같죠? 맞습니다. 자, 디귿. 최고점의 높이는 5H냐? 최고점의 높이는 지금 요거거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수평면에서부터 Q점까지 거리는 알아. 얼마? 이 수평면에서부터 이 Q점까지. 즉, R점에서 Q점까지 연직 높이가 4H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등가속도 운동은 이 이동 거리 B가 1357로 증가하죠. 그거는 꼭 알아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부터 얼점까지 가는데 거리 B가 어떻게 증가하냐? 1, 그 다음, 얼마? 3, 그 다음, 얼마? 5. 이런 비율로 증가해요. 이 물리원에서 나오는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 그러면 3 플러스 5, 8만큼이 4H야. 얘는 8분의 1이거든. 그럼 최고점, 즉, Q점부터 최고점까지 거리는 얼마냐면, 4H에다가 8분의 1을 곱하면 돼. 2분의 H겠죠. 2분의 H. 따라서, Q점까지 높이는 4H 플러스 2분의 H니까는 2분의 9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이 문제도 이 5월 학력평가, 작년도 5월 학평 문제인데, 이것도 쌤이 해설 강의에서는, 평균 변열은 그때는 안 들었어요. 속도 벡터 가지고 풀었는데,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찾아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거는 연습하는 건 얼마나 좋은데. 오케이. 따라서 이 문제는 기역, 니은이 맞기 때문에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풀고 정리합시다. 자, 이어서 우리 포물선 운동 약점 공략의 네 번째. 자, 이게 상상 잘 나오기도 하고, 이제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빗면 위에서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결합된 것. 빗면 위, 그리고 포물선. 결합되어서 운동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 텐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문제 상황부터 읽어 드릴게요. 자,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A를 가만히 놓았더니 얘가 쭉 내려와가지고 수평면에서 2L인 지점. 여기죠. 여기서부터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면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경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30도고요. 그리고 A가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 수평 이동 거리는 루트 3L이다. X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치? 자,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빗면에서 운동할 때와 수평면에 포물선에서 운동할 때이 둘의 시간을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시간. 여기서 시간을 편의상 T1이라고 둔다면, 포물선 운동에서 시간을 T2라고 둔다면, 요 값들이 얼마, 몇 배인지, 또는 같은지, 시간비를 찾을 수 있어야 운동이 정확하게 비교가

비교가 됩니다. 오케이? 자, 시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스텝 따라가 봅시다. 폼을 쓰는 운동을 벡터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벡터. 자, 그 말은 편의상 이 빗면 끝을 지날 때 속력을 2V라 줄게요. 2V라 세팅할게요. 그럼 2V를 쭉 가가지고 등속 운동할 거고, 이게 등속 운동 벡터고 쭉 내려오니 이게 뭐가 됐냐면은 가속도 운동 벡터가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기하적인 정보에 따라서 그어주면은 루트 3L. 오, 얘가 루트 3L이구나. 자, 그리고 얘가 30도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얘는 L이구나. 그럼 얘는 얼마? 2L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요 벡터의 길이는 2분의 1g t2의 제곱이다. 그쵸? 요 값이 지금 L이겠죠? 얘가 2L이니까. 요거를 지금 표현한 값입니다. 자, 이때. 좋아. 첫 번째 해결됐고요. 두 번째. 빗면 운동과 폼을 쓰는 운동의 시간을 비교하라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거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비교하려고 보니까 뭐냐면 A에서 출발해가지고 빗면의 끝까지 가는데 속력이 2V가 됐다고 친다면 여기서부터는 2V로 쭉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그리고 이 등속 운동하는 벡터의 길이는 2L. 가속도 운동하는 벡터의 길이는 L. 등속 운동 벡터와 가속도 운동 벡터를 비교하면서 시간 비교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빗면부터 가볼게요. 자, 빗면 운동에서 0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2V까지 가는데 평균 속력은 V라고 했죠, V. 왜냐면 0, 2V,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력은 V. 따라서, 자, A부터 갑니다. 빗면부터 갈게요, 빗면부터. 자, 빗면 운동부터 해석하게 되면, 자, 첫 번째,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 2분의 V가 아니고, V죠? V 곱하기 걸린 시간 T1. 요것이 빗면에서 내려온 거리입니다. 요거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가속도 벡터의 크기랑 같아.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는 2분의 G죠. 사인 30이니까. 2분의 G 곱하기 얼마? T1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T1 하나 지워주고, 따라서 여기서 T1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G분의 4V가 나오죠. 이렇게 T1 하나 구해주시고, 두 번째, 폼을 쓴 운동할 때의 시간을 한번 봅시다. 폼을 쓴 운동할 때 등속 운동 벡터의 길이는 2L, 그리고 가속도 운동 벡터의 길이는 L. 그럼 등속 운동 벡터에, 가속도 운동 벡터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등속 운동 벡터의 크기랑 같아야 돼. 따라서 등속 운동은 지금 2V로 쭉 가기 때문에 2V 곱하기 T2다. 요거는 2L이거든?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 가속도 운동 벡터에다 곱하기 2를 한 것과 똑같아. 그럼 얼마? G T2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따라서 T2 한개 지워지고 T2는 얼마가 됐냐면은 G분의 2V네. 오호, 시간비 된다, 그쵸? 따라서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T1이 T2보다 두배 크구나. 그럼 편의상 얘를 ET라고 둔다면 얘는 얼마가 된다? T라고 우리는 둘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잘 봐요. 여기서 E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평균 속력, 등속 운동했으니까 2V 곱하기 T인 거고 여기서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은 V죠. V 곱하기 시간 ET였으니까, 오케이. 얘랑 같네. 즉, 얘가 2L이니 얘도 2L이 될 수밖에. 2L. 이렇게 X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X 값을 구하자. 해서 이렇게 빗면을 타고 내려오다가 폼을 썼 운동하는 경우는 항상 꼭 중요한 게 시간 비교를 하되, 이 벡터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해주시고,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잘 참고해 가면서 시간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시간 비교가 핵심이다. 오케이, 점검 마시고. 자, 이한 문제만 풀면은 아마, 오, 애매한다, 그치? 그런 생각이 들까봐 선생님 또 재밌는 문제 가져왔습니다. 우리 기출 문제 중에 정말 좋은 문제가 많아요. 풀면서 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30도인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은 순간, 얘를 가만히 놨어. 놓은 순간 물체 B를 A와 같은 높이에서 연직 방향으로 속력 V0로 발사했습니다. 이때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포물선 운동을 하고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가지고 A와 B는 수평면상 P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같은 시간 운동했다 생각하시고 이때 A가 직선 운동한 구간의 길이는 L이고요. 그리고 A의 포물선 운동 구간에서 수평 이동 거리는 루트 3L입니다. 좋아. 이때 V0가 얼마냐? 아, B의 속력 V0가 얼마게? 지금 얘를 물어봤네. 와,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되게 고난도 문제였거든요. 그치만 우리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잘 떨으시고 딱 정신 집중하시고요. 일단은 해석해야 될거 뭐냐? 첫 번째. 일단 B는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A부터. A가 빗면을 타고 내려오면서 빗면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비교를 할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서 벡터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등속 운동 벡터 하나랑 그리고 여기 가속도 운동 벡터 하나 두 가지가 존재하죠. 자, 그리고 빗면을 딱 출발하는 순간 이때 공의 속력을 얼마나 줄 거냐면은 EV라 줄 겁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좋아. 그럼 이때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는 얘가 30도겠구나. 오케이. 그리고 얘가 루트 3L이니까는 이 세로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L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2L이 되겠지. 이 상황. 좋아. 이거는, 이 문제는 시간 비교는 아주 수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0에서 출발해가지고 EV로 갔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얼마냐? V야, V. V의 평균 속력으로 t초 동안 갔을 때 L만큼 간 거다. 그쵸? 자, 포물선 상황 봅시다. 이때도 변 V 벡터는 지금 EV로 등속 운동으로 쭉 그대로 가죠? EV의 속력으로 얼마를 갔다? 2L을 갔어. 얼마? EV 속력으로. EV의 속력으로 2L을 갔어. 자, 이거죠. 여기 적을게요. EV의 속력으로 시간을 몰라. 2L을 갔어. 그럼 얼마가 돼야 될까? VT가 L이네. EV 곱하기 얼마가 2L입니까? 당연히 T겠죠. 따라 여기서는, 아, 포물선 운동하는 시간과 빗면 운동 시간이 같다. 그거죠. 따라서, 빗면 운동 시간을 T초라고 둔다면, 포물선 운동 시간도 당연히 얼마가 된다? T초라고, T초가 된다라고 충분히 우리 납득할 수가 있겠다. 좋아.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빗면 방향, 요거죠, 요거, 요거. 이 운동, 요거는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그쵸? 요 길이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기하적인 정보인데, 자, 빗면 1을 봅시다. 빗면 위에서 이때 가속도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는 2분의 G다. 그쵸? 2분의 G 곱하기 시간, T 제곱. 요것이 L이거든? 얘는 지금 얘의 절반이야. 아, 두 배죠, 두 배. 지금 얘는 얘의 두 배이기 때문에 얘가 2L이겠죠. 아, 그럼 요 포물선, 즉, 가속도 운동한 벡터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L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L이죠. 자, 이렇게 정보를 판단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바로 B. B에서 이 V제로를 찾는 건데, 요거를 한번 우리 제대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V제로로 발사했으면 쭉 등속 운동 벡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겠죠. 등속 운동 벡터가 있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뭐가 있냐면 쭉 가속도 운동 벡터가 있겠지. 이두 벡터의 합으로 얘가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전체 시간은 2t. 얼마? 2t. 2t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 길이가 지금 2L이거든? 시간이 두 배가 되게 되면은 네 배가 돼요. 따라서 B의 총 가속도 운동 벡터의 길이는 얼마냐면은 얘의 4배니까 8L입니다. 8L. 오케이. 8L. 자, 그다음 8L이고. 그럼 얘는 지금 등속 운동 벡터인데 이 등속 운동 벡터의 크기는 V제로 곱하기 전체 시간 2T야. 2T인데 요 값이 얼만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 요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걸 빼야 됩니다. 그렇죠? 뺀 나머지 길이인데 뺀 나머지 길이가 지금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요 길인데 이 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잘 봐요. 얘가 2L, L 총 3L. 3L 플러스 2분의 1이니까는 2분의 7L. 오케이. 따라서 요 길이는 나머지 요 B가 올라간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의 길이는 8L 마이너스 2분의 7L입니다. 따라서 얼마냐면 얘는 2분의 16, 2분의 7 빼면 얼마다? 2분의 9L이 되겠죠. 요것이 바로 V0 곱하기 2T는 2분의 9L. 여기서 이제 우린 V0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T 정보를 G와 L로 바꿔주면 돼요. 자, 간단하면 다 끝났어요. 자, 밑에 다시 적을게요. 이 V0T는 2분의 9L에서 우리가 T 값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T 제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T는 얼마냐면, 잘 보세요, T는. 2를 올리게 되면은 4죠, 그쵸? 2루트 얼마? G분의 L이 바로 T입니다.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고 V0.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t를 대입하고 v0로 정리하게 되면은 v0는 얼마가 된다? 8분의 9 루트 gl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해서 정답은 8분의 9 루트 gl 4번입니다. 해서 중요한 건 이거야. 빗면에서의 시간과 포물선에서 시간 비교한 다음에 그리고 요 시간 정보를 가지고 가속도 벡터의 정보를 찾고 b의 운동을 또 가속도 벡터를 분해한 다음에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아주 재미난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가 또 우리 기출 문제 있었다. 꼭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마스터하셔야 돼. 좋아요. 자, 요거 해결했으면 우리가 이제 또 올해 수능 특강 문제죠. 올해 수특 문제 중에 또 너무 재밌는 문제가 있어. 한번 들고 왔습니다. 물론 해설 강의 때 풀어드렸지만 한번 또 풀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 방금 푼 문제와 비슷해요.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해결해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3h고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상의 점 P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발사시켰더니 A는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한 뒤에 포물선운동을 하고요. Q에 도달하고 그리고 B는 포물선운동을 해서 얼점에 도달합니다. 근데 동시에 도달해. 같은 시간 운동했어요. 이때 Q와 R은 수평면상의 점입니다. 좋아. 이때 Q와 R 사이 거리, 요 거리가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자, 또 중요합니다. 뭐냐? 빗면에서의 운동 시간과 요 포물선 운동할 때의 운동 시간, 요 시간을 비교하고 나서 요 정보를 가지고 B의 운동을 해석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럼 A부터 갑니다. A, 잘 봐요. 일단은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쭉 떨어지고 여기서 한번 벡터를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그렸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길인데 몰라 지금 어떤 정보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y 방향의 변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그리고 얘는 30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도 몰라. 요 길이도 몰라. 해서 이 전체 y 방향의 변위의 길이 요거를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출발할 때 속력을 편의상 2v0라고 한다면 자, 2v라 할까? 2v. 오케이. 2v라고 한다면 X방향 속력은 얼마가 된다? 루트 3V가 되겠죠? 루트 3V. X방향 속력은, 자, 여기가 다시 적을게요. 여기서. 자, 지금 얘 수평방향으로 얘가 30도만큼 차이 나죠? 30도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얘를 2V라고 둔다면 X방향 속력이 얼마가 된다? 루트 3V고, Y방향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V가 되죠. V. 계산이 조금 편해지니까. 오케이. 자, Y방향 속력이 V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거야. 얘가 전체 y방향 변위가 2h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여기서 가속도 운동에 의한 길이, 즉 얘가 h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 2h겠죠. 요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 as를 활용해가지고 요 둘의 시간비, 즉 v를 찾은 다음에 요 둘의 시간비를 찾는 게 조금 현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럼 시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편의상 A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Y방향 속력을 얼마나 둘 거냐면 VY라 둡시다. 자, 그러면 VY제곱 빼기 V제곱 얼마? VY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게 EAS를 활용하는 거죠. 자, 요거는 얼마냐면 E 곱하기 G 곱하기 얼마? 높이 EH 요겁니다. 요거. 자, 이거는 포물선 운동할 때의 EAS고 이제 빗면 위에서의 EAS가 있어. 자, 빗면 위를 보면은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얼마? 여기 4V제곱이죠. 2V의 제곱이니까. 자, 4V제곱은 2 곱하기 빗면 위에서 가속도는 얼마다? 2분의 G입니다. 2분의 G. 2 곱하기 2분의 G 곱하기 요 거리가 얼마다? 2H다. 그럼 요거 없애주고 나면은 지금 얘는 4GH, 얘는 2GH. 그럼 얘의 2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얼마? 8? V제곱이다. 따라서 결국은 VY의 제곱은 얼마다? 9V제곱. 따라서 VY는 얼마입니까? 3V가 되겠죠. 아,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이 Y방향 속력이 3V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 속력을 활용해서 한번 가보자는 거지. 자, 빗면에서 볼게요. 빗면에서 0에서 출발해가지고 2V로 갔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V 곱하기 걸린 시간을 T초로 뒀을 때 이때, 오, 자, t초죠? 오케이. t초로 뒀을 때 이때 변위가 얼마냐면은 2h야. 얼마? 2h. 자, 그 다음 여기서 y방향 운동을 보게 되면
0에서 출발, V로 Y방향 초기 속력이고 도착했을 때가 3V니까는 평균 속력은 V에서 3V, 2V죠. 2V 곱하기 시간 t를 했을 때가 얼마가 된다? 2h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어? 얘는 vt가 2h, ev 뭐가 2h? 아, 포물선 운동 시간이 빗면 시간의 절반이구나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정합니다. v 곱하기 2t라 하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그럼 얘가 t가 되겠죠. 그럼 evt는 2h, evt는 2h. 따라서 빗면 시간을 2t라 둔다면은 포물선 운동 시간은 얼마가 된다? t초가 되겠지. 요 정보가 중요하다. 자, 이제 우리가 벡터를 활용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아, 지금 가만히 보니까는 얘가 루트 3h고, 그리고 얘가 지금 2h인데, 문제는 이때의 평균 속력이 v고 시간이 2t니까 2h고, 포물선 운동할 때 변이 벡터를 보니까는 2v의 속력으로 가는데 시간 t초 동안 갔어. 그럼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된다? 똑같이 2h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 빗면의 길이, 포물선 운동하는 변이 벡터가 2h구나. 얘가 2h면 이 값은 얼마? 루트 3h. 얘가 루트 3h면 이 값은 얼마다? h. 요거죠. 그럼 요 길이도 얼마다? h. 좋아. 그럼 이때 요 거리도 얼마다? 요 거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것도 루트 3h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Q에서 R까지 가는 정보를 알고 싶거든. 자, 이제 갑니다. 그럼 이때 B 운동은 전체 시간이 빗면 시간 2t와 포물선 시간 3t, 아, t죠. 합쳐서 3t만큼 시간이 흐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변위 벡터라는 걸 한번 그려봅시다. B의 운동을 벡터, 즉 등속 운동에 의한 효과, 등속 운동 벡터죠. 이 등속 운동 벡터와 이 가속도 운동 벡터로 한번 나눠봅시다. 나눴을 때 요것이 뭐냐면 vb 곱하기 3t 전체 운동 시간이죠. 그리고 이거는 가속도 운동 벡터인데 b의 가속도 운동 벡터야. 그럼 잘 봐요. 여기 지금 요게 등속 운동 벡터, 요 값이 가속도 운동 벡터인데 이게 2분의 1 gt 제곱이거든요. 요 값이 얼마냐면 h야. h. 자, 근데 h인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서 b는 총 시간이 3t만큼 걸렸기 때문에 3t를 넣게 되면 얘의 9배가 되겠지. 얘가 9h입니다. 9h.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죠. 자, 9h인 이유는 2분의 1 g 3t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 값이 지금 3h야. 3h. 그럼 얘는 얼마? 6h. 자, 얘가 6h인데 얘가 30도네.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된다? 6 루트 3h. 오케이. 다 나왔죠? 얘가 전체 길이가 6 루트 3h인데 이 값이 얼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3? 2 루트 3h. 그럼 나머지 q에서 r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4 루트 3h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주 재밌다. 그렇죠? 오케이. 해서 일단 이래 빗면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빗면 운동과 포물선 운동에서의 시간 비교를 하시라. 제일 중요하고 시간 비교한 다음에 변이 벡터와 가속도 벡터를 이용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b의 운동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수능 특강 문제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문제 무조건 정보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고요. 이게 바로 우리 수특 문제였습니다. 좋아. 자, 이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 선생님이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 뭐냐면 바로 지금 이겁니다. 출발 속도 벡터의 기울기, 그리고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 그리고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아,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쌤이 수능 특강에서 실전 개념 특강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안 들었는데 약점 공략에서 한번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아껴뒀어요. 해서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수능 완성에서 잠깐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이점 테스트 5번 문제 풀 때였죠. 포물선 운동.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꼭 따라오시길 바라고 요 문제 읽으면서 가봅시다. 요거는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빗면상의 점 P에서 물체가 속력 V로 발사됐습니다. 이때 물체는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요. 점 Q에서 그리고 포물선 운동을 해가지고 수평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R점에 도달한다. 이때 P와 Q 사이 거리는 5D고, 오케이, 5D. 그리고 Q와 R 사이 거리는 8D다. 자,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은 이 V 값이 얼마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정보야. 구해야 될 거야. 자, 이때
첫 번째 볼까요? Q에서 속력을 설정하고요. R점에서 속력 구하는 이거를 알아야지만 GH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편의상 Q점에서 우리가 속력을 설정할 건데 얼마로 설정할 거냐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 2

V0를 한번 설정합시다. 설정한 다음에 이 얼점에서 속력이 V0로서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아시겠죠? 근데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 잘 봐요. 수평면과 지금 이루는 각이 30도야. 출발하는 이 속도 벡터의 기울기가 30도야. 그리고 도착하는 정보는 지금 현재는 몰라요. 모르는데 뭘 아냐면 평균 속도. 즉, 이 빗면의 기울기 자체가 변위이기 때문에 지금 Q와 R 사이, 요것이 변위, 즉 속도, 그쵸?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빗면의 기울기가 같은 기울기죠? 같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 정보가 지금 탄젠트 30으로 이미 주어져 있어. 그럼 출발 속도 벡터의 기울기,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네. 그걸 이용해서 재밌는 평균 변화율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평균 변화율. 우리 이거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포물선이 있다고 하자. 여기가 A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B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수학에서 보면은 A와 B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구하는 공식이 b 빼기 a 분의 fb 마이너스 fa로 구합니다. 그렇죠? 요 직선의 기울기인 거지. 그럼 이때 요 기울기랑 똑같은 점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 c의 접선의 기울기는 f'c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포물선, 2차 포물선이죠. 2차 곡선에서는 이것도 성립해. A점에서의 미분 개수, 즉 미분 기울기죠. 기울기를 F'A라 두고 B의 기울기를 얼마? F'B라고 둔다면 2차 곡선, 포물선에서는 2분의 F'A 플러스 F'B가 성립합니다. 자, 요거가 바로 평균 변화를 활용한 공식인데 요거를 우리 이용할 겁니다. 수학에서 쓰는 거지만 물리에서 얼마든지 이용이 돼요. 자, 그러면 F'A는 출발하는 지점, 출발하는 지점의 운동에서의 기울기인데 바로 출발 속도의 기울기겠죠. 세타 출발, 기울기, 탄젠트 세타. 그리고 얘는 지금 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에서 도착 속도의 벡터의 기울기입니다. 세타 도착. 얘는 뭐가 된다? 변위와 똑같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 세타 평균.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분의 탄젠트 세타 출발 속도의 기울기 플러스 탄젠트 세타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의 평균값이 뭐가 되냐면은 아 이거죠. 탄젠트 세타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가 되겠다. 요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이 정보를 그대로 저기다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갑니다. 2분의 출발 속도 벡터의 기울기는 지금 탄젠트 30이기 때문에 얼마다? 3분의 루트 3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도착 속도는 몰라.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의 편의상 세타라고 둔다면은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라 둡시다. 지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음수 반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오케이. 요거는 자, 이때 평균 속도 벡터도 지금 수평면의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루트 3인데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야. 따라서 결국은 탄젠트 세타를 구하게 되면 올라가면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3, 따라서 얼마? 3분의 5 루트 3이 되겠다.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오케이. 자, 얘의 수평방향 속도 벡터, 수평방향 속도는 얼마가 된다? 아, 2분의 루트 3 V0니까는 루트 3 V0죠. 이게 얼마다? 루트 3 V0. 자, 여기서 보면은, 오, 잠시만 여러분, 잘 봐요. 계산 미스죠? 3분의 2, 3분의 3이니까는 루트 3이죠. 이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타는 60도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얘를 루트 3 V0 X 값을 둔다면 Y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3 V0가 되겠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3 V0. 이해됐죠? 좋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R점에서 속력 구하는 거 했고요. 두 번째 뭘 해볼 거냐면 Q에서 속력을 G와 D로 나타낼 수가 있어. 얘는 Y방향 속력이 3V0, 여기서 Y방향 속력은 V0죠. 그러면 9V0 제곱 빼기 V0의 제곱 얼마? 8V0의 제곱은 얼마냐면은 자 여기서 요 길이가 얼마죠? 지금 30도기 때문에 4D입니다. 그쵸? 아, 얼마? 2G 곱하기 4D. 따라서 V0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GD가 되겠지. 이때 다 끝났어. 이제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V죠. 그쵸? 그러니까 V 빼기 V0의 제곱. 오케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 곱하기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쭉 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둔 게 2.

V제로니까는 4V제로의 제곱이죠. 그럼 4V제로의 제곱은 4GD입니다. 4GD는 얼마? 2 곱하기, 이때 비면의 가속도는 얼마죠? 2분의 G죠. 2분의 G 곱하기 변이 얼마? 5D. 오케이. 없어지고 5GD, 4G 넘어가면 얼마가 9GD죠. 따라서 V는 3루트 GD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는데, 해서 이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가지고 도착 속도에서의 각도를 알면 너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해 주시고,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요거는 진짜 중요한 정보, 꿀팁 한개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출발 속도 각도가 30도인데 도착 속도 각도가 60도야. 그러면 우리가 스텝 2를 지울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잘 들어오셔야 돼. 얘가 30도고 도착 속도가 얼마? 60도기 때문에 이 도착 속도 각도와 출발 속도 각도를 합치게 되면 90도가 돼버려. 얼마? 90도. 그럼 이렇게 돼요. 쭉 가고 여기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90도가 되는데, 그럼 축을 돌려가지고 요 축을 X축이라고 한다면, X축 운동만 보게 되면, V를 출발해가지고 쭉 가다가, 여기서 속력이 0이 된 것과 똑같아요. 와, 요거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얘가 8D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 8D의, 자, 얘가 30, 30, 코사인 60이니까 4D다, 그쵸? V로 출발해가지고, 얼마? 9D만큼 간 겁니다. 그때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얼마? 2분의 G인 거죠. 이렇게 따지면 한 방에 나옵니다. 한 방에. 요 각도를 구해주니까 한 방에 나오는 게. 자, 그럼 이 갑니다. V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2분의 G 곱하기 얼마? 9D. 따라서 결국은 얼마냐면은 V는, 자, 알고 나면은 3루트 GD가 되겠죠. 이렇게 한 방에 볼 수가 있다. 바로 스텝도 지울 수가 있지. 어떤 경우냐? 출발 속도 이 기울기와 도착 속도 기울기가 특수한 상황이죠. 합쳐서 90도가 되는 상황, 우리 기출문제도 제법 있습니다. 요거 무조건 아셔야 돼. 아시겠죠? 중간 단계 확 건너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 방법 꼭 명심하시고, 저 방법까지 기억합시다. 자, 참, 이때, 우리 이제 요것만 또 풀면 아쉽죠? 아, 아쉽다. 이 아쉽다를, 아쉽다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해볼 거냐? 또 기출문제 중에 속도 벡터의 기울기, 그 다음에, 도착 속도, 출발 속도, 평균 속도의 벡터가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거 풀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 문제인데 조금 예전 문제긴 하지만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V제로의 속력으로 수평면에 대해 60도의 방향으로 던져진 공이 포물선 운동을 해서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 어뢰 경사면의 수직으로 부딪힙니다. 오케이. 수직으로 부딪혔다. 그럼 도착 속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얘가 수직이고 얘가 60도니까는 이때 도착할 때 각도가 얼마다? 30도겠죠. 오케이. 이때 점 Q는 수평면이 이 빗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60도고요. 점 Q는 수평면과 경사면이 만나는 점입니다. 이때 P와 Q 사이 거리 L 값이 얼마냐? 요거, 방금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평균 변화를 알면 아주 심플하게 풀려. 잘 봐요. 전복에 봐봐, 여러분. 정보를 봐야 돼. 일단은 출발 속도 벡터, 기울기, 즉, 각도가 주어졌어. 근데 도착 속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근데 평균 속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 알 수가 있지. 잘 봐요. 여기서. 자, P에서 R까지 직선을 그어. 이게 바로 변위죠. 위치 변화량. 이때 이게 바로 속도 벡터, 평균 속도 벡터랑 나란하죠, 기울기가. 그럼 이때 이 각만 알면은 우리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자, 갑니다. 평균 변화를 오른쪽에다가. 자, 출발 속도 벡터. 일단 2분의. 출발 속도 벡터는 60도기 때문에 탄젠트 60, 루트 3. 그리고 도착 속도 벡터 30도인데 수평면에서부터 기울기 반대로 마이너스로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요것은 평균 속도 벡터. 얼마? 탄젠트 세타.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 자, 요거는 3분의 2입니다. 그쵸? 3분의 2. 3분의 2 루트 3 나누기 2하면 얼마다? 3분의 루트 3이 탄젠트 세타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몇 도다? 30도다.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세타가 30도네. 그 말은 다 끝났죠. 왜? 봐봐, 여러분. 얘가 지금 h이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냐면은 3분의 루트 3h입니다. 3분의 루트 3h. 자, 근데 얘가 h고 얘가 30도기 때문에 p로부터 이 끝까지 길이는 얼마냐면은 루트 3h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물체가 포물선 운동할 때는 일단은 시간 비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간 정보를 가지고 다른 물체의 운동을 판단해야 되겠다. 판단하시고, 그다음 지금처럼 각도들이 잘 주어진 문제가 있어. 출발 속도에 대한 각도, 도착 정보에 대한 각도. 그러면은 평균에 대한 각도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기하학적인 이 중학교 삼각 비를 가지고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깔끔하게 풀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계산할 때도 버벅거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점검합니다. 평균 변화율 평만 적을게요. 2분의 자, 탄젠트, 세타, 출발. 출발할 때의 그 운동에 대한 각도, 고 각도의 그 기울기다, 그렇죠? 출발 속도 벡터의 기울기 플러스 얼마? 탄젠트 세타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 오케이, 좋아. 이게 뭐냐면은 탄젠트 세타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속도 벡터를 작도해서 그 속도 벡터의 기하학적 정보를 판단하는데. 요거는 그 기하학적 정보를 그냥 공식화 시켜 놓은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각도 정보들, 특히 출발, 도착, 평균, 그셋 정보가 잘 나와 있거나 그세개 중에 두 개가 주어져 있다? 요거 쓰시면 아주 간편해지겠지. 맞습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문제뿐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이어지는 되게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계속 활용할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쌤하고 지금 포물선 운동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그쵸? 자,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됐거든. 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아, 우리 수능 기출 문제에 이런 메커니즘이 곳곳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과 계기가 되면 좋겠고, 이 문제 풀고 나서 다시 우리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펼쳐서 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력 정말 많이 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 물알츠 퀴즈 풀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질문 나갑니다. 포물선 운동에서 출발 속도 벡터와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의 평균은 무슨 속도 벡터의 기울기와 같냐? 바로 요거다, 그쵸? 요거. 자, 정답 아시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 남겨주시면 쌤하고 소통하면서 또 재밌는 수업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자,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완성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능 완성은 실전 모의고사가 1회당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한 강당 10문항을 아주 자세하게 또 조금 부족한 개념 정리도 조금 보완하면서 선생님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서에서 건조할 선박을 선체 재료로 분류했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1번 문항은 우리 대단원 1단원 중에 선박을 분류했을 때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 선체에 따른 선박의 분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인데요. 자, 선박 건조를 위한 재료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 선박은 부식에 강해야 되고 부식되지 않아야 되고요. 바닷물에 가공하기가 쉬워야 된다. 그리고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좋아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을 만족하는 게 FRP선입니다. FRP선. 우리 강화 플라스틱 선박이라고도 얘기하죠. 강화 플라스틱 선박. 자, 이러한 강화 플라스틱 선박의 세 가지, 이 가나다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강화 플라스틱 선박의 단점으로는 국소 충격에 약하다. 충격에 약하다. 잘 부서진다라는 거죠. 국소 충격에 약하다. 그 다음에, 화재에 취약하다. 화재에 취약하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는, 선박에 불이 붙었을 때는 쉽게 잘 연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폐기.

폐기시. 폐기시. 고비용이 발생한다. 폐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게 강화 플라스틱 선박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화 플라스틱 선박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죠. 디귿. 디귿 2번이고요. 강선이라는 것은 강을 재료로 해서 만든 선박이 되겠고요. 자, 우리 피복선은 목판은 외판에 목판 외판에 동판을 씌워서 만든 선박을 우리가 피복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FRP 선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선박의 구조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선박은 충돌, 좌초 등으로 선체 손상을 입어 침수가 발생하여도 다른 구역으로 침수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자, 여기 좌초라는 것은 우리가 배 바닥이 긁혀서 구멍이 났을 때 어디에 암초에 얹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좌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멍이 파공이 생기겠죠. 그러면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물이 배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이중저 구조고요. 이중저 구조. 이건 선저 구조죠. 선저 구조. 선박 아래쪽 구조를 우리가 선저 구조라고 하고, 선박의 판이 아래판이 선저판이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중저 구조라고 해서, 외판과 내판의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판이 파공이 되더라도 내저판에 의해서 선박 전체로 물이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이중저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구조들은 선체 손상을 국지적으로 제한하고 선박의 침몰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선박 전체가 침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솔라스 및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의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 이중저 구조가 있고요. 또 수밀격벽이 있습니다. 수밀격벽. 수밀격벽이라는 것은 물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수밀격벽은 우리가 선수 쪽에 있는 선수격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미격벽이 있고, 그다음에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인 엔진의 앞단과 뒷단, 즉 기관실 앞쪽에 있는 기관실 전후단 격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실 앞쪽과 뒤쪽은 격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격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 격벽이라는 것은 선저에서 상갑판까지의 벽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격벽이 이루어져 있으면, 마찬가지로 아까 이중저는 선저가 두 판으로 돼 있다 그랬죠. 격벽은 우리 선박에서 보면 가로 방향이 있고 세로 방향이 있겠죠. 세로 방향에 각각의 벽이 있어서, 겹으로 된 벽이 있어서 침수가 되더라도 그벽 안으로만 침수된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벽을 격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저 구조와 수밀 격벽이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다른 구역으로 침수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저와 수밀 격벽이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우리 용골은 선박에 척추 역할을 하는 구조가 우리가 용골이라고 하는데, 용골은 선미에서부터 선수까지 종방향에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구성재를 우리가 용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얘기를 하면 척추에 빗댈 수 있는 게 용골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이거는 이중조 구조와 수밀격벽, 즉 침수가 확장되는 구조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인데, 실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이 이중조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조 구조의 장점은 침수 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수 시 구역을 한정시킬 수 있다. 구역을 한정시킨다라는 것은 침몰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침몰 예방의 역할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시 불이 났을 때 방화벽의 역할, 침수 시 구역을 한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탱크, 다양한 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평형수 탱크 또는 청수 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깅과 세깅에 잘 견딜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호깅과 세깅은 선박에서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선박이 이렇게 굽어지는 걸 호깅이라고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걸 세깅이라고 얘기합니다. 판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에 대한 배치라든지 또 화물에 의해서 선박에 작용되는 부력과 중력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이 굽어지는 힘에 대해서 판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다라는 특징이 이중적 구조에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인 이중적 구조에 대한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기사에서 설명하는 해저 광물 자원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나라의 A기업은 전략 광물과 희토류 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 B기업과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 A기업은 2차 전지 제조를 위해 니켈 제련소 공사를 진행 중이며, B기업은 심해에서 니켈과 코발트, 구리 등을 함유한 해저 광물 자원 채광을 준비 중이다. 자, A기업이 B기업을 통해 확보하기 위한 해저 광물 자원은,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심해저 바닥에서 발견되는 둥근 형태의 금속 덩어리이다. 자, A기업은 이를 확보하고 개발하여 전기차 재생에너지 첨단 산업에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제시문에서 어떤 광물인지를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심해저 바닥에서 발견되는 둥근 형태의 금속 덩어리이다. 그리고 니켈과 코발트, 구리 등을 함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봤을 때 망간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 해저 광물 자원이 출제가 됐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망간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간 단계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주요 해저 강물에 대한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간 단계는 1873년 챌린저 탐사 때 발견이 됐고요. 자, 수심 4,000에서 6,000m의 심해저, 주로 심해저 평원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다.
자, 어떻게 만들어 드느냐? 돌 부스러기 또는 상어 이빨, 고래

뼈, 방산충이나 유공충 껍질 등의 핵에 들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의 금속 산화물이 응집됐다,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달라붙으면서 점점 커진다. 그래서 응집되어 커진 게 망간 단계라고 할수 있겠고요. 굉장히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아주 긴 세월 동안 주목만한 망간 단계가 만들어진다. 자, 열수광산이라는 건, 자, 열수,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의 광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해령과 해구 지역에 뜨거운 물 속에 녹아있던 물질이 뭐를 만나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굳어진다. 굳으면서 생성된 광물을 열수광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 열수광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 또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자, 메탄과 물이 해저, 보통 대륙 연안 1000m 수심 1000m에서 높은 압력에 의해 얼음 형태의 고체상 격자 구조로 형성된 광물 자원이다. 그래서 불타는 얼음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불타는 얼음이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요. 자, 매장량이 많아 차세대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게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게 망간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망간 단계 해저 광물 중에 3번은 망간 단계를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가의 업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에 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네, 이 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특정 지역의 어업인을 위한 공동업 형태입니다. 먼저 어떤 업에 종사하실 계획인가요? 자, 특정 지역의 어업인을 위한 공동업 형태. 마을업을 얘기를 하고요. 마을업을 얘기하고 4번 문항은, 우리가 업을 분류할 때, 법적 관리 제도에 따라서 업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면허, 허가업, 그다음에 신고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니까 김양식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김양식은 대표적인 가중 하나입니다. 해당 수면 구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수면 이용 계획서, 사업 계획서 등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허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다 하니까 10년이라고 했는데 자, 4번 문항은 제시문에 제시된 이 김양식이 잘못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그래서 우리가 업은 아까 면허 허가 신고업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2025년 1월 24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데 그 법이 양식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양식업이 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양식업도 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허업으로 분류했는데, 자, 2025년 1월 24일부터 양식산업발전법이, 즉, 양식업이 따로 법으로 업에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양식산업발전법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업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오브 면허가 따로 있다. 그래서 김양식 같은 경우는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업 면허에 해당하고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을업은 업의 테두리 카테고리 안에 있는 면허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4번에서 중요한 거는 업을 이 법적 관리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지, 면허업, 허가업, 신고업의 의미와 거기에 해당하는 업이 어떤 업이 있는지를 수험생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업에 어떤 업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법적 관리 제도에 의한 업의 분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면허업, 허가업, 신고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면허업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하여 법률상 특정 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권리를 부여해 주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수산업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면허를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면허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치망업과 마을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망업이라는 것은 어구를 한 해역에 정치라는 것은 고정시킨다라는 거죠. 고정해서 어업 활동을 한 해수역을 해수면을 점유해서 어업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치망 어업이고요. 자, 마을업이란 것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이니 해안에 인접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뭐 폐류라든지 또는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상 동식물을 관리, 여기서 중요한 게 관리, 그다음에 조성,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관리 조성이죠. 그다음에 관리 조성에서 포획 채취하는 업을 우리가 마을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식업하고 조금 틀린 것은 마을업은 양식업하고 조금 틀린 게, 양식업은 어떤 양식 장치를 해서 물고기나 또는 수산 해조류 또는 동식물을 기르는 거죠. 기르는 게 양식업이라고 얘기한다면, 마을업은 어떤 대상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서 거기에서 채취와 그다음에 포획을 해서 이익을 얻는, 수산생물, 동식물을 얻는 게 마을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업 하면은 정치망업과 마을업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고요. 자, 허가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업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해서 해제시켜준다. 해제함으로써 어업활동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을 허가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마을업과 정치망업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또는 선박을, 어선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업은 다 허가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근해업, 연안업, 구획업이 허가업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신고업은, 자, 영세업인, 자본력이 약한 영세업이니 면허나 허가의 절차를 밟지 않고 뭐만을 통해서 신고를 통해 소규모의 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고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신고.

업은,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신곤업이 나자모. 나자모업은, 산소 공급 장치가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고 채취하는 업이 나자모업인데요. 자, 우리 제주도에 가면 해녀 있죠, 해녀.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소라라든지, 그 다음에 해조류를 채취하죠. 그러한 업을 나잠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맨손업이 이 신고업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관리 제도에 의한 분류, 면허, 허가, 신고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면허업에는 정치망업과 마을업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업에는 나잠업과 맨손업이 있고 이 밖에 대부분의 업은 허가업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대회에서 알수 있는 가해업, 우리 면허업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면허업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3번 마을업이 있죠. 그래서 마을업과 정치망업이 면허업이고, 자, 구획업은 우리 허가업이었죠. 허가업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나장업은 신고업, 그다음 맨손업도 신고업에 해당되고요. 연합원업은 허가 업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어구어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획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자르는 그물이라는 뜻으로 물속에 설치해 두면 물고기들이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그물에 끼게 되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막이다. 자, 지나가는 물고기가 그물에 끼게 해서 꽂히게 해서 잡는 업, 우리 걸그물 업이죠. 걸그물 어구 어법이고요. 이걸 우리가 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망. 꽃을 자자를 써서 물고기가 그물에 꽂히게 해서 끼게 해서 잡는다. 그래서 해당 잡고자 하는 대상 생물의 유용동물의 그물코의 크기를 그 동물의 유용동물의 아가미 둘레와 일치시키는 그물이 걸그물 어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길목이나 조류가 있는 곳에 설치해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고 원하는 크기의 물고기를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다. 자, 원하는 크기의 물고기를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그물코의 크기 조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물코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물코의 크기는 잡고자 하는 물고기의 아가미 둘레와 일치시키면 해당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걸그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답지에서 한번 걸그물에 해당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군이 그물코에 꽂혀 걸리게 한후 어획한다. 그래서 걸그물에 대한,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그물에 대한, 자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지고요. 자, 여러 개의 낚시를 한꺼번에 낚아 올려 어획한다. 우리 연승이라고 얘기하죠. 연승. 여러 개의 낚시를 드리워서 한꺼번에 낚아 올리는 거, 준낚 또는 연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상 호종에 맞게 그물 끝에 끌 줄을 달고 끌면서 획한다. 끌그물 어구어법입니다. 3번은 끌그물 어구어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끌그물 어구어법은 우리가 애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애망. 자, 4번은 어군이 다니는 통로에 함정을 만들어 빠지도록 하여 어획한다. 자, 함정어법이죠. 함정어법. 자, 함정어법의 대표적인 게 우리 아까 면허업에 해당하는 정치망이 있죠. 정치망. 그래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길그물과 통그물을 설치해서 길그물을 따라서 지나가는 물고기가 길그물을 따라서 그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결론은 그 그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는 넓고 그다음에 나오는 곳은 좁게 만드는 함정 구멍을 만들어서 원통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잡는 게 우리 정치망 그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네모꼴에 긴 그물로 어근을 둘러친 다음 수건 모양의 네모꼴에 긴 그물을 어근을 둘러친 후 잼줄을 이용해서 서서히 재면서 어획한다. 두리꾸물어법이죠. 두리꾸물 어구 어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선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둘러친다라고 해서 선망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고등어나 연근에서는 고등어를 잡는 데 사용되는 어법이고요. 그다음에 참치, 다랑어를 잡을 때 두리꾸물어법, 선망 어법을 사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어구 어법에 대한 문항이고요. 걸그물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수업 내용에서 알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 업 기계의 종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오늘은 소리의 반사 원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반사는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빛이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튕겨 나오는 건가요? 하니까, 맞아요. 아주 잘 설명했어요. 반사는 어떤 파동이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해요. 이거는 빛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적용돼요. 그럼 소리의 반사 원리는 어디에 쓰여요? 하니까. 자, 소리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그 일부가 되돌아오는데, 이때 소리 발생 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센서, 로봇의 거리 측정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보내서 그 소리가 어떤 벽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 우리 에코라고 얘기하고 메아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대상, 즉 반사한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리죠. 그래서 소리의 직진성, 반사성, 등속성, 일정 속도로 날아가는 등속성, 이세 가지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드는 업 기기는 어금 탐지기죠. 어금 탐지기, 음파의 특징, 이세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어군이 있는지 없는지, 물고기의 유무 또는 해저의 깊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어군 탐지기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업 기기에서 음파, 초음파, 주로 초음파죠. 초음파를 사용하는 업 기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죠. 주로 초음파는 물속에 있는 어떤 정보를 알아내기 때문에 수중 정보 수집 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답지에 나와 있는, 보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군 탐지기. 어군의 존재 유무를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 어군 탐지기로 탐지기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어군 탐지기가 있고요. 또는 네트 레코더. 네트 레코더는 트롤업에서 그물이 얼마만큼 잘 펴졌는지 또는 그물 입구로 얼마만큼 물고기가 들어갔는지 또는 그물이 얼마만큼 깊어졌는지 또는 그물의 높이, 망고, 그래서 망고와 망심 등 또는 해저로부터 그물까지 높이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가 네트 레코더가 되겠고요. 네트 존대는 선망에서 사용됩니다. 선망에서. 그래서 얼마만큼 그물이 잘 펼쳐져서 얼마만큼 내려갔는지, 즉
그물이 얼마만큼

만큼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잘 펼쳐졌는지를 알아내는 게 네트 존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선생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네트 레코더는 트롤업에서 사용하고요. 네트 존대는 선망에서 사용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라는 거. 그래서 요세 가지의 초음파를 사용하는 어기기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6번은 제시문에서 음파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를 사용하는 어기기는 어군 탐지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양망기 V형 양망기는 그물 양망이니까 그물을 감아 올리는 기계인데 V형 양망기라는 것은 V자형 홈이 파져 있는데 거기에 그물을 끼워 놓고 홈과 그물의 마찰력에 의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업기기가 V형 양망기고요. 사이드 드럼이라는 것은 각종 줄을 감아들일 때 사용되는 어업기기가 사이드 드럼이라고 할수 있고요. 주로 소형 어선의 기관식 벽면에 붙어 있고 거기에 줄을 감아서 우리가 어구를 끌어올리는데 사용되는 게 사이드 드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어군 탐지기가 정답, 즉 정답은 2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유용 동물 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7번 문항은 양식업 과 관련된 문항이고 유용동물의 양성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이 양성 방법은 자연 생태계와 양식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자연 수역에 어린 종묘를 놓아준 뒤 자, 종묘라는 말은 쓰지 않고 지금은 종자라는 말을 씁니다. 종자. 자, 종자를 놓아준 뒤 일정 기간 성장시켜 다시 포획하는 방법이다. 자, 어린 종자를 놓아준 다음에 성장해서 다 어느 정도까지 크면 다시 포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류 재포식. 자, 놓아주는 것은 방류고 다시 잡는 것은 우리가 재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재포획한다. 그래서 방류 재포식 양식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로 연어와 같이 산란기에 회기하는 본능을 가진 오류에 적용된다. 회기성 오류는 산란기 회기식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어는 어린 종자를 뿌려주게 되면 태평양까지 내려가서 큰 다음에 본인이 태어났던 그 강까지 다시 되돌아오죠. 회기성이 있는 거죠. 다시 되돌아올 때 포획한다. 그래서 방류 재포식 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번은 방류 재포식 양성, 4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유용 동물의 주요 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식 양성 방법은 자, 이렇게 둑을 만듭니다. 둑을 이렇게 쌓아서 사각형의 둑을 이렇게 쌓아서 둑을 만들어 물을 가두운다. 이 물을 이 안에 가두어서 양성하는 것을 정수식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잉어류라든지 붕어류, 가물치, 미꾸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자, 둑만 박아서 물을 그 안에 채운 다음에 대상 생물을 키우기 때문에 시설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물은 줄어든 만큼만 보충하면 되고, 산소가 부족할 때는 여기 수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수차, 에어레이션으로 부족한 용존 산소량을 공급해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게 정수식 양성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수식은 계속해서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유수라는 것은 물을 흐르게 한다라는 거죠. 흐를 유자를 써서 물을 흘러가게 해서 대상 생물을 그 안에서 키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죠. 물이 이렇게 흐르게 해서 이 안쪽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게 유수식 양성 방법이고요. 자, 물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의 공급이 풍부한 지역에 적합하다. 그래서 주로 어디냐? 산간 골짜기 또는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용천수를 이용한
냉수성 어류를 양성할 때 이러한 양성 방법을 쓴다. 주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송어를 양성할 때 유수식 양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산소 공급량은 흘러드는 물의 양에 비례한다. 물이 많이 흘러들으면 산소도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산소 공급량은 흘러드는 물의 양에 비례한다. 자, 가두리식 양성 방법은 주로 해상에서 가두리를 이용해서 가두어두는 장치죠. 그래서 바구니, 대형 바구니 모양처럼 이렇게 가둔 다음에 이 안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합성 섬유 그물에 가두리 안에서 양성한다. 자, 물의 유동이 그물코를 통해서 자유롭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용존 산소 공급과 대사 노폐물의 배출이 용이하다. 자, 넓은 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 면에서 매우 경제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활동성이 강한 어류의 양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농어라든지 조피볼랑, 넙치, 참돔 등을 주로 양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양성되는 양식 어류의 대부분은 이러한 해상 가두리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두리의 설치 적지, 즉 적당한 곳이죠. 가두리를 설치하기 좋은 곳은 어디냐? 태풍과 해일의 피해가 적은 해역이다. 즉, 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 해상 가두리 양성장도 섬과 육지가 쭉뺑 둘러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쳐져 있으면 태풍과 해일에 의한 양식장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피해가 적은 해역. 자, 수면적이 넓고 물의 양이 많은 해역. 영양 섬유가 적고 수질이 맑은 해역이 가두리 설치에 적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은 순환한다. 물을, 사육수를 계속해서 순환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순환하기 위해서는 여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육수조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데 물을 계속해서 침전 여과라든지 생물 여과조를 통해서 여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해서 펌프를 통해서 원하는 온도를 맞춰서 사육수를 다시 공급하고 산소 공급 장치도 별도로 마련해서 산소도 공급해주는 방식이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육수를 여과조에 걸러서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사육수조와 이러한 장치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순환 여과식 양식을 할 수가 있다. 단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죠. 여과 장치, 펌프, 수온 조절 장치, 그다음에 산소 공급 장치 등이 필요해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수온이 낮은 겨울에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서 대상 생물을 키울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게 순환 여과식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방류 제포식은 앞에서 설명했죠. 종자를 방류하고 자연 생태에서 성장하였다. 상품 가치가 있을 때 포획하는 것을 우리가 방류 제포식이라고 얘기했고요. 연어의 모천 해기성을 이용해서 종자를 하천에 방류하고 북태평양에 성장해서 어미가 되어 산란 후에 모천으로 해기했을 때 포획하는 게 방류 제포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수산식품의 저장 원리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 현상이 적용된 식품별 적용 방식 및 특징. 자, 강고 등어 소금에 절인 거죠. 그래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훈제 연어는 염지, 그러니까 염지한 거죠. 이것도 소금을 사용한 겁니다. 염지 후 훈제한 거고. 자, 건조 오징어도 소금에 염지한 후에 건조하고, 명란젓도 소금에 절인다. 자, 공통적으로 소금을 이용해 수산식품의 수분을 감소시킴으로써 보존성을 높인다. 자, 어떤 수산식품에 소금을 넣게 되면 삼투압이 발생합니다. 삼투압. 자, 삼투압이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발생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투압,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강고등어 같은 경우는 소금을 뿌리게

되면 강고등어 밖에 소금의 농도가 높죠. 그래서 고등어 안쪽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배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빳빳한 배추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즉 물이죠.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게이 삼투압의 현상 때문에 빠져나온다. 이렇게 되면 자,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식품에 식이염을 첨가하면 삼투 현상이 일어나고요. 삼투 현상이 발생되고 이 삼투 현상은 삼투 현상에 의해서 수분 활성도가 낮아진다. 수분 활성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자, 어떤 생물의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만큼 미생물 작용을 억제시킬 수 있죠. 즉,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자, 삼투압 현상을 이용한 식품의 저장 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기산을 첨가하여 pH를 낮춘다. 삼투압과 관련이 없는 거죠. 소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강해진다. 즉, 고농도와 저농도의 농도차가 클수록 압력은 세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수산물 내부의 수분을 감소시킴으로써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화로 운반의 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화로 살아있는 어류를 운반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로 운반의 기본 원칙은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주는 것하고 운반수의 수온을 평소 생활하는 수온보다 낮게 유지시켜 주는 게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운반 전 2, 3일 전부터 사료 공급을 중지시키는 거와 운반 중 수조의 온도를 낮게 해주는 게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산소 공급도 있어야 되겠죠. 이동 중에. 그래서 고밀도로 화로 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소 부족 현상을 해결한다. 자, 그래서 기억. 화로의 대사 기능을 저하시킨다. 금식과 운반수의 수온을 낮춰주면 대사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에어레이션을 통해 산소를 보충한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 공급 장치를 이용한다. 수조의 온도, 즉, 화로를 운반하는 수조의 온도를 평소 사육 온도보다 높게 하는 게 아니고 낮게 유지해야 대사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기역과 니은, 3번이 정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수산물 유통 관리 제도, 가, 나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수산물의 명성이나 특정 지역의 특성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나는 친환경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가는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가 되겠고요. 나는 친환경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해서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인증하는 제품인 유기수산물 인증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 자, 우리 주요 수산물 유통 관리 제도를 보면은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수산물 이력제입니다. 수산물 이력제. 그래서 수산물 이력제라는 것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산물을 추적해서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고 상품은 겉포장 13자리 이력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13자리를 넣게 되면 이 수산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게 수산물 이력제가 되겠고요. 자, 우리 지리적 표시제 방금 설명했죠. 수산물의 명성이나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경우 그 특정 지역에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제도고요. 자, 수산물 품질 인증제는 수산물 및 수산 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고요. 수산 전통 식품 품질 인증제는 국산 수산물 주 원료에서 제조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전통 식품에 대해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자, 친환경 수산물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해서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는 유기수산물 인증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리적 표시제와 유기수산물 인증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평가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재료에 따른 선박의 분류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2번은 선조 구조, 이중조 구조와 그다음에 격벽의 스밀 격벽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3번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저 광물 자원 중에 망간 단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4번 2단원에서 출제됐고요. 법적 관리 제도에 의한 업의 분류 중에서 면허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5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구어법 중에 걸그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6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업기계 중에 어근 탐지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7번 유용동물의 양성 방법 중에 방류 재포식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8번은 수산식품의 저장 원리 중에 삼투압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9번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0번은 수산물 유통 관리 제도, 그중에서 지리적 표시제와 유기수산물 인증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새로운 문항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저는 언어의 세계를 탐험하는 언어탐험가이며 우리 사회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언어를 품격의 차원에서 연구하는 품격언어연구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인간관계,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직장에서 인간관계는 우리가 싫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 싫어도 매일 봐야 하고 말이 정말 통하지 않아도 협업을 위해서는 보고와 소통이 필요하죠.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곧바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핵심에 말이 놓여있다는 점이죠. 가족관계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맺어지게 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면 말을 통하지 않고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말을 통해 맺어지고 그렇게 말을 통해 맺어진 인간관계는 말을 통해 유지됩니다. 말이 이어지면 관계도 이어지고 말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죠. 혹시 직장에서 상사 혹은 동료와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말을 건 것 외에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하루에 몇 번이나 되시나요? 지금 회사에서의 기억을 떠올려보고 흠칫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당신의 주변에서 점점 말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계 위기를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말의 거리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거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일까요? 저는 언어를 연구하면서 그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나는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보통 방어기제를 먼저 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라는 변명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그럼 그 변명을 들은 상대도 방어기제를 발동하면서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서로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말은 평행선을 달리게 되어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죠. 소통이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자와 청자가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애초부터 소통이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자와 청자의 먼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도 바로 말에 있습니다. 관계에서 말은 이 거리를 좁히는 자석이 되기도 하고 이 거리를 더 넓히는 용수철이 되기도 합니다. 자석이 되는 말하기는 좋은 관계를 가져다 주지만 용수철이 되는 말하기는 관계의 단절을 통한 고립과 외로움을 가져다 주죠. 직장 내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그 관계에서의 자신의 말이 자석이 되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오찬에 초대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이어진 멋진 공간에서의 점심 식사 초대였죠. 큰 원탁에 둘러앉은 사람은 초청자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2시간 반 동안 이어졌는데요. 점심 식사 내내 초청자는 혼자서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누군가가 다음 일정이 있다고 말해서 간신히 마무리됐는데요. 누군가가 뒤에 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저희는 겨우겨우 그 자리를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말이 용수철이 되어 관계의 거리를 더 멀게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오찬 자리는 프로젝트를 함께한 사람들과 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거였지만 사실 말 때문에 전보다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린 것이죠. 내 말이 용수철이 아닌 자석이 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옷도 말도 상황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되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초청자는 자신이 장으로 있는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그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초청자는 발언권을 독점함으로써 나머지 참석자들을 원치 않는 강연에 초대한 꼴이 되었죠. 다른 사람에게 전혀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강의를 하듯이 혼자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그날 모임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강연은 강연장에서 해야 적절합니다. 초청자가 감사의 표시를 위해서 마련한 그런 점심자리에서 초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하죠.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를 하는 것만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풍성함입니다. 패션을 다시 비유하자면 옷장의 풍성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옷장이 빈약하면 옷을 잘 입기 어려운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다양하고 풍성하게 갖추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교를 위한 자리에 갔다가 혼자 오래 말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자주 목격해 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분들은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경향이 있어서 몇 번만 만나면 그 사람들의 레파토리는 동이나 머리입니다. 이미 몇 번을 들어서 외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절대로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하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모임에서 가장 힘이 있거나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내색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맞장구를 치며 경청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과의 자리가 즐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모임이 파하고 나면 뭔가 씁쓸하고 불편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객으로 동원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출연자입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독점함으로써 혼자 출연자가 되고 나머지 모두를 방청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방청객에게는 프로그램 안에서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죠. 방청객은 출연자에게 반응하기 위해 모인 사람일 뿐입니다. 출연자인 줄 알고 갔는데 방청객이 되어 앉아있다면 유쾌한 기분이 들 사람이 있을까요? 대화에서 듣는 사람의 예의가 경청이라면 말하는 사람의 예의는 내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초청자는 참석자가 모두 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참석자 모두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청자에게 요구되는 예의입니다. 그것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 설정을 요구합니다.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물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듯이 수직적인 관계로 설정된 대화라면 대화도 일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시작된다면 조금씩만 높이를 조절해도 물이 흐르듯이 대화가 흐를 수 있습니다. 결국 물 흐르듯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려면 대화 참여자들을 수평적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화 상대자와 나와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화 상대자를 반드시 나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기울기를 서로 살짝만 조절해도 대화가 쉽게 오갈 수 있게 말이죠. 만약 상대와 나를 동등한 위치에 두기 싫다면 어떨까요? 대화고자 하는 마음은 접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단, 외로워질 각오는 꼭 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저는 언어의 세계를 탐험하는 언어탐험가이며 우리 사회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언어를 품격의 차원에서 연구하는 품격언어연구자입니다.

고답이라는 단어를 듣고 여러분은 딱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실존하는 고답이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고답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답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보나 마나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유형과 이야기하면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자기 생각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내 말은 모두 그냥 튕겨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형을 반사형 고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하는 말과 의견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대화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꼰대나 답정너, 즉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라는 별명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반사형 고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 말이 투과해버리고 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도대체 내 말을 듣기는 했는지 의심이 갈 만큼 내 말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 내 앞에서 이해한 척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돌아서서는 완전히 엉뚱하게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일을 망쳐놓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과 이야기를 하면 내가 왜 말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이런 유형을 투과형 고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유형 모두 정말 고답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두 유형 중에 누가 더 나를 답답하게 하는지 우열을 가려보라고 한다면 정말 쉽게 고르지 못할 겁니다. 만약 고답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소통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즐거울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상대가 고답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답답하게 하는 상대가 반사형 고답이인지 투과형 고답이인지 말이죠. 만약 내가 그 앞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를 계속 외치고 있다면,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상대는 반사형 고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진땀을 흘리고 있다면 상대는 투과형 고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의 유형을 파악했다면 그 유형에 맞게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소통의 패턴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변화를 강요할 수는 없죠. 또 상대가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상대에게 맞는 소통의 방법을 바꿔보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반사형 고답이의 경우입니다. 반사형 고답이는 대체로 경험이 많은 상급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 다 튕겨냅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드시 상대에게 이해시켜야 하거나 상대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의 국면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대화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속만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반사형이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대신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반응할 때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비웃거나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오히려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되고 대화는 더 꽉 막혀버립니다. 서로의 말을 튕겨내던 불통의 상황에서 한 명이 상대의 말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 대화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사형 고답이도 당신의 태도 변화에 어? 하면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잘 이해한 것이 맞는지 되물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투과형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사형 고답이가 상사인 경우가 많다면 투과형 고답이는 하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시키려고 반복해서 설명도 하고 심지어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해했다고 대답만 꼬박꼬박 하는 상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해시키고 말 거야 라는 무모한 도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 먼저 상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 말을 이해시켜도 그만이고 이해시키지 않아도 그만인 상황인지 말입니다. 간혹 연차 높은 부장님들이 신입사원들에게 3년차 대리급이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하고는 신입사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상대를 파악하지 못한 상급자의 문제입니다. 굳이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말이라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내용을 꼭 이해시켜야만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대응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에게 같은 말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말로 설명해서 상대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상대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는 내가 설명하는 방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왜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설명의 방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내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해보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한 말을 잘 이해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만약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고 다시 이해한 내용을 말하게 해서 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고답이 대처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그 해답은 고답이인 상대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고답이를 대하는 내가 어떻게 그 국면을 전환할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답이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답이는 존재하는데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의 고답이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절대로 누군가에게 답답함을 유발하는 존재일 리가 없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엉뚱하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터라 내가 하는 말은 내게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잘 이해가 될 테니 자신이 상대방에게 고답이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고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실존하는 반사형 고답이도 투과형 고답이도 자신이 나에게 고답이로 존재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고답이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답답해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내가 혹시 상대에게 고답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어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내게 특정 유형의 고다비로 보인다면 혹시 내가 그에게 반대 유형의 고다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반사형이라면 내가 혹시 투과형은 아닐까? 또 상대가 투과형이라면 내가 혹시 반사형은 아닐까? 뒤돌아 살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고다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다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혹시 내가 상대에게 고다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나의 대응을 바꿔보는 방법으로 대화의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고다비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다비 탈출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주변의 고다비들은 분명히 점점 줄어들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혹시 내가 고다비는 아닐까 뒤돌아 살피자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개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최종 파이널 개념 정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정리할 내용은 신생아기부터 영아기와 유아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아기는 원래 영아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기인데요. 이 영아기 중에서도 첫 한 달 동안은 워낙에 변화가 많다 보니까 떼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아기와 함께 신생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까요?

할지 신생아기의 개념들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생아기와 관련된 내용은 수능 특강 5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생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항을 구성을 할때 이렇게 신생아가 가지고 있는 발달 특성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신생아의 발달 특성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점들은 신장 50cm, 체중 약 3kg 정도 내외, 그리고 신생아의 피부가 붉고 쭈글쭈글한 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생리적 체중 감소 현상과 신생아 황달이 나타나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는 전체 신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4등신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몸에서 가장 커서 가슴보다도 머리 둘레가 크고, 이큰 머리가 한꺼번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뼈가 6개보다 더 많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지만, 큰 뼈들은 어쨌든 6개가 쪼개져 있는 상태여서 이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완전히 맞물려지지 않은 사이사이에 이렇게 숯구멍이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생리적인 기능과 관련해서 호흡, 맥박, 체온의 경우에 일반적인 성인보다 빠르고 높은 이런 경향 나타내고 있어요. 화살표 다 위로 가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신생아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면 시간이 상당히 긴 건데요. 전체 수면 중 REM 수면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수면을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수면을 취하잖아요. 18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요. 그중에 50% 정도는 깨어 있는 것에 가까운 수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이 신생아의 발달에 있어서의 큰 특징으로서 제시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신생아기를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생아와 관련해서 또 자주 나오는 개념은 반사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반사운동과 관련해서 7가지의 반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 반사운동은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생존 반사는 신생아의 생존에 필요한 반사로 근원 반사와 빨기 반사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 원시 반사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의 생존과는 관계가 없는 반사인데요. 이 아이가 발달이 정상적인지 여부, 신경계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는 반사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떤 반사가 있는지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들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반사 꽤 어려워하는 여러분 개념이더라고요. 아마도 7개나 되고, 그리고 이 반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어렵다, 뭐 이렇게 외울 것이 많다라고 여러분 피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지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생존 반사와 관련해서는 근원 반사와 빨기 반사가 있어요. 이 아이가 먹고 생존을,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젖을 찾을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근원 반사, 젖을 찾을 수 있는 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젖을 찾은 다음에는 무조건 빨수 있어야지 됩니다. 무조건 빤다, 빨기 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원시 반사들은, 이 원시 반사들은 예전에는 아마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왜이 원시 반사들이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 원시 반사들은 신경계의 이상 유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악 반사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건드리면 꽉 잡는 반사이고요. 모로 반사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가 나면 몸을 활짝 폈다가 오므리는 반사입니다. 자, 이 모로 반사는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반사들 중에서도 출제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반사입니다. 자, 바빈스키 반사도 출제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자,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간지럽히면 쫙 폈다가 오므리는 반사입니다. 자, 걷기 반사는 이렇게

아이를 걷는 것처럼 해주면 걷는 모양을 하는 거고요. 수영 반사는 물속에 아기를 수평으로 넣으면 수영을 하는 이런 반사입니다. 자, 모로 반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사라지고, 그다음에 바빈스키 반사 같은 경우에는 9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사라지는 가장 늦게 사라지는 반사라는 점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른 나머지 반사들은 약 3개월경이면 대체적으로 다 사라진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 기능들은 다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시각만 가장 덜 발달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수면과 관련된 그래프인데, 신생아기에는 이렇게 렘 수면의 비율이 50%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실전 문제, 신생아기와 관련된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반사운동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여러분, 반사에 대해서 연습해 보시라고 골라봤습니다. 자,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팔다리를 껴안듯이 움츠린다. 가 반사, 뭐죠? 오로 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나는 뭘까요? 나는 발바닥을 간지럽히면 발가락을 부채처럼 폈다가 오므린다.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시면, 자, 가는 가장 나중에 사라지는 반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나중에 사라지는 것은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오로 반사 아니죠. 자, 나는 자발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걷기 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나 바빈스키 반사는 척추 하부 조직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사입니다. 자, 가는 모로 반사, 나는 바빈스키 반사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글리을로 묶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함께 볼까요? 4번은 선생님이 선정한 이유는 신생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생아의 발달 특징을 구성으로 발달 특징들을 이렇게 제시문으로 구성하고, 그래서 이 시기를 알아내는, 그리고 이 시기와 관련된 답을 고르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라서 4번을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교사와 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신장 50cm, 평균 체중 3.3kg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우리 신생아기라고 하는 걸 앞에 갓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힌트는 잘 주어지지는 않겠죠. 그죠? 뭐이 시기는 신장은 50cm, 체중 평균은 3.3kg, 피부는 쭈글쭈글하다, 태지와 솜털이 있다, 이런 말들로 신생아를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이 문항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다른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체온, 얼음보다 여러분 어떻다 그랬죠? 높아요. 자, 호흡, 얼음보다 빨라요. 맞습니다. 머리둘레가 가슴둘레보다 큽니다. 일시적으로 황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리을로 묶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아기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는 수능 특강 6강에서부터 7강에 걸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부터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6강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영아의 신체 발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영아기는 신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렇죠? 자, 이 시기는 제1성장 급등기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1성장 급등기 어떤 특징이에요? 제일 빠르게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리고 일생 중에서 첫 번째로 성장 급등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나요?

하면 신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5배 자라나고요. 체중 같은 경우에는 약 3배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빨리 자라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시기는 이제 전니가 나오는 이런 신체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운동 기능의 발달도 이 시기에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운동 기능의 발달이 보여요. 처음에 누워 있던 아이가 머리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리 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니까 먼저 머리를 들고 그다음에 허리에 힘이 생기면서 뒤집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고 서고 걷고 달리는 이러한 운동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머리에서부터 다리 쪽으로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던 아이가 걷고 달리기까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점. 자, 소근육 운동에 있어서는 어떤 운동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손을 이렇게 솜주먹처럼 둥글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주먹을 쥐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4에서 7개월이 되면 손가락, 손바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뭉뚝하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냥 손바닥 전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7, 9개월이 되면 이제 서툴지만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12에서 16개월이 되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요런 식으로 좀 섬세하게 나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서로 상호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양말, 모자 같은 부분의 끝을 잡을 수 있게 되면서 벗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8에서 24개월 되면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숟가락 사용도 가능하고요. 스스로 옷을 벗을 수도 있는 이런 발달을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각, 인지 발달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각, 인지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영아기에 시각 항상성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깊이 지각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감각과 감각 간에 서로 연합해서 지각할 수 있는 감각 간 지각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지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함께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와 관련된 그림이죠? 이 아이가 형태를 지각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람 얼굴의 모양을 한 그림을 그래도 제일 많이 보더라. 아,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되어 있다고 아무거나 보는 거 아니고 사람의 얼굴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고 있구나. 형태를 지각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이런 실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색지각 볼까요? 자, 색지각은 처음에는 검은색, 흰색처럼 완전 반전이 큰 색깔만 지각을 하게 되고요. 조금 지나면 원색에 가까운 삼원색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기본 색상들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색지각을 보이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깊이 지각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죠? 이와 같이 유리판을 탁자 위에 깔아서 갑자기 깊어 보이게 만든 이런 실험 장치를 우리가 시각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각 절벽으로 알아보고자 한 거는 뭐다? 아이가 깊이를 지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아이는 약6 내지 7개월 경이면 깊이를 지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 항상성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 확인하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자, 크기 항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 항상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크기 항상성, 형태 항상성을 이제 시각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크기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같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가까우면 내 눈에 크게 보이고 당연히 거리가 멀면 내 눈에 작게 보이겠죠.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작게 보인다 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이렇게 작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기와 이 크기를 같은 크기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크기 항상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 항상성은 뭘까요? 이게 문이잖아요. 근데 문이 조금 열려 있거나 아예 열려 있어도 이 문의 모습을 원래 문의 모습으로 내 머릿속에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형태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 항상성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문항들 우리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6강의 문항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지수와 민지가 공통적으로 속한 시기에 신체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수 어느 시기일까요? 지수는 전이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이가 난다. 약 6 내지 8개월 경이거든요. 전이가 나는 거 영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민지는 어떨까요? 기어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붙잡고 서기 시작했어요. 자, 기어다니고 가구를 붙잡고 서고 한 살이 아직 되지 않은 이런 영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민지가 공통적으로 속한 시기는 영아기입니다. 자, 이런 영아기의 신체 발달 특성을 바탕으로 영아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항이었죠. 그죠? 그럼 영아기의 다른 신체 발달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골라볼까요? 신체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다? 여전히 자, 4등신 4분의 1이다. 뭐 끝날 무렵이 되면 2살 정도가 되면 5등신 정도까지 신체 비율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이제 영아기에 뭐 신체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4등신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6분의 1이다. 아닙니다. 신장이 75cm로 출생 시에 약 1.5배가 된다. 자, 이건 한 살 무렵의 변화입니다. 만 한 살 정도가 되면 출생 시에 약 50cm였던 것이 1.5배인 75cm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 시기는 우리 제1 성장 급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신체가 급속히 성장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성장통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성장통을 경험하는 것은 아동기입니다. 자, 두개골에서는 6개의 숯구멍이 있고요. 무기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뼈가 완전히 이렇게 맞닿지 않아서 그 사이사이에 생기는 숯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함께 볼까요? 자, 5번은 다음 사례에 가, 나에 나타난 영아의 발달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자, 가와 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 먼저 보시면 영아는 가까이 있는 물병이 멀리서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병이 사람보다 작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사람이 물병보다 작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더 크고 물병은 더 작죠. 거리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이 사물의 실제 크기를 알게 되는 거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 가에 나타난 영아의 지각적인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크기 항상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나 보겠습니다. 자, 나는 영아는 사물의 모양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인식한다. 자, 나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죠? 형태의 항상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크기에 대한 항상성, 형태에 대한 항상성,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시각 항상성이라고 하더라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와 관련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의 영화는 크기 향상성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나의 영화는 형태 향상성이 발달한 것을 볼수 있네요. 자, 나의 영화는 기 피지가 능력?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가와 나의 영화는 시각 향상성이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로봇기인 4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영아기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기에 있어서의 인지 발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영아기의 인지 발달, 이 시기는 피아제에 의하면 감각 운동기라고 불립니다. 자, 감각 운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아가 감각 기관과 운동 기능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감각 기관과 몸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각 운동기입니다. 자, 이런 감각 운동기의 감각 운동 발달 단계는 6단계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감각 운동 발달 단계의 6단계와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는 단계가 완전히 일치하고 함께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상 영속성은 뭔가요, 여러분? 대상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내 눈앞에서만 사라진 거지 세상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 이거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영화는 대상 영속성이 없다가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대상 영속성이 완전히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대상 영속성의 발달 단계 6단계와 감각 운동 발달 단계 6단계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상 영속성의 발달 단계에서 3단계부터 이제 대상 영속성 발달이 일부 의미 있는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감각 운동 발달 단계에서는 1차 순환 반응에서는 자기 신체에 관한 흥미 있는 것을 반복하는 특성, 그다음에 2차 순환 반응에서는 외부에 흥미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특성, 그다음에 2차 순환 반응의 협응에서는 협응이 나타난다는 특성 보이고요. 3차 순환 반응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정신적 표상에서는 표상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언어와 관련해서 이 시기에는 언어를 막 잘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의미가 없던 말이 의미 있는 말로 전환이 되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울음으로 의사를 나타내지만 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단어를 연결해서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이런 점을 여러분 살펴보셔야지 되겠죠. 두 단어를 연결할 때는 전보식으로 연결하더라. 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의 제인 실험, 이와 같은 침대에 눕혀놓고 발에 묶어놓고 이 아이가 이 상황을 기억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 제인 실험이라고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아이의 코에 립스틱을 바르고 이 아이가 자신의 코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울 자아 실험, 영아의 자아 인식과 관련된 실험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애착과 관련된 내용도 영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착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는데요. 자, 애착과 관련해서 애착 반응, 낙과링과 분리불안 증상을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고요. 에인스워드가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의 애착 유형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지 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불안정 애착에 회피 애착과 저항 애착, 혼돈 애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자, 안전회착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이용하는 특성 있고요. 그리고 온순하고 협동적이고 비교적 화를 내지 않고 잘 달래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피회착, 저항회착, 혼돈회착 모두 안전기지 이용하지 못하고요. 어머니 안전기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회피회착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엄마가 오거나 가거나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저항회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히 분리불안이 심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도 저항하고 왔을 때도 반기지만 마음속으로는 반기지만 마구 화를 내는 그런 특성 보입니다. 자, 혼돈회착은 가장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요. 회피와 저항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엄마가 오면 막 다가가서 안겼다가 또 화를 냈다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순된 반응을 보인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인스워드는 이처럼 8단계에 거친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이 낯선 상황에서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영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 앞서 이야기했던 네 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상황을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구성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애착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들과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 여러분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착 발달 과정에 대한 볼비의 단계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크게 여태까지는 다뤄지지 않았으나 볼비의 내용들이 요즘에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끝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7강의 문항들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관찰 일지에서 아동 AB의 행동을 피아제의 감각 운동 지능의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A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인형을 떨어뜨리자 선생님이 인형을 주워주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그 인형을 떨어뜨립니다. 인형 떨어뜨리면 선생님이 주워준 거 재밌네. 그래서 계속 인형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외부에 흥미있는, 재미있는 그런 주제, 이 행동을 찾아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2차 순환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 B 보겠습니다. 자, 소리 나는 오리 고무 인형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인형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손으로 눌러 보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시기는 3차 순환 반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 A는 2차 순환 반응기에 해당합니다. 아동 A는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흥미로운 행동 하지 않죠? 외부에 관련된 흥미로운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동 B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동 A와 B는 정신적 표상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티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실험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아동 A와 아동 B의 애착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에인스워드의 이론에 근거할 거예요. 자, 실험 과정은 다음 상황입니다. 아동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자, 상황 1. 낯선 방에 아동과 엄마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2. 엄마 나갔습니다. 아동 혼자 남겨놨어요. 다음 상황 3. 엄마가 들어옵니다. 결합한 상황입니다. 자, 엄마랑 낯선 곳에 갔을 때 아동 A와 아동 B 보면 낯선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아동 B는 이상하게 엄마를 의식하지도 않네요. 그리고서 장난감 그냥 만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상황 2. 엄마 떠났어요. 엄마 떠나니까 자, 아동 A 불안 반응을
보이기는 해요. 자, 상황 3. 하지만 엄마가 돌아오니까 위로받고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상황 1에서 아동 A는 엄마를 안전기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엄마와의 애착 반응이 애착 반응으로 떠났을 때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 돌아오니까 잘 달래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동 A는 안정의 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동 B 보겠습니다.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 장난감을 만지고 엄마가 떠날 때에도 아무 반응이 없고 엄마가 돌아와도 반기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가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아이는 지금 회피의 착이 형성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동 A는 엄마를 안전기지로 활용합니다. 아동 B는 낯선 상황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유형은 아닙니다. 이건 혼돈의 착 유형이죠. 아동 A는 회피의 착, 아동 B는 저항의 착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아기로 이제 넘어가서 유아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유아기의 신체 운동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아기의 신체 운동 발달과 관련해서는 이제 서서 돌아다니고 달리게 될 수 있는 아이는 이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여러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한 발로 깡충깡충 뛸 수도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도 타게 될 거고요. 사다리나 정글짐, 미끄럼틀 등도 타고 오르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5살 내지 6살 정도가 되면 이제 두발 달린 보조바퀴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두발 자전거를 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줄넘기, 멀리뛰기 등등 다양한 거 할 수가 있죠. 자, 소근육의 발달에서는 큰 단추는 끼고 뺄 수가 있고요. 가위를 사용한 종이 자르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따라서 가위질 하는 것도 잘 할 수 있고요. 신발끈도 묶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글씨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자재로 손가락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와 유아기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아기의 언어 및 인지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기는 피아제에 의하면 전조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조작기라고 하는 시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시기에는 표상을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표상이 발달하기는 했으나 자, 이 시기에는 비논리적인 추론을 한다. 논리적인 사고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특징적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고들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해보면 상징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무랄론적 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공론적 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직관적 사고 이 인과관계를 잘못 맺는 편안적 추론 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사고 특성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언어 발달에 있어서 어휘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언어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귀엽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언어적인 다양한 실수 특성들 나타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과잉 일반화, 부정문, 확인 의문문, 확인 부가 의문문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유아기 어휘 사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또한 이 시기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도 혼잣말을 독백을 많이 하는 그리고 같이 모여 있어도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집단적인 독백을 나누는 이런 자기중심적 언어 사용의 특성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세산 모형의 실험은
자기중심성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죠. 그래서 이 세산 모양의 실험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세산 모양의 실험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다?

일이 많아졌대요. 지영이가 낮에 외출 나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지영이 모자가 날아갔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자가 도망갔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니까 자동차 아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둘에 나타난 특성은 뭐죠? 물활론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나타내는 시기는 유아기입니다. 자, 유아기와 관련된 발달 특성을 골라볼게요. 조사나 관계사 등을 생략하고 중심이 되는 단어만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자, 요건 뭐죠, 여러분? 전보식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영악입니다. 언어 사용 규칙 한 가지를 알면 다른 것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 과잉 일반화이고요. 유학에 나타납니다. 어떤 범주에 속하는 한 단어를 그 범주 전체가 아닌 특정 대상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거, 과잉 축소 현상인데요. 영악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말하는 주제가 다르고 상대방을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반응 또한 반드시 요구하지도 않는 거, 집단적 독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아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로 웃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아기의 놀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아기의 사회정서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아야지 되는데요. 놀이에 앞서서 이 영아기에는 만족지연이 나타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만족지연이 나타나는 만큼 자기 통제도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에릭슨이 얘기하는 발달 과업은 주도성 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유아기에는 놀이가 학습과 뭐 구별되지 않고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배워 나가는데요. 이 놀이에 대해서 파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자주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이 놀이의 유형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방관자적 행동부터 요즘에는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방관자적 행동 뭘까요? 그냥 놀이에 참여하지도 않고요. 좀 멀찌감치해서 다른 유아가 노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거 방관자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혼자 놀이는 뭘까요? 가까이 있는 또래와 함께 있기만 해요.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만 하는 것이 혼자 놀이입니다. 장난감 종류도 다르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까워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놀이 같은 것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혼자 놀이에 비해서 이제 달라진 점은 뭐냐면 동일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라는 거예요. 함께 같은 공간 안에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동일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하지만 여전히 교류는 없는 경우 평행놀이라고 합니다. 자, 연합놀이는 그러면 이거보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자,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류가 생겼죠. 그죠? 서로 교류하면서 놉니다. 동일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거고요. 하지만 그냥 아직까지도 각자 자기의 뜻대로 놀이를 하는 거 연합놀이라고 합니다. 자, 협동놀이는 단일한 놀이 과제를 가지고 서로 역할 나누고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놀이의 특성들, 놀이의 제목과 유형 제목과 연결지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튼의 놀이와 더불어서 피아제도 놀이를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서 놀이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감각운동기의 순환반응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는 거 연습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조작기에 이런 대상을 상징으로
질서, 소꿉놀이, 병원놀이 같은 거 하는 것들, 상징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기가 되면 규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있는 게임 하는 것 아동기가 되면 가능해진다라고 본 거죠. 자, 성역할 발달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콜버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역할 발달 단계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성역할 발달 보면 2, 3세경에는 성 정체성이 발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거죠. 나 남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 5세경에는 성 안정성이 발달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 안정성은 남자아이가 내가 커서 나는 나중에 아빠가 될 거야. 아빠로 자라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 안정성을 획득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자아이는 뭐 나는 커서 엄마가 될 거야. 아니면 뭐 우리 담임 선생님 같은 여자 선생님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6, 7세경이 되면 성항상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성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달라진다고 해도 내가 타고난 성의 변화가 없다. 성은 변화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성항상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역할 발달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성역할 발달에 대한 내용이나 놀이에 대한 내용이나 그리고 이런 공격성에 대한 내용이 혼합되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께 잘 유아기의 특성으로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도구적 공격성과 적대적 공격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도구적 공격성 같은 경우에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걸 가지고 싶어서 획득하고 싶어서 그냥 밀치거나 공격성을 나타낸 거죠. 이 아이가 의도였고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다거나 어떤 공간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다거나 할 때 나타나는 거 도구적 공격성입니다. 자, 적대적 공격성은 그와 다르죠. 이 아이가 미워요. 쟤 미워서 혼내줬으면 좋겠어. 고통이나 해를 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을 적대적 공격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공격성의 의도에 따라서 두 개 구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우리 수능 실전 문제 두 개 정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번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해결해야 될까요? 놀이 유형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역할 발달 상황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수, 현우, 준영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 현우, 준영이의 대화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우리 병원 놀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우가 나는 환자일게. 난 뭐해? 준영이가 얘기했더니 준영이는 간호사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병원 놀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하기 위한 목표와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놀이를 우리는 협동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협동놀이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준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난 남자니까 의사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남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준영이는 지금 성 정체성을 획득을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간호사는 여자가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준영이는 지금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우가 하는 말을 봐볼까요? 아니야, 남자 간호사도 있고 여자 의사도 많아. 그럼 내가 간호사 할게 라고 현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우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없는 거 볼 수 있네요. 자, 지수가 준영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누나가 여기 코스염을 붙이면 의사가 돼도 되는 거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준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나는 남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나는 남자 어른이 될 거니까 남자 어른 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준영이가 누나의 외모가 바뀌면 남자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항상성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남자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성 안정성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네요. 자, 지수와 현우 어떻게 얘기해요? 코수염 붙였다고 남자가 되는 건 아닌데 현우도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수와 현우는 외모가 바뀌어도 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구나. 성 항상성을 획득했구나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놀이 유형 뭐였죠? 협동놀이입니다. 방관자적 놀이 아니고요. 혼자 놀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평행놀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협동놀이 아니고요. 공동 목표를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다른 아동이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놀이, 방관자적 놀이이고요. 장난감을 서로 가지고 놀지만 공유하는 목표 없는 놀이, 연합놀이입니다. 자, 2번 볼까요? 위 대화에 나타난 아동들의 행동을 콜버그의 성역할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 거기에서 골라보면, 자, 지수는 지금 성항상성을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항상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성정체성과 성안정성도 모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준영이는 성역할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거볼수 있었죠? 자, 준영이는 현호보다 성역할 발달 단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유아기의 뭐 개념들 함께 정리해 봤고요. 이런 중요 개념들에 관련된 문제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걸 잘해야지 원소의 주기적 성질까지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S오비탈 수와 P오비탈 수 이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두 개 들어있는 경우에 꼭 조심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뺀까 그리고 자기양자수를 가지고 똑같은 P오비탈이지만 사실 여기엔 전자가 있기도 없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요 조금 다소 더 어려운 이 S오비탈에 들어있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이 분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분수 표현들을 상대값으로 나타냈을 때 이 실제값을 찾는 연습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거를 잘해야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도 잘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온 표현은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여기에선 오비탈수, 끝에 무엇으로 끝나는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긴 전자수, 여긴 오비탈수예요. 그래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암묵적으로 S오비탈을 다 채웠기 때문에 P오비탈로 갈 수 있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s, 2s 다 채워야지 2p 갈 수 있고요. 3p 가기 위해서는 3s까지 채워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힌트 얻어주시면 되고요. 전자가 한 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홀전자수에 대한 거고요. 얘네가 지금 0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1과 2와 3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수다라고 하는 건 짝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것까지 잘 활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개 들어있는, 2개 들어있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2, 3주기다라고 했을 때 13회에서 16조까지, 그럼 13, 14, 15, 16이거든요. 그럼 총 8가지의 원소를 나열해서 이거 이 비에 맞는 애를 찾는 게더 빠를 것인지, 아니면 이 홀전자 수가 1, 2, 3 중에 하나일 텐데, 다시 말하면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도 있고, 1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쉽게 말했을 때이 6으로 나눠준다면 전자 2개 들어있는 이 오비탈 수와 1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B에 대한 실제 값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가능한 후보군을 찾아낸 게 나을지 이제 결정하면서 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3주기에서 13에서 16쪽이고요. 1개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홀전자 수가 1, 2, 3.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2와 3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요. 얘네가 2분의 몇, 3분의 몇. 근데 여기서 몇몇 나왔을 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 6배를 해줬을 거예요. 6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몇, 2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얘네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6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얘 6으로 나눠주고, 6으로 나눠주고, 6으로 나눠주고, 6으로 나눠주고. 홀전자 수가 모두 같아서 12 대 9대 4대 18이 나온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한번 6으로 6으로 6으로 나눠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나눠줬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2, 그리고 여기에서 2분의 3, 그리고 여기에서 3분의 2, 여기에서 그리고 3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가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떠올려 봤더니 1분의 2가 가능하겠죠. 그럼 1분의 2면은 전자가 한개 들어있어 홀전자 수 하나에다가 그럼 전자가 2개 들어있어 1s, 2s, 그럼 2p에서 하나 있는 애구나 라고 떠올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2분의 4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고려를 하지 말고 일단 써놓고 나중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요. WZ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맞춰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2분의 3이에요. 그럼 일단 전자가 2개 들어있어야 되니까 1s, 2s, 2p에서 짝을 이룬 게 있어야 돼. 2p4. 그럼 얘가 2p4라면 여기서 홀전자 수 2개 딱 맞아떨어진다. 얘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가봐요. 이번에는요, 여기에서 1s, 2s 다 채웠고, 그리고 홀전자 수 3개이니까 2p3 갑니다. 그럼 얘도 이대로 가도 될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얘는요, 1s, 2s 다 채웠고, 그리고 나서 여기 2p에서 짝을 이룬 애 있는데, 그때 홀전자 수가 1인 경우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지금 불가능해. 왜냐면, 만약에 3개가 지금 짝을 이루었으면, EP4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거 뭐가 있을까라고 떠올렸을 때, 아, 그럼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요, 2배 해줘서 6 만들어주고, 얘를 2 만들어줘요. 그럼 얘가 지금 3P로 갔을 때, 얘가 홀전자 수 2개 있는 경우에 3P2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3p2가 되었을 때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w와 z가 같아야 되는데 3p2다라고 하는 건 1s, 2s, 3s까지 채운 거죠. 그럼 얘가 2주기가 아니라 3주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적어도 얘는 6이 돼줘야 돼. 3s까지는 채워줘야 돼.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얘가 3배가 되어줬네. 밑에도 3배 되어줬네. 그럼 얘가 3p3가 되겠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W3p3. 그래서 XYZ 이렇게 찾아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분수 표현이 나왔을 때요. 실제 값으로 바꿔주고, 가능한 후보군이 많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우리한테 하나 힌트를 줘서요. 둘 중에 하나로 딱 좁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때 좁혀주면서 찾아주면 되니까요. 아, 1분의 1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포류. 그리고 나서 얘를 찾고 찾아주면 된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적용하는 거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26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표현은요.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원자과 전자 수도 아니고요. 이게 들어가 있는 오비탈 수. 그리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짝을 이른 애 가지고 이야기해 봐야겠다. 자, 발문 읽어 보도록 할게요. 2, 3주기.

2, 14에서 16쪽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2, 3 주기. 14에서 16쪽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14, 16쪽에서 버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소거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바닥 상태 주어진 애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14에서 16쪽이다라고 하는 거 원자과 전자가 들은 오비탈 수가 2주기든 3주기든 간에요. 무조건 2p, 3p에서 우리가 2s, 3s를 지나가야지 2p, 3p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까지 고려했을 때이 14족이다라고 하는 거는 s 오비탈 하나에 p 오비탈 두 개, 세 개가 나올 수 있고요. 15와 16족이다라고 하는 건 s 오비탈 하나에 그리고 p 오비탈 세 개에서 네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자는요, 3과 4로만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3과 4 그대로 그럼 얘네 성립하네. 자, 근데 얘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얘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 건데,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무조건 14족이에요. 얘는 이제 14족 이내로 좁혀졌어요. 다만 2족이야 3족이 중 하나다라는 건데, 2족이다라고 했으면은 전제가 두개 들어있어. 1s, 2s 두 개에다가 얘네가 지금 세개 있는 원자과 전자 들은 오비탈 수 3이네라는 거고요. 만약에 3족이다라고 하는 건 얘네가 6개, 3s까지 해서 모두 이제 다 채워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3p 가서 두 개를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6분의 3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2분의 3으로 가볼게요. 그럼 2분의 3이야? 얘가 지금 원래 분모에 2가 있었던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14족에서 내가 2분의 3이다라고 한건 누구를 지금 생각하고 한 거냐? 2p 푼 거죠. 그럼 얘가 가능한 애 누가 있을까? 1s, 2s 채웠죠? 그럼 이제 전자 두개 들어있는 거.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거는 일단 2s에서 하나, 2p에서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지 4개가 되겠다. 자, 그런데 짝을 이루면 안 돼요. 그래서 얘 누구예요? 2p3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3 또는 4가 돼야 돼. 그러면 만약 얘가 3이라면 3배 해주면 여기도 3배, 6이 되겠죠.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두개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3s까지 모두 채웠고 나머지에서의 원자과 전자가 지금 3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3p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처럼 이 분자가 4가 되는 순간 4배 있죠? 여기 8이 돼주면 짝을 이룬 애가 생겨버려요. 두 개나 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16족 이내여야 되니까 성립할 수가 없어서 삭제. 그래서 3p2, 2p2, 2p3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갑니다. 2주기 원소는요, y랑 z 두 가지고요. 니은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 y가 모두 두 가지라서 같습니다. 비극 갑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x랑 z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x에선 3p2까지 갔으니까 오비탈 수는 1s, 2s, 3s 3개 있고요. z에서는 1s, 2s 2개 있고요. p 오비탈은요, 지금 2p 다 채웠고, 3p에서 2개니까 5개. 여기 2p3는요, 바로 여기선 3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10대 9니까요, x가 더 크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에 비해서, 이 오비탈 수, 원자과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수, 3과 4밖에 안 돼?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찾아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모든 애들이 13, 15, 16, 2, 3가지, 그 2주기, 3주기에서 총 6가지를 쓰는 것보다요, 얘네들의 비율에 해당한 애들을 찾아주는 게 조금 더 빠른 경우가 있고요. 역으로 여기 후보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억에서 주어진 상태 값을 실제 값으로 바꾸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오늘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갈 거기 때문에요, 차이라고 하면은 굳이 어떤 원소인지는 찾지 않아요. 얘네들이 이 오비탈만 가지고, 전자 배치만 가지고, 주어진 보기를 소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원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에만 제가 표기한 거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분의 홀전자 수입니다.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다? 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주기를 알 수도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 3주기고요. 13에서 15조 바닥 상태다라고 주어졌습니다. 2, 3주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건 13에서 15족이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일단 힌트. WX는 3주기 원소이고요. 그럼 원자가 전자수가 주어졌는데 주기가 WX는 3주기고요. 얘네 둘이 지금 같으니까 주기가 다르겠네. Y는 2주기, 그리고 X랑 Y 원자가 전자수 같다.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요. W에선 3주기였거든요. 그리고 Y는 2주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측하건데 혹시 얘네가 1s, 2s, 3s까지 다 채워서 6개라면 y라는 건 1s, 2s 다 채워서 4개라면 이라고 할게요. 왜 제가 5개나 뭐 3이나 이런 숫자를 안간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얘네가 같은 비율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5의 배수가 가면은 이홀 전자수를 가지고서는 얘네 둘을 가지고 같은 비율 만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6과 4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 6과 4에서 여기 3 곱하기 2, 2 곱하기 2죠. 3을 없애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홀 전자수 3, 여기서 2를 없애주면 얘네가 2분의 1로요. 같은 숫자를 만들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누가 가능할까 이거를 생각하실 때, 아, 얘네가 일단 속어가 돼줘야 되고, 그리고 우린 13에서 15족 사이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홀 전자수 가능한 애들이 사실은 1, 2, 3, 이런 게 보이죠? 홀 전자수가 1, 2, 3 안에서 가능해져야 되고, 얘네가 이제 S 오비탈이 들어있는 거니까 무조건 지금, 아, 1s, 2s 다 채우고 가서 넘어갔구나라는 게 보이는 것까지도 훌륭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6과 4가 바로 보여야 된다. 아, 5에 비해서 당연히 안 되고 13조까지는 가야 되니까 1s, 2s, 3s 채운 거, 2s까지 채운 거. 그래서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s 오비탈의 전자수가 6개일 때홀 전자수가 3이다라고 했으니까요. 3p3다라는 거 결정, y다라고 하는 거 1s, 2s에서 2p2다라고 하는 거 결정. 자, 그런데 y랑 x는 지금 주기만 달라서요. 얘가 3p2다라고 하는 거 결정. 그럼 z라고 하는 건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홀 전자수가 3보단 커질 수가 없습니다. 2보다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일 때 얘보다 홀 전자수 큰 3이 된다면 z라는 건 누가 될수 있다? ep3가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계속 기억합니다. W다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우리 W 여기 찾아냈죠? 3p3네요. 그래서 얘는 규소가 아니다라는 거 보이고요. 니은 갑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입니다. X랑 Y를 비교할 건데요. X라는 거 3p2고요. 그리고 Y다라고 하는 거 2p2이기 때문에 당연히 3p2가 더클 거고요. D급 갑니다.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z다라고 하는 건 ep3고요. y다라는 건 ep2니까요. 얘가 3개, 2개로 z가 더 크다. 답은 니은과 D급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3에서 15족이다라는 거 활용해서 6과 4로 가니까 빠르게 2분의 1이라는 공통된 숫자를 만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접근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이제 가보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 다소 복잡합니다. 기억이라는 거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 원자가 전자수에서 기억을 빼줘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해서요. 발문 잘 읽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8족을 제외한 2주기. 2주기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줄 겁니다. 2주기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기억은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게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예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가장 큰 애들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요.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2s와 2p에서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값이 2p가 더 커요. 그러면 2p의 전자가 두개 있어. 그럼 우리는 그냥 이 안의 전자수는 두 개야. es는 고려하지 않아. es도 고려하지 않아. 가장 큰 애.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a와 그리고 a-1, b. 그럼 얘네 둘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는 게더 빠르겠죠? 그럼 얘가 지금 1 차이 나네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건 y보다 x가 원자 번호 1만큼 더큰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가봤더니 여기서 홀 전자수가요. x가 y보다 더 크대요. 어? 그러면 이거 가능하겠는데요? 얘네가 ep3고 얘가 지금 ep2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p오비탈에 얘가 3개, 얘가 그럼 2개, 그리고 더홀 전자수 3개, 2개 큰게 맞고, 그럼 이홀 전자수는 하나가 돼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원자가 전자수가 얘가 그럼 ep3니까 5에서

3만큼 빼주면 얘가 2. 여기서 EP2니까 원자 가전자수 4죠? 여기서 2를 빼줬네? 얘가 바로 2.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니까 얘가 지금 2가 나와줘야 돼요. 홀전자수는 얘가 지금 1이 돼줘야 돼. 그럼 EP1이 가능할 수도 있고, ES1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럼 누가 될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EP1이다라고 했을 땐 여기 값이 1이 되고요. 근데 원자가 전자수가 몇이 돼요? 얘가 바로 3. 그럼 3에서 얘가 지금 1을 빼줬네? 그럼 2가 돼서 딱 성립?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하나 부족한 게 맞아. 그럼 딱 성립된다. 그래서 우리가 EP1입니다. 라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1. 기억갑니다. X는 탄소다라고 했는데 EP3니까 탄소 아니고 질소고요. 니은. A는 3, B는 1, 그래서 더한 거 4.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Y랑 Z에서 S 오비탈에 들은 거 1에서 2에서 같기 때문에 P 오비탈만 비교하면 2대 1이니까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답은 디귿만 맞으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요, 제가 지금 수월하게 푼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접근한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힌트로 얻은 거는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는데 전자수 하나가 차이 난다면 원자 번호 하나 차이 나겠지? 홀 전자수가 X가 더 크겠네? 하나 정도 차이 나겠지? 라고 해서 예측해서 일부러 연속적인 숫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순이 일어난다면 다시 찾아봐야겠지만 딱 맞아떨어져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그 관계를 활용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X라는 원소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잘 묻지 않죠. 보통 많이 물어보는 건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는 어떤 원소인가, 그 원소를 찾았다면 그 사이 관계에서 주기적 성질도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빠르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유효핵전하다라고 하는 건이 전제 작용인 식질적 핵전하. 그래서 이 핵전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주기적 성질, 바로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어떤 경향이 있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한다?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커진다. 그럼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서 원자 번호 커지니까요. 아, 탄소보다 질소가, 질소보다 산소가, 산소보다 플론이 커지겠다. 근데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리튬보다 나트륨으로 갈수록, 원자가 전자가 느낀 유효핵전하는 커지겠죠? 커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유효핵전하 이해했죠? 이걸 가지고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를 해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원자 반지름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 영향을 주는 요인이 유효핵전하뿐만 아니라 바로 전자 껍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리튬과 나트륨 2주기와 3주기에 대한 차이 때문에 나트륨 전자 껍질 수더 크죠? 원자 반지름 나트륨 더 크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죠? 왜 유효핵전하는 나트륨 더 크니까? 근데 만약 유효핵전하를 비교한다. 같은 중에서 봤을 때 베릴륨 더 크죠? 그러면 이만큼 크다는 거더 잡아당기니까 원자 반지름 작아져서 리튬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이온 반지름에서 많이 묻는 건 금속과 비금속을 비교하기입니다. 그래서 금속에서는 양이온이 되었을 땐 전자 껍질수 감소하네. 원자와 이온 중에서 원자가 더 크고요. 비금속에서 음이온 되면은 전자수 증가해서 전자세 반발력 증가하네. 원자보다 음이온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오는 게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1보다 크니 작니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꼭 그거 주의하시고 또 하나 등전자 이온. 전자 배치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비교하는 경우 많았죠. 원자 번호 커질수록 더 작아진다. 네온의 전자 배치 꼭 기억해둬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온화 에너지에선 주의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외적인 구간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핵전하가 증가하니까 대체로 증가하지만 예외적인 게 있었다.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이 있었다. 요거 꼭 주의하시고요.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수 증가하네,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튬과 나트륨 비교했을 때요, 리튬이 나트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요, 우리가 1몰에서 전자 1몰씩 딱 떼어냈을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당연히 떼어내면 떼어내면

할수록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냐면 첫 번째, 원자가 전자수 찾아내야 돼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크대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원소들은 작은데 특정 원소가 엄청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얘가 1조,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구나라는 거 찾아낼 수 있고요. 만약에 제2 이온화 에너지가요, 리튬과 나트륨, 얘네들 중에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누가 더 크다? 리튬이요. 근데 이걸 XY로 가렸을 때 얘네가 같은 족인데 지금 X라는 애가 제2 이온화 에너지 더 크대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다? 얘가 2주기다, 얘가 3주기다. 주기를 구분하는 힌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대체적으로 증가지만 아닌 애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 애들을 이제 여기서 물어볼 겁니다. 산소와 플로린은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당연히 플로린 더 크고요.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하나 시대엔 배치기 때문에 산소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얘네들 나눠준 값 누가 더 커? 큰 애에서 작은 애 나눠줬네? 얘가 더클 거야. 이런 것들 우리가 비교해줘야 된다.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 나오면 묻는 것들이 세 가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내서 이걸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적용할 문제는요, 26학년도에 출제된 문항이고요. 우리한테 아까 얘기했던 거,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크다? 그럼 원자가 전자수가 1족인 애가 들어간 거 아니니? 라는 질문이지만, 아니니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하면서 속어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갑니다, 바로. 자, 우리한테 두 가지 그래프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해석해 볼게요. 다음 원자에서 이에 대한 자료인데요. 질소,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과 마그네슘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이 비율이 나왔다. 1보다 크고 작다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얘가 비금속, 여기에서 얘는 금속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느낌 왔잖아요. 제2 이온화 에너지. 아, 얘가 비가 가장 크구나. 그럼 얘가 나트륨. 그럼 여기에서 C가 무조건 금속인 누구 남은 거? 마그네슘.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그네슘보다 이 질소, 산소, 플로린이 작은가? 아니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기서 준 힌트는, 아, B가 나트륨이 아니야. 그럼 나트륨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 뭔데요? 바로 그럼 B가 나트륨이 아니야? 얘네들이 뭐다? 비금속이야.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얘가 비금속이야. 그럼 B랑 C랑 지금 비금속이기 때문에 B랑 C, E, 얘네들에 대해서 너네가 나열할 수 있어야 돼. 이까지 너네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 A라는 애가 이제 무엇이다? 금속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일로 넘어가 볼게요. 금속이 지금 1보다 크다라는 거에 해당했기 때문에 얘는 이온 반지름은 작아요, 금속이라는 거. 하지만 원자 반지름은 크죠? 그러면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 R로 표현합니다. 이 비율이 1보다 크다? 금속. 그럼 기억이다라고 한건 뭐예요? 이온 반지름이구나. 근데 여기 A라는 게이 시점에 있네요. 그럼 얘가 이 시점에 있으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줬을 때, 아, C라는 애가 비금속이죠? 그럼 D라는 애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금속이 돼줘야 돼요. 그럼 나트륨과 마그네슘 비교했을 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더 작아지기 때문에 A라는 거 나트륨, 그럼 D라는 거 마그네슘. 그래서 BCE가 무엇이다? 비금속 얘네들이다.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요, 예외적인 게 여기서 발생합니다. 누가 크다? 산소가 크다. 그 다음 플로린, 그 다음 질소기 때문에 BCE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기억 갑니다. 기억에서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다, 이온 반지름이다 라고 찾아내서 틀렸고요. 이다라고 하는 건 질소가 맞고요. 디귿, 원자가 전자 느끼는 유효 핵전환인데요. 여기서 C다라고 하는 건 플로린, B다라고 하는 건 산소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 플로린 더 크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정답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잘해야지 다음 문제 잘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속어하는 거를 제가 활용했어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가 전자에 대한 힌트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지 않아. 성립되지 않아. 속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금속과 비금속 구분할 수 있어야 됐어요. 이거 그대로 활용한 다음 문제 갈 거기 때문에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비금속과 금속 구분하기. 여기에서 누가 클 것인가? 금속이 클 것인가? 비금속이 클 것인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인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원자반지름과 이온반지름 구분하도록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가 착각하는 게 가끔 있어요. 무조건 얘가 클 거야. 근데 그 착각을 조금 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7학년도에 나왔던 문항이고요. 간의 원자에서 D에 제1 이온화 에너지 분해, 제3 이온화 에너지 나타냈고, 나는 B에서 D에 기억을 나타냈는데, A에서 D는 주어졌습니다.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인데요. 여기에서 기억은 뭐냐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 하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뭘할수 있냐면, 얘가 비금속, 얘가 지금 금속이에요. 근데, 원자 반지름이든, 이온 반지름이든, 이 금속 원소 안에서는 나트륨이 가장 크고, 그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가 가장 작을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 자, 그럼 이제 이 비금속 위치가 앞인지 뒤인지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가봅니다. 가에선 제1분의 제3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제3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애가 나온 몇 쪽이다? 바로 2쪽이다. 그래서 2쪽인 누가? 마그네슘이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C가 마그네슘인가라는 착각을 할수 있지만 잠깐 멈춰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또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얘네들이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제3 이온화 에너지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제3에서 얘네가 누가 클 것인가? 당연히 마그네슘 큰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 큰 애는 누구냐면 플로린 전자를 지금 두번 잃고 나트륨도 잃고 알루미늄도 잃었을 때이 나트륨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잃으면 얘가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에서 떼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순차 이온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커집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제1에서는 누가 컸냐면 플로린이 컸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애는 나트륨이었어요. 그럼 이제 나트륨이 제3 이온에서 커요. 제1은 작았어요. 그래서 나눠준 값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C와 D에서는요, 마그네슘과 나트륨을 경쟁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힌트를 얻었을 때, 여기서 C와 D가 있는데, D보다 C가 크대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린 나트륨이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이 금속 원소 안에서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나트륨, 얘가 마그네슘. 근데 나트륨보다 지금 더 크대요, B라는 애가.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았다. 아, 얘가 더 크려면, 비금속 원소 크게 하려면, 얘가 뭐다? 이온 반지름이어야겠다. 그래서 B라는 거 플로린, B라는 거 플로린, 그래서 A라는 거 알루미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마그네슘이 크겠지, C가 마그네슘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나라는 정보가 주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위치를 잘 찾아줘라, 라는 뜻이에요. 기억 갑니다. 기억은 이온 반지름 맞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자나는요. 알루미늄과 그리고 나서 D라는 거 마그네슘 비교한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유효 핵자나 커지죠. 그래서 이거 맞다. D급 갑니다.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요.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요. 원자보다 이온 반지름이 큰 누구다? 비금속 원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C다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이고요. B다라고 하는 건 플로리니까 얘는 1보다 작을 거고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B가 더 크다라고 가줘야 됩니다. 그럼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마그네슘이 조금 더 작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를 몇번 잃었을 때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계속 커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나눠주면 그 비율은 커진다라는 것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비교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2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얘네들의 원소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 1쪽인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가 또 성립하는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 3중의 원자 W에서 제2 이온 반지름과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는데요. 7에서 13중 하나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딱 지금 누가 있어요? 이쪽에? 나트륨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트륨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립해야 돼. 이온 반지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작대요. 나트륨이. 그럼 나트륨이 근데 금속 사이에서는 크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왜 작지? 아, 나머지 애들이 뭐다? 비금속인가 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비금속이 남은 애들 누구냐면 7번, 8번, 9번 애들 가지고 비교해주면 되겠다. 그럼 7, 8, 9를 가지고 비교를 해줄 건데요. 여기 이온 에너지가 지금 Y, X, Z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7, 8, 9에서 이온 반지름은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작은 애가 9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 8번, 여기서 얘가 7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의 관계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질소, 산소, 플로린, 제2이온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예외적인 구간이 질소와 산소이지만 전자를 하나 잃었을 때는 산소와 플로린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가 크고 플로린, 그 다음 질소다. 그럼 순서가 맞는지 확인할까요? 큰애 산소 8번 맞고요. 그 다음에 큰애 플로린 9번 맞고요. 그 다음 Z 7번 맞습니다. 질소. 그럼 기억 가볼까? 원자 반지름은요. W는 나트륨이었고요. X다라고 하는 건 플로린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다? 나의 나트륨 더 크다. 니은. 제1이온화 에너지를 묻고 있어요. Y는 산소, Z는 질소. 예외적인 구간이에요.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한번 플로린과 산소로 꼬았고 보기에서는 산소와 질소로 꼬았네요. 그래서 질소가 더 크다.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요. Z라는 거 질소, X라는 거 플로린이니까 당연히 플로린 원자번호 클수록 커져야 된다. 플로린 더 크다라고 가져야 돼요. 답은 1번 기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 주는 거. 당연히 이온 반지름 비금속 사이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의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는 느낌 가져가 주시면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예외적인 거를 우리가 발생한 걸 안다면 산소, 플로린, 질소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한번 구해 보시고 얘네가 확실히 맞았는지 실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용으로 꼭 활용하시고요. 제2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커졌네? 몇 쪽이다? 1쪽이다. 요거까지도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요, 수능 특강에서 얘네들의 기여, 바로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을 찾으세요. 라는 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발문에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산소가 플로린의 두 배보다 작고, 그리고 이온 반지름 또 이게 두 배보다 작고, 라는 표현이 총두 문항이 수능 특강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소 어색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꼭 활용해 보시고 홀전자수 XY 비교하는 것까지 활용하는 거. 주어진 자료를 가끔 우리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꼭 활용하시고 양쪽 비교하면서 누가 안 되네라고 해서 소거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가는 원자 W사 Y에 제1이온화 에너지 분해, 제2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고요. 나는 원자 X에서 Z의 기역을 나타냈습니다. W에서 Z는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냈네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홀전자 수가 X가 Y보다 크대요. 여기다 홀전자 수 표기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뭘 줬냐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활용할 거잖아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서 모두 다 산소는 플로린보다 두 배보다 작다. 여기도 산화 이온, 플로린은 이온인데 두 배보다 작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 제1분의 제2가요. 다른 XY에 비해서 W가 크네.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예요. 제1은 작았었나 봐요. 그래서 극대화가 된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1이 작은 건 나트륨, 제2가 커진 건 나트륨. 그래서 우리가 W 나트륨 확정. 자, 근데 XY를 이제 비교할 건데 홀전자 수가 X가 커야 되거든요. 그 홀전자 수가 산소는 2개, 플로린 하나, 마그네슘 0. 절대 Y자에 안 되는 애는 누구다? 산소가 안 됩니다. 여기에 산소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교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 XYZ 중에서
누가 올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얘가 지금 전하 분해 이온 반지름 또는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준 거잖아요. R은 반지름이다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지금 비금속과 금속을 비교한다면 나트륨 확장지었으니까 지울게요. 마그네슘은 이온 반지름 가장 작아요. 근데 전하도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로 얘큰 편이에요. 그러면 플로린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이온 반지름 작지. 근데 전하는 크지. 나눠준 값 제일 작지. 자, 둘이 전하 같아요. 근데 이온 반지름 마그네슘이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Y다라고 하는 애가 마그네슘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얘를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두는 순간 여기에서 산소랑 마그네슘 비교하면 원자 반지름 산소가 더 커요. 전하는 어째 같아서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얘가 마그네슘이 원자 반지름 더 커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작아. 그럼 Y가 산소가 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데 여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이 플로리나 두배된 것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바로 산소가 더 작아요. 그럼 Y가 산소가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선 이온 반지름이다라는 거 확정. 그리고 이제 둘을 비교했을 때 여기에 지금 전하 2 나눠주고 얘는 1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비교하면 얘가 더 크고 얘가 여기 더 크네. 그럼 이 비율 자체는 누가 더 크다? 플로린 더 크다. 그래서 Z가 플로린, X가 산소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홀전자수 소거했기 때문에 산소 소거를 너무 수월하게 한 친구들은 바로 이온 반지름 이렇게 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갑니다. W는 나트륨 맞고요. 니은, 기억은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 맞고요.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요. Z다 플로린, X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니까 원자 번호 클수록 커진다. 그래서 플로린 더 크겠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소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빠르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거를 가지고 X랑 Z, 우리 느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전하가 서로 지금 다르기 때문에 나눠주는 힌트를 주어졌기 때문에 큰 거에다가 작은 거 나눴을 때 누가 더 큰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연습해 볼 거는요. 앞에서 제가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가 바로 이 원소의 주기성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능 완성입니다. 우리한테는 마치 지금 물어보는 게 여기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값에 대한 오비탈 주어졌고 얘네들 지금 묻는 게 굉장히 현대적 원자 모형 같아요. 하지만 기억님 디귿에 나와 있는 건 무엇이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1 이온화 에너지 요거를 가지고, 요 전자수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X, Y, Z 그리고 W까지 구해봐라는 문제였거든요. 같이 혼합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한테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값이 3인 오비탈이기 때문에요. 2P와 그리고 3S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8에서 13번 중 하나다라고 지금 나타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얘네 둘이 지금 갔네? 그러면 3S까지 들어가 있는 게 같구나. 그럼 3S2고요. 그 다음에 3P에서 차이가 나겠구나.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12번과 13번에 대한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여기까지 보류. 그럼 얘가 3S2에 비해서 전자가 두개 부족하니까 2P6다. 그래서 얘 누구다? 네온 확정. 그럼 이제 여기에서 X랑 Y, 제1 이온화 에너지가요. 얘네들 지금 12번과 13번에 대한 차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Z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8에서 13 중에서 금속 원소끼리만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보다 작은 애가 존재를 했어요. 누구예요, 지금? 나트륨이요. 비금속 원소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금속 원소에서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애는 나트륨, Z다. 그럼 얘네들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3S2와 3P에 대한 이 3P1이죠?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예외적인 거니까 이 자리가 뭐다? 마그네슘, 여기가 알루미늄. 그래서 W, X, Y, Z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자료가 우리가 앞에선 전자 배치 오비탈에 대한 거, 뒤에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 묶어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유효획전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전자수. 이 전자수라는 거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것도 여기서 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발문 먼저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기억에 대한 설명과 여기 중요한 힌트 나왔습니다. 몇 주기? 2주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 홀전자수가 3이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소도 인도 생각할 수 있는데 2주기라면 무조건 누구다? 질소다라고 가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한테 2주기 바닥 상태 원자다라고 주어졌으니까 발문 갈 끝. 자, 여기 주어진 자료 가봅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가 가장 큰 오비탈이다. 이거 우리 연습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EP3예요라고 하는 애 제가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 1s2, es2 다 채웠고 그다음 에너지 중위가 가장 큰애 기준으로 써놓으면 어떤 원소인지 찾기 편하니까 마지막만 써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가장 큰 얘,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수 3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결정짓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얘가 지금 3개래요. 그럼 우리가 빠르게 알수 있는 건 EP3겠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2주기니까 ES 또는 EP 중에 하나일 건데 ES에선 3개 들어간 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요. 두 번째.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인데요. 이 유효핵전화가 어떤 힌트를 주냐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에 대한 힌트입니다. 아까 제가 비금속 원소에서 얘네들 이온 반지름 원자 번호를 유추해내라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유핵전화 절대 예외적인 게 없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유핵전화 커진다 원자 번호 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X, Y, W, Z 이게 바로 원자 번호 순. 나머지 애들은 이 7번에 넘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다음 원자 번호는 W여야 돼요. 그럼 얘가 하나 있대요. 그럼 얘 EP1과 그리고 ES1이 돼버리는데 생각해봐요. ES1이 돼버리면 이 XY 원자 번호 작은 애두 개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아니고 똑같은 개수는 얘가 바로 보다 ES1이다. 그 사이에 껴있는 애네? 그러면 얘가 지금 두 개래요. 그럼 EP에서 2가 될까 안 될까요? EP2가 돼버린 순간 EP1보다 큰 원자번호 갖게 되니까 절대 안 되게 되고 ES에서 두개 가진 애가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확정 지을게요. Z는 EP3, W EP1, Y는 ES2, X는 ES1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기억! Y는 탄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ES2니까요. 탄소가 아니네요. 탄소는 EP2입니다. 니은 원자 반지름은요, X랑 Z 비교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ES1과 EP3로 비교해서 가셔도 되는데, 원자 번호가 Z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X가 더클 거다. 라고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디귿, 전기음성 도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Y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W다라고 하는 거 원자 번호 더 큰, 누가 더 크다? W가 더클 것이다. 답은 니은 2번이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제가 어떤 원소인지 찾지 않고 바로 갔던 이유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 전기음성도의 경향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 헷갈려하는 친구들은요, 얘가 질소구나, 봉소구나, 베릴륨이구나, 리튬이구나라는 걸 찾아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대략적으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큰 애가 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로 가주면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이 문제에서 알수 있는 거, 우리 2단원이 독립돼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배웠던 현대적 원자 번호와 전자 배치와 같이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사실 전기음성도는 3단원이에요. 3단원도 같이 묶어서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서 제가 저번 강의에서는 S오비탈과 그리고 P오비탈에 대한 B를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전제가 두개 들어있는 경우까지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수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뿐만 아니라 전자가 한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그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아니 원자까지

0: 주시면 되고, 같은 주기가 아니면 어려워지겠죠? 이거 꼭 활용해 주시고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서 대한 차이는요, 사실 금속 원소와 그리고 비금속 원소를 구분하는데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속 원소이니 비금속 원소이니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나눠준 값이 1보다 크니 작니 이걸 활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예요.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원자가 전자 찾아내기, 그리고 예외적인 구간 찾아내기, 같은 쪽에서 주기 구분하기, 요거 활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요,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본인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복습하면서 적용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배웠던 개념 다시 정리하면서 나의 약점 타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강이고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는 기후변화의 요인입니다. 자, 바로 주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주제 분석, 기후변화의 요인. 자,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 자, 기후변화의 요인에서 역시나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100%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26학년도 5월 학력평가, 모의평가가 아니라 5월 학력평가 문항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보면 오답률 55.3%, 제법 어려운 문항이 출제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이 기후변화 요인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하면 기후변화의 요인, 외적 요인을 주로 다루는 문제,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해서 온실효과나 지구온난화의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느냐도 조금 쉬운 문항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항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 필수 개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개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요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자연적 요인은 다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외적 요인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지구 자전축 방향의 변화, 세차 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전축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그리고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의 변화, 태양 활동의 변화.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요. 자, 방향 변화, 그 다음에 기울기 변화, 그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가 많이 나오고,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북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의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아셨죠? 자, 지구 내적 요인으로는 수륙 분포의 변화, 화산 활동, 지표면 상태 변화가 있고요.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도 자연적으로 지구의 기온은 변할 수가 있다. 자, 인위적 요인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건 온실 기체의 증가에 따른 온실 효과의 증가,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연결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 자, 이런 것들이 자료 해석 문제로 좀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 에어로졸 배출, 사막화 도시화,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결과로 연결되는지 우리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있느냐가 나올 수 있고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느냐가 나올 수가 있고, 특히나 외적 요인, 앞서 얘기했던 요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느냐. 특히나 여기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온도 측면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기온의 연교차를 많이 물어보죠. 아셨죠?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요인에 의해서, 특히나 지구 외적 요인, 이세 가지 말씀드렸죠. 요거에 의해서 자, 기후변화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지구 자전축 방향의 변화, 세차 운동에 의해서 현재 지구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요 자전축이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위에서, 북극 위에서, 저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시계 방향으로 자전축이 돌아가는 것처럼 또는 북극점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요 방향은,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 아셨죠? 이러한 세차 운동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자, 볼게요. 현재는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일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원일점 부근에 지구가 위치할 때 태양은 북반구를 제일 많이 비춥니다. 여기가 남중고도가 90도인 곳이고 태양 에너지가 제일 집중되는 곳이에요. 알았죠? 북반구가 집중되고 있죠? 북반구 여름? 그러면 남반구는 겨울. 자, 근일점 부근으로 옵니다. 그러면 태양 빛이 여기에 집중이 되죠? 여기가 지금 남중고도가 90도인 지점이에요.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 북반구 중위도는 근일점에 위치할 때 겨울, 원일점에 위치할 때 여름이다 보니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그래서 연교차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 요 효과만을 고려할 때. 그런데 남반구 같은 경우는 자, 가까울 때 여름, 뜨거운 여름, 멀리 있을 때 겨울, 차가운 겨울이다 보니까 남반구 중위도는 연교차가, 기온의 연교차가 꽤나 크다. 북반구와 비교해 볼 때. 아셨죠?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 경사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 됩니다. 세차 운동의 주기가 약 2만 6천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3천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경사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이 되다 보니, 자,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 경사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북반구 중위도는 뜨거운 여름, 차가운 겨울이 되면서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커졌다. 아셨죠? 남반구 중위도는 반대. 그래서 세차 운동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하나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구 공전 궤도면과 나란한 선. 즉,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지는 있는 채로 이 공전 궤도면을 따라서 이렇게 공전한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햇빛이 여기서 들어온다면 지금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곳이 어디? 북반구 중위도. 여기가 지금 남중고도가 90도인 지점입니다.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됐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요, 자전축 경사각 또는 자전축 기울기가 원래 상태보다 더 커진다면? 자, 자전축 기울기가 원래 상태, 현재를 23.5도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커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볼게요. 여기다가 중위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북반구 중위도에 지금 막대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자전축 기울기가 커졌어요. 조금 더 커지면 이 막대기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 막대기가 자, 남중고도가 90도가 되는 지점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기울어졌으니까. 맞죠? 기울어지면 얘도 같이 가겠죠. 그렇다고 하면 요 지역의 남중고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남중고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북반구가 지금 여름인데 요 지역의 남중고도가 높아집니다. 요 지역의 온도는 더 높아지겠죠. 맞죠? 여름이 더 뜨거워진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남중고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이 높이 떠서 지기 때문에 낮의 길이도 길어진다. 됐죠? 그럼 정리하면 자전축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하면 여름철일 때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남중고도가 높아집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영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난방구 볼까요? 자, 난방구 중위도를 선생님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난방구 중위도야. 지금 현재 난방구 중위도는 어떤 상태냐면 겨울이에요, 겨울. 그런데 자전주 경사각이 커졌죠? 커지면 북반구 중위도,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을 향해 갑니다. 남반구 중위도,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으로부터 멀어진다고요, 이렇게. 그럼 멀어지면 이 지역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남중고도가 오히려 더 감소한다. 겨울철이었는데 남중고도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낮의 길이가 더 짧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태양빛이 더 적게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러면 더 추워진다는 의미. 정리합니다. 자, 자전축 기울기가 커집니다. 북반구 중위도 여름철 더 뜨거워지고요. 남반구 중위도 겨울철 더 추워진다. 됐죠? 자,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태양빛이 여기서 들어온다고 할게요. 여기서. 요렇게. 자, 여기서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햇빛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야.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볼때 남반구 중위도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반구 중위도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여름. 북반구 중위도는 겨울. 됐죠? 자, 여름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 사람은요, 여기에 막대기를 놓을게요. 요 지역에 있는 어떤 막대기 또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여름철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전축 기울기가 원래보다 더 커져요. 요렇게 요 정도의 기울기에서 커진다고요. 커지면 이 사람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쪽을 향해 간다고요. 맞죠? 그러면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남중고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아진다?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반구 여름철이었는데 자전축 기울기가 커져요? 더 뜨거워지는구나. 맞죠? 자, 이제 북반구 갑니다. 북반구에 있는 사람 또는 막대기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중위도에. 자,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지면 이쪽을 향해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더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북반구 겨울철인데 남중고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여기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낮아지는 거고 들어온 에너지 양 줄어드는 거고 낮의 길이가 더 짧아지는 거고 그러면 겨울철인 요 지역은 더 추워지겠네요. 됐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아, 자전축 기울기가 원래보다 더 커져요. 그러면 여름철인 곳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철인 곳은 더 추워진다. 됐죠? 북반구든 남반구든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 자전축 기울기가 더 작아진다면 작아진다면 여름철 추워지고 겨울철 따뜻해진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하면 아,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반구나 남반구나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는 것이고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북반구나 남반구나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두 번째 자전축 기울기 변화 설명해 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요인. 자, 지구 공전궤도 20년의 변화. 자, 볼게요. 지금 요런 상태로 지구 공전 궤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일점 거리가 요만큼이고요. 원일점 거리가 요만큼입니다.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차가 커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 20률이 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차가 작아요? 그러면 20률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률이 작을수록 원에 가깝고, 26이 클수록 타원에, 납작한 상태에 가깝고, 이러한 20률의 변화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느냐? 자, 볼게요. 지금 북반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현재 계절은 어떤 상태냐면 태양이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이라는 거죠. 이게 현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라고. 이러한 상태에서 20률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근일점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죠. 그럼 북반구는 겨울이었는데 더먼 곳에 겨울이 형성되는 꼴이 되다 보니 북반구 겨울철 더 추워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름철로 가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20률이 큰 상태에서 현재 북반구가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여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0률이 작아지면 이 위치가 이렇게 당겨진다고요. 그러면 여름이 당겨지니까 여름은 어떻게 된다? 뜨거워진다. 맞죠? 정리하면 이걸 현재라고 했을 때 20률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근일점 거리 멀어지기 때문에 겨울철 추워지고요. 원일점 거리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름철 뜨거워지고요. 그러면, 아, 북반구는 연교차,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남반구 얘기해 볼까요? 원래 요 위치에 남반구가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심률이 작아져서 멀어졌죠? 여름철이 시원해진 겁니다, 남반구는. 그런데 겨울철은 당겨 온 거기 때문에 겨울철은 오히려 따뜻해졌죠? 그럼 남반구 중위도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됐죠? 그래서 이심률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 거리 변화에 따라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생기니 그것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한 번에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수 있다. 자, 보면요. 지구 자전축의 변화, 방향의 변화, 그 다음에 기울기의 변화, 공전계도 이심률의 변화, 그 다음에 태양 활동의 변화라고 해서 우리는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어디냐면 30도 N 지역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셨죠?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반구 중위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북반구 중위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변화가 기온의 연교차 또는 기후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는지 그 결과값을 우리가 일단은 쭉한 번에 싹 정리한 다음에 암기를 해두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셨죠? 왜냐면 요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다 보면 시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능에서 중요한 건 문제를 풀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빨리 푸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북반구 중위도와 남반구 중위도에서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어떠한 기후변화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정리를 해두면 편하다. 아셨죠? 보겠습니다. 자, 지구 자전축이 회전하며 경사 방향이 변하는 걸 우리가 자전축 방향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0년 후 또는 13,000년 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세차 운동의 주기가 26,000년이기 때문에 13,000년 후라고 한다면 또는 전이라고 한다면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현재와 정반대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진다.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만 딱 그려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근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현재가 자전축 경사 방향이 이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원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자전축 경사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즉, 근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남반구가 여름, 원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13,000년 전이나 13,000년 후가 되면 경사 방향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근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이 된다고요.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여름은 뜨거워지고 겨울은 차가워지기 때문에. 아셨죠? 자,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이렇게 변하는데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커질수록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든 남반구 중위도 지역이든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 자전축 기울기가 커진다? 그러면 여름철 남중고도 높아지고요. 겨울철 남중고도 낮아집니다. 여름철 낮의 길이 길어지고요. 겨울철 낮의 길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이 뜨거워지고 겨울철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 모두 똑같이 연교차가 커진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지구공전계도 이심률 변화. 공전계도가 납작한 정도가 이제 변하는 건데 이심률이 커진다라고 하면 자, 이심률이 커진다라는 의미는 뭐죠? 더 궤도가 납작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원일점 거리가 멀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북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하면 북반구 중위도 지금 현재 겨울인데 더 가까워진다고요. 따뜻해지겠죠? 여기서 여름이었는데 더 멀어진다고요. 그러면 여름이 더 시원해지겠죠? 그러면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가 더 작아진다고요. 아셨죠? 이심률이 커질수록.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이심률이 작아집니다. 근일점 거리가 멀어지고요.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진다고요. 그러면 북반구 겨울인데 멀어졌어요? 더 추워지겠죠? 북반구 여름인데 가까워졌어요? 더 뜨거워지겠죠? 그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북반구 중위도의 연교차는 커진다. 아셨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태양 활동도 변할 수 있죠.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흑점수가 많아지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보는 거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면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수 있는 상태, 지구의 에너지가 많이 도달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지구는 뜨거워질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 아셨죠? 그래서 요 기후 변화 요인과 그 결과 파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다음에 최근 모의고사, 학력평가와 모의평가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요소는 요세 가지. 아셨죠? 요세 가지의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가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올해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항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3월 학력평가 문항이고요. 그림은 현재와 A, B 시기 지구의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구 자전축 경사각은 현재는 23.5도. 거기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현재는 뭐라고 나왔냐면 23.5도.

0: 23.5도 나왔고, 그 다음에 A에는 24도, 24도, 그리고 B 시기에는 23도.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료에서 볼수 있는 건, 아, 지금 경사각이 큽니다. 그러면 여름철 남중고도가 높고, 겨울철 남중고도가 낮은 거예요. 중위도 지역에서 연교차가 클수 있다. 자, 자전치 기울기가 작죠? 그러면 여름철 남중고도가 낮고 겨울철 남중고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보다. 맞죠?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지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위도 지역에서. 아셨죠? 거기 하나 더. 지금 이쪽으로 가면 원일점 거리가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꼴? 아,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심률이 커지는 상황이구나. 지구공전궤도의 이심률이 커지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원일점 위치와 근일점 위치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의 차이가 커지겠구나. 됐죠? 자, 보겠습니다.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은 현재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의 이심률하고 A 시기의 이심률을 비교해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원일점 거리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이심률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가 A보다 작다가 맞네요. A가 이심률이 큰 거니까. 자, 그다음에 37도 S, 남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현재의 자전축 기울기와 B 시기의 자전축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이때가 자전축 기울기가 커요. 그러면 이때가 연교차가 크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게 자전축 기울기뿐만 아니라 이심률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쭉 그려주고. 여기에 태양 위치 주고요. 지금 얘가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이렇게 현재 상황을 그려주겠습니다. 이 현재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B 시기는 어떠한 상태냐면 이심률이 현재보다 작아진 거예요. 원일점 거리는 가까워진 거고 근일점 거리는 좀 멀어진 거니까 아셨죠? 그럼 이심률이 작아졌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예요? 원에 가까워진 거죠, 이 궤도가. 그러면 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준다고 하면 근일점 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원일점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이런 의미죠. 이게 지금 비식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볼게요. 지금 현재랑 비식이를 비교해 볼 텐데 현재가 자전축 경사각이 더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여름이 남반구나 북반구나 더 뜨거워지고 겨울이 남반구나 북반구나 더 차가워질 거를 기대했는데 보니까 자, 남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어떤 상태죠? 여기가? 여기가 지금 현재인데, 남반구가 가까운 상태예요. 현재, 근일점에서. B 시기는 남반구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리를 따져봤을 때도, 현재가 남반구는 더 뜨겁고, 여름철에.
1: 그 다음에 현재가 남반구가 더 차갑네. 겨울철에.
0: 그럼 거리를 따져봐도 현재가 기온의 연교차가 큰 거고, 자전축 경사각을 따져봐도 현재가 기온의 연교차가 더큰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B보다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은 자, 근일점에 위치할 때라고 했고요.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이래. 그러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겠죠. 맞죠? 그러면 자, 근일점 거리 B 시기는 요거고요. A 시기는 요거네요. 그럼 A 시기의 근일점 거리가 B 시기의 근일점 거리보다 더 가까워요. 가깝다? 에너지가 많이 도달한다. 맞죠? 그러면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은 A 시기가 더 많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너 틀렸구나. A 시기가 더 크다.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맞죠? 자, 요렇게 해서 3월 학력평가 문항 풀이 해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5월 학력평가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5월 학력평가 보면, 자, 표는 현재와 A, B 시기의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아, 지금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차를 비교해 보면, 이때가 이 둘의 차이가 제일 크네요. 아, 그러면 이때가 이심률이 최대가 되는 거구나. 아셨죠? 그리고 차를 봤을 때 이때의 차가 제일 적네요. 그럼 이때가 공전궤도 이심률이 제일 작을 때구나. 라는 거 하나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챙겨갈 부분은,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합,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합,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합을 해보면 모두 다 똑같네요. 아, 현재로부터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만큼 원일점 거리도 다시요. 근일점 거리가 지금 가까워진 거죠? 그럼 그만큼 원일점 거리는 멀어지는구나. 아, 거리가 이동한 것만큼 똑같이 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둘의 합은 일정하구나. 맞죠? 둘의 합을 절반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얼마죠? 평균 거리가 1AU. 아, 지구 공전궤도 반지름인 1AU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보존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한번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걸 주는 자료고,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태양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래.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현재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지구 공전궤도면의 수직방향에서 바라본 북극. 북극. 그러니까 자전축이 근일점에 위치할 때 태양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근데 A시기는 태양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야. 아, 자전축의 경사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아, 세차 운동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놓고 그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 태양 놓고요. 지금 보면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구가 근일점에 이렇게 위치하고 원일점에 이렇게 위치할 때 이거 잘 보세요. 이 표현 방식을 지금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극점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고요. 적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누구를 비춘다? 남반구를 비추는 겁니다. 여기가 북극점이라는 얘기는 이쪽이 북반구라는 얘기거든요. 남반구를 비추고 있는 상황.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그럼 남반구 여름, 북반구 겨울이야. 아셨죠? 자,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극점이 여기 있고요. 적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북반구가 지금 태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가 여름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그런데 A 상황을 보면 지금 자전축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률은 굉장히 커졌네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20률이 커졌어?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려주고 지금 근일점 거리는 가까워져야 돼. 원래보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와야 되고요. 원일점 거리는 멀어져야 돼. 가까워진 것만큼 멀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방향은 자전축 방향은 현재와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북극점이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적도. 여기에 북극점이 찍히고 이렇게 적도. 그러면 태양은 남반구를 비치네요. 원일점 부근에서.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는 겨울. 그 다음에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는 태양이 지금 북반구를 비치네요.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 이게 언제? A시기. 자, B시기 갑니다. B시기는 20률이 작아요. 현재보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또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쭉 그려주고 20률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현재 위치보다 조금 더 근일점 거리가 멀어진 상태. 그 다음에 원일점 거리는 현재보다 조금 가까워진 상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태양의 위치는 고정. 이런 상태에서 북극점이 이제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도가 이렇게. 맞죠? 북극점이 밑에를 향하고 있어요. 적도가 이렇게. 라고 하면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은 적도를 비추고요.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은 적도를 비춥니다. 아셨죠? 그러면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나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모두 다 적도가 제일 뜨거운 거야. 북반구와 남반구가 제일 뜨거운 게 아니라. 아셨죠? 요게 B시기. 요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원일점에서 1일 동안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A시기가 B시기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원일점에서라고 했으니까 원일점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원일점에서. 그럼 원일점 거리가 가까울수록 누가 제일 가까워요? 얘가 제일 가깝네요. 얘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겠네. A시기가 B시기보다 많다? 아니지. 가까울수록 에너지를 많이 받겠지. B시기가 제일 많겠지. 맞죠? 그 다음에 B시기에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30도 S, 남반구 중위도는 가을철이다. 자, 볼게요. 요게 B시기라 했었죠. 요런 상태에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해요. 요런 상태에서 지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치할 때 여기가 북극점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적도라고, 태양은 지금 남반구를 비춰요. 맞죠? 여기에 위치할 때 남반구가 뭐예요? 여름, 북반구 겨울. 그러한 상태로 공전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근일점이 위치할 때 남반구는 여름 다음 계절이 되겠지. 여름 다음 계절이 뭐예요? 가을. 맞죠? 그러니까 남반구 중위도는 가을철이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A시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겁니다. 둘을 비교하는 건데 지금 30도엔 북반구 중위도를 비교하는 거죠.

북반구 중위도 보면 여기는 A시기는 근일점일 때 굉장히 가까운 상태의 뜨거운 여름, 원일점일 때 굉장히 멀어진 상태의 차가운 겨울. 그러면 이 시기가 가장 뜨겁고 가장 뜨거운 여름, 가장 차가운 겨울이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압도적으로 크겠네요, 현재보다. 아셨죠? 그러면 A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맞는 거. 됐죠?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선지 구성이 기후 변화 요인 파트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특히나 자전축 경사 방향이 태양 방향을 향하거나 아니면 태양 반대 방향을 향하거나 이두 개가 아닌 90도만큼 돌아가 있는 요 위치나 270도만큼 돌아가 있는 요 위치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바꿔서 우리가 표현한 연습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학력평가 문항 봤고요. 이제 이어서 6월 모의평가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문항은 비교적 조금 쉽게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지구 공전 궤도와 지구 자전축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자전축 방향이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상태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 북반구 겨울 됐죠? 자, 여기서 봤더니 자전축 방향이 반대가 됐네요. 반대가 된 상태로 지금 돌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남반구 여름, 북반구는 겨울.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그럼 딱 보니까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제일 커질 수 있는 상황은 이 상황이네요. 뜨거운 여름, 차가운 겨울이기 때문에. 맞죠? 보겠습니다. 자, 45도엔 역시나 북반구 중위도를 물어보고 있죠?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가는 굉장히 뜨거운 여름, 굉장히 추운 겨울이죠. 그러니까 연교차가 굉장히 큰 상태다. 그러니까 가가 연교차가 더 커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름인데 멀어. 그러니까 좀 시원한 거고, 겨울인데 가까워. 그러니까 좀 따뜻한 거예요. 연교차가 북반구 중위도에서 좀 작겠죠. 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는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라고 하는 건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20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20률. 20률이 큽니다. 20률이 크면 클수록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차가 크기 때문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의 차도 크다. 그러면 둘 중에 얘가 더 납작한 궤도고 얘는 근일점 거리가 가깝고 얘는 그래도 꽤 멀고 얘는 원일점 거리가 충분히 먼데 얘는 그래도 좀 가깝고 라고 한다면 원일점 거리와 근일점 거리의 차가 큰 이러한 상태에서 지구에 도달한 에너지의 양 차도 크다. 아셨죠?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는 가가 더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45도 S에서 낮의 길이는, 자, 낮의 길이를 묻고 있죠? 그럼 낮의 길이를 묻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단 계절이 다르다고 하면 여름철에 낮의 길이가 길고 겨울철에 낮의 길이가 짧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계절을 물어봅니다. 여름철과 여름철을 물어봐요. 그러면 자전축 경사 각 또는 기울기를 따져봐야 되는데 요 자료에서는 지금 잘 보면 요 자료에서는 공전궤도 20률과 세차운동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축 경사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절의 차이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볼게요. 지금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합니다. 여기죠. 그러면 묻고 있는 건 45도 S죠. 남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는 지금 여기에서 계절이 뭡니까? 남반구 여기서 계절은 겨울철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합니다. 태양이 지금 여기를 비추고 있단 말이죠. 여기가 제일 뜨거운 곳? 남중고도가 90도인 지점. 자, 여기서 남반구는 지금 계절이 뭐죠? 여름철이에요. 그러면 여름철과 겨울철 중에 낮의 길이가 긴 곳은 어디? 여기겠죠. 그러니까 낮의 길이는 나가 더 길다라고 해야 되겠죠. 가가 나보다 길다가 아니라 나가 더 길다. 그럼 너도 틀렸구나. 요 낮의 길이 대신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죠? 태양의 최대 한낮 최대 고도 또는 남중고도를 물어볼 수도 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어쨌든 나가 더 크다. 아셨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요렇게 우리가 문항을 풀 수가 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올해 나왔던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문항을 풀어봤고요. 이렇게 문항을 풀어봤더니 요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문항풀이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겠네
실전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첫 번째 거. 자, 말씀드릴게요. 자, 실전 팁으로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지구 공전 운동에 대한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항을 풀때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태양 방향을 향하거나 아니면 태양 반대 방향을 향하거나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상태로 문제를 풀면 현재 상태나 아니면 반대 방향 상태에서 북반구, 남반구의 계절을 판단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지금 근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여기가 태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남중고도가 90도인 지점입니다. 남반구 여름, 북반구 겨울. 자, 여기 위치하면 북반구, 여기가 남중고도가 90도인 지점이에요.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차운동이 일어나다 보면 자전축 방향이 요 방향과 요 방향 말고 요거에 대하여 90도 기울어진 또는 270도 기울어진 이러한 회전한 상태, 90도 회전한, 270도 회전한,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가 제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90도나 270도의 회전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아까 문제 나왔던 건데 표시해 볼게요. 여기를 태양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의 이 지구의 위치, 여기에서의 이 지구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됐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이 지구를 지구 공전 궤도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 저 위쪽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수직 방향, 위쪽에 내려다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가 북극 점이고 적도가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여기가 북극 점이고 적도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맞죠? 표시해 볼게요. 수직 방향으로 내려다본 겁니다. 여기가 북극 점이고 적도가 이렇게 있을 거야. 맞죠? 여기가 북극 점이고 적도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맞나요? 그럼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아, 태양 빛이 지금 남반구를 비추고 있어.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는 그 반대 방향에 있으니 겨울. 태양 빛이 북반구를 비추고 있어.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는 그 반대 방향에 있으니 겨울. 됐죠? 여름, 겨울. 됐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졌어요. 더 커진다고 하면 요 북극 점이 어디로 갑니까? 조금 더 태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북반구 중위도는요, 여름철 남중고도 커지고 낮의 길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져요. 작아지면 작아지면 작아지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북극점도 이쪽으로 중앙으로 가겠죠? 그러면 낮의 길이 짧아지고 남중고도 작아지는 남중고도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연습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현재를 기준으로 자전축 방향이 90도 회전한 상태예요. 세차운동에 의해서.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이 그림으로는 90도 회전한 걸 표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쓰면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밑에다가.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90도를 회전합니다. 그러면 지구 지구 지구 그려주고 여기 태양 태양 태양 그려주고 여기가 북극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북극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적도가 제일 뜨겁고요. 원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역시나 적도가 제일 뜨겁고요. 맞죠? 이러한 상태로 지구가 공전을 한다고 하면 자, 요 위치에 있을 때는 북극점이 여기 찍히는 거고 남반구가 제일 뜨거운 여름, 북반구는 겨울. 요 위치에 갑니다. 그러면 북극점이 여기 찍히는 것이고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을 판단하는데 훨씬 더 수월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연습 해볼 필요가 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팁은 우리가 이제 얼만큼 암기를 할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요게 암기가 되면 문제를 풀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지식으로 바로 문제의 풀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세차운동에 의한 거죠. 볼게요. 현재와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쪽에다 조그맣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여기 태양 놓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는 근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 원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맞죠? 근데 이렇게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북반구는 가까운 위치에서 겨울,
먼 위치에서 여름인 거에 비해서 남반구는 가까운 위치에서 여름, 먼 위치에서 겨울이다 보니까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동일하다고 하면 남반구가 요 거리만 따져봤을 때 기온의 연교차가 압도적으로 클수 있어요. 북반구보다. 아셨죠? 그러니까 현재와 동일하다고 하면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남반구 중위도가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고요. 북반구 중위도보다. 여기서 아래로 화살표, 여기서 위로 화살표는 둘을 얘기할 때는 상호 비교입니다. 상호 비교. 무슨 말이냐면, 아, 남반구 중위도는 연교차가 커. 대신에 북반구 중위도는 연교차가 작아.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반대가 돼요. 이렇게. 반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 근일점 부근에서 북반구가 여름. 그 다음에 멀리 있을 때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다 보니 북반구 여름 뜨겁고요. 겨울 굉장히 차가워지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지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자전축 경사 방향 가지고 현재와 동일하다라고 하면 남반구 중위도가 연교차가 클수 있어. 현재와 반대다라고 하면 북반구 중위도가 연교차가 클수 있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자료를 볼때 그림을 안 그리고도 바로 대입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자전축 기울기 변화인데요. 자전축 기울기 변화에서 기울기가 평상시보다 더 커졌다. 경사각이 평상시보다 더 커졌다. 편차가 플러스라는 의미는 기울기가 커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커졌어요. 그러면 북반구 중위도든 남반구 중위도든 여름철 남중고도가 높아지고요. 여름철 낮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 얘기는요. 정리하면 여름철 기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지고요. 겨울철 낮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러면 겨울철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된다는 의미예요? 낮아진다는 의미죠. 맞죠? 그러면 자전축 기울기가 평상시보다 더 커졌다. 편차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자, 북반구 중위도든 남반구 중위도든 여름철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철은 더 차가워졌으니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 기온의 연교차가 증가한다. 뜨거워지고 차가워졌으니.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자전축 기울기가 편차가 마이너스예요. 평상시보다 더 작아졌어요. 기울기가 경사각이.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한다. 아셨죠? 자, 지구공전계도 20률의 변화. 마찬가지. 편차가 플러스라는 의미는 20률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20률이 커지면 북반구 중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요. 20률이 커져요. 그러면 더 납작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원일점 거리가 멀어져요. 여름철이 더 시원해지고 겨울철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연교차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남반구 중위도 같은 경우는 가까워집니다. 그럼 여름철이 더 뜨거워지고 겨울철이 더 차가워진다고요. 그럼 남반구 중위도는 연교차가 커지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20률이 커집니다. 북반구 중위도 같은 경우는 여름철 기온이 내려가고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교차가 감소한다. 그렇지만 남반구 같은 경우는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연교차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요걸 지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문제풀이할 때 그림 안 그려도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풀 수가 있다. 요건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 적어놓고요. 공부할 때마다 몇 번씩 보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요소. 아셨죠? 자, 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상황은 뭐냐면 북반구 중위도와 남반구 중위도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최대가 될수 있는 조건. 최대가 될수 있는 조건을 모아본 겁니다.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 즉, 근일점에서 여름이고 원일점에서 겨울일 때. 그러한 상황에서 궤도 20률이 커요? 근일점 거리가 더 가까워진 거고, 원일점 거리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지겠지. 그리고 자전축 기울기가 커진다고 하면 남중고도, 여름철 남중고도가 증가하고, 겨울철 남중고도가 감소하니, 또 여름철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겨울철 낮의 길이가 짧아지니 연교차가 굉장히 커지겠죠. 아셨죠? 요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남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최대가 되는 조건,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동일할 때.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일 때. 그러한 상황에서 역시나 20률이 커지면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원일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진다. 거기에 더해서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이. 됐죠? 자, 실전 팁들은 우리가 꼭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팁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줄 퀀텀 점프를 위한 선생님이 준비한 기출문항의 재구성, 전지적 용지 시점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3월 학력평가 문항이죠. 이 3월 학력평가 문항에서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느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원일점 거리가 1.030 있고, 근 일점 거리가 0.970 있죠. 자, 둘 만나는 지점. 이렇게 해서 이 지점을 선생님이 C라고 해놓겠습니다. C라고 해놓고요. 요 시기에 좌전추 경사각을 얼마라고 할 거냐면 23도라고 하겠습니다. 23도. C라고 해놓고 요 시기에 좌전추 경사각을 23도. 아셨죠?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한번더 풀어보는 거죠. 자, 선생님이 묻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를 서로 다른 시기에 비교해 볼 수가 있니? 그 다음에 낮의 길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니?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가 모의 평가에서 많이 이제 다뤄진 주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낮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관련된 남중고도도 물어볼 수 있어서 이런 문항을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구의 공전궤도 중심으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 즉 공전 궤도를 그려놓고, 타원 궤도죠. 그려놓고, 태양까지의 거리, A 시기와 C 시기를 비교해 볼수 있니? 요건 이심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심률이 클 때와 작을 때 비교할 수 있는지 그림 그려놓고 한번 해보시고요.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 중위도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요 시기와 현재를 비교해 볼수 있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월 학력평가 재구성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5월 학력평가는 조금 간단하게 재구성을 해봤는데, A, B, C 있죠? 현재로부터 세차운동에 의해서 북극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좌전추 경사방향이 향하는 곳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데, 자, 90도 돌아갔고요. 180도 돌아갔고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270도 돌아간 위치를 C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270도 돌아갔을 때, 요 위치에 있을 때또 어떠한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느냐? 자, 세차운동의 방향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공전궤도 김반지름은 과연 이심률이 변할 때 변할까 안 변할까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북반구 중위도에서의 여름철 평균 기온 시기에 따라 판단해 보시고, 특히나 4번 C 시기에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남반구에서의 계절은 이런 거 한번, 계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요 좌전축의 경사방향을 표현할 때 공전궤도면의 수직인 그 위쪽에서 내려다봤을 때 북극점과 적도 라인을 표시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5월 학력평가 이렇게 재구성 해봤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자, 6월 모의평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수식적으로 또는 약간 물리적인 질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공전궤도 지름이죠. 긴 지름에 싹둑 잘라서 절반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태양까지의 거리를 y1 아셨죠? 그리고 요 거리를 x1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도 싹둑 잘라서 요 공전궤도 김반지름을 x2,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태양까지의 거리를 y2. 됐나요? y1 x1. y2 x2라고 해서 요런 어떤 수식적인 관계에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요. 나에서 x2-y2가 클수록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심률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요거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겨울철 태양의 최대 남중고도? 남중고도를 물어봤어? 그러면 좌전축 경사각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한번 꼭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6월 모의평가까지 재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플러스 알파. 우리가 이 기후변화 파트에서 에너지의 수송 또는 열수지와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학력평가 관련해서. 지금 보면 5월 학력평가에 이제 그런 문항이 있어서 관련된 거한번더 추가로 보너스 알파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 자료인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 보고 싶은 건 여기, 요 끝에다가 무엇을 체크할 거냐면 리을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 끝에다가 리을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원래는 기역, 니은, 디귿 요 지역에서 에너지의 출입과 에너지의 이동과 이런 것들이 문항 구성이었는데 리을까지 넣어서요. 볼게요. 2번.

0: 서양에서 디귿과 리을 사이에 안대순환이 나타나느냐? 아, 요 위도 때를 가지고 판단해서 해수의 표층순환까지 연결해 보는 거, 요런 거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을 물어보고 있죠.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 무역풍대와 편서풍대 물어보고 있는데 자료를 잘볼수 있느냐? 요런 문항까지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퀀텀 전부를 위한 선생님이 재구성한 문항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꼭 풀어보시고요. 수강 후기에 여러분들의 답변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적절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2017 세계지리 약동 공략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1등급 지도자료의 다섯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중남부 아프리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남부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다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일단 볼까요? 엄청나게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나라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중남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나라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나라들 위주로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주 안 나오는 나라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해 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자주 나오는 나라들의 이름과 특징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요 지역은 다양한 지하 자원, 또 이 주요 수출 품목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왼쪽에 지도 보면서 일단 주요 국가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모든 나라를 다 기억해 둘 필요는 없다. 자, 먼저 최근에 아프리카에서도 일본식 라면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식 라면, 제가 일본식 라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라면들을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일본식 라면은 이 차슈가 올라가 있는 라면입니다. 차슈, 이렇게 차슈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로 라면을 싸먹듯이 차슈로 라멘을 이렇게 싸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차슈를 엄청나게 즐기고 있대요. 그래서 곳곳에서 차슈를 햇볕에 말려서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지금 이제 뭘 말리고 있는 거지?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뭐 말리니? 뭐 말리니? 혹시 차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말리니? 혹시 차슈? 그래서 뭐 말리니? 차슈! 자, 얘네들은 이름을 꼭 기억해 둘 필요는 없지만 이름을 알면 좋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뭐 말리니? 차슈!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의 뿔처럼 생긴 소말리아. 소의 뿔처럼 생겼는데 소도 말라 죽는다는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소말리아랑 에티오피아가 옛날부터 사이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소말리아를 에티오피아가 예끼! 해가지고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죠. 예끼 이 녀석!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예끼! 에티오피아, 발로 걷어차고 있다. 다음, 이쪽에 코트디부아르랑 가나는 약간 네모나게 초콜릿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네모난 초콜릿 모양. 다음, 기니반 연안에 있는 요 나라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다음 적도가 지나가는 요나라 정 가운데 있는 커다란 나라. 이번에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인데요. 우리 아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나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콩민공이다. 콩민공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에티오피아 아래쪽에 살짝 이렇게 동물처럼 생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처럼 생긴 나라. 오, 엄청나게 넓은 초원지대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 케냐입니다. 케냐. 그리고 탄자니아에도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일 때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어서 여기 세렝게티, 뭐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여기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심지어 이 동물들을 타고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동물을 탄자들이 많이 사는 나라. 동물 닮은 케냐, 동물 타고 다니는 탄자들이 많은 나라. 탄자니아. 다음, 여기 있는 앙골라는 살짝 앙처럼 생겼습니다. 앙골라예요. 앙골라. 약간 퍼즐 조각처럼 생기기도 했죠. 자, 퍼즐 맞춰야 되는데, 퍼즐 조각 한번 골라봐. 아유, 앙골라.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괜찮고요. 다음 콩민공 밑에 자 요나라 있는데요. 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자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면적이 좁으니까 이렇게 움츠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 사진 찍어보면은 이렇게 움츠려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태어나고 나서도 이렇게 움츠려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잘 보면은 지금 여기 눈이거든요. 아가가 요렇게 몸을 움츠려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가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잠비아. 잠비아. 잠 자고 있는 잠비아. 다음, 보츠와나는 나라 이름도 츠처럼 생겼습니다. 보츠와나. 당연히 아프리카의 남쪽에 있으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겠죠. 자, 요 정도의 나라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 더 많은 나라들을 알아두면 좋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니비사우, 감비아, 라이베리아 이런 나라들을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리 늘 해왔듯이 먼저 선부터 좀 그어볼게요. 선부터. 자, 당연히 여기 적도부터 그려봐야 되겠죠. 적도. 아, 적도가 약간 요렇게 지나가는데 요렇게 지나갑니다. 요렇게. 자, 왜 이렇게 심혈을 기어 그리냐면은 주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그립니다. 아,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체험학습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체험학습 가서 그때 뭘 했냐면은 무슨 웅집 같은 데 들어가서 원시인 체험을 했었어요. 이렇게 유치원에서. 그래가지고 막 애들 안에다 넣어놓고 막 이렇게 뭐지 그 모닥불 막 피우면서 막콩 같은 거 구워 먹고 막 원시인 옷 입고 막 우가우가하고 막돌 갈고 막 이런 거 체험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당연히 재밌게 놀고 올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우리 아들 유찬입니다. 유찬이 코에 콩이 들어갔어요. 네? 코에 콩이 들어갔다고요? 코에 콩이 이게 무슨 얘긴가 했더니만 이제 콩을 구워서 그 콩의 냄새를 맡아보라고 콩을 이렇게 코앞에 갖고 갔대요. 근데 이제 아직 어리니까 조절이 잘안 되는 거야.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세게 맡은 거지. 아, 맡은 바람에 콩이 코 안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콩이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으니까 일단 집으로 왔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많은 시도를 해봤죠. 일단 방법이 없으니까, 예. 아들에겐 다 그럴 수 있어요. 이쪽 코를 막고, 입을 코에다 갖다 대고, 하고 들이마셔 봤습니다. 하고, 아무리 들이마셔 봐도 콩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 얘기하면은 애들이 항상 이런 얘기 하던데, 아이, 그 코를 막고, 흥! 하면은 나오지 않나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애를 키워보면 알아요. 코를 한쪽을 막고, 흥! 하거나, 코 안에 가득 차있는 콧물을 이제, 풀기 위해서 흥 하는 건 되게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저희 아들도 한 8살, 9살 때쯤에 성공했던 것 같다. 이거 못해요. 흥 해봐. 흥만 하면서 이게 바람을 못 빼거든요. 이거 못해요. 못하니까 제가 한 거지. 안 나와요. 안 나와.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엄마의 키스라는 뭐 방법이 있대요. 한쪽 코를 또 막고 입을 벌리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한쪽 코를 막고 여기서 빨아들였는데 그것도 안 돼.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입에다가 바람을 후 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리상으로 입 안에 바람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콩이 콕 하고 튀어나온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젓가락, 아,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간절했어요. 젓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막 했는데 정말 막 이렇게 정말 힘들고 짜증이 나는 게 젓가락이든 뭐든 집어넣으면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빼면 아래로 내려오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갔더니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핀셋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빼려고 막 해놔도 안 빠지는 거야.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케냐, 소말리아까지. 콩, 우케쏘! 지나갑니다. 콩, 우케쏘. 자,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네요. 콩, 우케쏘. 자, 다음. 하나만 더 해보면. 지난번에 우리 유럽이랑 북부아프리카 할때 이쪽에 본초 자우선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쵸? 본초 자우선이 유럽 쪽으로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이쪽 아프리카까지 내려오거든요. 어느 나라 지나간지 아세요? 니들이 이런 거 알까나? 니들이 그런 거 알까나? 예, 알까나입니다. 알제리부터 가나까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알제리, 가나. 알제리, 가나. 그래서 요 나라가 모로코잖아요, 모로코. 모로코가 잘 보면 코가 있고 사람 눈입니다. 아, 믿어주세요. 눈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본초 자우선을 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초 자우선이 여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본초 자우선은 여기 알제리 지나가고요. 알제리 그리고 가나 지나갑니다. 알까나 물론 말리,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 지나가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알까나 정도로 기억해 둡시다. 알제리와 가나. 자, 그 외에 중요한 경선과 유선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이집트인데 이집트. 자, 이집트를 관통하여 콩민공의 동쪽으로 이집트 관통 콩민공 동쪽으로 이렇게. 동경 30도선 지나갑니다. 동경 30도선.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집트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짜투리 잘라내면서 이렇게 북위 30도선 지나가거든요. 북위 30도선. 그래서 북위 30도선이 이집트 위로, 그리고 동경 30도선이 이집트 관통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남위 30도선은 대략적으로 남아공을 관통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남아공 관통, 남위 30도 이렇게 주요 위선과 경선들 살펴보았습니다. 콩, 우케쏘, 알까나, 이집트 관통, 그리고 남아공 관통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치 관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쪽은 대서양입니다. 이쪽은 인도양이에요. 인도양, 인도양 위에는 지중해가 당연히 있겠죠. 지중해. 그리고 꼭 기억해 둬야 될 지명은 여기 기니만입니다. 기니만 쏙 들어와 있는 기니만. 아프리카가 전반적으로 고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항구 발달에 유리한 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기니만 쪽은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이라 항구 만들기에 그나마 적합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요 기니만 쪽에서 노예도 데려가고 사탕수도 데려가고 상아도 가져가고 후추도 가져가고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여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기니만. 그리고 기니만 연안 국가들이 석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들이죠. 기니만 연안 국가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쪽 중남부 아프리카의 동편에 위치한 나라들은 인도양과 맞닿아 있는 나라들이고 서편에 위치한 나라들은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리고 남아공은 인도양과 대서양이 모두 접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자,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 아프리카 전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지난번에 여기 알제리라고 얘기했었죠. 알제리. 그리고 알제리 적어 볼까요? 알제리가 가장 넓고요. 알제리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나라 콩민공입니다. 콩민공,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수단입니다. 원래는 수단이 아프리카 1등이었거든요. 근데 3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왜? 누가 떨어져 나갔지? 남수단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은 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이렇게 넓었던 나라인데 남수단이 분리독립하면서 3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제리 1등, 콩민공 2등, 수단이 3등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수단은 내륙국인데 수단은 여기 홍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국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방금 수단 얘기하면서 내륙국이 아니다 얘기했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또 내륙국입니다. 에티오피아. 원래 이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 땅이었는데 에리트리아가 독립해 나가면서 에티오피아는 내륙국이 되었습니다. 내륙국. 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콩민공. 콩민공은 국토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쪽에 길쭉하게 뻗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바다와 맞닿았어요. 그래서 콩민공은 내륙국이 아닙니다. 콩민공 내륙국이 아닙니다. 자, 거의 다한것 같고요. 자, 다음. 마침 나온 김에 여기 빅토리아 호가 있죠. 빅토리아 호. 빅토리아 호와 맞대고 있는 나라. 바꿔 얘기하면 빅토리아 호 주변에 있는 나라.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빅토리아호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다음, 콩민공이 정 가운데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콩민공과 맞닿아 있는 주요 국가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콩민공부터 잠비아까지 코퍼벨트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아, 잠비아는 당연히 콩민공과 맞닿아 있다.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콩민공 바로 아래 앙골라와 굉장히 넓은 곳에 걸쳐 맞닿아 있습니다. 앙골라, 잠비아. 잠자야 되는데, 앉아! 너좀잠좀 자! 앉아! 앙잠. 잠, 앉아, 앙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단 밑에 남수단, 우간다, 그리고 탄자니아. 뭐 하나 더 해본다면, 르완다까지. 부룬디는 잘안 나오니까. 남수단, 우간다, 여기 있는 르완다, 탄자니아. 요 나라들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콩민공이 워낙에 큰 나라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콩민공 주변에 나무, 르타, 앙잠, 이렇게.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또 기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다음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위성사진 보면서 위성사진 통해서 일단 간단하게 지형 살펴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초원이 넓게 나타나네요.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순상지가 넓게 펼쳐져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호수들이 보입니다. 이 호수를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이 호수들이 단층호입니다. 이쪽에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구대 따라서 호수가 형성되어 있죠. 다음, 아프리카면은 전반적으로 열대기후와 건조기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자, 대략적으로 여기, 아, 좀 이따 그릴게요. 여기 소말리아의 뿔 쪽부터 보면은 이렇게 약간 비스막하게 이렇게 이어지죠. 비스듬하게 여기까지가 건조기후 나타나고 아래가 열대기후 나타납니다. 이렇게 선 그어 보았을 때, 그리고 여기도 이쪽에 건조기후 나타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열대기후, 건조기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막이 넓게 분포합니다. 사하라 사막, 나미브 사막, 칼라리 사막 이런 사막들 넓게 분포하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뒤로 넘어가서 지형과 기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형과 기후. 자,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동아프리카 지구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길쭉길쭉한 호수들이 있죠? 말라위호 탕가니카호입니다. 얘네들이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만들어져 있는 호수들이에요. 단층호들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도 길쭉한 호수 있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가면서 이쪽에 해발고도가 높은 고원지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 도시가, 아, 다시요. 고산 국가가 되었고요. 그중에 이제 아디스아바바가 대표적인 고산 도시가 된 거죠.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말라위호나 탕가니카호 같은 단층호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단층호. 그리고 여기 요 사이에 빅토리아호도 있는데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단층호는 아니에요.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구대 따라서 또 요즈음에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 산도 있죠. 킬리만자로 산 아프리카 최고봉 약 6,000m 정도. 다음 남쪽에는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따라서 남아공 따라서 이렇게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고기 숲곡산지인 드라켄제버그 산맥입니다. 고기 숲곡산지 드라켄제버그 산맥. 다음 여기 잠비아입니다. 잠비아와 짐바브웨란 나라예요. 잠비아와 짐바브웨 요요두 국가 사이에 요쯤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 그래서 빅토리아 폭포도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여기 에티오피아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고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여 수단 쪽으로 흘러갑니다. 다음, 여기 빅토리아호입니다. 빅토리아호 위쪽이 우간다거든요. 콩 우케소 할때 우간다. 우간다 쪽으로 물줄기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수단에서 만나요. 그리고 요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빅토리아호에서 발원하여 우간다 쪽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수단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합체 후에 지중해로 흘러들어간다. 요 나일강의 유로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지우고 요쪽에 나미비아란 나라고요. 이쪽에 나미부 사막이 있고 그리고 보츠와나 쪽에는 칼리하리 사막이라는 사막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넓은 지역의 사하라 사막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의 대략적인 지형들 살펴봤고요. 이제 기후 좀 살펴볼게요. 기후. 역시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두개 지도에 적당한 데 나눠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후. 자, 먼저 여기 적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적도 잠깐만 그려볼게요. 적도. 이번엔 대략적으로만 그려보겠습니다. 적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이 적도 부근에 당연히 열대 우림규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시면은 열대 우림규의 분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열대 우림규가 이렇게 와서 한 이렇게 분포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래서 생각보다 열대 우림기후의 분포 면적이 넓지 않아요. 콩민공의 정가운데 점이 찍히지 않는 이상 열대 우림기후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콩고 공화국 쪽에 프랭트 누아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사바나예요. 그리고 콩민공의 역시나 킨샤샤라는 곳도 사바나입니다. 사바라. 열대 우림기후가 생각보다 넓지 않다. 그래서 요 일대 굉장히 적도 부분에 붙어 있지만 열대 우림기후가 아니라 사바나 기후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소말리아 있습니다. 소말리아. 자, 대략적으로만 그려볼게요. 소말리아가 있고 소말리아로부터 요쪽에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네갈. 요렇게 그어서 요렇게 대략적으로 요 위에는 건조기후입니다. 요 아래는 열대기후예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앙골라 남부 지역 여기까지 요 아래가 대략적으로 건조기후, 요 위에는 열대기후예요. 그래서 열대기후의 분포가 생각보다 널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따라서 위에가 건조기후이지만 소말리아는 또 건조기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위쪽은 건조기후, 위쪽은 건조기후. 그리고 요 사이가 열대기후. 그리고 다시 여기가 건조기후 나타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을 조금 찍어 보면, 자, 주의해야 될 곳, 요 세네갈 쪽에 여기 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네갈 쪽에 몇번 기출되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건조기후 쪽에 속하기 때문에 BS, 스텝기후 나타나는 다카르입니다. 다카르. 자, 그리고 여기. 자, 여기 지워볼게요. 참 쉽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자, 여기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비장. 여기 당연히 사바나가 되겠죠. 아비장, 사바나. 얘기했듯이 아, 요거 같은 색으로 적어볼까요? BS. 아이. 자, 여기 아비장, 아비장, 사바나. 그래서 요 사이가 거의 다 열대기후가 나타나니까 여기 점 찍히면 사바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탄자니아의 해안 쪽에 있는 다르에스살람 사바나, 케냐의 나이로비도 사바나. 요 라인 따라서 대부분 사바나다. 그런데 소말리아는 당연히 건조기후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는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 지나가기 때문에 열대 고산기후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곳들이고, 그리고 여기 북부 아메리카 쪽은 요 끄트머리, 짜투리 쪽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난다는 거 알고 있죠? 요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남쪽으로 와서 정말 정말 출제 빈도가 높은 곳이 또 여기 케이프타운입니다. CS. 케이프타운 CS.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건조기후 나타나지만 일부 지역에 온대기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 사막이, 남이부 사막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사막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아메리카 할 때도 얘기했었죠? 여기도 역시나 한류 영향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기온이 높은 곳은 아니에요. 여름 기온이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다. CS 나타납니다. CS. 자, 소개해드릴 곳은 다 해드린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볼게요.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자, 여기는 이렇게 무역풍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 이쪽에 높은 고산지대가 있어요. 여기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요 해안 쪽에 엄청나게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

우주해진 공기가 반대쪽으로 넘어오겠지? 그래서 이 마다가스카르는요, 굉장히 독특한데, 작은 섬, 물론 세계에서 면적이 네 번째 넓은 섬입니다. 동쪽 지역은 열대기후 나타나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서 온대기후 나타나고, 이쪽, 남서쪽 끝머리는 건조기후 나타나는 섬입니다. 하나의 섬에서 열대와 온대와 건조기후가 모두 나타나는 섬이 바로 마다가스카르 섬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들 관심 있게 살펴보기. 다 얘기해 드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지도로 가서 자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과 다양한 특색들. 일단 이 중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광물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콩민공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콩민공이죠. 콩민공. 얘가 코자 돌림의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 발트, 코, 퍼, 구리죠, 구리. 그 다음에 코올탄. 예, 콜탄은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코올탄, 콜탄. 아, 코자 들어가는 애들 많이 매장되어 있고 생산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콜탄. 그리고 코발트. 아, 요게 전자칠판이 글씨 작게 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작게 잘좀 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퍼는 구리니까요. 구리 이렇게 적어볼게요. 콜탄, 코발트, 구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콩민공부터 잠비아까지 코퍼벨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구리가 많이 생산되겠죠. 심지어 잠비아에는 코퍼벨트 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처럼 코퍼벨트 주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 구리. 다음 여기 치 모양으로 생긴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많은 나라죠. 다이아몬드. 세계적인 다이아 생산 국가. 그래서 이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1인당 국민총 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되게 적거든요. 칼라리 사막에 넓게 분포해서. 다음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금. 그다음에 백금도 세계적인 생산 국가예요. 금과 백금. 금, 백금. 그래서 광물 자원은 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다음 에너지 자원. 에너지 자원 하면 일단 석유 빼놓을 수 없죠. 석유. 나이지리아가 대표적입니다. 석유, 나이지리아. 그래서 인구 1등이면서 석유도 1등. 예,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석유 1등. 나이지리아. 다음 여기 앙골라. 앙골라도 석유 생산량 많은 나라죠. 석유. 하지만 오펙에서 2024년에 탈퇴하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오펙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강의를 찍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것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서 현재 오펙 회원국이 어떤 회원국들이 있는가 쭉 확인한 다음에 강의를 찍었거든요. 예, 분명히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달쯤 지나선가, 예, 공지사항에, 질문글이 올라옵니다. 민원글이었나? 질문글이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것 같아요. 민원글이 올라옵니다. 강의 오류사항이 있습니다. 올라와요. 앙골라는 오펙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근데 앙골라가 회원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강의 찍었다 하고 나서 이제 신문기사 확인해 봤더니 강의 찍기 바로 전날인가? 그날 앙골라가 탈퇴했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강의에 반영을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강의를 수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좀 의아했던 것은 홈페이지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도 수정이 안 됐더라고요. 홈페이지도 믿을 게못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접속을 안 하니까 잘 수정을 안 하나 봐요. 어쨌든 탈퇴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 앙골라. 24년 탈퇴. 석유, 석유. 자, 그래서 석유하면 대표적인 두 나라가 나이지리아랑 앙골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자원, 석탄이죠, 석탄. 그래서 석탄. 석탄 하면은 남아공이 대표적입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석탄 소비 비중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남아공인데 여기에서 수입해서 쓰기에는 또 운송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또 경제 수준이 낮은 대륙인데도 불구하고 석탄 소비 비중이 높은 나라가 남아공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매장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없어서 석탄, 남아공 정도. 남아공 하면 석탄. 다음 농작물 몇개 볼게요. 농작물 당연히 여기 초콜릿 닮은 코트디부아르, 가나는 카카오입니다. 카카, 카카오, 카카오. 다음 에티오피아 하면 커피의 원산지죠. 커피, 커피. 다음 동물 모양으로 생긴 케냐는 두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죠. 차와 화훼. 차와 고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차와 화훼. 차와 화훼. 다음. 그리고 제조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주목할 만한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제조업이 그래도 발달했다라고 할수 있을 만한 나라는 남아공이고요. 남아공. 남아공은 자동차.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모로코도 자동차 산업 발달했고요. 남아공도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요 정도. 다음. 다음. 안쓴거 무슨 색깔 있나요? 요 색깔 안 썼나요? 자, 종교 좀 볼게요. 종교. 자, 종교. 전반적으로 요렇게 해서 이슬람교 신자비율 높게 나타나죠? 아래쪽은 크리스교 신자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려볼까요? 자, 대략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위쪽으로 대략적으로 이슬람교, 아래쪽은 크리스교 신자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이슬람교와 크리스교 간의 분쟁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고, 수단도 이슬람과 크리스교 간의 분쟁, 물론 남수단은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크리스교 신자 비율이 높아서 갈등하다가 분리되었죠. 그럼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과 크리스교 간의 분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에티오피아는 크리스교 신자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악순왕국이란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또 크리스교를 국가에서 공인한 대표적인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크리스교 신자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꼭 기억하기. 그리고 얘가 크리스교 신자 비율 높은데 바로 옆에 있는 소말리아는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기.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위에는 이슬람, 아래는 크리스교인데, 북부는 이슬람, 남부는 크리스교. 아직까지는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더 높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GDP. 요 지역의 GDP. GDP는 일단 나이지리아 석유 생산 굉장히 많습니다. 남아공은 경제 수준 높은 나라면서 또 그나마 중남부 아프리카 제조업 발달한 곳이죠. 대략적으로 나이지리아랑 남아공이 엎치락뒤치락한다 정도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차이 없다. 비슷하다. 다음 1인당 GDP. 1인당 GDP 같은 경우에 보츠와나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생산이 많은 나라라서 GDP는 인구 대비해서 꽤 많아. 그래서 주요 국가들 중에 1인당 GDP 많은 나라로 보츠와나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은 남아공 순서 정도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각 국가별 키워드 같이 살펴볼까요? 봅시다. 각 국가별 키워드. 자, 역시나 인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 2.3억, 2억 3천의 아프리카 인구 최대 국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자, 아프리카에서 인구와 석유 모두 1위입니다. 종교 간 갈등, 아까 얘기했었죠? 이슬람과 크리스티교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크. 역내 GDP 2위권, 1위가 남아공이고 약간 비슷한 편이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놀리우드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 할리우드에서 따온 거죠. 할리우드보다도 나이지리아의 놀리우드 그리고 인도의 볼리우드가 영화 제작 편수가 더 많습니다. 이게 거의 뭐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는 게그 영화를 찍는 거 말고 정말 그막 찍어내듯이 영화를 찍어내고 있거든요. 찍어내듯이 영화를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영화를 찍고 있다. 놀리우드라는 곳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수위 도시는 라고스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최대 도시인데 수도를 내륙으로 옮기는 바람에 수도는 내륙에 있는 아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수도가 수위 도시가 아닌 나라입니다. 다음, 아프리카에서 쌀 생산 1위인데 요거 잠깐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쌀 생산이 많은 나라, 나이지리아.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집트. 그다음 이따 나올 건데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중남부 아프리카에. 예, 마다가스카르예요. 마다가스카르도 쌀 생산 꽤 하겠죠. 요세 나라 정도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의 쌀 생산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식민 지배를 거의 받지 않은 나라. 이탈리아에 의해 잠시 점령된 적은 있었지만 실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서구 열강에 의해서 인구 1억 3천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당연히 기억해둬야겠죠. 인구 1억 3천의 에티오피아. 세계에서 내륙국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커피 원산지 아까 얘기했었고, 크리스교 신자 비율 높고요. AU, 아프리카 연합의 본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토리아호에서 우간다 쪽으로 환주기가 나오고 에티오피아에서도 날강 발원하죠. 다음 콜탄, 코퍼, 코발트, 콩민공이죠. 콩민공 인구 1억 1000만. 세 나라의 인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콩민공 프랑스의 식민지배 받아서 프랑스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1인당 GDP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륙국이 아닙니다. 내륙국 아니에요. 다음 빅토리아호의 연안에 있고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나라, 세렝게티에서 사파리가 이루어지는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 그래서 요 세렝게티랑 케냐의 마사이마라가 붙어 있는데요. 탄자니아 쪽은 세렝게티, 케냐 쪽은 마사이마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물론 케냐에서도 킬리만자로 산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킬리만자로 산은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번 나왔었지만 만년설 있죠. 만년설. 다음 아파르트헤이트 금, 백금, 석탄. 남아공이죠. 남아공. 그래서 역내 GDP 1위권 나이지리아랑 비슷한 정도이다. 또 1인당 GDP도 보츠와나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 아프리카 유일의 G20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또 브릭스 있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공이 맺은 브릭스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브릭스 회원국이 요 5개국 말고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수도가 세 곳이에요. 수도가 세 곳. 그래서 입법 수도, 그리고 행정 수도, 사법 수도가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입법 수도가 케이프타운. 그리고 행정은 프리토리아. 사법은 블룸폰테인. 이렇게 되는데 또 경제적인 중심 도시는 요하네스버그라는 곳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남아공도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6천만 정도 된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아공. 다음 역시 인구 6천만 정도의 차, 화훼, 사파리,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케냐죠, 케냐. 적도 통과합니다. 콩, 우케소 할때 케를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이 실리콘 모시기가 되게 많거든요. 실리콘 도크, 실리콘, 글랜, 뭐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의 실리콘밸리, 대덕 연구단지, 뭐 어디 실리콘밸리가 되게 많은데, 케냐의 실리콘밸리가 여기 실리콘 사바나입니다. 혼자 테크노폴리스 중심으로 사바나 초원이 있는 곳이라서 실리콘 사바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나 빅토리아호 주변에 있고요. 나일강이 발원하는 곳인데, 빅토리아호의 물줄기가 이 나라 통해 빠져나갑니다. 적도 통과하는 우간다. 간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산유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산유국. 그런데 오펙을 탈퇴해서 24년에 앙골라입니다. 앙골라. 다음 카카오 생산 상위권이면서 사하라이남의 최초 독립국인 나라. 그냥 알아만 두세요. 가나입니다. 가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이외에는 잘안 나와요. 다음 면적 4위의 섬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바오밤 나무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통통한 친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서 간의 기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자, 이제 끝나가네요. 자, 다음 카카오 1위. 카카오 1위. 아비장 수위 도시면서 경제 중심지인데, 얘도 수도는 내륙의 야무스크로라는 곳입니다. 야무스크로. 그리고 이름 자체가 상하이안이죠. 상하이안. 아이보리 코스트를 프랑스어로 하면은 코트디 부아르가 됩니다. 코트디 부아르. 카카오 1위. 카카오 아비장. 그래서 면적을 보면은 코트디 부아르보다 가나가 조금 더 넓거든요. 근데 가나가 코트디 부아르보다 인구는 조금 더 많습니다. 다음 코퍼벨트 구리 생산국. 코퍼벨트는 콩민공부터 잠비아까지. 잠비아 자고 있는 거예요. 잠비아. 그리고 짐바브웨와 국경에 빅토리아 폭포 있습니다. 다음 콩 우케소 적도 통과하고 아프리카 뿔 이슬람교

신자비율 높은 소말리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슬람교 신자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투치와 투갈의 대학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빠르게 어려움을 딛고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IT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싱가포르라고 불리는데 치안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루안다입니다. 루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꽤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GDP 성장률이 꽤나 높은 나라입니다.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나라 면적은 굉장히 좁습니다. 인구 밀도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요 300만의 보츠와나거든요. 보츠와나. 보츠와나. 보츠와나보다 면적은 훨씬 좁습니다. 우리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츠와나가 인구가 300만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국토의 80% 정도가 칼라하리 사막입니다. 칼라하리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많이 생산되네. 그래서 1인당 GDP가 중남부 당연이죠. 당연히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카방코 델타가 좀 독특한 곳인데 내륙에 있는 삼각주입니다. 삼각주는 하천이 바다로 유입하는 하천의 하구에 만들어지는 충적 지역인데요. 이 모든 하천들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은 아니에요. 호수로 흘러드는 하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에서 어쨌든 말라버린 하천들도 있습니다. 이 오카방고 강이 칼라하리 사막으로 흘러드는 강이에요. 그래서 칼라하리 사막에서 끝이 납니다. 거기에 다 많은 퇴적물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최대 삼각주입니다. 이런 하천을 내륙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륙천이 유입되면서 내륙 삼각주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칼라하리 사막에 11월에서 3월쯤에 많은 동물들이 모여드는데 여기는 사막이니까 건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카방고강이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건기를 지나 여기 앙골라 쪽에서 시작이 되는데 앙골라의 우기 때 내린 비가 4, 5개월을 지나서 한 11월에서 2월쯤에 오카방고 델타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유량이 풍부해지면서 동물들이 그때 많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의 다양한 나라들의 키워드 적어봤고요. 자, 이제 뒤로 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나일강이 흐르지 않는 국가. 나일강은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하여 수단에서 빅토리아호 쪽에서 빠져나온 물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통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죠. 리비아는 지나지 않습니다. 적도 통과하는 국가, 콩 우케소! 그래서 케냐. 지중해 접하는 국가, 당연히 북쪽에 있는 국가가 되겠죠. 앙골라는 태평양, 다시요. 대서양 쪽에 접하고요. 대서양 쪽에. 그리고 알제리는 지중해 접합니다. 수단은 홍해 쪽에 접하고요. 나미비아도 대서양 쪽에. 다음, 국토가 모두 남반구에만 위치한 국가. 자, 콩 우케소 따라서 적도가 지나가니까. 가나는 그 위에 있죠.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다음, 콩고민주공화국 남북반구에 걸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북반구에 걸쳐 있고, 남반구에 모두 위치한 국가는 탄자니아가 되는 거죠. 다음, 사하라 사막. 이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리비아, 사하라 사막 있고요. 알제리도 있고요. 니제르도 있습니다만, 코트디부아르는 없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정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답들도 좀잘 봐두란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요 나라들은 사하라 사막이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는 낮을 것이고, 특히 리비아,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대부분 북쪽에 밀집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잘 봐두란 얘기입니다. 다음, 바다와 맞닿지 않은 내륙국. 가나는 기니만 연안에 위치하는 나라입니다. 다음, 앙골라도 이쪽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죠. 탄자니아는 인도양 쪽에 위치합니다. 잠비아는 내륙국이에요. 콩민공 아래. 다음, 오류 아닙니다. 두 번째, 바다와 맞닿지 않은 내륙국 또 있죠? 자, 얘기했듯이 수단, 홍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콩민공 내륙 한 가운데 있지만 바다와 접하고 있어요. 내륙국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에티오피아가 내륙국이고, 모리타니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륙국입니다. 다음 8번 수도가 적도에 가장 가까운 국가 콩 우케소와 가까운 곳에 수도가 위치한 나라 골라주면 되겠죠? 네, 그 나라가 르완다입니다.
인도양에 접하지 않는 국가, 아프리카는

대서양과 인도양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인도양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양에 접하지 않는 국가는 서쪽에, 다시요, 동쪽에 위치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죠. 자, 케냐, 동쪽에 위치해서 인도양에 접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에 있는 섬입니다. 소말리아도 인도양에 접하고 있죠. 앙골라는 대서양 쪽에 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자, 영토 가장 넓은 국가 1등은 알제리, 2등이 콩민공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는 콩민공이 답이 되겠죠. 다음 본초 자우선 기억나시죠? 알까나 알제리부터 가나까지 이어집니다. 가나 본초 자우선 통과합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아닙니다. 가나 통과한다. 콩민공에는 적도가 지나가죠. 다음 만년설을 볼수 있는 킬리만자로 산은 어디 있다 그랬었죠? 예,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탄자니아. 다음 서반구에 위치한 국가. 자,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자, 본초 자우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알까나 알제리랑 가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를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본초 자우선 서쪽에 있는 나라. 자, 나미비아 요쯤에 있죠.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요쯤에 있습니다. 우간다 여기 있지. 그러니까 코트디부아르는 서반구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동반구와 서반구에 위치한 나라가 모두 있는 거예요. 본초 자우선이 욜로 지나가니까. 다음, 빅토리아호가 국경을 이루지 않는 국가. 빅토리아호, 우간다와 케냐와 탄자니아 사이에 있습니다. 콩민공은 아니고요. 다음 15번. 남아공 수도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 수도를 골라보래요. 자, 케이프타운 입법 수도, 블룸폰테인 사법 수도, 요하네스버그는 경제 중심지, 행정 수도가 프리토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수도가 세 군데라는 거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고요. 다음 아프리카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브릭스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남아공,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일의 G20 회원국 남아공.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브릭스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빠른 IT 산업 육성과 고속 성장으로 아까 얘기했었죠.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 불리는 국가. 치안이 안정적이고 기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협력이 이루어진 환경. 바로 르완다입니다. 르완다. 그래서 르완다면은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분쟁이 있었던 나라들로 기억하기가 너무 쉬운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국가. 당연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나라는요. 잠깐 볼까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동쪽은 여기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소말리아가 되겠죠.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도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가장 동쪽에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소말리아. 소말리아. 다음, 콩민공과 국경을 접하지 않는 나라. 콩민공 바로 아래 코퍼벨트로 잠비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비아. 콩민공과 굉장히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앙골라 있죠. 앙골라. 다음, 탄자니아도 콩민공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수단은 남수단에 가로막혀 있어요. 수단은 콩민공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민공과 국경 접하고 있는 나라들 다시 한번 지도 보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많이 나오고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에 위치한 아프리카 최대의 폭포 어디였죠? 예,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빅토리아 폭포,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그래서 빅토리아 폭포는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빅토리아 호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등급 지도 5번의 시간 동안 모든 지역들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굉장히 공부하기 싫었을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지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각 국가들의 다양한 일반적인 특성들을 묻는 문제도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여러분들 1등급과 만점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등급 지도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선도 다시 한번 그어보시고, 도시일지도 다시 한번 표시해보시고, 각 국가의 키워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도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키워드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나라는 이런 특성도 가지고 있구나. 쭉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 파트 2로 갑니다. 1등급 자료라는 내용으로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약점 공략 정치화법 1등급 하이파이브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5강으로 만났고요. 우리 지난 4강에서는 선거 결과 분석이랑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기출과 관련된 트렌디한 신유형 문제도 쭉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강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우리 약점 공략에서 선거 결과 분석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요. 제일 첫 번째 정체를 밝히기. 그래서 우리가 선거 결과 분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같이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4강에서는 트렌디한 신유형 시리즈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평가원 6월 문제부터 역순으로 수능 9월, 6월 쭉 풀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익히셨을 겁니다. 완전 생소한 선지가 나올 때도 있고, 완전 생소한 자료가 나올 때도 있지만, 계산 과정 자체가 그렇게 복잡해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느낌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5강에서는요, 출제로 직결되는 연계교재 문제 대방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머지 내용들 한번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특, 이번 수안뿐만 아니라 혹은 지난 수특 수안 중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풀 만한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중요한 선지 위주로 한번 쭉 분석해 볼 거고요. 특히 올해 수안에서 나올 것 같은 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강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기계적으로 푸는 건안 된다. 이게 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선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인 공천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익숙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1인 공천 과반 안 돼. 이런 식으로 푸는데 그랬다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풀지 마시고 왜 이런 결과값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연습도 계속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출제로 연결되는 연계교재 문제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요, 작년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작년 것까지도 막 찾아왔어요. 우리가 올해 수특은 2027 수특이잖아. 근데 작년 수특 문제까지도 막 보면서 같이 볼 만한 문제들을 쭉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얘들아, 봐봐.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의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수능에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은 세트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구나라는 거. 뭐랑? 정부 형태랑 하나 추론할 수 있겠죠? 의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 그래서 총 300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100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일단,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00개에서 200명 뽑는데,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 2명 뽑는데, 100개에서 200명 뽑아, 하나의 선거구에서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뭐가 되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구나. 얘들아,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만 쓰지 말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의원 선출인지까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병립형 뭐예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병립, 양쪽에 나란히 서 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 나란히 뽑는 거예요.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보이시죠? 지역구 의원 뽑는

선거 따로, 비례대표 의원 뽑는 선거 따로, 둘이 연계되는 거 없다. 병립 따로따로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총 의석수에 정당 투표 득표를 결과를 산출된 정당 투표 득표를 곱해서 뭘 곱해야 되는 거야?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곱하는 거야. 100개 곱하는 거네. 이거 일단 먼저 체크해 놔야 되는 거지. 각 정당의 의석을 할당하고 있대. 그럼 우리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 B, C, D, E 그리고 지역구 비례대표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 표의 제목과 단위를 보자.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표는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고요. 단위는 몇 석인지입니다. A당 120석, B당 20석, C당 20석, D당 10석, E당 30석이 돼요.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겠지? 자, 우리 비례대표제는 이번에는 단위 퍼센트야. 여기다가 뭘 곱해주래? 비례대표 전체 의석 수를 곱해주래. 그럼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보다 간단한 거 없지? 40, 30, 8, 10, 12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요거 다 구해주게 되면은 총 의석수 160, 50, 28, 20, 42라고 하는 결과값 나오게 된다. 끝. 자, 그다음 봐봐. 내가 요 문제 때문에 이거 갖고 온 거야. 차기 선거에서 현재 의회 의원 정수는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선거는 기존 선거 제도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개편안의 경우에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를 그 결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비례대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같이 한번 보자. 이번에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병립형 비례대표제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50석을 할당한대. 응? 여기까지 알겠어. 병립형이 뭔지는 우리 일단은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 그치.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따로, 비례대표 의원 선거 결과 따로따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일단은 지역구 의원 선거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럼 차기의 선거에서 이렇게 쓸수 있겠네. 지역구 선거는 위에서 나왔던 결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가 크게 두 개로 바뀌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적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적어볼게.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푸는 거야. 얘들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푸는 거였어? 앞에서 말한 대로 지역구 선거 따로, 비례대표 선거 따로였어. 앞에서는 여기다가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100을 곱했었지. 이번에는 병립형이 50개래. 그 50개를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각각 20, 15, 4, 5, 6이라고 하는 결과값 나오게 되는 거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이 준연동형인데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 및 정당 득표율과 연동하는 것으로 아래대로 그대로 풀면 된다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 됐어요? 얘들아, 총 의석수 몇 석이야? 그래서 뭔지를 잘 봐야 돼. 뭘 곱해야 돼, 이번에는? 총 의석수 300석이야. 지역구 200에 비례대표 100. 정당 투표 득표율, 이번엔 여기다가 300을 곱하는 거야. 예를 들면 A당만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300을 곱해. 그러면은 120이 나오겠지? A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는 120명이야. 맞아요? 0이잖아. 그러면은 A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는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B당만 한번 더 해봅시다. 같은 방법이에요. 이번에 그럼 어떻게 주기해주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300에다가 B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 30%를 곱해. 그러면은 90석이 될 거야. 거기다가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 그러니까 연동해서 하는 거야. 지역구 당선자 수 20석이야. 그거 나누기 2야. 그러면은 35라고 적을 수 있는 거겠죠? 당황하지 말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더해주면 총 의석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선지 한번 같이 보자.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기준으로 내가 물어볼 거냐면은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은 지역구 의석수의 비례에서

비례대표 의석 100석이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병립형이었죠.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내가 요 선지 때문에 갖고 온 거야.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 따로, 비례대표 의원 뽑는 선거 따로였고, 연동되는 거 아니고,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를 연동하는 거 아니었잖아.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최근에는 중대선거구제였죠. 표의 등가성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되셨죠? 일부러 요 문제 가지고 온 이유 당황하지 말자.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의회는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대. 그 다음에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의 한표 각각 따로따로 한 표씩 행사를 한대. 뭐 요것도 일단 체크.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요건 중요하다.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하고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거래. 차기 선거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총 선거구 수를 의석 수를 100석으로 줄이려고 한대. 그리고 의회를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하는 방안,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으로만 구성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하려고 한대. 그리고 선거제도를 변경을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각각 현행으로 하고 차기는 뭐 현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파악해봐야 되는 거는 각각 A, B, C, D, 2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몇 석씩 가져가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제일 첫 번째 비례대표는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전체 몇 석입니까? 50석이죠. A, B, C, D, E, F 당이 몇 석씩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총 의석률이 나와 있지. 이걸 우리가 총의석수와 총의석률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총의석은 몇 석이에요? 150석이에요. 150석 중에 10%니까 이번에는 총의석수, 즉몇 석인지 절대적인 수치로 바꿔봐봐. 150석 중에 10%, 150석 중에 16%, 150석 중에 44%, 150 중에 6%, 150 중에 24%라는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나머지 그러면은 지역구 의석 수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지역구 의석 수는 이번에는 반대로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10, 14, 그리고 51, 9, 10, 6,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다 더한 총 의석수까지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우리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군, 요것 때문에 이번에 이거 갖고 왔지. 갑구군 군소전당 후보자의 의회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결론, 존재합니다. 자, 뭘 보면 알까? 지역구 의원을 위해서 한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위해서 한표 선출하는 구조가 되는 건지 잘 봐. 지금 정당 득표율이 D당과 F당은 각각 6%랑 4%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뭐야? 득표한 만큼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군소정당의 난리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어. 정말 득표율이 너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석을 나눠주게 되고 다 쪼개 가지게 되면은 지나친 군소정당의 난리 문제로 전국 불안정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거 어떻게 비유했었냐면은 수능 최저 기준에 비유했었어. 이 정도 득표율은 맞춰야 되십니다라고 하는 걸 한번 한 적이 있거든. 그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거 봐봐. 6%, 4%를 득표했는데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네. 6%, 4% 득표했는데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지 못한다고 왜 그럴까? 너무 득표를 적게 하셨어.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지 못해. 군소정당 후보자의 의회 진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봉쇄 조항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다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까지 끊어봐봐. 중대선거구제죠. 지역구에서는 어떤 거 적용했습니까?
그렇죠.